4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며 입찰 비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약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부분 지방에 구름이 많겠고 일요일에는 전국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전주와 강릉 29도, 대구 30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제법 덥겠습니다.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스포츠에서 약한 팀이 강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수는 한숨부터 쉽니다. 아, 하필 저 팀이야. 이번 경기는 어렵겠는데. 다른 어떤 선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지 뭐. 제대로 배워볼 기회네. 같은 상대를 만나도 받아들이는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사실 강자와의 승부는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줍니다. 약한 상대와만 싸우면 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강자를 만나면 숨길 수가 없게 되죠. 내 약점이 낱낱이 드러나고 나의 강점까지 제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기업과 기술 역시 세계 무대에서 최고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내수시장에서만 부딪히는 기업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인류가 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강한 상대는 분명 위협스럽지만 동시에 최고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인생에서도 가장 많이 성장하는 순간은 약자를 10번 이겼을 때가 아니라 강자의 벽을 한번 넘었을 때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6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성공 예감에서는요, 지금 전 세계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두 가지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바로 스페이스X의 상장, 또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죠. 우선 1부에서는요, 우주로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드디어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하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IPO. 과연 근거 있는 열풍인지, 어디까지 파급력이 더 커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논의해보고요. 2부에서는요, 뿌리 깊은 제주업, 축구장으로 가봅니다. 축구장.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을 했고 우리 선수들도 이제 선전을 펼쳐줄 텐데요.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그 축구공, 과연 그 축구공 안에는 또 어떤 과학이, 제조업에 어떤 비밀이 숨어있는지도 재미나게 펼쳐드립니다. 곽재식 작가랑 2부도 함께해 주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 드디어 오늘 밤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뭐 공모주 청약 때부터 또 그 이전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기업 가치에 대한 뭐 논쟁도 좀 있고요. 과연 우주 산업이 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깊이 있게 들어 보시죠.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진짜 뜨겁나요? 그렇게 관심이 스페이스X 주변에서?
2: 제가 최근에 제가 체감을 할 정도입니다. 제가 사실 우주 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시장에서 다룬 지가 2021년부터 거의 한 5년, 6년 정도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산업적으로 시장에서 그렇게 궁금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국내에서는 좀 더 그 괴리가 저는 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주식에 대한 관심이 결국에는 우주 산업으로 좀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주라고 하는

0: 하는 이 영역이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주항공청처럼 그렇게 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잠깐 바짝 올랐다가 다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반복을 하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스페이스X라고 하는 기업이 이 상장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부터는 지금 최근까지도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관심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스페이스X라는 기업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많이 불러일으키고 많은 주목을 받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는 그냥 기대감으로 떴다지는 게 우주 관련 주였는데 이제는 확실히 이제 기술력도 그렇고 실체가 있고 또 돈을 버는 기업이고. 수요 예측 때부터도 사실 관심들 많았고 돈도 많이 몰렸잖아요. 실제로. 네. 어마어마했죠. 그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는 말 그대로 투자처로 적합하다라는 판단들일까요? 전 세계 자금이?
0: 우선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가 예.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요? 였어요. 스페이스X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돌려서 말을 하면.
1: 판단은 끝났고.
0: 네. 그 말을 돌려서 얘기하면 사고 싶다라는 사람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근데 비단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스페이스X에 대한 수요가 많거든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귀결된다고 보는데 네. 첫 번째는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인정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주산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지금도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기에는 막연할 수가 있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직접 그런데 이 산업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아 이게 단순히 꿈을 먹는 영역이 아니라 이게 수익의 영역, 돈의 영역으로 지금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게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1: 네.
0: 그게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문제가 돈이 되는 건 알겠는데 그 안에서 가장 강한 이 1등주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1: 상장을 아직 안 했었으니 과거에.
0: 그렇죠. 네. 안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주산업이 유망한 것도 알겠는데 우주산업 내에서 스페이스X가 가지는 지분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을 사고 싶은데 이 기업이 상장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스페이스X 상장으로 해결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수요 예측이 몰리면서 좀 어떻게 보면 과열 양상을 좀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사실 기술력도 그렇고 회사 규모도 그렇고 압도적이다 보니까요. 그 스페이스X가 23조 달러? 우리나라 네. 돈으로 3경 5천조 원? 야, 이게 뭐 진짜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우주기업에서 그런가? 3경 5천조 원 규모의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게 가능합니까?
0: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들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상장을 하면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1: 네.
0: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고요. 우리 회사가 타겟하는 시장은 이 정도고요. 우리 회사의 리스크는 뭐고요. 우리 회사의 실적은 이렇습니다. 이런 300페이지에 달하는 S1 보고서를 그렇죠. 제출했거든요.
1: 우리말로 따지면 증권신고서.
0: 맞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서.
1: 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
0: 그게 이제 지난달에 공개가 됐는데 그 안에서 스페이스X가 너희가 시작하는 생각하는 우주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그 규모를 말을 한 거예요.
1: 23조 달러, 3경 네. 5천조 원.
0: 그리고 자기네들은 아직까지 이 전체 시장에서 거의 아직까지 성장이 안 된 게 이 정도다.
1: 출발도 안 했다.
0: 네. 그러면 사실 듣기에는 이렇게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실 때는 또 허풍 약간 좀 그게 심한 거 아니야? 약간
1: 네. 이런 머스크 스타일에.
0: 네. 머스크 스타일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쭉 보고서를 다 읽어보고 검토하고 관련된 보고서를 써본 결과 머스크는 이 우주라고 하는 곳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인프라로 보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반도체 기업 있죠. 자동차 기업도 있을 거고 로봇 기업들 있죠.
1: 네.
0: 우주산업도 우주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이 우주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산업 내에서만 시장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와도 연관이 있고 통신과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여러 로봇과도 연관이 있고 모든 섹터 내에서 이 영역들이 확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역들을 다 합쳐서 그 정도의 숫자가 나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우주 반도체, 우주 기업, 우주 태양광, 우주 발전.
0: 정확합니다.
1: 우주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뭐 다 우주 라디오.
0: 우주 로봇. 네.
1: 라디오 전파도 우주까지.
0: 그렇죠. 저희 실제로
1: 화성 가면 심심할 거 아닙니까? KBS도 듣고.
0: 네.
1: 야,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시장을 꿈꾸고 있다라는 거고 그걸 또 이제 실현을 하겠다라는 거고. 근데 그 얼마 전에 구글이 그러니까 원래 구글이 스페이스X 좀 지분도 갖고 있었고
0: 네.
1: 뭐 데이터 센터 측면에서도 우주 데이터 센터도 뭐 좀 같이 한다라 해서 기대감이 더 커졌잖아요.
0: 네.
1: 실제 뭘 같이 하는 겁니까?
0: 이게
1: 우주 사업을?
0: 맞습니다.

0: 대체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스페이스X가 요즘에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가 또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인데 네. 저도 사실 그 S1 보고서를 보고 놀란 게 있어요. 생각보다 일론 머스크가 AI에 진심이구나.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마 투자자들 대부분이 우주보다 더 관심 있는 건 사실 저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거든요.
1: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네.
0: 근데 그 말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AI에 대한 거대한 흐름이 지금 전 세계 증시를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1: 그렇죠.
0: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결국 저도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 사야 돼요?
1: 아, 이거 지인들한테.
0: 지인들뿐만 아니라 제가 투자자분들이랑도 우주산업 세미나를 갔는데 반도체 얘기를 물어보세요.
1: 유진 투자증권의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는 따로 있고
0: 따로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이제 화두가 있는 거죠. 저는 그게 당연히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AI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한 반도체의 호황은 될 수밖에 없다.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최근에 어떤 지적들이 나오고 있냐면 수요는 견조한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공급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면 우리가 GPU로 공급을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줘야 되는데
1: 그렇죠.
0: 그 공급에서의 문제가 너무 심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전기 같은 전력 공급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전력 공급이나 이런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네. 그중 하나가 우주 데이터 센터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스페이스X와 하기 위해서 실제로 본인들이 만드는 TPU라고 하는 이 AI 칩을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 협업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1: 일단 테스트 차원에서라도 맞습니다. 우주에서 잘 작동하는지 네. 우주는 그러니까 뭐 따로 냉각할 필요가 없고 뭐 전력은 태양광 펼쳐서 이렇게 에너지 받아서 쓰면 되고 뭐 이런 이야기.
0: 네.
1: 근데 과연 뭐 우주 뭐 방사선도 있을 수 있고
0: 네.
1: 우주 환경에서 잘 작동하는 걸 이제 그럼 구글이랑 스페이스X랑 같이 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0: 실제로 구글은 테스트를 했어요. 방사선 이제 방사능 환경에 놓여 있잖아요. 우주 방사능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1: 네.
0: 구글은 어떤 테스트를 하냐면 자사의 TPU를
1: 네.
0: 이 방사능 쉽게 말해서 빔을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센 거를 쏴가지고 일부러 가혹한 환경에 노출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에도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다라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1: 신기하고 재미있고 막 상상력이 막 자극받기도 하는데. 스페이스X는 사실 상장 직전에 합병을 했습니다.
0: 네.
1: 다른 기업도 아니고 XAI. 이 역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운영하는 기업인데 스페이스X랑 XAI 같이 합병을 하면서 사실 또 기업 규모가 커진 측면도 있죠.
0: 맞습니다.
1: 근데 실제로 시너지는 납니까? AI 기업과 우주 개발 기업?
0: 먼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XAI가 뭐 하는 기업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XAI는 이제 크게 사업 부문을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우리가 예전 말로 트위터죠. X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1: 네.
0: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얻는 수익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랑 똑같아요. 광고 수익입니다.
1: 네.
0: 두 번째가 자사의 AI 서비스가 있어요. 그록이라고 합니다.
1: 그록.
0: 우리가 뭐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 쓰는 것처럼 그록 서비스도 유료 결제를 하면 거기에 따른 수익이
1: 그쵸.
0: 발생이 되겠죠. 세 번째 사업 부문인데 이건 아직까지 매출로는 지금까지는 안 일어났는데 뭐가 있냐면 그록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얘네가 뭘 만드냐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를 최근에는 뭘 하려고 하고 있냐면 자기네들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다가 AI 컴퓨팅을 빌려주는 거예요.
1: 어허.
0: 거기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임대료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수익이 있는
1: 데이터 센터 임대업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0: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젠슨왕이 국내에 방한을 해서 네이버 SK텔레콤과 이제 AI 팩토리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그거랑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를 하는 기업이 스페이스X와 연초에 합병을 했어요. 그
1: 그렇죠.
0: XAI와
1: 그렇죠.
0: 스페이스X가 합병을 하면서 사실상 관련된 부분들이 공개가 됐을 때 돈은 우주 부분이 훨씬 많이 봅니다.
1: 네,
0: 그렇죠. 이게 오해하시는 게 뉴스 이제 어떤 언론 기사나 이런 헤드라인만 보면 스페이스X가 적자 기업이네. 아 이거 거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둘로 떼놓고 봐야 돼요. 우주 원래 기존의 스페이스X가 하던 우주 영역과 XAI가 붙어서 딸려 들어오는 적자 영역. 영역. 그러니까 그걸 떼놓고 보면 우주 영역은 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1: 거의 뭐 버스 회사처럼 우주로 왔다 갔다 하고 왕복 시켜주고 거의 전세 버스 임대해 주듯이 수익을 또 타박타박 내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한 반년밖에 안 된 것 같긴 한데 일론 머스크가 막 작년에도 사람들이 스페이스X 상장하는 거냐 물어보면
0: 네.
1: 우리 흑자 잘 내고 있다 상장할 필요 없다 처음에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0: 맞습니다.

0: 거기에다가 XAI 합병하면서부터 전체로 보면 이제 적자가 된 거예요.
1: 맞습니다. XAI의 적자 폭이 상당해요.
0: 그것도 AI 투자 때문에.
1: AI 투자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 AI에서의 비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0: 아, 단순한 지출이냐 투자냐.
1: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AI에 대한 비용은 지금 당장 스탑하면 흑자 전환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AI에 대한 투자가 결국 미래 먹거리라고 보는 거를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있고, 제가 한 가지 바로 잡아드리고 싶었던 게 스페이스X의 우주사업 부문만큼은 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그렇죠. 이 스타링크라고 하는 통신 영역이 먹여 살리고 있는데 마진율, 그러니까 스타링크 사업 부문만 따졌을 때 이익률이 얼마가 되냐면 40% 가까워.
0: 그렇긴나요?
1: 엄청 높죠. 이게 국내 통신사들이 10%대 이익률이고 미국에 있는 통신사들이 20%대인데 스페이스X의 이 스타링크 사업 부문 마진율이 40%에 가까워요.
0: 아니, 보통 이제 통신은 장비를 네. 깔아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유지 보수도 그렇고 돈이 계속 들으니까 이익률이 높질 않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어떻게 40%가 나와요?
1: 일단 스페이스X도 예. 장비를 깔긴 깔아요. 위성을 까는 거죠. 당연히 거기 위성 까는 거 돈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많이 들긴 해요. 근데 얘네는 타겟하는 시장이 어디냐면 글로벌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신 사업자들은 우리나라 내에서만
0: 내수죠.
1: 모든 국가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 국가 내에서 과점 형태인데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전 세계에서 지금 사실상 독점 형태예요.
0: 지구를 뒤덮고 있으니까.
1: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영역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 영역을 먹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처럼 일반적인 통신 업종 말고 B2B 업종도 새로 신규로 수요를 창출하고 있어요.
0: 기업 간 수요요.
1: 기업 간뿐만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비행기, 항공 통신, 아니면 해상 통신.
0: 요즘 또 비행기 안에서도 이제 인터넷 쓴다고 하고.
1: 인터넷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AI에서 그 이익률을 넘어버리는 비용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0: 그런데 또 그 AI에 대해서는 뭐 적자를 이제 심화하는 요인이긴 합니다만 또 당연히 미래 수익을 위한 투자일 테고.
1: 근데 그 미래가 예. 언제인지 아세요? 다음 달입니다.
0: 예? 그러니까
1: 이게 무슨 말이냐면
0: 흑자 전환이 아니면 어떤 거예요?
1: 흑자 전환이요.
0: 그게 스페이스X가 자체적으로 예상하는 게요?
1: 예상한다기보다는 예상 플러스 제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를. 이게 그래서 저희가 잘 보고서를 잘 읽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예. 작년도 그렇고 올해 1월 1분기까지도 그렇고 적자 폭이 심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그런데 AI 부문에서 적자가 심한 게 AI 부문에서 매출은 지난해 연간으로 아까 말씀드린 XAI의 매출액이 30억 달러 초반밖에 안 돼요.
0: 예.
1: 근데 영업 적자가 60억 달러가 넘거든요. 그 말인즉슨 비용이 매출 대비 3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 여기에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가 필요해요. 비용을 줄이거나
0: 그쵸.
1: 매출을 늘리거나. 근데 비용은 줄어들 김이 안 보여요.
0: 계속 투자를 해야 되니까.
1: 계속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럼 뭘 늘려야 되냐. 매출액을 늘려야 되겠죠.
0: 네.
1: 근데 얘가 보면 얘가 갑자기 매출액을 어떻게 늘리냐. 우리가 주변에 제 주변에 그룹 서비스 쓰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0: 많지 않죠. 제미나이나 뭐 챗GPT, 클로드 많이 쓰고.
1: 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X 플랫폼의 광고 매출이 늘어날 수도 없는데 얘네가 뭘 하냐.
0: 네.
1: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업 부문 중에서 세 번째 사업 부문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주는 매출이 발생되기 시작해요.
0: 벌써 그러니까 사실은 데이터 센터 투자 때문에 적자가 심해지는 건데
1: 맞아요.
0: 지어놓은 데이터 센터로 이제는 수익을 내고 흑자를 내려고 한다고요.
1: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건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얘네가 누구랑 계약을 하냐면 엔트로픽이랑 계약을 했어요.
0: 아하.
1: 엔트로픽과 계약을 하면서 월 수익이 얼마가 발생되냐면 12.5억 달러예요. 작년 한 해 동안 XAI, 그러니까 1년 동안 번 금액이 32억 달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12.5억 달러 3분의 1이 월 수익이에요.
0: 아, 월, 월.
1: 예. 네.
0: 아, 월.
1: 야. 그러면 1년 연간으로 환산하잖아요. 이게 150억 달러가 되거든요. 이 그럼 150억 달러가 그럼 이 매출이 언제부터 발생되냐? 올해 5월부터 발생되기 시작했어요.
0: 그 조만간 뭐 실적 발표 때 또 나오겠네요.
1: 그러면 저는 2분기까지는 영업 적자가 이어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5월, 6월 같은 경우에는 할인 행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7월부터는 온기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0: 그 사실 엔트로픽이라는 건 이제 클로드 네. 엄청 화제가 되고 있고 오픈 AI가 돈을 못 벌고 있어도 엔트로픽은 클로드로 지금 이제 기업 간 거래에서 엄청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사실 지금 AI에서 최강자라고도 불리는데
1: 네.
0: 최강자 가장 큰 고객을 XAI가 데이터 센터 고객으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그로카오는 경쟁자인데.
1: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저의 이제 네. 상상의 나래입니다. 네네. 일론 머스크라는 분의 이 생각을 좀 읽어보려고 했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AI에 대한 시장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룹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어떤 시장에서의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유휴 자원을 그룹에다 투자하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서 수익을 창출을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엔트로픽과 계약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0: 그 엔트로픽이 사실상 데이터 센터 어딘가는 쓸 텐데 XAI 데이터 센터 아니어도 뭐 아마존이 됐든 마이크로소프트나 딴 데 가서 쓰면은 또 걔네는 발전을 할 테고 이왕이면 우리 손님으로 잡자 뭐 이럴 수도 있겠어요. 실용적으로.
1: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랑 연장선이긴 한데 그만큼 이 AI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 공급망이 너무나도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나 혹은 이거를 지으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지금 짓는데도 병목이 심하고 네. 빨리빨리 못 짓고 수요는 너무 높고 하니 어디든 찾아야 하는데.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제가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닌데 일론 머스크 이분이 정말 특이한 게 데이터 센터 짓는 거를 엄청 빨리빨리 지어요. 이분이.
0: 그렇다 하더라고.
1: 근데 어떻게 빨리빨리 짓냐면 환경 규제 이런 걸 무시해버려요.
0: 아니 보통 뭐 인허가라든지 네. 이런 거 따지면 막 5년 걸린다면서요. 데이터 맞아요. 센터 하나 짓는데.
1: 맞아요.
0: 뭐 축구장 뭐 몇십 개 몇백 개 정도 크기니까. 근데 XAI 데이터 센터 하나를 1년 반 만에 지금 지은 게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뭐 기가와트급인데.
1: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전력 공급 너희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거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발전소 옆에다 지워버려요.
0: 그게 땅이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닐 텐데.
1: 그러니까 얘네가 그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승인받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짓고 소송을 걸리는 거야.
0: 그래서 나 트럼프랑 친해 이거요?
1: 아, 그것도
0: 제가 트럼프한테 후원금 낸 게 얼마인데 이런 겁니까?
1: 그리고 나서 소송 관련된 비용을 네. 충당금으로 잡아버려요.
0: 충당금이라는 거 이제 미래에 예상되는 손실,
1: 네.
0: 갚아줘야 할 수도 있는 손실을 이제 재무적으로 잡아놓는 건데.
1: 맞습니다.
0: 그리고 그냥 사업은 해요?
1: 사업을 해버리는 거야. 네, 제가 이게 옳고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보다는 이게 정말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 같아요.
0: 근데 그만큼 지금 AI 투자가 속도전이다 보니까
1: 맞습니다.
0: 빨리 치고 나가야 되니까
1: 네.
0: 나중 일은 나중에.
1: 네.
0: 근데 그거는 뭔가 경영적으로 보면 분명한 리스크잖아요, 주주들한테는.
1: 그게 리스크이자 프리미엄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S1 보고서에서
0: 예.
1: 뭐라고 적혀 있냐면
0: 예.
1: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나열한 것 중에
0: 예.
1: 일론 머스크가 박혀 있어요. 왜냐면
0: 그러니까 그 뭐 CEO 리스크, 오너 리스크,
1: 네.
0: 우리 회장님이 리스크입니다.
1: 예, 일론 머스크가 리스크입니다. 왜냐면 스페이스X가
0: 솔직하게 썼네요.
1: 무지막지한 큰 기업이잖아요.
0: 예.
1: 일론 머스크 지분율이 얼마냐면 지금 이제 아직 상장이 오늘 저녁이 될 테니까 상장 전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지분율이 40% 초반이에요. 이것도 엄청 높은 거예요.
0: 그쵸?
1: 그 정도 규모의 기업이 지분율이 40% 초반 정도 된다는 건. 예. 근데 의결권 의결권이 얼마냐면 80%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했냐면 클래스를 나눠가지고 쉽게 말해서
0: 네, A주 B주.
1: 네, A주 B주 나눠가지고 의결권이 높은 거를 상당 부분 가지고 있어서 의결권이 85%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견제 장치가 없어요.
0: 그러니까 미국은 차등 의결권이 합법화된 나라이고 맞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이제 주주들이 오케이 해줬으니까 가능했던 구조고
1: 맞습니다.
0: 본인이 또 최대 주주니까.
1: 네.
0: 근데 그게 또 부작용도 우려는 된다는 거죠.
1: 그게 엄청난 오너 리스크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론 머스크 개인이 어떤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사업적인 영향력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만큼 입김이 너무 세버리면 일론 머스크 이꼴 스페이스X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이 돼버리면
0: 그렇죠.
1: 머스크에 대한 리스크가 곧 스페이스X에 대한 리스크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0: 그건 아마 테슬라 투자자분들이 많이 겪으셨을 거고.
1: 근데 테슬라보다 훨씬 심할 수밖에 없는 게
0: 아, 규모가.
1: 테슬라에 대한 지분율이 일론 머스크는 얼마 안 돼요.
0: 아하.
1: 견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몇 년 동안 테슬라 지분을 계속해서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던 건데.
0: 의결권 더 확보해달라고 막.
1: 맞습니다. 그게 이제 어려웠던 거죠.
0: 그러니까 그 쏠림이 훨씬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전에 테슬라도 뭐 유럽 가서 뭐 히틀러식으로 인사한 것 때문에 막 불매운동 일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때 주가도 떨어지고 실제 실적도 떨어졌었고.
1: 네.
0: 스페이스X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고.
1: 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슈퍼스타긴 슈퍼스타인 게 일론 머스크에 대한 진짜 정말 테슬라 주주분들 중에서는 일론 머스크를 보고 들어가시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0: 아, 그렇죠.
1: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비판하는 분들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그런 좀 무자비함, 무지막지함에 대한 비난도 많은데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0: 그러니까 옛날에 뭐 만화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주인공 뭐 토니 스타크처럼 펼쳐지던 그런 주인공의 모습이 딱 그 사람의 모습인데 또 일론 머스크가 아니었으면 스페이스X가 이 정도까지도 못 왔고
1: 네.
0: 테슬라도 없었을 테니 그 중요한 것도 이제 기업 가치입니다. 이게 투자자들이 얼마의 가격을 지불할 것인가인데 일단 상장하는 날 기준으로 보면 1조 7,500억 달러
1: 네.
0: 2,600조 원 정도 됩니다.
1: 네.
0: 거의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을 육박하는 돈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거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주가를 네. 기업 가치를 얼마로 쳐줄 것이냐.
1: 네.
0: 거의 지난해 매출액의 90배.
1: 네, 90배.
0: 90배 가까운 수준이라고 해요.
1: 네.
0: 이거는 합리적인 겁니까? 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1: 하, 이게 참 저도 답변하기가 어려운 게 PSR이라고 하죠. 매출액 대비로 이제 기업 가치가 얼마 정도가 되느냐.
0: 그러니까 사실은 PER이 일반적이고.
1: 맞습니다.
0: 이익 대비 얼마를 줄 거냐인데 이익보다는 물론 이제 다 XA 합치니까 적자가 돼서 매출 대비 한두 배나 열 배도 아니고 90배.
1: 네. 어마어마하죠.
0: 네.
1: 그래서 사실 성장주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시거나 PSR이 높은 것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0: 네.
1: 그리고 실제로 글로벌 어떤 금융기관들 일부 기관에서는 리서치 기관에서는 스페이스X가 지금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왜 이렇게 시장에서 혼선이 날까를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고평가다, 저평가다라고 하는 거는 높고 낮음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우리가 높고 낮음을 말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비교 대상이 필요해요.
0: 아,
1: 보통 우리가 피어 그룹, 그러니까 동산업 내에서 비교할 수 있는 군이 있으면 이 비교 기업보다 이 기업 가치가 높다, 낮다 이게 평가가 되잖아요.
0: 그렇죠.
1: 스페이스X는 지금 현재 그게 없어요.
0: 그러니까 수박이 두 개가 있는데
1: 네.
0: 어떤 게 더 실하고 어떤 게 더 부실한데 가격 차이가 얼마고 또 떠나서 수박이 비싸면 내가 딸기를 먹지 이 대체제라도 있어야 되는데 스페이스X는 대체제가 없어요.
1: 대체제가 없습니다.
0: 경쟁 기업도 사실상 없고.
1: 없습니다. 2020년 초에
0: 네.
1: 테슬라도 지금이랑 비슷했어요. 그때 테슬라 주가가 엄청나게 뛰어올랐었는데
0: 그렇죠.
1: 차를 제대로 못 만들었잖아요. 그
0: 예,
1: 당시에는.
0: 예.
1: 근데 완성차 업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달성을 했었거든요.
0: 제대로 차가 나오지 않을 때도.
1: 맞습니다. 그때도 이와 같은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저는 그게 거품이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적정 밸류에이션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 세계 그 누구도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정답을 말해줄 수는 없어요. 이 시장을 몇 배로 줘야 되는지. 그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아까 90배라고 하는 기준이 지난해 매출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0: 네.
1: 근데 지난해 매출이 187억 달러였거든요.
0: 네.
1: 거기에 90배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XAI의 월 엔트로픽 매출만 따져도 내년도에 연간으로 150억 달러가 애드업이 돼요.
0: 와.
1: 그러면 내년도 추정되는 제가 추정하는 매출액은 4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면 PSR이 또 확 꺾이는 거예요.
0: 아하.
1: 그러니까 그런
0: 지금은 90배지만 내년에 뭐 한 40, 50배 이럴 수 있고.
1: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장주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을 정말 정립하기가
0: 어려워요.
1: 애널리스트인 저도 너무 힘들기
0: 어려워요,
1: 때문에
0: 어려워요.
1: 그런 관점에서 좀 양가적인 입장이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0: 그러니까 애초에 비교할 대상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규모도 안 나오고 근데 또 매출은 또 빠르게 늘고 있고.
1: 네.
0: 그 스페이스X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원래 일반적으로는 거의
1: 네.
0: 기관 시장이잖아요.
1: 네.
0: 근데 일론 머스크는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공모주를 좀 많이 이렇게 배분한다 하더라고요.
1: 네.
0: 본인이 어떤 좀 스타여서 그런 겁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자가 나한테도 우호적이더라 이런 것.
1: 복합적인 것 같아요. 우선은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스페이스X라고 하는 기업이 상장이 되면 공모 물량이라고 하잖아요. 공모 자금의 규모가 750억 달러였던 거고
0: 네.
1: 전체 시가총액 대비 공모 물량은 4%에 불과해요.
0: 미미하죠.
1: 엄청 적은 편이에요. 근데 그 공모 물량 4% 안에서 30%를 개인들 리테일에 배정을 한 거예요.

0: 하나의 초식이 이런 리테일에 많이 배정하는 초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러게요. 또 개인 투자자들은 일론 머스크에도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 사람들이 테슬라나 스페이스X 주식을 또 산 거니까.
0: 맞습니다.
1: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미국 공모주 직접 살 수가 없고 제도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나스닥이 상장한 이후에 매수를 하는 방법인데
0: 네.
1: 어휴, 근데 상장 초반에는 모르겠습니다. 뭐 변동성도 그렇고 뭐 네. 예를 들어서 왜 증권가의 용어로는 오버슈팅이라고도 하는데 너무 과열될 수도 있잖아요.
0: 네. 그 오늘 저녁이잖아요. 예. 상장이 되는 예. 게. 청취자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사라 팔아라가 아니라
1: 예.
0: 그러니까 한번 장 열릴 때 처음에 이렇게 시가총액 움직이는 걸 한번 주가 차트 움직이는 걸 한번 보셔라.
1: 그거 거의 스타쉽처럼 쏘아버릴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0: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정말 그 라이브로 관전해도 전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 게 뭐냐면 이 스페이스X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기업이 처음 등장하는 게 오늘 밤이에요.
1: 예.
0: 그러면 전 세계의 기관들, 전 세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목이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1: 그렇죠.
0: 그러면 수급에 따른 이 사고자 하는 사람들과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데 제일 첫 번째 확실한 거는 엄청난 변동성을 보일 겁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아무래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런 수요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거의 몇 분 만에 완판되거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1: 그러니까 팔고자 하는 사람은 기존 주주거나 아니면 공모주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나올 텐데
0: 네. 제가 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느끼냐면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 투자자거나 공모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존 투자자들이 96%겠죠. 왜냐하면 공모 물량이 4%니까.
1: 그쵸?
0: 근데 그분들은 락업이 걸려 있어요.
1: 아하. 그러니까 의무 보호 예수처럼.
0: 맞습니다.
1: 어느 특정 기간에는 주식을 팔 수 없게 없어요. 되어 있는.
0: 그러면 공모 물량을 받은 사람들이 이걸 내놓을 건데 공모 물량을 받은 사람들 중 물론 상당 부분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 정도로 관심을 받는 종목이 공모 물량으로 풀린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이 4% 전체 물량의 4% 되는 물량을 시장에서 안 가로챌까? 라고 생각하면
1: 나오는 대로 족족.
0: 네.
1: 또 이제 뭐 주가는 모르는 겁니다.
0: 아, 모르는 거죠.
1: 예, 이제 본인 책임하에 투자를 하시거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0: 네.
1: 그래서 ETF 방식으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스페이스X 상장 앞두고 자산운용사들에서 우주항공이나 우주산업 ETF 많이들 내놨더라고요.
0: 많이 내놨죠.
1: 그러면 그 운용사들은 ETF에 또 스페이스X를 편입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약속한 대로.
0: 맞습니다.
1: 그 수요도 당연히 또 있을 거고.
0: 네.
1: 그렇게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은 어때요?
0: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또
1: 네.
0: 다른 핵심 같아요. ETF.
1: 예.
0: 요즘 ETF 시장이 너무 커요.
1: 엄청 커지죠.
0: 근데 우리나라만 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요. 스페이스X라고 하는 기업이 상장이 되면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나 그냥 일반 기관 운용사들이 매수를 하는 것도 물론 수요가 있겠지만 ETF들도 너도나도 담으려고 해요.
1: 전 세계적으로.
0: 왜냐하면 스페이스X에 대한 투자에 대한 열망이 있으신 분들은 ETF에 대한 연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주 관련 ETF인데 스페이스X가 안 담겨 있어? 너가 무슨 우주 ETF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1: 아하.
0: 그럼 전 세계에 있는 ETF들이 이걸 서로 담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패시브 자금도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미 많은 이제 미국 우주항공을 담는 ETF들은 스페이스X가 상장하고 나서 우린 바로 이거를 편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편입을 시킬 정도로 하겠다를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된 ETF를 보시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스페이스X 주가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저희가 스페이스X 상장을 비롯해서 좀 우주산업에 대해서 같이 또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 정이훈 연구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진짜 이 하나의 산업을 이게 그냥 뭐 얼마에 사고 파는 것 이런 주식 주가가 아니라 산업 공부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그게 또 이제 미래 산업이고 그렇게 해야 투자력도 커지는 거고요. 우주산업에 대해서 유진투자증권 정의

0: 이 훈연구원과 이야기 이어갈게요. 앞에서 보면 뭐 ETF도 그렇고 사고 자는 사람들의 대기 수요도 많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보면 어디 뭐 그냥 막 돈을 종이로 프린트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또 팔아서 사야 되잖아요.
1: 네.
0: 지금 이제 스페이스X가 너무 수급의 블랙홀이 되는 건 아니냐. 그래서 뭐 나스닥 테크주들도 흔들리고 우리나라 뭐 반도체 비롯해서 기술주들도 최근에 좀 많이 흔들린 그 배경 좀 있다고 보세요?
1: 저는 있다고 봐요. 이게 물론 국내 최근에 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화가 나는 게
0: 네.
1: 외인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간다라는 거잖아요.
0: 네.
1: 물론 돈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스페이스X로 인해서 뭐 돈이 빠져나간다라고는 100%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영향이 없진 않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제 이 이후를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밤에 이제 상장이 되니까.
0: 네.
1: 저는 이후부터는 그 영향은 좀 줄어들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을 곧 앞두는데 이제부터 자금을 당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미리 땡겨놨어야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영향이 저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0: 아하.
1: 추후에는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러니까 이제 영향은 좀 제한적인데
0: 아하.
1: 근데 이제 그 뒤에는 좀 변동성은 커질 수가 있는 게 예를 들면 지수에 편입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자금의 좀 그런 이동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0: 근데 이제 상장하는 시장이 나스닥이죠?
1: 맞습니다.
0: 그러면 나스닥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도 하나의 거래소예요.
1: 맞아요.
0: 한국 거래소 KRX 혹은 NXT처럼 나스닥 거래소니까 나스닥이 온 고객님이니 잘 해드려야 되고 나스닥 100 지수에는 바로 편입된다는 거 아닙니까?
1: 그게 참
0: 예.
1: 아이러니한 건데
0: 예.
1: 나스닥 입장에서는 고객이잖아요.
0: 예.
1: 대표적인 기술주인데 우리 나스닥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스페이스X에게 좀 메리트를 줘요. 그게 뭐냐면 나스닥 안에는 나스닥 100 지수라고 있습니다.
0: 네.
1: 근데 나스닥 100 지수가 시가총액이 크다고 무조건 편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뭐랄까요 조건들이 있습니다.
0: 왜냐하면 그 100개 안에서도 그런 하나가 빠져야 스페이스X가 들어가는 거니까.
1: 맞습니다. 물론 시가총액도 당연히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지만 스페이스X를 빠르게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

0: 규칙을?
1: 규칙을 바꿔버립니다.
0: 와, 선수를 위해서 규칙을 바꾸는.
1: 네, 그래서 그 룰도 패스트 엔트리 룰. 그러니까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룰로 이름을 생겼어요.
0: 뭔가 특별 편입, 특례 편입.
1: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그 바뀐 룰에 의하면 스페이스X는 사실상 오늘 저녁에 상장을 하고 나서 약 한 3주 정도가 지나면 편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7월 초 기준으로.
0: 그것도 상당히 빠른 거죠.
1: 엄청 빠른 거죠. 그러면 나스닥 100이나 이런 지수에 편입되는 게 무슨 의미냐. 뭐 그냥 코스피 200에 기업 들어왔다고 해서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일단 두 가지를 염두에 주셔야 되는 거는 그냥 그저 그런 시가총액이 편입이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기업이 지수에 한 번에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에 편입해서 서서히 시가총액이 자란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기업이
0: 한 방에
1: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수많은 ETF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패시브 자금들도 상당 부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0: 그러니까 좋든 싫든 사야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나스닥 100 내에서 스페이스X가 차지하는 비중만큼.
1: 그걸 추종하기 위해서는.
0: 그 지수. 안 그러면 그 지수를 못 쫓아가니까.
1: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시장에 상당 부분 있는 거고 이거는 또 어디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영역이냐면 하반기에는 지금 오픈 AI랑 엔트로픽이 또 상장한다라고
0: 그쵸.
1: 앞두고 있어요. 그 기업들도 만약에 나스닥에 들어올 경우에는 예. 그 같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러면 이제 나스닥 100 지수 내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는 거고 아까 그 수급의 쏠림 말씀하실 때 보면은 그러면 나스닥 100 내에서
1: 네.
0: 97개는 몰라도 네. 3개는 네. 스페이스X, 엔트로픽, 오픈 AI한테 자리를 내주고 탈락이 되는 거고
1: 네.
0: 그만큼의 자금은 이제 또 리밸런싱이 돼야 되는 거. 그거 팔고 이거 사야 되는 거고. 그 사이에 수급적으로도 단기간에 또 주가는 왜곡 아닌 왜곡이 또 있을 수 있겠고요.
1: 그래서 저는 바야흐로 올해는 올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변동성인 것 같아요.
0: 아, 대혼돈.
1: 대혼돈이고 하반기 때도 저는 어떤 거에 비유하냐면
0: 예.
1: 파도에 비유하거든요. 그 파고가 너무 높아서 진짜 서퍼분들은
0: 선수들?
1: 네, 선수들은 그 파도에 잘 할 수 있는데 우려가 되는 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파도를 잘 대응을 하셔야 돼요.
0: 네. 어떻게 되면 몸이라도 묶어놔야 됩니까?
1: 네. 일단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죠.
0: 그러니까 기민하게 대응하거나 아무 대응을 안 하거나.
1: 맞습니다.
0: 아, 그렇죠. 그게 대응이 되는 사람이면 나도 그냥 서핑 할래요? 파도 타기 할래요? 하는 거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일단 구명조끼 입고 구명정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1: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0: 예.
1: 내가 서퍼처럼 한번 파도를 타봐야지 하면 이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0: 그 S&P 500에 대한 편입 이야기도 좀 나오잖아요. 근데 네. 이게 또 된다 안 된다? 뭐 말들은 많더라고요.
1: S&P 500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0: 네.
1: 왜냐하면 이제 나스닥은 고객사니까
0: 예.
1: 이제 조금 거기에 대한 부분을 유하게 했는데 S&P 500은 몇 가지 이제 조금 허들을 뒀어요. 예를 들면 좀 기간이라든지 편입할 수 있는 왜냐하면 시장의 충격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0: 예.
1: 그냥 그런 기간이라든지 혹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의결권이 너무 높은 것도 사실 허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빠르게 편입하거나 이런 가시성은 아직은 안 보입니다. 물론 언제 바뀔지 몰라요.
0: 그렇죠. 또 영향력이 커지고 미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뭐 시총 예상되는 게 한 3위?
1: 네.
0: 까지도 막 지금 예상된다고 하는데 S&P 500, 그 500개 안에 또 안 들어간다라는 것도 사실은 또 아이러니한 거고.
1: 맞습니다.
0: 아니 근데 가뜩이나 그 우리나라 환율도 좀 걱정인데
1: 네.
0: 해외 투자하는 자금들 사실은 그거 돌리려고 정부가 뭐 RIA 계좌 만들고 뭐 세제 혜택 주고 했던 건데 이런 것 때문에 막 더 빠져나갈 것 같기도 해요.
1: 이게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내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 자금인 것 같아요. 외국인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추세가 좀 진정이 되는 거를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
0: 네.
1: 아무래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반도체 주가 상승에 따른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거를 막기가 좀 힘든 것도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또 높은 환율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또 워낙 반도체 특히 반도체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많으시니까 6월 말까지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매크로적인 변수, 스페이스X 상장 이런 것들이 겹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아, 그러게요. 조금 이제 스페이스X의 본질적인 걸 좀 한번
1: 네.
0: 배워볼게요.

0: 게요. 그 사실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기업입니다.
1: 네.
0: 예전에 팔컨 9.
1: 네.
0: 그것부터 이제 수직 이착륙을 했던 거죠.
1: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사용이라고 하는 거죠.
0: 재사용 로켓.
1: 그래서 이제 일단 부스터를 이제 역추진을 통해서 떨어지는 속도를 늦춘 다음에 바지선을 착지를 시켜서 그걸 다음번 발사할 때 재사용을 하는, 그게 2017년에 완전한 상용화를 이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스페이스X는 사실상 우주 인프라 내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 거죠.
0: 제가 그 팰컨9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착지하는 영상을 얼마 전에 아이들한테 보여줬거든요.
1: 네.
0: 되게 신기한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이런, 이게 로켓 아니냐고. 로켓을 어떻게 자동차 주차하듯이 바로 세우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게 거의 9년 전 영상이야. 9년 전에 그걸 이제 스페이스가 해냈다라는 거고. 그 블루 오리진인가요? 거기도 얼마 전에 이제 다시 재사용 로켓 네. 한번 뭐라든가 바로 세우는 거 성공을 했잖아요.
1: 성공을 했다가 얼마 전에 이제
0: 또 하나 폭발을
1: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0: 근데 그게 9년의 기술 격차가 있는 거예요.
1: 9년보다 더 큽니다.
0: 더 크다고요?
1: 네, 왜냐하면 블루 오리진이 성공한 거는 주차에 성공을 한 거예요. 랜딩에 성공했다고 하는 거고 그걸 다시 가지고 와서 다음번 발사에 성공을 또 해야 재사용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0: 아, 반복을 했어야.
1: 네, 근데 블루 오리진은 주차에는 성공을 했는데 주차한 걸 가지고 와서 다음번 사용에는 실패한 거예요.
0: 아, 차를 계속 주차했으면 다시 주행 갔다 오고 다시 주차하고 반복을 해야 되는데
1: 맞습니다.
0: 주차만 성공을 했고
1: 맞습니다.
0: 다시 출발했을 때 폭발한 거예요.
1: 맞아요. 스페이스X는 2015년에 주차에는 이미 성공을 했어요.
0: 2015년이에요? 그거는?
1: 네. 야. 그리고 주차한 걸 가지고 와서 성공한 게 2017년이에요.
0: 야, 이건 뭐 넘사벽이네요.
1: 그래서 기술적인 장벽이 상당 부분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0: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앞서가고 압도적인 거예요? 여기 무슨 뭐 외계인을 잡아서 고문해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겁니까?
1: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0: 그러니까.
1: 정말 수많은 실패를 거듭해왔어요.
0: 빠르게.
1: 네. 이미 스페이스X는 2002년부터 로켓 개발에 들어갔어요. 일론 머스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예 그냥 우주에 대한 감도 없을 때 민간 기업으로 로켓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2010년에 처음으로 로켓 발사에 성공을 해요. 팰컨9의 발사 성공을. 그리고 나서 그 5년 동안 로켓을 여러 번 발사라 하면서 재사용 기술을 획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진짜 수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X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라고 말하기도 해요.
0: 아, 실패가 성공을 만든.
1: 맞습니다. 그래서 막 그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번 볼 기회가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사람들은 로켓이 막 날아가다가 터지고 이래도 박수치고 좋아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늘 그걸 통해서 배워왔거든요.
0: 기술이 축적되고.
1: 네.
0: 그러니까 그 날아가서 어느 지점에서 폭발하는 건 사실은 그 자동 프로그램이고
1: 네.
0: 궤도를 이탈했을 때는 안전하게 터지도록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록이 다 남는다 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뭐 때문에 문제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와 우리가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거예요.
1: 맞습니다.
0: 근데 우리나라였으면 폭발했는데 환호한다 그럼 그 직원 회사 다닐 수 있을까?
1: 옛날에 아니 저도 이게 좀 안타까운 역사이긴 한데 예. 옛날 나로호 기억나세요?
0: 예.
1: 그때 우리나라가 나로호 1, 2차 발사에 실패를 했었어요.
0: 그때 그 러시아 기술로 같이
1: 맞습니다.
0: 했을 때.
1: 그때 국민적인 그
0: 실망.
1: 비판도 꽤 많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너무 이게 좋은 게 좋다라고 느꼈던 게 국민들이 누리호 발사에서는 국민 시민의식이 완전 좀 많이 바뀌었다 생각해요. 1차에서 실패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박수를 쳐주고 할 수 있다, 맞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아하. 해주시면서 이번에는 성공을 했을 때, 2, 3, 4차 성공을 했을 때는 정말 큰 응원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우주 산업에 대해서 이제 단순히 그냥 뭐 산업적인 꿈을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아하.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당연히 R&D 예산이 늘어나고
0: 그렇죠.
1: 우리나라의 기술 개발이 좀 더 진척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 우리나라에도 사실 그 발사체 기업이 있습니다.
1: 있어요.
0: 이노스페이스라고 해서 얼마 전에 도전을 또 했었고 뭐 페리지 등등
1: 맞습니다.
0: 스타트업들도 많이 있고 우리도 이제 뭔가 뉴스페이스 그러니까 민간 중심의 우주 산업도 이제 걸음마 정도는 이제 뗀 것 같고
1: 네.
0: 이제 걷는 정도까지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너무 넘사벽이어서 그런 거죠.
1: 아, 좀 안타까운 게 네. 우리나라 정말 잘하거든요. 마라톤으로 따지면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나가 있어요.
0: 네.
1: 전체 마라톤에서 보면. 근데 옆에 있는 그룹들이 선두 그룹이에요. 그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러니까 전 세계 5등 안에 드는 국가들이 4개가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거예요.
0: 항상 그 4강?
1: 네, 그 4강이 우리나라 주변에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데 옆 나라만 보면.
0: 아, 우리나라는요. 6, 7등하고는 비교 안 합니다. 1, 2등하고만 비교하죠, 우리는. 또 그래야 네. 또 우리는 또 앞으로 나가는
1: 거니까. 맞아요,
0: 맞아요. 그 스타링크 아까 이야기도 잠깐 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구를 다 뒤덮고 있어요.
1: 맞습니다.
0: 이게 벌써 몇만 개가 된다면서요.
1: 만 개 정도 됩니다.
0: 근데 뭐 한 4만 개까지 늘린 데나? 뭐
1: 원래 목표는 4만 개까지인데 지금은 만 개까지 쐈어요.
0: 근데 아까 그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스타링크의 지금 위력이 압도적이잖아요. 사실 그거 없으면 네.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버틸 수도 없었고 전쟁 속에서.
1: 네.
0: 근데 또 너무 한 개의 기업에 한 명의 사람에게 네.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게 또 핵심인 통신 인프라.
1: 네.
0: 이것도 사실은 또 걱정되는 측면이 없진 않아요.
1: 걱정되죠. 문제는 예. 대안이 없어요. 아. 우리가 위성통신 인프라를 깐다라고 하는 게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만을 위한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깔 수가 없어요. 전 세계 다 깔아야 돼요. 왜냐하면 위성은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내가 우리나라 위에 위성을 고정시켜 놓을 수가 없거든요.
0: 네.
1: 그러면 위성이 계속해서 움직이니까 우리나라가 통신이 안 끊기기 위해서 위성을 배치하려면 전 세계 다 깔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고정 위성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궤도가 더 높아서 통신용으로는 부적합하고.
1: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일론 머스크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척을 했던 거예요.
0: 그러니까 남들이 할 수 없는.
1: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일론 머스크는 왜 할 수 있냐. 자기네들은 로켓을 싼 가격에 발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강점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위성을 쏘았던 거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지금 갖춰진 지금 이제는 시장 지배력이 커져버린 거예요.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싼 가격으로 우주에 쏘아 올리는 시대라는 게 되게 역설적이긴 한데 발사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서요.
1: 그러니까 비용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희망 소비자 가격은.
0: 아, 희망 소비자 가격.
1: 그건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는 올라요. 근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한 기를 통해서 발사하는 발사당 단가는 떨어지는 거죠.
0: 비용이. 예. 근데 그러면은 그 버스비로 될 수 있는 기차비처럼
1: 네.
0: 발사체에 실어주는 비용은 낮춰주질 않아요?
1: 아, 그러니까 낮춰주진 않는데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땐 낮아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과 비교했을 땐 낮긴 낮거든요.
0: 그래요.
1: 근데 그 가격을 그러니까 굳이 안 낮춰주는 거죠. 더
0: 깎아줄 필요도 없고.
1: 더 깎아줄 필요도 없고. 맞아요.
0: 딴 데 가시면 뭐 우주에 뭐 타고 가실 거 있으세요?
1: 네.
0: 이런 거예요?
1: 네. 맞아요. 근데 다만 스페이스X는 대신 자기네들 위성 보내는 건 더 싼 가격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0: 자기네 거니까.
1: 자기네 거니까.
0: 야,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스타링크에 대적할 만한 위성통신 체계를 다른 업체들은 갖출 수가 없고. 네. 근데 뭐 중국도 한다고 하고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잖아요.
1: 네.
0: 아직은 구상 단계인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럼 우리도 이걸 해야 한다라고 혹시 보세요?
1: 저는 위성통신, 네, 저기도 위성통신망을 까는 거는 사실 좀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게 다른 이제 외국에 있는 어떤 인프라망을 좀 빌려오는 방식을 사용하자라는 말도 있고 한데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다 보니 일단은 우리가 저기도 위성통신망을 지금 깔자라기보다는 잘 깔 수 있는 능력을 갖춰보자 쪽으로는 가야 돼요.
0: 로켓까지는.
1: 그러니까 까는 것 자체는 비효율적인 수는 있으나
0: 우리가 깐다라는 게 네. 카펫처럼 바닥에 까는 게 아니라 궤도에다 까는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궤도에. 우리가 깔 수 있는데 그만큼의 역량이 되는데 안 까는 것과 깔 수 없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켓 기술도 개발이 돼야 되고 위성을 개발하는 영역도 비용을 낮추고 퀄리티를 높이는 방향으로는 가야 된다라는 거죠.
0: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 두 발로 뛸 수 있는 것. 국산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것, 국산 배, 조선을 만들 수 있는 것. 사실은 이게 해외 거를 수입해서 쓸 수도 있지만 우리의 제조업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또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1: 맞습니다.
0: 로켓도 마찬가지다.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사실 스페이스X의 상장을 보면서 뭔가 단순히 막 주가 측면에서만 보고 열광하고만 끝날 게 아니라 우리의 산업 발전으로도 같이 또 이어야 한다는 거 많이 또 배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 정의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저희가 1부 마칠 시간이고요. 이제 2부에서는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 곽재식 작가와 함께 돌아옵니다. 이제 월드컵이 시작이 됐는데 축구공, 축구화에는 또 어떤 과학이 또 제조업에 어떤 스토리가 담겨져 있을까요? 같이 한번 뛰어보시죠. 곽재식 작가와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한국 자폐인사랑협회 김영은입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금융코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전문가의 금융코칭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지원인의 금전관리 역량을 함께 강화해서 안정적인 금전관리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은 발달장애인이 직접 금전관리를 하는 데 있어 주체성을 갖기 어려운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발달장애인도 경제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이 금전관리와 관련해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업이 이런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2: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맑은 날씨 펼쳐져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오늘 맑겠고요. 강원도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 양만 많겠고 제주는 흐려집니다. 모레는 제주에 약간의 비가 뿌려지겠고요. 전 내륙으로 또다시 소나기 예보가 있는데 5에서 30mm 가량 오겠습니다. 오늘과 모레 이 소나기 내릴 때 천둥, 번개, 또 돌풍, 우박까지도 동반 될 수 있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강할 걸로 보이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쭉 덥겠습니다. 특히 주말 동안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30도 이상인 지역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와 더불어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8도, 대전 전주 29도, 대구 30도 등 25도에서 30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7도 등 13도에서 20도의 분포, 낮 최고 기온 서울 31도 등 26도에서 32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강원도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었고 서쪽 내륙에도 안개가 자리했습니다. 바다 안개가 이 서쪽에 짙습니다. 서해와 남해 서부 해상에 안개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오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 오존 농도 나쁨 단계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3: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체코와 첫 경기를 갖습니다. 공동개최국 멕시코와 함께 A조에 속한 우리나라는 오늘 오전 11시 멕시코 과달라하라 경기장에서 체코와 주별리그 1차전을 치릅니다. KBS 한국방송은 체코와의 경기 1시간 전인 오전 10시부터 ETV를 통해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A조 주별리그 1차전 경기를 먼저 치른 멕시코는 남아공을 2-0으로 이겼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오늘 북중미 월드컵 체코전을 위한 단체 응원전이 열립니다. 광장에는 대형 스크린과 무대가 설치됐고 최대 6천여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동대 등 경찰 인원이 배치됐습니다. 서울시는 광화문역과 경복궁역에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온열 질환에도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1일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문서 조율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금 이란과의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다며 문서 최종 조율 단계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며칠 내로 마무리될 것이며 아마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저녁 예정했던 이란에 대한 공습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아직 어떤 합의문 승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란 파르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란 협상팀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의 초기 양해각서와 관련해 어떤 문안도 승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통신은 이란이 합의에 응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코스

코스피가 개장과 동시에 급등세를 보이며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개장과 동시에 급등하면서 오전 9시 6분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 정지, 즉 매수 사이드카를 5분간 발동했습니다. 코스피는 오전 9시 32분 기준 어제보다 8.27% 폭등한 8,406.04까지 올랐고 8,400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동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일시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내부에서 근무 시간에 골프 스윙 연습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을 중심으로 동영상이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근무 시간 중에 중구선관위 직원이 개인 골프채를 가져와 계단과 계단 사이 공간에서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일 단건으로 발생한 일인지 상습적으로 골프 연습을 한 건지를 조사 중이라면서 근무 퇴만에 해당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청년 고용 상황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오전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5월 취업자 수가 감소로 전환하는 등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또 물가 고용 등의 각별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중동전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0: 한국은행이 76주년 기념사를 통해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더해 높은 원달러 환율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 물가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40대 한인 여성이 남편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존스 크릭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밤 남편 50대 남편과 아내 43살 오모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약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부분 지방 구름 많겠고 일요일에는 전국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8도, 전주와 강릉 29도, 대구 30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보민이었습니다. KBS.
1: ...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 성공예감 2부. 와, 벌써 2026년 북중미 월드컵 39일간의 대장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뿌리 깊은 제조업 이 코너에서도 축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국가대표팀도 체코랑 예, 1차전 앞두고 있죠. 잘해야 하는데 이겨야 하는데 사실 또 선수들의 전술도 컨디션만큼이나 중요한 게 장비 아니겠습니까? 장비. 축구에 무슨 장비가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공 하나 또 축구화 하나 안에도 또 엄청난 기술이 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 숭실사이버대학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2: 축구화를 좀 신으십니까?
3: 전혀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 그래도 네. 축구 좀 관심 있고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네. 대학 시절에도 이제 가끔 축구를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취직을 하고 사회에서 일하다가 오랜만에 축구를 한번 해보려고 한 적이 있는데 네. 왜 이렇게 뭔가 한 사람을 업고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정말 그 새 네. 마음에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2: 따로
3: 정말 제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2: 코멘트를 할 수가 없네요. 이 네. 부분은. 네.
3: 아, 공이 저기 있으면 이제 이렇게 딱 달려가면 이제 어느 시점에서 몸이 딱 도착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움직이는데 네. 아, 진짜 뭐 뒤에서 누가 끌어당기는 것 같은 느낌? 네, 왜 이렇게 몸이 안 움직여질까요? 네. 아.
2: 저 어릴 적에도 그 중학교 때 그 축구하시는 친구들이 참 부러웠었습니다. 아, 근데 사실 축구하시는 실력도 안 됐었으니까. 오늘은 이제 축구와 축구공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네. 야, 진짜 그 작은 공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전 세계인들의 그 이목이 거기 쏠려 있는 거잖아요.
3: 그렇죠.
2: 축구공. 그거 제조 과정도 꽤 복잡할까요?
3: 공 구조에 따라서 제조 과정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예. 옛날에는 축구공을 배구공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사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예, 가죽으로 돼 있는 규격화돼 있는 일정한 길이의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꿰매가지고 네. 공 모양을 만들면 이런 형태의 축구공을 거의 한 1950년대까지도 세계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배구공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의 그런 식의 축구공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축구는 이제 발로 하는 스포츠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이제 사람에게 계속 이렇게 접촉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뭐 사람에게 맞는다든지 머리를 들이받는다든지 그쵸, 이럴 때도 계속.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면서도 또 어느 정도는 좀 잘 튀어줘야 되는 너무 딱딱하면 안 되는 그런 좀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개선을 해보자. 더 좋은 거를 만들어보자 라고 여러 곳에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전해오는 얘기로는 1950년대 정도에 아마도 덴마크 쪽의 업체에서 우리가 흔히 축구공 모양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그 육각형하고 오각형이 아. 조합되어 있는 그 모양 있잖아요. 네. 그 모양을 좀 사용을 해가지고 축구공을 좀 독특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던 게 유럽 쪽을 중심으로 조금씩 퍼져나가가지고 60년대에 그게 꽤 많이 보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구공 모양으로 딱 자리를 잡은 게 이제 피파 공인구 뭐 이런 말을 사용하죠.
2: 공인구.
3: 월드컵 대회에서 1970년도에 벌어졌던 월드컵 상태에서 바로 그 모양을 한 축구공을 월드컵 대회에서 채택을 해가지고 공인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 이제 그 모양이 기준으로 많이 퍼지게 된 것이죠. 특히나 그때 당시에 이 그때 당시 공인

0: 축구들은 보면 이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뭐 우리나라 한일 월드컵 당시에 축구공 이름이 피보노바였나요? 뭐 이런 거 좀 유명한 네, 편인데 맞아요. 그때 당시에 축구공의 이름이 텔스타라는 이름이었거든요.
1: 텔스타?
0: 텔스타 무슨 뜻일까요? 대충 짐작 1970년대 어떤 당시의 사회상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떠오를 만한 거 텔스타 스타 뭐 텔 뭘까요? 이게
1: 텔레?
0: 네, 맞습니다. 네. 텔레커뮤니케이션 스타에서 온 말이고요. 이 이름을 딴 인공위성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공위성을 뜻하는 말이 텔스타라고 보면 되고요. 이때 인공위성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달 착륙이 1969년에 있지 않았습니까? 아하, 네. 그렇다 보니까 우주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1970년 이 시점이면 인공위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 세계 어디에나 실시간으로 축구 경기를 텔레비전 중계해 줄 수 있는 그게 본격화된 게 1970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월드컵이 세계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든지 간에 그걸 텔레비전 생중계로 본다라는 그쵸.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생각을 해보면 인공위성이라는 게 개발되기 전에는 지구 반대편에서 전파를 아무리 쏴도 그게 지구를 뚫고 우리나라에 있는 데까지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렇다 보니까 이걸 우주로 한번 보낸 다음에 인공위성이 이걸 한번 반사를 해줘가지고 지구를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전파가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해내려면 우주 기술이 발달한 1970년 시점은 됐어야 됐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어떻게 보면 이때 이제 피파의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층 많이 증가할 수가 있었겠죠.
1: 그러네요.
0: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이 공인구 설정한 분들도 아주 중요한 사건을 잘 포착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조직의 운명을 엄청나게 바꿔줄 만한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1: 텔스타.
0: 네, 공인구 이름을 텔스타라고 붙였고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텔레비전을 보면 흑백 텔레비전을 보는 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흑백 텔레비전으로 봤을 때도 공이 빠르게 굴러가는지 천천히 굴러가는지를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이 점이 중간에 까맣게 찍혀있는 이 점박이 무늬로 색칠을 하자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형적인 축구공 모양 있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그게 바로 1970년 텔스타 때 자리 잡아가지고 지금도 축구공 모양이라고 하면 많이 퍼져있는 그 모양은 그때 생겨서 퍼진 거다라고
1: 그
0: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조각을 계속 이어붙인 그거예요.
0: 오각형하고 육각형의 조합이죠.
1: 아, 총 육각형도 그 안에 끼어있는 거예요.
0: 네, 총 32개의 그러니까 오각형 12개하고 육각형 20개를 조합을 해가지고 만듭니다. 사실 좀 복잡한 모양이에요. 예전에 배구공 비슷한 모양으로 하면 비교적 그래도 생각하기에는 간단한 구조였는데 더 좀 이거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더 좀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 더 복잡한 구조로 만든 거고요. 이 구조 자체는 거의 90년대 말까지도 유지가 됐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78년에 탱고라는 축구공이 나와 이때 아르헨티나에서 아마 월드컵 했을 때든가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아마 탱고가 됐든가 그런데요.
1: 네.
0: 탱고라는 월드 이 축구공이 나오면서 구조가 한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그대로인데 모양이 한번 바뀝니다. 예전에는 그 우리가 흔히 축구공 모양이라고 하면 생각되는 그 점이 찍혀 있는 그런 모양인데 네. 이 탱고라는 축구공이 70년대 말에 나오면서 약간 이 원 모양 비슷한 이런 무늬가 많이 찍혀 있는 요거 90년대에 축구를 해보셨거나 학창 시절을 보내셨던 분은 아 그래 나 어렸을 때 축구공 이런 모양이었는데라고 하면서 보시면 바로 많이들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탱고 이후로 90년대 말까지 이어진 모양이 구조는 오각형하고 육각형이 조합된 모양 그대로이면서 색칠된 그 무늬는 그냥 단순하게 점박이 무늬가 있는 게 아닌 좀 다른 독특한 그런 원 모양의 무늬를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이거 보시면 학창시절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모양이 상당히 많이 유행을 해가지고 그것도 특히 뭐 우리나라같이 이런 모양 좋아하는 데서는 좀 축구공의 기준으로 많이 인식이 되다가 2002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피버노바 한일 월드컵 당시에 축구공이 도입이 되면서 색깔이 완전히 다 바뀝니다. 알록달록한 형태의 빨간색도 들어가고
1: 그쵸, 뭐
0: 이런 알록달록한 형태의 모양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고요. 2006년도에 팀 가이스트라는 축구공이 나오면서 구조도 바뀌게 됩니다. 예전처럼 오각형과 육각형을 조합해서 만드는 모양이 아니라 지금은 전혀 다른 구조로 만들죠. 그래서 지금은 뭐 버전마다 계속해서 바뀝니다만 이렇게 32개의 조각을 조합해서 만드는 형태가 아니라 뭐 우리가 이음매를 더 없게 만들기 위해서 8개의 조각만 조합을 해가지고 축구공을 만든다.
1: 네,
0: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해서 이제 지금은 좀 전통이 바뀌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축구공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축구공을 생산하는 과정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계속 변화해 왔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고무 공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바람을 넣은 다음에 네. 그 겉면에 이 단단한 재료를 외피라고 하죠. 외피를 붙이는 형태로 만듭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고무 공에다가 그 외피가 잘 붙으라고 실을 이렇게 많이 감습니다. 실을 많이 감아 가지고 실을 많이 감으면 실 감는 그 양이 몇 킬로미터치 실을 감기도 합니다.
1: 오, 길이로 따졌을 때.
0: 네. 그리고 실을 이렇게 많이 칭칭칭 감아가지고 실로 한번 뒤덮은 다음에 예. 그 위에 과거에는 이제 소가죽 재질로 튼튼해야 되니까요. 아, 아. 소가죽 재질로 그렇게 아까 전통적인 축구공 같은 경우에는 32개의 모양을 잘라낸 거를 쫙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걸 이렇게 꿰매가지고 축구공을 만드는 게 전통적인 생산 방식이었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잘 붙으라고 고무를 한번 칠하고 라텍스 같은 천연 고무를 한번 칠해가지고 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일단은 고무 재질 자체가 천연 고무보다도 오히려 합성 고무를 이용하는 게 사실상 이제 플라스틱이죠. 합성 고무를 이용하는 게 더 고무가 질도 좋고 오래가고 변질도 안 되고 튼튼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1: 그렇죠. 계속 발로 차는데 그 터지면 네, 안 되니까
0: 합성 고무 재질을 사용하는 쪽으로도 좀 이렇게 호환이 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겉면 재질도 처음에는 이렇게 소가죽을 잘라가지고 꿰매서 붙이는 방식이니까 네.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가중으로 작업을 하기에 무리가 없는데 이거를 모양도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즘은 되게 특이한 모양으로 많이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가죽을 자르기가 좀 정밀하게 그렇게 자르기가 좀 힘든 것도 있고 그리고 소가죽으로 씌운 공을 가지고 경기를 많이 해보니까 네. 이게 비가 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공이 느낌이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게 나온 거예요. 네. 소가죽이니까 아무래도 물을 좀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어떤 사람들은 뭐 그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우연의 요소가 너무 많이 그렇죠, 개입되는 그렇죠. 거는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물을 안 먹는 재질을 써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플라스틱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인조 소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가죽을 만들고 겉면 부분을 만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조 가죽이죠. 그래서 플라스틱계 소재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붙이고 있는데 플라스틱계 소재를 가지고 붙이게 되다 보니까 굳이 그거를 손으로 꿰매지 않아도 되잖아요. 플라스틱은 가공성이 좋아가지고 선형을 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손으로 일일이 꿰매는 방식보다 그런 방식으로 여전히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예. 소가죽으로 만드는 곳도 여전히 뭐 찾아볼 수 있기는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요즘은 이 주류가 되는 공 같은 경우에는 겉면 소재를 플라스틱으로 쓰기 때문에 붙이는 방식도 접착제를 이용을 해서 붙이고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이면서 열을 가해가지고 뭐 낮게는 50도 높게 올라갈 때는 그보다 더 높은 온도를 가해가지고 이거를 말하자면 플라스틱을 틀에 놓고 붙이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을 겉면에다가 살짝 줘가지고 아주 딱 달라붙으면서 아무런 어떤 흠이 없게 매끈하게 붙는 그런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요즘은 축구공을 제조하는 걸로 방식도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옛날처럼 그 바느질 선 뭐 이런 거 찾아볼래야 볼 수도 없는 그런 그렇죠. 공도 있는 거예요.
0: 네, 그래서 네, 뭐 물도 스며들지도 않고 먹지도 그러게요. 않고요. 그리고 무늬도 아까 요즘은 되게 현란한 무늬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 까만색하고 흰색으로 돼 있을 때는 이제 까만색이로 흰색 이렇게 뭐 칠한 거나 염색한 거를 가지고 꿰매는 방식으로 만들었다면 지금은 아예 그 붙여야 되는 그 외피 재료 자체에다가 프린터 같은 걸로 무늬를 이렇게 새깁니다. 예, 요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프린터하고 비슷한 방식이에요. 물론 이제 플라스틱에다 인쇄를 해야 되는 거고 대규모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게 가정용 프린터하고는 다릅니다만 그렇죠. 기본적인 방식 자체는 프린터 같은 기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약간 뭐 자외선 같은 것도 확 쬐어져가지고 그 색깔이 훨씬 더 잘 먹게 하는 그런 방식을 이용을 해서 프린터로 색은 색이고 그거를 본드로 열을 가해가지고 녹여 붙이는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겉면을 붙여서 씌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야, 이게 예전에 진짜 난 옛날에 말이야 뭐 돼지 오줌보에다가 바람 넣어서 이렇게 공을 차고 다녔지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천지개 벽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근데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돼지 오줌보도 가죽이니까 그렇죠. 질기고 튼튼해서 그렇게 그렇습니다. 썼을 거 아니에요.
0: 실제로 축구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영국이라든가 스코틀랜드라든가 유럽 네. 지역에서도 과거에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축구를 할 때는 그런 돼지의 장기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공 같은 거를 많이 실제로 유물로 남아있는 것도 어디 축구 박물관에 있다라고
1: 그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0: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영국이나 유럽 사람들도 돼지 한번 잡고 나면 햄 네. 같은 거 뭐 소시지 이런 거 많이 만들어서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거 활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활용을 해봤는데 아 이거는 어디 쓸모도 없고 해가지고 이제 던져놨는데 동네 어린이들이 뭘 갖고 놀고 막 하다 보는 걸 보고 묶어서. 스포츠로 좀 승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1: 대단합니다. 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아까 그 오각형 육각형 그 조합으로 처음에 만들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게 완벽한 구 모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1: 삐뚤어져서도 안 되고.
0: 그래 사실은 여기에 그 구조도 좀 사실 특이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좀 어렵고. 예. 예, 그려보라고 하면 쉽게 그리기도 좀 쉽지 않아요. 어떤 모습인지 대강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데 종이 한번 큼지막하게 축구공 모양대로 그려봐라 라고 하면
1: 아유, 어려워요.
0: 예, 그 분야에 관심 없던 사람들은 언뜻 그리기도 좀 쉽지 않아요. 사실 그쵸. 되게 복잡한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 모양까지 오기에 약간의 좀 수학이 있습니다. 수학이. 예, 수학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좀 길다란 비슷하게 생긴 가죽 조각을 붙여가지고 배구공 비슷한 모양으로 이제 만들었었는데 그거 말고 다른 더 안정적이고 더 좀 경기할 때 공정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을 했냐면 네. 배구공 같은 모양으로 만들면 그게 이제 배구공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죽이 좀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가죽을 이용하잖아요.
1: 그게 그렇죠? 여러 개 붙어 있죠. 네,
0: 그리고 이렇게 꿰맨 자국이 좀 많은 네, 편이고.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닿느냐, 어느 방향으로 치느냐에 따라서 약간 감이 다르겠죠.
1: 아하. 그래서
0: 그거를 최대한 없애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축구를 할 때는 그거를 예. 최대한 없애보자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방향에서 봤을 때 최대한 균일한 면이 나타나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일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똑같은 모양을 조합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공 비슷한 입체적인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려면 만약에 사각형으로 된 천조각을 이어붙여서 어떤 이런 바람을 넣을 수 있는 모양을 만든다라고 하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주사위 모양이겠죠.
1: 아.
0: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천을 6개를 이렇게 붙이면 주사위 모양 같은 게 생기겠죠. 거기다가 이제 바람을 집어넣으면 나름대로 부풀어 올라가지고 좀 둥그스마하게 되겠죠. 우리 그 비치볼이나 이런 거 중에 보면 대충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가끔 있지 않습니까?
1: 아,
0: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주사위 모양이니까 아무래도 이 구르는 게 좀 부드럽지 않을 거 아니에요.
1: 그쵸, 그쵸.
0: 그래서 더 면이 많은 거를 만들면서도 어느 쪽에서 보든지 간에 좀 균일한 그런 걸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오각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비슷하게 조합을 해서 만들면 오각형 12개를 이어붙이면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 둥그스름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1: 예.
0: 그러면 12개의 면이 붙어있는 상태가 되니까 사각형 모양을 붙여가지고 주사위 모양 만든 것보다는 조금 더 둥그스름하고 더 잘 굴러갈 것 같은 모양이 되겠죠. 그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지고 더 잘 굴러갈 것 같으면서도 어디서 보든 비슷한 모양이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정삼각형을 20개를 붙여가지고 예. 모양을 만들면 정20면체라는 형체가 생기는데 그게 조금 더 둥그스름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플라톤도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를 플라톤 다면체 이런 말이 수학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축구공을 계량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축구공을 플라톤 다면체인 삼각형을 조합을 해서 만든 정20면체로 만들면 될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지고 아까 덴마크 쪽에서 이게 유행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퍼져 있는 편인데요.
1: 네.
0: 하나의 도형만 이용을 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오각형과 육각형을 조합을 해가지고 둥그스름한 모양을 만들면 총 32개의 조각을 이어붙여가지고 이 공 같은 비슷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어디서 보든지 간에 오각형과 육각형이 비슷하게 있는 모양이 되고 그러면서도 면이 20개나 12개나 6개가 아니라 32개나 나오니까 그만큼 더 원의 비슷한 모양이 좀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1: 정교하네.
0: 그래서 이걸로 축구공을 만들면 좋다. 라는 게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행을 했는데 요거를 텔레비전 위성 중계라는 시대에 맞춰서 이 피파가 딱 낙점을 하면서 이게 이제 표준 기준으로 자리 잡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마치 흑백 TV에도 잘 보이게끔.
0: 네. 그런데 이게 참 오묘한 게 뭐냐면
1: 네.
0: 이게 이제 여기까지였으면 뭐 그런가 보다. 축구공이란 모양을 그렇게 재밌게 잡았네라고 하면서 이제 넘어갈 수가 있을 텐데.
1: 네.
0: 1985년도에 네. 영국의 과학자인 크로터라는 사람하고 컬이라는 사람하고 스몰리라는 사람 이 컬이하고 스몰리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많이 활동하던 미국 과학자인데요.
1: 네.
0: 이 세 명의 화학자들이 이 축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화학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그때 당시에 과학계에서 좀 유행하던 첨단 기술로 레이저가 있었습니다. 레이저. 그래서 레이저를 이용해가지고 이것저것 지져보는 실험들을 이분들이 하고 있었어요.
1: 네.
0: 근데 이분이 실험을 하다가 뭘 한번 지져봤냐면 숫덩어리 있죠. 숫덩어리.
1: 네.
0: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정확하게 말하면 흑연 같은 거. 숯덩어리나 흑연 같은 그냥 탄소로만 되어 있는 균일한 그런 그냥 평범한 재질인데 이거를 지지면 어떻게 변할까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지져보니까 그게 지져가지고 녹아가지고 연기가 되어서 피어 올랐다가 굳히면서 이상한 가루 같은 것들이 좀 신기한 게 생기는 것들을 발견했어요.
1: 예.
0: 그래서 그 가루들을 관찰을 해보기 시작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그냥 탄소들이 좀 모여있는 그런 가루, 평범한 가루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그 가루 중에는 탄소의 가장 단순한 단위라고 할 수 있는 탄소 원자가 딱 60개가 뭉쳐져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아주 작은 가루들이 탄생을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거 일단 이거부터 신기하죠. 탄소가 탄소 원자 58개로 되어 있는 가루도 아니고 59개로 되어 있는 가루도 아니고 61개나 62개로 되어 있는 가루도 아니고 하필이면 딱 60개의 탄소 원자가 모여 가지고 생기는 가루가 많이 생긴다라는 게 일단 이상하잖아요. 하필 왜 60개일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밀하게 왜 탄소가 60개가 모여 가지고 가루가 생기는지는 이 구조를 분석을 해보니까 탄소 60개가 모여가지고 달라붙는 그 모양이 딱 우리가 아는 그 오각형하고 육각형이 조합된 그 축구공 모양으로 달라붙는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축구 팬들은 그때 당시에 농담삼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축구공 모양에 정말 우주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냐. 어떻게 탄소 덩어리를 지졌는데 그 탄소 덩어리가 어떻게 희한하게 축구공 모양으로 그렇게 딱 서로 조합이 돼가지고 생기냐.
1: 오각형으로만 뭉친 것도 아니고 육각형으로만 뭉친 것도 아니고 오각형 육각형이 각각 같이요?
0: 같이 조합되어 있는 축구공 그 모양대로 60개의 탄소 원자가 딱 규칙을 잃어가지고 달라붙어달라는 거야. 정말 신기한 현상이라가지고 이거를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면서 이 화학과 원자에 대한 물리학의 큰 발전이 일어났고
1: 그래서 그걸 보고 축구공을 그 똑같이 만든 거 아니에요?
0: 만든 것도 아니에요.
1: 축구공이 있었는데 네. 똑같은 모양이 발견이 된 거예요?
0: 축구공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덴마크 사람들이 공 잘 차려고 그냥 개발한 거였는데 그게 유행한 지 한 20년 정도 지나가지고 화학 실험을 하다가 탄소 지지다가 보니까 탄소 원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축구가 유행하는 걸 알았는지 어땠는지 탄소 원자들이 그런 축구공 모양으로 뭉치더라라는 생각을 그런 현상을 발견하고 과학자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여기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그 모양이 안정적인 구조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세 명의 과학자들이 1996년에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네, 이 탄소 원자들이 물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원자라는 단위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저절로 조합되는 방법에 대한 원리를 이거를 파헤치면서 알아냈기 때문에 이분들이 노벨상까지 받았고요. 그래서 노벨상 받은 연구의 기반에 놀랍게도 이 오각형과 육각형의 조합이 이루어져 있는 이 축구공의 구조가 예, 스며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그냥 아, 이 구조가 그래도 제일 좀 가격도 좀 단가도 맞겠고 그러면서 공은 좀 차면 잘 나가네 싶어가지고 만든 거였을 텐데
1: 동글동글하게.
0: 네, 그게 의외로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구조라는 사실이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밝혀지게 된 거죠.
1: 이야 신기합니다. 그러면은 축공 만드신 분들은 돈이라도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노벨상을 받으셨고.
0: 네.
1: 근데 마침 똑같은 구조였고 그걸 또 발견을 해냈고.
0: 그렇습니다.
1: 이야 신기합니다. 근데 또 아까도 그 배구공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 농구공도 그렇고 뭔가 쓰임새, 두께, 크기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요.
0: 그렇습니다.
1: 물론 이것도 어떤 뭐 규정, 약속을 만들어낸 거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 중에서도 최고의 효율성을 찾아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농구공 같은 경우에 이제 축구공하고 사실은 크기는 비슷합니다만 성격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1: 완전
0: 많이 다른 네. 형태의 성격입니다. 농구공 같은 경우는 일단 손을 되게 많이 그렇죠. 타죠. 그리고 네. 가까운 거리에서 사람의 손과 손으로 이동되면서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축구공처럼 지나치게 거칠게 다룬다거나 그럴 필요는 별로 없는 공이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공을 튀기면서 경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공이 잘 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반발력이 잘 튀는 성격이 나오도록 겉면 자체도 이렇게 고무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서 이 손으로 정교하게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농구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구공은 공 미끄러지는 거 이런 거를 좀 되게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1: 돌기 같은 게 있죠.
0: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릴 때 그런 거 안 하셨나요? 이렇게 자유투 같은 거 친구들하고 몇 점 내기 이런 거 예. 하다 보면
1: 예.
0: 나 성적이 오늘 제대로 안 나왔는데 땀이 많이 나서 손이 미끌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친구들 꼭 있지 않았나요?
1: 네.
0: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농구공은 최대한 손에 미끌리지 말라고 자세히 보시면 조그만 이렇게 돌기 같은
1: 맞아요.
0: 게 고무에 이렇게 쫙 조그맣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만들어 놓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1: 맞아요. 그래서 농구공도 흙바닥에서 농구 많이 해서 오래 쓰면은 네. 매끌매끌이지 않아요.
0: 그렇죠.
1: 그런 거 다루기 힘들어집니다.
0: 안 좋은 거죠.
1: 네.
0: 그리고 축구공 같은 경우에는 아까 색깔이 뭐 여러 가지로 바뀌고 요즘은 다양한 색깔을 인쇄하고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농구공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그런 게 없이 색깔이 주황색 한 가지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네. 농구공은 왜 색깔이 딴 색깔도 아니고
1: 뭐 진갈색 중국, 갈색이에요.
0: 예. 네, 보통 그냥 공 여러 가지 만들어 보면 그냥 색깔 크게 안 입히고 그냥 흰색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뭐 축구공이라든가 배구공이라든가 골프공이라든가 그냥 웬만한 공이면 딱히 색깔 안 입히고 그냥 흰색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농구공은 왜 이렇게 굳이 갈색 주황색 이런 계통을 많이 사용하느냐라고 하면 그랬을까요? 이게 농구협회나 농구 선수들 쪽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농구는 다른 스포츠하고 한 가지 다른 점이 축구나 아니면 뭐 골프나 이런 거하고 비교해보면 가장 크게 다른 점이 하늘을 보면서 어떤 치열한 작업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1: 계속 올려다 봐야 되니까.
0: 네. 뭐 공중전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예, 농구는 특히. 예. 그러다 보니까 하늘 색깔이 야외에서 옛날에 농구를 많이 했을 테니까 하늘 색깔이 하늘색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 푸르죽죽한 색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최대한 구분되는 색깔을 하기 위해서 파랑색의 반대인 좀 이런 붉은 계통의 색깔이 나게 주황색, 갈색을 입혔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퍼져 있습니다.
1: 선수들이나 실내에서 하죠. 뭐 학생들은 다 이제 예, 밖에서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0: 아, 그리고 농구가 뭐 초창기에 탄생했을 때는 선수들도 야외에서도 많이 했었을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 색깔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퍼져 있는 편입니다.
1: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여자 농구 출범하면서 좀 뭔가 이제 색다른 재미를 이제 추구하려고 네. 농구공에다 이렇게 색칠하고 막 하얀 그렇죠. 공도 막 선보한 예. 적은 있었어요.
0: 네. 아. 참고로 이 공인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는 배구 같은 경우에는 국제 공인구보다 우리나라에서 공 만들어서 대주는 스폰서가 상당히 배구계에서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국제 공인구하고 다른 공인구로 배구 경기를 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그래요. 배구 선수들 입장에서 국제 공인구에 좀 적응하기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공 만드는 회사에서 최대한 국제 공인구에 가까운 거를 만들려고 좀 노력하는 그런 게 배구계에서는 또 많이 이야기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공 중에 또 좀 특이한 공으로는 야구공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예, 공 하면 보통은 대부분 이렇게 공으로 만드는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1: 좀 아까 뒤에 만들고
0: 아까 축구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내부에는 공구가 들어있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야구공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렇게 고무를 많이 이용하는 재질로 처음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초창기에 야구를 해보니까 뭐 20세기 초 19세기 말일 때 야구를 해보니까 공이 너무 멀리 잘 날아가지고 점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1: 그렇죠.
0: 예, 야구는 방망이로 공을 빵 때리는 건데 그거를 멀리 보내면 홈런이 나오면서 그냥 점수가 바로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전설처럼 내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초창기에 그 고무공으로 야구를 할 때는 막 100점 단위 야구 경기도 나오고 이랬대요. 100대 95 막 이렇게 경기 나오고 나고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또 선수들이 수준이 이렇게 상향 편준화되면서 그런 일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야구는 너무 공이 잘 튀면 안 된다라는 그쵸. 생각이 있어가지고 안에 고무 재질로 중심을 넣는 게 아니라 안에 이제 나무를 넣어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코르크라고 이야기하죠. 코르크가 나무 중에서 이제 폭신한 재질을 네. 빼낸 거를 코르크라고 하니까 야구는 중심부에는 코르크가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실을 감은 다음에 겉에 이제 가죽으로 감싼 그런 형태의 공을 만들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가죽 재질을 실밥으로 독특하게 이렇게 감싸가지고 뭐 실밥을 한 108개 정도를 많이 집어넣는다라고 해가지고 뭐 분들은 그래서 야구를 보면 108번뇌가 생긴다 뭐 이런 얘기를 농담삼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그래서 100여 개 정도의 실밥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야구공을 만들어서 공을 예, 좀 특이하게 딴 공하고는 다르게 만들고 있죠. 그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야구공은 그 실밥이 딱 튀어나온 그 구조가 좀 선명하게 보이는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1: 예.
0: 그 가죽이 접합된 면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튀어나온 느낌이 딱 손에 잡아보면 잡히는 형태로 느껴지게. 공이 만들어져 있죠.
1: 예.
0: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축구같이 어느 쪽으로 때려도 항상 일정의 공이 날아간다라는 거는 조금 그런 성향은 약해질 수가 있는데 대신에 공 모양이 그렇게 특색이 있기 때문에 투수들이 공을 던질 때 변화구를 먹여가지고 던지면 그 공의 네. 특이한 모양을 잘 이용해서 실밥이 도드라져 있는 부분들을 잘 이용해가지고 공을 독특하게 그 바람과 공기를 이용해서 휘어지게 하는 그런 기술을 쓸 수가 있게 되었죠.
1: 그렇죠.
0: 야구에서는 그 투수가 변화구를 어떻게 잘 던지냐 하는 것도 지금은 재미의 큰 요소로 그렇죠. 자리 잡았기 때문에
1: 그게 예술이죠.
0: 네, 지금 와가지고 가지고 뭐 공이 균일하게 잘 튀어야지 더 공정하니까 실밥을 없애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요즘에 야구계에서는 그게 잘 먹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 재미없어지겠죠. 네,
0: 그래서 야구공은 그런 게 오히려 문화로 자리 잡아가지고 지금까지도 굳건하게 그런 실밥이 오히려 잘 보이는 형태로 자리 잡아 축구는 실밥을 없애버리는 형태로 지금 점점 바뀌어온 거 아닙니까? 야구는 오히려 그 실밥을 살려놓는 형태로 자리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래서 야구도 보면 그 실밥의 그 높이에
0: 그렇죠.
1: 따라서도 뭐 변화구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0: 그렇습니다.
1: 하고 어떤
0: 네.
1: 선수들이 뭐 적응 못한다 애 먹는다고 하고
0: 그렇습니다.
1: 또 축구도 매끈하게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코너킥과 휘어지게 네. 차기도 하고 또 무회전 킥을 만들어 차기도 하고 대단합니다.
0: 네. 네네.
1: 사람들의 능력이 그 예전에는 보면 조금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축구공을 많이 만들어서
0: 네.
1: 사람 손으로 이걸 이제 왜 접합은 아니고 이게 뭐라죠? 바느질 하다 보니까
0: 네.
1: 노동 착취 뭐 이런 아동 학대 논란도 좀 있었다고 해요. 이게
0: 네.
1: 이제 좀 옛날 얘기입니까 이제는?
0: 뭐 지금도 사실은 축구공 만드는데 수작업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 네.
0: 어느 정도는 좀 노동자분들이 고생하시는 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과거처럼 뭐 모든 축구공들을 다 실을 열심히 손으로 바느질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시대는 지금 아니게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주류가 되는 공들은 다 이 열 접착 방식으로 열 접합 방식으로 본드로 붙이는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예전처럼 일일이 바느질하는 거의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는 뭐 이런 좀 노동 착취 논란에서는 조금은 그래도 벗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일부는 계셨습니다. 축구공을 만들 때 옛날처럼 동물 가죽을 사용하면 이거 괜히 사람이 재밌게 놀자고 동물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쓰는 게 좀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들도 계십니다.
1: 네.
0: 축구공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가죽 많이 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뭐 과학

0: 먹게 하고 열 접착도 열 접합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계통 소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소재가 뭐 PVC라든가 아니면 더 많이 사용되는 거는 폴리오레탄 PU 계통의 소재로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폴리염화 비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자로 이제 PVC라고 하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뭐 일본에서 아마도 넘어온 말이겠죠. 레자라고 흔히 부르는 인조 가죽 계통의 고재질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폴리염화 비닐 PVC 계통의 인조 가죽 소재입니다.
1: 레자는 무슨 뜻이에요?
0: 그러니까 아마도 이 레서라는 말이 가죽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레더. 그거를 이제 일본어로 카타카나로 표시를 하다 보면
1: 아, 그거였어요?
0: 일본의 더, 다 이런 거를 글자로 표시할 수 있는 글자가 잘 없잖아요. 예. 그래서 더, 다 이런 말을 일본에서는 뭐 자 이런 식으로 많이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뭐 발음하려면 레서 이렇게 발음할 수 있었을 텐데 글자로 일본에서 표기를 하다 번데기 보니까
1: 발음.
0: 레자라고 쓰게 됐고 그게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레자로 굳어진 거 아니냐 라는 설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1: 가죽은 가죽이네요.
0: 예, 지금은 그냥 뭐 인조 가죽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봉지나 아니면 뭐 이렇게 투명한 어떤 이런 필름 형태의 플라스틱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그냥 다 그냥 비닐이라고 그쵸, 많이 그쵸, 부르잖아요. 그쵸. 비닐이라는 말이 되게 대중화된 것도 물론 뭐 과학적으로 비닐이라는 그 화학적인 성분하고도 관련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원래는 우리가 비닐 가방이라고 하면 네. PVC를 이용해서 만든 가방을 비닐 가방이라는 식으로 많이 불렀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비닐 가방으로 만들면 가죽 가방하고 비슷한데 뭐 이건 비닐이기 때문에 가격도 싸고 또 반짝반짝한 그런 윤택도 나고 색깔도 자유롭게 입힐 수 있고 이래가지고 비닐 가방이라는 게 좀 좋은 제품이던 시기가 한때 좀 있었습니다. 좀 새로 나온 특이한 신기한 신제품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좀 낭창낭창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가죽 비슷한 걸 만드는 걸 다 좀 비닐이라고 부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비닐 봉지 이런 말도 이제 나중에 그건 이제 PVC로 만든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1: 아, 달라요?
0: 예, 그러다 그건 이제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같은 걸로 만들거든요. 그것도 이제 화학적으로 말하다 보면 비닐이라 말하고 아예 상관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그런 비닐 가방 같은 거 만들어서 해외 수출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인조 가죽 레자 이런 걸로 한때 수출 사업으로 많이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에는 이 비닐이라는 어감이 되게 익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그런 비닐봉지 같은 걸 그냥 플라스틱 백이라고 합니다.
1: 아하.
0: 그래서 플라스틱 뭐 슈퍼마켓 같은 데서 물건 사면 플라스틱 백 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때 무슨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하면 왠지 좀 단단한 네모진 그런 재질일 것 같다는 무의식적인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걸 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비닐봉지를 준다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레자가 워낙에 유행하다 보니까 다 비닐로 부르게 됐고 그거를 지금도 축구공 만들 때도 좀 사용합니다. 가죽하고 재질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데 요즘은 거기서도 한 단계 더 진화를 해가지고 요즘은 더 여러 가지 반발력이라든가 특히 강도, 질김 이런 면에서 PVC보다 더 좋은 게 폴리우레탄 계열 재질이라고 해가지고 폴리우레탄, 우레탄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슬리퍼 같은 거라든가 이런 생활용품 중에 좀 우레탄으로 만드는 게 많다라는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1: 뭔가 폭신폭신한
0: 그렇죠.
1: 느낌.
0: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약간 질기면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늘어나거나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을 그러니까 반발력도 좀 있는 그런 느낌이 우레탄에 있는데 그게 축구공에 가죽 대신 씌웠을 때 발로 찼을 때 느낌이 더 좋고 각용하기에도 더 정확하고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PU 폴리우레탄 재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축구공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계로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예전에 비해서는 뭐 노동 문제 이런 거는 좀 덜한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도 축구공 만들 때 보면 수작업 되게 많아요. 축구공에서 아까 오각형 예를 들어서 지금도 오각형 육각형이 조합되어 있는 그런 축구공 모양으로도 많이 만들거든요.
1: 네.
0: 그거 할 때 보면 그 오각형 육각형으로 만드는 그 작업을 사람이 손으로 많이 합니다. 물론 뭐 가위로 오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오리고 있고 이러지는 않는데요. 오각형 모양으로 찍어낼 수 있는 기계 있죠.
1: 예.
0: 그런 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오각형 모양을 여러 개를 찍고요. 육각형 모양을 여러 개를 찍으면 그러면 오각형 조각, 육각형 조각이 여러 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배열을 해가지고 본드 발라가지고 손으로 본드를 바릅니다. 손으로 본드 발라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중국이나 파키스탄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축구공 하고 있는데 사람 지금도 여전히 사람 손 많이 가는 작업이고 그 생산하는 작업을 보고 있으면 아, 저 정도는 기계화 해가지고 자동으로 짜라락 하면 우리나라의 뭐 식품 공장이나 아니면 옷 공장 이런 데서 자동화 해가지고 수많은 물건들 만들어내는 거 보면 저런 거는 자동화해서 하면 훨씬 더 쉽게 다양하게 또 더 튼튼하게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풀 바르는 것까지 왜 사람 손으로 하고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텐데 다양하게 바

0: 기는 여러 가지 축구공을 정확하게 만들기에 인건비가 아주 싼 나라에 가가지고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 지금 생산 구조에서는 자동화 설비를 대규모로 구축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좀 단가가 작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직도 축구공 만드는 데는 다양한 분야에서 뭐 실 감는 거 이런 거는 자동화된 걸로 많이 해요.
1: 네.
0: 옛날에는 그것도 뭐 손으로 일일이 하던 시절이 있었겠죠. 아까 몇 킬로미터치의 실을 고무에다 감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고무 재질을 한번 더 묻혀가지고 거기다 가죽 붙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는 실을 감는 것부터 사람 손으로 하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거는 이제 기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도 뭐 이렇게 고무 바르는 거 이런 것도 사람 손으로 하는 그런 공장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고무 물에다가 사람이 직접 공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바릅니다. 그래서 건조대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무슨 북어 말리듯이 이렇게 건조를 해가지고 그걸 다시 꺼내 와가지고 거기에 사람 손으로 본드칠해가지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여전히 사람 손이 꽤 많이 가는 방식으로 바느질하던 시대보다는 조금 다 바뀌었지만 그런 식으로 축구공이 생산되고 있다.
1: 이게 가방 백으로 따지면 사실 명품백처럼 한땀 한땀 장인이 만들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건 굉장히 또 저가. 로 팔리기도 하고 브랜드가 붙으면 또 엄청 비싸지기도 하고
0: 구조도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판매되는 이런 명품 그런 상품 중에서도
1: 네.
0: 브랜드는 유럽의 유명한 디자이너 브랜드가 붙어 있지만 실제 생산은 방글라데시에서 만드는 옷이라든가 가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이 축구공도 세계적인 스포츠 회사, 스포츠 뭐 의류나 스포츠 장비 회사에 브랜드가 붙여가지고 팔리지만 사실은 파키스탄의 그런 공장 같은 데서 중국의 공장 같은 데서 생산돼가지고 전 세계로 퍼지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문화라든가 브랜드를 중시하는 그런 패션의 문화가 스포츠의 문화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떤 멋이라든가 동경 이런 거를 판매하는 사업이니까요. 그런 게 마케팅이 되게 중요하고 이런 영역에서 스포츠 산업이 패션 산업하고 가까운 점도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아, 축구화 얘기도 참 해야 되는데 아직 축구화 우리 신지도 못했네요.
0: 네.
1: 공만 차다가 지금.
0: 네.
1: 사실 이제 축구화도 보면은 그 밑에 뭐 스터드, 징, 구조도 네. 다르고 재질도 다르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걸 뭘로 이제 감싸느냐. 옛날에 네. 뭐 캥거루 가죽이라고도 했고
0: 네.
1: 이것도 거의 첨단 장비예요.
0: 그렇습니다. 예, 축구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발을 보호해 줘야 되니까
1: 예.
0: 튼튼한 게 일단 중요하죠. 발을 거세게 찰 테니까요.
1: 예.
0: 그것 때문에 뭐 공 많이 차가지고 발가락 아프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럼 많이 뛰어다니는데 그것 때문에 발바닥 아프고 발목 아프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발 보호하는 기능이 일단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데 보호를 잘 하려면 일단 치렁치렁 뭘 많이 덧대놓으면 보호는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거워지면 또 뛰는데 곤란해야 되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보호를 잘하고 튼튼하면서도 가벼워야 된다라는
1: 네.
0: 게 이 축구화의 여러 가지 충족시켜줘야 될 많은 그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축구화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에서 많이 미끄러지지 말라고 징이라고 하는 스터드라는 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1: 예.
0: 어떻게 보면 압력이 한 군데에 집중되게 해가지고 땅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약간 박히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잘 땅을 딛고 안 미끄러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이제 설치를 해놓는 그런 기능도 있어야 되지
1: 네.
0: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현대의 선수들이 신는 축구화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적으로 요거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만들 때 조립식 형태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1: 조립식이요?
0: 네, 윗뚜껑하고 바닥 부분하고 틀 형태하고 밑에 스터드가 붙는 형태를 여러 가지 형태로 조합을 만들어놓고 선수들의 특징이라든가 선수들의 포지션이라든가 취향에 따라서 그걸 조합을 해가지고
1: 맞춤형으로.
0: 만드는, 네,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심지어 요즘 선수들 신는 축구화 중에는 스터드 개수를 뺐다 끼웠다고 하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터드를 아, 나 좀 스터드가 많이 있어야지 내가 신을 때는 좀 안 미끄러지고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 스터드를 좀 이렇게 많이 붙여주고요. 근데 그거는 좀 너무 심하더라. 나 요즘에 플레이 스타일이 바뀌어가지고 축구공에서 스터드를 좀 빼야 되겠다라고 하면 뺄 수도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형태로 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화도 뭐 신발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죽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꿰매가지고 만드는 게 제일 처음에 네.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1: 신발이니까.
0: 이것도 아까 공이 발전해오던 거하고 비슷하게 공을 발로 찼는데 그 가죽을 꿰맨 그 솔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고 있는 신발 생각을 해보십시오.
1: 네.
0: 그 솔기가 없는 평평한 면에 축구 공이 맞았을 때하고
1: 예.
0: 그 꿰맨 그 가죽과 가죽이 닿는 그 약간 이렇게 경계 부분 거기에 닿았을 때하고 공이 받는 힘이 조금 다르겠죠.
1: 컨트롤이 좀 달라지겠죠.
0: 그렇죠. 조금 다르겠죠.
1: 예. 그리고
0: 어떻게 보면 약간 튀어나와 있는데도 이렇게
1: 네네네네.
0: 돼 있고 하니까 그죠.
1: 네.
0: 그러면 그게 선수 입장에서는 그 차이 때문에 공이 날아가는 게 달라지면 선수들 입장에서 되게 싫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축구화들은 굉장히 매끈하게 이음매가 없는 형태로 많이 만드는 추세입니다.
1: 거의 운동화 끈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음매나 뭐 끈이나 이런 게 거의 없

0: 없는 형태로 이것도 대체로 이런 플라스틱이나 인조가죽 같은 기술을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통짜로 성형을 해가지고 최대한 만들어가지고 신발 발에 딱 맞게 들어가서 어느 쪽으로 차든지 간에 항상 매끈한 면에 맞는 형태로 이 축구화를 계속해서 이렇게 진화를 시키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 국내 축구공, 축구화 이런 쪽에 대해서 쭉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이런 축구공이라든가 공 관련된 사업 되게 많이 하던 회사로 지금도 남양주 쪽에서 사업하고 있는 그 회사가 하나 있는데
1: 멋있어요.
0: 이 회사가 사실은 70년대, 80년대부터도 이 비슷한 사업을 많이 했어요.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배구 쪽에는 후원도 많이 하고 있고 농구공은 정말 많이 만들어 팝니다. 웬만한 집에 그냥 가정에 농구공 하나 굴러다닌다라고 하면 상표 보면 이 회사 상표인 경우가 많을
1: 별.
0: 정도로
1: 네.
0: 네. 그 회사가 우리나라의 농구
1: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0: 네. 우리나라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에서 세상이 바뀐 걸 보다 보니까 이 개발도상국 쪽에 저임금으로 치고 오는 게 너무 경쟁이 강하다라는 거는 80년대 말에 이 회사 경영진인 이 사장님이 이미 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는 1991년도에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를 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수교를 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수교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옮겨버렸습니다. 중국의 칭다오 쪽으로 공장 이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해가지고 공장을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국 공장 같은 데서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상표하고 이 제품 개발하고 경영은 한국에서 하고 있고요. 제품은 중국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잘 자리 잡는 데 성공을 한 게 중국은 이번에도 중국이 본선 진출을 못했죠. 축구를. 중국이 축구가 인기가 있으면서도 대중화에는 좀 그런 한계가 있었어요. 몇몇 그런 뭐 공안증 이런 것 때문에.
1: 네네.
0: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공사업 해가지고 이거를 한국으로 공은 도로 다시 들고 와서 팔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90년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야오밍이라는 중국 선수가 미국의 NBA에 건너가가지고 엄청난
1: 갔죠.
0: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었죠.
1: 그쵸.
0: 그래서 중국의 농구 열풍이 엄청 불었어요. 그런데 멋진 농구공을 잘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그때만 해도 중국에 잘 없었거든요.
1: 대박났네요.
0: 그래서 이 회사가 한국의 기술과 브랜드를 이용해가지고 중국의 농구공을 엄청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도 우리나라 농구에서는 아까 브랜드 딱 기억하고 계시듯이 농구공에서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강자고 농구공 쪽으로 잘 자리를 잡아가지고 지금은 이 회사가 중국 공장을 돌리는 한국 회사인데 중국 내수로 판매하는 게 절반 이상 정도 될 거예요. 반은 중국에 팔고 반은 나머지 전 세계에 판다라고 할 정도로 중국에서 공장을 돌리는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회사가 있고요. 그거 말고 또 마찬가지로 남양주에서 공장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우리나라에서 이 무역회사 이런 무역 이런 쪽을 하시다가 동대문 쪽에서 스포츠 용품점 이런 거 운영하셔가지고 성공하신 분이 90년대 초부터 성공하셨던 분 계십니다.
1: 체육사. 네, 옛날에 체육사를 했어요.
0: 그렇죠. 그런 거 해가지고 성공하신 분 계신데 이분이 이제 해외 브랜드 들여와가지고 뭐 축구화, 축구 용품, 뭐 축구 관련된 옷, 공 이런 거 장사 많이 하셔가지고 이분 크게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아마 자기 오형제인가 그런데 형제들하고 다 같이 나중에 끌어들여가지고 그 형제분들 중에는 무슨 학교에서 강의하시던 분, 대학교에서 강의하시던 분들도 계시고 그러셨을 텐데 다 그만두고 스포츠 사업하자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쭉 하셔가지고 키우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한국에서 이런 스포츠 용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다양한 스포츠 관련 사업 중에서 한국에서 생산이 되고 기반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 많이 있는데 공 만드는 사업만큼은 한국에 있던 이 시설 기반이 지금은 중국이라든가 이런 개발도상 국가로 다 넘어가 버렸다라는 거를 좀 아쉽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적자를 감수하시고 남양주에서 축구공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분이 아마도 이분 말고는 거의 없을 거예요. 이분이 아마 거의 유일할 거예요. 국내에서.
1: 생산 단가가 맞을까요? 괜찮을까요?
0: 단가는 둘째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까 공 만드는 사업을 70년대하고 8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에서 잘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렇게 좀 고가 제품이나 브랜드 내세우는 제품들은 일본 제품이나 유럽계 상표 붙인 제품들이 다 들어오고 생산 자체는 중국으로 시설 기반이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단가는 둘째고 공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 국내에서 되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축구공을 만들려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파키스탄에서 기술자를 스카웃을 해오셨어요.
1: 오히려.
0: 네, 그래서 파키스탄 기술자분들이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이런 쪽에 공 만드는 요 사업을 하는 개발도상국 쪽에 이 기술자분들을 남양주에다가 데려와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숙식을 하시면서 공을 만드는 작업을 이분들 손으로 한국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지금은 생산량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1, 2년 전에 자료를 살펴보면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하루에 뭐 한 몇십 개 정도? 그 정도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한 몇백 개 정도 만드는 수준으로 그 정도만 말하자면 이제 최소한도로 이제 가동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의미는 없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조기 축구에 만의 공인 축구공을 만들어 보자 이런 수요 같은 거 항상 있거든요.
1: 그렇죠. 수요가 있어야죠.
0: 그리고 무슨 뭐 축구 대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무슨 뭐 장관 상을 준다 이런 거 하면 네. 참가자들한테 축구공을 하나씩 나눠주는 이런 거 의미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런 거를 할 때 바로 빨리 생산을 해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에서 사업장을 한다라는 게 의미가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이분이 좀 적자를 감수하고 계시면서도 꾸준히 이 공장을 돌리고 있고 이렇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스포츠 산업이라는 게 패션 사업하고 되게 비슷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좀 차이가 난다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자동화 기술을 많이 발전을 시킨다거나 혹은 국내 생산 설비 자체가 없더라도 이 브랜드 자체를 키우는 거 이런 것도 길이 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조업 분야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분야가 또 축구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1: 메이드 인 코리아 공이 남아있어야죠.
0: 네네.
1: 아, 축구공, 축구화 이야기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에 들어봤습니다. 곽재식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자, 내일 토요일 별책 부록 또 좋은 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전략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 테일러 레리모어가 쓴 보글헤드 3펀드 포트폴리오라는 책을 이상건 전무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공부가 아마 많이 되실 겁니다. 일라디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동시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성공기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제 막 300일을 지난 루은이의 엄마 정다운이라고 합니다. 엄마 이마 꿍 하면은 이마를 갖다 대요. 그리고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와가지고 배에다가 자기 얼굴을 비벼요. 지금 서랍에 있는 건 전부 다 꺼내고 있어요. 옷도 다 꺼내고 식기류도 다 꺼내서 지금 서랍을 다 막아놨거든요. 루은이가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아빠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은 현관 앞으로 빠르게 기어서 가요. 루나 이러면서 아빠 돈 벌고 왔어 하고 애기 안아주고 현관에서 안아요. 둘이 현관 앞에서 노느라고. 그런 모습 보면은 이게 진짜 가족인가 싶기도 하고 그냥 너무 행복해요. 지금 현재 삶이. 저도 원래는 밖에서 친구와의 술자리를 즐겨 하는 편이었는데 루니를 낳고 나니 루은이나 뭐 남편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더 행복하고 소중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바뀌게 될 줄은 몰랐어요.
1: 정여울의 도서관.
2: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이삭 디네슨의 소설 바베트의 만찬입니다. 요리는 오감의 예술이자 관계의 예술입니다. 향으로 먼저 다가오고 혀로 머물고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의 온도를 바꿉니다. 무엇보다 요리는 대개 함께 먹는 예술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아 같은 시간, 같은 향기, 같은 접시를 공유하는 예술이지요. 바베트의 만찬은 그래서 완전히 관계적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음식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를 다시 식탁에 앉힌 것입니다. 바베트의 요리는 아름다움과 선함이 만나는 지점, 그곳에서 탄생한 예술입니다. 누가 몰라본다고 해서 재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칭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진심이 무가치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깊은 자기 실현은 오히려 타인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자기 예술을 완전히 실현했을 때 기쁨을 느낀 것은 그녀만이 아니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모두가 변화했고 화해했고 조금 더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할 때 다른 삶을 포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 또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들도 우리가 거절한 것들도 모두 우리의 일부가 됩니다. 마르티나가 젊은 시절 거절한 사랑, 필리파가 포기했던 음악까지도 그것들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그녀들 안에 있습니다. 다른 형태로, 다른 방식으로. 삶은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신비롭게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위대한 예술가 바베트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도 다 알지 못하는 수고를 오래 해온 사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자기 몫을 묵묵히 감당해온 사람, 자기 안에 큰 세계를 품고도 말없이 살아온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 소설은 깊은 위로가 됩니다. 바베트가 차린 식탁은 저녁상이 아니라 오래 닫혀있던 영혼의 문을 여는 열쇠 같았습니다. 그녀가 사람들에게 건넨 것은 단지 수프나 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건넨 것은 존엄, 환대, 예술, 은총이었습니다. 부디 우리들의 마음에도 바베트가 차려놓은 식탁, 그 위에 작은 촛불 하나가 오래오래 반짝이기를 바랍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희철이는 뇌종양 4기 판정을 받고 큰 수술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끝날 듯 끝나지 않는 투병 속에서 희철이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있는데요. 수술 후유증으로 뇌하수체 기능이 저하되며 성장 호르몬 부족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게 된 희철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은 희철이의 하루를 더욱 힘들게만 합니다.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아빠는 매일 배달 아르바이트에 나서지만 막막한 현실은 쉽게 나아지지 않는데요. 어린 동생과 폐암 3기 투병 중인 할머니까지 어둡고 긴 터널 속을 걷고 있는 희철이 가족. 희철이가 걱정 없이 치료받고 가족 모두 평온한 일상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 대부분 지역 맑은 가운데 예년 이맘때 정도의 초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전과 전주 29도, 대구가 30도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맑은 가운데 기온이 25도 정도라 가벼운 더위가 느껴지긴 하겠지만 하늘도 청명해서 아직까지는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리 응원하는 시간대에는 비교적 활동하기에 불편함은 거의 없을 듯 싶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한낮이 되면 일사가 강해지면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고요. 기온도 30도 내외까지 바싹 오르겠습니다. 오늘 청량감을 줄 만한 시원한 소나기가 강원도 쪽에 내리겠는데요. 5에서 10mm로 적은 양이지만 천둥, 번개, 돌풍, 또 쌀아구박까지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31도의 낮 기온을 보이는 등 오늘보다 전반적으로 더 덥겠습니다. 모레도 역시 30도 이상인 곳이 많겠고요. 주말인 내일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휴일은 모레는 전 내륙에 요란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 31도 정도가 되겠고요. 바다 안개는 서해와 남해 서부 해상 쪽에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 오존 농도 나쁨 단계,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개장과 동시에 급등세를 보이며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100 선물지수가 개장과 동시에 급등하면서 오전 9시 6분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 정지, 즉 매수 사이드카를 5분간 발동했습니다. 코스피는 오전 9시 32분 기준 어제보다 8.27% 폭등한 8,406.04까지 올랐습니다. 은행권이 일제히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증시 호조에 따른 투자 열풍이 빚으로 이어져 신용대출 잔액이 급증한 데 따른 겁니다. 하나은행은 오늘부터 고액 연봉자를 포함한 모든 차주의 신용대출 신규 신청 한도를 연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도 어제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하고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주요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신용대출 신규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신 총재는 오늘 한국은행 창립 76주년 기념사를 통해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더해 높은 원달러 환율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 물가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내부에서 근무 시간에 골프 스윙 연습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을 중심으로 동영상이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근무 시간 중 중구 선관위 직원이 개인 골프채를 가져와 계단과 계단 사이 공간에서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일 단건으로 발생한 일인지 상습적으로 골프 연습을 한 건지를 조사 중이라면서 근무 태만에 해당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40대 한인 여성이 남편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존 스크릭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밤 50대 남편과 아내의 43살 오모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가정 내 폭력 사건이며 남편이 부인을 총격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숨진 오 씨는 풀턴 카운티 교육구에서 한인 등 이민자 학부모 대표로 활동했습니다.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X 기업 공개를 앞두고 150조 원을 훌쩍 넘긴 개인 투자자들의 주문이 쏟아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스페이스X에 청약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문 금액이 1000억 달러, 한화로 약 153조 원을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적극 나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 등 지금까지 약 1000개 기관이 주문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이스X는 오늘 나스닥과 나스닥 텍사스에 상장됩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청년 고용 상황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오전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5월 취업자 수가 감소로 전환하는 등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또 물가, 고용 등의 각별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중동전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4명이 숨진 광주 대표 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주요 공사 관계자들이 구속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약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부분 지방 구름 많겠고 일요일에는 전국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전주와 강릉 29도, 대구 30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가혜란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 축구대표팀 체코를 상대로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체코에서는 요즘 축구만큼이나 화폐 전쟁이 뜨거운 이슈라고 합니다. 체코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자국 화폐인 코로나가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면서 이제는 유로화를 도입해서 유로존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내각을 이끄는 총리는 유로 채택은 또 다른 주권 상실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체코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로화 논쟁 잠시 후 수상한 GPS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멕시코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사상 처음으로 3개국이 공동 개최하게 되면서 개막식도 3차례나 열리게 되죠. 멕시코에서 오늘 새벽에 첫 개막식이 열렸고요. 멕시코 대 남아공의 개막전도 치러졌습니다. 월드컵 열기로 가득한 멕시코의 분위기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월 10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사실상 타결 수순에 들어갔다면서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서 협정에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 최고 지도부가 종전 협의안을 승인했고 자신도 예정된 이란 공습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이란 외무부는 종전 합의와 관련해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고 합의문 서명 시간과 장소에 관한 보도도 전부 추측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언론은 미국과의 합의문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도 합의 가능성 자체는 크다고 관측했습니다.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2월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10% 관세는 예정된 유효기간인 7월 하순까지 유지되는데요. 항소법원은 국제수지 적자와 관련한 1심의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집행정지가 없을 경우 연방정부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항소법원의 이번 정지 결정 효력은 앞서 1심 소송을 제기한 향신료 수입업체 머랩 앤드 베럴과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 등 수입업체 두 곳 그리고 워싱턴주에만 적용됩니다.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11일 기업 공개 공모가를 주당 135달러로 결정했습니다. 사전에 공개한 예비 공모가를 그대로 확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스페이스X는 5억 5,556만 주를 매각해 750억 달러, 약 113조 8천억 원을 조달하게 됐습니다. 2019년 아람코가 세웠던 총 294억 달러 조달 기록을 깨고 사상 최대 규모 기업 공개가 될 전망인데요. 공모가 기준으로 스페이스X의 시장 가치는 1조 7,700억 달러에 달해 글로벌 상장 기업 상위 10위 안에 들 걸로 예상됩니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개막해 39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스타디움에서 공식 개막전이자 A조 조별리그 1차전이 벌어졌는데 멕시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2대0

0: 0-0으로 이겼습니다. 멕시코는 전반 9분 키뇨네스의 선제골이자 대회 1호 골로 앞서가다가 후반 22분 히메네스의 추가 골이 이어지면서 승리했습니다. 멕시코, 체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A조에 속한 우리나라는 11시부터 멕시코의 고지대에 있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체코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에는 미국과 파라과이전이, 일요일 오전 7시에는 브라질과 모로코의 경기가 치러집니다.
1: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연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믿을까 말까.
0: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도 또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네. 11일에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라는 선언을 새벽에 하면서 네. 훌륭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문서의 최종 조율만 남았다. 이번 주말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는데 벤스 부통령이 참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이란이 핵무기를 결코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한 거다라면서 자신의 성과를 또 강조했고요. 서명이 이루어진 직후에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되고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CBS 뉴스가 익명의 취재원 두 명을 인용해서 미국과 이란이 다음 주 초에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나 의향서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후속 보도를 내놨는데요. 네. 일단 이렇게 양해각서나 의향서에 서명을 한 뒤에 지속적인 효력을 갖는 양국 간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60일간 협상이 진행될 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다만 여러 명의 취재원들이 합의 협상 기간은 필요에 따라 더 연장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란 쪽에서의 얘기는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입니다. 네. 근데 다만 문안의 상당 부분은 정리됐다라는 거는 이란도 인정을 했습니다. 네네. 또 이란 파르스 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서 아직 어떤 문안도 승인되지 않았다라고 전하면서도 미국이 추가 요구사항을 철회했다. 그래서 약 2주 전에 양국이 사실상 합의했던 초안으로 복귀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내놨고요. 그래서 이란 최고 지도부가 해당 문안을 최종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반복해온 합의 임박이 이번에는 실제로 서명으로 이어질지가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 터미널인 하르그 섬을 장악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네. 발전소와 교량 같은 민간 인프라가 아닌 군사시설에 제한적 공습을 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게 좀 뭔가 성과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벌써 이제 월드컵이 개막을 했거든요. 이 월드컵이 앞으로 이어지는 동안 교전이 계속되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좀 합의를 이뤄내려고 뭔가 좀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되면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이제는 중요해진 거죠.
0: 그렇습니다. 우선 이란의 핵 보유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이고 선언적인 문구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보유분 처리, 핵시설 해체, 농축 프로그램 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그 앞으로 60일간 또 이제 합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이뤄질 걸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거다. 그들도 동의했다라면서 이란은 어떤 형식으로도 핵무기를 갖지도 구매하지도 개발하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또 하나의 쟁점이 되는 게 이란이 요구하고 있는 동결자금 해제 부분입니다. 이 얘기는 쏙 빼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이 최근 CNN과 인터뷰를 하면서 천억 달러 약 152조 원 규모의 동결자금 중에서 240억 달러 약 38조 원을 먼저 해제하라 이렇게 공개 요구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빠르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이번 주말에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진전이 됐다면 미국이 여기에서 좀 한 발 물러선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네. 한편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은 전날에 중재국인 카타르 협상단이 이란 테헤란을 찾아서 새벽까지 논의를 이어가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라고 CNN이 보도를 했는데요. 네. 악시오스도 카타르 와 이란이 회담을 통해서 미국도 수용할 만한 합의에 도달한 걸로 판단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1: 네, 이번에는 진짜 합의가 되기를
0: 바라겠습니다.
1: 네, 네. 다음 키워드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 네.
0: 우크라이나 네. 전쟁이요.
1: 이쪽도
0: 네. 네. 현지 시간으로 11일 1569일째를 맞았습니다.

0: 입니다. 4년 3개월이 넘어갔거든요.
1: 그러네요.
0: 1차 대전 기간이 1568일이었는데 이걸 넘어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1차 대전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은 1차 대전과 많이 닮았다라는 평가를 받아왔거든요.
1: 네.
0: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1차 대전에 대해서 너무나도 길고 참혹했으며 프랑스 군인들은 그 전쟁이 마지막에 마지막이 되기를 희망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런데 이것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오래 끌고 있다 이런 지적을 내놓은 겁니다.
1: 네.
0: 사실 그때 프랑스 군인들이 한 마지막의 마지막이라는 말이요. 1차 대전이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희망을 담은 말로 쓰였는데 지금 이거보다 오래된 거니까 마지막의 마지막의 마지막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는 셈입니다.
1: 그러네요.
0: 근데 왜 1차 대전과 비교가 되냐면 잔혹한 보병 돌격, 막대한 사상자, 참호전 양상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1차 대전보다 이 전쟁이 더 길어질 거다 예상한 사람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넘어선 건데 지금 평화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절반은 전쟁이 내년 전에는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1: 네.
0: 이 경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6년간 이어진 2차 대전의 기간에도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역사학자들은 두 차례 세계대전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단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대전은 여러 전선이 있었고요. 대규모 군대가 동시에 움직인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 유럽사에서 가장 중대한 전쟁 가운데 하나로 남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0: 두 전쟁 모두 군사동맹을 재편하고요. 수십 년간 볼 수 없었던 국방력 증강을 촉진해서 유럽의 지정학적 구도를 바꿔놨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 전쟁이 다 신기술을 도입해서 전쟁의 성격을 변화시켰는데요. 1차 대전 때는 비행기랑 탱크가 쓰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지금 공중과 바다 지상에 걸쳐서 이제 드론이 새로운 그렇죠. 군사 기술로 도입이 됐습니다.
1: 자,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요. 그렇게 되니까 러시아 당국이 군대 국가를 비방한 것으로 판단해낸 자국민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또 만들었다고.
0: 네, 그렇습니다. 더 조여보겠다는 건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가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러시아인들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10일 서명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해외에 사는 러시아 시민도 대상이 됩니다. 러시아군 비방, 대러시아 제재 촉구, 국가안보 저해 행위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재산 압류나 몰수 조치 대상이 되는 건데요. 러시아 의회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군에 대한 비판을 사실상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2024년에는 러시아 군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 군 명예훼손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현금, 귀중품, 기타 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번에 적용 범위가 더 확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떠나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반정부 인사, 언론인, 활동가들도 이제 포함이 된 건데요.
1: 네.
0: 인권단체들은 전쟁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내놨고요. 서방 언론들도 이번 조치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서 반정부 세력에 대한 크렘린궁의 통제력을 더 강화하려는 의도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인도 너마저.
0: 인구가 약 15억 명에 달해서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 바로 인도인데요.
1: 네.
0: 출산율이 현재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준을 밑돈 걸로 나타났습니다.
1: 아, 인도도.
0: 그렇습니다.
1: 저출산.
0: 이제. 네. 최근에 2024년 합계 출산율 보고서를 인도의 인구조사국이 발표했는데요.
1: 네.
0: 인도의 합계 출산율이 1.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합계 출산율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걸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데요.
1: 네.
0: 지금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2.1명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 인도의 합계 출산율이 2.1명보다 낮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주별로 좀 편차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주들은 합계 출산율이 높았고요. 그래서 북동부 비하르주의 경우는 2.9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1: 네.
0: 반면에 잘 사는 곳이죠. 수도 뉴델리는 1.2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사실 인도가 1970년대 이후 수십 년 동안 인구가 너무 많아지는 걸 우려해서 한때 강제 불임 정책을 실시한 적도 있는데요.
1: 네.
0: 2000년대만 해도 인도의 합계 출산율은 3.3명 수준이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생산이 가능한 인구 비중이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높았는데요. 근데 2022년 이후 이 출산율이 급

0: 급격하게 떨어진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를 보면 인도 당국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출산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출산율이 왜 떨어졌는가? 교육비 상승, 피임 편의성 증대, 영아 사망률 하락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인도 중앙정부 차원의 인구 감소 대책은 없습니다. 네. 다만 합계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주에서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정부는 세 번째 자녀를 낳으면 3만 루피 약 48만 원, 네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4만 루피 약 64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원 정책을 지난달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1: 네, 이 저출산 문제가 뭐 어느 나라도 피해갈 네. 수 없는 그런 전 세계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차라리 자외선 차단제를 금지하라.
0: 이탈리아의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인 사르데니아 남동부 해안의 몰렌티스 해변에서 네. 10세에서 65세 해수욕객의 파라솔 설치를 금지하는 조례가 시행됐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미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10세 미만 어린이나 노인이 동반된 가족만 해변에 파라솔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햇볕을 가리기 위한 그늘막이나 텐트 설치도 안 되고요. 해변에 들어가려면 1인당 10유로 약 17,600원의 입장료를 내야 됩니다.
1: 네.
0: 이번 조치는 작년 7월에 발생한 대형 산불 이후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존구역 안에 있는 해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지역 당국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해변에서 아름다운 하루를 보내고 응급실에서 화상으로 20시간을 지냈다. 이 관계자들이 이번 조치를 시험해보다가 뇌가 타버렸나 보다 뭐 이런 비판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 이 지역 관광을 보이콧하자 아예 다른 지역에 가자라는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고 일부 이용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라면 파라솔보다는 자외선 차단제를 규제하는 게 더 타당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요.
1: 네.
0: 그 이탈리아 해안가에 있는 해변 클럽들이 유료 고객에게 파라솔, 일광욕용 의자, 샤워 시설을 제공하면서 음식과 음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비평가들이 원래 공공자산이었던 해변이 점차 상업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이 해안 이용권이 사실상 비용 지불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면서 자유롭게 누려야 될 공공공간이 수익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내가 FIFA처럼 보이니?
0: 월드컵이 열리니까요. 네. 해외에서 국제축구연맹 FIFA와 월드컵을 사칭한 피싱 사이트 가짜 티켓 판매 사기 주의보가 또 내려졌습니다.
1: 입장권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네. 문제네요.
0: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지금 가짜 사이트 주의보를 내렸는데요. 공격자들이 FIFA의 공식 웹사이트처럼 보이는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서
1: 네.
0: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가짜 월드컵 티켓, 가짜 관광 상품 판매에 악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공격자들이 정상 사이트 주소 일부를 바꾸거나 다른 최상위 도메인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짜 사이트를 만듭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걸 보고 모르고 들어왔던 사람이 티켓이나 관광 상품을 구매하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금융정보 이런 것들을 다 탈취해간다라는 건데요. 지금 사이버 범죄 인프라가 이미 만들어졌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1: 네.
0: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FIFA 월드컵과 관련된 신규 도메인이 13,000개 이상이 등록이 됐는데요. 그중에 8.8%가 이렇게 악성이나 의심 도메인이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월드컵 같은 대형 행사는 거래량이 많아지고요. 해외 결제가 급증하거든요. 낯선 판매자와 단기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기에 취약한 시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이런 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아닌데
1: 네.
0: 지금 해외에서는 일단 문제가 이미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나라 분들도 해외 티켓 구매나 숙박 예약, 중개 사이트 검색을 하게 되는데
1: 네.
0: 그 과정에서 주의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1: 네, 네,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몸값 오른 월드컵.
0: 국제 금 가격이 오르니까요. 이번 월드컵 우승컵에 사용된 금속의 평가액도 크게 올랐습니다.
1: 아, 그러네요.
0: 네,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 자료를 보니까 지금
1: 네.
0: 월드컵 우승컵에 사용된 금의 가치가 약 71만 3천 달러, 10억 8,900만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이게 카타르 월드컵 때보다 2.5배가 높아졌습니다.
1: 아, 그렇죠. 금값이 달라졌으니까.
0: 그렇습니다. 네. 이 월드컵 우승컵이 1974년 서독 대회부터 쓰여지는 월드컵 트로피인데요.
1: 네.
0: 18캐럿 금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높이가 36.8cm, 무게가 6.5kg. 5.175kg인데요. 이 트로피에 포함된 순금량이 약 4.93kg으로 산정됐습니다. 그래서 제작 초기 당시에 금 자체 가치가 2만 5천 달러 수준인데 지금 30배 가까이 높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부산에 있는 디지털 자산거래소가 18개의 금 시세를 적용하면 네. 이 트로피 금값이 9억 원 상당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요. 지금 솔직히 우승컵이라는 게 이렇게 금값으로만 매겨지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렇지만 최근에 금값 상승 흐름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게 전문가들 사이에서 평가가 나왔고요.
1: 네.
0: 그래서 세계적인 스포츠 상징물이 이제는 글로벌 경제 분위기를 반영하는 지표 역할까지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 네.
0: 우승한 국가가 원본 트로피를 영구 가질 수는 없습니다. 원본은 FIFA가 가지고 있으면서 스위스 찌리히에 보관이 되고요. 우승한 팀에게는 별도로 제작된 복제본이 수여가 되고
1: 네.
0: 그렇다고 원본을 볼 수 없는 게 아니라요. 결승전 공식 트로피 투어 같은 제한된 행사에서는 원본이 공개가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연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트위스티드 시스터의 We are not gonna take it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0: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12.3 비상기업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가 사실상 타결 수순에 들어갔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이란이 핵을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합의 임박 주장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 언론은 미국과의 합의문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도 합의 가능성은 크다고 관측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불러온 인쇄 축소는 9명 선관위원이 아닌 사무처 직원들의 결정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전 충북 청주시 SK하이닉스 청주 4캠퍼스 공장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은 바로 꺼졌지만 소방당국이 불소 등 화학물질 누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중동전쟁 장기화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신원 취재 수첩.
1: 피파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 우리나라와 체코의 경기 지금 전반 32분 향해 가고 있는데 아직 0-0 득점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월드컵 열기로 뜨거운 멕시코로 가볼 텐데요. 멕시코시티 이진호 통신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멕시코가 세계 최초로 세 번째 월드컵 개최국이 됐는데 멕시코로서도 의미가 남다르겠습니다.
2: 네, 이번 2026년 피파 북중미 월드컵은 멕시코 축구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축구사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는 대회인데요.
1: 네.
2: 멕시코는 1970년과 1986년에 이어서 지금 세 번째로 월드컵을 개최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미국, 캐나다와 함께 공동 개최를 하고 있지만 세 차례나 월드컵 개최국으로 선정된 나라는 지금까지 멕시코가 유일합니다. 특히 이번 대회의 개막전이 열린 멕시코시티 스타디움, 옛 아스테카 스타디움은 축구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970년 펠레가 브라질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경기장이자 1986년에는 마라도나가 신의 손과 세기의 골을 기록했던 월드컵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1: 네.
2: 그런 경기장에서 또다시 월드컵 개막전이 열렸다는 점 자체가 역사적인 순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와 피파는 이번 대회를 위해서 경기장 시설 개선은 물론 교통, 치안, 관광, 인프라 확충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개최 도시인 멕시코시티, 과달라하라, 몬테리에서는 총 13개의 경기가 열릴 예정인데요.
1: 네.
2: 현지에서는 멕시코가 다시 세계 축구의 중심으로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지 언론들은 개막일을 맞아서 오늘 멕시코는 다시 세계의 배꼽이 됐다고 표현할 정도로 국민적 자부심이 상당히 높아진 분위기입니다.
1: 그렇군요. 멕시코가 워낙 또 축구도 좋아하잖아요. 개막전 분위기 어땠습니까? 아주 엄청난 열기로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개막전이 열린 오늘 멕시코시티는 말 그대로 거대한 축구 축제의 현장이었는데요.
1: 네.
2: 아침부터 초록색 멕시코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지하철과 버스, 도심 거리 곳곳을 가득 메웠습니다. 경기장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는 마치 거대한 응원 행렬을 연상시킬 정도였는데요. 약 8만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가득 채워서 입장권을 구하지 못한 팬들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명이 경기장 주변과 팬페스트 행사장 그리고 도심 광장에 모여서 개막전을 함께 즐겼습니다.
1: 네, 자 멕시코, 캐나다, 미국이 공동 개최를 하기 때문에 개막식도 이제 세 번 치러지게 되는데 오늘 새벽에 멕시코에서 첫 개막식이 열렸고요.
2: 네, 그렇습니다. 개막식 역시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1: 네.
2: 먼저 아스텍 문화를 배경으로 한 무대에서 멕시코

0: 힐든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계 가수 이재가 세계적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 DNA를 선보이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1: 네, 분위기가 아주 구조가 됐는데 어쨌든 오늘 개막전에서 멕시코가 또 승리를 했기 때문에 기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멕시코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상대로 2-0 완승을 거두면서 개최국다운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회 첫 골의 주인공이 멕시코 선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는데요.
1: 네.
0: 전반전 상대 수비진의 실수를 놓치지 않은 콜롬비아 출신 기와 선수 훌리안 키뇨네스가 침착하게 선제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골이 터지는 순간 경기장을 가득 메운 8만여 관중이 동시에 환호성을 터뜨리면서 경기장이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분위기가 연출됐는데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후반 시작 이후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놓였고요.
1: 네.
0: 멕시코는 이후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후반 21분에는 베테랑 공격수 라울 히메네스가 헤더로 추가 골을 성공시키면서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1: 네.
0: 이 개막전 승리는 단순히 승점 3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월드컵 개최국이 개막전에서 승리하면 대회 흥행과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렇죠.
0: 현재 멕시코 현지 언론과 축구 팬들은 이번 대표팀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하다며 16강은 물론 그 이상의 성적까지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1: 네, 우리도 지금 체코와 경기 중인데 한 골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하지만 이런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사회 문제를 알리려는 움직임도 있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월드컵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지켜보는 국제 행사인 만큼 멕시코 시민사회도 기회를 활용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알리고 있는데요.
1: 네.
0: 특히 실종자 가족 단체들은 경기장 인근에서 실종된 가족들의 사진을 들고 행진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1: 네.
0: 현재 멕시코에는 공식적으로 약 14만 명이 넘는 실종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멕시코 교사 노조도 연금 제도 개혁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수도 중심부인 소칼로 광장 및 도심 다구간에서 대규모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월드컵 기간 동안 사회적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1: 네.
0: 이러한 문제 역시 월드컵과 함께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멕시코 시티에서 이진호 통신원이었습니다.

0: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수상한 GPS입니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예, 오랜 축구팬
1: 입니다.
0: 덕후이신데.
1: 예, 지금 막
0: 경기 보고 싶으실 텐데. 예, 소식을 또 전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랑 지금 싸우고 이제 체코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셨죠.
1: 예, 체코 사실 뭐 한국 관광객들도 뭐 프라하 이런 데 워낙 많이 가고.
0: 예. 예.
1: 그리고 또 오랜 축구 팬들한테는 네드베드의 네. 나라입니다. 이 파벨 네드베드란 전설적인 선수가
0: 네.
1: 이번에 이번 월드컵에 체코 선수 단장이 대표 단장이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하지만 오늘만큼은 우리가 이겨야 되는 상대인데
0: 그렇죠.
1: 오늘은 네. 체코 정치 동향 그중에서도 유로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0: 네.
1: 체코의 페트르 파벨 대통령이 지난 6일에 유로화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체코는 유로를 안 쓰고 지금 자기네 화폐인 코로나라는 화폐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면 포기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 유로존, 유로 사용 국가들, 유로존의 의사결정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게
0: 네.
1: 문 밖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체코에서는 좀 오래된 이슈예요.
0: 그렇군요.
1: 이 유로를 채택하자라는 사람들의 주장, 그 근거는 네. 교역 관계입니다. 수출의 84%가 유럽연합 회원국들로 향하는 구조예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코로나 가치는 뭐 사실상 이미 유럽 중앙은행 결정에 따라 움직인다 뭐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유로를 쓰지 않다 보니까 체코 기업들은 이제 유로존 국가들을 안 내는 뭐 환전 비용이라든가,
0: 그렇죠.
1: 그다음에 환율 변동에 대비해서 이제 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0: 네.
1: 이런 비용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또 연동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의사결정에는 참여를 못하고.
0: 안 되고.
1: 예,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자는 게 이 대통령의 주장이었습니다.

0: 그러면 왜 아직 유로를 채택하지 않은 걸까요?
1: 여론이 자기네 화폐를 지켜야 된다 쪽이에요.
0: 아.
1: 예, 그래서 유로를 채택하지 않은 주장이 한 25%.
0: 아, 그렇군요.
1: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0: 네네.
1: 이게 일단 이 자기네 화폐는 곧 주권이다. 이런 감정이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유럽연합에 그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유로존 위기,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그것도 있었고
0: 네.
1: 유럽연합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지금 커지고 있고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그 특히 이 중동부 유럽에는 뭐 포퓰리즘이라든가 민족주의 정서 굉장히 강해서 그런 거를 내세우는 이제 우파 포퓰리스트 정권들도 많고
0: 네.
1: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체코 내 정치적인 담론도 이제 반유로라든가 반유럽 쪽이 많아요.
0: 네.
1: 이게 우리는 옛날에 배울 때는 체코슬로바키아였죠.
0: 그런데 그러니까
1: 체코슬로바키아 네. 시절의 마지막 체코 총리였고
0: 네.
1: 그다음에 체코로 분리된 다음에 첫 총리였고 그다음엔 또 2003년부터 10년 동안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바치라프 클라우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체코의 대표적인 정치인이 있습니다.
0: 네.
1: 이 사람이 이렇게 장기간 집권을 했었는데 이 사람 자체가 대표적인 유로 반대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해서 어떤 국민들한테 유로로 가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논리를 주도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이게 괜히 민족주의 하는 거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0: 네.
1: 경제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 금융위기, 재정위기 때 그리고 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0: 네.
1: 이때 유럽이 인플레에 시달리고 재정 흔들리고 그리고 유로존과 유럽연합의 대응은 좀 늦었고 내부에 이제 분열도 많았고 이럴 때 체코는 자기네 협회가 있으니까 그때 환율 조정해서 충격을 흡수하고 또 유로존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수출을 하는 이제 기업들은 아무래도 유로 도입했으면 하는 게 있지만 대중들의 이제 반응을 그 역풍이 올까 두려워하면서
0: 예,
1: 그래서 네.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0: 근데 대통령이 유로 채택하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내각에서는 반대.
1: 예, 그 안드레 바비쇼 총리부터 나서서 유로를 도입하는 건 또 다른 주권 상실이다 이렇게 즉각 반발했습니다.
0: 네.
1: 이 바비쇼 정부가 작년 12월에 출범을 했는데 그때 첫 내각 회의에서 유로는 채택하지 않는다. 이거를 정책 강령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유로존 유럽연합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 유로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으면 준비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6월에 제출해야 돼요. 근데 네. 지난달에 총리가 이걸 중단시켰어요. 이 바비쇼가 이끄는 집권 정당이 아노라는 정당인데
0: 네.
1: 여기서는 뭐 지난해 10월 총선 때 코루나라는 우리 화폐를 헌법에 명시하겠다. 그리고 현금 사용권 현금을 사용할 권리도 함께 헌법에 보장하겠다 이런 공약까지 내걸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현금 사용권, 자국화폐 사용권을 헌법에 명시하자 이게
0: 네네.
1: 유럽의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내세우는 공통된 의제예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좀 상징적인 것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실용적인 편익 이런 것보다는 좀 이념적인 이유인데 유로는 유럽연합의 어떤 감시 통제 도구다라는 시각이 있고 그리고 또 디지털화되는 거에 이제 반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좀 음모론적인 시각도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다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이 극우파들이 퍼뜨리는. 그래서 이 바비쇼 정부와 아노 정당의 논리가 결국은 사실 좀 반 유럽연합 정서에 호소하는 이런 면이 있어요.
0: 네.
1: 사실 현금 사용권은 이미 체코의 헌법은 아니더라도 법률에 보장이 되어 있고 또 체코는 사실 법률에 보장되어 있지만 다른 나라들 다 그렇듯이 현금 사용 거의 안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미.
0: 네네네.
1: 그리고 헌법을 개정한다? 이건 현재 의석수로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정치적인 제스처로 우리는 우리 화폐 주권을 지키는 정당과 정부다. 좀 이런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화폐를 이제 주권이라고 인식하게 하니까 예. 이제 좀 다른 의미가 들어가는 건데 총리는 그럼 유로를 반대하고 대통령은 찬성하고 상반된 입장이잖아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권한이 더 강한가요?
1: 총리죠. 총리도 예, 내각제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조금 복잡해요. 국가 원수는 당연히 대통령이고
0: 네.
1: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를 이끈 행정수반은 총리죠. 내각 구성하고 국정 방향 정책 다 결정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총리가 맡아서 합니다.
0: 네.
1: 그런데 대통령이 상징적인 직위만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고 여기도 뭐 임기 5년에 두 번 연임 가능한데
0: 네.
1: 총리

0: 임명권을 가져요. 근데 보통 이런 내각제 국가에서는 뭐 총선에서 1등한 정당의 대표를 보통 이제 대통령이 이제 총리로 그냥 형식적으로 임명하는데
1: 그렇죠.
0: 그러니까 1위 정당에다가 정당의 대표를 임명하는 건 맞는데 누구를 지명하느냐에 따라 여기서 대통령이 의사를 표현하고 일종의 재량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대부분은 이제 그 당에서 정하긴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장관을 이제 총리가 인선해서 대통령한테 이제 임명을 해달라라고 하면은 이때 거부하거나 거부를 할 수가 있고 뭐 하는 경우가 이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기보다 정치적인 관행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1: 네.
0: 법안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의회로 돌려보낼 수 있는 법적인 거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를 대통령이 막을 수는 없지만
1: 네.
0: 공개적인 발언이나 인사권 이런 걸로 상당한

0: 그래서 만약에 총리랑 대통령이 생각이 다른 경우 네. 이제 긴장이 생겨요.
1: 그렇겠는데요.
0: 이번 지금의 그 파벨 대통령하고 바베시 총리가 바로 그런 이에요. 유로화도 그렇고 국방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문제 뭐 장관 인사 사실 장관 인사에서도 여러 번 대통령이 지금 비토를 했었거든요.
1: 네.
0: 여러 사안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1: 자, 그러면 유로를 채택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0: 유럽연합에 가입을 했으면 네. 어느 나라든 다 회원국은 유로를 단일 통화로 채택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을 해야 돼요.
1: 네.
0: 그래서 유로를 채택할 의무라는 거는 그 1992년에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때 유럽 이제 경제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연합으로 가는 그 준비 단계에 조약이었죠.
1: 네.
0: 여기 조약에도 명시를 했었고, 근데 기준을 보면은 뭐 부채 재정 적자 비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인플레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나 장기 국채 금리도 일정 기준 이하로 상당 기간 유지를 해야 되고,
1: 네.
0: 뭐 그리고 유럽 환율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유로를 가입하지 않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여기 참여해서 환율을 좀 유로 대비로 안정시키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고
1: 네.
0: 그리고 뭐 유럽 중앙은행 등 이제 유럽의 법들에 맞춰서 자기네 나라 안에 법도 다 정비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게 유로가 1999년 1월 1일에 이제 유로전이 설립이 됐는데
1: 네.
0: 그때는 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11개 나라가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유로가 나오진 않았고 유로존이라는 걸 먼저 만들었던 가입할 나라들끼리 모임을 만들었던 거였고
1: 네.
0: 이제 거기에 2001년에 그리스가 추가됐고 이제 실제로 유로라는 돈이 지폐랑 동전이 유통이 되면서 각국 화폐를 대체하는 건 2002년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 2007년 슬로베니아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동유럽, 중부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유로를 채택을 했죠.
1: 네.
0: 가장 최근에 유로존에 동참한 게 불가리아입니다.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들어갔죠.
1: 네.
0: 그래서 유럽연합의 회원국이면서 유로존 가입하는 나라들은 2년마다 한 번씩 기준을 얼마나 충족했는지 평가를 받습니다.
1: 네, 네. 그렇군요. 자, 체코처럼 유럽 연합에는 들어가 있는데 가입이 돼 있는데 유로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0: 27개 나라 가운데 6개 나라예요. 이제 하나는 체코고
1: 네.
0: 두 번째는 폴란드. 여기도 체코랑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제 우파 포퓰리스트 정권이 오랫동안 유지가 돼 왔었고 반유로 정서를 좀 부추긴 측면이 있고요. 심지어 그때 우파 정부, 그 법과정의당 이끌었던 그 야로스와프 카친스키는 유로 도입을 추진하는 자는 폴란드의 불구대천의 원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1: 예.
0: 최근에 정치 분위기 좀 바뀌었지만 유로 지지율은 절반이 안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러면 헝가리. 여기는 국민 70% 이상은 유로에 찬성을 했어요.
1: 네.
0: 그렇지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오르반 오르반 정부가 이제 절차를 안 밟았어요. 안 밟고 어떻게 했냐면 계속해서 절차를 그냥 미루는 거예요.
1: 네.
0: 미뤄서 회피하는 시기였는데 이제 새로 출범한 마자르
1: 네.
0: 정부는 이제 유로 채택 이 절차 궤도에 올려놓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헝가리는. 부채가 많아요. 가입 안 한 나라들 중에서 경제 규모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1: 네.
0: 이게 오르반 집권 기간에 어떻게 보면
1: 있었던.
0: 성적이죠.
1: 아.
0: 이렇게 경제 실적이 별로다 보니까 민족주의 우파 그런 거 부추긴 것도 있을 텐데 코로나19 팬데믹 뒤에 재정 적자를 그래도 조금 줄여왔었는데
1: 네.
0: 지난번 선거 앞두고서 오르반이 대규모로 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반유럽 민족주의 성향 오르반 정부가 자기네 화폐 이 포린트라는 거를 여기가 바로 헌법의 국가 통화로 명시를 했어요.
1: 네.
0: 그러면 이제 헌법을 또 고쳐야 되는데 기준을 충족시켜도.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러려면 의회 절대 다수가 찬성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된 상황이고.
1: 네.
0: 그다음에 루마니아. 여기도 뭐 유로를 채택하려는 의지 자체는 있는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네. 북유럽에서는 스웨덴, 덴마크가 유로존 가입 안 한 거죠.
0: 네. 스웨덴은 이제 환율 통화 정책 자율성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스웨덴에서 그 극우 정당들이 계속 강해지고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유로 문제를 공론화 이게 공론화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덴마크는 좀 특이한 사례입니다. 뭐 기준은 다 충족돼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1992년에 유럽연합에 가입할지 말 건지 이거를 덴마크가 국민투표를 했을 때 부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뭐 유럽연합 이제 출범하려고 하는데 이거 큰

0: 장애물이 생겼다 막 그랬었는데 이때 정부가 재투표를 하면서 그때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니까 유럽연합하고도 이제 또 협상을 해서 우리는 유로를 채택해야 되는 의무는 우리는 면제해달라.
1: 아.
0: 그래서 그때는 이제 유럽연합의 이제 회원국을 늘리고 이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연합에 약속을 해줬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그 옵트아웃이라고 하는 그 조항을 보장을 받았고 그래서 여기는 유로를 채택할 의무 자체가 없어요.
1: 그렇군요.
0: 사실 탈퇴 이전에 영국도 똑같이 예외를 보장받은 나라여서 파운드를 유지를 했었고.
1: 네.
0: 근데 다만 덴마크는 크로네라는 화폐를 쓰는데 네. 여기는 유로의 환율이 사실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효과는 그러니까 지금은 채택할 별로 이유 자체가 없는 거죠.
1: 그렇군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월드컵 그 조별리그 1차전 지금 전반전상 우리나라와 체코 축구 경기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0-0
0: 아, 아쉽네요.
1: 예, 후반전 또 열심히 응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체코 이야기 오늘 나누고 있는데 체코 현재 총리가 지금 집권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어떤 인물인지 궁금합니다.
0: 이 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나서 1990년대 초에 체코로 이주했는데 뭐 당시엔 한 나라였으니까 이 안드레이 바비슈 총리 이 화학 농업 비료 기업인 이 아그로페르트라는 엄청나게 큰 기업을 이제 설립을 해서
1: 네.
0: 체코의 최대 부자 중 한 명이라고 해요. 2012년에 아노 ANO라는 정당을 만들었는데 이게 뜻이 뭐냐면 불만을 가진 시민들의 행동이라는 아. 정당입니다.
1: 네.
0: 정치에 뛰어들어서 그다음에 승승장구했어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재무장관하고 부총리하고 그다음에 2017년부터 4년간 총리를 했고
1: 네.
0: 그러다가 이제 작년 12월에 세 번째로 총리에 취임한 건데 근데 작년 10월 총선에서 아노가 1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득표율이 34.5% 그러니까 하원 200석에서 이제 단독 과반에 못한 거죠.
1: 네.
0: 그래서 여기에 극우 정당들이 있어요. 자유 직접 민주당이라는 정당도 있고
1: 네.
0: 또 자동차 운전자당 이런 데들하고 연립을 해서 간신히 108석을 확보해서 정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1: 네. 자동차 운전자당이라는 게 있어요.
0: 이게 자동차 운전하는 바로 그들. 그 직역을 하면 좀 이상한데
1: 네.
0: 좀 그런 정당인데요. 자전거 도로 만들고 전기차 지원하고 하는 거에 반대한다.
1: 아.
0: 유럽연합에 반대한다. 유로에 반대한다. 라는 걸 내건 정당입니다.
1: 네.
0: 극우 색채, 극우 반환경 색채가 좀 뚜렷하죠.
1: 네.
0: 여기에 구호가 자동차, 석탄, 코로나.
1: 아,
0: 네. 네. 2020년에 창단된 우익 정당인데 뭐 어떤 언론에서는 체코판 마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당연히 네. 유럽연합 그린들이 반대하고요.
1: 네.
0: 성소수자 혐오라든가 이런 발언들 주요 인사들이 또 인종차별적인 구호를 외친다든가 심지어 신나치주의 옛날 나치 관련된
1: 아.
0: 이런 상징들을 사용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어요. 근데 작년 총선에서 6석, 6석이나 얻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바비슈 총리는 뭐 그 정도의 뭐 이런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정도의 극우파는 아니지만
1: 네.
0: 유로에 반대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비슈 총리도 유럽연합 그린들에 대해서 그 집권 2기 때 지난번 총리 시절에 유럽의 녹색 자살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1: 네.
0: 그리고 또 좀 러시아를 흉내내는 것처럼 러시아에서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해서 욕먹고 있는 외국 NGO 규제 법안. 즉 러시아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비판적인 시민들은 전부 다 스파이로 몰듯이 그런 것도 있고 뭐 공영방송 소유구조 개편해서 정치적인 장악하려고 해가지고 또 비판받고 있고 그런데 웃긴 것이 바비슈 총리가 그러면서도 유럽연합 탈퇴 소리는 안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 사람 재산이 다 서유럽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1: 예.
0: 심지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기업이 유럽연합의 농업보조금 막대한 수혜자이기도 하고
1: 네.
0: 참 그래서 이 체코의 이런 양상들 유럽연합에 들어가 있는 그 중부유럽 국가들 그 동네의 분위기를 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수상원 GPS에서 2026 휘바 북중미 월드컵 우리나라 조별리그 첫 상대로만은 체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전반전 지금 끝났고 브레이크 중이고요. 후반전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훈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진성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세종, 대전, 강릉, 광주가 29도, 대구 30도, 제주와 부산은 각각 26, 7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0도 분포까지 오르는 금요일이 예상돼 대부분 덥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남부와 제주는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고 강원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 모레는 전국 내륙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 예보가 있는데 돌풍, 청둥, 번개, 우박을 동반하겠습니다. 어제 우박 소식이 들린 지역도 있었는데 꽤

0: 알이 커서 대부분 위험할 정도로 피하시는 게 좋을 만큼 보도가 됐습니다. 각별히 오늘도 요란한 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이 많겠습니다. 제주는 흐리겠고요. 역시 모레도 비슷한 하늘 속에 전국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오늘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 소나기는 5에서 10mm고요. 모레는 전국의 소나기 양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기온이 높이 오르면서 이제 주말 휴일부터 다음 주까지는 대부분 30도 안팎의 낮 기온이 이어져 불볕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오늘 오후에 자외선 지수는 대부분 높거나 매우 높겠고 오존 농도는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빠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6.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체코를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열띤 거리 응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핵을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이번 주 유럽에서 종전 합의 서명식이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 측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기대감 속에 국제 유가는 급락했고 국내 증시는 개장과 함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상이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축구대표팀이 이 시간 현재 체코와 대망의 1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축구대표팀은 체코와 전반을 득점 없이 0-0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조별리그 A조 첫 경기에서 주장 손흥민을 중심으로 이강인과 이재성의 공격진이 체코 골망을 노렸습니다. 전반 13분 이강인의 결정적 슈팅이 상대 골키퍼에 막혀 아쉬움을 남긴 대표팀은 전반 39분엔 손흥민이 문전 돌파로 또 한 번 상대 골망을 노렸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진 못했습니다. 전반을 0-0으로 맞선 대표팀은 후반 득점을 통해 대회 첫 승에 도전합니다. 현재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우리 축구대표팀을 상징하는 붉은색 옷을 입은 시민들의 열띤 거리 응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체코와의 축구 경기는 KT 광화문 빌딩에 설치된 벽면 미디어월과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인파 밀집 사고를 막기 위해 광화문 광장 응원존의 최대 수용 인원을 6,000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무더위가 예상돼 거리 응원 주최 측은 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경찰은 기동대 등 260여 명을 현장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가 사실상 타결 수순에 들어갔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이란이 핵을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1일 백악관 행사 도중 기자들에게 이번 주말 이란과 종전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합의문을 최종 조율하는 단계라며 서명식 장소는 유럽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 최고 지도부가 종전 합의안을 승인했고 자신도 예정된 이란 공습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또 이스라엘 등 이란 주변 국가 정상들과도 대화해 당사자들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정에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말을 하기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곧 대규모 공습이 있을 것이라며 이란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급반전됐거나 트럼프 특유의 압박식 협상 전략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합의 임박 주장에 대해 협상 당사자인 이란 정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 언론은 미국과의 합의문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고

0: 반박하면서도 합의 가능성 자체는 크다고 관측했습니다. 두바이 김계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 이란 최고 지도부가 합의안을 승인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이란 측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란 외교부 등 공식 당국자들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언론은 합의문 승인설에 선을 그으면서도 협상 타결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협상팀 소식통을 인용해 초기 양해각서 문안이 승인된 바 없다며 미국의 발표를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이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요구사항을 철회하고 2주 전 양해각서 초안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통신은 2주 전 초안이 양국 정부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둔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세부사항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한 차례 무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혁명수비대 연계 매체인 타스님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용 선전을 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부에서는 양해약서 서명식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중동 종전협상이 막판 타결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0.38달러로 전장 대비 2.92% 내렸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도 배럴당 87.71달러로 2.58%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개장과 동시에 급등하면서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전 9시 6분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 정지, 즉 매수 사이드카를 5분간 발동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8,40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계엄 명분을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단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북한을 도발했다며 이적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특검팀의 구형과 같은 형량입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군사작전이라 볼 수 없다며 일반이적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고 북한이 오물풍선을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도 작전을 강행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도 봤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자극해 재산상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고 군사상 비밀도 노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인기 작전으로 북한이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강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비는 명령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북한이 도발을 안 했다고 해서 피고인들을 유리하게 봐줄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가 통수권이 국가 안전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데도 정치적 이익을 위한 계엄 선포를 위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었다고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군인들에게 위법한 작전 수행을 지시했다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이 국가 안보를 위한 군의 판단을 이적 행위로 둔갑시켰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당장의 재선거 주장에는 거리를 두며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신경전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최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선거 뒤 첫 공개 지역 행보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광주를 찾았습니다.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 부족한 건 채우고 가다듬겠다고 몸을 낮추면서 갈등설이 나오는 당내에 단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 당내 문제

싸울 때가 아니라는 듯 부정선거 음모론 하지 말라고 국민의힘에 공세했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도 신경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0: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에 더해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까지 이번엔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끝내고 경제기조도 전환해야 한다. 이 같은 민심을 선거에서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당내 일부에서 주장하는 재선거 문제는 일단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거리를 뒀습니다. 국정조사와 동시에 특검을 추진하자고도 재차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위 구성도 야당이 위원장을 맡아 여야 동수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1: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방한했던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대통령궁에서 개최된 공식 환영식으로 이탈리아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특히 중동전쟁에서 비롯된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위기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지정학적 도전에 맞서 지혜를 모으고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뒤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하원의장과 면담을 갖고 현지 재외 동포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국빈 만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외국 정상에 대한 최고 등급 훈장인 이탈리아 공화국 기사 대십자 공로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고 수준의 예우를 표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을 가진 뒤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1: 오늘 오전 9시 55분쯤 충북 청주시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불이 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바로 꺼졌지만 소방당국은 불소 누출 가능성에 대비해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측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공장 직원 3천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스 공급 설비 배관에 가스를 주입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일에도 하이닉스 청주공장의 같은 건물 6층 가스룸에서 화재와 함께 불소가 누출돼 직원 10여 명이 눈 따가움 등의 증세를 보여 산내 병원으로 이송됐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신 총재는 오늘 한국은행 창립 76주년 기념사에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더해 높은 원달러 환율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이 물가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청년 고용 상황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5월 취업자 수가 감소로 전환하는 등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물가, 고용 등의 각별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중동전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증시 호조에 따른 투자 열풍이 이른바 B2로 이어지자 은행권이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오늘부터 신용대출 신규 신청 한도를 연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고 우리은행은 어제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대면 비대면 신용대출 합산 일별 접수량이 내부 관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비대면 신용대출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 대출은 9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서 근무 시간에 골프 스윙 연습을 하는 동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중구선관위 직원이 근무 시간에 개인 골프채를 계단과 계단 사이 공간에서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상습적으로 골프 연습을 한 건지 근무 태만 여부를 조사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0: 야구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코치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이 코치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코치는 오늘 새벽 6시 25분쯤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의 왕복 6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겠고 일요일에는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5선 당선 뒤 첫 교통정책으로 도시철도 신설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전지역 10분 역세권을 목표로 강북과 서남권에 6개 노선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정세배 기자입니다.
1: 서울의 행정동 4분의 1은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10분 이상 걸리고 20분 이상 걸리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전 지역을 10분 역세권으로 만들겠다며 도시철도 신설계획을 내놨습니다. 상대적으로 교통이 낙후된 강북과 서남권 중심입니다. 목동역부터 청량리역까지 있는 강북 횡단선, 서남권을 연결하는 서남선, 세전역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있는 서부선 등 모두 6개 노선입니다. 전체 길이는 약 70km, 공사비는 9조 원이 넘을 걸로 추산됩니다. 관건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입니다. 강북 횡단선과 옛 목동선인 서남선은 이미 재작년에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노선 축소나 확장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합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새 임기 안에 예타를 마무리하는 게 현실적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0: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사건 두 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해 오늘 조정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은 지난해 12월 11일 고모 씨 등 50명이 낸 건과 같은 달 23일 김모 씨 등 1,626명이 낸 건입니다. 분쟁 조정위는 오는 26일까지 집단 분쟁 조정 절차에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도 받습니다. 구글은 10세대 TPU의 핵심 부품 생산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 맡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미국 IT 전문 매체 디 인포메이션이 현지 시각 11일 보도했습니다. 구글은 ISPC라는 코드명으로 알려진 이 TPU를 부품별로 TSMC와 삼성전자에 나누어 맡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국경일을 맞아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동맹으로서 러시아 대내외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축전에서 북러 관계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며 진실하고 현실적인 동지적 신뢰관계, 동맹관계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공장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가 전국 공장의 화재 안전 실태를 점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과 창고 19만 곳과 위험물 보관소에 대해 화재 취약성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40대 한인 여성이 남편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조지아주 존스크릭 경찰은 현지 시각 7일 밤 50대 남편과 아내 43살 오모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 사건이 가정폭력 사건이며 남편이 부인을 총격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숨진 오 씨는 풀턴 카운티 교육구에서 이민자 학부모 대표로 활동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의 한 실외 골프 연습장 철탑 구조물에서 도색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40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BTS는 오늘과 데뷔 기념일인 내일 이틀에 걸쳐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월드투어 아리랑 공연을 엽니다. BTS는 오늘 신곡 Come Over를 발표합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지난 4월 발매된 정규 5집 아리랑의 디럭스 바이닐에만 수록됐던 곡인 Come Over를 오늘 오후 1시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퀴어 축제와 반대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에 대비해 경찰이 인력 215명을 배치합니다. 서울 퀴어 축제 조직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집회를 한 뒤 퇴계로와 을지로 일대를 행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2도입니다. 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일라디오
3: 세상의 모든 정보 유린구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드시고 계십니까? 축구 보고 계십니까? 지방선거는 끝난 지 이제 벌써 일주일이 넘었네요. 그런데 성적표를 받아든 여야 아직도 시끌시끌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책임론,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사퇴론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단순한 책임 공방일지 아니면 차기 당권을 향한 전초전일까요? 잠시 뒤에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가총액 2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천조 원입니다.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가 오늘 밤에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상장과 동시에 이 어마어마한 몸값이 거론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의 눈이 쏠리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투자자라면 또 뭘 챙겨봐야 할지 돈 버는 재미 코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막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지금 체코와 이제 후반 경기 펼치고 있는데요. 아깝게도 후반 14분에 헤딩으로 이제 체코가 먼저 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도 뭐 예. 우리가 뒤집으면 되죠. 그렇죠? 제가 진행하다가 중간에 슛 골 외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알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예. 자, 오늘 이제 체코와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우리가 사상 첫 원정 월드컵 8강 도전에 나섰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뜨거운 거리 응원이 한창이라고 하는데 오늘 체코전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일단 체코가 한 골을 먼저 넣었기 때문에 1-1 무승부 아니면 2-1 역전 아니면 시원한 다득점으로 우리가 승리. 자, 여러분이 점치는 오늘의 스코어 그리고 선수들에게 보내는 응원 한마디까지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주유권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은 우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5: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4: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 뉴스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4: 네, 축구 어떻게 예측하세요?
6: 지금 한 골 먹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잠깐 경기를 좀 보다 들어왔거든요. 그래도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4: 오늘 우리 팀 분위기 좋죠?
6: 네, 분위기 좋은 것 같아서 저는 2-1 승리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4: 저는 1-0으로 우리가 이길 거라고 했는데 일단 한 골을 먹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1 승리 점치입니다.
6: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은 월드컵과 관련된 재미있는 숫자들 한번 네. 찾아와 봤습니다. 이번 월드컵 역대급 돈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벌어진다고 합니다.
4: 세계적인 축제죠.
6: 예, 3개국이 공동 개최하다 보니까 개회식도 그러니까요. 한 차례씩 돌아가면서 얼만큼 성대하게 치러지는데 역사상 가장 많은 48개국이 참가해 104경기가 열리는 그야말로 슈퍼 월드컵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피파가 벌어들일 예상 수익도 상상 이상인데요. 자그마치 13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4: 어마어마하군요.
6: 예, 그리고 또 이번 대회부터 새로 생기는 룰이 하나 있죠. 전후반 22분의 3분간 수분 보충 타임이라고 해서 휴식 시간을 주는데
4: 그렇더라고요.
6: 예, 이게 선수 보호라는 명분이지만 또 철저하게 상업적으로 계산된 조치이기도 하거든요. 경기당 30초짜리 광고를 12개나 틀 수가 있는데 대회 전체로 놓고 보면 1200회가 넘어가는 만큼 새로운 기상천외한 돈줄을 또 이렇게 뽑아냈고요. 전례 없는 사이즈의 축제인 만큼 현지에 경기를 보러 오는 누적 관중 수도 650만 명에 이를 걸로 예상이 되면서 전 세계에서 82만 개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이로 인한 경제 효과는 우리 돈 60조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4: 네, 중간중간 우리 축구대표팀 상황 전해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 증시 빨간불 들어왔네요.
6: 네, 요 며칠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던 코스피 오늘은 개장과 동시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되면서 8,300고지로 직행했습니다. 현재도 8% 가까운 빨간불 켜면서 8,300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수급 상황 보면 줄곧 털어내던 외국인이 다시 사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은 트럼프의 입에 주목하면서 활짝 웃었습니다.
4: 네.
6: 이란을 더 강하게 공격하겠다 하고는 불과 몇 시간 만에 공습을 취소했다. 종전 합의가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이번 주말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자 종전 기대감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4: 이번엔 정말 끝나는 겁니까?
6: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덕분에 널뛰던 국제 유가도 크게 떨어졌고요. 또 뉴욕 증시에선 기술주 조정이 이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더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크게 반등해 주었고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4: 네, 오늘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죠.
6: 네,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밤인데 나스닥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최대어라는 수식어만큼이나 진즉부터 뭉칫돈이 몰리고 있는데요. 월급 큰 손들도 흥행열차에 올라타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번 이 기업 공개에 최소 50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에 육박한 주문을 넣었다고 합니다.
4: 네.
6: 블랙록 단 한 곳이 베팅한 금액이요. 앞서 상장으로 대박을 터뜨렸던 세레브라스의 전체 조달액과 맞먹는데 더 놀라운 건 다른 대형 자산 운용사들도 비슷한 규모의 주문을 앞다퉈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 수요도 폭발적인데요. 자그마치 1000억 달러를 넘길 만큼 주문이 쏟아졌는데 입소스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미국인의 80% 이상이 스페이스X를 알고 있다 답했고 응답자 3명 중 1명은 주식을 매수할 의향이 있다 답할 만큼 전례 없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4: 귀는 지금 임선우 씨한테 가 있는데
6: 눈은 황금에 가 계시더라고요.
4: 지금 좀 전에 황인범 선수가 한 골을 넣었어요. 네, 지금 1대1 무승부가 됐습니다.
6: 제가 지금 화면이 제 이게... 머리 뒤에 있어서 오라고 외쳐주셨어야 했는데
4: 어려운 각도에서 잘 넣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6: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4: 자, 이 스페이스X 관련해서 이게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 미치고 투자자 유의할 점 무엇인지 잠시 후에 김열매 애널리스트와 돈 버는 재미 코너에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이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 폭탄 맞았네요.
6: 네, 자그마치 6,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는데요. 기존 역대 최대였던 SK텔레콤의 4배가 넘는 금액으로 쿠팡이 작년 1년 동안 번 영업이익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당국은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국민적인 기업임에도 기본적인 관리가 부실한 점을 꼬집으면서 고객 정보 관리를 부실하게 한 건 물론이고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 기록까지도 무단 수집해서 광고에 활용한 점을 지적했는데요.
4: 네.
6: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사과나 반성이 아닌 법적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공시했는데 법원 판단이 나오는 데까지는 수년이 걸릴 걸로 보이고요. 또 쿠팡은 사실 법적으로 보면 이게 미국 기업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4: 네.
6: 이 때문에 미국 정계와 투자자들이 이번 조사와 제재를 예의주시해 왔는데 결국 철퇴를 맞았다는 소식에 이번 처분이 한국과 미국 양국 간 통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외교적 갈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4: 네. 또 고액연봉자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요. 이유가 뭡니까?
6: 네, 최근 주식시장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B2라고 하죠.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수요가 많아졌는데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 3천억 원이 늘었고 네. 신용대출은 3조 4천억 원이 늘어날 만큼 이 가계부채 관리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는데 이달부터 고액연봉자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한 신용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기존보다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낮추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4: 그러니까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이 지금 주식에 들어가 있을 거라는 그 예상인 거죠.
6: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밖에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서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고 또 일부 은행들은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하면서 즉각 선제적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4: 내년도 이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또 택배 기사라든지 이제 배달 기사 같은 분들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올해 적용은 이제 불발이 됐습니다.
6: 네, 최저임금위원회가 회의에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붙였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결국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택배 기사와 배달 라이더 같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고요. 남은 일정 살펴보면 다음 주 열리는 회의에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지 여부가 논의가 되고 이후에는 노사 양측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전망인데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남은 시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4: 네. 전기요금 아낄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를 절약하면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고요?
6: 네, 정부가 7월부터 12월까지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기 사용량을 직전 2년 같은 직전 두 개는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일정 비율 줄이면 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돈을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4: 네.
6: 구체적으로 우선 캐시백 지급 규모가 기존 1kW시당 최대 100원에서 120원으로 늘어나고요. 또 지금까지는 전기 사용량을 3% 이상 줄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 이상만 절감해도 1kW시당 3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에너지 마켓플레이스 홈페이지나 한전 모바일 앱 고객센터를 통해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네, 잘 참고하시고 혜택 챙기시면 좋겠네요. 경제인사이트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6: 고맙습니다.
4: 자, 지금 그 우리나라와 체코의 월드컵 첫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후반전 72분 지나고 있는데요. 체코가 먼저 한 골을 넣었고 또 후반 22분에 황인범 선수가 동점골을 넣어서 지금 1-1 동점입니다. 체코전 어떤 결과 나올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스코어를 예상하는지 여쭤봤는데요. 6824님 축구 보고 있습니다. 제발요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 파이팅 2-1 역전을 기대합니다 하셨고요. 7910님 우리 선수들 중꺾마 파이팅입니다. 중간에 꺾이지 마. 네. 남이완님 2-1로 우리나라 우승. 승리, 손흥민, 김민재 화이팅 하셨고요. 5062님 붉은 악마티 입고 대형 TV도 사서 가게에 틀어놓고 배달 나왔습니다. 식사하시는 손님분들도 승리의 염원을 담아 응원하고 있으니 역전승으로 이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하셨고요. 0829님께서는 2-1 무조건 이깁니다. 가족톡이 시끌시끌합니다 하셨어요. 5083님 월드컵 응원하랴 세모정 들으랴 저 엄청 바쁩니다. 저도 진행하면서 엄청 바쁩니다. 눈은 수시로 TV 화면에 가 있고 문자 보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2-1로 정말 역전해서 이겼으면 좋겠네요. 첫 경기. 자, 세상의 모든 정보 듣고 계신 시각 12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7: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성산대교 부근 1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이후에는 반포대교 아래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한강대교부터 밀리고요. 사고 구간 지나서는 동호대교 부근 4차로 작업으로 막혀 있으니까 차선 변경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가 정체인데요.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고요. 잠실 방향은 반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립니다. 이어지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덕소 3패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교통량이 많아졌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고령분기점과 남김천 부근에선 모두 작업 여파로 밀리고요. 반대 창원 방향은 성주 1차로에서 2시간 가까이 사고 처리 중이라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돈 버는 재미.
1: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이죠. 스페이스X가 오늘 밤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되는데요. 역사상 최대 규모 기업 공개로 역대급 흥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이 또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0: 김열매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 프로그램 처음 나오셨는데
1: 네.
0: 이 조끼 입으라 그래서 당황하시지 않았어요?
1: 네. 당황하고서는 제일 또 화려한 핑크를 네. 골랐네요.
0: 갓생입니다. 갓생.
1: 네. 네.
0: 오늘
1: 네.
0: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갓생하실 수 있도록
1: 네.
0: 조언 많이 부탁드려요.
1: 저도 갓생하고 싶습니다.
0: 같이 함께해요.
1: 네. 네.
0: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또 급등을 하고 있네요. 뭐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이 되고 말이죠.
1: 네. 네. 요즘에 매수 사이드카 아니면 매도 사이드카가 그러니까요. 오전 중에 진짜 이번 주가 정말 심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증시 역사상 이 정도였던 주간이 있었나.
0: 월요일 많이 떨어졌었고 네. 어제도 많이 떨어졌었고요.
1: 하루 급락하고 하루 급등하고 이게 지금 롤러코스터를 아니, 탔는데
0: 전문가시니까 쭉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1: 네.
0: 정말 이런 장은 없었던 거예요.
1: 제가 여의도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있었는데 네. 이런 정도의 변동성 주간 변동성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고 월요일에 블랙먼데이라는 말을 했던 게 무색할 만큼 또 네. 오늘 급등해서 이번 주에 다 지나가고 나니까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일이 지나간 거지? 뭐 이런 상황입니다.
0: 네. 오늘 또 이제 그 스페이스X라는 큰 기업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1: 네.
0: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기업이 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거예요?
1: 일단 이제 우주 기업의 거대 상장이 사실상 거의 1호라는 거죠. 물론 로켓랩이나 유사 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주 산업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거대 기업의 IPO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역대 최대 규모라는 거죠.
0: 네.
1: 과거에 가장 큰 규모의 IPO는 우리 모두 아는 아람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가 상장한 게 가장 큰 규모였는데
0: 네.
1: 그것의 두 배 이상이 되는 규모, 750억 불입니다.
0: 두 배 이상이에요?
1: 네. 와. 그래서 110조 원대, 지금 환율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 110조 원 이상 규모의 IPO거든요.
0: 네.
1: 사상 최대 규모라는 게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0: 거슬리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주산업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생소한데 정말 우주급 밸류에이션이다. 약간 중력을 이탈하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받는 거대 네. 기업의 등장이다라고 해서 뭐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우리가 이렇게 네. 심각하게 스페이스X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한 꼴을 먹었습니다, 또.
0: 아, 네.
1: 네. 아니에요? 좀 아까 꼴이 들어간 것 같았는데.
0: 아니네요.
1: 아니군요.
0: 네. 다행입니다.
1: 옵사이드여서. 네. 가슴 철렁했습니다. 1대1 네. 동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0: 네.
1: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순손실을 지금까지 해왔다 그래도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기대감이 그만큼 크니까 이게 각광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0: 일단 그 이번에 나스닥이 이제 바로 나스닥 100 지수에 나스닥 지수에 이제 바로 편입이 7월 초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거를 S&P도 검토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S&P는 거절을 한 거죠. 그 가장 큰 이유가 수익 추정의 불확실성입니다.
1: 아.
0: 이제 스페이스X의 계획으로는 매출액 성장률은 뭐 계속 두 자릿수 이상으로 두 자릿수가 뭐예요? 지금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수가 1년 만에 두 배 증가해서
1: 네네.
0: 1년 전 대비 1년 전에 500만 명 가입자였는데 작년 말에 103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속도로 증가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스타링크 자체는 흑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두 분기 안에 흑자 전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낙관적인 계획입니다. 그런데 S&P가 보기에는 S&P 500 지수 편입 아직 안 된다. 왜냐하면 확인해야겠다. 그거를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본다는 거고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에 상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관이든 개인이든 청약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1: 네.
0: 심지어 지금 이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공모 자금에 모집해야 되는 자금의 두 배, 세 배가 모였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럼 왜 그런 거냐? 제가 보기에는 본질적으로는 뭐 이제 그냥 산업 측면에서는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이면에는 일론 머스크라는 이 파운더, CEO에 대한 팬덤과 믿음이 그만큼 강한 게 아닐까.
1: 개인기도 있는 거네요. 일론 머스크.
0: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죠.
1: 네.
0: 젠슨 황이 지금 엔비디아를 지금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 것처럼
1: 네.
0: 만만치 않게 일론 머스크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10년에 테슬라 상장할 때 어땠나를 좀 찾아보면요.
1: 네.
0: 그때 테슬라도 전기차가 아직은 시장에서 확대되지 않은 완전히 초기 국면이었습니다. 당연히 적자였고요.
1: 네.
0: 그때 테슬라 상장할 때 논란이 많았는데 결과는 어땠겠어요? 지금 그 테슬라 2010년에 가지고 지금까지 가져왔으면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찾아봤거든요.
1: 네.
0: 몇 배 올랐을 것 같으세요?
1: 글쎄요.
0: 350배 올랐습니다.
1: 350배요?
0: 35,000%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안겨줬기 때문에 그 팬덤이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돼 있다.
1: 그러니까 한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증명이 됐기 때문에 스페이스X도 그런 기대감이 이제 지금 팽배해 있는
0: 맞습니다.
1: 그런 말씀인 거죠.
0: 네. 네. 그래서 숫자 자체를 검증하거나 밸류에이션으로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들이 이거 비쌉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 수많은 테슬라의 투자자와 팬들이 저한테 아마 짱돌을 던질 거예요. 야,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그 팬덤을 이기기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1: 자, 오영규가 그새 또 한 골을 넣어가지고 2대1로 우리 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0: 오, 네. 네,
1: 지금 후반 81분 경기 시작한 지 81분 지나고 있는데
0: 네.
1: 한 10여 분만 잘 버티면은 우리 2대1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예측한 대로. 아, 기분 좋네요.
0: 네.
1: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아직 이제 불안한 재무 구조하고 이런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0: 이거를 이제 제가 걱정하면 되게 쓸데없다 이렇게 보실 분이 전 세계 투자자 중에 지금 더 많은 것 같아요.
1: 근데 너무 또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0: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을 거니까 제 따위가 뭐 여의도에서 밸류에이션 한다고 애널리스트 밸류에이션 누가 믿냐 이럴 거거든요.
1: 경력이
0: 그런데 이제 에드워드 다모다란이라고 네. 이제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1: 네.
0: 이 밸류에이션의 대가입니다. 밸류의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교수다라는 분이 실제로 이번에 스페이스X에 대해서 굉장히 장문의 글을 블로그에 올리셨어요.
1: 네.
0: 본인이 밸류에이션 해보니까 지금 아무리 낙관적으로 봐줘도 지금 공모가 기준으로는 1조 7,7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2,700조 원 정도.

0: 그러니까 정말 감이 안 오는 숫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분이 밸류에이션 해보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봤을 때 1조 2천억 달러다. 그러면 공모가 자체가 이미 이 다모다란 교수의 밸류에이션보다 30% 가까이 비싸다라는 네.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뭐 저도 오늘 밤에 아주 흥미진진하게 보긴 볼 것 같고요. 이제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에는 이렇게 뭐랄까 수익을 바로 내지 못하면서 PSR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
1: 네.
0: 요게 10배만 돼도 보통 비싸다고 하는데 지금 스페이스X는 100배 수준이거든요.
1: 오.
0: 물론 내년에 매출액이 2배 되고 3배 되고 이 속도가 빠르면 몇 년 안에 싸진다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1: 네.
0: 비싸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싼 주식이 그래서 바로 내려갈 거냐? 요거는 측정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1: 그래서 뭐 상장한 첫날 매수를 하지 말아라 그러는 말이 그 미국 증권가에서는 많다면서요?
0: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대부분 의견이 전문가들 중에 찾아봤을 때 자신 있게 싸니까 사라.
1: 네.
0: 이런 가치주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아무도 없습니다. 우주의 독과점을 가져갈 수 있는 잠재력을 보고 사라.
1: 네.
0: 이런 거고 저는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이요. 코로나 때 우리가 뭐 카카오 뭐 이런 회사들 굉장히 이제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1: 네.
0: 뭐 앞으로의 인터넷 비즈니스를 다 먹을 것 같은 확장성을 굉장히 우리가 좋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벌고 있는 수익보다 미래에 대한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지면 그때 당시에 모 증권사에서 PDR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프라이스 드림 레이시오.
1: 네.
0: 꿈의 가치 평가라니요. 그러니까 이 꿈을 주가에 반영한다는 용어 자체가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모자란 교수가 내러티브와 넘버스를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내러티브는 스토리텔링입니다.
1: 네.
0: 우주에 갈 수 있는데 그 기업이 스페이스X 단 하나라면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런 얘기하죠. 인류가 다행성 종족이 되어야 한다.
1: 네.
0: 그리고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겠대요.
1: 그러니까 지구에서만 살 게 아니다.
0: 그렇죠.
1: 우주로 나가야 한다.
0: 우주로 나가야 한다. 왜 그래야 되는지 전 조금 잘 모르겠긴 한데 이제 저 같은 범인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1: 네.
0: 그래서 다행성 종족으로 화성의 식민지를 100만 명을 이동을 시켜야만 일론 머스크가 또 인센티브로 주식을 받는 조항을 걸고 지금 상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지금까지 약속을 더 빨리 지키진 않았어요.
1: 네. 시간은 조금 더 걸렸다면서요?
0: 더 걸렸습니다.
1: 네.
0: 하지만 방향은 여전히 꺾이질 않았어요.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일들도 일론 머스크 약속한 거에서 야 그때 못 이뤘잖아 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주가가 안 내려가고 밸류에이션이 비싼 이유는 방향을 계속 가고 있다는
1: 네.
0: 거죠. 그리고 이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주에 대해서는 지금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인이 쏘아 올린 저궤도 인공위성의 80%를 지금 스타링크가 올렸고
1: 어마어마하네요.
0: 이미 이제 이번에 상장해서 110조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하면 이 일론 머스크를 이길 수 있는 스페이스X보다 더 잘 싼 비용으로 올릴 수 있는 데는 이제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모다란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내러티브 측면에서는 정말 끝판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넘버를 보면 결국 이 기업이 탄탄하게 가려면 스토리텔링도 좋지만 이 숫자가 계속해서 좋은 각도로 따라 붙어줘야 되거든요.
1: 네.
0: 현재의 넘버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주식인 거고요.
1: 그러니까 숫자라는 건 이제 실적
0: 그렇죠.
1: 얘기하시는 거죠.
0: 매출액, 현금 흐름, 뭐 손익 요걸 봐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버는 것보다 적자가 심하고
1: 네.
0: 그리고 그것보다 더한 거는 XAI라는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를 하고 있는 지금 그룹이죠. 옛날에 트위터 모두 쓰셨던 그 트위터가 지금 현재 X인데
1: 네.
0: 이 X가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이 우주를 가겠다라는 내러티브로 돈을 조달하는데 실제 가장 돈이 필요한 것은 데이터 센터입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번 주에 증시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데이터 센터 잘 된다. 잘 될 것 같아. 이게 미래야 하면 주가가 급등하고 데이터 센터 착공 중단됐대. 아니면 너무 지금 거품 아니야?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 맞아? 이러면 급락합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스페이스X도 처음에야 우주산업 얘기를 하겠지만
1: 네.
0: 본질적으로는 지금은 AI에 대한 투자인 거고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시장의 평가가 등락을 거듭하지 않겠냐. 변동성이 상당히 클 거다.
1: 그러니까 워낙 이게 상장 금액이 크다 보니까 네. 다른 데 들어가 있는 돈들이 이쪽으로 몰리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있고 그래서 네. 우리 증시에도 지금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는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현매 애널리스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일단 스페이스X의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IPO에 공모 청약이 몇 배수였다는 것은 시장에 지금 투자하려는 자금은 충분히 많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를 이제 스페이스X 상장했으니까 나머지를 다 팔겠지 이렇게 나쁘게만 또 볼 거냐. 뭐 이것도 예단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네. 스페이스X가 오히려 거품을 더 부추길 수도 있어요. 이게 올라가면서 그러면 얘가 너무 비싸니까 구글은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오히려 구글의 유상증자를 더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이렇게 급등 급락하는 구간에서는 AI한테 물어봐도요. 앞으로의 방향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까? 위로도 엄청 올라갈 수 있고 예. 밑으로도 엄청 내려갈 수 있는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회사를 팔아야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나스닥 지수의 편입이 너무 빨리 된단 말이에요.
1: 네.
0: 이게 나스닥이 이번에 스페이스X를 위하듯이 이거 약간 편법 아니냐라고 할 것처럼 원래는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일정 기간을 보고 편입 지수 편입을 해야 되는데
1: 스페이스X는 바로 들어갔습니다.
0: 바로 지금 7월 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상장하고 나서 한 20여일 만에 네. 편입 예정인데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되면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가 글로벌하게 많습니다. 일단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게 QQQ
1: 네.
0: 들어보셨죠?
1: 네.
0: QQQ가 있고 QQQ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3배 레버리지의 TQQQ가 있고요.
1: 네.
0: 그러면 이런 QQQ는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들어오는 순간 얘를 무조건 사야 됩니다.
1: 그럼 뭐 비중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0: 맞춰야 되는 거죠.
1: 그럼 얘가 그럼 뭔가는 팔고 스페이스X를
0: 나머지
1: 사야 되는
0: 그렇죠.
1: 게 관건이겠네요.
0: 맞습니다. 그 조정 과정에서 주가가 나머지들이 좀 출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1: 근데 이제 지금 스페이스X뿐만이 아니라 뭐 엔트로픽 또 뭐죠? 큰 거 하나 또 있잖아요.
0: 오픈 AI.
1: 오픈 AI.
0: 네.
1: 또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좀 이슈가 있는 거네요.
0: 줄줄이 상장을 하니까요. 당연히 네. 같은 이슈가 있는 거고요. 오픈 AI랑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연내 상장이 아직 시점은 미정입니다.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언제일지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증시가 빠질 때는 왜 그렇게 빠졌느냐. 구글이 유상증자를 800억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구글 유상증자도 초과 청약, 초과 수요가 있어서 850억 달러로 결정이 됐는데요. 구글이 어떻게 보면 선수 쳤다.
1: 그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런 거죠?
0: 맞습니다. 구글. 네. 스페이스X의 IPO 규모보다 더 큰 규모로.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750억 달러 너무 크다고 난리가 났는데 구글이 850억 달러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다는 거죠.
1: 네.
0: 이 두 개만 해도 트릴리언이 됩니다. 1조 달러를 넘어가요. 1조 5천억 달러. 그럼 2천조 원이 넘어가는 규모가 200조 원이 넘어가는 거죠. 아 제가 숫자를 잠깐 착각했네요. 트릴리언 아니고요. 300조 정도가 되는 겁니다.
1: 네네.
0: 그런데 얘네들이 앞으로 줄줄이 있는 것들을 더해보니까 뭐 오픈 AI 상장해야 돼. 엔트로픽 상장해야 돼. 메타도 요즘 검토한다고 해. 이걸 다 하면은 진짜 1트릴리언 되는 거 아니야? 너무 큰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생기면서 시장이 급락할 때는 걱정을 한다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어떤 의심을 하냐면 이들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구글이 얼마나 대단한 회사예요.
1: 손해를 보고 그런 투자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0: 당연하죠. 그러면 주식 발행이라는 거는 회사가 자기의 상태를 제일 잘 아는데 주가가 낮을 때 자금 조달을 하려면 주식 발행량을 늘려야 돼서 불리하겠죠.
1: 네.
0: 주가가 높을 때 증자를 해야 발행 주식수가 희석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은 풍부하게 할 수 있고요.
1: 네.
0: 이들이 보기에는 지금 시장이 어쩌면 정상 시장보다는 조금 고평가받고 있는 시장으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1: 네.
0: 네, 어쨌거나 또 이걸 또 좋게 해석하는 시장은 그 정도 물량이 소화될 정도의 시장인 걸 우리가 확인하면서 간다면 정말 이만한 강세장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해서 뭐 시청자분들께는 이제 이런 제가 이제 나와서 얘기하면 아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공룡의 전쟁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위다 아래다 이거는 속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장이다.
1: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 좀 뭐 물어보면은 지금 뭐 버블이냐 아니냐 굉장히 그 다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0: 네.
1: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이제 흔히 많이 쓰는 지표가 있죠. 이럴 때 버핏 지수.
1: 네.
0: 이게 이제 그 해당 국가의 GDP 대비 시가총액이 몇 프로냐, 몇 배수냐 요걸 보는 건데요. 공교롭게도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 230-240% 정도로 유사합니다.
1: 그럼 높은 거예요?
0: 과거의 이 차트를 장기적으로 그려보면 상당히 네.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버핏은 계속해서 지금 좀 과열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한다는 거고요. 근데 또 여기서 버핏이 지금 뭐 버크셔의 지금 그 의사결정을 주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거나 버크셔의 의사결정은 버핏으로 여전히 해석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데 구글의 이번 유상증자 850억 달러에는 버크셔도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버블이 아닌 거 아니야? 버블이면 이게 참여하겠어?
1: 네.
0: 시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리는 지표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극단적인 버블로 얘기하면은 닷컴 버블이 있죠.
1: 네. 네, 이거랑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의
0: 많이 상황을. 비교하죠. 그래서 주가 차트도 그때랑 딱 붙여놓고 지금 요만큼 왔고 뭐 이런 걸 이제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차이는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사이클이죠. 그때는 이제 닷컴이라고 붙어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미래가치를 땡겨오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당해 이익이나 그 다음 연도 이익 대비해서는 주가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1: 네.
0: 뭐 50배, 100배 가는 거였죠.
1: 네.
0: 그런데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은 지금 아주 낙관적인 이익 추정을 하면 내년 기준으로 6배, 그리고 뭐 좀 보수적으로 봐도 8배, 그러면 아직도 코스피보다도 싸고,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가장 싼 대형주가 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닷컴 버블로 생각해야 되나? 아직은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또 할 수 네.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고점을 정확하게 맞추거나 저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1: 네.
0: 어떤 느낌이냐면 전반전, 후반전으로 보면 전반전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흥분이 고조되고 뭐 이런 이제 왜냐하면 왜 지나간 것 같냐면 반도체 가격이 D램 현물 가격이 10배가 올랐어요.
1: 네.
0: 1년 만에 10배가 올랐으면 앞으로 1년 후에 또 10배 오를 거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지금의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과 투자자들의 공방은 뭐냐면 이 10배 증가한 이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느냐 뭐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익이 몇 년 가느냐 요 레벨에서 5년 가느냐 3년 가느냐 아니면 1, 2년 가다가 픽아웃 하느냐 요걸 고민하고 있는 거죠. 네.
1: 더 듣고 싶지만 다음번에 네. 다시 모셔서
0: 아, 네네.
1: 남은 이야기 듣도록 할게요.
0: 알겠습니다.
1: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네.
1: 김열매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1시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개 관용구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서술어를 맞히는 문제입니다. 관용구 골격이 이리하다, 날 이리하다, 핏대가 이리하다, 무대에 이리하다. 여기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순우리말 동사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의 정답은 서다입니다. 골격이 서다는 어떤 일을 형성할 때 기본 줄거리와 틀이 이루어지다를 뜻하고, 예를 들어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한 골격이 서 있나?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날서다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연장의 날이 날카로워지다를 뜻하는 경우엔 숫돌에 갈아 날이 선 칼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또 성격이나 표현, 판단력 따위가 날카롭다라는 뜻으로 쓴다면 그의 말은 날이 서고 조리가 분명하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따위의 기세가 세차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 경우엔 겨울이라 그런지 바람에 날이 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핏대가 서다는 매우 화가 나거나 흥분하여 목에 핏대에 피가 몰리고 얼굴이 붉어지다고, 무대에 서다는 공연에 참가하단데 무대에 오르다와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6: 58분 날씨.
7: 오늘 오후에는 자외선 지수가 대부분 높거나 매우 높겠습니다. 오존 농도도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빠지겠습니다. 대기질은 내일까지 깨끗할 전망인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28도, 세종, 대전, 강릉, 광주 29도, 대구 30도, 제주와 부산은 각각 26, 7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0도 분포로 대부분 덥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고요. 내일부터 당분간 전국 대부분 10도 안팎의 낮 기온이 쭉 이어지면서 낮더위가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아침에 서울 17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오르면서 대부분 당분간은 30도 안팎의 기온입니다. 오늘 대부분 하늘은 맑겠고요. 불볕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는 오후부터 구름이 차차 많아지겠고 강원도는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오늘 예보됐습니다. 모레 일요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에 5mm 미만의 비가 지나고 그 밖에 전국 대부분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돌풍,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해 요란하게 지나는 곳이 있을 전망이라 일요일에 활동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도, 습도는 39%입니다. 기상청에서 KBS 58분 날씨 최영우였습니다.
8: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계엄 명분을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반도체 수출 호주에 힘입어 경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중동전쟁 장기화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은행권이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증시 호조에 따른 투자 열풍이 이른바 비트로 이어져 신용대출 잔액이 급증한 데 따른 겁니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4월 증가폭보다 5조 8천억 원 늘어난 9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 이용자 천여 명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티빙은 지난 3일 회원 아이디와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네, 월드컵 첫 경기가 펼쳐진 금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가대표팀이 2대1로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후반 22분에 황인범 선수가 동점골을 냈고요. 후반 35분에 또 오연규 선수가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2대1로 승리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출발부터 좋죠? 예, 기분 좋게 또 2부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책임론을 두고 여야 모두 내부 갈등이 커지는 모습인데요. 잠시 뒤에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K-콘텐츠, 그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새로운 감독과 또 새로운 이야기를 키워내는 독립영화가 바로 그 밑거름일 텐데요. 영화 기생충, 그 직업 등 상업영화 투자뿐만 아니라 독립영화인 다음 소희를 제작한 김동화 한성대 교수와 함께 영화 이야기 나눠보죠. 2부 시작합니다.
1: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2: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을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전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민주당 정청래 대표 향한 당내 사퇴 요구 커지고 있네요. 정 대표는 오늘 광주 갔죠?
4: 네, 맞습니다. 정청래 대표 오늘 광주를 찾았는데요.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한 뒤에 이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 민주묘지 방명록에 내란 잔재 청산 그리고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로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렇게 적었고요. 네. 현장 최고위에서는 호남은 민주당의 이 부모님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표면적으로는 이 지방선거 이후에 이 호남 민심을 좀 다독이고 지역 현안을 챙기는 행보로 보이는데요. 다만 당내에서는 이 정 대표가 사실상 이거 8월 전당대회를 의식한 행보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 호남은 민주당이 권리당원이 좀 많은 지역이라 차기 당권을 가를 핵심 지역으로 꼽히기 때문인데요.
2: 그렇죠.
4: 예, 특히 정 대표는 전날 이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로부터 면전에서 이 사퇴 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 또 나아가서 이 8월 전당대회를 좀 공정하게 관리하려면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오늘 또 현장 최고위에서도 이 친명계로 분류되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당권은 짧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네. 전날 이 정 대표가 정권은 좀 짧다 이 발언으로 좀 논란이 인 것을 좀 의식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정 대표는 아직 이 연임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광주행으로 적어도 이 사퇴론에는 좀 선을 그은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2: 분위기로 보면은 약간 그 사퇴 압박이 강해진 느낌이네요.
3: 네, 일단 의원총회에서 분출됐던 몇몇 의원들 의견도 그렇고 사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 대표에 대한 찬성 반대를 떠나서 연임을 하기 위해서 공정한 경선 관리를 위해서라도 정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또 가세한 의원도 있기 때문에 정 대표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정청래 대표가 정권은 짧고 국민은

0: 영원하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막 반박성 해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1: 네. 그러니까
0: 당의 단결을 촉구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습을 꾀하는 모습이긴 했지만 내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정반대로 뒤틀어서 얘기한다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점점 긴장감이 고조되는 어느 정도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이쪽을 또 포함시켜서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갈등이 고조가 되는 것 같고요. 또 공교롭게도 오늘 광주를 찾았는데 전통적 지지세가 가장 강한 호남 지역을 찾은 거거든요. 정청래 대표는 일전에도 호남 사위라는 것을 내세운 적도 있었는데
1: 네.
0: 예, 이번에 전당대회를 염두하고 또 호남 당원들의 표심을 두고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전당대회 라이벌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호남의 연고는 없지만 또 오래전부터 정 대표보다 더 앞서서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보니까 전통적 지지층한테는 더 인상적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나타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 대표에 대해서 호남의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은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 있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가 네. 성공적이었는가 이 평가가 있는 거고 또 호남 지역에서 아무래도 민주당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신에 당내 경쟁이 치열한데 공천 결과에 불만을 품은 또 당원이나 주민들의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쪽이 더 우세하게 나타날지 아니면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무난하게 해서 잘 끝냈다 이런 쪽으로 손을 들어줄지 이 부분이 아마 호남의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이번에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또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자, 민주당 분위기를 전해드렸고 국민의힘도 이 장동혁 대표 사퇴 압박 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도부 총사퇴 주장까지 나왔죠?
2: 네. 국민의힘에서도 이 장동혁 대표를 향한 이 사퇴 압박이 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어제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가 좀 지방선거에 오히려 좀 부담을 준 거 아닌지 우리 스스로 좀 되돌아봐야 한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1: 네.
2: 예, 우 최고위원 오늘도 라디오에 출연했는데요. 의원들 80%가 장동혁 대표의 사퇴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 뭐 우 최고위원 발언에 동의한 최고위원은 없습니다. 예, 오히려 이 당권파 위원들이 좀 거세게 반발하는 양상인데요.
1: 네.
2: 우 최고위원 이 사퇴 요구에 조강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거 철없는 소리다. 예, 이렇게 비꼬았고요. 김민수 최고위원도 이런 주장은 공개 회의가 아니라 비공개 회의에서 좀 이야기할 문제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본인도 지금은 재투표 논란부터 좀 얘기해야 한다. 사퇴론의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좀 취재를 해보니까 우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이 당내 소장파 의원들이 최근에 이 양양자 최고위원 만나서 같이 좀 사퇴하자. 장동혁
1: 네.
2: 대표 거취를 같이 압박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최고위원도 나는 앞으로 계속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 내 갈등이 좀 쉽게 잦아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 뭐 장동혁 대표도 물러날 생각은 없는 거죠?
0: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재투표 논란 이것부터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장 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본인이 거취가 본인이 사퇴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자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최고위원 선출직 국민의힘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를 하게 되면 지도부가 자동적으로 붕괴가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살펴보면 우재준 최고위원 말고는 현재로서 장동혁 대표 퇴진을 얘기하고 있는 최고위원이 없고 그리고 양향자 최고위원이 설득의 대상이 되고 있기는 한데 근데 양 최고위원도 선거 때 한때 지도부와 불편한 그런 관계에 있었지만 선거 유세를 또 장동혁 대표하고 같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오세훈
1: 네.
0: 서울시장 후보하고는 달리 이런 과정에서 양향자 최고라고 해서 그 사퇴론에 동의를 할 거냐 이것이 좀 의문부호가 찍히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최고위원들 보면 김민수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하고 늘 행보를 같이 해왔던 그런 최고위원이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전형적인 당권파 인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동욱 최고위원도 이미 뭐 장동혁 대표가 예를 들면 예전에 단식을 할 때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재준 최고위원 외에 다른 최고위원이 가세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좀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1: 네.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죠.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내 소장파 의원들을 따로 만났습니다.
2: 네, 어제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오후에 이 당내 소장파 모임인 이 대한가 미래 소속 의원들을 만났는데요. 대한가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과 그리고 김재섭, 유용원 의원이 정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 총회를 소집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1: 네.
2: 제가 오기 전에 대한

0: 한가밀의 의원들 몇 분이랑 좀 통화를 해봤습니다. 예, 의원들 사이에서 공개 의총을 열어서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 의총을 열어서 누가 장 대표 사퇴에 찬성하고 반대하는지를 국민 앞에 좀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왔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연판장을 돌려보자. 이런 주장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정 원내대표는 당권파로는 분류가 되지만 일단 이 장 대표 사퇴론과 관련해서는 중립 위치에서 의견을 들어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 이젠 기자간담회에서도 장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 의총 소집 여부를 오는 일요일까지 일단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날짜를 한번 확답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취임 직후라 이 원내대표단 구성이나 아니면 최근에 논란이 됐던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리고 국정조사 뭐 특위 협상 등 처리할 현안이 좀 많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 원내대표 일단 이 내부 이슈에는 좀 신중한 모습이지만 오늘 이 대여 투쟁 메시지는 비교적 선명하게 내놨습니다.
1: 네.
0: 예,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후반기 국회 이 원구성과 관련해서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반드시 돌려놔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에 더해서 특검을 같이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2: 네. 정점식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 당선이 되면서 장동혁 대표에게는 청신호다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다른 성일종 의원이나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는 장 대표 거취 문제를 거론을 했지만 정 의원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1: 네.
2: 원내대표 선거 결과로 장동혁 대표가 안전해졌다 이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달리 봐야 될 측면이 있는 게 일단 그 정점식 원내대표 스스로가 선거 과정에서 집단지성이라는 단어를 강조를 했었거든요.
1: 네.
2: 그 말인즉슨 당 내 의견을 두루 들어보고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첫 번째로 내포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의견을 들어본 결과로 장동혁 대표의 퇴진 이 다수의 의견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 그때는 또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안 했지만은 그런 것까지도 여지를 열어놓고 있는 그 단어가 집단지성이라는 단어가 될 것 같고 그런 행보로 또 이번에 대한과 미래 측의 의원들을 만나서 경청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0: 좀 가깝다라고 여겨졌던 원내대표가 등을 돌린다라고 하면은 장 대표가 더 고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장 대표는 물러날 수밖에 없을 거냐. 근데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 대표가 늘 내세웠던 게 당원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거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뭐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농객들이라든지 인사들이 이 의원들이 기득권이다. 당원들의 어떤 주권과 당심을 그 부인하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구도를 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원 주권 대 의원 기득권 이런 구도로 또 가서 이게 장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구도 속에서 또 버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1: 네. 이번 지방선거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갈수록 점입 가경인 것 같습니다. 선관위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걸 보면 이제 서울 송파구 전체로는 투표용지가 4만 장이 넘게 여유가 있었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이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저희가 부족 사태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설명을 요약해 보면 오히려 이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은 아니고 투표소별 배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1: 네.
2: 실제 이 송파구 전체 이 146개의 투표소를 기준으로 보면 투표용지 약 4만 2천여 장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결국 어떤 투표소는 예상보다 유권자가 좀 몰릴 수 있고 어떤 투표소는 좀 덜 몰릴 수 있는데 이 편차를 선관위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는 또 드는 의문이 그럼 남는 투표용지를 왜 제때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로 보내지 못했냐 뭐 이 지점인데요. 일부 투표소에서 뭐 용지가 부족하다는 보고가 올라왔으면 그럼 그때 이 남는 투표용지를 신속하게 옮기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차질이 빚어졌냐 여기서 의문이 드는데 선관위 좀 답변을 요약을 해보면 직원들의 임기응변 그러니까 좀 대응이 미숙했다는 겁니다.
1: 네.
2: 예, 결국 선거관리의 기본인 배분과 나아가서 이 대응체계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인데요. 현재 검경이 합동수사본부가 이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어제 이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나아가서 송파구 선관위 등 총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1: 네.
2: 예, 검경은 선관위가 내놓은 입장과 별개로 이번 사태의 원인 그리고 나아가서 이 불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1: 네.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60%면 60% 맞춰서 똑같이 이렇게 배분을 한 게 아니라 임의로 좀 다르게 배분했다는 네. 거잖아요.
0: 그거를 뭐 투표소마다 물론 투표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계산을 한 모양인데.
1: 근데 그걸 어떻게 미리 예측?
0: 그렇죠. 그러니까 예측도 결과적으로는 틀렸거니와 그리고 뭐 투표용지를 미리 배부하는 그 한도도 스스로 결정을 해가지고 그것도 공식 회의도 안 거쳤어요. 그냥 간부들 결제 전결을 통해서 퍼센테이지도 줄여가지고 그렇게 배부를 했다는 거고 변명하기를 투표용지가 남아도는 모습이 노출이 되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빌미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빌미를 잡히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빌미를 잡힐까 봐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축구에 비유하면은 상대편한테 공 뺏기기 싫어서 자기 편에서 계속 공 돌리다가 계속 뒤로 밀려가지고 자기 골문에다가 공을 넣는 상대방한테 공 안 준다고 자체 골을 넣는 그런 행위를 선관위가 해버렸다는 거고 그리고 또 치명적인 게 투표지가 부족했던 것뿐만 아니라 부족했을 때 추가적으로 그 여분을 배부하는 방식도 틀린 게 선거법에 투표지는 1년 번호로 인쇄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투표 전날에 배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 그런데 네.
0: 선관위가 그걸 안 지켰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막상 부족했을 때 그때 부랴부랴. 그러니까 선관위는 본인들이 임기응변이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임기응변이 지나쳤다. 인쇄되지도 않은 1년 번호를 손으로 적어서 예, 전날도 아니고 당일에 부족하다고 배부하는. 이게 법에 안 맞는 거거든요. 선관위 측의 또 해명은 사무 편람에 따라서 그렇게 해왔었다라고 하는데 사무 편람이 법 위에 있는가. 네, 선관위가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될 조직이 현장에서 자신들의 편의로 만들어낸 그 편람에 따라서 법 외적으로 또 움직이고 있었다. 이 부분까지 또 드러났습니다.
1: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제 서로 다른 개표 단위에서 말이죠. 후보 두 명의 득표수가 일치하는 쌍둥이 득표 사례가 또 처음에는 뭐 몇 건이다 그러다가 이게 뭐 수백 건이 나왔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일단 쌍둥이 득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 서로 다른 개표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다른 동이나 읍에서 후보 두 명에 대한 이 득표수가 동시에 똑같이 나온 경우를 말합니다. 한경닷컴이 이 중앙선관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좀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이 시도지사 선거에서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0: 669건. 예, 그리고 나아가서 후보 3명 이상이 동시에 일치하는 이 새쌍둥이 득표도 15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이 숫자를 두고 정치권과 이 학계 의견이 좀 갈리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야권을 중심으로는 이게 이 부실 선거를 넘어서 부정선거의 증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동여 국민의힘 대표는 1, 2위 후보의 득표수가 일치하는 확률이 5억 9천만 분의 1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거는 국민적 의혹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다만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만으로 부정선거를 의심하기는 어렵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1: 그래요?
0: 예, 아무래도 이 상당수 사례가 이 후보가 여러 명 나온 지역 특히 득표수가 좀 낮은 후보들에게서 나왔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 낮은 점수대에서 같은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통계학적으로 더 크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반 학생의 30명이 시험을 봤는데 이 90점대 점수는 아무래도 잘 안 겹쳐도 좀 점수가 비교적 낮은 뭐 10점이나 12점, 15점 같은 이 낮은 점수는 여러 명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거도 비슷하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 군소 후보들은 한 투표소에서 10표나 20표처럼 좀 작은 득표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다른 투표소에서도 같은 숫자가 좀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이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라 이런 사례가 나왔다는 건 결국 선관위가 좀 문제를 자체적으로 좀 키운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관위가 이 관련 자료를 좀 아무래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런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김수민 평론가는 네. 어떻게 보세요?
2: 근데 이게 뭐 5억 9천만 분의 1의 확률이다라고 했는데
1: 그 계산은 잘 된 겁니까?
2: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계산한 거냐라는 질문이 네.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학계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별것이 아닌 게 그 확률이라는 게 한 표 차이가 났을 확률이나 같은 표가 나올 확률이나 사실 개개의 경우의 수가 다 있는 거라서 각각은 다 똑같은 확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표가 나왔다고 해서 특별히 더 이상한 거냐. 이거는 그냥 숫자 외에 다른 요인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이것만 가지고는 의심할 수는 없다. 이거는 수학적으로는 다들 좀 같이 인식을 하는 것 같고 너무 이게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면 희한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또 그 뭐 사전투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일시별로 잘라서 입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은 선거구지만 투표소 개표 그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입력을 해서 이렇게 갈라서 하다 보니까 같은 표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그 또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특별한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한 가지는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게 이번에 또 드러난 게 선관위에서 그 개표한 결과를 잘못 입력을 하는 맞아요. 경우들이 드러났거든요. 또 2024년 선거 때도 무효표를 잘못 입력한다든지 그래서 일단 이건 의심입니다. 의심이라기보다는 가능성인데 혹시 입력 과정에서 복붙을 하거나 소위 얘기하는 예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의심을 해도 좀 선관위가 함부로 물리치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부정선거의 결과다라고 혹은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한 번 더 점검은 해볼 필요는 있겠다. 예, 정말로 실제로 셌던 개표수하고 입력한 거하고 차이는 없는지 이걸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잘못이 계속 꼬리를 물고 연이어 나타나다 보니까 의심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여의도 현미경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자번호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주세요. 인구와 터놓고 하는 뷰티풀한 이야기 인터뷰.
1: 화려한 흥행작 뒤에는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대개 작은 예산으로 또 낯선 주제를 끈질기게 파고드는 독립영화가 자리하고 있죠.
5: 김수희 드디어 우리도 대기업 보낸다 이거야.
6: 이제 나 사무직 여직원이다.
7: 사랑합니다 고객님. 상담은 김소희.
8: 다리 고치기 빨리야.
9: 소희는 아직 수습 기간이잖아. 실습생이고.
10: 소희야 버텨야 된다잉.
3: 이 팀은 무조건 실적이고 실적 무조건 방어율이야. 가만 보니까 소희가 의지가 없는 것 같아.
8: 전체 콜센터 통틀어 우리 팀이 꼴찌죠. 특히 여기 김소희 씨. 며칠만 더 지켜보고 다시 판단할 거야.
1: 네, 3년 전 개봉했던 영화죠. 다음 소희의 한 장면을 들려드렸는데요. 이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의 비극을 통해서 청년 노동의 현실을 정면으로 묻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화가 던진 질문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오늘 인구와 터놓고 하는 뷰티풀한 이야기 인터뷰에서는요. 영화 다음 소희를 제작한 김동화 트윈플러스 파트너스 대표이자 또 한성대학교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9: 네, 반갑습니다.
1: 뭐 대표라고 불러드려야 되나요?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뭐
9: 학교에서는 교수님이라고 하는 걸 좋아해서.
1: 네, 그러면 우리 저 김 교수님, 네. 네. 차기작도 앞두고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9: 아, 아닙니다. 그 영화입니다. 예.
1: 축구도 이겨서 기분도
9: 네,
1: 좋고.
9: 기분 너무 좋습니다. 네.
1: 영화에 대한 또 허심탄회한 이야기 기대할게요. 코칭이 되게 많아요.
9: 네, 아, 네, 네.
1: 원래 김동화 대표는 이제 기자였고
9: 네, 네.
1: 또 콘텐츠 기업 임원도 하셨고
9: 네.
1: 또 투자자이면서
9: 네.
1: 지금 한성대 교수로 계시고
9: 네.
1: 또 제작도 하시고
9: 네.
1: 가장 중요한 건 새 아이의 아빠이기 저랑 똑같은
9: 네. 네.
1: 어떻게 본인을 소개합니까? 김동화 대표는
9: 정말 저 아이들한테도 저를 설명하기가 참 어렵고
1: 네.
9: 어쨌든 그래서 저는 보통 영화를 만들고 예, 투자를 하고 교육을 하는 교수이자 이제 벤처기업 대표이고요. 큰 그림에서 저는 뭐 저널리스트 출신이고 저도
1: 네.
9: 저널리스트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화 시나리오 열심히 쓰고 있고
1: 네.
9: 논문이나 이제 책도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크게 이제 극에서 극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좀 다양성 있는 그런 메시지를 그 전달을 하고 싶고. 또 그런 전달하는 사람이나 기업들을 이제 돕고
1: 네.
9: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네요.
1: 근데 그렇게 직업을 예. 저 다양하게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관심사가 많다는 거예요.
9: 맞습니다. 네. 잘하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1: 아, 잘하니까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 트윈 플러스 파트너스 대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제 새 아이의 아빠지만 또 쌍둥이 아빠.
9: 맞습니다.
1: 그래서
9: 트윈에다가. 네.
1: 제작사 맞네. 이름도 이렇게 생기게 태어나게 된 거죠?
9: 네. 별 생각 없이 그냥.
1: 그런데 네. 이제 기자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그 영화 콘텐츠 투자 쪽으로 돌아서게 됐어요? 궁금합니다.
9: 뭐 거창한 얘기긴 하지만 저널리즘이죠. 제가 어쨌든 신문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 거기서 이제 방송도 했었고요. 그런 저널리즘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미디어들이 참 많은데. 아무래도 좀 화면도 제일 크고
1: 예,
9: 전 세계로 갈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돈을 내고 볼 만큼 이렇게 좋아하는 미디어 콘텐츠가 영화인 것 같아서 영화로 저널리즘을 좀 표현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1: 근데 네.
9: 뭐 이렇게 어려운 길을 지금 사실 잘 몰랐습니다. 예.
1: 어려워요?
9: 어렵습니다.
1: 예. 네. 아니, 또 요즘 영화 산업 쉽지 않다고
9: 아,
1: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
9: 네. 네.
1: 그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시는군요.
9: 네. 네. 네. 그렇습니다.
1: 이제 처음에 우리 김동화 대표 소개하면서 다음 네. 소희 제작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김동화 교수가 그동안 어떤 영화들을 관여를 해왔는지
9: 네, 네.
1: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소개를 해 주시죠.
9: 네, 네. 제가 딱 1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제작을 하고 싶어서 투자부터 참여를 했는데 이제 2016년부터 밀정이라는 영화로 시작을 해서
1: 네.
9: 뭐 기생충이나 극한직업 뭐 헤어지기 결심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베테랑 2나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영화도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근데 이건 뭐 잘 된 것만 말씀드린 거고
1: 네. 네. 유명한 영화들 많이 하셨네요.
9: 네, 잘 된 것만 말씀드린 거고 뭐 주식쟁이들처럼 여기 참 어려운데 이게 언제부턴가 좀 제목대로 간다고 제가 그 얼마 전에 외계인이라는 영화랑 이렇게 유령이라는 영화를 투자를 했는데
1: 네.
9: 약간 뭐 좀 제목대로 관객들하고 좀 거리가 멀어진 것 같고 또 가장 손실이 컸던 영화가 이제 방법 제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1: 무슨 뭐요?
9: 방법 제차의라고
1: 방법 제차의
9: 안 보셨죠? 네.
1: 그래도 저 영화 빼놓지 않고 좀 보는 편인데
9: 네, 빨리 내리는 바람에 하여튼 뭐 어떻게 영화는 저는 괜찮았는데
1: 네.
9: 뭐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1: 네.
9: 그리고 또 최근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이 영화도 굉장히 좀 기대를 저로서는 좀 많이 했고
2: 네.
9: 작품도 너무 좋아하는 작품인데 이게 한번 좀 인기가 밀리니까 뭐 수익률은 사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 건 이제 투자를 해왔고
2: 네.
9: 그리고 지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뒤에 소개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화 한미 공동 프로젝트로 지금 제작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좀 유명한 분들이 예, 프로듀서와 배우로 참여를 하시고 근데 이게 좀 엎어질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1: 예. 유명한 분들 누구와 참여하는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9: 뭐 스티븐 뭐 어떤 배우신데 뭐 어째 공식적으로 저희가 뭐
1: 스티븐 시갈
9: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뭐 옥자 미나리 영화 했던 프로듀서랑 같이 네. 하고 있어서
2: 오.
9: 근데 공식적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뭐 그 말씀을 드리는 건 뭐
2: 예.
9: 예, 근데 너무 좀 설레발이 치는 건 아닌가 싶어서.
1: 미나리에 나왔던 그.
9: 그 프로듀서입니다. 예, 맞아요. 그, 예. 뭐, 배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1: 다 나왔네. 스티븐 연 하시는 거 아니에요?
9: 네.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한
1: 거예요. 이렇게 예. 창의적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9: 네. 예.
1: 근데 이렇게 그,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기도 하겠네요. 뭐, 잘 또 투자가 잘 돼서, 영화가 잘 됐다가,
9: 네.
1: 흥행에 이렇게 좀 실패하기도 하면은, 마상이라 그러죠. 마음의 그렇죠, 상처도 그렇죠. 클 텐데.
9: 예. 사실 뭐 이걸 저는 제작을 계속 하고 싶어서 뭐 그 좋은 작품들 접하고 싶어서 참여를 하게 됐고
2: 네.
9: 그러면서 조금 수익이 났을 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다음 소리라는 작품도 자발적으로 기획 제작을 했는데
2: 네.
9: 그 일부 투자하고 배급하는 거는 사실 뭐 비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함께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이제 독립 영화 중에 이렇게 오마주나 불도저의 탄소녀 뭐 익스트림 페스티벌 문경 뭐 이런 거신 뭐 이런 작품들 저희가 배급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1: 지금 얘기하신 영화는 이제 독립 영화.
9: 예, 독립 영화
1: 참여한 거.
9: 예, 배급.
1: 그러니까 상업 영화만 한 게 아니라 독립
9: 그렇죠.
1: 영화.
9: 상업 영화는 투자 위주로 했고. 예, 네. 그렇습니다.
1: 야, 방법 제철이 보신 분 나타나셨나요?
9: 아,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는
1: 9169님 영화 좋아하는데 다 제가 본 거네요.
9: 아, 방법 감사합니다.
1: 정확히 제목이 뭐 제철의?
9: 제차의라고요?
1: 예, 예. 방법 제철의 그 재밌게
9: 드라마의
1: 봤습니다.
9: 영화판입니다. 예.
1: 좋은 영화 많이 하셨네요. 하고 보내주셨고
9: 감사합니다.
1: 7411님도 방법 제철의 OTT로 보셨다고 와, 재밌었다고.
9: 네, 영화 좋았습니다. 네.
1: 근데 참 이게 극장 스크린으로 보는 거하고 또 OTT로 보면 또 재밌는 영화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9: 그렇죠. 예. 아무래도 뭐 장르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하고.
2: 예.
9: 그래도 저희는 뭐 특히 영화가 사운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2: 예.
9: 예, 저는 꼭 극장 가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일단 방법 제 차이는 그 지나갔기
9: 때문에,
1: 저 OTT로 예. 보겠습니다.
9: 네.
1: 김 대표님. 다음 소위 얘기 좀
9: 네.
1: 해볼게요.
9: 네네.
1: 이게 이제 콜센터에서 벌어지는 네네. 일이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9: 네, 이게 좀 그래도 3년이면 꽤 된 영화니까 좀 그래도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영화는 그 특성화고에서 이제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이렇게 운명을 달리한 한 청년 여학생의 어떻게 보면 비극인데요.
2: 네.
9: 그 이제 어른의 시선으로 또 바라보는 그런 작품이고요. 이게 운이 좋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칸 영화제라는 데 초청을 받았고
1: 칸도 갔죠.
9: 네네. 이게 네. 그 폐막작은 그 뭐 이렇게 저희가 비평가 주간이긴 하지만 전체 통틀어서 영화제 폐막작은 저희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고 그 비평가 주간 폐막작에 대해서 어쨌든 한국 독립 영화로서는 그래도 97개국 수출하는 그런 성과까지도
2: 네,
9: 그런 평가를 받은 영화이긴 합니다.
1: 그러니까 비상업 영화인데
9: 네.
1: 그렇게 해외로 많이
9: 수출됐고
1: 네, 네. 네. 저는 김동화 교수님 이렇게 영화 제작자 하면은 뭔가 이렇게 막 자신감이 뿜뿜하고 그래서 그럴 줄 알았더니 굉장히 이렇게 다소곳하게 얘기하시네요.
9: 네. 영화계에서 제작자는 갑이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까?
9: 네.
1: 근데 이 그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9: 네네.
1: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9: 네, 그게 좀 거창한 얘기긴 하지만 그 크게 보면 이제 소수자에 관한 얘기하고 문제하고 이제 청년 세대에 관한 이 문제 두 가지인데 전 이제 그 한국 사회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약간 이제 거대 조직에서 소외되는 소수자 문제. 라고 생각을 계속 해왔고
2: 네.
9: 이런 게 이제 양극화나 진영 논리 이런 걸 좀 강화한다고 생각을 해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갈등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거는 저는 이제 항상 세대 갈등이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말하자면 세대 격차죠. 근데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이게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겹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그 어쨌든 그 큰 조직에 속하는 주류도 아니고 이게 어떤 그 한 작은 아이 개인 청년 여학생의 슬픈 이야기가 영화가 될까?
2: 네.
9: 걱정도 많이 했는데 뭐 그래도 감독이랑 그 좋은 배우, 좋은 스태프들 만났고 또 좋은 투자자들 만나면서 네, 덕분에 영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1: 저는 그 다음 소위 보면서 그 선생님이 차 안에서 이 소위가 다음 소위의 소위가 이제 주인공 이름인 그쵸, 거잖아요.
9: 그쵸.
1: 그 상처받고 와서 차에 타가지고 담임쌤이 하신 말 중에 이제 버텨 하는 말이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나중에 네, 영화 끝나고 네. 나서 생각하니까. 그 마음에 참 남는 대화였는데 보시는 들마다 약간 그 포인트들이 조금 다 있으신가 봐요. 9382님께서는 영화에서 배두나 씨가 이런 말 하잖아요. 막을 수 있었잖아. 근데 왜 보고만 있었느냐고.
9: 네.
1: 배두나 씨가 형사 역할이었었죠.
9: 네.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또 관람평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들었으면서라는 소위의 읍조림이 내내 마음에 남는다.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하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았을 이 현실이 미안하긴 하다. 하고 다음 소위가 없어야 하는데 왜 자꾸 다음이 생기는 건데. 이런 이야기들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제목은 어떻게 다음 소위를 정해진
9: 제목은 뭐 저희 감독님이 정하신 거고 네. 원래 그 가제로는 현장 실습 뭐 그런 정도 생각을 했었고 근데 뭐 제목을 여러 가지 안중에 그 다음 소위 너무 좋아서 그냥 바로 가자고 했습니다. 네.
1: 그러니까 뭐 의미는 소위와 같은 아이가
9: 그렇죠. 영어로는 더 이상 네, 넥스트 소위입니다. 네.
1: 저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네. 뜻이 담긴 거겠죠. 그러니까 영어 속 소위는 뭐 학교에서는 운전하는 학생도 아니고 또 직장에서는 비정규직이잖아요.
9: 그렇죠.
1: 운전한 노동자가 아닌 경계에 놓인 인물인데
9: 네.
1: 우리 김 대표께서 경제적 이슈에 빨려든 개인의 이야기라고 설명한 걸 봤습니다.
9: 네.
1: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떤 단면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9: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 민간하고 공공 그러니까 대기업 하청 구조라는 그런 그 기업 시스템 민간 시스템하고 또 학교에서 교육청 이렇게 이어지는 그 공공 영역 양쪽에서 소외된 그 이야기였고요. 그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게 민간이 오르냐 공공이 오르냐 이런 쪽을 한쪽으로 막 치우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본질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비주류나 특히 개인 소수의 가치관의 중요성이 뭐 소외되는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됐고. 그게 약간 진행형인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최근에 이제 들꽃 영화제라는 데서
1: 네.
9: 뭐 끝났으니까 이제 그 본선 심사를 하게 됐는데
1: 들꽃 영화제는 뭐 어떤 영화들을
9: 독립 영화 대상의
1: 독립 영화들
9: 네, 네. 민간 영화제입니다. 그런데 네. 정말 너무 너무 좋은 극영화랑 다큐멘터리들을 많이 봤는데 특히 이제 대상을 탄 뭐 1980 사북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그 K 넘버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그거는 네. 좀 개인적으로 좀 보시라고 말씀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게 하나는 이제 사북 탄광 사태를 다룬 거고 하나는 네. 또 이제 뭐 홀타동북지회 출신의 입양아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겪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룬 건데 너무 감동적이었고 근데 이런 거 보면서 하여튼 뭐 4.3을 다룬 작품들도 계속 나오고요.
1: 네.
9: 그러니까 유난히 우리나라 보면 국가 폭력에 대한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1: 올해 그런 영화제에서요.
9: 네네.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이런 사건들이 보면 공통점이 그러니까 어느 한쪽 진영에서 딱 픽해서 이건 우리 소재야, 우리 이야기라고 하기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것들은 좀 그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다음 소위라는 영화랑도 연관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해외에도 많이 수출이 됐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0: 이 슬픈 영화라 생각하는데 프랑스 관객이 몇 명이 똑같은 포인트에서 두 번 보는데 똑같은 포인트에서 다른 분들이 깔깔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래도 고구마를 주다가 이제 사이다를 주는 장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때 일어나서 막 박수치고 이러는 거 보면서 아 이게 문제의식은 대부분 비슷하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보고 느끼는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니까 이제 프랑스만 해도 비정규직인의 문제나 이제 노동 착취에 관한 문제는 유럽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했고요. 하고 뭐 프랑스 사람들이 뭐 몇 달씩 휴가 가고 이런 것들은 네. 다 좀 이렇게 기성세대들의 일부의 얘기고 그런 것보다는
1: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인 거고.
0: 그렇죠. 예. 그런 것보다 이제 비정규직이나 이런 걸로 실험하는 프랑스인들이 굉장히 많다. 뭐 그런 차원에서도 뭐 약간 그런 문제는 세계적인 그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9169님께서도 다음 소위 영화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영화입니다. 우리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또, 원래 이제 기자 출신이시니까 네네. 그 사회적 문제를 고발한다는 차원에서도 저널리즘과 영화라는 게 좀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예. 네. 그 저는 뭐 영화는 저널리즘을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미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뭐 당연히 이제 신문 방송 뭐 그런 다른 미디어들과 이렇게 뒷받침이 시너지가 있어야 강력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영화 보통 설명을 할 때 기능 중에 이제 엔터테인먼트적인 것, 네. 예술적인 것, 그다음에 이제 뭐 선전 선동이라고도 하지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 이렇게 세 축이라고 보면 저널리즘을 전달하는 측면에서의 영화의 기능은 특히 이제 엔터테인먼트적으로 가거나 예술이랑 융합 될 때 굉장히 좀 강력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1: 네. 네. 이게 독립 영화와 신인 감독들이 결국 우리 영화의 약진을 바치는 것이다라고 이제 김동화 대표는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0: 네, 네, 맞습니다. 네.
1: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야구로 보면 이제 그 메이저리그가 있다는 얘기는 마이너리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시장에 알려진 플레이어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신인도 드래프트 마이너 리그에서 올라오고 신인도 올라오고 이러면서 이런 게 당연히 이제 생태계엔 필수적인 것 같고 특히 또 영화라는 그 컨텐츠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좀 창의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주류라고 맨날 뭐 그 범죄 조폭이나 좀비 영화만 맨날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독립적으로 기획을 하고. 그리고 또 젊은 열정으로 만든 그런 도전하는 사람들의 그 창의성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1: 독립 영화부는 돈을 벌기는 쉽지 않은 겁니까?
0: 어렵습니다. 네. 아,
1: 그러면 또 그 현장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네. 네. 네.
1: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독립 영화 현장에 대해서.
0: 아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렵고 뭐 시간 관계상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1: 그러니까 이게 저예산 영화와는 또 다른 거죠.
0: 독립영화를 보통 그 우리나라의 기준은 그 보통 독립이라고 하면 인디펜던트하게 자기가 기획한 것. 어떤 대형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기획으로 내려꽂은 게 아니고 기획한 것들을 독립영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법적으로 순수 제작비가 10억 미만이면 독립영화라고 구분을 합니다.
1: 네. 근데 예산 규모에 있어서도 이제 그렇게,
0: 네, 그렇게
1: 얘기를 하는군요.
0: 구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또 지원을 할 기준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데
1: 네.
0: 이제 어쨌든 정부 지원이라는 생태계로 원래 한국 영화계가 좀 성장한 측면이 있고 왜냐하면 너무 큰 할리우드 시장이나 이렇게 단순히 가서 경쟁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1: 네네.
0: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 메이저리그 주류로 올라왔는데 근데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메이저리그 쪽만 많이 계속 바라보고 천만이 나가야 된다. 약간 이런 쪽으로 가 있으니까 너무도 당연하게도 그렇게 지원해서 커온 메이저리그가 된 건데 뭐 그런 그 기회가 줄어드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 지원 생태계가 그래도 잘 자리 잡힌 편이긴 해서
1: 네.
0: 독립영화들 그래도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긴 한데 무엇보다도 힘든 게 마케팅입니다. 네.
1: 아, 오히려 네. 마케팅이 힘들어요?
0: 마케팅이 힘들죠.
1: 아.
0: 그러니까 극장에서도 먼저 이걸 막 예매를 열어주지도 못하고 그러지도 않고 마케팅 이걸 홍보를 하려면 또 예산이 많이 드는데 독립적인 작품을 어디 가면 독립영화 볼 수 있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0: 그 큰 영화랑 경쟁해서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다음 소희라는 영화는 이제 우리 김동완 교수가 기획, 제작, 투자, 배급까지 다 한 거니까 애정도 많을 테고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뭐가 가장 어려웠습니까?
0: 그러니까
1: 마찬가지로 마케팅?
0: 마케팅도 어렵고 뭐 사실 작은 제작사들은 지금 또 배우 개런티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그 제작비 전체 인건비도 많이 오른 편이고 투자가 잘 안 됩니다 지금.
1: 아.
0: 예, 예. 그러니까 이 모험자분들이 들어와서 성과를 내고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그 과실을 같이 공유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생태계가 좀 순환이 안 되는 게 그건 분명한 문제인 것 같고 제가 뭐 잠깐 비유를 좀 하자면 보통 이제 K-팝하고 영화랑 이제 그 비교를 할 때 그 세계적인 위상은 둘 다 굉장히 좋긴 한데 이 생각해 보면 K-팝의 경우는 한 20년 정도 20몇 년 전 20, 30년 전부터 그 말하자면 아티스트들이 그 가수나 안무가나 뭐 이런 작곡가나 이런 분들이 기업을 차려갖고
1: 네.
0: 말하자면 이제 기업가가 된 거죠. 이제 그리고 제작자 역할을 하면서 프로듀서로서 자본시장에 막 뛰어들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어떻게 보면 도전 정신을 기업가 정신을 이제 자본시장하고 막 소통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한국은 제작사들이 저 너무 약합니다. 저 같은 제작사들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주 많은 배우들을 거느리고 있는 뭐 그런 아주 극소수의 그 배우나 감독들을 거느리고 있는 프로덕션 말고는 영화 제작사를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한국 영화계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1: 영화 제작사가 얼마나 됩니까?
0: 제작사 숫자는 엄청 많죠.
1: 엄청 많아요.
0: 예, 예. 근데 이제 지원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프로젝트성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뭐 거의 그런 거는 지원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1: 프로젝트성으로만 간다는 건 무슨
0: 그러니까 얘기예요? 한 편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영화에 영화를 지원하고 물론 이제 회사들이 영세하니까 회사들의 뭐 자본을 투자하는 건 좀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1: 네.
0: 그래도 프로젝트 중심으로 가고 또 이게 만들어진 영화에 대해서 유통할 때 뭐 이렇게 티켓을 싸게 해준다든가 뭐 이런 식의 지원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은 돈만 있어도 이렇게 밑에 생태계는 이걸 좀 후원할 수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쪽으로 좀 못 오는 건 좀 아쉬운 측면이기도 합니다.
1: 독립 영화를 거치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뭐 상업 영화에서 빵 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게 차곡차곡 밟아가서 그런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장들이 탄생하고 그러는 겁니다.
0: 아, 너무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그게 한국 영화계가 뭐 지금도 뭐 제2의 봉준호, 박찬호, 뭐 김지훈 감독이 없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마이너리그 그러니까 작은 영화부터 시작해서 이게 좀 성과가 나야 그 다음에 큰 영화로 가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사실 큰 영화 대박과 뭐 천만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봤을 때 정말 좋은 재원들이 많거든요.
1: 네.
0: 학교도 지금 정말 많고 좋은 학교도 근데 이게 휘두를 타석이 없는 거예요. 뭐 타석을 몇 번 와서 이렇게 휘둘러 봐야 홈런도 치고 할 텐데 이게 자기 작은 영화로서 자기의 재능을 뽐내고 가능성을 보여주고 이럴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1: 다 대장만 바라보고 있구나.
0: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리그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 신인들이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제작사 입장에서 저도 이번에 신인 감독이랑 합니다만
1: 네.
0: 신인 감독이랑 하면 또 투자를 받기도 좀 어렵고 막 이런 순환이 좀 막상
1: 그렇다고 김동완 대표가 늘 저 착한 선한 역할만 할 수는 없잖아요.
0: 아 그렇죠.
1: 네. 김동완 대표도 저 우리 새 아이 키우려면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런
0: 그렇죠.
1: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가족에는 이제 몰래 하고 있습니다. 네.
1: 아니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좀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겁니까? 독립 영화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0: 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지원 사업도 있고 체계도 되게 잘 잡혀 있거든요.
1: 그래요.
0: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영화계는 원래부터 그 헐리우드과 외국 영화들 시장에서 한국 자국 작품들을 좀 이렇게 만들기 위한 지원 생태계 속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렇게 성장해서 메이저리그까지 올라갔는데 이 상대적으로 마이너리그에서 신인들을 뭐 지원하고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기회가 확실히 줄어들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는 사실 적은 돈이면 되거든요. 적은 돈.

0: 좀 되고 그렇게 마이너 리그 독립영화를 어디 가서 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좀 쉽게 제작할 수 있고 스튜디오도 어디 가면 좀 그 좀 쉽게 만들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아주 지금 뭐 걸출한 신인들이 나올 기회는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근데 모든 걸 이게 투자돼 뭐 회수 논리로 생각을 하면은 이건 그래서 이건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고 뭐 저는 뭐 극장 생태계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보통 극장 생태계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그 맛있는 그 짜장면이 있고 그 짜장면이 잘 만든 이제 독립 영화라면
1: 네.
0: 아주 비싼 이제 요리가 있는 거죠. 탕수육 그 뭐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것들 그럼 같은 가격에 팔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1: 네.
0: 사실은. 근데 사람이 맨날 그 비싼 요리와 먹을 수는 없잖아요. 같은 가격에.
1: 그렇죠.
0: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 그 똑같은 돈 내고 짜장면을 먹을 기회가 없는 그 생태계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은 민간에서 또 극장만이 대형 체인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
1: 네.
0: 그래서 그런 형태의 전반적인 제작부터 유통 그 상영까지 마이너리그가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그 중기부에서 A씨 창업기획자로 등록을 했다는데 좀 그런 저변을 돕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이것도?
0: 그렇죠. 예, A씨는 액셀러레이터는 말 그대로 뭐 이렇게 그 창업자들한테 액셀러레이터를 밝게 해주는 거고 이제 투자하고 보육하고요.
1: 네.
0: 이제 지원 그런 이제 정보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1: 좋은 일 하시네요.
0: 네, 공간이라든가 뭐 자금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직접 하거나 연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 말고 저도 뭐 이게 여유가 생기면은 그쪽 그 청년들한테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1: 네.
0: 많이는 못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
1: 차기작이 대박이 나야 되겠네.
0: 그렇습니다.
1: 네. 네. 차기작은 상업 영화인 겁니까?
0: 그거는 뭐 순수 제작비 한 20억 건 정도라
1: 네.
0: 중간 사이즈 영화인데 뭐
1: 금액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0: 독립 영화
1: 독립 영화라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1: 이런 얘기도 했어요. 청년 세대의 취약성을 다루는 콘텐츠는 많다.
0: 네네.
1: 그런데 정작 청년들이 콘텐츠 업계에 뿌리내릴 환경을 취약하다.
0: 아, 네네. 네,
1: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0: 그러니까 뭐 많이 보시겠지만 보시다 보면 한국 콘텐츠들이 특히 학원물 뭐 이런 거 많잖아요. 학폭 이슈나 뭐 성폭력이나 교육 문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청년 이야기들이.
1: 요즘 아주 뜨고 있는 콘텐츠 하나 있던데.
0: 그러니까 참교육 뭐 이런 것들.
1: 참교육.
0: 네. 그래서 그런. 청년 학생들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현실적으로 다루는 건 되게 많은데,
1: 네.
0: 근데 이걸 작품으로 표현한,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언론들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런 비판하고 이렇게 조언을 주는 할 정도는 굉장히 활발한 편인 것 같은데 이게 문제 의식이 해결되는 건 좀 그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 컨텐츠 업계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그런 지원 생태계가 뭐. 잘 되는 쪽을 좀 몰아주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1: 네.
0: 그래서 레퍼런스 중요시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1: 어디나 그렇죠. 뭐 네, 방송계도 그렇죠. 뭐.
0: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업계도 지금 뭐 상황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정부 지원이나 그런 것도 실적이나 레퍼런스부터 따지는 경우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냥 맨바닥에서 새로운 싹이 트기를 바라기는 좀 어려운 생태인 것 같고 뭐 콘텐츠 업계는 네, 전반적으로 그런 예.
1: 근데 누가 잘할 만한 사람인가 좀 싹을 잘 찾는 거를 정부나 또 기업에서도 좀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네. 새로운 세대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0: 맞습니다.
1: 앞으로 네. 어떤 콘텐츠 만들고 싶으세요, 김동화 대표님은?
0: 저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제 공동 제작 하고 있는 작품이 있고 다행히 이제 지원 사업 선정돼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역사물을 뭐 이것도 지원사업 받은 거긴 한데 그 웹툰을 하고 싶었던 역사물을 좀 이렇게 지원사업 선정이 돼서 이제 애니메이션 AI 활용해서
1: 네.
0: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같은 경우도 좀 다양성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1: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아,
1: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또 이런 콘텐츠 업계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청년들도 있을 테고
0: 네네.
1: 뭐 신인 감독을 꿈꾸는 분들도 있을 테고 작가를 네. 꿈꾸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이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0: 네. 뭐 재밌지만 먹고 살기 어려운 분야고요.
1: 아이고.
0: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좋아서 하는 일은 뭐 사실 어느 정도 대가는 치르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일도 뭐 조금 감당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저도 결과적으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도 좀 희망적인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는 뭐 기술이나 그런 툴들이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어쨌든 작품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작품을 준비해 나가다 보면은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니까.
1: 네.
0: 중심적으로 하되 딴 사람들 조언은 좀 많이 들어라. 보통 그런 말씀 많이 드리고요. 그건 독립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렇게 소통해 나가면서 하다 보면은 뭐 젊은 분들이 뭐 만들 수 있는 기회는 그래도 상당히 많고요. 그 지원 사업 규모는 사실 뭐 IT나 뭐 다른 제조업에 비하면 굉장히 숫자는 적지만.
1: 네.
0: 그러니까 그 금액 양은 적지만 그 지원 사업의 숫자나 체계는 굉장히 좀 잘 만들어져 있는 편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되는 레퍼런스 보고 되는 사람들 밀어주는 생태이긴 한데, 그래도 그걸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하나 작은 기회들을 좀 쌓아 나가면은 분명히 뭐 원하는 작품들을 그 세상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체계가 잘 잡혀 있다 그래서 네.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덜 걱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0: 네, 체계는 네.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사실
1: 김동원 교수 얼굴 정도면 배우 해도 될 것 같아요.
0: 아, 아닙니다. 배우가
1: 연기 해보실 생각은 네. 없고요.
0: 네. 네.
1: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하 네. 대표, 김동하 교수에게 영화란 무엇입니까?
0: 네, 영화는 그 저한테는 이제 뭐 사회에 전달하는 메시지라고. 그쪽에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뭐 꼰대처럼 하는 게 아니라 재미, 엔터테인먼트를 결합을 하고 또 예술과 결합을 해서 이 감동 있는 이야기를 또 만들고 싶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 많이 좀 옆에서 조력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1: 네. 힘이 되는 문자 읽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할게요. 전은주님께서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서 로그인 찾아서 했습니다. 방법 제 차이 진짜 재밌어요. 파묘만큼이나 재밌다고.
0: 아,
1: 와, 단 제목이 흥이 않는 것에 안목한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이건 역주행을 해야 합니다라고. 야, 이건 뭐 극찬인데요.
0: 극찬이네요.
1: 2019님께서는 다음 소위 같은 영화, 사회에 말 거는 영화가 꾸준히 제작되도록 힘써주세요라고 김동하 대표님께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영화와 관련된 이야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화 기획, 제작, 또 투자, 배급자로 활동 중이고 또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 김동화 한성대 교수, 트윈 플러스 파트너스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끝곡 카더가든의 나무 띄워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도 좀 덥습니다. 오후에는 자외선 지수가 대부분 높거나 매우 높은 단계, 붉은색이거나 주황색 수준을 유지하겠고 오존 농도도 오후에 대부분 일시적으로 좋지 않겠습니다. 대기질은 오늘과 내일 좋음에서 보통으로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28도로 예보된 가운데 현재 기온이 27.5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세종, 대전, 강릉, 광주가 29도, 대구 30도, 또 제주는 26도, 부산 27도 등 전국 25도에서 30도 분포로 대부분 덥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당분간 전국 대부분 30도 안팎의 낮 기온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서울은 내일 낮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면서 당분간 30도, 31도 선을 쭉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맑은 하늘 속에 불볕 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부와 제주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고 강원도는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10mm가량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또 모레 일요일도 오후부터 밤 사이 제주에는 5mm 미만의 비가,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일요일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돌풍,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해 지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7.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체코를 2대1로 꺾고 예선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한 골을 먼저 내준 뒤 두 골을 연속 넣으며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상황 조성 목적으로 무인기 작전을 추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선거 주장에는 거리를 두며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맞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가 사실상 타결 수순에 들어가 이번 주말 서명식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이번 월드컵 첫 경기는 역전 드라마였습니다. 조별리그 1차전에서 유럽의 복병 체코에 2대1로 통쾌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승점 3점을 챙긴 홍명보유는 조별리그 통과를 향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배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홍명보호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체코를 2대1로 꺾고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전 현지 교민들의 열띤 응원 속에 결전지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 들어선 우리 선수들은 힘차게 애국가를 부르며 4년 만에 월드컵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손흥민을 앞세워 전반부터 체코를 압도했지만 후반 14분 큰 신장을 앞세운 체코에 일격을 당했습니다. 한 번에 박스 안으로 넘어온 스로인을 크레이치가 헤더로 연결했습니다. 그림자가 드리우는 듯했던 홍명보호를 구한 건 중원의 핵 황인범이었습니다. 후반 22분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뒤 개인기로 수비 2명을 제쳤고 침착한 칩슛으로 골키퍼까지

0: 끝까지 속이며 체코의 골망을 열었습니다. 체코의 세트피스를 통한 위협을 오프사이드로 잘 넘긴 대표팀은 후반 35분 마침내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동점골의 주인공 황인범이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후반 교체 투입된 오현규가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야말로 대역전극을 마무리한 극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한 골차 리드를 끝까지 지킨 대표팀은 체코의 2-1 통쾌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대표팀은 16년 만에 조별리그 1차전 승리를 거두며 1차 목표인 토너먼트 진출을 향한 가능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1: 계엄 명분을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단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북한을 도발했다며 이적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특검팀의 구형과 같은 형량입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군사작전이라 볼 수 없다며 일반이적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고 북한이 오물풍선을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도 작전을 강행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도 봤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자극해 재산상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고 군사상 비밀도 노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인기 작전으로 북한이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강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비는 명령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북한이 도발을 안 했다고 해서 피고인들을 유리하게 봐줄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가 통수권이 국가 안전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데도 정치적 이익을 위한 계엄 선포를 위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었다고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군인들에게 위법한 작전 수행을 지시했다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이 국가안보를 위한 군의 판단을 이적행위로 둔갑시켰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1: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민영 기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3: 네, 민주당은 지방선거 후 첫 지역행보로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다음 주에라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 국회의 국정조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는 퇴행적 주장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 네, 그럼 국민의힘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3: 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조특위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 구성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절반씩으로 하자고 재차 제안했습니다. 또 국정조사와 특검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뒤 특검을 하자는 민주당 주장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작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선관위 개혁과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당내 TF 발족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1: 네,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정청래 대표의 거취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3: 네, 정청래 대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민주당 당내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 대해 민주당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갈등설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똘똘 뭉쳐야 한다는 대원칙에 있어서 당내 이견이나 혼란은 없다면서 의견 차이가 있다고 분열이라고 단정하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청래 대표 거취에 대해서는 정 대표가 숙고하는 중이라며 충분히 입장을 정리하고 표명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한규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는 오늘 아침 KBS 라디오에서 정 대표가 당대표 연임에 도전한다면 당 분위기상 50일 전 즈음에는 사퇴할 걸로 예상한다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꾸려지는

0: 오는 24일 전후 정 대표의 사퇴를 전망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전망은 어떤가요?
0: 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후반기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성과를 내는 게 원칙이라면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반기 국회에서도 정무위와 외통위, 국방위 등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던 상임위는 입법 속도가 느렸다며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가져간다면 모든 국정과제와 민생 현안을 발목 잡을 거라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과거 야당이 맡아왔던 법사위원장을 이제는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에 임하는 원칙은 국회의 정상화, 견제와 균형의 복원이라며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종식하고 국회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로 이재명 정부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 민심이 확인됐다며 야당이 경제와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가 사실상 타결 수순에 들어갔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이란이 핵을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1일 백악관 행사 도중 기자들에게 이번 주말 이란과 종전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합의문을 최종 조율하는 단계라며 서명식 장소는 유럽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 최고 지도부가 종전 합의안을 승인했고 자신도 예정된 이란 공습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또 이스라엘 등 이란 주변 국가 정상들과도 대화해 당사자들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정에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말을 하기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곧 대규모 공습이 있을 것이라며 이란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급반전됐거나 트럼프 특유의 압박식 협상 전략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전 합의 임박 주장에 대해 협상 당사자인 이란 정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 언론은 미국과의 합의문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도 합의 가능성 자체는 크다고 관측했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3: 이란 최고 지도부가 합의안을 승인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이란 측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란 외교부 등 공식 당국자들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언론은 합의문 승인설에 선을 그으면서도 협상 타결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이란 파르스통신은 협상팀 소식통을 인용해 초기 양해각서 문안이 승인된 바 없다며 미국의 발표를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이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요구사항을 철회하고 2주 전 양해각서 초안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통신은 2주 전 초안이 양국 정부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둔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세부 사항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한 차례 무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혁명수비대 연계 매체인 타스님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용 선전을 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부에서는 양해약서 서명식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중동 종전협상이 막판 타결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방한했던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대통령궁에서 개최된 공식 환영식으로 이탈리아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특히 중동전쟁에서 비롯된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위기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지정학적 도전에 맞서 지혜를 모으고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뒤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하원 의장과 면담을 갖고 현재 제외 동포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국빈 만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외국 정상에 대한 최고 등급 훈장인 이탈리아 공화국 기사 대십자 공로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고 수준의 예우를 표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을 가진 뒤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1: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5선 당선 뒤 첫 교통정책으로 도시철도 신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전 지역 10분 역세권을 목표로 강북과 서남권에 6개 노선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서울의 행정동 4분의 1은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10분 이상 걸리고 20분 이상 걸리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전 지역을 10분 역세권으로 만들겠다며 도시철도 신설 계획을 내놨습니다. 상대적으로 교통이 낙후된 강북과 서남권 중심입니다. 목동역부터 청량리역까지 있는 강북 횡단선, 서남권을 연결하는 서남선, 세전역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있는 서부선 등 모두 6개 노선입니다. 전체 길이는 약 70km, 공사비는 9조 원이 넘을 걸로 추산됩니다. 관건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입니다. 강북 횡단선과 옛 목동선인 서남선은 이미 재작년에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노선 축소나 확장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합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새 임기 안에 예타를 마무리하는 게 현실적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 김태규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6: 오늘 오전 9시 55분쯤 충북 청주시 SK하이닉스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직원들이 소화기를 이용해 10여 분 만에 자체 진화했지만 8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산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SK하이닉스 측은 독성물질인 불소가 누출됐을 가능성에 대비해 직원 4천 명을 일시 대피시켰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신청사건 2건을 단일건으로 병합해 오늘 조정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신청은 지난해 12월 11일 고모 씨 등 50명이 낸 건과 같은 날 23일 김모 씨 등 1,626명이 낸 건입니다. 구글은 10세대 TPU의 핵심 부품 생산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 맡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미국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이 현재 시각 11일 보도했습니다. 구글은 ISPC라는 코드명으로 알려진 이 TPU를 부품별로 TSMC와 삼성전자에 나눠 맡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개장과 동시에 급등하면서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전 9시 6분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 정지, 즉 매수 사이드카를 5분간 발동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8,40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증시 호조에 따른 투자 열풍이 이른바 빛으로 이어지자 은행권이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오늘부터 신용대출 신규 신청 한도를 연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고 우리은행은 어제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대면 비대면 신용대출 합산 일별 접수량이 내부 관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비대면 신용대출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BTS가 월드투어 아리랑 부산 공연이 열리는 오늘 신곡 Come Over를 발표합니다. BTS는 오늘과 데뷔 기념일인 내일 이틀에 걸쳐 부산 아시아도 주 경기장에서 월드투어 아리랑의 부산 공연을 엽니다. 내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퀴어 축제와 반대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에 대비해 경찰이 인력 215명을 배치하고 교통 소통에 나섭니다. 서울 퀴어 축제 조직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종각과 을지로 입구 인근에서 집회를 한 뒤 오후 4시 반부터 종로와 3일 대로를 이용해 퇴계로와 을지로 일대를 행진하고 남대문로 일대에서 마무리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신 총재는 오늘 한국은행 창립 76주년 기념사에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해 더해 높은 원달러 환율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 물가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서 근무 시간에 골프 스윙 연습을 하는 동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중구 선관위 직원이 근무 시간에 개인 골프채를 계단과 계단 사이 공간에서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상습적으로 골프 연습을 한 것인지 근무 태만 여부를 조사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국경일을 맞아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동맹으로서 러시아 대내외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축전에서 북러 관계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며 진실하고 현실적인 동지적 신뢰관계, 동맹관계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를 제외한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강원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일요일에는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고 낮 기온은 전국에서 26도에서 32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아, 제 목소리가 좀 많이 들떠있죠 오늘.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우리 축구대표팀이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2-1로 체코에 아주 시원한 역전승을 얻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승리한 건 통산 네 번째이자 16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사상 첫 2회 연속 16강 진출을 노리고 있죠. 근데 뭐 잘 알고들 계시겠지만 이번 대회부터 출전국 수가 32개 나라에서 48개 나라로 늘면서 이 토너먼트도 16강전부터 해서 32강전부터로 확대됐기 때문에 이 16강 진출을 향한 여정이 더 어떻게 보면 이제 험난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체코와의 경기에서 첫 승리를 거두면서 이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할 확률이 더 커졌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앞으로 치를 조별리그 경기에서 한 번 정도 더 승리하면 혹은 뭐 승점 1점만 더 추가하더라도 32강을 거의 이제 굳히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자,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A조 최강팀으로 꼽히고 있고 전략적으로 전력 면에서 봤을 때요. 그리고 더군다나 개최국이잖아요. 이 멕시코와의 2차전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이 또 과연 어떤 결과를 얻을지 벌써부터 뭐 기대도 되고 참 긴장도 되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이 과연 여정을 어디까지 이어갈 걸로 이것하고 계십니까? 뭐 다양한 이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이것 궁금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문제인데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헤아려 보는 것.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헤아려 보는 것. 이런 뜻을 지닌 두 글자 단어입니다. 초성 힌트 드리면 이응시옷입니다. 이응시옷. 뭔지 아시겠죠? 예, 오늘 이 북중미 월드컵 결과에 대한 이것과 더불어서 기대와 바람 또 월드컵과 관련한 다양한 추억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많이 문자로 또 콩 게시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인은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문자 이용 가능하고요. 콩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얘기들 올려주시고요. 중간중간 나누면서 또 재밌는 사연 보내주신 몇 분은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도 드리겠습니다. 자, 기분 좋은 금요일인데요. 그럼 오늘도 먼저 이 시각 교통정보부터 전해 듣겠습니다. 공인의 시 전해 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내내 무난하다가 시 외곽을 중심으로 금요일 오후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먼저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은 정안 휴게소 운궁교부터 인풍교 쪽으로 7km 구간 이번 시간 들어 정체가 막 시작됐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모두 두 건의 사고 여파 크게 봤습니다. 먼저 대명 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화성 휴게소 1차로도 추돌 사고 차량들로 막혀 있는데요. 차량 파손이 크게 돼 있어서 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란 나드목부터 3km 구간 정체 굳어졌습니다. 이후로도 매송과 금천 부근으로 주춤하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남김천 1차로 작업 여파 뒤쪽으로 받고 있고 충주 분기점 일대로도 이번 시간 들어서 정체가 막 시작됐습니다. 이 밖에 남해선 부산 쪽 창원 1터널 1차로 고장난 화물차로 차단돼 뒤로 3km 구간 크게 혼잡합니다. 또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도 정릉 램프 3차로에서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정부가 우리 경제에 대한 중동전쟁 영향평가를 하방위험 대신 불확실성으로 언급하며 넉 달 만에 표현을 다소 누그러뜨렸습니다. 고윤철 경제부총리는 청년 고용 상황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택배,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870만 명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안건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불이 나 직원 3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불이 바로 꺼진 가운데 소방당국은 불소 누출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 이용자 천여 명이 티빙을 상대로 1인당 30만 원씩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 오늘의 퀴즈 내드렸고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 일대는 붉은 물결로 아주 뒤덮였고요. 전국 곳곳에서도 거리 응원전이 펼쳐졌는데요. 뭐 어디에 계셨든 이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 나선 우리 축구대표팀을 응원하는 그 마음은 똑같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을 좀 더 흥미진진하게 즐겨보자는 뜻에서 오늘 퀴즈는 여러분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이 과연 몇 강까지 진출할 수 있다고 이것 하시는지 좀 문제를 내드렸는데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헤아려보는 것을 뜻하는 두 글자 단어가 오늘 정답이라고 말씀드렸죠. 문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안정숙 님이 이규봉 아나운서가 마치 과달라하라 현장에서 중계해 주는 듯 생생합니다 하셨는데 오늘 제 목소리가 좀 많이 들떠있죠. 아, 기분 좋습니다. 네. 아, 제가 축구 중계를 좀 할 걸 그랬어요. 네. 0021님 학창시절 친구들과 학교에서 같이 월드컵 경기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16강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것 해봅니다 하셨어요. 학교에서 보셨군요. 저는 군대에서도 차려 자세로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0: 갈 거라고 이제 이것 해주셨네요. 6106님.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교통경찰관입니다. 조금 전에 끝난 월드컵 경기 중에는 도로가 조금 한산했어요. 매번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확실히 또 오전에 열린 경기지만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얘기겠죠. 움직이지 않고 커피 쿠폰 하나 열심히 힘들게 일하고 계신데 6106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0560님. 4강을 이것하며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다시 한번 쓰길 바랍니다. 매일 청량제 같은 방송도 응원한다고 하셨는데 4강 다시 한번 가준다면 뭐 더할 나위 없는 거죠. 예, 하여간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 경기 일단 한번 더 지켜봐 주시죠. 자, 여러분의 계속해서 많은 문자 참여와 콩 게시판 참여를 바라면서 이제 지역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울산으로 갑니다. 이혜원 리포터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울산입니다.
0: 네, 오늘 울산 날씨 어떻습니까?
1: 네, 울산은 아침 기온 18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낮에는 29도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는 만큼 체온 관리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특히 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수분 섭취와 자외선 차단 신경 써주시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0: 네.
1: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0: 네, 낮에는 30도 가까이 올라가는군요. 덥겠어요. 오늘 우산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1: 네, 울주 중부 청소년 수련관이 운영하는 청소년 환경해설사 프로젝트 우리 동네 생태탐험대 소식 준비했습니다. 울주군 선바위 공원에서 진행된 청소년 생태탐사 현장인데요. 울산이 생태도시로 도약하고는 있지만 막상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모습은 예전만큼 보기 힘들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0: 네.
1: 그런 청소년들에게 야외에서 울주 자연 환경을 탐방하고 또 마지막에는 환경해설 역할까지 경험해보는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0: 환경 교육이라고 하면 뭐 보통 교실 안에서 이제 배우는 걸 떠올리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글쎄요 뭐 접근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장 활동 비중을 높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참가 청소년들은 숲과 하천을 직접 다니면서 이 지역 생태를 관찰하게 되는데요. 이날도 강의를 오래 듣기보다는 호수 주변에 앉아서 새 움직임을 살펴보는 시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0: 네.
1: 또 새가 놀라지 않도록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탐사 예절도 함께 배우고 있었는데요. 이 중부 청소년 수련관 측은 자연을 몸 가까이에서 느껴보는 경험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0: 네.
1: 김연아 담당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 요즘 청소년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 수업 끝나고 나면 환경을 지켜야 된다, 요 결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들이 직접 울주군의 자연을 탐방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까지 해보는 특별한 경험을 좀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총 10회기로 운영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생태를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 환경 이해하는 수업과 생태 탐방, 또 마지막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해설 주제를 정해서 이때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자기 자신만의 해설 시나리오를 만들고 가족들을 초청해서 이걸 발표하는 해설 시연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환경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사실 이 스마트폰에 익숙한 우리 아이들이 야외에서 자연을 관찰한다는 게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었을 것도 같은데요.
1: 네.
0: 수업 분위기는 어땠나요?
1: 네,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0: 네.
1: 전체적으로 차분하면서도 집중력이 높은 분위기였습니다.
0: 그래요?
1: 아이들은 새 한 마리가 움직이면 손짓으로 친구들에게 위치를 알려주기도 했는데요. 누군가는 나뭇가지 위를 오래 바라보고 또 다른 학생은 물가 주변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특이한 새를 발견하면 신이 나서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강사와 함께 새 종류별 특징을 살펴보면서 깃털 색이나 움직임 차이를 비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0: 네.
1: 또 숲길을 걸으면서 바람 소리, 흙냄새, 또 숲향기를 자연스럽게 느끼고요. 중간에 지나가는 고양이를 한참 바라보는 아이도 있을 만큼 현장 자체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0: 이 생태라고 하면 사실 범위가 무궁무진하잖아요. 학생들마다 글쎄 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조금씩은 다를 것도 같은데 수업이 분야별로 실제로 다양하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류 탐사 시간인데도 누군가는 새를, 또 누군가는 숲내음을, 또 누군가는 고양이, 또 풀숲에 뛰노는 메뚜기를 잡기도 했는데요. 자연 속에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가

0: 다른 만큼 이번 프로그램 10회기 동안 이 숲과 하천, 또 새와 물고기, 곤충과 유해식물 등 알차게 경험합니다. 네. 아이들은 앞으로 남은 수업에 대한 기대감을 전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관찰 내용을 이야기하는 시간 자체가 재밌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이번 수업에 만족한 건 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먼 발치에서 수업을 지켜보던 학부모는 평소 생태에 관심이 많던 자녀지만 이 학교에서는 관심사를 공유할 친구와 장소가 없어 아쉬웠는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런 생태 수업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이야기했습니다. 네. 학생과 학부모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1: 근데 얘들아, 여기 라인에 보면 하얀색 옆에 뒤에 보면은 한 마리 있지?
2: 중대백로인 것 같아.
3: 와, 한 마리 날렸어.
4: 친구들이랑 새도 같이 보고 재밌어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최대한 저 댐이랑 가까이 있는 모습이 있고 사냥하는 자세 보니까 재밌어요.
5: 근데 여기는 고요하고 조용하니 너무 좋아요. 환경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자연적인 냄새가 납니다.
0: 어떤 수업이 제일 기대돼요?
6: 식물이요. 수국이요. 엄마가 처음으로 가르쳐준 꽃 이름이어서.
7: 곤충요. 솔직히 제가 조금 가장 좋아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집에 곤충이나 막 그런 거랑 관련된 책도 꽤 많이 있고 그래서요. 학교에서 좀 본 건데 애들이 개미집을 밟고 약간 좀 개미를 재미로 죽이더라고요. 그거는 아니라고 조금 말해주고 싶긴 해요.
8: 보통 학교나 이런 데 가면 새 좋아하는 친구 없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다른 친구들 다 자연을 좋아하고 새를 좋아하니까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잘 없거든요. 다 어른 위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짜져 있고 아무래도 아이 눈높이에 맞게 잘 짜여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좀 더 많았으면은 성장하는데 그리고 직업 탐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9: 예, 그 인터뷰 중간에 선생님께 질문하는 아이들 소리도 들렸던 것 같은데 네. 글쎄 뭐 이렇게 다양한 질문에 답을 해주려면 우리 강사들도 평소에 이것저것 많이 공부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탐사 과정은 울산환경교육연합 소속 강사와 함께 했는데요. 새가 보이면 아이들 곁으로 다가가 특징을 함께 살펴보고 또 망원경 방향도 하나씩 봐줬습니다. 네. 또 왜 저 새는 물가 가까이에 있을까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관찰하도록 유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현장 곳곳에서는 아이들끼리 먼저 발견한 내용을 공유하는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이어졌고요. 네. 또 그런 모습에 강사도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찬숙 강사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 오늘은 저희가 이제 여름철새가 많으니까 여름철새 위주로 하고 숲에 있는 숲새들 그리고 지금 새소리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새소리 듣고 새를 한번 찾아볼 수 있게끔 물고기는 저희가 직접 한번 채집을 좀 해보고요. 분류도 한번 해볼 계획이고요. 곤충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장 좋은 거는 채집이겠죠. 다시 돌려줄 건데 채집해서 저희가 분류해보는 게 가장 좋고 또 아이들이 활동하는 것도 있으니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수업은 선바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물고기, 곤충, 새 다 볼 수 있는 곳이 여기 가장 적합한 곳이고요. 저도 좋아하지만 아이들이 지금 너무 열심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새가 나오면 더 기분이 좋아진 거죠.
9: 우리가 당연히 누리던 동네 숲과 하천이 아이들에게는 아주 가장 가까운 자연교실이 되고 있었군요.
0: 네.
9: 앞으로 남은 수업 다 듣고 나면 학생들 모두 글쎄요 뭐 생태 박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0: 네, 그렇습니다.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배우면서 작은 생물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는 태도, 이 생태 감수성을 자연스럽게 익혀갈 거고요.
9: 네.
0: 이런 경험이 아이들의 표현력과 자신감에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무심코 지나치던 주변 자연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앞으로도 계속 생겨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혜원 리포터와 함께했고요. 계속해서 원주로 또 건너가 보죠. 박다현 리포터.
10: 네, 안녕하세요. 원주입니다.
9: 네, 원주를 비롯한 강원도 날씨는 전반적으로 어떤가요?
10: 네, 오늘 원주를 비롯한 강원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25도에서 28도까지 오르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외출 시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9: 네. 오늘은 그 원주에서 열린 특별한 공연 현장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10: 네, 지역의 오래된 골목이나 시장을 생각하면 제각기 떠오르는 풍경이 있을 텐데요. 누군가에게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을 잡고 다녔던 추억의 장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삶의 터전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시의 모습은 바뀌지만 그 공간에 담긴 사람들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데요.
9: 네.

0: 들의 줄임말로 아하. 오랜 시간 원주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공연예술단체입니다.
1: 네.
0: 옷개는 2007년 창단 이후 특히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이를 공연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지속해왔는데요. 강원 연극제 대상과 또 대한민국 연극제 수상 등 작품성 또한 꾸준히 인정받아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시어터 컴퍼니 웃기 이석표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2: 저희 시어터 컴퍼니 웃기는 2007년도에 창단한 극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지금 나이가 좀 먹었지만 그때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연극으로 관객을 만나고 또 공연으로 관객을 발굴한다는 생각으로 예, 무대 위에서 놀고 싶어서 창단한 극단입니다. 웃기는 이제 창작 유재 공연을 많이 하고요. 기성극보다는 주로 이제 우리들의 생각과 그 다음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민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저희 나름의 해석을 참가해서 그렇게 창작 위주의 공연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가 지내고 있는 원주라는 지역의 이야기를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해서 이게 네 번째 작품일 겁니다. 원주 이야기를 다룬 게 중앙시장에 잊혀졌던 많은 분들의 추억이 있는 만두골목 노점 만두골목을 소재로 해서 또 이렇게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1: 원주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해서 만든 작품이라 어쨌든 더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나저나 그 봉천네 사람들 만두 전성시대라는 제목에서 그 봉천네는 어디고 만두는 또 왜 나오는지 그 배경도 좀 설명해 주세요.
0: 네, 먼저 봉천네는 지금의 원주천을 부르던 옛 이름입니다.
1: 네.
0: 예전 원주 사람들의 삶과 역사가 흐르던 공간이었고 시장과 골목 또 상권이 형성되며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이어졌던 곳인데요. 특히 봉천내 주변에는 한때 원주의 명물로 불렸던 만두골목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만두 한 접시를 나누며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또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과 상인들의 정이 오가던 공간이었는데요.
1: 네.
0: 이번 작품은 바로 이런 지역의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원주 전통시장의 작고 초라한 리어커 만두가게인 미숙인의 봉천만두를 배경으로 원주 만두 레시피에 얽힌 비밀과 맛의 기억을 쫓아가는 여정이 유쾌하면서도 웅장한 음악과 함께 펼쳐집니다. 리허설 현장 분위기와 극단 배우의 이야기 담아봤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봉천네 사람들에서 김 사장의 동생 이정 역을 맡은 배우 이송이입니다. 이정의 역할은 이 만두가게 사장님의 어린 동생이자 사장님의 어머니이신 외할머니의 만두 비법을 기억해서 그 만두 비법의 명맥을 이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일단은 연출님이자 작가님이신 연출님께서 만두를 갖가지 재료들이 이렇게 골고루 섞여져서 잘 어우러진 게 원주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문구가 굉장히 공감이 됐고요. 연습 오기를 즐겁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 같고 연습이 재밌었습니다.
1: 네, 뭐 솔직히 원주에 살면서도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2: 네.
1: 이 공연을 통해 원주의 옛 모습을 접할 수 있어서 더 친근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2: 네, 작품 속에는 시장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등장합니다. 오랜 세월 같은 자리를 지켜온 상인들의 이야기와 또 공동체의 정서가 담겨 있기도 한데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지역의 가치와 사람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2: 또 원주는 매년 만두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만큼 전국 곳곳에서 원주의 만두를 찾고 있는데요. 원주의 만두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또 과거의 만두 골목은 어땠는지 살펴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원주라는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결코 원주만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1: 네.
2: 관객들은 무대 위 이야기를 보며 자신의 고향을 떠올리기도 하고 또 어린 시절 추억을 기억하곤 했습니다. 이어서 관람객 이야기 들어보시죠.

0: 지역색이 굉장히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이게 단순히 만두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사람이랑 가족, 이웃에 대한 이야기여서 웃기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공연이었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동네에서 이제 서로 부딪히고 갈등도 겪는데 결국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특히 그 만두소가 어우러지듯이 이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메시지가 참 기억에 남아요. 원래 원주 출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주천의 옛날 이름이 이제 봉천된 것도 이제 연극을 보면서 좀 알게 됐는데 제가 지금 못 보던 모습을 연극을 통해서 보니까 좀 원주의 옛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이제 새로웠고요. 지금 만두골목도 자주 다니곤 하는데 이게 옛날에 어떤 모습이었을지 연극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 네, 봉천네 사람들 만두 전성시대 공연은 6월 원주를 시작으로 7월 평창 영월, 8월 인제, 9월과 10월 다시 원주로 이어지며 총 13회에 걸쳐 관객들과 만날 예정인데요. 지역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탄생했는지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 이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네, 이렇게 해서 원주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3: 우리 음식을 맛깔스럽게 느껴보는 시간. 고향 따라 맛 따라.
2: 네,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는 고향 따라 맛 따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행 작가이자 음식 탐험가 이현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2: 아, 오늘 뭐 야외에서 이 북중미 월드컵 체코전 응원하신 분들 날이 꽤 이제 더웠기 때문에 시원한 음료나 음식들 많이 찾았을 것 같아요.
4: 맞아요.
2: 그렇죠? 예. 자, 오늘 어떤 음식 탐험해 볼까요?
4: 초여름에 눈부신 햇살을 머금고 붉고 탐스럽게 익어가는 식재료가 있어요. 국내는 물론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단골 식재료로 많이 활용되는 이 음식은 양식, 중식, 한식 등 어느 요리와도 궁합이 잘 맞는 과일 또는 채소입니다.
2: 과일 또는 채소.
4: 네. 어허.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푸드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 날것으로 서양에서는 익혀서 요리에 자주 이용하는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똑같은 토마토를 토마토. 만나보겠습니다.
2: 예, 토마토군요.
4: 네.
2: 여름에 못 빼놓을 수 없는
4: 네.
2: 과일이죠. 네. 아, 근데 이게 얘기하면서도 제가 좀 네. 헷갈리고 궁금한 게 네. 이게 과일인가요? 채소인가요?
4: 토마토는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고요. 네. 토마토는 식물학적으로는 과일, 요리와 식문화에서는 채소로 분류가 됩니다.
2: 요즘은 많이 채소라고들 하는데 그래도 뭐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군요. 또.
4: 네. 식물학에서는 꽃이 수정이 된 뒤에 실을 품고 자란 부분을 과일이라고 하는데 네. 토마토는 꽃에서 자라고 또 내부에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일에 해당합니다.
2: 네.
4: 반면 요리나 식문화 관점에서는 식사나 반찬, 소스 등에 사용되는 식재료로 취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 세계에 토마토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7만 가지가 넘는다고 하는
2: 대단하네요.
4: 거 보면
2: 예.
4: 정말 다양한 요리에 쓰이거든요.
2: 네.
4: 결론적으로 토마토는 식물학적으로는 과일, 식문화적으로는 채소가 가장 정확한 답이고요.
2: 예.
4: 한국에서는 여기에다 한 가지 더해서 과일처럼 먹는 채소라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2: 맞습니다.
4: 네.
2: 뭐 옛날에는 그 여름만 되면 우리 어머님들이 토마토에 그 설탕 뿌려서 이렇게 주셨잖아요. 간식으로.
4: 저 어릴 때부터 저 여름날에는 토마토가 있었어요.
2: 아, 맛있죠.
4: 여름이면 정말 설탕 뿌려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 빼면
2: 그렇죠.
4: 토마토도 맛있지만 그 나중에 토마토 국물이 진짜
2: 아하.
4: 맛있잖아요.
2: 그렇죠,
4: 정말
2: 그렇죠.
4: 달콤하고 시원했는데 네. 하지만 토마토를 이렇게 즐기는 문화가 오로지 한국에만 있다고 해요.
2: 그래요?
4: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식문화 중에 하나가 토마토를 설탕에 절여 먹는 거라고 해요.
2: 이게 왜 충격적이죠?
4: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는 토마토를 대체로 익혀서 먹거나 요리에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2: 날 걸로 안 먹고
4: 약간 식사 재료의 느낌이 강한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마트에 가도 토마토가 과일 판매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고
2: 네.
4: 또 뭐 선물 세트에도 토마토가 들어가 있고
2: 맞아요, 맞아요.
4: 특히 심지어는 막 그 편의점 이런 데 가도 토마토 음료나 과자나 이렇게
2: 맞아요.
4: 다양한 이렇게 디저트 음식으로 있는 걸 보면서
2: 네.
4: 되게 놀라워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은 왜 토마토를 과일처럼 먹냐라면서 되게 놀라워하고 또 외국인들은 딱 이 느낌이래요. 채소를 디저트처럼 먹는 나라. 딱 그 느낌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매운 고추나 마늘 이런 거 식재료로 쓰는 것들을 디저트처럼
2: 네.
4: 먹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2: 아, 그래요?
4: 네.
2: 근데 먹어보면 알 텐데 맛있다는 걸. 예.
4: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달콤한 토마토를 먹고 놀라는 경우도 굉장히
2: 그렇죠?
4: 많대요.
2: 네. 예. 그러자나 우리는 그럼 이 토마토를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나요?
4: 토마토는 원산지가 남아메리카거든요. 안데스 산맥 고산지대.

0: 먼 곳이네요. 지구 반대편. 네.
1: 거기에서 유럽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네. 전해진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고요. 여러 설 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그중 하나는 조선시대 실학자인 이광수가 쓴 한국 최초의
0: 이수광.
1: 네, 이수광이 쓴 예, 예. 한국 최초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복유설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남만시 즉 남쪽 오랑캐 땅에서 가지고 온 감이라고 소개된 것을 근거로
0: 감.
1: 하며 네. 네. 그러니까 오랑캐 가지고 온 감 시가 감이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이걸 기준으로 하면 광해군 시대 이전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0: 네.
1: 또 다른 설로는 19세기 말 이제 조선이 개항한 이후 서양 선교사와 외국인 거주자들을 통해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0: 그러고 보면 뭐 토마토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네요.
1: 네.
0: 그런데도 뭐 오래전부터 토마토 하면 뭐 을의 여름철 과일로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한국에서 토마토가 본격적으로 재배되고 소비되기 시작한 시기는 근대 이후인데요. 한국 전쟁 이후에 뭐 경제 재건 과정과 식생활 변화에도 그 식생활에도 변화가 나타나면서 특히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서양식 음식 문화가 확산됐어요.
0: 네.
1: 이 시기에 뭐 급식이나 호텔, 레스토랑 등을 중심으로 토마토가 소개됐고 또 이 시기 농촌에서 시설 원예 기술이 발달하면서 토마토 재배 면적이 확 늘어났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90년대에 들어서는 토마토는 이제 일반 가정에서도 흔히 먹는 식품이 됐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토마토를 과일처럼 먹기 시작했죠. 우리나라에서는.
0: 네.
1: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자면
0: 네.
1: 토마토 케첩의 뿌리가 아시아의 생선 젓갈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0: 케첩이 생선 젓갈이에요?
1: 네.
0: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1: 네. 토마토 케첩의 뿌리는요. 동남아시아와 중국 남부 지역에서 쾌찹이라고 부르는 생선 액젓에서 비롯됐다고 해요.
0: 네.
1: 그러니까 17세기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0: 네.
1: 뭐 중국의 다양한 도자기와 비단들과 더불어서 이 소스를 가져갔다고 해요. 근데 유럽인들에게 이 발효 생선 소스가 자기네 식문화에 맞지 않자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맞는 감칠맛 재료들로 이제 이 케첩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0: 네.
1: 400년 동안 다양한 쾌찹을 만들었는데 서양인들 취향에 맞게 만들던 것들 중에서 그 영국에서 그 만든 토마토가 들어간 케첩이 가장 인기를 끌었고요. 이러던 것이 미국으로도 전래지면서 미국에서 설탕이 추가되면서 지금의 전 세계적인 양념이 된 토마토 케첩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0: 재밌네요.
1: 네.
0: 또 새로운 사실 하나를
1: 네.
0: 알았습니다. 그나저나 우리나라 그 토마토 주요 산지는 어디입니까? 일단 저는 퇴촌 토마토 유명한 건
1: 그렇죠,
0: 알아요.
1: 그렇죠. 유명하죠.
0: 예.
1: 한국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최대 주산지는 부여고요. 이외에도 뭐 논산, 광양, 뭐 전북특별자치도의 김제 등이 주요 산지로 알려져 있어요.
0: 네.
1: 말씀하신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의 토마토는요.
0: 네.
1: 일단 청정지역 팔당호 주변에서 벌수정을 통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돼서 유독 육질이 단단하고
0: 네.
1: 당도가 높아서 우수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곳에서는 매년 퇴촌 토마토 축제를 펼치고 있어요. 올해도 펼쳐지는데 다다음 주인
0: 뭐 던지는 거죠.
1: 네.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퇴촌면
0: 네.
1: 광동로 일대에서 개최된다고 하니까
0: 네.
1: 토마토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토마토 수영장에서 이렇게 수영하시면서 황금 반지 찾고 싶으신 분들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스페인인가 어디서 이런 축제하는
1: 맞아요.
0: 것 같은데
1: 네.
0: 예, 이제 우리나라도 합니다.
1: 네.
0: 근데 요즘 그 시장이나 마트 가보면 이 토마토도 종류가 참 다양해졌어요.
1: 과거에는 토마토 그냥 하나의 품목이었는데 이제는 뭐 크기, 색, 식감, 당도에 따라 선택하는 시대가 됐죠.
0: 맞습니다.
1: 그중에서 약간 개성 있는 토마토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자면
0: 네.
1: 요새 많이들 건강 챙기면서 드시는 토마토 중에 하나가 대저 토마토인데요.
0: 네.
1: 대저 토마토는 천연 미네랄과 소금기가 토양에 스며들어서 그 땅에서 자랐기 때문에 짭조름하고 새콤달콤하다고 해서 약간 짭짜리 토마토로 불리는
0: 맛있어요.
1: 토마토고요.
0: 네, 네.
1: 감칠맛이 아주 좋죠. 그리고
0: 맞습니다.
1: 대추 방울 토마토는 아삭한 식감이 매력적인데 한입 크기로 먹기 좋은 데다가 당도가 높아 또 간식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0: 네.
1: 또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게 흑토마토인데요.
0: 어종 아침에 먹고 왔는데.
1: 아, 그러셨구나. 네. 검붉은 빛깔의 이 흑토마토는 황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일반 토마토보다 높고 비타민C도 1.4배나 높아요.
0: 네.
1: 또 껍질이 단단해서 보다 쫄깃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식감이고요. 당도 또한 높습니다.
0: 네.
1: 그리고 요새 많이들 즐겨 드시는 게 이제 재배 과정에서 단맛을 극대화하기 위한 스테비아 토마토. 외국인들이 이 토마토 먹고 되게 놀란대요. 이렇게 달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네. 이외에도 알록달록하고 사과처럼 생긴 아삭한 애플 토마토 등도 있습니다.
0: 아, 종류가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1: 네.
0: 이렇게 다양한 토마토를 글쎄 좀 맛있게 먹는 팁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1: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냉장고에 보관하시는데요. 네. 맛있게 드시려면 실온에 보관하셔야 돼요.
0: 아 그래요?
1: 냉장고에 토마토를 보관하면 일단 숙성이 정지되고 주 영양 성분이 리코펜 성분이 40% 이상 감소된다고 해요.
0: 예.
1: 또 그러면서 또 토마토 고유의 향도 사라지고 단맛도 이렇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0: 아, 여름에 좀 시원하게 먹으려고 넣긴 하는데.
1: 근데 숙성해놨다가 드시기 전에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또 토마토에 있는 영양 성분을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첨가해 드시면 체내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기름과 함께 드시고요.
0: 네.
1: 또 토마토의 감칠맛 성분은 글루탐산 나트륨으로 우리가 아는 조미료의 주성분과 같아요.
0: MSG?
1: 네. 예. 그래서 생으로 먹을 때보다 다른 식재료와 함께 조리하면 더 영양가 있고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0: 예. 이 토마토가 한식이랑도 잘 어울리죠?
1: 아주 잘 어울립니다.
0: 예.
1: 특히 한식의 대표주자 김치잖아요.
0: 네.
1: 김치와 궁합이 아주 잘 맞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돼지고기를 듬뿍 넣고 끓이는 김치찌개에다가 잘게 썬 토마토를 넣어주면 짠맛은 줄어들고 오. 단맛과 구수한 맛에 새콤한 맛까지 더해져서 풍미가 아주 좋고요.
0: 네.
1: 김치 볶음할 때도 이 토마토를 넣으면 맛이 굉장히 풍성해져요. 그리고 집에서 뭐 카레 만들 때 토마토를 넣으면 카레 전문점 못지않은 풍미를 즐길 수가 있고
0: 네.
1: 또 라면에 토마토를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풍미가 아주 고급스러워집니다.
0: 그래요?
1: 네. 오. 그리고 요즘 같은 제철에는 약간 양파랑 부추를 넣고 겉절이 하듯 만들어주시면 샐러드 겸 김치 같은 맛도 즐길 수 있고요.
0: 네.
1: 이외에 다양한 국찌개 등에 토마토를 넣으면 염분을 줄이고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건강에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0: 이럴 때 확실히 채소 같은데 말이죠.
1: 맞아요.
0: 자 어쨌든 세계 10대 푸드인 이 토마토의 영양 성분 끝으로 좀 전해주시죠.
1: 토마토가 붉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라는 유럽의 속담이 있을 만큼
0: 오호.
1: 토마토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이에요.
0: 네.
1: 일단 토마토의 붉은 빛을 내는 황산화 물질인 리코펜은 항암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세포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로에서도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를 냅니다.
0: 네.
1: 또 토마토에 함유된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노화로 인한 시력감퇴나 백내장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요. 또 토마토에 있는 비타민 A는 황반 변성 발병 위험률을 낮추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눈 피로하신 분들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0: 좋네요.
1: 네.
0: 오늘 슈퍼푸드 토마토의 유래와 또 자세한 요리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현주 음식탐험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토마토 얘기하다 보니 어느덧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조지 베이커 셀렉션의 팔로마 블랑카 1부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서울 기온이 27.2도까지 올랐고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곳 양산입니다. 31.7도까지 올라서 아주 더운 지역에 속하는데요. 지금 양산은 어제 그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사흘 연속 최고 기온을 전국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주와 합천이 29.7도, 대구는 현재 29.5도로 경상권의 기온이 30도 안팎을 기록하면서 가장 더운 지역입니다. 자외선 지수도 덩달아 올라서 오늘 대부분 높거나 매우 높은 단계, 오존 농도도 오후에 일시적으로 높이 오르겠습니다. 대기질은 내일까지 청정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28도인데요. 약 1도 정도 현재 기온은 낮은 편이고요. 세종, 대전, 강릉, 광주가 29도, 대구는 30도대, 제주와 부산 각각 26, 7도 등 대부분 오늘 더운 날씨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아서 덥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특히 전국 대부분 30도 안팎의 낮 기온을 이어갈 텐데 서울도 내일과 모레 31도까지 낮 최고 기온이 예상됩니다. 오늘 하늘은 대부분 맑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는 오후부터 구름량이 많고 강원도는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 중북부 내륙 산지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10mm 의 소나기 지나겠습니다. 최용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가 사실상 타결 수순에 들어갔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란이 핵을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전쟁 종전 기대감 속에 코스피가 장 초반 7% 이상 급등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 속에 장중 8,400선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회 첫 경기에서 황인범, 오현규 선수가 골을 넣은 데 힘입어 체코에게 2-1로 역전승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금요일 라디오정보일주 2부 시작합니다. 아마도 오늘 가장 큰 화제거리라면 단연 뭐 북중미 월드컵 첫 조별 경기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이 체코의 역전승을 거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대회에서 월드컵 우승은 글쎄요, 과연 어느 나라가 차지할까요? 한 해외 스포츠 매체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조별리그부터 결승전까지 모든 경기를 시뮬레이션 해봤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최종 우승팀은 프랑스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엔 영국의 한 대학교가 또 아르헨티나를 우승팀으로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별리그에서 그 멕시코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면서 무사히 통과하지만 32강에서 이 콜롬비아를 만나면서 0-2로 패해 탈락할 걸로 예측이 됐더군요.

0: 뭐 예측입니다. 그렇다고 벌써부터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이 기록한 4강 신화처럼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구공은 둥굽니다. 자, 여러분은 이번 대회에서 과연 우리 축구대표팀이 몇 강까지 진출할 걸로 이것 하고 계신지 또 기대와 바람, 추억 등을 좀 보내주세요. 부탁드렸는데 잠시 후에 보내주신 문자는 함께 살펴보고요. 자, 화재 현장 앗 서울의 이런 곳이 오늘 끝 순서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뜨거웠던 월드컵 거리 응원전 현장 소식을 아주 따끈따끈하게 준비했습니다. 함께 느껴보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내주신 문자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5140님이 2002년 월드컵이 기억납니다. 군대 막 제대하고 대구 범어 내거리에서 길거리에 응원했을 때가 정말 재밌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모르는 사람과도 서로 끌어안고 기차놀이도 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아, 그리고 깔끔하게 청소까지 하고 왔던 그때가 그립네요. 대한민국 오늘처럼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셨어요. 뭐 2002년 월드컵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막 KBS에서 입사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강남역으로 이렇게 리포팅을 나갔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1228님 우리나라 4강 이것 합니다. 가게에 60인치 대형 TV 처음으로 장만했어요. 손님들과 상인들 함께 응원하고 영원하면 4강까지 갈 것 같다고 이것 해주셨습니다. 2399님 오늘 정말 짜릿한 승리였어요. 16강까지 무난하게 오르고 8강까지 우리 대표팀 잘 헤쳐나갈 거라 믿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해주셨네요. 그 외에 대략 뭐 또 이 8강까지는 이것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걸 보내주신 문자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하여간 뭐 오늘 아주 활기 넘치는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그럼 이제 지역 뉴스 브리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신문 박준규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지난 1일에 화재가 났었던 이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서 오늘 또 화재가 발생했죠.
1: 예, 오늘 오전 9시 55분께 청주 SK 하이닉스 청주 4캠퍼스 M15X 공장 2층 가스룸에서 불이 났고요. 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10여 분 만에 자체적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이 화재는 작업자 6명이 가스룸 안에 있는 캐비닛에 불소와 질소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SK 하이닉스 측은 화재 직후에 캠퍼스 안에 있는 전 직원 약 4,000명을 대피시키고 어지러움증 등을 호소하고 있는 13명을 사내에 있는 이 부설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 중에서 화재로 발목에 1도 화상을 입은 가스룸 작업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0: 네.
1: 이 청주 SK 하이닉스 4캠퍼스에서는 지난 1일에도 M15X 공장과 M15 공장을 잇는 6층 가스룸에서 같은 공정 중에 불이 나서 미량의 불소가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0: 네.
1: SK 하이닉스는 지난 4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간 전사 안전체계 대정비 주관을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0: 네, 좀 불안불안하네요. 정비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그리고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이제 붕괴 사고가 또 있었는데 어제는 경기 김포시 금정고가의 하부 콘크리트 일부가 탈락해서 안전점검을 또 실시했다고요?
1: 예, 군포시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께 군포시 금정동 금정고가 하부에서 콘크리트 등 슬래브 표면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콘크리트 조각 7개 정도가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습니다. 관계 당국은 금정고가 하부에 철근이 노출된 점을 밀어보면 이 붕괴 등 위험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군포역에서 안양 호계동 방면 2개 차로와 금정고가 밑에 있는 군포로 2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통제했습니다. 관계 당국은 사고 직후 1차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에 낙석 방지망 설치 등 조치를 마쳤고요. 오늘 오전 8시부터 2차 안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 통행 재개 여부는 안전점검이 모두 끝나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발생했던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가 결국 인재로 드러났다죠.
1: 예,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광주 서구 치평동 공사 현장에서 지난해 12월 11일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발생했습니다. 건설 노동자, 광급자재, 납품업체 직원 등 잔해에 매몰된 노동자 4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전문기관 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접합부 용접 불량으로 지목이 됐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 재하도급과

0: 과 무자격 인력 투입, 무리한 공기 단축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 네.
0: 이 지금까지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는 40명에 이르고 이 발주처인 광주시 소속 공무원 4명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우선 이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등 4명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 네. 오늘은 마지막 소식까지도 사고 관련 소식이네요. 대구 남구에서 지난달 그 대형 암석이 떨어져서 사망자가 발생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뭐 대구 남구에서 이 낙석 붕괴의 우려 지역이 140곳 넘게 확인됐는데도 이걸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면서요?
0: 예. 대구 남구청은 지난달 8일 산책 중이던 시민 한 명이 비탈면에서 쏟아진 암석 등의 깔려서 숨진 이후에 관내에 있는 낙석 붕괴 우려 지역을 전수조사했습니다. 1차 전수조사 결과 관내 낙석 붕괴 우려 지역은 142곳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지만 남구청은 사고 우려 지역 위치와 응급조치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구청 측은 1차 조사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실시했다며 관할 부서에서 민관 합동조사 등을 통해서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해서 이 자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1: 네.
0: 이와 관련해서 시민단체는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8일 발생한 대구 남구 봉덕동 붕괴 사고 현장은 사고 발생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통행을 차단한 채 수목 제거라든가 낙석방지 그물망, 방수포 설치 등 응급복구 작업은 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오늘은 유독 사고 소식만 전해드린 것 같긴 하네요. 이번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이규봉 아나운서와 여러분의 오후를 함께하는 KBS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매주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주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죠. 화제의 현장, 아, 서울의 이런 곳이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말 더 생생한 현장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혜리 리포터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월드컵 거리공원전 현장 직접 다녀오셨다면서요.
1: 네, 조금 전에 다녀왔습니다. 네. 네, 그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의 첫 경기 체코전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열렸는데요. 네. 우리 태극 전사들이 16년 만에 월드컵 1차전에서 첫 승리를 따냈습니다.
0: 기본적으로 출발을 했죠.
1: 네. 예. 이 거리 응원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오전부터 우리 태극 전사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함께 했는데요. 승리의 함성으로 뒤덮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0: 네. 아, 첫 골을 내줬을 때만 해도 네. 철렁했는데.
1: 아, 저도 현장에서
0: 현장이 어땠을까 네, 궁금하기도 하고.
1: 발을 동동 눌렀거든요.
0: 그래도 뭐 결국은 이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이 그야말로 승리의 기쁨을 가득했을 것 같아요. 네.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1: 네, 제가 그 오전 9시부터 현장에 함께 있는데요. 경기 전부터 시민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0: 2시간 전부터.
1: 네. 어허. 경기 앞서서 대형 그 주 무대에서는 가수들의 응원 무대가 있었고요. 네. 이어서 본격적으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경기 그 장면은 대형 주 무대와 그리고 한 건물의 그 두 대의 스크린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네. 애국가에 맞춰서 축구 국가대표 공식 응원단이죠. 이 붉은 악마의 태극기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뜨거운 응원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 전반전 내내 팽팽했던 이 긴장감이 후반전에 그 선제골을 내줬을 때만 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황인범 선수의 재치 있는 동점골에 이어서 오현규 선수의 그 후반 35분 대역전 결승골까지 체코를 2-1로 무너뜨렸습니다. 네. 이 경기 종료 휘슬을 울리는 순간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서로를 끌어안고 또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는데요.
0: 이때는 뭐 모르는 사람, 네. 아는 사람 상관없죠. 네. 뭐. 네, 너나 할 것 없이.
1: 네. 이 태극 전사들을 응원하는 시민들, 이 붉은색 티셔츠와 또 태극기 응원봉 등을 가지고 와서 응원을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그 붉은 물결로 온통 뒤덮였는데요. 시민들이 또 경기가 끝난 후에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연시 외치더라고요.
0: 않았군요.
1: 네, 예. 우리나라 그 골이 터졌던 그 순간 담았는데요. 시민들의 응원까지 함께 하시죠.

넣은 이유는 어쨌든 우리들이 자꾸 망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까지 영국

대륙 전설을 즐겼다.

0: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대한민국 두 번째 골의 주인공 심페이버를 뜨고 대한민국이여 승리하라. 승리했습니다.
1: 들어봐도 정말 감동이네요.
2: 네.
1: 항상 우리가 보면 이제 첫 출발이 좀 불안불안할 때가
2: 네,
1: 많았는데
2: 맞아요.
1: 아, 첫 경기를 아주 기분 좋게 이겼어요. 이게 무려 16년 만에 거둔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 승리인데
2: 네,
1: 아, 현장음 들어보니까 그 열기가 정말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 광화문 광장이라고 하는 곳은 월드컵과의 그 연관이 아주 상징적인 장소잖아요.
2: 네, 맞습니다. 이 서울 광화문 광장 그리고 월드컵 거리 응원, 이제는 그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이면서 역사적인 아이콘이 되기도 했어요.
1: 네.
2: 평소에는 이 광화문 광장이 그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자리를 지키는 도심의 중심이면서 역사의 공간인데요. 그런데
1: 네,
2: 여기는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 시즌만 되면 뜨거운 이 붉은색의 축제장으로 탈바꿈합니다.
1: 그렇죠.
2: 네, 반전의 매력을 지니고 있는 거죠. 특히나 올해 그 2026년 거리 응원의 풍경은요, 예전과는 좀 사뭇 다릅니다.
1: 아, 그래요?
2: 네, 기존의 그 일방적인 무대 중심 응원에서 벗어나서 그 광장 곳곳에 설치된 대형 LED 이 스크린을 중심으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응원을 관람할 수 있는 자리를 여러 구역으로 나눠놨어요.
1: 아, 네.
2: 그래서 시민들이 모여서 함께 응원을 하기도 했고 또 안전과 또 질서를 생각하면서 응원을 했습니다.
1: 네.
2: 시민들 모습을 좀 살펴보니까 돗자리를 깔고 이렇게 양산도 쓰면서 응원하는 시민도 있었고
1: 네,
2: 워낙 오늘 또 햇빛이 뜨거웠거든요.
1: 그랬죠. 예.
2: 그리고 또 자리에 일어나서 경기 내내 응원하는 시민들의 열기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완벽한 안전 통제와 그리고 열정적으로 응원을 이끈 이 붉은 악마 조호태 의장 만나보시죠.
3: 오늘 여기는 이제 26년 북중미 월드컵 한국과 체코의 월드컵 조별 예선이 있는데 그 거리 응원 현장입니다. 늘 항상 대표팀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거리 응원이 열리게 되면 항상 그곳에서 선수들을 응원하는 게 저희 붉은 악마의 어떤 존재의 이유라서 그렇게 함께 하게 됐습니다. 지금 약간 여름의 경계선이고 그런 폭염 대비 뭐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월드컵이 있었으면 거리 응원을 계속 해왔고 무엇보다 항상 큰 사고 없이 잘 치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신을 가진 거죠. 거리 응원하고 지금 좀 힘든 시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랑 함께 화이팅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거리 응원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약간 축제잖아요, 거리 응원이. 32강을 가든 16강을 가든 8강을 가든 우리나라 경기가 계속 있는 한 거리 응원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국가대표팀은 그 응원을 받아서 힘내서 꼭 이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나저나 오늘 정말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됐는데 혹시 네, 온열 질환자는 좀 없었나요?
2: 네, 다행히 그 현장에 응급의료 지원 체계가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1: 네.
2: 그 중간중간 이렇게 더위를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주최 측에서는 생수
1: 아, 뭐
2: 이런
1: 생수까지.
2: 것들 네, 준비를 했는데요. 또 구급차도 이렇게 배치돼 있어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응원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신경을 썼습니다.
1: 네.
2: 그리고 그 광화문 광장 그 거리 응원 현장에는요, 그 우리나라 그 축구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외국인들 그리고 우리 선수들 응원하는 그 유니폼을 입은 외국인들이 많았고요.
1: 네.
2: 또 가족 단위로 온 시민들 그리고 이 광화문 광장 주변의 그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하고 이렇게 또 함께 응원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 그랬군요.
2: 뭐 친구나 연인, 뭐 직장 동료 등 많은 또 인파들이 몰리기도 했는데요.
1: 네.
2: 질서를 위해서 그 주최 측에서는 수시로 이렇게 안내 방송으로 상황을 또 알리기도 했습니다.
1: 네.
2: 경기는 끝났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승리의 기쁨을 또 나누고 있었는데요. 광화문 광장 거리 응원에 참가한 시민들의 소감도 들어보시죠.
4: 오늘 1차전인데 대한민국이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회사 연차 쓰고 왔습니다. 10년 만에 왔습니다. 낮에 하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밝은 분위기에서 또 질서 정연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5: 저희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대한민국 이겨서 기분 좋아요.
4: 아침에 오는 길 너무 설렜고요. 저도 회사 연차를 쓰고 왔는데 거리 응원은 제가 2002년 이후로 처음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게 별로 덥지가 않아요. 지금 응원 열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실 너무 뜨겁습니다. 더운 게 아니라.
6: 다 같이 와서 애기들이랑 추억 만들려고 왔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떠셔요? 재밌어?
7: 재밌어요.
6: 사람들이 많은 게 재밌는 것 같고 애기들도 첫 응원인데 되게 열심히 해서 32강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 거리 응원에 이제 저는 친구들끼리 저는 부산 사람인데 서울에 올라와서 친구들끼리 한
4: 4년 전 그때는 응원했었는데 광화문은 처음이에요 저도. 근데 저는 어렸을 때 2002년 때 광화문 응원 보면서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그 어린 마음에. 근데 나름 드디어 이제 뭐 나름의 하나의 꿈을 이룬 느낌이긴 해요. 버킷리스트 즐겁고 더워도 더운지도 모르겠네요.
7: 아 손흥민 선수가 골 아쉽게 놓친 장면 때 탄식이 나왔고 선제골 먹혔을 때만 해도 큰일 났다 싶었는데 저희 역전에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대한민국 16강 8강까지 가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이분도 8강까지 얘기해 주시네요. 네. 어쨌든 첫 단추를 멋지게 잘 꿰 만큼 이제 다음 경기들 또 기다려지는데 이 광화문 광장의 이 뜨거운 거리 응원 열기 다음에 언제 또 만날 수 있는지 앞으로 일정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2: 네. 2차전은 멕시코전인데요. 네.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진행이 되고요.
1: 일주일 뒤에요.
2: 네. 예. 3차전은 남아공과 대결을 펼칩니다.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또 진행이 되는데 이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응원은 계속됩니다.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을 이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 네.
2: 끝으로 우리 선수들을 향한 시민들의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하시죠.
7: 열심히 안 다치고 8강까지 갔으면 좋겠고 손흥민 선수 마지막 월드컵인 만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8: 낯선 환경에서 되게 적응하기는 힘들 텐데 꼭 좋은 성적 거두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9: 득점 기회가 많이 나온 걸 보니까 2차전 멕시코랑 3차전 남아공전까지 모두 기대가 더 되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4: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도 저는 응원하고 또 월드컵 때 이렇게 대한민국 대표로 뛰어주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또 보니까 뭉클하고 멋있네요.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수 화이팅!
5: 대한민국 화이팅!
10: 선수들 열심히 우리가 한국에서 응원할 테니까 최선을 다하고 즐기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화이팅!
11: 대한민국 우리가 응원한다!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뛰어라 화이팅!
12: 대한민국 선수들 화이팅!
2: 네, 이 첫 경기를 완벽한 승리로 장식한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또 박수를 보내고요.
1: 네.
2: 우리의 그 원정 16강을 향한 위대한 도전은 이제 막 걸음을 뗐을 뿐입니다.
1: 그렇죠.
2: 네, 그 다음 주 멕시코전에서도 이 승리의 함성이 이어지길 바라겠고요. 이번 월드컵은 KBS에서도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럼요. 예.
2: 네, 대한민국 하나로 이번 월드컵에서도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이 기운 그대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1: 네, 파이팅입니다. 네. 아, 오늘 목소리 힘이 많이 들어가요.
2: 네. 네. 현장이 아직... 열기 때문에.
1: 네, 좋습니다. 이혜리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자. 보내주신 문자들에서도 힘이 막 느껴지는데요. 좀 몇 개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퀴즈 정답은 예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번 월드컵 예상에 관련된 문자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7590님 2002년 월드컵 때 유치원생 딸아이 데리고 거리 응원 나선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은 손자를 데리고 체코전 응원하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손자는 우리 팀이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할 걸로 예상하더라고요 하셨어요. 그 유치원생 따님이가 자녀를 낳은 건가요? 어느덧 24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1377님 경기도 어렵고 정치도 시끄럽고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은데 스포츠라도 활성화돼서 기분이라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김영섭님이었네요. 조광희님은 지난 월드컵에서 첫째가 태어났었는데 이번 월드컵에는 둘째가 곧 출산 예정이네 하셨어요. 월드컵 때마다 4년 터울로 계속 출산을 하시는 건가요? 아 이분도 재밌네요. 자 하여간 많은 분들이 이번 월드컵과 관련해서 추억도 떠올려 보시고 또 예상도 하시면서 재밌는 문자 참여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뭐 선물 받으실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노래 나가고 있네요.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오늘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기분 좋게 이번 주 라디오 정국 이쯤 마무리합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이삭 티네슨의 소설 바베트의 만찬입니다. 요리는 오감의 예술이자 관계의 예술입니다. 향으로 먼저 다가오고 혀로 머물고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의 온도를 바꿉니다. 무엇보다 요리는 대개 함께 먹는 예술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아 같은 시간, 같은 향기, 같은 접시를 공유하는 예술이지요. 바베트의 만찬은 그래서 완전히 관계적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음식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를 다시 식탁에 앉힌 것입니다. 바베트의 요리는 아름다움과 선함이 만나는 지점, 그곳에서 탄생한 예술입니다. 누가 몰라본다고 해서 재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칭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진심이 무가치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깊은 자기 실현은 오히려 타인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자기 예술을 완전히 실현했을 때 기쁨을 느낀 것은 그녀만이 아니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모두가 변화했고 화해했고 조금 더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할 때 다른 삶을 포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 또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들도 우리가 거절한 것들도 모두 우리의 일부가 됩니다. 마르티나가 젊은 시절 거절한 사랑, 필리파가 포기했던 음악까지도 그것들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그녀들 안에 있습니다. 다른 형태로, 다른 방식으로. 삶은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신비롭게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위대한 예술가 바베트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도 다

0: 알지 못하는 수고를 오래 해온 사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자기 몫을 묵묵히 감당해온 사람, 자기 안에 큰 세계를 품고도 말없이 살아온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 소설은 깊은 위로가 됩니다. 바베트가 차린 식탁은 저녁상이 아니라 오래 닫혀있던 영혼의 문을 여는 열쇠 같았습니다. 그녀가 사람들에게 건넨 것은 단지 수프나 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건넨 것은 존엄, 환대, 예술, 은총이었습니다. 부디 우리들의 마음에도 바베트가 차려놓은 식탁, 그 위에 작은 촛불 하나가 오래오래 반짝이기를 바랍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1: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좋은 학교를 나와서 육체노동을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시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편하고 번듯한 직장만 선호한다는 편견도 있죠. 그런데 실제로 건설 현장에는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진지하게 일하는 청년들이 꽤 많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배윤술 씨는 보다 오래 일할 수 있고 나만의 기술을 갖기 위해서 도배일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도배일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지만 자신이 도배한 멋진 공간을 보며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는 청년 도배사 배윤술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배윤술 씨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0: 네, 네. 아, 저는 텔레비전에 예전에 한번 출연하신 것도 보고, 예,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뵀습니다. 이제 도배 경력이 몇 년 되신 거죠?
1: 제가 올해로 횟수로는 8년 차 도배사입니다.
0: 와, 그러면 이제 그 정도면 베테랑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할만하세요? 어떠세요?
1: 일단은, 일 자체에는 그래도 많이 익숙해져서 네. 이제 일을 하면서 막 아주 힘들다거나 뭐 몸이 너무 힘든 거는 없지만 이 도배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새로운 영역들이 생겨서 그런 것들은 끝없이 배워가고 예. 기술을 익혀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0: 저는 그냥 도배는 옛날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냥 그 맨 처음에 뭐 풀 쓰고 바르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것도 좀 기법이 좀 달라지나 보죠?
1: 네, 아무래도 벽지도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새로운 벽지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집의 형태도 달라지고 네. 또 소비자들의 눈도 높아지면서 그런 예. 것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배우고 연습해야 되더라고요.
0: 이제 8년 되셨으면은 이제 독립할 그 여건이 주어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이제 사업체를 하나 내셨습니까?
1: 네, 제가 작년 5월에 사업자를 네. 내서 지금은 때로는 이제 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네. 또 때로는 다른 일에 지원 가는 또 일당 받는 사람으로 일을 하기도 합니다.
0: 그러니까 자영업자이기도 하면서 또 어디 소속돼서 또 일을 하기도 하면서 자유롭게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1: 네, 맞습니다.
0: 그렇군요. 이 도배도 아무래도 성수기 비수기 있을 것 같아요. 이사철을 그 직전이 좀 제일 바쁘지 않을까 싶은데.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면 도배는 대부분 필수이기 때문에 네. 이사를 많이 가는 경우 도배 일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사를 많이 다닐 때는 집이 이제 활발하게 네. 집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도배 일도 많아지고 그런 게 조금 줄어들 때는 도배 일도 줄어드는 편입니다.
0: 네, 네. 근데 이제 저도 편견이 좀 있나 봐요. 이게 도배 하시는 분이 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했던 이미지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젊은 청년 이렇게 딱 들어오시니까 사실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네 어떤 일 하셨었죠?
1: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는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네. 2년 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0: 아 사회복지사 요즘 많은 분들이 그쪽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1: 네.
0: 예. 근데 그쪽 일에 전공도 그쪽이고. 아마 좋은 대학도 나오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뭔가 자기 장래 희망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언제부터 이렇게 도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1: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사회복지사를 꿈꿔서 네. 사회복지학과에 진학을 했고 대학교를 다니는 4년 내내도 저는 계속 복지 현장에 꼭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노인복지관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0: 예.
1: 사실 어르신들께 도움 드리고 어르신들이랑 소통하는 일 자체는 제가 되게 좋아했고
0: 예.
1: 보람도 많이 느꼈는데 아무래도 이게 조직 생활이다 보니까 조직에서 저에게 요구하는 것과 제가 어르신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것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
0: 네.
1: 또 조직의 순응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에서 조금 답답함을 느끼면서 제가 정말 어르신들께 해드리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해드리지 못하는 거에서 이 직업의 좀 이상과 현실을 깨닫고
0: 네.
1: 그때부터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이성적으로 고민을 해보게 됐었습니다.
0: 네. 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해보니까. 네. 근데 왜 도배였어요?
1: 그래서 이 직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예. 고민을 시작을 해봤는데 어떤 직업을 가져야 제가 조금 더 지속 가능성 있게 오래 꾸준히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고
0: 네.
1: 그랬을 때는 제가 어떤 부분에서는 가치를 느껴야 되잖아요.
0: 예.
1: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어떤 조직이나 어떤 분야에서 저를 좀 필요로 해주기를 바랬고 또 제가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0: 네.
1: 기준으로 좀 여러 직업군들 그 외에도 조금 더 세세한 기준들을 두면서 여러 직업들을 좀 탐색하고 찾아봤을 때 기술직 기술을 배우고 싶다. 기술을
0: 예.
1: 가지고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이 직업을 찾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0: 네.
1: 그 당시에는 이제 요즘은 콘텐츠가 되게 많잖아요. 직업 관련된. 그 당시에는 그런 콘텐츠는 많이 없어서 이렇게 인터넷에 좀 많이 검색을 해보니까 도배사 중에는 여성 기술자분들이 많다라는 네. 걸 접하고 한번 뛰어들게 됐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도배사로서 베테랑이 되고 책도 냈잖아요. 몇 년 전에 청년 도배사 이야기 출간해서 이 책도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런 거 보면은 글도 잘 쓰는 것 같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 좋은 학교 나온 우리 예쁜 딸이 좀 편안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좀 걱정하시거나 이러지는 않는지. 예.
1: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사회복지사를 그만두고 도배를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릴 때 사실 어떻게 보면 다 큰 성인이었기 때문에 뭐 허락을 받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0: 네.
1: 그렇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이거를 좀 잘 말씀드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퇴사 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이제 퇴사하는 이유와 도배를 시작하고 싶은 이유와 그런 내용들을 좀 나름대로 고민해서 적어서 부모님께 보여드렸더니
0: 야 그냥 말로 때운 게 아니네요. 아 이러면 진짜 내가 부모라도 좀 믿음이 가긴 하겠네요.
1: 네 예.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그 당시에 도배라는 일을 잘 모르시지만 제가 좀 진심으로 해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를 알아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봐라 응원하고 지지해 주겠다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걱정은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전혀 모르는 분야이고 어떤 사람들이랑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는지가 부모님도 상상이 잘 안 되시니까
0: 그렇죠.
1: 걱정을 많이 해서 맨날 너 일할 때 옆에

0: 집 전체를 하나를 맡아서 딱 예쁘게 완성을 했을 때 정말 내 노력의 결과로 누군가가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네. 보람이 큽니다.
1: 혹시 그 식구들, 가족들 저기 도배도 해준 적 있으세요?
0: 네, 해준 적 있는데 그때 네. 제가 초보일 때 해가지고
1: 그때 네. 좀 원성을 샀나요?
0: 좀 부모님이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제가 했다고.
1: 지금 하면 완전히 너무너무 잘할 텐데.
0: 네, 지금 하면 훨씬 더 예쁘게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저도 막 잘 모르고 막 붙였더니 막 들뜨기도 예. 하고 막 이래가지고.
1: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 초보의 시절, 시행착오의 시절을 겪어서 또 베테랑이 되는 거겠죠. 8년째 지금 도배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만족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결론부터 여쭤봐서 그런데.
0: 예. 우선은 제가 처음 이 직업을 다시 생각했을 때 세웠던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 정말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1: 아, 일단 수입은 사회복지사 때보다 훨씩 좋은가 봐요. 제가 지금 보니까
0: 약간 들쭉날쭉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일을 한 날수만큼 일당으로 받는 거다 보니까
1: 일한 만큼
0: 네. 네 그렇지만 저는 그게 정당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그런 네. 거에서 만족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도배라는 일은 이렇게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진행이 잘 되지는 않거든요. 네. 이게 뭔가 변수도 많고 이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어떤 그 작업 내용이나 작업 순서를 계속해서 바꿔가야 되는데 그게 저의 성향에 아주 잘 맞지는 않아요. 아. 저는 계획 세우고 그 계획대로 딱 진행되는 거에서 안정감을 느끼는데
1: 완전 T 같아요. 제가 보니까
0: 완전 J.
1: 아 예, 아 네, 예. J. 아, 죄송합니다. J 완전 네. J. 예.
0: 근데 이 도배라는 일은 도배뿐만 아니라 집을 만드는 여러 공정들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변수도 많고 변화도 많고 당황스러운 상황도 되게 많아서 처음에는 이런 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1: 네.
0: 그리고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저의 성향이나 성격을 또 좀 더 유하게 유동적으로 바꿔주는 예. 것도 있어서 저는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수입은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이 따른다. 업무 강도는 어때요? 업무 강도.
0: 업무 강도는 아무래도 이게 사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세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무조건 뭐 약하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1: 그럼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네. 좀 얘기해 보통은 주신다면
0: 보통은 저희 네. 같은 경우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출근을 하고요.
1: 네.
0: 보통 12시까지 일을 쭉 합니다. 중간에 한 10시쯤에 한 번 쉬고
1: 네.
0: 12시까지 오전 일과를 하고 점심을 1시간 먹고 또 1시부터 대여섯시까지 쭉 아. 오후 일과를 하고 있습니다.
1: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0: 쉬는 시간은 한 번씩 가자.
1: 뭐 커피 타임?
0: 네, 커피 타임 가집니다.
1: 가지고 그래도 아침 한 7시 뭐 이렇게 출근을 한다는 게 아침잠 많은 사람은 일단 안 되겠어요.
0: 네, 저도
1: 네.
0: 좀 그럼 안 되네. 지각을 안 하는 게 매일매일의 다짐이에요.
1: 지각하지 말자. 네. 그러면요, 이 사실 육체 노동이기 때문에 체력이 엄청 소모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체격 조건 같은 것도 가령 저같이 좀 키가 작은 사람은 도배하기에 좀 불리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습니까?
0: 사실 도배하기에 뭐 적합한 체형이나 체력이 당연히 있고
1: 네.
0: 또 예를 들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은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기 힘든 것도 있고 반면에 또 너무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는 게 힘들기도 해서
1: 네.
0: 사실 체력도 좋고 체격도 좋으면 좋겠지만 이게 결국 반복해서 하는 노동이다 보니까 그 각자의 체형이나 체격이나 주어진 신체 조건에 맞추어서 하는 요령을 터득하게 되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어때요? 도배 현장에 젊은 여성들은 좀 많이 있습니까?
0: 사실 제가 처음 도배를 시작하던 8년 전만 해도 정말 많이 없었고
1: 예.
0: 그래서 제가 도배를 하러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되게 저를 궁금해하고 좀 특이하게 보는 시선이 많았다면 근 몇 년 사이에는 정말 많아졌어요. 젊은 청년들 그리고 특히나 여성들이 도배라는 일에 뛰어드는 경우

0: 효과 정말 많아졌습니다. 예.
1: 그게 배은술 씨가 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0: 제 생각에는 이 직업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나 패러다임이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AI도 그렇고 이제 평생 직업이라는 게 없기도 하고 직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고민을 많이 하는 청년들이 저랑 비슷하게 정말 내가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실력도 쌓고 또 그 보상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기술, 도배 말고도 기술을 배우는 청년들이 네. 많아진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 AI가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넘볼 수 없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도배는.
0: 네. 아직까지는 그렇죠? 미래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예. 사실 이 손발 노동을 정교하게 하기에는 네.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합니다.
1: 그래서 이런 노동과 기술에 대해서 요즘 좀 새롭게 조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가치가 좀 인정이 되고. 예. 이제 사장님도 하시면서 직접 팀도 꾸리고 또 가서 또 이제 일당 받고 일도 한다고 그랬는데 직접 팀 꾸려서 가면 비용 책정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0: 보통은 이 총 비용으로 제가 저에게 일을 주는 네. 고객에게 청구를 하게 되는데 뭐 사람이 4명이 들어가냐, 뭐 6명이 들어가냐, 10명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인건비와 네. 또 벽지를 제가 만약에 구입해서 가져가면 벽지 비용이랑 그 외에 필요한 풀, 실리콘, 본드 같은 부자재 비용을 합산해서 청구를 하면 제가 그 총 네. 금액을 받아서 이제 나눠주는 구조입니다.
1: 아무래도 사장님 할 때가 수입이 더 낮겠죠?
0: 근데 이게 많이 더 일당보다 더 벌 때도 있지만 때로는 손해를 봐서 마이너스일 때도 있습니다.
1: 오히려. 네. 예, 어떨 때 그래요?
0: 주로 사람을 가르쳐야 될 때. 이제 완전 초보인 친구가 왔을 때 저희가 그 친구를 가르쳐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그 팀원들의 인건비를 청구하기가 또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냥 제 일당에서 이렇게 일당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 아 이게 후학양성을 위해서 조금 희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네. 근데 8년째 계속 하는 걸 보면은 적성에 맞나 봐요. 그리고 이 직업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속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0: 네. 어려움도 있지만 상당히 매력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배도 멈춰 있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저도 계속해서 그걸 따라가면서 실력도 이제 기술 다 배웠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계속 새로 생겨나는 새로 발전하는 기술들 배워야 되고 더 꼼꼼해져야 되고 몸도 계속해서 이 동작들을 더 익숙해지기 위해 연마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되게 힘들면서도 이 뭔가 한 단계를 넘어섰을 때 주는 그 보람이나 매력이 있습니다.
1: 예. 그 요새 트렌드는 뭐예요? 도배 트렌드는?
0: 요즘에는 그 아파트나 아파트에 보면 이렇게 몰딩이랑 걸레바지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를 없애서 벽과 천장이 하나처럼 보이고
1: 아 옛날에는 네. 다 그 경계가 있었는데 네. 네. 지금 이제 그걸 없애버리는 거군요.
0: 네. 문도 이렇게 보면 문틀이 있는데 문틀도 없애고 다 도배로 하고 또 더 넘어서는 문까지 도배로 해서 약간 이 집이 좀 넓어 보이고 약간 일체감이 느껴지는 그런 게 조금 유행입니다.
1: 도배 영역이 더 넓어졌네요.
0: 네, 맞습니다.
1: 예. 저희 때는 한참 뭐 띠벽지, 포인트벽지 유행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저 집에서 한번 해봤는데 네. 진짜 어렵더라고요. 여기를 막 누르면 저쪽이 뿔룩 튀어나오고 이쪽을 막 열심히 누르면 저쪽이 튀어나와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걸 느꼈었거든요. 네. 초보 때 좀 실수 같은 거 많이 안 해보셨습니까?
0: 초보면 사실 실수를 안 할 수가 없고 예. 실수를 해서 사실 많이 혼나기도 하고 되게 주눅들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이걸 수습할 수 있지 막 고민하기도 하는 시간을 저도 가졌습니다.
1: 제일 큰 실수는 어떤 거였어요?
0: 제일 큰 실수는 이게 저의 잘못도 있었지만 그때 제가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였는데 예. 거기에는 이제 난방 시설이 없거든요. 뭐 히터나 보일러가 없이
1: 아직 완공 전이니까. 네.
0: 그래서 겨울에 날이 엄청 추운데 이제 벽지를 저는 붙이라는 지시를 그런 작업 지시를 받고 벽지를 붙였는데 붙이고 퇴근한 사이에 그 풀이 다 얼어버린 거예요. 밤 사이에. 그래서 아침에 왔는데 벽지가 다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1: 아니 그렇게 추울 때는 그러면 공사를 하지 말아야죠.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0: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하도 이런 건설 현장의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좀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제 보일러가 깔려 있긴 하거든요. 아. 보일러를 약간 약하게
1: 예.
0: 틀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열풍기나 이런 좀 온열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좀 그렇게 얼지는 않게끔 만들어주긴 하는데 그 당시에는 좀 그런 게 미비했었는지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1: 그 배윤수 씨 잘못은 아니잖아요.
0: 근데 제가 그거를 만약에 제가 조금 더 경력이 있고 상황 판단이 됐으면 이거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저는 그냥 붙이고 퇴근을 해버렸던 거죠.
1: 아, 그렇게 경력이 있었으면 헛일을 안 했을 텐데. 네. 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혹한기 혹서기에 도배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0: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는 네. 당연히 겨울에는 난방기구가 없고 여름에는 냉방기구가 없고 제가 요즘에는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나와서 가정집을 도배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실 에어컨을 켜고 도배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1: 그렇죠. 그거는 아닌 것 같네요. 네. 예.
0: 그래서 겨울에는 그래도 몸을 움직이면 덜 추운데 여름에는 몸을 움직일수록 덥잖아요.
1: 아.
0: 그래서 되게 많이 지치고 또 이제 팀원들끼리도 더우면은 서로 또 신경이 날카로워지니까 그런 분위기도 잘 봐야 되고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도 잘 살펴야 돼서 이런 계절에 어떻게 뭔가 좀 잘 대응하지 못하고 무조건 그 있는 그대로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야 한다라는 게 좀 어려움입니다.
1: 뭐 여름에 35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은 뭐 다른 문제들도 좀 생기지 않나요?
0: 사실 도배 작업에 있어서는 추울 때 조금 더 문제가 많이 생기고
1: 네네.
0: 이제 사람 컨디션은 더울 때 조금 더 많이 지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 예전에 집에서 도배하고 그럴 때는 풀 다 쓰고 그랬거든요. 네. 요즘에 이게 제품이 잘 나오죠?
0: 네. 나와서 이제 풀이 나오면 이제 그거 완전 되직한 풀로 나오면 이제 물에 개서 사용합니다.
1: 용도는 조절을 해서. 옛날에는 사실 도배일을 배운다고 하면 이게 따라다니면서 도제식으로 배웠었는데 요즘에 가르쳐주는 전문기관들이 있나요?
0: 요즘에는 학원이 있기는 해요.
1: 아.
0: 도배 학원이 있지만 사실 저도 학원을 다녔고 학원에서 네. 아주 기초적인 것들.
1: 학원은 몇 달 정도?
0: 저는 한 달 20일. 다녔습니다.
1: 예, 아 짧게 다닌 거네요.
0: 근데 매일 매일 가서 이제 20일 동안 배우는데 학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술을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 뭐 원리라던가 앞으로 나가면 무엇을 하게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밑바탕을 깔아주는 곳이고 사실 어차피 시간을 들여서 몸으로 익혀야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학원을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아까 말씀하신 도제식처럼
1: 네.
0: 잘하는 기술자에게 그 기술을 좀 전수받고 배워서 기술자가 되는 방법을 아직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그럼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들 데려다가 일만 하면은 오히려 막 신경 쓰이고 잘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어떻게 도전을 하셨어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팀을 연결을 해주는 학원을 가서
1: 네.
0: 그 학원에서 연결해준 팀에서 3년 동안 도배를 배웠습니다.
1: 3년?
0: 네.
1: 아, 그러니까 배우는 기간이 3년 되는 거네요.
0: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무조건 네. 3년을 배워야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다행히 처음 만났던 저 소장님 팀에 있었는데 소장님이 좋은 분이시고
1: 예.
0: 기회도 많이 주셨던 분이어서 그 밑에서 3년 배우고 독립을 했습니다.
1: 3년 동안은 인턴 월급인 건가요?
0: 월급이 이제 보조 월급부터 일당부터 시작해서 8만 네. 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1: 하루에 8만 네. 원.
0: 그렇게 해서 이제 실력이 늘어감에 따라 만 원.

0: 하나씩 일단은 이렇게 올려주시는 그 단계를 밟았습니다.
1: 제가 이런 거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좀 기술이 높은 베테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0: 이것도 이제 회사가 아니어서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 요즘에는 뭐 27만 원, 28만 원 정도 하루에? 받고 있습니다. 네.
1: 오, 많은 분들이 나도 도배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사실.
0: 네, 그러실 수도 있어요.
1: 예.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0: AI라던가 이런 게 아직까지는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술을 잘 배워놓으면 그래도 먹고 사는 것? 정말 노력한 만큼 버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1: 예.
0: 정말 많은 도배사들이 생겼고 또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보니까
1: 경쟁이 이것도 치열한가요? 네,
0: 경쟁이 치열하고 이제 마케팅 경쟁까지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예. 열심히 하실 마음으로 뛰어드시면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팀에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요.
1: 젊은 친구들.
0: 네, 젊은 친구들인데 예. 저랑 10살 차이가 나는 03년생 친구가 들어온 거예요.
1: 이야, 진짜 젊은 친구들이 네. 이제 20대 초반에.
0: 네. 예.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시작했던 나이보다도 더 어린 나이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고민하고 찾고 또 용기 있게 도전하는 거를 보면서 저도 어떻게 보면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매너리즘에 빠졌다거나 아니면 그 생각이 예전에는 조금 더 새롭고 신선한 시선으로 이 일을 바라봤다면 지금은 맨날 반복해서 하는 일이지라고 바라보던 이 시선을 조금 반성하면서
1: 네.
0: 좀 초심이라고 할까요? 처음에 가졌던 그런 흥미와 열정과 의욕을 한번 되새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어때요? 앞으로 내 인생의 승부를 도배로 걸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꿈을 좀 꾸고 계시는지요?
0: 사실 이런 부분,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도 제가 종종 주변에서 물어보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회복지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도 전 정말 오랫동안 잘 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현실이 달랐고 도배라는 일도 지금은 만족하고 있고 성취감을 느끼고 있지만 미래에는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리고 요즘에는 평생 직업, 평생 직장이 없는 또 시대이기도 해서 뭐 미래 나는 그만둘 거야 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미래에 내가 이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라는 이 생각은 놓지 않고 늘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이제 인생을 출발하는 그런 청년의 나이시지만은 이제 요즘은 오래 살기도 하고 인생 2모작, 3모작을 해야 되는 시기니까 여러 가지 또 그 선택지 중에서 아, 이런 일도 할 수가 있구나 하고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멋진 도배사로 예, 뭐 예쁜 집도 많이 만들어주시고 예,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청년 도배사 배윤슬 씨와 함께 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7.2도, 약간 더운 상태고요. 전국적으로 가장 더운 곳 경상권입니다. 현재 기온 경북 포항의 기계 지점이 31.1도까지 올랐고 구미나 거창 대구도 30도대의 높은 기온을 기록 중입니다. 내일은 서울도 31도까지 예보가 되어 있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7도, 전국적으로는 13도에서 20도로 출발해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전국 26도에서 32도까지 올라 덥겠고, 이제 내일부터 당분간은 기온이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쭉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가 오후 들어서 대부분 높거나 매우 높고 오존 농도도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빠졌는데요. 내일도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질도 내일까지는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맑은 하늘 속에 불볕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남부와 제주는 오후부터 구름량이 차츰 많아지고 있고 강원도는 구름이 많습니다.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오늘 5에서 10mm의 소나기 지나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에 5mm 미만의 비가,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일요일에 5에서 3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7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을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4: KB증권 김희서입니다. 국내 증시 이틀 연속 강세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고 3거래일 만에 8천선을 탈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닷새 만에 1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359.67포인트 상승한 8123.62에 코스닥은 32.12포인트 상승한 1029.05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 강세 마감했고 코스피 시장 하루 변동폭이 350포인트에 달하는 등 변동성 여전했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 개인은 4조 3천억 원 순매도를, 외국인과 기관은 4조 5천억 원 넘게 동반 매수했습니다. 외국인 25거래 만에 순매수했습니다. 10% 넘게 상승했던 삼성전자는 7%대, SK하이닉스는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200종목 대부분 상승한 가운데 특히 HL만도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자동차와 로봇 관련주는 강세를, 한미반도체를 필두로 2차 전지주, 건설과 우주태양광, 철강주, 증권주 등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반면 가온전선은 23%대 급락해 했고 KT와 삼성전기 약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원익 IPS와 HPSP 상한가가 기록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521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3: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신 총재는 오늘 한국은행 창립 76주년 기념사에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더해 높은 원달러 환율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 물가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청년 고용 상황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5월 취업자 수가 감소로 전환하는 등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물가와 고용 등의 각별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중동전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증시 호조에 따른 투자 열풍이 빛으로 이어져 신용대출 잔액이 급증하자 은행권이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오늘부터 신용대출 신규 신청 한도를 연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도 오는 16일부터 신규 일반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 원,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최대 5천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농협은행 역시 오는 15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0.2%포인트,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0.1%포인트씩 축소해 사실상 대출금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5분쯤 충북 청주시 SK하이닉스 공장 2층 가스룸에서 불이 나 직원들이 소화기로 10여 분 만에 불을 껐지만 직원 8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산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SK하이닉스 측은 독성물질인 불소가 누출됐을 가능성에 대비해 직원 4천여 명을 일시 대피시켰습니다. 소방당국의 현장 측정 결과 불소는 외부로 누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스 공급 분기 설비에 질소와 불소를 섞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일에도 같은 건물 6층 가스룸에서 화재와 함께 불소가 누출되기도 했습니다.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 기업 공개를 앞두고 150조 원을 훌쩍 넘긴 개인 투자자들의 주문이 쏟아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날짜로 11일 스페이스X에 청약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문 금액이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3조 원을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강원도를 제외한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일요일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7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윤조의 경제쇼의 윤조입니다. 지난 8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란 전쟁의 최대 수혜국이 한국이란 기사를 내보내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란 전쟁으로 글로벌 AI 경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면서 한국의 중심 산업인 반도체와 조선, 방산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길어지자 올해 상반기 한국 조선 3사의 수주량이 대폭 늘었다고 하는데요. 조선업의 황금 사이클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인지 조선 업계의 다양한 지표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윤조의 경제쇼,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윤지호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오늘도 증시가 난리였네요.
2: 예, 요즘에 진짜 난리라는 말도 매일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코스피가 일단 종가 기준으로는 4.6% 올라서 8123, 8000선 다시 회복을 했는데요. 장중에 8.6%까지 올라서 이게 사실은 오후장 초반까지 계속 갔는데 8%대가 8400선대를 오늘 일단 회복을 했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한 300포인트 가까이 지금 300포인트 이상 밀린 거죠. 상승폭이 좀 축소된 거고요. 코스닥 또 3.2% 오늘도 좀 올라줘서 1020%로 약 일주일 만에 1000선을 다시 좀 다행히 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또 매수 사이드카 13번째 올 들어서 발동을 했고요. 매도까지 합하면 25번째 오늘 사이드카가 발동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큰 또 하나의 하루로 기록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장 초반부터 굉장히 장이 좋았는데 이유는 이제 뉴욕시장이 많이 올랐고, 그 이유는 이제 앞서 뉴스에서 나왔습니다만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까지 하면 39번째 종전 임박했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가가 대신 그러다 보니까 80달러대 후반까지, 80달러대 진입을 했고, WTI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국채금리도 10년물은 4.5% 아래로, 그다음에 30년물도 5% 아래로 다 내려온 거. 이게 상당히 좀 시장의 투자 심리를 회복을 시켰고, 또 하나는 스페이스X가 이제 공모가 확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돈이 이제 빠져나갈 필요가 없는 점. 그래서 수급적으로 조금 이제 공간이 생긴 것도 오늘 기술주들 중심으로 급등했었던 이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반도체주들이 거의 오늘 두 자릿수 전후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하나 걱정했었던 5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 범위 안에 있었던 게 비교적 시장에 좀 안도감을 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시 반 정도, 그러니까 장 막판이죠.

0: 초반에 갑자기 상승폭이 대폭 쭉쭉쭉 이렇게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유를 좀 알아보니까 두 가지 정도 됐습니다. 하나는 일단 증권사들이 헤지펀드의 아시아 기술주 베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네, 리스크 맞습니다.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국내 대형주들 움직임으로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7, 8%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1%대까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오늘이 ETF 정기 변경 날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도를 넘어서는 비중이 한도를 넘어서는 종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현대차 뭐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비중을 덜어내야 되니까 아무래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장 막판에 코스피 같은 경우 거의 4% 정도, 4%포인트 정도 상승폭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그래도 7%. 가 넘게 올라서 32만 2천 원에 마감이 됐는데 장중에는 34만 원 거의 다가갔었고요. 하이닉스도 9%까지 오르면서 234만 원을 넘었다가 다시 2.3% 정도 상승하는 데 그쳐서 그래도 211만 원, 210만 원대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또 하나 눈에 띄는 특징은 외국인이 돌아온 걸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대목인데 네. 꽤 많이 샀습니다. 네. 2.1조 넘게 샀고 5월 6일 이후 5주 그러니까 거래일수 기준으로 25거래일 만에 다시 코스피를 순매수를 그것도 조 단위로 한 거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에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외국인은 사실은 요즘에 추세적으로 계속 사는 거를 참 보기 쉽지 않은 맞습니다. 시점이어서 아직 외국인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감을 갖는 건 이르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외국인이 뭘 많이 샀나 봤더니 하이닉스하고 전 삼성전자 우선주를 좀 많이 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 지난달에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는데요. 하루 만에 신용은행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한 그런 신용대출을 줄이고 있다는데 맞나요? 예.
0: 어제 이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가계대출은 6.9조. 4월달에 비해서 3배 늘었고 마이너스 통장 등 이 신용대출은 3.7조. 그러니까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의 반을 넘어서는 정도로 마이너스 대출 즉 이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다. 이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어제 오후에 금융당국하고 시중은행들 관계자들하고 미팅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뭔가 지도가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바로 오늘부터 주요 시중은행들 뭐 하나은행, 신한은행, 뭐 우리은행, 뭐 농협은행 등등등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부분 다 신용대출 관련된 조치들을 좀 내놨습니다. 일단은 하나은행은 고액 연봉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으로 제한을 하겠다 발표를 했고 또 마이너스 통장을 연장을 하게 될 때 연장 시까지 봤을 때 미사용 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을 해놨는데 내가 만약에 5천만 원밖에 안 썼다. 그러면 그 나머지 5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 그걸 더 쓸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줄여버리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이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줄게 되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기로 했고 또 여러 가지 예외 조치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다 걷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이 대출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대면과 비대면 신용대출이 있는데 비대면 쪽의 신용대출을 또 좀 제한을 하는 그런 내용도 좀 이번에 담겼고요. 농협은행은 다음 주부터 주담대와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0.1에서 0.2%포인트씩 더 축소를 하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대출받을 때 부담이 좀 더 늘어나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우리은행은 신용대출로 갈아타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아예 접수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갈아타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은행들이 앞다퉈서 신용대출에 대한 제한 조치를 내놓음에 따라서 또 이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풍선 효과 얘기 당연히 또 나올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1금융권을 막으면 그동안에도 특히 주담대가 그랬는데 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늘상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얘기가 또 좀 나오고 있고 물론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감독당국에서는 그럼 또 2금융도 또 제한할 수 있다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세자금 부족 뭐 또는 결혼 뭐 급전 이렇게 실제 생활하는 데 좀 필요해요. 사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원래 만드는 건데 이게 다 막혀버리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또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1: 주식 투자 쪽에 돈이 너무 간다 생각.
0: 너무 많이 가서 그렇습니다.
1: 그런 사실은. 생각이더라고요. 세 번째가 좀 핫 이슈인데 지금 주식시장의 최대 화제가 미국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가 네. 이었잖아요. 네. 자금이 엄청 몰렸다는데 어느 정도였죠?
0: 일단 주당 135달러 공모가 그렇게 해서 5억 5천여만 주 750억 달러. 이게 이제 공식적인 이제 공모 내용이 되겠고. 청약 물량이 말씀드린 이제 750억 달러였는데 4배가 넘는 3천억 달러 돈. 우리 돈으로 450조 원이 몰렸으니까요. 엄청난 거죠. 이 중에 개인 투자자들만 1천억 달러, 153조 원을 넘겼다. 라고 나오고 세계 최대 운용사 중에는 블랙록이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6천억 원을 이제 투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어쨌든 화제가 풍성했던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국내는 이제 직접 공모주 청약이 안 됐기 때문에 관련 상품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이제 간접 투자가 진행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 이 ETF 관련 ETF 상품에만 3조 원이 넘는 돈이 또 몰리기도 했다. 그래서 인기가 정말 많았다는 얘기를 좀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공모가 135달러 주당 이 기준으로 기업 가치가 1조 7,700억 달러. 우리 돈 2,686조. 우리 예산이 지금 7천억이 700조가 좀 넘으니까 우리나라의 3년치 예산을 넘기는 거죠. 어쨌든 역대 최대 IP 기록이기도 됐고 또 상장되자마자 글로벌 시총 10위 안에 들어가는 뭐 기염을 토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건 그래서 머스크는 도대체 재산이 얼마가 되는 거야? 아,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최대 주주고 의결권 기준으로 84%를 이제 지분을 엄청나게 갖고 있기도 한데요. 어쨌든 공모가 기준으로 8,600억 달러, 우리 돈 1,300조가 넘는 돈을 벌게 됐고 테슬라 지분 가치가 2,800억 달러 되니까 합하면 뭐 그야말로 이제 조만장자 수준의 이제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죠. 근데 이제 당연히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건 실적.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적자라는 거. 매출은 계속 늘고 있지만 적자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 물론 적자 규모는 49억 달러니까 매출 규모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까지 뭐 큰 거는 아니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가 PSR 즉 매출 대비 주가 요것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테슬라의 14배다.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지적도 사실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막대한 기업가치 평가에 준하는 또는 좀 이해할 만한 수준의 실적을 낼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좀 될 것 같고. 어쨌든 또 하나가 시장에서 이게 가장 큰 관심사 중에 또 하나였던 거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돈이 이거를 들어가기 위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을 파는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그게 끝났기 때문에 그 돈이 대략 한 266조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청약자금 넣었던 것 중에서. 그럼 결국 이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지 않겠냐. 그래서 수급이 좀 풀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1: 부동산 가격 상승과 AI 기술 발전이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를 확대시킬 거란 분석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는데요. 어떤 예. 내용이죠? 이게?
0: 이게 사실은 이런 류의 어떤 전망들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새로운 건 아닌데 한국은행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수치를 이제 대동을 하면서 리포트를 내서 오늘 좀 가져왔는데요. 주목할 만한 표현은 복합 양극화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자산 불평등의 심화, 이거는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닌데요. 소득 불평등까지 더 확대되는, 이거는 이제 AI 기술 때문이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 이런 복합 양극화 국면에 진입을 했다. 이 복합 양극화의 결과는 특히 청년층의 경제적 취약성, 특히 청년층의 자산 어떤 획득의 어려움, 그에 따른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지는 상황, 이런 것들로 이제 결과가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했고요.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이제 자산 격차 확대, 즉 집값 상승 때문에 가계 자산이 크게 늘긴 했는데 그 대부분은 집을 결국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그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령층이 우리는 많고 이 세대 간의 자산 격차 확대된다라는 분석을 좀 했고 그에 대한 근거로 순자산 진위 개수, 즉 순자산의 이 불평등을 조사한 그 개수가 2017년에 0.58 정도였던 게 작년 기준으로 0.62 정도로 나와서 10% 가까이 지난 10년에서 지금 벌어졌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I의 확산이 소득 양극화를 더 확대시킬 것이다. 이 얘기는 좀 뭐냐면 AI가 결국 적용되는 분야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 간에 생산성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우리 반도체 산업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성과급으로 웬만한 직장인들의 뭐 한 근 10년치의 연봉을 한꺼번에 받아가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면 결국 소득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AI를 잘 못 쓰거나 AI를 잘 쓰지 못하는 좀 소득이라든가 학력이 낮은 사람들의 소득을 더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소득의 양극화도 불가피하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복합 양극화가 일종의 이제 분배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경제적 비용의 확대, 나아가서는 소비의 감소에 따른 성장률의 저하까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한국은행이 좀 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응은 소득 재분배 정책 외에 이건 정책 자원인데요.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도 바꿔야 되고 AI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안정적인 근로소득 확보를 위한 어떤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1: 네, 오늘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훈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2: 여러분, 혹시 배드뱅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말로 하면 나쁜 은행이지만 실제로 나쁜 일을 하는 곳은 절대 아닙니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사를 가거나 대청소를 할 때 보면 버리기도 애매하고 자리만 차지하는 처치곤란한 짐들 있으시죠? 아무리 독촉해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금융회사의 묵은 빚들이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배드뱅크는 일반 은행들로부터 이 빚을 한꺼번에 사들이는 기관입니다. 그 다음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도록 맞춤형 조정을 해주는데요. 소득이 일부 있다면 이자는 면제하고 원금을 최대 80%까지 대폭 깎아서 나누어 갚게 해주고 아예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이라면 빚을 전액 없애주는 소각 절차를 진행합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새 도약기금이 바로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년 넘게 묶여있던 113만 명의 묵은 빚, 무려 16조 원 규모의 채무를 탕감할 계획인데요. 실제로 벌써 6천억 원 규모의 빚이 소각됐는데 놀라운 건 이 중 절반 이상이 15년 넘게 묵혀둔 장기 채무였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빚을 다 갚은 사람은 바보냐는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여전하고요. 민간 대부업체들은 정부가 너무 헐값에 내놓으라고 한다며 버티고 있어서 매입이 더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벼랑 끝 서민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며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배드뱅크.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윤지호의 경제쇼.
1: 국내 조선업계의 5월 수주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8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한동안 부진했죠. 반도체 쏠림 때문에 조선업의 실적이 안 보였던 걸까요? 조선업의 수주는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조선업계 상황에 대해 엄경화 신영증권 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분이시죠. 조선의 공모라고 불리시던데요.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저는 오늘 처음 뵌 줄 알았는데 저대 저희가 저녁을 먹은 적이 있다고요. 네. 놀랐습니다.
2: 기억 못 하실 줄 알았습니다.
1: 아니,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오늘 뵌다고 그래서 책을 급히 사서 좀 봤었어요.
2: 아, 감사합니다.
1: 네, 서론에 정말 투자나 결국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의 차이가 크다. 이렇게 네. 쓰셨더라고요. 오늘 조선업 오랜만에 반등했는데 좀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1: 먼저 최근 전 세계 조선업 시장부터 좀 짚어보려 하는데요.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오히려 전 세계 선박 발주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왜 그렇죠?
2: 일단 조선업의 가장 중요한 전방산업에 해당하는 네. 해운업체들에게 중요한 수치가 전혀 나빠진 게 없습니다. 운임이죠. 그래서 네. 선종에 불문하고 저희 대체적으로 전쟁 전 대비해서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 단발적으로 올랐다가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꽤나 상향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운업체들의 어닝이 조금 더 길게 좋게 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시장이 방향성을 좀 잡은 것 같고요. 어찌 되었건 선박들도 원유를 정제해서 나오는 연료유를 가지고 저희가 운송행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다시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유가 안정화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들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연료유의 가격이 계속 높은 상황에서 운송을 해야 되니까 효율적인 선박에 대한 투자를 조금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마음을 먹었는지 저희도 처음에 전쟁이 딱 났을 때 선박 투자하려고 했던 준비했던 거 잠깐 좀 관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성약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주로 원유 선박이나 LNG가 든 건가요?
2: 에너지 운송선 전체적으로 다 발주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가스를 옮기던 아니면은 뭐 오일을 옮기던 할 거 없이 구별 없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실제 근데 항상 조선업 애널 분들이 네. 이 논리를 전개하실 때 항상 선박 가격 성과 얘기하시는데 신조선가랑 중고선가 두 개 보시잖아요. 네네. 최근 흐름은 어땠죠?
2: 중고선의 가격이 신조선의 가격을 뚫고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 조선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1: 그림도 가져오셨죠.
2: 예, 그럴 때가 예, 가격 지표 기준으로 이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짙은색 그 줄이 신조선 가격이고요. 회색선이 저희가 중고선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행해서 뚫고 가는 경우가 잘 없는데 과거에 정말 좋았을 때 2007년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보이시는 코로나 초기에 해당하는 그 시기 그리고 이제 최근. 최근이라고 하면 이제 이번에 전쟁 나고 나서가 아니라 사실 25년 말 정도부터 이런 역행, 역주행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다라고 하는 건 세배는 만들 때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구할 수 있는 배에다가 프리미엄을 준다라는 하는 건 배를 운영하는 사람이 빨리 배가 갖고 싶다라는 의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정도는 굉장히 그 조선호황 중에서도 해운이 좋아서 조선으로 가는 선순환 과정에서 있는 그 호황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서 요즘 시황이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 나쁠 게 없다라는 부분이고 이렇게 가격 지표가 움직이기 위해선 사실 거래량 지표가 이미 움직였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저희가 중고 거래가 많이 되니까 중고선 가격도 오른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신조 발주도 많이 되기 시작하니까 신조 가격이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보시면 이 녹색선은 2024년 말부터 25년에는 계속 빠졌거든요.
1: 그러네요.
2: 그리고 저희가 올라가기 시작한 지가 지금 한 두 달 정도 된 상황이라 여기에서 오르게 되면 아마 사상 최고 지수를 조금 갱신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원래 중고차보다 신차가 더 싸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네네. 급한 거군요. 지금 배를 빨리빨리.
2: 그렇죠. 지금 한 좀 비싸게 사더라도 빨리 사서 배를 굴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뭐 트럼프의 말을 믿을 수는 없지만 네. 또 이번 주에 또 타결된다고 하는데 정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이전보다 더 개방이 된다면 성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2: 선박의 가격은 저희는 그 선박을 사고자 하는 니즈가 줄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줄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재차 통항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안에서 이제 원유를 정제해서 팔거나 아니면 가스를 생산해서 팔던 그 설비들이 조금 많이 타격을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화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고 이거를 복구하는 동안 그러면 원래 에너지를 그 중동에서 사서 쓰던 국가들은 사실 다른 데에서라도 좀 구해와야 되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오히려 운송시장은 조금 더 복잡한데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복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그 전체적으로 작업량이 저희는 줄어들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선박을 더 빠르게 원하게 되면 지금의 이 성과 상승세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일부에서 얘기지만 이제 중동에서 LNG선이 대표적이니까 운송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에서 가져와야 되면 네네. LNG선을 더 크고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2: 오히려 미국은 오히려 큰 LNG선을 원했던 주체는 카타르였어요. 카타르가 그러니까 LNG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는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174K라고 하는 수치를 주로 많이 쓰는데 카타르는 특이하게 과거부터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일 큰 수출자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양을 파는 몇 안 되는 플레이어였었어가지고 210이나 260K로 지금까지 팔았었던 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국가 단위로 사실 LNG 사업을 진행하진 않잖아요. LNG 프로젝트들 하나하나마다 개별 민간 사업자들이 그렇죠.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표준 사이즈의 선박을 더 원하는 편이긴 한데 운송 거리 자체가 길어서 실제로 중동에서 조달하는 극동아시아의 국가가 미국에서 조달을 하면 똑같은 양을 조달을 하기 위해서 선박은 두 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량적으로 봤을 때 운송 기재는 더 많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1: 됩니다. 미국에서 되죠. 터미널 같은 곳이 점점 더 완성되면 점점 그 수요도 늘겠네요.
2: 네. 수출 터미널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선박도 발주가 꾸준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조선주 그런 거 생각하면 주가 엄청 좋아야 되는데 왜 이게 움직임이 왔는지. 운임이 이란 전쟁 때문에 운임이 올라가면 운임 안에 뭐 보험료도 들어가고 원료 비용도 올라가니까 네네. 꽤 많이 올라왔잖아요. 계속 종전이 되고 나면 이게 좀 내려올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더 올라갈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2: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해운업체에게 해당하는 비용 증가 요인은 조선업 그러니까 해운업체들이 운임을 화주에게 전가시키는 방향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연료유 가격 올랐어요. 그리고 위험한 지역이 많아져서 저희 위험수당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임이 올라가는 건데 실제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 통과하는 화물은 대체적으로 오일 아니면 가스거든요. 그런데 벌크 화물이나 예를 들어 철광석 석탄 아니면 컨테이너 화물 같은 경우는 그 해협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그 경로가 아닙니다.
1: 그렇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료율을 쓰고 이 문제로 인해서 더 복잡하게 돌아다녀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그 다른 운임까지 다 오르고 있는 상태예요.
1: 벌크 운임도 올랐더라고요. 진짜.
0: 예, BDI도 오르고 예. 컨테이너 운임도 요즘 매달 인상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인상이 잘 먹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 운송의 복잡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걸 핑계로 제가 봤을 땐 해운사들은 운임을 인상시키는 부분을 계속 진행할 것 같고요. 이게 그 저희 이제 호르무즈해협 다시 다녀도 됩니다라고 해도 제가 해운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한다면 완전히 안정성이 보장되기 전까지 저기는 저는 그 노선 운항 안 할 것 같거든요.
1: 아 이거 갑자기 네. 너무 궁금한데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열 설령 둘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해도 과거 물동량이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세요?
0: 회복되는데 꽤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설비 자체를 복구하는데 보통 짧아야 3년 길게 5년 얘기를
1: 그
0: 하거든요.
1: 정도예요?
0: 그러고 나야 다시 생산해서 수출을 하니까 그러면 그동안 그 원래 중동에서 조달을 하던 수입 국가들은 다른 데서 구해서 쓰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할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신규 루트들도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 그 양을 복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중동 안에서 원래 에너지를 팔던 국가들이 지금 초비상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호르무즈 해협 막혀 있는 동안 다른 쪽으로 수입선을 변경한 국가가 생겨버리면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옛날의 수출량을 다시 되찾아올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설비를 복구하려는 그 오더를 위해서 굉장히 업체들 많이 찌르고 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그래서 나중에 한번 더 여쭤봐야겠네.
0: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바다는 옛날보다 복잡해졌는데 이 복잡성은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되긴 조금 어렵다라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1: 하여튼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하여튼 이 전쟁 때문에 선박 발주는 늘었고 더 늘 거라고 하시는데 네네. 뭐 세계 느는 게 중요한 게 우리나라 조선사들 수출량이 정말로 이렇게 늘었는지 좀 네네. 숫자를 그림을 가져주셨는데 확인
0: 최근에 저희가 전쟁이 난 이후에 5페이지 6페이지 이렇게 쭉 차례대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쟁이 이제 2월 28일에 저희가 발생을 했고 그 이후로 개별 3대 조선그룹이라고 하는 데들이 이제 성향을 한 성향 리스트를 쭉 넣어드린 겁니다.
1: 그런데
0: 보면 이제 선종도 나와 있고 어느 지역에서 발주했는지도 나와 있고 날짜를 보시면 3월 4월 아주 쉬지 않고 계속 저희가 도장을 찍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일부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직 5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올해 연간 생산 그 목표치의 70%를 수주한 상태고 그 안에서도 잘 들여다보면 이거는 해양 플랜트의 달성률이 한 50%이고 상선 수주 달성률은 이미 90%가 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물을 날르는 이 운반선 쪽에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옛날보다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복잡도가 많아졌으니까 상선을 발주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누군가 에게 빌려주는 거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선주들이 많이 확신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이 계약이 뉴스로 나오잖아요.
0: 네네.
1: 이거 볼 때마다 주가 오르겠지 하고 왜 안 오르고 오르겠지 하면 왜 안 오르는데 왜 그러는 거죠?
0: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이 공시가 나오니까 저희는 다트의 전차 공시에 들어가서 매번 보잖아요. 근데 이 빈도가 제가 개인적으로 체감하기엔 거의 2007년 수준이에요.
1: 맞아요.
0: 출근해서 보면 오늘 누가 계약했는데 어제는 다른 데가 계약하고 내일은 또 누가 계약할 거지 싶을 정도로 자주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조선주를 지금까지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한 3개 정도 분기가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긴 해요. 2025년 4분기 정도부터 최근 이제 2026년 상반기까지. 근데 그 이전의 3분기, 2025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사실 저희 이런 수주 뉴스 별로 안 나왔는데 주가는 엄청 올랐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저희가 거꾸로를 지금 이제 두 번 한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결국에는 항상 보면 주가가 업황을 따라가기 마련인데 이제 그쪽으로 가는 변곡점이 지금 현 시점이 아니 라고 저희는 보고
1: 시장에
0: 있습니다.
1: 모든 분들이 AI 반도체에 쏠려 있는데 네네. 다 이거 외에는 숫자가 없다고들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애널리스트 오래 하셨으니까 조선업이 이 정도 숫자 나오는 게 지난 우리 2000년대 이후에 처음 아닌가요?
0: 2007년에 그 비싼 수주 받아서 저희 2010년에 잠깐 좋은 실적 나올 때도 지금보다 실적 안 좋았습니다. 2026년 1분기에 국내 조선 그 빅3라고 하는 데들의 영업이익을 합치면 저희가 2조 원이 넘어요. 이렇게 나온 적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실적을 바라보면서 조선업체들도 영업이익률이 20%가 나오는 게 가능하겠네라는 얘기를 지금은 쉽게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불과 한 2, 3년 전에 지금 성과 오르고 있고 요거 만들 때쯤 되면 그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얘기할 때 아무도 안 믿어주는 분위기였었거든요.
1: 가져오셨으니까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네. 영업실적 효과 있는데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0: 이번 1분기 보시면 9페이지에 네, 그 한번 봐주시면 네. 뭐 HD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 안에 있는 조선소들의 실적을 다 합친 부분이니까 네. 16.7% 나왔고 뭐 저희가 시즈널리티가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기랑 비교하시는 게 이제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보기가 조금 편하십니다. 그래서 12.7에서 16.7로 점프를 한 것이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4.9에서 9.4로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8.2에서 13.7%로 영업이익률이 거의 4, 5%포인트 정도씩 개선이 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저희가 2020년 여름부터 24년 9월 말까지 선박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4년 9월 말부터 25년 내내 빠졌다라고는 하지만 달러 기준 성과가 빠진 폭은 굉장히 미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환율이 계속 좋았잖아요. 1,400원대로 진출하고 요즘에는 이제 1,500원대가 된 상황이라 원화 기준으로는 저희가 성과가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 이제 저희 29년 인도니까 28년 매출로 한창 잡힐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조선업체들이 아, 27년까지만 실적이 개선되고 나면 끝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 성과가 재차 오르고 있어서 26년에 1분기 실적이 이 정도이니 27년과 28년에는 마진이 얼마까지 개선이 될까 이거에 대한 게 시장에서 기대치가 높은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땐 아직 시장 기대치가 덜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옛날에 삼성중공업 막 드립시 재고 갖고 있던 거 맨날 네. 맨날 충당금 쌓고 이러다가
0: 저희 그거 처리하는데 10년 걸렸어요.
1: 10년 걸리는 걸 네. 저도 기억하니까 네. 그거 다 털고 저가 수준도 다 빠지고 있는 거죠 지금.
0: 저가 수준은 이미 이제 23에서 4년 넘어올 때 꽤나 많이 빠져나간 상태이고요.
1: 그런데 제가 네. 조선업종을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 아직도 그런 줄 알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0: 너무 이게? 힘들었으니까요. 너무 길게 힘들었어서 그런 것 같고.
1: 지난 네. 긴 불황 시기에 대한 인식이 아직 지배해서 주가가 이런 건가요?
0: 그러니까 2007년에 그 사이클의 높이는 지금보다 훨씬 높았어요. 아하. 저희가 막 벌크선 같은 경우는 운임이 5배가 아니라 10배가 오르고 그리고 막 수주 잔고가 기존의 배가 100척이 있으면 80척이 쌓일 정도로 많이 쌓이고 그리고 운임에 그러고 나서 급락폭도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2007년에 그때는 1년에 3년치 정도 발주량이 나왔었어요. 네. 이번에 아무리 코로나 때 많이 발주가 나왔다라고 하지만 그때보다 훨씬 많이 나왔는데 문제는 그거를 만들던 2010년이 조선업 기준으로는 업황이 굉장히 힘들 때였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발주한 그 선박 실제로 다 만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끝난 업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익률을 양껏 내지도 못했는데 완전히 손실의 길로 들어서게 돼서 2015년에 조선업체들이 3사 합산 기준으로 저희가 영업적자가 5조가 났어요. 그래서 아니 아무리 산이 높았지만 골이 깊어도 너무 깊은 상황인데 굉장히 그래서 타격을 많이 입었죠. 그래서 저희 실제로 자본 충당해야 돼서 유상증자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마 삼성중공업이 8년 연속 적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1: 제가 한화증권을 다녔었기 때문에 네, 네. 좀 내용을 압니다. 대우조선은 그 이슈
0: 네,
1: 때문에.
0: 그래서 예. 그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적자일 수가 있느냐라는 예. 거라서 오히려 올해 조선업을 보신 분들은 24년에 많이 떠나셨습니다. 투자 기준으로. 예.
1: 근데 우리가 이제 기존 사이클 얘기했지만 우리가 과거에는 듣지 못했던 다양한 소위 조선업의 모멘텀이 나온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여기 첫 번째 많이 강조하시고 계시던데 그 잠수함 사업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캐나다.
0: 네.
1: 그게 어떤 내용이죠? 그게?
0: 8페이지 그림 좀 보시면서 설명 드릴 거고요. 여기에 있는 잠수함 그림은 물론 지금 캐나다 잠수함은 아닌데 캐나다가 원래 영국에서 쓰던 중고 잠수함을 가져다가 네. 98년에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랬어요?
0: 얼마나 오래 됐겠어요. 그래서 네. 그 잠수함이 이제 이제는 완전히 퇴역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그거를 퇴역을 시키고 2030년 정도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이제 독일과 한국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규 잠수함을 12척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도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MRO 사업이나 이런 부분까지 쭉 연계해서 전체 사업 규모가 한 60조 원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0: 있어요. 저희가 아직 실물이 없는 상황이라 이거를 뭐 타보고 막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이 되고, 도산 안창호함은 이제 그렇게 해서 탁 보고 난 캐나다 승조원의 이제 소감이 98년식 도요타 시빅을 타다가 최신 테슬라를 탄 기분이었어요라고 이제 그 소회를 밝히기까지 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잘 쓰고 있는 잠수함에 해당이 되고, 이제 요거를 도입을 시키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서의 이제 뭐 기술 오픈 그리고 기술 이전 이런 것까지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한국의 그 기술력이 많이 들어가 있는 최신 잠수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잠수함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미국의 군함도 만들 수 있단 말이 있는데 그 법 때문에 여전히 안 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 거죠?
0: 예, 법으로 여전히 묶여져 있는 상황인데 원래 그 법들도 그러니까 그 상선에 해당하는 연안함을 묶어놓은 법인 존스 액트, 그리고 군함을 묶어놓은 법인 반스톨렌프스 법, 이거 두 개의 법도 일단 예외 조항으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바깥에서 예외조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사업 자체를 시작할 때 예외조항으로 시작하면 언제든 정석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이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국은 이 사업을 참여하되 우리는 예외조항이 아닌 그 정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선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미국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들이 이제 가끔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 연 중에 초당적으로 이 쉽스 액트라고 해서 바깥의 동맹국에서 만들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아니면은 지금 우리 이 군함들 퇴역 되고 이런 속도로 보면 우리가 원래 지켜야 되는 그 해군력의 사이즈를 전혀 유지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발의되고, 연말 되면 한 해 끝나니까 폐기되고, 또 연중에 또 발의되고 폐기, 이걸 지금 몇 년째 반복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1: 안 되니까 사람들이 되겠냐 싶은 거죠.
0: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반대 의견이 뭐 나왔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시간을 잃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해군력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급한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 그 현지에서 뭔가를 제대로 해서 이 미국의 원래 군함을 늘리고자 하는 그 체계를 지킬 수 있을 가능성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 일단 기존의 사업 자체가 굉장히 사이즈가 줄다 보니까 거기 연계되어 있는 밸류체인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미국 제조업은 코로나가 조금 치명적이라서 그 업을 종사하던 사람들의 그 인원수를 거의 지키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도 없고 인프라도 없고 배경 산업도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렇게 뭐 계속 그래도 미국에서 해야 된다라고 가져가 봤자 9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그 미국의 소위 얘기하는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 부분을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궁극적으로 마스가라고 하는 거를 시작을 했고, 저희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일단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올 때 한국은 대미투자특별법을 그 만들었고, 이제 얼마 전에 장관이 가서 한미 조선을 그 협력을 하기 위한 파트너십 센터를 올해 하반기에 워싱턴 DC에 만들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자라는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저희는 그 지금 이제 우기는 그 부분들은 그러니까 꼭 미국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시간을 놓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사실 조선주는 좀 그랬는데 엔진주는 참 좋았잖아요. 특히 네네. 뭐 AI가 들어가야지만 요즘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는데,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 공급만 할 때 선방용 엔진이 쓰인다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0: 네, 7페이지 그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실제로 이게 그 HD 현대중공업 그룹이 미국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회사와 맺은 계약 한 건입니다. 그래서 한 6천억 이상의 계약이고, 근데 갑자기 왜 선박용 엔진이 등장하는지 굉장히 의아하시겠지만, 원래 선박에 들어가는 이 발전용 엔진은 육상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돌아다니고 있는 배에 굉장히 컴팩트하게 넣기 위해서 만들어진 산물이라서 이게 이동식으로 어디에다가 딱 갖다 넣는 데 있어서는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설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신흥국에 이 전력망이 촘촘하게 막 선진국처럼 깔려 있지 않아서 급하게 전력이 필요할 때 이거를 여러 세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소위 얘기해서 급성 발전소로
1: 원래 이렇게 쓰였던
0: 적용하는
1: 거예요?
0: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1: 이게 갑자기 이렇게 한 게

0: 근데 지금까지는 네. 대체적으로 신흥국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뭐 중동이거나 동남아시아 이런 데에 많아서 이 신흥국 경기가 조금 좋아질 때 급하게 막 전력 그 공급이 필요할 이럴 때 잘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미국에서 이거를 발주를 하니까 굉장히 의아하긴 한데 미국의 데이터 센터들이 굉장히 지금 전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공급이 원활하게 잘 개선이 되지 않고 그래서 대단지 발전소를 짓기 이전에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발전원이 필요한 건데 거기에서 이제 선박용 엔진들이 굉장히 좋은 솔루션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1: 자꾸 특정 용문 얘기가 나서 그러는데 그 바다 위에 AI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하잖아요.
0: 네, 네,
1: 그
0: 네, 네. 삼성중공업.
1: 삼성중공업이 그게 왜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인가요?
0: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형 조선 업체들이 잘하는 해양 플랜트의 영역은 원래 육상에 있는 정유 공장이거나 아니면은 가스 수출 터미널이었는데 그거를 바다 위에 온전히 올려놓은 부유식 해양 플랜트를 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이름을 날린 건데요. 데이터 센터도 사실 그냥 육상 위에 있는 어떤 설비들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바다에 얹어서 하게 되면 사실 육상에서 저희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꽤나 많이 해결이 됩니다. 일단 님비 현상을 갖는 설비를 들여다 놓는 데는 그거만한 게 없고.
1: 가뜩이나 요새 가뜩 반대도 많고 이런데.
0: 그리고 네. 지구는 땅보다 바다가 훨씬 넓어요. 매우 여유 있는 네. 그걸 가지고 있고 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게끔만 하면 사실 부유식 설비로 그 바꾸는 거에 대한 니즈는 시장에서 실제로 많은데 이 삼성중공업은 실제로 수요자가 이 설계에 대한 그리고 이제 경제성에 대한 그 테스트를 같이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선급에게 이거를 그 기본적인 인증을 지금 받은 상태이고요. 이 특정한 업체만 지금 이 인증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 제가 알기로는 국내 대규모 조선 업체에게는 인콰이리가 다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제가 이런 뉴스 저도 공부를 하다 보면 조선업이 갖고 있는 이 소위 플랜트 능력이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네. 상황이 온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실제 이런 업체들의 매출이라는 수주 베이스이기 때문에 수주가 진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0: 네. 내년쯤 되면 저희가 봤을 때 이것도 예, 요것도 구체화되어서 수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좋은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예, 그래도 항상 우리가 이런 조선 얘기하다 보면은 한국이 가장 뛰어나다. 그런데 기술력으로 봤을 때 딴 나라들이 넘볼 수 없는 것이 LNG, 뭐 잠수함 이런 것 중에 어떤 것들이 가장 우리의 기술력이 뛰어난 거죠?
0: 일반 상선에서 그 친환경적인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단 굉장히 잘한다.
1: 친환경.
0: 예, 그게 이제 제일 잘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해운사 입장에서 신기술을 도입한 선박을 처음 만들려고 하면 일단 한국부터 찾아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레코드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배들이 돌아다니면서 보여주고 있는 수치가 이미 검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 업체들이 지금 가장 큰 경쟁력이 뭐야라고 하면 친환경 선박을 효율적으로 가장 좋은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거 그게 지금 제일 경쟁력이라고 봐요.
1: 관련된 기자재 업체들도 그리고 한국 기업이 뛰어난 겁니까? 본행제나 이런 회사들.
0: 이 기자재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의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친환경 연료를 쓰라는 거예요. 저희 그쵸. 자동차도 그냥 나쁜 그 연료 쓰지 말고 좋은 이발유 쓰다가 이제는 전기차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선박도 기존에 원래 벙커시유라고 하는 정말 기름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기름을 쓰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써본 에너지 중에 가장 그래도 오염물질을 많이 줄이더라라고 검증된 에너지는 LNG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연료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그 선박을 만들다 보니 기자재 중에 제일 중요한 기자재는 엔진.
1: 그건 제가 이제 항상 조선업 마지막에 좀 우리의 우려 요인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량이 크잖아요.
0: 네.
1: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국이 LNG도 대규모로 건조하고 막강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우리의 기술 우위를 갖고 있는 고부가 가치 선박도 중국이 많이 쫓아온 건가요?
0: 중국이 LNG를 갑자기 대규모로 많이 건조를 하게 된 이유는 중국이 지금 전년 대비 LNG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일본은 원래 LNG 캐리어를 잘 만들었었던 선제적인 이유가 이 두 개 국가도 LNG를 많이 쓰는 국가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려고 하는 LNG 캐리어만 만들다 보니 그것만으로도 일단 레코드가 굉장히 쌓이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이 필요로 하는 그 LNG

0: 배터리를 쭉 흡수를 한 거죠. 근데 중국은 LNG를 많이 수입해서 쓰기 시작한 지 지금 이제 10년이 살짝 넘은 상황이고 우리는 몇십 년을 쓴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 건조량이 는 건 중국에서 필요로 하는 LNG 캐리어 정도는 중국이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셀프 발주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기 때문입니다.
1: 해외 발주가 아니라 스스로 발주하는 거네요.
0: 스스로 발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중국에서 수입할 LNG를 날릴 LNG 캐리어를 쭉 지금까지 건조를 해온 건데 그 경험치를 저희가 뺏어올 수는 없죠. 그거 어차피 저희한테 올 발주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력 자체는 당연히 저희는 시간이 지나가면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어차피 조선소가 그 만들어진 생성 연도로 치면 우리가 확실히 뒤처집니다. 우리는 70년대에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되었고 중국은 2010년대에 지어진 조선소.
1: 최신 설비니까.
0: 최신 설비 레이아웃은 무조건 이기죠. 근데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는 이제 그러면 제품으로 승부해야지. 아니 제품 자체를 계속적으로 스펙을 점점 좋게 해서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걸로 지금까지 계속 갭을 벌리면서 온 상황이고요. 저희가 중국한테 쫓긴다라는 얘기는 그냥 조선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은 난 입사해서 지금까지 몇십 년째 듣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도 역시나 위기의식을 굉장히 느끼고 있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1: 중국이 이런 대규모 발주를 해서 배를 만들다 보면 한국의 엔진을 많이 쓴다는 것도 그게 사실인가요?
0: 예, 한국에 실제로 엔진 오더가 되게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선박 추진 엔진을 만드는 하나엔진의 해외 매출은 거의 다 중국이고요. 전체 매출 중에 한 5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중국도 분명히 그 중국 내부에서 증설을 꽤 하거든요. 엔진 증설도 해서 헝리라고 하는 그룹이 엔진 증설을 진행하는데 그것도 약간 충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엔진은 약간 유일하게 엔진사가 직접적으로 선주한테 영업을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그 중요한 기자재이기도 합니다.
1: 그래서 선주가 찍어서 한국 거 쓰라고 한다는 게 맞나요?
0: 선박은 내가 뭐 대련 조선소에다가 발주하지만 엔진은 뭐 현대 것 갖다 써줘, 뭐 한화 것 갖다 써줘라고 이렇게 딱 지정하면 그거는 예, 저희가
1: 어떻게 할 수 말씀을 없죠. 더 나누고 싶고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네. 정말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조선주 좋은 건 알겠는데 이 주가가 좀 흐름이 그랬잖아요. 좀 촉발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을 거냐가 좀 여쭤볼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가야 되는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근데 저희는 결국에는 업황을 쫓아간다는 뷰이기 때문에 지금의 입구준함이 유지가 되면 저희는 그것만한 촉매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2026년 6월에도 수주 공시를 여러 개 봤는데 7월에도 꾸준하게 계속 나오고 8월도 여전하네. 그럼 아 내가 업황을 잘못 봤구나라고 투자자분들이 아마 생각하시는 그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주식은 저희가 실적 좋아질 주식을 골라서 기다리는 당연하죠. 거잖아요. 실적만한 그 또 촉매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분기 끝나고 나면 저희 한 달 뒤부터 조선업체들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하고 특히나 2분기는 계절적으로도 저희가 조업일 수가 많은 분기에 해당이 되어서 조선업체들 실적에서 일회성보다는 오히려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가 조금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1: 7월에 나오면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온다는 얘기네요.
0: 저희는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셨으니까 제가 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오셨는데 이게 관통하는 게 결국 반드시 돈이 되는 조선주 투자의 법칙을 했는데 결국 아까 좋은 기업인 건 알겠는데 어쩌면 그러한 한국의 이러한 조선업의 사이클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질 걸로 보시는 건지.
0: 그러니까 사이클은 과거의 사이클과 성격이 일단 다 다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한국에서 투자자로 있을 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굉장히 좋잖아요. 저희 반도체 잘하는 국가인데 반도체 상장사 있으니까. 근데 한국이 제일 잘하는 조선업에 특히나 상장사가 우리나라는 또 다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 사이클의 끝을 한번 알겠습니다.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저는 확 알아들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엄경화 신영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윤조의 경제쇼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앞서간다 우리의 갓세.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장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끝이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4개 관용구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서술어를 맞히는 문제입니다. 관용구 골격이 이리하다, 날 이리하다, 핏대가 이리하다, 무대에 이리하다. 여기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순우리말 동사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의 정답은 서다입니다. 골격이 서다는 어떤 일을 형성할 때 기본 줄거리와 틀이 이루어지다를 뜻하고, 예를 들어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한 골격이 서 있나?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날서다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연장의 날이 날카로워지다를 뜻하는 경우엔 숫돌에 갈아 날이 선 칼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또 성격

그의 말은 날이 서고 조리가 분명하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따위의 기세가 세차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 경우엔 겨울이라 그런지 바람에 날이 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핏대가 서다는 매우 화가 나거나 흥분하여 목에 핏대에 피가 몰리고 얼굴이 붉어지다고, 무대에 서다는 공연에 참가하단데 무대에 오르다와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시끄러운 초여름을 느낄 수 있는 날씨가 펼쳐져 있습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7.7도를 보였고요.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남 양산으로 32도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는 1, 2도 정도 높았고 대부분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였지만 강원도와 경상도 등 동쪽 일부 지역은 평년 기온을 2도에서 5도 정도 웃돌았습니다. 오늘 밤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강원 중북부 내륙에는 저녁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전국에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동안 볕이 무척 뜨겁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은 전라도 내륙에, 모레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수 있어 주말 동안 야외 활동을 하실 때에는 소나기에 대비해 작은 우산을 챙겨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적게는 5mm에서 많은 곳은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서울과 전주, 대구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앞으로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날이 많아 점차 더워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2도, 습도는 37%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법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에 투표지 보관상자 폐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오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투표용지 보관상자의 폐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낸 추가 증거 보전 신청 가운데 세 건을 인용했습니다. 보전 대상은 송파 선관위가 투표지 보관상자를 폐기한 경위와 관련한 문서입니다. 다만 잠실 개표소 내 투표지 투표함의 증거 보전 신청은 거듭 기각됐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족한 투표용지를 추가 배부하는 과정에서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 번호를 부여하는 기계조차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조현욱 위원장은 오늘 추가 투표용지 이송 과정에서의 부실도 드러났다며 투표용지 이송 시에는 인계서를 작성해야 되지만 이 같은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양해각서 서명식을 이끌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을 지원하기 위한 선발대가 유럽으로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각 11일 미국 공군 수송기 넉 대가 유럽으로 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벤스 부통령이 제네바에서 열릴 이란과의 서명식에 참석할 경우를 대비해 관련 장비를 수송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면서 서명식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열릴 수 있고 벤스 부통령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명분을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단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역사적 비극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입장문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해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는 이런 참담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 공존과 국민 주권 대북 정책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공통의 가치와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양국이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시간 11일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해 한국과 이탈리아의 우정은 지난 1884년 수교 이후 142년에 걸쳐 꾸준히 발전해왔다며 이러한 기반 위에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천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강선호 의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신문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밝히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살펴봐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향후 증인으로 예정된 서울시 의원과 관계자들은 피고인과 직접 관련된 인물들이라며 석방될 경우 진술을 맞추거나 번복시키는 등 실질적인 증거 인멸과 진술 오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3월 11일부터 6월 4일까지 사실상 매일 접견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한 보석 청구는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를 제외한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강원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일요일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2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 아나운서 시민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201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축구 국가대표팀이 체코에 2-1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은 응원에 나선 붉은 악마들로 가득 찼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서 김대길 KBSN 축구 해설위원과 기분 좋은 첫 월드컵 경기를 분석해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최대 지지 기반인 광주를 찾았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거듭 단결을 강조했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은 정 대표의 정권은 짧다는 발언을 빗대서 당권은 짧다며 면전에서 비판했습니다. 역시 당내 소장파들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SNS에 장동혁이 정신승리? 그들이 정신패배라고 적으면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짚어봅니다. 야외에서 음식 먹는 이른바 야장이죠. 야장을 즐기는 분들이 최근 많이 늘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원한 저녁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주말의 문화 코너에서 야장의 낭만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축구 보셨죠?
3: 아, 전체를 보지 못했어요. 네. 왜냐면
1: 골 들어가는 장면
3: 방송이 있어갖고 봤죠. 그 저 후반

0: 후반에
1: 직전 예 역전골
0: 동점골 역전골 다 보셨어요?
1: 아니요 역전골만 봤습니다.
0: 어땠습니까 오늘 경기 정광재 대변인?
1: 제가 진짜 축구 좋아하는데 모든 운동을 좋아하는데 네. 이번 월드컵은 제가 조금 관심이 덜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1차전 이기니까 진짜 다시 그 월드컵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 2002년에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전에 그때 수석기자 아 기자 시절이었는데. 그때의 영광이 한번 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0: 그래요.
1: 멕시코에서 참 1983년에 박종환 사단이 이끄는 감독이 이끄는 청소년
0: 청소년
1: 4강 했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 4강 신화가 그 우리 붉은 악마의 원조가 됐잖아요. 이번에는 멕시코에서 하니까
0: 그래요.
1: 4강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0: 그때 4강 신화할 때 박종환 감독이 선수들 얼마나 스파르타식 훈련시켰냐면 그러니까. 모래주머니 이따만한 거 달고 방독면수라 그러고 뭐 바닷가를 뛰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1: 고지대라 방독면수
0: 아 그러니까요 네. 저기 정말 그때 선수들 엄청난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유명한 선수는 없었는데 정말 엄청난 팀워크를 보여줬었죠. 이동학 최고위원님 오늘 경기 어땠습니까?
2: 아니 저 체코 선수들 키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도 굴하지 않고 저 잘 뛰고 결과적으로 이기면서 모처럼 만에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이었어요.
0: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맨날 우울한 소식만 있었잖아요. 여야 네, 성관이 그렇죠. 뭐 네. 맨날 우울한 그렇죠. 소식만 전하다가
2: 그리고 오늘 약간 주식장도 살짝 괜찮아가지고 아. 네, 전반적으로 오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네.
0: 금요일이
1: 역시 빨간색이 좋은 색이에요.
0: 빨간색? 아 빨간색.
1: 빨간색이 좋은 색이에요.
0: 아 여기서 단어로 살짝 넘어가는데 할 수 없이 또 이 또 정치권으로
2: 빨간색 와야 얘기를 해봐야죠.
0: 그러니까요. 자 민주당 지도부는 광주에서 5.18 민주묘지 참배하고 최고위원회의 열었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 어떤 동선 위주로 조금 얘기를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 당일. 공학 환송장에 나가지 못했던 정청래 대표. 그날 찾았던 곳이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전북. 오늘은 역시 최대 지지 기반인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정면 의지 돌파다. 혹은 본래 정해진 일정이다. 이동원 최고위원님 뭡니까?
2: 아니,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뭐 네, 자연스럽게 나올 네. 수가 있는 거고 네. 당대표의 일정도 뭐 이게 지금 한 달 전에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정해진 일정일 테고 그런 점에서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 그리고 네.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도 좀 낮아지는 측면이 있고 또 민주당 지지율 역시도 국민의힘과 좀 붙은 막 조사도 나오고 좀 튀긴 하지만 어찌됐건 호남 민심은 좀 다독일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가서 거기에서 이제 약간 신경전 같은 게 좀 벌어졌어요.
0: 약간 최고위원 네. 간의 대리전.
2: 네. 그래서 네. 뭐 지방선거 때 이미 이견이 일정 부분 드러났잖아요. 김영록 전 지사라든가 아니면 김관영 전 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이견이 좀 드러났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수습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당대회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수습되는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다. 결국 전당대회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뭐 다툼이 불가피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0: 그래요.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대표 책임론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두 달 후에 전당대회가 벌어지고 그 전당대회가 그냥 전당대회가 아니라 2년 후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되는 당대표를 뽑는 그 전당대회니까 네. 이거를 보고 필사적인 어떤 그 전면전이라 그러나요? 이게 불가피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정광재
1: 어쨌든 정치권의 오랜 격언 가운데 그 사람의 정치적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메시지 자체보다도 정치인의 발끝을 보라 그랬거든요. 발끝을 향하고 있는 곳이 계속 호남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지금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15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남 광주에 31만 명이고 전북에 19만 명이에요. 그러면 33%가 민주당 권리당원이 호남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계속 가고 있고 지난 지방선거 치르는 과정에서도 당내 일각에서 아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금 지방선거를 치르는 거냐 아니면 당대표 선거 예비전을 치르는 거냐 왜 이렇게 호남에 자주 가냐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는데 지금 가고 있는 거 보면 역시 내가 믿을 곳은 호남 권리당원의 민심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해갖고 자주 가는 것 같아요.
0: 자 지금 발끝 얘기하셨잖아요.
1: 네.
0: 또 다른 발끝을 제가 얘기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그 강득구 최고위원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이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뭐 정권보다도 더 짧다, 당권은 짧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은 김민석 총리를 겨냥해서 당선자 워크숍에서 축사하고 사진 찍는 게 급한 업무는 아니다. 자, 김민석 총리의 발끝은 당선자 워크숍을 간 거예요. 가서 네. 뭐 이틀 연속 갔댔나 뭐 그거 잘 모르겠는데 여튼 어쨌든 갔기는 간 것 같고 문정복 최고위원 얘기에 의하면 대통령이 급한 업무를 총리한테 맡기고 이제 해외 순방을 간 건데 이분이 돌아다니는 데는 당선자 워크숍에 가서 축사하고 그들과 사진 찍는 거다. 자, 이게 급한 업무냐 이거 상당히 좀 날서 보이거든요.
2: 그래서 그렇죠.
0: 네. 야, 이게 정말 전면전이 시작됐고 저 문정복 최고위원 얘기도 그렇지만 강득호 최고위원 얘기도 그렇고 사실은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뭐 청와대 시스템상 나오지 말라 그랬을 수는 있지만 정청래 대표 나오지 말라 그러고 김민석 총리 오라 그러고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이제 뭐 체면이나 뭐 이렇게 뭐 애둘러서 이거 할 마음에 마음의 여유가 없이 그냥 네. 그냥 아유 이제 솔직하게 막 해보자 이런 네. 분위기 같아요 솔직히.
2: 그러니까 지금 링 밖에서 서로 뭐 이렇게 네. 그냥
0: 이게 변죽을 울리고 이런 단계 아닌
2: 이런
0: 것
2: 거 아니고요. 지금 네. 이미 링 위에 올라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잽을 날리는데 그 잽이 상당히 아파요 서로가. 예, 그래서 이거를 보는 뭐 당원들도 양갈래로 갈려진 사람들도 있고 이것을 우려 섞이게 보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당은 어쨌든 똘똘 뭉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을 잘 지켜가면서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해서 잘 일할 수 있도록 국정 동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뭐 국회에서 역할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제 경쟁이 붙게 되면서 이게 분열의 양상. 을 뛰게 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전 1차전이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 합당하자라고 이제 제안했었던 부분. 그게 이제 1차전이고 평택선거에서 이제 2차전이 벌어졌다고 보는데 평택선거는 평택 시민들만 쳐다봤던 선거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지자들이 다 쳐다봤던 선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파열음이 좀 있었다 봅니다. 근데 이제 3차전이 이제 메인 이벤트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 과정이 서로가 갖고 있는 상처나 이런 것들을 보듬고 좀 봉합되는 그 과정 속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더 든든하게 뒷받침하자라고 하는 총의가 모여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으나 그것은 저의 생각인 것 같고 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러한 서로 잽을 날리거나 이제 혹은 스트레이트 뭐 훅 뭐 이런 거 날리는 것들은 저희가 매일매일 보게 되지 않을까. 예.
0: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한 두 가지 사안에서 정청래 대표의 SNS가 조금 눈길을 끌었는데 하나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딱 이렇게 간단하게 올렸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적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은 사실 쭉 그거였는데 아주 제한적으로라도 필요하다면 보안수사권을 뭐 할 수 있다면은 뭐 전면적으로 하자는 건 아니지만 좀 부분적으로라도 하는 걸 좀 검토해라 국회가. 그럼 그건 다시 말해서 보안수사권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홉 글자네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자, 정광규 대변님.
1: 이거는 이제
0: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 했죠.
0: 한 거예요?
1: 전선을 핀 거죠. 본인의 네. 전선을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쪽으로 그 친 건데.
0: 요 쟁점에서 승산이 있다고 본 거예요?
1: 이게 민주당의 오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검찰에 대해서는 정치검찰이고 하루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조직이에요. 굉장히 악마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보안수사권까지 남겨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전통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 계열이 어디냐면 친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친노 친문 거쳐서 친청으로 이렇게 규합이 돼 있는 거예요.
0: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때문에 죽었다 이런 그렇죠. 인식이 있죠.
1: 이게 네. 이른바 뭐 최근에 뭐 멸칭으로 사용되고는 있다고 하지만 문조 털레유가 주장하는 게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입니다. 아주 네.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도 실용 노선을 얘기하고 있는 뉴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거 했다가 정말로 검찰청 완전 폐지에 따른 그 국민적인 폐해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어떤 식의 보안 대책이라도 마련해놓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셈이 뉴 이재명 그룹인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면 폐지에 선명한 기치를 드는 것이 지금의 권리당원들에게 표를 받는 데는 유리하다. 뭐 여러 민주당 지지자나 일반 민심이나 봤을 때는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 일부 용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권리당원만 좁혀서 놓고 보면 이것에 대해서는 반감이 크거든요.
0: 네. 자,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정성호 법무장관이 바로 반박을 했어요. 자, 지금 오늘 오전에 충북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한 대회에 갔는데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검찰이 1차 수사에 대해 손을 대지 않으면 피해자 보호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자, 피해자 보호할 수 있냐 도대체. 이 부분이 향후 전당대회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거라고 보세요.
2: 엄청난 쟁점이죠.
0: 엄청난 쟁점.
2: 왜냐하면 이거는 전당대회의 생사를 가르는 문제뿐만 아니라 정권의 생사도 아마 가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검찰이 그동안 실제 그렇게 행동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으로 저희가 이거를 이 권한을 아예 그냥 뺏어버리려고 네.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유탄이 뭐 당 전체로 온다면 당 구성원 모두가 이걸 떠안게 되겠지만 네. 실제로는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갈 거란 말이에요.
0: 왜 이렇게 수사가 엉망이냐 뭐 이런 식으로.
2: 예, 국민 피해가 네. 발생할 수 있죠. 네. 지연되거나 네. 뭐 이게 뭐 검찰이 뭐 이거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짬짬이 하거나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될 경우에는 국민 피해가 가속화되고 그러면 네. 기사가 아마 엄청나게 쏟아지겠죠. 그럼 이거 누가 했어?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붙인 거잖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장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우려이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저는 같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누구 밉다고 그냥 꿀밤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꿀밤은 때리지만 어느 정도의 제3자의 피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 하는 점은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께서 어찌됐건 지금까지는 당원의 총의가 그런 방향으로 모아져 왔다면 이제 마지막에 이 일처리를 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이게 반감을 사가지고 혹시 또 다른 점들 이거 오히려 이걸 하느니만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지점은 없는가 이런 네. 것들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아마 그 부분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겁니다.
0: 그렇죠. 생사를 건 어떤 그 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자 요거는 뭐 그 보안수사권 검찰개혁 요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요것도 약간 중요한 이슈인데 지금 전당대회에 표심을 가르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까 하는 부분인데요. 정청래 대표는 1인 1표제는 민주주의 그 자체다 강조하면서 기사를 공유했는데 거기 보니까 전현희 의원 김남희 의원이 좀 1인 1표제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어요. 특정 세대의 목소리 반영하지 못한다. 국민의 일반적인 민심과 괴리돼 있다. 자, 보안 의견 이제 내놓는 그런 건데 이게 사실 이동학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보면 네. 정청래 대표가 아주 야심적으로 추진해온 그 정당 뭐 당원 주권주의라 그러나요? 네. 이 부분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에게 나중에 이게 이 제도가 적용이 되면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도 이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 갖고도 지금 좀 어떤 이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냐 두 달 후에 안 되냐 이 부분 갖고도 간단치 않은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정청래 대표한테 유리하니까 뭐 혹은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당원 주권주의를 좀 확산시키고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네. 전개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1인 1표제라고 하는 구호는 이미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이야기한 바가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많이 됐어요. 그 결과 지금 국회의장 선거 때도 그렇고 부의장 선거 때도 그렇고 당원들의 상황이 원래는 그 원내에서 뽑는 거잖아요. 그냥 국회의원들만 뽑는 네, 건데 네, 네. 당원들에게도 20%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당원 주권이라고 하는 건 확대돼가는 흐름이 맞는데 네.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전국정당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영남에서는 한 5, 6만 명밖에 당원이 안 돼요. 네. 그럼 호남은 30만 명입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예, 똑같이 10번이라는 기회가 있다면 적어도 7번은 호남으로 갈걸요? 그러면 소외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국정당을 표방하기로 했는데 영남에서 최고위원 당대표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수도권이나 호남에서만 앞으로 나올 거라 봅니다. 그런 이제 우려들이 이제 점쳐지기 때문에 문제 제기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주력이 민주당 지지 주력이 4050 세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대들에 대한 보정은 어떻게 하지? 그동안 대의원제라고 하는 걸로 해서 뭐 청년위원회에도 몇백 명의 대의원 자격을 주고 뭐 대학생위원회에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세대별 보정 일정 부분이 있었거든요. 보정. 예. 지역별 예. 보정과 세대별 보정, 예. 뭐 위원회별 보정, 여러 다양한 목소리들이 대의원 제도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여기서 뭉뚱그려서 녹여들도록 만들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다 없어지게 되니까 너도 1표 나도 1표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 이제 보완 대책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좀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0: 그래. 네. 자, 정광기 대변인께 조금 예. 다른 질문 드릴게요. 그래, 정청래 대표 사퇴할 거다. 근데 그 사퇴가 당대표 선거 나가기 위한 네. 사퇴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보니까 한 두 달 전에 사퇴를 했더라고요.
1: 60일 전에 사퇴를 그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0: 그러니까 곧 사퇴한다는 얘기인데.
1: 6월 18일이 아마 사퇴 기한일 겁니다. 그런데 예, 예. 오늘이 6월 12일이잖아요. 네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니 나 그렇지 않아도 6월 18일에 이제
0: 어차피 규정에 따라
1: 어차피 사퇴하는데 지금 6월 3일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지난 한 며칠간 들불처럼 그 친문계 의원들이 빨리 사퇴 안 하고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0: 근데 그 사퇴하고 이 사퇴하고 전혀 다르잖아. 근데 그 사퇴는 요구 받은 사퇴는 아예 그냥 나오지 말라는
1: 맞아요.
0: 거고 이거는 출마를 위한 사퇴고.
1: 저는 이 사퇴를 요구하는 것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안 받아들일 걸 알면서도. 이 정치적인 생채기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0: 이번 선거에서 책임 없어? 책임 없어? 책임 있잖아. 뭐 이
1: 그렇죠.
0: 얘기네요.
1: 그 책임론을 네. 계속 부각시키는 건데 근데 지금 얘기하는 1인 1표제와 관련해서 이미 당대표가 최고위원 선거 뽑는 1인 1표제는 통과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문제를 끝내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김남희 의원이나 전현 의원이나 그럼 그때 통과되기 전에 얘기해갖고 이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전당원 투표를 붙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든가 지금 이미 룰이 세팅돼 있는데 세팅돼 있는 상태에서 그럼 바꿔서 1인 1표제 대신에 과거처럼 대의원에게는 17표 주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거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 당은 아예 그냥 이런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걸 두고 민주당은 아 우리 당은 이 호남에 대해 워낙 무관심하니까 이런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똑같이 당원 주권주의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1인 1표 갖는 게 저는 명분상 민주주의 원칙상 맞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제도적으로 보완하려고 한다면 이번 선거 있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 바꾸고 전에 얘기를 했어야지 지금 얘기하면
0: 지금 이미 확정이 된 상태에서
1: 확정된 상태에서 바꾸자 그러면 또 이거 정치 정략적으로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바꾼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0: 그래요. 제가 뭐 강득구 문정복 이분들은 어느 쪽에 서 계신지 너무 확실하고 이랬는데 이제 오늘 보니까 전현희 김남희 의원까지 김남희 의원은 보니까 특사로도 갔다 온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여하튼 이런 것들이 지난번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서 아 피아가 확실히 구분됐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이건 뭐 피아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그 적과 동지가 이제 갈릴 걸로 보는데 다만 이제 좀 약간 우려하는 시각 중에는 어차피 이게 강대강 대결로 간다면 국정 운영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2: 당연하죠. 있죠. 왜냐하면 예.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뭐 이 다수당으로서의 입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뒷받침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여당을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지지를 계속 몰아주고 그 여당이 동력을 만들고 그 동력 자체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뒷받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당이 분열돼 있어요. 예를 들면 윤석열 시대에 우리가 잘 봤잖아요.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권은 본인들의 실력이 없고 또 상대방을 탄압하면서 본인들의 실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야당을 똘똘 뭉치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했던 거는 잘못한 점도 있고 하니까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니까 그들을 갈라치게 하면서 분열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구도상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힘을 굉장히 얻었던 건데 지금 똑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라는 경각심들은 아마 구성원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피할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한 번은 부딪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피하 뭐 정확하게 식별할 것 같고요. 이번 선거에서는 그러한 점들을 이 뭐 부각시켜서 싸울 텐데 그 지점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앞으로는 조금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조금 흔들리는 결과들이 막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 점이 좀 우려가 돼요. 그래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정 부분의 선을 좀 지켜가면서 싸워야 되는데 역사상 최악의 싸움은 제가 볼 때 2007년, 8년 이때 있었던 친이 친박 간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상대방들을 다 감옥에 가게 하고 물론 본인들이 다 잘못해서 간 거지만 내부에서부터 나온 그 파열음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그 진영을 초토화시키거나 아주 형해화시켜버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번 전당

0: 내가 우려스럽게 쳐다보는 시각들도 상당히 많다 봅니다.
1: 우리 역사에서 보면 뭐 대장동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지만
2: 예.
1: 자기네 편끼리 싸울 때 나오는 게 더 뭐라 그럴까 원색적이고 그렇죠. 더 뭐라 그럴까 아픈 부분들이 많이 아까 친이 친박도 얘기하셨지만 네. 거기서도 뭐 다 나왔잖아요 나중에 네, 네. 그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을 저 감옥 가게 한 것도 다 뭐 다스니 뭐니 다 나왔던 건데 자 그렇다면 만약에 두 달 동안에 전면전으로 치렀다 보면 친청 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국정 기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싸움이 극해지면 막판까지 가면 이제 이게 제어가 잘 안 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2: 그러니까 2006년 7년에 걸쳐서 있었던 친박 친이 갈등이
1: 네.
2: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최태민 게이트
1: 네.
2: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10년 지나서 두 명 다 그때 나왔던
1: 때문에.
2: 얘기들로
1: 예.
2: 구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다퉜던 2022년 경선에서도 대장동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끝끝내 여튼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서 2020년에 당선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얘기는 정치권의 얘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힘 보수 계열에서의 집안내 싸움은 목검 갖고 하는 이렇게 연습 대련이라면 진보 진영에서 하는 것은 실검 갖고 하는 진짜 싸움이다.
1: 그래요.
2: 이 정도로 이번에 진보 진영의 분열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1: 네.
2: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기고 국정 지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과연 반대편에 있는 뭐 이른바 민주당의 원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까지 그렇게 칼을 겨눌 수 있을까? 이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보는 이런 흐름은 급속히 친명 후보에게 당원들의 표심도 가고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청래 민정 대표가 갖고 있는 그 당내 위상이라는 게 굉장히 공고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유소 같은 데 가면 큰 풍선 있잖아요. 막 춤추고
1: 예.
2: 구멍 한번 탁 내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 쫙 빠졌고 다시 일어서지도 못해요.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바람이 막 빠져나가는 느낌.
1: 자, 정청래 대표에게는 약간 위기적인 상황일 수도 있다. 이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도 좀 감지된다는 건데 자, 이런 가운데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회의 주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선관위 사태, 물가 같은 주요 현안 보고받을 것이라고 해요. 자, 이동호 최고위원님.
3: 네.
1: 이게 거의 처음이라는데 이거를 왜 할까요?
3: 상당히 엄중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뭐 다른 뭐 정치적 포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1: 네.
3: 볼 때는 이건 그 나가시면서도 그런 생각했잖아요. 중동 전쟁이 지금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고 또 선관위 사태가 지금 계속 되는데 국회에서 지금 이게 지금 타결이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1: 네.
3: 왜냐하면 아직도 쟁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야당이 동수를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건 아니 이건 법대로 하자. 그냥 법대로 정해 있는 대로 비례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위원장도 당연히 저희 여당이 맡아야 되는 건데 지금 야당에서 지금 맡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우려되는 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뭐 이 부정선거 관련돼서 계속 외치고 있고
1: 네.
3: 나가서 외치고 있고 최고위에서 총의를 모으거나 혹은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거나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부정선거다 이러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의원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왜 저러고 있냐 이런 이제 말을 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1: 네.
3: 국정조사를 하게 될 때 이걸 동수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로 부정선거 관련된 약간 그쪽을 동조하는 의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전혀 또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할까 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상 겁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애초에 저는 이게 부당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너무나 정치적으로 지금 야당이 움직이고 있다. 이제 국회에서 풀리지 않는 그런 모양새들이 있고 대통령 지지율이 좀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돼서 떨어지다 보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뭐 이런 부분들 위기 의식을 분명하게 청와대에서 느끼고 있다. 대통령이 이 부분에 전면에 나서서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표명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좀 안정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지금 저 선관위 사태, 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제 이동욱 최고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은

0: 이게 부정선거 음모론하고 연결하냐 하는데 사실 장동혁 대표가 그러고 있지 국민의힘이 그러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당론이 그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이런 그 당장의 재선거 주장에는 거리 두고
1: 네.
0: 진상규명이 먼저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지금 다른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장동혁 대표는 지금 그래서 당대표가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 현장을 찾고 있다. 거듭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도
2: 예.
1: 당론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정조사나 특검이나 이것은 대승적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의견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 부실 관리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쪽이 국민의힘이에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 사안을 굉장히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축소하거나 이럴 만한 동인이 충분해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던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위원장도 맞고 지금 뭐 여야 의석수가 차이는 있긴 하지만 동수를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어차피 국정조사를 통해서 선관위에 진상조사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정조사 나아가 특검까지 특검 추천권도 국민의힘에 주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모든 국민들도 아 이거는 그럴만하지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질만하지라고 동의할 겁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 정부에서 이뤄진 선거관리 부실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팍팍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 이게 그런 그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선에서 이뤄진 투표지 배급 문제밖에 안 됐습니다. 이 정도로 그 축소시키고 싶은 마음이 강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주도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0: 네. 제가 뒤에 이제 좀 이 정정심 원내대표 녹취도 있고 질문도 있기 때문에 교통정보 들은 다음에 저기 이동학 최고위원한테는 또 반론하실 그 기회를 드릴게요. 실시간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금요일 퇴근길 정체도 빠르게 늘었고요. 돌발 구간도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그 사이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선 사고도 났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 그 사이 동작대교 4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진천을 때에서 정체가 길게 이어지는데 1차로에서 사고도 발생하면서 더 많이 막히고요. 이후로도 서청주 분기점에서 남이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총 33km 막히는데 양지에서 용인까지와 부곡에서 반월터널까지 가장 많이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길게 정체입니다. 이후로 용담터널과 금천을 앞두고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0: KBS 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하나 볼게요.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11일 사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한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 57% 3주 전 직전 조사죠. 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잘못하고 있다. 35% 직전 조사 대비 7%포인트 올랐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뭐 잘하고 있다는 이유도 있고 못하고 있다는 이유도 있는데 부정평가 이유를 보니까 이동환 최고님 역시
5: 네.
0: 부실
5: 네.
0: 부정 선거, 선관위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붙여놨네요. 어쨌든 네. 선관위 투표용지 부적 사태 이게 가장 컸어요.
5: 그렇죠. 사실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독립되고 자립되어 있는 기관이에요.
0: 예, 예, 예.
5: 본인들이 운영을 하는 거고. 근데 사실 대통령이 뭘 지시해가지고 이런 부실적인 문제가 나타났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낱낱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정의 총책임자 어찌됐건 어디에서 뭐 문제가 생겼건 간에 심지어 어디에서 화재가 나고 어디에서 뭐 도로가 무너지고 해도 그냥 총체적으로는 대통령의 책임으로 귀결되고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책임을 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 유감 표명을 여러 차례 하셨거든요. 그리고 화상회의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뭐 이 국민들께서 지금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부정평가를 하신 거라기보다는 해결을 잘 해봐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 좀 더 크게 보여지고요.
0: 네.
5: 민주당이 아까 뭐 좀 약간 뭐 축소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도 축소하려는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예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관위가 지금 이번에 나타났던 문제뿐만 아니라 상당히 그동안 뭐 선거 때마다 이런 설화들이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런 기사 나오고 비판받고 그리고 독립기관이니까 아무도 제지하지 못하고 다시 또 왔어요. 그런데
0: 네.
5: 이번에는 총체적으로 지금 난국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체를 하고 다시 꾸리는 한이 있더라도 국정조사에서 이 부분을 빠르게 밝혀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여야가 계속해서 교착상태로 이걸 가져가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무리한 주장을 해가면서 이거를 한다면 더더구나 당대표가 지금 부정선거 세력과 지금 끊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정치적인 그런 주장들 이게 본질과는 다른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경우에 이게 오히려 국민들의 이 의혹을 제대로 풀어 해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될 거다. 그런 네. 측면에서 법에 나온 대로 빠르게 합의하고 시작을 하자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0: 네. 자, 여야가 국정조사에 한 목소리 내고 있는데 방법론에선 분명히 온도차 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2: 선관위 국민참정권 박탈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에 준하여 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절반, 국민의힘 포함 야당 절반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이고 특검은 특검입니다. 국정조사는 구멍이 숭숭 뚫린 선관위의 업무 처리 행태를 국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고 특검은 위법적인 부분을 수사로 밝혀내 진상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은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국정조사 결과를

0: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1: 저는 뭐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예를 들면 인원수 문제 이런 것들은 뭐 한두 명 정도 더 들어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장을 이거를 하게 되면 네. 이게 모든 일정부터 뭐 자료 요구 뭐 증인 신청하는 거 문제부터 해서 정치적으로 이게 오염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제가 볼 땐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거를 좀 처리를 해야 됩니다. 당대표 문제와 당대표와 함께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그런 의혹들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떼어내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 명확하게 선을 좀 그었으면 좋겠고 그 선이 그어진다면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의심할 여지는 없죠. 그런데 여전히 그거를 당대표께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저희 보고 하라는 건지 지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2: 그래서 한동훈 의원은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110명 의원들 이건 이제 국민의힘 얘기죠. 네. 근데 답을 주셔야 그다음으로 나갈 수 있다고 했는데 한동훈 의원은 지금 그걸 방해하고 있는 사람이 장동혁이다. 이런데 아까 당에서도 네. 아니 그럼 우리는 그거는 일단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선거 이거 당 입장도 아니다. 좀 일단 진상 규명부터 하자 그러면서 좀 당혹스러운 네. 입장이 좀
3: 당연히
2: 어떻습니까?
3: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이 주장을 하지 않으면 위원장도 그 국민의힘에 주고 위원도 동수로 맞춰줄 수 있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협상의 장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협상의 장에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바와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바가 있을 텐데 저는 일부 서로 트레이드오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지금 이동욱 최고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와 결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이거 위원장을 맡으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그러면 그 얘기대로라면 네. 그거 자르고 그 저 장동혁 대표가 이 국정조사 특위에 관여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국정조사 위원장을 맡으면 되는 건지 이런 식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의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정선거를 이 재선거 요구와 자꾸 결부시킬수록 이것에 대한 정당성 순수성이 훼손된다.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와는 선을 긋고 부실 관리 선관위의 어떤 개혁을 할 거냐 이 문제에 집중해 보자는 거죠.
2: 네. 1003님 메시지입니다. 이번 선거 투 개표 과정을 보면은 선관위를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관위 개혁이 시급합니다. 완전히 해체 뒤 재건축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좀 여야가 잘 이 부분은 참 머리를 잘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얘기했지만 장동혁이 정신승리 그들의 정신패배라는 글을 딱 8.26 8.26 15글자구나. 두 번째는 그들의 정신패배니까 15글자를 딱 올려놨습니다. 물러날 생각 없다는 얘기인데 소정파 위원들이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장대표 거취 논의하는 의원총회 요구했더니 일요일까지 고민하고 날짜 확답하겠다. 예.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3: 그런가요?
2: 정점식 원내대표가 뭐 당권파로 분류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 뭐 거취 문제 당대표 거취 문제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많은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 일단 장동혁 대표가 객관적 데이터를 놓고 네. 평가해달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네. 뭐 최근에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 안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정말로 패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장동혁 대표를 꼽은 사람들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 객관적 데이터라고 하는 건 12대 3대 서울시장 간신히 이겼는데 서울시장 이긴 것도 장동혁 대표의 공이냐? 장동혁 대표의 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데 어쨌든 그 투표용지 부족 사건이라든가 이 부실 선거 관리 이게 확 불거지면서 이걸 책임져야 된다. 이 문제 풀어야 된다라고 해서 자신의 당대표 그 임기를 연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마침 그 민주당은 당대표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걸로 재신임을 물을 수 있어요.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그런데 국민의힘은 공식 임기가 내년 7월까지란 말이에요. 당장 물을 수가 없으니까 현역 의원이든 다른 사람들이 장대표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지금의 우리 당원 당규상으로는 당원 장동혁 대표가

0: 그냥 물러나지 않는 한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치적인 해법은 네. 원내 의원들이 불신임하는 거죠. 아, 지금 장족 대표 체제로는 안 된다. 그 원내의 의원들의 의견을 누가 수렴하느냐? 정점식 원내대표가 수렴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일요일까지 대강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러면 그걸 확정짓기 위한 의원총회를 하겠다. 그 의원총회를 통해서 거수투표 같은 건 너무 부담이니까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역 의원들의 의견 물어봐서 장정 대표에게 이 의견이다. 이거 따라주시면 좋겠다라고 전달할 수는 있겠죠. 아니면 그 전에 물밑 조율을 통해서 대강 분위기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대표님 물러나시라는 사람이 한 70명 됩니다. 이렇게 의원총회 통해 갖고 공개적으로
1: 아유, 40명은 물러나지 말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러면
0: 어떡해. 아, 그런가요?
1: 예. 어, 맞네. 지켜준 사람들. 아니, 그, 예컨대. 예, 예.
0: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물밑 조율을 통해서도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요. 정치적인 문제니까요.
1: 자, 제가 이제 요즘 최고위원회 보면 장동혁, 김민수, 조강한 이분들의 그 태세는 절대로 그 지도부를 깰 생각이 없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동훈 지도부가 깨질 때는 그냥 장동혁 심지어는 진정호까지 나가버리니까 이게 그 지도부가 붕괴돼버린 건데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2: 이번에 가능성 없죠.
1: 예.
2: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김민수 최고위원, 조광원 최고위원, 신동욱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 양양자 최고위원
1: 네.
2: 다 물러날 생각 없을 거예요. 지금 장동혁 대표와 이미 링크가 되어버렸고 윤어게인 또는 지금 신동욱 최고위원은 제가 알기로 지금 부정선거 이쪽으로도 지금 상당히 경도되어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런 부분에서 결국 장동혁 대표 한 배를 탄 겁니다. 제가 아까 돛단배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대한 당의 배는 내비로 두고서 혼자서 돛단배를 탔는데 지금 여기에 최고위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위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무너뜨리면 본인들도 지금 정치적으로 싹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걸 또 제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당은 지금 상관없는 거예요. 당은 무너지든지 뭐 침몰하든지 상관없는 거고 본인들의 정치적 스피커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 부분만 지금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땐 여기 우재준 최고위원 오늘 우리 사퇴합시다 라고 얘기한 우재준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들은 그 가능성이 없죠. 그냥 정치적 압박 정도로 할 수 있는 건데 실체적으로 이게 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1: 네. 여야가 입장차 좁히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부분 바로 원구성입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3: 현재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회를 양보하라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무엇입니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전반기 국회에서도 정무위, 외통위, 국방위 등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의 입법 진행 속도가 상당히 더뎠습니다. 특히 국익이 달린 대미투자 특위를 타 상임위 법안 처리를 이유로 파행시킨 선례도 있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법사위원회를 가져간다면 모든 국정과제, 민생현안을 발목 잡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용인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1: 네.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 얘기 들어봤는데요. 한마디로 법사위원장은 생각도 하지 말라 이런 거고. 자, 반면에 이동호 최고위원님.
2: 네.
1: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플러스 경제 그 재경위 같은 거 뭐 네. 뭐 정무위 같은 거 이런 것들 민생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경제 위원회 이런 데도 우리가 갖고 와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2: 무리한 주장이죠. 왜냐하면 이제 관행은 없어졌다 봐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법대로 그냥 하는 게 좋고 국회법에 나와 있잖아요. 다 서로 의석수만큼 비례로 다 할당한다.
1: 견제와 균형이라는 옛날의 관례는 이제 저기 의미가 없다.
2: 이제 그거는 어떨 때 가능한 거냐면 야당이 실제로 일을 하겠다. 방해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서로의 이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의 야당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 국회 때 정무위, 외통위, 국방위 이런 것 전부 다 지금 야당에서 맡았었잖아요.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법안 통과가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대미투자특별법 관련된 특위도 있었잖아요. 그때도 특위위원장이 국민의힘이었잖아요. 다른 거를 빌미로 이걸 통과 안 시켜줘 버립니다. 국익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실제 일을 안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수많은 법들이 통과되면 법사위로 다 가게 될 텐데 이거 껌껌이 다 일 안 할 거 아닙니까? 도장 안 찍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논의를 부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건 안 통한다. 그리고 저는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이 지점은 정확하게 원칙을 가지고 국민만 보고 뚜벅뚜벅 가셔야 된다. 이게 무슨 오만하니 뭐하니 엄청나게 비판을 할 텐데 저는 국회가 지금 입법이 계속 느리다는 지적을 대통령께서도 하시잖아요. 근데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 빨리빨리 집행할 건 집행해서 국민들에게 실효적으로 이 법안의 어떤 혜택들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돌아가도록 해야지 시간을 여기서 국회에서 끌고 있으면 안 된다.
1: 네. 자, 정광인 대변님. 이거 네. 이 최고위원님께서는 지금 뭐라 그러셨냐면 법사위원장은 물론 경제 관련 어떤 그 상임위원장도 안 된다. 왜냐하면 결국 발목 잡기만 할 거고 국정에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여기에 딱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국정 운영을 같이 협의해야 할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배제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20년에 비슷한 선례가 있었을 때 네.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 그러면 다 법사위 포함해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라. 이렇게 엄포를 놓은 다음에야 뭐 어느 정도의 협상이 가능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거에 있었던 것 본인들 진짜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고 2016년 선거 이전만 하더라도 네. 원내 다수 의석을 항상 그 보수정당 계열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때 다 야당 배려해서 상임위원장 나눠 갖고 했었던 겁니다.
1: 법사위원장 갖고 가고
0: 그럼요.
1: 야당에서.
0: 그런데 지금 이러지 않는 걸 보면 민주당이 갖고 있는 방침이 워낙 그 강구한 것 같아요. 저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런 배수진을 쳐서라도 일부 사수해야 할 그 상임위는 꼭 챙겨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서울중앙지법이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평양 무인기 관련 1심 선고. 이동학 최고위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2: 아, 이게 축구 이긴 것처럼 모처럼만의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위기를 조장하려고 했잖아요. 안보와 뭐 국방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수 정권에서 늘 강조했었던 건데 오히려 그 위협을 그 그 조작하려고 했었고 무인기 보내가지고 상대방을 도발해서 소유사태를 일으키고 그걸 기화로 해서 계엄의 요건을

0: 때는 계속 일관을 하던데 저는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이 재판을 통해서 앞으로 외교 안보와 관련돼서 실제로 상대방을 이롭게 했다. 뭐 이적행위죄인데 상대방을 이롭게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방력에 엄청난 위해를 가한 겁니다.
1: 네.
0: 의무 없는 일, 뭐 이게 부당한 지시를 하게 해가지고 국방력이 엉뚱한 대로 가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연 국군 통수권자가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 게 맞았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비판적으로 이 법원에서 평가한 것 같고 잘했다 이렇게 봅니다.
1: 네. 자, 아주 잘된 판결이라고 본다는 게 이동학 최고위원님 얘기고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2: 이게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충분한 수기를 통해서 1심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뭐 내란에 이어서 외환 유치죄까지 관련해서 1심에서 남아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참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이 시간이 지날수록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었던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법원 판결로도 확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2: 아쉽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맞지만 하여튼 미래로 가는 모습을 우리 국민의힘이 보여주지 않는 한 과거의 발목 잡혀선 뭐 이번 지방선거도 크게 패한 거잖아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1: 네. 과거의 발목 잡혀선 나아갈 수 없다. 는 얘기까지 이제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시간이 1분도 안 남아서 애매하긴 하지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아마 공소취소 이 부분을 가지고 되게 목소리를 높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소취소 이거는 탄핵 사유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한 줄.
0: 공소취소는 진행되지 않고요. 일단은 네. 특검 먼저 네. 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밝히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1: 네. 정강기 대변인.
2: 공소취소 못할 겁니다. 이번에 선관위의 이런 무능과 부실과 관련해서 2030 세대와 우리 국민이 보여주고 있는 분노 이런 걸 고려하면
1: 네.
2: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서 취소하려고 한다. 그 국민이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강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1: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희철이는 뇌종양 4기 판정을 받고 큰 수술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끝날 듯 끝나지 않는 투병 속에서 희철이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있는데요. 수술 후유증으로 뇌하수체 기능이 저하되며 성장 호르몬 부족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게 된 희철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은 희철이의 하루를 더욱 힘들게만 합니다.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아빠는 매일 배달 아르바이트에 나서지만 막막한 현실은 쉽게 나아지지 않는데요. 어린 동생과 폐암 3기 투병 중인 할머니까지. 어둡고 긴 터널 속을 걷고 있는 희철이 가족. 희철이가 걱정 없이 치료받고 가족 모두 평온한 일상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오후 6시를 향해 가는 지금도 볕이 뜨거워

없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낮 동안은 자외선 지수가 높으니까요. 야외 활동을 하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또 주말 동안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공기는 계속 깨끗하겠지만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낮 동안 나쁨까지 오르는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갑작스럽게 소나기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저녁까지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0: 내일은 전라도 내륙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3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고요. 대기가 많이 불안정한 지역은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소나기에 대비해서 작은 우산을 챙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5도, 부산 19도 등으로 오늘 아침과 비슷하게 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대구 31도 등으로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3, 4도 정도 높아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태극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적죄를 모두 인정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이란이 핵을 보유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종전 합의가 사실상 타결 수순에 들어갔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종전 기대감에 코스피가 급등하며 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과 취재진을 대상으로 발생한 강요, 폭행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회 첫 경기에서 황인범, 오현규 선수의 연속골로 체코에 2-1로 역전승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이었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가 멋진 드라마로 끝났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첫 경기에서 장신군단 체코를 2-1로 꺾고 귀중한 첫 승을 거뒀습니다. 후반 14분 선제골 허용했지만 8분 뒤 황인범의 동점골 그리고 35분 오형규의 역전골로 승리를 만들어내면서 32강 진출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김대길 KBSN 축구 해설위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김대길 위원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4: 네.
3: 짜릿한 역전극이었습니다. 체코를 네. 2-1로 꺾고 월드컵 본선 첫승 거뒀습니다. 홍명보호의 첫 경기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4: 준비가 좀 잘 되어 있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경기 내용 또 경기 결과가 또 역전승이었잖아요.
3: 네네.
4: 너무나도 짜릿한 감동을 주는 그런 경기였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경기 직전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3: 어떤 거죠?
4: 수비라인 쪽이었거든요.
3: 네네.
4: 이게 수비라인 쪽에서 갑자기 뭐 김태현 선수랄지 조유미 선수가 부상으로 낙마하고 또 선수의 변화가 생기고 네. 사실은 홍명보 감독이 이번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좀 실리적인 축구를 준비를 했는데 이 수비라인이 과연 이렇게 돼서 괜찮겠나 했는데 이기혁 선수가 워낙 잘해줬어요. 그래서 좀 위기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수비.

0: 이 운영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 네.
0: 전략적으로 잘 선택했던 것 같아요.
1: 예.
0: 뭐냐면 이 장신 공격 수직이 많은 이 체코 같은 경우는 우리 문전 앞에 페널티 박스 안에서 띄워놓고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렬한 전술 운영 형태인데 예,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수비 라인이 라인 컨트롤을 페널티 박스까지 내려가지 않고 밀어서 설령 이 장신 공격수들이 헤더를 한다 하더라도 한 번에 골문을 향하지 않게끔 라인 컨트롤이 됐고요.
1: 네.
0: 또 하나는 이 상대 진영, 그러니까 체코 진영에서 볼이 좀 많이 머물게끔 해서 우리의 이용 빈도수를 좀 낮추는
1: 네.
0: 이런 전략을 세웠다는 것, 또 선수 교체 타임도 상당히 적절했다는 것, 뭐 이런 것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뭐 대단히 좀 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그래요. 자 이제 좀 잘한 거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잘 뛰기도 했으니까 이제 뭐 전략적인 면, 라인 컨트롤, 선수 교체 시점 얘기를 해주셨는데
0: 네.
1: 그래도 우리가 또 이제 더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쉬웠던 점 이제 대비를 해야 되니까 좀 아 이런 점은 솔직히 좀 아쉬웠다 하는 거를 총평을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일단 이제 수비 라인 컨트롤이 됐는데 이제 미들 블록에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턴 오버가 됐을 때요 상대에게
1: 네.
0: 이제 커팅 됐을 때
1: 네.
0: 그 미들 블록이 견고하게 짜여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지금 체코 같은 경우에도 워낙 단순한 전술 운영 형태였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우리의 약점이 많이 노출되지 않았는데
1: 네.
0: 다음 경기 멕시코 같은 경우는 또 경기 이 축구 색깔이 틀리거든요.
1: 예예.
0: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아, 그러니까 지금 네. 미들블럭에서 우리가 볼을 뺏겼을 때 턴오버
0: 네네.
1: 뺏겨가지고 그렇습니다. 역습을 당할 때 대처가 약간 좀 적절하지 못한 부분 기민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염두에 둬야겠다 그런 말씀
0: 그렇죠.
1: 같네요.
0: 네.
1: 자 오늘 전반에 제가 이렇게 쭉 보다가 보니까
0: 네.
1: 아니 우리의 그 점유율도 높고 잘하더라고요. 막 패스도
0: 네네.
1: 좋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기회도 여러 번 있었는데 아 손흥민 선수도 아 이게 옛날 같으면 제대로 때려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두어 번 기회를 그렇게 놓쳤거든요.
0: 네네네. 네.
1: 이게 잘할 때 안 들어가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0: 그렇죠.
1: 자 덜컥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이게
0: 그렇습니다.
1: 배후 공간 커버 이런 데도 조금 허점이 노출된 건가요?
0: 일단 이제 그거 상황은요
1: 네.
0: 상대의 이제 스로인에 의한 지금 그 득점이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 이제 크레이치 선수가 지금 원래는 왼쪽 측면 수비인데 정지된 장면에는 그 선수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1: 네네.
0: 뭐 흐리나치 선수랄지 뭐 이런 선수들이요. 근데 이 스로인 할 때 그 이 크레이치 선수가 스피드 붙어서 뛰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이 지역 방어가 됐어야 되는데
1: 자리 선점이나 이런 거 예.
0: 예. 그래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 선수가 스피드 붙여 들어오니까 점핑이 상당히 높게 뛸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1: 네네.
0: 거기는 이제 우리 수비 입장에서는 이제 스탠딩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이제 체코니까 그런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텐데 아마
1: 네.
0: 다른 경기에서는 그런 과정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수비 위치들을 잘 지정해서
1: 네.
0: 놓치지 말고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 공격수가 됐든 미들이 됐든 누군가 한 명은 책임져서 그 선수를 딱 잡아줘야 되거든요.
1: 예.
0: 수비에서 잡을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약속했으면은 철저하게 좀 잘 지켜줘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 비슷한 장면이요. 우리가
0: 네.
1: 아 이거 동점골 먹었구나 싶은 그 골인 줄 알았는데 우리 네트를 갈랐는데 보니까 옵사이드가
0: 그렇죠.
1: 돼가지고 왜 그 득점으로는 인정 안 된 골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0: 그렇습니다.
1: 그것도 이렇게 뭐 그 사이드 라인 아니면 코너킥 같은 데서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그건데도 워낙 키가 큰 선수들이고 우리가
0: 네.
1: 순간적으로 그 어떤 지점을 선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뻔히 보면서 좀 당하는 혹은 당할 뻔한 게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1: 네네.
0: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체코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입니다.
1: 아.
0: 그러니까 그 전술 자체가 지금 현대 축구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1: 되게 단조로워 보이긴 하는데 위협적이더라고요.
0: 네. 위협적이었어요.
1: 네. 그러니까
0: 왜 그러냐면 워낙 체코의 선수 구성들 자체가 뭐 190에 육박한 선수들이 워낙 많으니까
1: 네네.
0: 그걸 장점을 극대화했던 이제 코우베크 감독이었던 것 같은데
1: 네.
0: 그래도 우리가 김민재 선수나 지금 이기혁 선수 그다음에 이한범 선수가 그 위기들을
1: 네.
0: 그래도 잘 방어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큰 선수들이 밀고 들어오니까
1: 네네.
0: 그거를 다 위험해서 뭐 제거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거든요. 축구 경기에서.
1: 네네.
0: 그래도 어찌됐든 그런 위험 장면들이 나타났지만 그래도 위기를 잘 대비했다. 뭐 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1: 오늘 그 상황에서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홍명보호의 구원자로 나선 게 황인범 선수입니다. 네네. 자 후반 22분 귀중한 동점골 터뜨리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켰는데 우리 김대길 위원님께서는 대회 전부터 황인범 선수의 중원 역할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 기대도 네.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위기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킨 황인범의 네. 활약은 어떻게 보셨어요?
0: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팀에는 대체 불가 선수들이 몇 명 있잖아요.
1: 네.
0: 뭐 손흥민, 이강인, 그다음 뭐 황희찬, 이재성, 김민재 거기에 또 이제 황인범 선수.
1: 네.
0: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가 사실 이제 발목 부상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까 사실 모든 팬들이나 지금 홍명보 감독도 걱정을 했을 거예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이 황인범 선수를 일단 이제 명단에 넣어서 데려가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1: 네.
0: 만약에 1차전에 못 뛰게 된다면 뭐 2차전, 3차전, 32강 뭐 이런 어떤 스케줄을 잡을 수도 있었거든요.
1: 네네.
0: 왜 그러냐면 황인범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데 이 황인범 선수가 빠졌을 때 다른 선수를 그 자리에 넣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1: 아,
0: 공격 연결고리 역할이랄지 순간적으로 방향전환이랄지 밀집 공간에서의 상대를 파헤치는 능력이랄지 이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를 찾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이제 우리가 체코 전에 이제 두 번의 친선 경기가 있었는데 그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경기 때 교체로 들어와서 한 30분 뛰더라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엘살바도르전은 선발 출장에서 60분을 소화했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제 체코전도 선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몸이 되어 있구나.
1: 아.
0: 이제 이런 이제 판단을 하게 됐는데
1: 네.
0: 그 위에 들어오니까 역시 우리 대표팀에서의 그 이 미드웨스의 연결 역할이랄지 상대 깊숙한 공간에서의 어떤 볼 처리 능력이랄지 오늘도 첫 번째 득점 같은 경우는 황인범 선수가 아니면 그런 장면을 만들기 어려워요.
1: 저는 이제 오른 발가락으로 살짝 걷어올리면서 네. 인사이드로 이게 골망의 오른쪽으로 들어가는데 전 정말 놀랐어요.
0: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판단력이나 축구 지능이 정말 좋은 선수거든요. 황인범
1: 네.
0: 선수가. 그러니까 꼭 우리 이 지금 미들 쪽에서는 없어서는 안 된 그게 네. 이제 전술의 안성도를 높이는데 황인범 선수가 방점에 있는 겁니다. 그게
1: 네.
0: 지금 이제 역할 하는 게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황인범 선수 회복돼서 들어와서 저렇게 좋은 역할을 해주니까 대표팀도 같이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자. 역전골도 황인범의 발끝에서 시작됐습니다. 어시스트 네. 황인범, 오영규 선수. 사실 오영규 선수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손흥민 말고 또 골을 넣을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면 오영규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0: 그렇죠.
1: 최근에 되게 막 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런데
0: 네.
1: 그 한 20, 30분 남기고 오영규를 투입했을 때 손흥민의 팬들은 약간 당황을 했겠지만 저는 사실 아 홍명보 감독이 뭔가 승부수를 던졌구나 했는데 결국은 승부수가 적중을 했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또 손흥민 선수도 한 70분 정도 소화했거든요.
1: 네네.
0: 그리고 이제 슈팅 간여도 한 6번 정도 했고
1: 네.
0: 그런데 이제 어쨌든 득점을 성공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또 이 고지대이다 보니까 이제 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 체코전 경기 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32강 또 뭐 잘하면 16강 이 경기 스케줄들이 있는데 첫 경기에 너무 무리하게 써버리면 그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1: 그렇죠. 예,
0: 그리고
1: 예.
0: 오영규 선수가 사실은 이 몸이 안 좋았었다 그래요.
1: 아,
0: 경기
1: 그래요?
0: 전에.
1: 예. 예.
0: 열이 한 38도까지 끌어올라서 그래서 저도 사실은 선발 라인업에 오영규 선수를 넣고 손흥민 선수를 왼쪽 측면으로 빼고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고 이럴 걸로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1: 네.
0: 선발이 바뀌었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이제 오영규 선수가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좀 이 열이 나서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벤치에서 홍명보 감독과 얘기를 계속 주고받은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한 20분 정도 남겨놓고 손흥민 선수와 교체를 했는데 아무리 뭐 운동 선수가 그런 좀 열이 난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견뎌낼 수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그게 역전골에 성공할 수 있는 교체 타이밍이 적중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1: 그래요. 교체 타이밍 네. 적중했고. 그래서 오영규가 이제 킬러 본능을 보였어요. 거기서 결정적인 순간에 착 걷어올리니까 또 들어갔습니다.
0: 그렇죠.
1: 자, 그 경기 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요.
0: 네.
1: 아무런 기억이 안 난대요.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까?
0: 그렇죠. 월드컵 무대에서 예. 그 큰 무대에서 첫 골이었고
1: 예.
0: 또 본인이 몸 상태도 뭐 썩 완벽한 상황도 아니었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내가 발을 갖다 댔는지 그런 게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날 수도
1: 그래요.
0: 있습니다. 예.
1: 아, 그럴 수가 있군요.
0: 그렇죠.
1: 자,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기혁 선수 수비 라인에 깜짝 선발로 등장해서 이제 월드컵 데뷔전을 치른 거잖아요.
0: 그렇죠.
1: 김민재 선수와 호흡을 맞춰

0: 는데 오늘 만약에 10점 만점으로 평점 주신다면 몇 점쯤 주시겠습니까?
1: 이기혁 선수 한 9점 정도요.
0: 아, 그렇게 잘했어요?
1: 경기 중에 한 두 차례 정도 조금 미스가 있긴 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경기 하다 보면 선수들이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런 큰 대회 나와서요.
0: 예, 예.
1: 그리고 또 이기혁 선수가 지금 월드컵 이런 큰 경기에 첫 경기를 뛴 거거든요.
0: 네. 네,
1: 대표팀에 와서요. 근데 그 정도면 상당히
0: 중압감이 있죠. 첫 경기 뛸 때는 당연히.
1: 아, 그렇죠. 컨디션 조절하는데도 상당히 긴장되고
0: 예.
1: 골을 뭐 차도 이게 좀 평상시에 했던 그런 어떤 드리블이나 킥 이런 것들이 정확도도 떨어지고 뭐 그런 어떤 강한 이 압박감을 받았을 텐데
0: 네.
1: 아무튼 잘 견뎌내고 잘 해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그러니까 그런 압박감을 견디고 첫 경기 치러내고 계속 그게 반복되면 이제 큰 선수로 커 가는 거네요.
1: 그렇죠. 예. 그래도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0: 네.
1: 강원 FC에 있을 때도 보면 그 선수의 어떤 크로스, 어떤 킥의 능력이 매우 정확해서
0: 네.
1: 상대 뒷공간을 노려보는데 아주 좋은 어떤 후방 자원이었거든요.
0: 예, 예.
1: 근데 사실 대표팀에 와서 잘 녹아들 수 있겠나 했는데 완전히 잘 녹아들었어요. 잘했습니다.
0: 오늘 제가 보기에는 숨은 승리의 수훈갑 골키퍼 김승규 선수입니다.
1: 자, 네네.
0: 몇 차례 결정적인 위기를 손으로 걷어냈어요. 그래서
1: 그렇습니다.
0: 그게 사실은 우리 승리에 결정적으로 뒤에 받쳐준 게 아니었나 했는데 제가 언뜻 보니까 김승규 선수도 손흥민 선수처럼 네 차례째 월드컵 맞습니까?
1: 네.
0: 그렇게 노장이었나요?
1: 네. 나이가 좀 됐죠. 아, 뭐 얼마 그렇군. 전에 또 등려를 했죠.
0: 예, 예. 저기 딸을, 예, 네, 등려요.
1: 네. 네.
0: 딸은 아빠가 네. 막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딸 생각이 나겠어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승규 선수도 워낙 경험도 많고
0: 네.
1: 또 이 원래는 김승규 선수가요. 네. 초등학교 시절에는 필드 플레이였어요.
0: 예.
1: 예, 그러다 이제 수비 골키퍼 포지션으로 변했는데
0: 이제
1: 그게 왜 더 적중하게 된 거냐면요.
0: 네.
1: 현대 축구에서 골키퍼 포지션이 이제는 손만 잘 써서 되는 건 아닙니다. 나가서만 잘 하는 게 아니고요.
0: 네.
1: 빌드업 과정에서 발로 하는 처리 과정들을 간여를 많이 해 줘야 되거든요.
0: 네, 네.
1: 근데 이 김승규 선수가 그 능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김승규 선수 아니었으면 사실 역전승 하기 어려웠죠.
0: 그렇죠.
1: 한 두 차례 정도 결정적인 걸 막아냈는데
0: 예, 예.
1: 아무튼 김승규 선수다운 그런 어떤 선방이었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0: 정말 여러 선수들의 힘이 모여서 오늘의 승리가 있었는데 멕시코 예. 과달라하라 고지대 기울한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선수들 후반 막판까지 동점골 역전골 몰아치는 엄청난 활동량 보여줬어요.
1: 네,
0: 자, 한
1: 네.
0: 2주 동안 솔트레이크 시티 뭐 거의 1500m 되는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현지 적응 훈련했는데 그게 좀 네. 주요했다고 보세요?
1: 주요했죠. 이게 사실은 이제 고지대에서 선수들이 어려운 건 것은 이제 1500m 고지면
0: 네.
1: 일반인들 같은 경우 한 지리산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거는
0: 예.
1: 그렇게 뭐 산소 부족 현상이랄지 호흡 곤란이랄지 또 이 피로도랄지 이런 걸 느끼기는 쉽지 않죠. 근데
0: 예.
1: 이제 전력 질주하고 맥박수가 한 200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 상황들이 자꾸 노출되면
0: 차원이 다르죠.
1: 예. 회복 속도도 떨어지게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미리 가서 그런 고지대 적응 훈련하면 그건 또 적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0: 그런데
1: 오늘 우리 선수는 잘 적응했다는 것을 움직임으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체코 선수들은 보니까요.
0: 네.
1: 이게 후반전 되니까 식은땀을 뻘뻘 흘리더라고요.
0: 여기는 적응 훈련 안 했잖아요.
1: 안 했어요. 안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영향도 있었지 않았겠나.
0: 네.
1: 착실하게 준비 잘한 것도 오늘 역전승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네. 위원님 제가 날씨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요. 과달라하라 네. 현지가 우기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 네.
0: 멕시코전이나 남아공전 뭐 수중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1: 네.
0: 자 어떻게 우리 선수들도 뭐 수중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좀 대비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네. 중남미 가가지고 그 수중전 치른다는 게.
1: 일단 뭐 선수들 축구화를 뭐 조금 스터드 긴 것들을 다 준비를 했을 거고요.
0: 아, 그래요?
1: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멕시코나 남아공 때 수중전이 되는 것은 그렇게 두렵지도 않습니다.
0: 아, 그래요?
1: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만약에 오늘 체코전을 했을 때 비가 내려서 수중전이 됐으면
0: 네.
1: 정말 까다로웠을 거예요.
0: 아...
1: 왜냐하면 체코 같은 경우에는 이 비가 내려서 수중전이 되면
0: 네.
1: 그만큼 잘 적합한 전술을 이 체코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한테는 짧게 패스를 끊어서 가고 패싱 게임을 해서 상대 위험지역까지 가는 이 상태가 안 되는 거거든요.
0: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네. 그냥 쭉 센터링 해가지고 머리로 헤더로 네. 해버리니까.
1: 그렇죠. 그랬으면 비가 네. 이번에 안 온 게 천만다행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멕시코랑 남아공 경기는 우리와 플레이 스타일이 거의 비슷합니다.
0: 네.
1: 그래서 누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네. 신발. 이 축구화를 조금 스터디 낀 것들 다 준비했을 거니까 그렇게
0: 네.
1: 하고 전술적인 변화도 조금 줘야 되겠죠.
0: 네네.
1: 세밀하게 하는 이 플레이가 안 되니까
0: 네.
1: 조금 더 간결한 예를 들면 뭐 조규성 선수를 넣어서 조금 더 이 전술적 운영을 간결하게 한다 할지 뭐 이런 것도 아마 이제 홍명보 감독이 다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네. 그거는 제가 네. 뒤에 질문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1: 네.
0: 자, 멕시코가 남아공 아마 이게 첫 경기였습니다.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이 네. 경기에 나타난 양팀 전력 어떻게 평가하세요?
1: 멕시코가요. 저는 네. 생각했을 때 우리가 경기를 하면
0: 네.
1: 10번 싸움을 한 2번 정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이라고 봤는데
0: 네.
1: 오늘 남아공과의 경기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0: 어땠어요?
1: 전력이 약했어요.
0: 약했어요?
1: 예, 예, 멕시코가요.
0: 예. 우리가 우리한테 되게 까다로운 팀인데 여기가 그죠?
1: 예, 그렇죠. 우리가 월드컵 본선 무대에 가서 한 번 두 번 못 패한 근데
0: 예.
1: 그 상태였을 때에 멕시코 스쿼드와 팀 전술이나 팀 스피드가
0: 네.
1: 안 나왔어요.
0: 아,
1: 지금 남아공전에서요. 그러니까 상당히 미드필드도 젊은 선수들이 들어오긴 했는데 조금 허술하고
0: 네.
1: 속도도 좀 떨어졌고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이 이제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 정도면 우리 수비 라인에서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
0: 예.
1: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의 축구를 하는데 이 멕시코도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지금 남아공 같은 경우는 마지막 3차전 좀 되면
0: 네.
1: 제가 봤을 때는 이 팀의 어떤 조직력이나 응집력이 깨져버리지 않을까 그런
0: 아,
1: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두 명 퇴장 당했죠. 저도 사실은 남아공 같은 경우에 상당히 조직적인 대응을 할 줄 알았는데 그 조직력이 없었어요.
0: 아, 그래요?
1: 걔네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같은 클럽에 뛰는 선수들이 많고 자국 리거들이 많기 때문에
0: 네.
1: 그런 어떤 축구 칼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거기도 역시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멕시코도 강하지 않았고
0: 네.
1: 남아공도 조직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0: 그래.
1: 보여집니다. 네.
0: 자, 우리가 해볼 만하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1: 네.
0: 자,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어쩌면 2위는까지는 확실히 32강 진출하고 3위 중에서도 12개조 중에 8개조가 저기 32강에 진출을 한다면서요. 그래서
1: 그렇죠. 8개 팀이 진출하죠.
0: 그렇죠?
1: 진출하죠.
0: 그러면
1: 네.
0: 우리가 1승을 거뒀다는 게 되게 한 7분 응선, 8분 응선 올랐다는 건데
1: 네.
0: 그렇다면 만약에 멕시코하고 비기기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잖아요.
1: 높죠. 1승 1무 하면 뭐 어쨌든 조 3위로가 됐든지 간에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죠. 승점
0: 그래요.
1: 4점이 확보가 되는 거니까요.
0: 네네.
1: 근데 안정적인 승점은 승점 6점이 확보가 되면 그럼 뭐 완전히 2위 정도로 올라가는 거니까
0: 네.
1: 3위가 됐을 때는 또 다른 조들의 이 변수를 봐야 되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0: 근데
1: 아무튼
0: 오늘 보니까요. 왜 네. 위원님? 그쪽 핵심 수비수 세사르 몬테스가 퇴장을 당하더라고요. 근데
1: 맞았습니다.
0: 이 선수가 우리로 치면 거의 김민재 같은 선수라면서요.
1: 네, 네, 맞습니다.
0: 그럼 우리한테 좀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라고 봐야 되나요?
1: 아우, 엄청 유리하죠. 그
0: 그래요?
1: 선수가 사실은 그 주축이에요. 예, 이 수비 라인에서요.
0: 네.
1: 그래서 이 이제 그 선수가 퇴장당해서 우리 경기 못 나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0: 네.
1: 득점의 기회가 더 많이 열릴 수 있다.
0: 그래요.
1: 네, 예. 그런 거거든요.
0: 네. 좀 더 이렇게 간결하게 해야 된다. 아까 그 정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멕시코전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저기 네. 몬테스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식의 전략을 좀 펼치면 효과적일까요?
1: 일단 이제 선발 라인업을 어떻게 넣을 거냐가 중요하겠죠.
0: 네네.
1: 이제 멕시코 선수들도 보면은 몬테스가 빠지면 공중볼에
0: 네.
1: 상당히 좀 취약한 부분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어요. 경기 안정성도 좀 떨어질 수 있고 이 선수가 전체 수비 리딩하는 선수인데 지금 퇴장으로 빠져버리니까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근데 우리에게는 이 전방 공격수들의 색깔이 상당히 다른 선수들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0: 네.
1: 예를 들면 조규성 선수가 들어가면은 공중볼과 어떤 이 몸싸움에 능한.
0: 예.
1: 하지만 원형규 선수가 들어가면 막 파고 들어가고 저도 쪽으로 이 덤비고 이런 어떤 색깔.
0: 네.
1: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면 또 다른 색깔이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이제 선수 선발 라인업을 잘 기용한다면 충분히 멕시코전에서도 지금 우리가 해볼 수 있고 이 멕시코에서는 또 이제 주의해야 할 선수들이 있긴 있어요.
0: 네. 네.
1: 그래도 그 오늘 첫 득점에 그 성공한 기노레스 선수라고 이 선수는 이제 사우디 리그에서 득점왕을 한 선수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근데 오늘 또 보니까 이 왼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꺾어 때리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날카로웠어요.
0: 예리하게 들어와요? 예.
1: 예. 그리고 지금 최전방에 있는 뭐 지금 멕시코가 자랑하는 그 시메네즈 선수가 오늘 두 번째 골을 성공했는데 이 선수에 예. 대한 경계 이런 거 잘하고 예. 하면 뭐 충분히 우리가 해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0: 히메네즈 헤딩슛도 아까 보니까 멋지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남아공은 우리가 좀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FIFA 랭킹 네. 한 60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1: 그렇죠.
0: 근데 우리가 또 아프리카 팀에 좀 약한 측면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역대 통계를 뽑아 보니까 대부분 저 월드컵에서 이긴 게 유럽 팀이 대부분이고 남미나 이쪽 그 중남미나 아프리카 팀한테는 거의 못 이겼던데 그렇죠. 남아공이 약하기는 하지만 좀 주의해야 되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1: 근데 남아공이요. 저는 네. 사실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했으면 멕시코도 좀 까다로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0: 생각보다 더 약해요?
1: 네, 조직력에 대한 부분이 없고요.
0: 예.
1: 또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예전에 알제리가 1승 재물이라고 그랬는데 알제리한테 패했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팬들께서는 연상을 하고 계시죠.
0: 기억하고 있어요, 사실.
1: 네. 예. 근데 오늘 이 남아공을 보니까 전방 공격수에 좀 그래도 내놓을 만한 선수가 포스터 선수가 있었는데
0: 네.
1: 전혀
0: 힘을 못 써요?
1: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레이너스 선수도 위협적이지 않았고요. 예전에 이 아프리카 이쪽에 이제 선수들이 이제 날카로웠던 것은 폭발적인 스피드가 있고 아주 이 밀고 들어오고 뭐 이런 어떤 유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당하고 말았거든요.
0: 네.
1: 근데 이번 오늘 경기 이 멕시코와 남아공 경기 보니까 남아공도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0: 네.
1: 예, 그리고 내놓을 만한 이 주공격수 포스터는 또 교체해 나가버렸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 축구라는 건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0: 네.
1: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또 일단 멕시코전 잘 치르고 나면.
0: 네.
1: 제가 봤던 남아공까지 힘받아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잠깐은 얘기했지만 월드컵 첫 경기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이긴다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제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폴란드하고 1차전 붙었는데 그때 네. 왜 황선홍 선수 첫 골 유상철 선수 두 번째 골로 2-0으로 이겼고
1: 네.
0: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시무시한 4강 신화를 이제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1: 그렇죠.
0: 2010년 남아공 대회에서도 또 그리스 상대로 2-0으로 이기면서 16강까지 그냥 뭐라 그럴까 이제 우리가 개최국이 아닌 데서 처음으로 16강 진출하고 이런 쾌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 그렇습니다.
0: 아 이번 2-1 승리가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1승 첫 경기 승리가 그만큼 대단한 게 우리나라가 월드컵 1차전에서 요 대회 이전까지 3승 3무 5패인데
1: 네.
0: 1차전 패배시 한 번도 토너먼트에 못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1: 그렇죠.
0: 그만큼 우리가 지금 한 7분 응선은 왔다고 봐야 되나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팀 컨디션 또 선수 개개인 컨디션이 첫
0: 네.
1: 경기를 잘 치르고 나면 그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0: 아.
1: 그리고 분위기도 상당히 좋고
0: 회복 속도가
1: 선수들끼리 예 그리고 이제 이 스트레스를 좀 덜 받죠.
0: 네.
1: 아주 좋은 어떤 이 분위기니까요. 그런데
0: 네.
1: 만약 첫 경기 패하게 되면 다음 경기 준비하는데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서 컨디션이 좀 다운될 수도 있고요.
0: 그래요.
1: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번 경기 첫 경기 승리라는 것은 이제 부상에 노출된 선수도 없을 뿐더러
0: 네.
1: 경기를 하면서요. 그리고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자신감을 갖게 됐거든요. 그것도 하나 역전승이었어요.
0: 네.
1: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이 역전승이라는 건 축구에서 그 선수들로 하여금 상당히 이 분위기를 업시킬 수 있고 기분을 아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것에 좀 더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거는 만약에 지금 홍명보 감독이 머릿속에 8강까지 가겠다. 우리 최고 성적을 지금 이 내겠다는 이런 이제 보관이긴 한데 우리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 할수록 부상에 노출만 되지 않으면요. 예, 만약에 이제 16강, 8강까지 갈 때까지 선발로 내놓을 수 있는 선수들이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0: 네.
1: 충분히 큰 이변을 한번 일으킬 수도 있다. 한번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0: 자, 위원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멕시코전 딱 일주일 후더라고요. 다음 주 네. 금요일 19일에 이제 멕시코전을 하는데
1: 네.
0: 오늘 보니까 손흥민 선수 컨디션도 좀 조절을 해줬고 말씀하신 대로 네. 특별히 부상 입은 선수들도 없고 그러니까
1: 네.
0: 우리가 뭐 좀 쓸 수 있는 옵션이라 그럴까요? 전술이 좀 다양하게 이렇게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지금 홍명보 감독은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까요?
1: 일단 이제 선발 라인업의 수비 라인 쪽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0: 예, 예.
1: 왜냐하면 거기서 변화가 생기면은 그건 위험한 거거든요.
0: 네.
1: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왼쪽 측면에 엔스 카스트로프 그 선수 있잖아요. 엔스.
0: 네, 네.
1: 이제
0: 네.
1: 이 선수가 조금 들어와서 좀 더 그 선수가 오히려 이 멕시코 선수들과의 어떤 플레이 스타일이 유사한 그런 상황일 거고 그래서 이제 그쪽 자리 어떤 변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미들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고요. 전방에 네. 이제 중앙 공격수를 이제 누구를 넣을 거냐 이제 이 판단이 가장 큰 이제 숙제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이게 큰 변화가 생겨버린다면
0: 네.
1: 그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0: 오늘 나온 선수 빼놓고는 뭐 조규성이나 몇몇 선수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네요.
1: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체 카드로 활용하는데 시간 타이밍을 뭐 60분 때 넣을 거냐, 70분 때 넣을 거냐, 안 그러면
0: 네.
1: 전반전까지만 뛰고 후반에 넣을 거냐, 이제 요런 것만 남아있지,
0: 네.
1: 이 제가 봤을 때는 큰 변화를 준다는 것은 그건 또 오히려 위험한 거거든요.
0: 그래요. 자, 다음 주에는 멕시코전, 그 다음에는 남아공전, 이 세 번을 잘 치러야 되는데, 자, 일단 조 1위 통과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이런 그 관측마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16강 뭐 조 그러니까 16강 직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그 32강이죠?
1: 그렇죠. 32강을 해야죠.
0: 해야지 16강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 그렇죠.
0: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두 경기만 남았으니까 또 전망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좀 무리한 욕을 쓴 있어도
1: 네.
0: 오늘의 흐름으로 볼 때는 한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1: 제가 봤을 때는 3승 하겠는데요. 네. 지금 멕시코전을 사실은 저는 이제
0: 네.
1: 좀 이기기가 어렵다고 봤는데
0: 네.
1: 오늘 멕시코 하는 거 경기 내용을 보니까
0: 네.
1: 멕시코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팀의 전력이다. 이렇게 보여졌어요.
0: 그러니까 1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1위도 확보가 가능하겠다.
0: 네.
1: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1차전 잘 치러냈고 팀 분위기 좋을 거고 부상 선수 없고
0: 네.
1: 2차전 잘 준비하면 멕시코만 고비만 넘으면 이제 남아공 경기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네. 자, 네. 기분 좋게 출발한 홍명보호 그리고 이것을 손에 땀을 쥐며 열렬하게 응원한 축구 팬들. 자, 김대길 해설위원님께서 홍명보호한테 먼저 한마디 이렇게 전략적 조언일까 이렇게 마음가짐일까 한 말씀 해주시고 그다음에 팬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세요.
1: 네, 홍명보 감독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을 거예요.
0: 네네.
1: 어쨌든 첫 경기 잘 치러내면서 일단 분위기 터닝포인트가 됐으니까 이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는 그런 어떤 팀 분위기 컨트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좀 집중 좀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또
0: 네.
1: 팬들께서 사실은 이번 월드컵이 열리긴 했는데 조금 열기가 달아오지 않았었거든요.
0: 네.
1: 예. 근데 오늘 이 보니까 또 많은 곳에서 대표팀을 응원하셨더라고요. 더 열심히 응원하셔서 우리가 목표한 성적을 좀 이뤄낼 수 있도록 함께 좀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어게인 2002년이라는 생각도 오늘 언뜻 들던데 꼭 그렇게 열기가 국민들한테 깊게 또 넓게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길 KBSN 축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김유나 국민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유나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이번 주말 유럽에서 마무리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1: 네, 방금 이란과의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다. 문서 최종 조율 단계만 남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 며칠 내에 마무리가 될 것이고 아마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거다. 이렇게도 말했는데 이 서명식 시점을 물었더니 아마도 주말이라면서 나는 참석하지 못하겠지만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참석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어제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란이 미국 협상팀이 제시한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에 네. 이란을 폭격해서 박살낼 것이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후에는 이란과의 논의가 이란 최고 지도부까지 올라가서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공습과 폭격을 취소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큰 진전이 있었다. 이걸 시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종전 합의 문서에 서명을 하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고 서명과 동시에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도 해제될 것이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이 어떤 내용의 합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게도 우리는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 이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우리가 겪어야 했던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매우 큰 성과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 그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이후에 최종 종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여기에 대해서는 일이 꽤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본다면서 구체적인 데드라인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0: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합의에 거의 다 이르렀다 이렇게 말한 게 사실 처음이 아니고 여러 차례였거든요.
1: 네.
0: 뭐 이게 일국의 대통령을 뭐 양치기 소년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다가 또 안 되고 그러다가 또 안 되고 해서 이번엔 좀 다릅니까?
1: 네, 이번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군의 공격으로 큰 타격을 입은 이란이 합의를 나보다 더 원한다라면서 이 이란이 원해서 종전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0: 네.
1: 그렇다면 이란의 반응이 어떨까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이란의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합의한 서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서명 시간과 장소에 관한 보도도 전부 추측성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안의 큰 부분은 마무리가 됐지만 미국이 협상 중에 자꾸 이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최종 합의에 이른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래도 이란 측 반응이 예전보다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0: 아, 그거 아니야. 이건 아니군요.
1: 네, 맞습니다. 미국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게 사실 아니야 이렇게 반박을 하진 않았고
0: 네.
1: 아직은 아니다 이런 신중한
0: 최종적으로 아직 된 건 아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란도 합의할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좀 커지지 않았냐라는 게 외신들의 평가입니다.
0: 네, 이전에 보니까 중재자 역할을 주로 파키스탄이 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번에 종전협상에서 적극적 중재에 누가 나섰나 봤더니 바로 카타르였어요.
1: 네, 카타르 당국자들이 중재 작업을 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핵심 쟁점을 좀 좁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0: 네.
1: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난제로 꼽혔던 게 이란의 동결 자산을 어떻게 해제할 건지 그리고 이후에 핵 협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또 뭐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 운영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었거든요.
0: 네.
1: 이런 쟁점들에 있어서 미국과 이란의 의견 차가 컸는데 이걸 조율하고 중재한 게 이 카타르 특사 알리 알 타와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이란이 카타르를 통해서 미국에 수정된 합의 초안을 전달을 했고 미국도 여기에 입장을 전달을 하면서 양측의 입장차가 좀 좁혀질 수 있었다. 이런 외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코스피가 오늘 또다시 급등했습니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1: 네. 오늘 오전 9시 6분쯤에 프로그램 매수가 일시 효력 정지를 뜻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였는데요.
0: 네.
1: 오늘 코스피가 전날보다 4.63% 오른 8,123.62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 장중에 상승폭이 커지면서 한때 8,400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
0: 네.
1: 이 3거래일 만에 8,000 위로 올라온 겁니다. 아무래도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시도 호조를 보였고 외국인 투자자가 25거래일 만에 다시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0: 증시가 계속 오르니까 빚을 내서 투자한 이른바 빚투도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은행권은 여기에 대해서 신용대출을 또 조이고 있어요?
1: 네. 가계대출이 이제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신용대출을 좀 조이고 있는데요. 지금 B2 금액을 보면 역대 최대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0일 기준으로 금융투자협회가 집계한 신용거래 융자 잔고를 보면 36조 8천억 원에 달했거든요. 아, 이게 최대치가 38조 규모인데 이 규모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을 좀 까다롭게 하면서 줄이고 나섰는데 하나은행은 오늘부터 고액 연봉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한도를 제한을 했습니다. 원래는 좀 더 연봉이 높으면 많이 내주고 뭐 이랬었는데 이 신규 신청할 때 빌리는 사람의 연소득과 관계없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를 1억 원까지로만 이제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뭐 마이너스 통장도 연장을 할 때 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를 줄이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감액 조치를 하고 있긴 하는데 예외를 허용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예외 허용 조항을 아예 금지하고 한도 감액 조치 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신한은행도 15일부터 이 신용대출을 좀 더 까다롭게 관리를 하고 또 우리은행도 이 앞서 뭐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이런 접수를 전면 중단을 하면서 신용대출 가계 규모를 좀 줄이고 있고요. 이렇게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건 아무래도 이제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증가 상황을 좀 유심히 보고 있으면서 이걸 단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0: 증권사 얘기도 해볼게요. 증시가 호조를 보이니까 증권회사들의 순익도 크게 늘어났다고 해요.
1: 네. 오늘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증권사 1분기

0: 전체 순이익을 보면 4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네. 지난해 같은 기간에서 비교하면 77%나 증가를 했는데요. 특히 수수료 수익이 7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비교해보면 99%나 늘었는데
1: 주주들만 돈 번 게 아니었군요.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 이 수수료 수익이 덩달아 늘어나니까 증권사도 네.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내 주식시장 상승장이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이 이 가계대출 증가세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극해서 금융안정 위험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시티은행이 낸 보고서인데 올 하반기 주식시장 투자 수익이 뭐 유입되고 또 뭐 반도체 업종의 성과급 영향 그리고 이 서울의 구조적인 주택공급 부족 이런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상승세가 가속화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가계 신용대출 그리고 뭐 마이너스 통장 수요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주택시장 상승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계속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1: 네. 법원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 1심 판결 내렸습니다. 징역 30년 선고했죠.
0: 네. 윤 전 대통령과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윤 전 대통령이 받았던 혐의는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이거였는데요. 그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형 그리고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도 징역 30년형을 선고했고요. 네.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은 북한을 도발해서 그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에 평양의 무인기 투입 작전

0: 그리고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승인 없이 장관 권한으로 혼자 작전을 했다라는 거는 이렇게 보긴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군사력을 사용한다는 믿음을 배신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1: 그래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여기에 대해서 또 항소를 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0: 네,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0: 매주 다양한 문학의 전문가와 흥미롭고 유익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 주말엔 문화입니다.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 선선한 밤바람 속에서 즐기면 어떨까요? 오늘은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최근 도심 곳곳에 퍼진 야장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야장 하면은 뭐 아는 분이 뭐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1: 네.
0: 자, 야외에서 식사 또는 간단한 뭐 반주 이렇게 술자리 이른바 야장 즐기는 사람들 많다고 합니다. 자, 평론가님. 야장이 네. 뭐의 준말이에요?
1: 일단 야장은 들야자에다가 마당장자를 뜻하죠. 그래서 실외의 예. 어떤 마당 같은 터에서 뭔가 음식도 드시고 술도 드시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도심이잖아요.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도심 점포가 있는데 그 앞에다가 테이블을 깔고 거기에 이제 낮에는 사람들이 오가는 아니면 차가 오가는 곳인데 밤에만 가면 거기에 테이블을 놓고서 사람들이 술과 음식을 즐기는 곳으로 변신을 하는 거죠.
0: 약간 고수부지 약간 느낌이 나는데요. 고수부지 거기 네. 그 마트 같은 거 옆에 이렇게 네. 테이블 같은데.
1: 그렇죠.
0: 예.
1: 그런데 사실은 기존에는 익선동이나 종로 3가 을지로가 유명했죠. 종로 3가만 해도 익선동에 가시면은 낮에는 사람과 차가 오가는데 지금 6시만 넘어가면 이제 자리를 펴기 시작을 하는 거죠.
0: 와,
1: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월드컵 응원전하고도 좀 비슷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 서울 광화문광장이 매력적으로 작용했던 게 뭐냐면 평소에는 그냥 차량이 오가잖아요.
0: 네네.
1: 그런데 응원전만 하면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진입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뭐 응원도 하시고 뭐 배스볼도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0: 네.
1: 일종의 뭐 해방 공간이 열린다 이렇게 해도 이제 응원전에서 볼 수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야장도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무엇보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도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또 야장 맵이라고 하는 야장 지도까지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고 네. 있다라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0: 자, 근데 제가 지금 개념이 잡힐 듯 말 듯 해서 여쭤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옛날에 밤이 되면 이렇게 포장마차 같은 게 열었잖아요.
1: 네네네.
0: 그거는 직접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네.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뭐 해물, 해산, 멍게 갖다 놓고 이제 소주도 팔고 막 국수도 팔고 이랬는데 네. 기본적으로 야장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어디서 맥주 캔하고 이렇게 오징어 갖고 와가지고 자신들이 네. 자체적으로 만든 장소가 주류입니까?
1: 그래서
0: 적혀
1: 이제
0: 있습니까?
1: 약간
0: 그
1: 이제
0: 두가지가.
1: 방송 용어로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0: 네.
1: 이게 원래의 그 표현은 야장 깐다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야장 깐다는 게 뭐냐면
0: 네.
1: 야간에 이제 마당을 깐다라는 건데 그럼 예. 누가 까느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까는 거죠.
0: 아,
1: 그러니까 영업점이 있고 그 네. 주변에 테이블을 놓는다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는
0: 거예요. 어쨌든 예. 영업을 하는 네. 사람이 주도가 돼서
1: 그렇습니다.
0: 까는 거네요.
1: 예를 들면 아. 호프집이 있다. 그러면 뭐 낮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아 놓죠.
0: 네.
1: 그래서 그 안에만 이제 영업을 하시는데 어스름하게 이제 어둑어둑 해주시면 문을 열고 바깥에 플라스틱 테이블을 깔기 시작한다라는
0: 이게 이제
1: 거죠.
0: 이제 가게가 바깥으로 오는 거네요.
1: 바깥으로
0: 안에
1: 이제
0: 공간에서
1: 네, 확산이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0: 그래요.
1: 이런 어떤 테이블을 바깥에 까는 형식도 있고요. 루프탑이라고 그래가지고 옥상을 이용하는 형태의 야장.

0: 도 있고요. 그리고 폴딩 도어라고 그래가지고 평소엔 닫아놓지만 네. 열 수 있는 또 문이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등 다양하게 이제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요즘 옛날 막 기성세대들 막 중장년 이상 뭐 50대 60대 이런 사람들하고 달리 젊은 세대들은 술자리 이런 거 좀 비교적 즐기지 않는다 이런 또 그 인식이 있고 그다음에 네. 요즘에는 우리 뭐 그 미국이나 이런 유럽처럼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뭐 술 먹으러 돌아다니고 이러지 않고 일찍 귀가한다 이런 좀 인식이 있었는데 네. 좀 이게 야장이 이렇게 확산된다는 게 좀 의외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좀 확산되고 있는 요인 네. 배경은 뭐라고 네. 보세요?
0: 일단 사회 문화적으로는 네. 코로나19도 컸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지금의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네. 대면 회식을 거의 못했던 측면이 있고 그렇죠. 야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접할 기회가 사실은 없었고요. 심지어 말씀하셨듯 요즘에 회식 뭐 KBS도 아마 많이 안 하실 겁니다.
1: 1차에 거의 다 끝나고 1차에 또 끝나고
0: 예. 예.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더 약이 됐다는 거죠. 사실 대학가에서도 지금 술 소비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네. 대학가에서도 회식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그 회식 문화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강제적인 측면 자율적이지 않은 측면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분위기 좋고 선선하게 바람 느낄 수 있는 오늘과 같은 그런 때에 밤에 이제 사람들과 모여서 음식도 먹고 또 대화도 나눈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리고 요즘에는 비대면 콘텐츠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 특히 Z세대들은 경험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자기가 직접

0: 작용하고 있고 또 사실 이 전 국민의 대다수가 지금은 아파트 문화에서 살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아파트 문화뿐만 아니고 일자리도 고층 빌딩이고요. 또 심지어 주거 공간이 젊은 세대 같은 경우 고시원이나 좀 열악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야장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우리가 그냥 즐겼던 그런 야장 문화인데 그래서 이제 유행한다고 하니까
1: 네.
0: 기존에 알고 있던 데 방문하시고 갔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MZ세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심지어 어떤 분은 뭐 3시간을 기다렸다.
1: 네.
0: 뭐 전체 웨이팅 팀이 1580팀이다 이래가지고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 주변을 이제 다시 또 찾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1: 그리고 또 MZ세대 있는데 또 갈라 그러면 왜 물 흐리지? 뭐 이런. 이런 시선도 있잖아요.
0: 뭐 그거는 자격지심 그렇고요. 실제로 이런 경험을 겪으신 분이 바로 네. 이제 야장 지도를 만든 IT 개발자였습니다. 자기가 실제로
1: 그렇군요.
0: 평소에 가던 곳을 갔는데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1: 네.
0: 아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좀 한 100여 군 넣고 그리고 다른 일반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아는 곳을 이렇게
1: 네.
0: 결합을 해가지고 일동의 커뮤니티형 웹지도를 만들어서
1: 그래요.
0: 거의 650여 개의 그런 야장을 한 지도에 이렇게 담은 사례가 많이 화제가 그거, 이미 됐었습니다.
1: 그거 네. 보면은 상당히 이제 정보가 되겠네요. 자, 외국인 관광객들,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이게 또 지금 앱 얘기도 하셨지만 관광 코스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0: 관광 코스가 된 이유는 이제 한류 관광의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뭐 명소 중심으로 갔지만 지금은 네. 첫 번째로 개별 여행 중심이기 때문에 개별 여행 중심이라는 거는 자기가 프로그램을 짜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프로그램을 짜는 배경 자료는 SNS입니다. SNS를 보니까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아니면 도심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 따라가지고 밤에 술과 음식을 즐기고 또 대화들 나누니까 너무 멋져 보이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이걸 데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생활 문화를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야장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존에는 야간 콘텐츠, 야간 어떤 명소가 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시차가 맞지 않을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즐거운 맛이거든요. 그런데 야장에 가게 되면 밤인데도 휘황찬란하게
1: 예.
0: 또 새벽까지 또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차에 상관없이 한국 문화를 즐기고 또 이 어떤 야장 문화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측면들이 자랑거리가 되거든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SNS에 올리게 되고 그게 다시 외국인들에 알려지면서 다시 그걸 보고 한국을 방문하고 이런 선순환 효과도 이미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사실 여의도만 해도 옛날에는 여의도역 주변에 포장마차 많았거든요. 막 1, 20개 됐었는데 그거는 없어지는 대신에 여의도 KBS 별관 뒤쪽에 이제 호프집 골뱅이 파는 집들이
0: 그렇죠, 네.
1: 밖에다가 막
0: 맞습니다.
1: 많이
0: 사실 별관에도 예전에 포장마차들이 있었는데
1: 많이 없어졌어요.
0: 없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그걸 다시 부활시킬 수는 없는지 외국인도 많이 찾아오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기성세대도 즐기고 새로운 세대도 즐기고 그러면
1: 네.
0: 훨씬 더 뭐 세대 통합이나 우리나라 어떤 사회문화 통합 감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또 여기에 외국인들까지 같이 어울리게 되면은 그야말로 뭐 다양성의 다문화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래요. 근데 이제 외국인 관광 코스까지 그렇게 됐다면 이게 또 아까 뭐 그 야장 맵 앱 뭐 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셨는데 관광 분야에서도 이게 자영업자 매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유지하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0: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야간 문화가 없기 때문에
1: 네네.
0: 그런 점에서 잠을 자도록 하는 콘텐츠 관점에서 야장 문화에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
1: 네.
0: 특히 서울뿐만 아니고 지역에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차 거리가 있거든요.
1: 예, 예.
0: 또 안산에도 있고 지역에 많이 있는데 이런 지역 명소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잠을 자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 호텔 숙박도 하고 숙박을 해야 또 항공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음식을 또 먹게 되고 관광 명소도 방문을 하기 때문에
1: 네.
0: 그런 연관관계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골목으로 야장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조용했던 동네가 야장으로 너무 떠들썩합니다.
1: 주민들은 좀 불편을 호소하겠네요.
0: 그렇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새벽까지도 이렇게 떠들썩한 데다

0: 하다가 심지어는 뭐 주방에서 나는 도마질 소리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데
1: 민원도 많을 것 같아요.
0: 민원도 많으니까 결국 에티켓을 좀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네로 확산되는 야장의 부정적인 측면은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야장 같은 경우도 테마용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 폴딩도어나 뭐 루프탑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수동 같은 경우는 테마형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잡화점 형태의 또 야장 코스도 생겼거든요. 예. 거기 가면은 뭐 추억의 물품부터 해가지고 온갖 그런 다양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또 진화하고
1: 체험하거나 살 수도 있고요.
0: 네, 살 수도 있고요. 오. 그렇기 때문에 좀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형태로 테마형으로 더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꼭 술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무알콜 뭐 야장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1: 그리고 맥주도 요즘 무알콜 맥주 먹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네. 것들도 이렇게 가미하면 술을 안 먹으면서도 밤에 선선한 공기를 즐길 수 있는.
0: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예. 뭐 안주빨 세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네.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또 이런 곳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 음주 문화 때문에 지금 뭐 사건 사고도 여전히 있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1: 네.
0: 술 꼭 야장에는 필요 없어도 되는 문화를 만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또 많이 참여하는 특히나 여성분들의 어떤 참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헤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아까 뭐 골목길로 그런 것들이 파고드니까 주민의 삶, 도시의 매력은 살리면서 주민의 삶까지 지키는 그런 방향 공존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이번 주말에 야장. 이렇게 즐겨보자. 야장 즐기는 팁이랄까요? 한 말씀 해주세요.
0: 일단 야장 맵을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네. 가면 가게 분위기나 웨이팅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무엇보다 여기는 커뮤니티형 지도기 때문에
1: 네.
0: 후기를 이제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방적으로 옛날에 뭐 파워블로거가 홍보성 때문에 특히 너튜브도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신뢰성을 잃었는데
1: 네.
0: 여기에는 아무리 추천한다 하더라도 거기 실제 가보신 분들이 후기를 다 달기 때문에 그거 사실 아니던데 더 좋은 점이 있던 근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참조하셔가지고 가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월드컵 응원전이기 때문에 서비스하는 또 야장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점들 헤아리셔서 월드컵 분위기를 KBS의 해설과 함께 잘 즐기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월드컵은 KBS입니다. 여기에 야장과
0: 네.
1: 신선한 선선한 그 바람까지 곁들이면 네. 더 좋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체코와 월드컵 첫 경기 승리로 이끈 태극 전사들 딱 일주일 후인 다음 주 금요일 19일에 개최국 멕시코와 맞붙습니다. 그래서 끝곡으로는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요즘 낮이 무척 긴데요. 오늘 해가 지는 시각은 서울을 기준으로 저녁 7시 54분이 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모레 일요일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야외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조금 더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5도, 부산 19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19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31도, 광주 30도, 강릉 29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2도 분포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저녁까지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전라도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양은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30mm 정도가 되겠고 곳에 따라 천둥, 번개와 돌풍이 동반돼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2도, 습도는 40%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체코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를 2-1로 역전승하며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법원이 폐기됐다는 투표용지 보관상자의 폐기 경위를 확인하기로 한 가운데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해당 상자 중 하나를 제보를 통해 입수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부를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타결 수순에 들어갔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 언론이 이란의 핵무기 포기 약속과 미국의 제재 철회 등이 담긴 종전 양해각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장신군단 체코를 꺾고 첫 경기부터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대표팀은 후반전에서 체코에 한 골을 내준 뒤 만회골과 역전골을 연이어 넣으면서 2-1로 역전승했습니다. 배지현 기자입니다.
1: 홍명보호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체코를 2-1로 꺾고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전 현지 교민들의 열띤 응원 속에 결전지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 들어선 우리 선수들은 힘차게 애국가를 부르며 4년 만에 월드컵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손흥민을 앞세워 전반부터 체코를 압도했지만 후반 14분 큰 신장을 앞세운 체코에 일격을 당했습니다. 한 번에 박스 안으로 넘어온 스로인을 크레이치가 헤더로 연결했습니다. 그림자가 드리우는 듯했던 홍명보호를 구한 건 중원의 핵 황인범이었습니다. 후반 22분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뒤 개인기로 수비 두 명을 제쳤고 침착한 칩슛으로 골키퍼까지 속이며 체코의 골망을 열었습니다. 체코의 세트피스를 통한 위협을 오프사이드로 잘 넘긴 대표팀은 후반 35분 마침내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동점골의 주인공 황인범이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후반 교체 투입된 오현규가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야말로 대역전극을 마무리한 극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한 골차 리드를 끝까지 지킨 대표팀은 체코의 2-1 통쾌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대표팀은 16년 만에 조별리그 1차전 승리를 거두며 1차 목표인 토너먼트 진출을 향한 가능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0: 오늘 경기에서 체코에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가던 분위기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었던 건 황인범 선수의 초인적인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황인범은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침착함은 물론 재치까지 발휘해 구세주 역할을 했습니다. 하무림 기자입니다.
2: 뼈아픈 실점 뒤 반격이 절실하던 후반 22분. 중원에서 공을 잡은 이강인이 황인범을 향해 송곳처럼 예리한 패스를 날립니다. 상대 골키퍼와 수비수가 붙었지만 황인범은 절묘한 방향 전환에 이어 기막힌 오른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철옹성 같던 체코의 수비벽을 단번에 무너뜨린 환상적인 동점골. 위기 상황에서 엄청난 침착함과 집중력은 물론 체코 수비수를 모두 속여버린 재치까지 돋보였습니다. 구세주 역할을 해낸 황인범은 손으로 하트표를 그리며 국민들을 향해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황인범은 13분 뒤엔 역전골을 이끌어내는 역할까지 해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마치 택배처럼 정확한 크로스를 날렸고 문전으로 세도하던 오영규가 왼발로 벼락 같은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황인범은 올해 3번이나 부상을 당하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번 월드컵 대한민국의 1호 골과 도움의 주인공이 되며 엄청난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 역시 황인범을 이날 최고로 빛난 선수로 선정하며 활약을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0: 유럽 튀르키예 리그에서 큰 활약을 펼치고 있는 오현규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황인범의 패스를 받아 역전 결승골을 터뜨리며 체코전 승리의 주역이 됐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3: 후반 25분 주장 손흥민을 대신해 쓰리톱에 선봉해선 오현규. 4년 전 예비 선수에서 꿈의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특유의 성실함으로 1-1로 팽팽하던 경기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오현규. 후반 35분 로빙 패스를 이어받은 황인범이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리자 어느새 전방으로 침투해 왼발 역전골을 장려시킵니다. 월드컵 데뷔전답지 않은 침착한 골이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이후까지 거친 몸싸움으로 공격권을 유지하고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수비에도 기여했습니다. 오현규는 가장 중요한 순간 천금 같은 역전골로 홍명보 감독의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선 등번호도 없는 예비선수에 그쳤던 오연규. 이제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새로운 간판 공격수로 자신의 시대를 열어젖혔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이 잠실 투표소에서 확보하려던 투표지 보관 상자 행방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그중 하나로 추정된다는 보관 상자를 공개했고 법원은 이 상자가 정확히 어떻게 폐기됐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4: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보관돼 있다 사라진 투표용지 상자 중 한 개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가 분실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모두 7개로 알려졌는데 전 씨는 이 중 한 개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 씨 측은 누구에게 제보를 받았는지, 해당 상자를 어디에서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원도 상자들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인은 추가 증거 보전 신청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인계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의 상호와 인계 시점, 실제 폐기일 시 아직 폐기되지 않았다면 현재 보관 장소 등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관 상자에 적힌 인쇄 매수 1,900매 표기로 이른바 49% 인쇄 논란이 일었던 만큼 해당 인쇄 매수가 잠실 투표소에 배정된 수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문서 제출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0: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과 취재진을 대상으로 발생한 강요와 폭행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공지를 통해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강제로 뒤진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대상자 중 한 명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 요구를 했고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사 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한 증거 자료도 확보해 피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내부에서 근무 시간에 골프 스윙 연습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을 중심으로 동영상이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근무 시간 중 중구선관위 직원이 개인 골프채를 가져와 계단과 계단 사이 공간에서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일 단건으로 발생한 일인지 상습적으로 골프 연습을 한 건지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당장의 재선거 주장에는 거리를 두며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신경전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1: 선거 뒤 첫 공개 지역 행보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광주를 찾았습니다.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 부족한 건 채우고 가다듬겠다고 몸을 낮추면서 갈등설이 나오는 당내에 단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 당내 문제로 싸울 때가 아니라는 듯 부정선거 음모론 하지 말라고 국민의힘에 공세했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도 신경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법사위원장직은 내놓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에 더해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까지 이번엔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끝내고 경제 기조도 전환해야 한다. 이 같은 민심을 선거에서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당내 일부에서 주장하는 재선거 문제는 일단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거리를 뒀습니다. 국정조사와 동시에 특검을 추진하자고도 재차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위 구성도 야당이 위원장을 맡아 여야 동수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0: 계엄 명분을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단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북한을 도발했다며 이적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5: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특검팀의 구형과 같은 형량입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군사작전이라 볼 수 없다며 일반이적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고 북한이 오물풍선을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도 작전을 강행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도 봤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자극해 재산상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고 군사상 비밀도 노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인기 작전으로 북한이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강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비는 명령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북한이 도발을 안 했다고 해서 피고인들을 유리하게 봐줄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가 통수권이 국가 안전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데도 정치적 이익을 위한 계엄 선포를 위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었다고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군인들에게 위법한 작전 수행을 지시했다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이 국가안보를 위한 군의 판단을 이적행위로 둔갑시켰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0: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가 사실상 타결 수순에 들어갔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이란이 핵을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1일 백악관 행사 도중 기자들에게 이번 주말 이란과 종전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합의문을 최종 조율하는 단계라며 서명식 장소는 유럽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 최고 지도부가 종전 합의안을 승인했고 자신도 예정된 이란 공습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또 이스라엘 등 이란 주변 국가 정상들과도 대화해 당사자들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정에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말을 하기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곧 대규모 공습이 있을 것이라며 이란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급반전됐거나 트럼프 특유의 압박식 협상 전략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0: 14개 항으로 구성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고 이란 메흐르 통신이 현재 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14개 항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 중단과 30일 내 미국의 해상 봉쇄 완전 해제, 이란 주변 지역에서의 미군 철수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30일 내 호르무즈 해협 재개와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계획 제시, 이란 핵 문제 관련 미국의 1, 2차 제재와 유엔 안보리 및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결의 철회 등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60일간의 협상,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약속 재확인 조항도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 등급 훈장을 받았습니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 오늘은 멜로니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6: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이 자리에서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이탈리아 공화국 기사 대십자 공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국가 원수급 외국인에게 수여되는 최고 등급 훈장입니다. 이 대통령이 외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최고 수준의 예우를 뜻한다고 의미를 밝혔습니다.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역사적 경험을 언급하고 양국은 평화와 협력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긴밀히 협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회담은 양 정상의 세 번째 만남입니다. 서인수 회담과 오찬을 겸한 확대 회담을 한 후 MOU 교환식이 진행됩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양국 경제인들이 참석하는 한 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합니다. 한국경제인연합회 류진 회장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등이 참석해 양국 기업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은 지방 도시를 방문하는 이탈리아 정부의 국빈 방문 예우 관례에 따라 피렌체를 찾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0: 이란 전쟁 종전 기대감에 코스피가 급등하며 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4.63% 오른 8123.62로 마감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코스피 200 선물지수의 급등세에 유가증권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 호가 일시 효력 정지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3.22% 오른 1029.05로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9원 10전 내 1519원 80전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구글의 차세대 인공지능 칩 생산 일부를 맡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글은 10세대 TPU의 핵심 부품 생산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 맡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미 IT 전문 매체 디 인포메이션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1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ISPC라는 코드명으로 알려진 이 TPU를 부품별로 TSMC와 삼성전자에 나눠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5분쯤 충북 청주시 SK하이닉스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직원들이 소화기를 이용해 10여 분 만에 자체 진화했지만 8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산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SK하이닉스 측은 독성 물질인 불소가 누출됐을 가능성에 대비해 직원 4천여 명을 일시 대피시켰습니다. 1950년 이후 가장 강력한 슈퍼 엘니뇨가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현재 시각 11일 미 국립해양대기청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엘니뇨 현상이 이미 공식적으로 시작됐고 슈퍼 엘니뇨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엘니뇨가 슈퍼 엘니뇨로 발전할 확률은 63%에 달하고 1950년 이후 가장 강력한 엘니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 분쟁조정 신청 사건 두 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해 오늘 조정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해 12월 11일 고모 씨 등 50인이 낸 건과 같은 달 23일 김모 씨 등 1626인이 낸 건입니다. 분쟁조정위는 26일까지 15일간 집단 분쟁조정 절차에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도 받습니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코치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이 코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코치는 오늘 새벽 6시 25분쯤 구리시 아천동의 왕복 6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코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에서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방송광고 1일 총량제를 현행 평균 17%에서 채널별 1일 방송시간의 20%로 확대하고 프로그램별 광고시간 총량 규제를 폐지합니다. 중간 광고 허용 기준도 완화됩니다. 허용 프로그램 길이를 45분 이상에서 30분 이상으로 낮추고 프로그램 길이별 허용 횟수도 늘립니다. 또 간접 광고와 가상 광고의 크기 제한을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하고 가상 광고 허용 범위를 교양 프로그램까지 확대합니다.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송치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쪼개기 후원 의혹도 검찰에 추가 송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강 의원과 김 전 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중부와 경북 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호남과 경남 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2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아나운서 이상훈이었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열린 토론 MC 황현희 씨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 진행을 맡게 된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전에 진행된 월드컵 첫 경기에서 황인범과 오현규의 후반 연속골로 체코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게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에 16년 만에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이긴 거라고 하네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분주한 일정을 보낸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가죽 점퍼를 걸친 친근한 아저씨 스타일로 방한 내내 구름대 같은 인파를 몰고 다니면서 토스타급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젠슨 황의 소탈한 모습 뒤에 또 냉철한 사업가의 모습이 감춰져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열린 토론 속 토크 배틀 열톡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첫승 의미와 젠슨 황이 남긴 손익 계산서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분야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열린 토론 속 토크 배틀 열톡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유현재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유현재입니다.
0: 네,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0: 네, 이종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0: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 샵 9730,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또 라디오 한 2년 만에 여기 한번 왔는데 또 새롭고 반갑습니다. 이정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신데 저도 반갑습니다. 오늘 그 축구 얘기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세 분 그 우리 축구 대표팀 첫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체코가 좀 뒤로 갈수록 상당히 좀 힘이 빠지길래 아, 역시 이 고지대 적응이 좀 안 됐구나 싶었는데 우리 뭐 유 교수님부터 좀 저희가 말씀 좀 들어볼까요?
1: 저도 이렇게 좀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는 오늘 스타일이었는데 근데 가는 데마다 막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뭐 월드컵 뭐 열기에 식었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뭐 저를 포함해서 전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막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이 결국은 아 이겼구나라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예쁘고 감격스럽고 좀 그렇고 또 아 오형규 완전히 변했어요.
0: 그렇죠.
1: 아 완전히 반했어요.
0: 반했어요.
1: 네, 네. 너무너무 반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한테는 조금 이렇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아 이제 포스트 손흥민이 누굴까라고 좀 궁금하고 막 그랬는데 네. 아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되게 훈훈했던 게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기자들이 막 이거 좀 인터뷰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예. 그 믹스 존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를 그냥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웬만하면 거기서 말씀하시고 가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후배들에게 그러려고 이렇게 살짝 그냥 가시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아 그 뒤에 누가 있을까? 영웅 뒤에 또 다른 영웅이 나타난 것 같아가지고 아우 정말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또 유 교수님께서 손흥민 팬들을 의식한 발언까지도 상당히 신경 써서 내주 계신데 아니 저도 이번에 저기 소리치면서 막 환호하는 거 보니까 저번에 우리가 동계올림픽 때 아직도 동계올림픽을 했어? 모르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국가적인 이벤트 참 많이들 좋아하실까 싶었는데 관심을 되게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교수님.
3: 그러게요. 예. 그 최근에 참 우리나라가 이제 뭐 지방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짜증나고 갈등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0: 웃을 일 없다.
3: 네. 월드컵이 이제 시작되면서 첫 경기를 또 기분 좋게 이겨가지고 온 국민이 그냥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일단 너무 기쁘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큰 대회 나가면은 첫 경기부터 져가지고 경호에서 따지고
0: 아니 왜 우리 대표팀들은 이렇게 드라마를 좋아하는
2: 항상 힘들게요.
1: 아니 그 갑자기 수학을 해야 돼.
3: 야구 대회 때도 그랬었잖아요. 뭐 굉장히 경호에서 많이 따졌는데 깔끔하게 첫 경기 이겨서 뭐 그 미국의 그 애슬레틱인가요? 거기서는
0: 승부 비율 뭐
3: 2강 진출 가능성 93%
0: 그렇게 올랐어요.
3: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32강까지는 이제는 정말 뭐 큰 고비를 너무 잘 넘긴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제 또래의 그 축구 팬들은 항상 한국 대표팀 경기를 보면은 그 고질적으로 문전 처리 미숙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0: 왜 이렇게 떠냐? 문전에서 왜 이렇게 저냐? 이런 게 좀 있었죠. 옛날에.
3: 근데 오늘 경기 보니까 황인범 선수의 첫 골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냥 한 번 줬고 골키퍼 수비수 3명 제끼고 슛으로.
0: 마지막에 그런 여유와 그 배포가 어디서 나올까요?
3: 그 빠른 템포의 경기에서 공이 천천히 굴러서 들어가는 게 너무나 예술적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오영규 선수의 그 두 번째 골도 보면은 그냥 거의
1: 스피드로
3: 그 크로스 받아서 바로 타이밍. 그냥 발 갖다 대서 저돌 쪽으로 달려들면서 야 이거는 정말 옛날에 우리가 동경하던 유럽의 정말 탑티어 선수들이 하던 그런 퍼포먼스를 우리 선수들 이제는 자유자재로 하는구나.
0: 네.
3: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0: 지금 말씀드리니까 또 소름 돋네. 중간에 또 들으신 분들 중에 아니 뭐 무식한 거 아니야 무슨 32강이 하실 텐데 이번에 월드컵이 48개국이 맞아요. 출전했죠. 그래서 104강. 우리가 이번에 조별리그에서 이기게 되면 잘 되면 32강 이렇게 시작하는 그 말씀 잠깐 또 드리고요. 이동 이종수 대표님 네. 말씀 들어볼게요.
2: 그 저는 일단 그 이번 월드컵이 지난 동계올림픽이랑 다르게 그래도 열기가 좀 고조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동계올림픽은 종목 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막 어느 한 종목이 압도적으로 인기 있다 이렇게 보기 힘든데 축구는 단일 종목인데다 워낙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는 뭐 그런 것도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요.
0: 네.
2: 결정적으로 지난번 이 동계올림픽은 지상파에서 중계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또 마침 KBS에서 이렇게 중계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보편적 시청권 이런 얘기 맞아. 많이 했는데
0: 중요한 부분입니다.
2: 아무래도 많은 분들에게 노출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0: 정확히는 우리가 동계올림픽 때 중계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었어요.
2: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패럴림픽, 네. 패럴림픽을 또 중계를 한번 했었고 이번에 또 월드컵 지상파에서는 단독 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KBS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많이 또 시청해 주시고요. 아, 뭐 여러 선수들 할 말 많습니다만 일단 우리 대표팀 첫 골은 황인범 선수가 넣었고 역전골은 오현규 선수가 넣었는데 저는 그 일단 오현규 선수부터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오현규 선수가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때는 이 등번호도 없었어요. 예비 엔트리였는데 야, 이 18번이라는 등번호가 옛날에 거슬러 올라가면 황선홍 선수부터 스트라이크의 번호잖아요. 이 번호를 달고 골 넣었다. 아, 교수님 굉장히 통쾌한 순간 아니었습니까?
3: 아, 그 이적 이슈도 한번 있었잖아요.
0: 그렇죠.
3: 이제 뭐 맞아요. 무릎이 어떠니 막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네. 마음 고생도 많았을 텐데
0: 맞습니다.
3: 세팅 가서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있고 아주 월드컵 직전까지 폼이 좋았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오영규 선수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저돌적으로 대시하는 그 능력이 이번 골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게 아닌가?
0: 아니 그 해설위원분들이요. 네. 힘이 장사래요.
3: 그러니까요.
0: 황희찬을 네. 좀 능가할 수 있다. 막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힘이 정말 그 끝에서 끝까지 차고 올라가는 그 힘이 정말 대단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3: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그렇게 문전으로 그냥 바로 감각적으로 대시를 하면서
0: 네.
3: 그 황인범의 크로스를 받아놓은 것이 골키퍼 맞고 들어갔잖아요.
0: 그렇죠.
3: 이게 뭐 좀 재수가 없었으면 이게 안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0: 네.
3: 아, 아주 통쾌한 골이었습니다.
2: 아, 근데 오영규 선수 힘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0: 예.
2: 최근에 이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게 한 추어탕집이 이제 월드컵 응원 가느라고 한 달 정도 쉽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 문을 닫은 거예요.
0: 네네.
2: 사람들이 아니 뭔데 이렇게 월드컵 응원 간다고 한 달이나 가까이 문을 닫느냐.
0: 그러게요?
2: 알고 보니까는 오영규 선수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였던 거예요.
0: 아~
2: 근데 방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이 오영규 선수가 추어탕 수저여가지고 힘이 그렇게 좋았나.
0: 아니 근데 그 우리 유 교수님 오영규 선수가 어제 열이 38도까지 올랐대요. 근데 오늘 후반에 교체해서 골을 넣은 거거든요. 우리 또 보건대학을 또 대학원에서 또 공부를 하셨잖아요. 보건의학적으로 고열 38도의 선수가 이렇게 펄펄 뛸 수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경기 끝난 이후에 보건의학적으로 또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아, 저는 뭐 보건 정책 공부한 거라서 말 잘못했다가 제가 괜히 또 이렇게
0: 네.
1: 구속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진 않은데
0: 네.
1: 저 안 그래도 그 아까 인터뷰 했잖아요. 그 오영규 선수 그 끝난 다음에 인터뷰하고 그러는데 왜 사람이 너무 기쁘거나 아니면 이러면은 이게 막 말이 안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0: 그렇죠.
1: 이게 아주 이렇게 막 멋있게 이게 퍼지가 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어보니까 한번 이렇게 한숨하고 또 한숨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막 복받치나 막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막
0: 네.
1: 이적 때 사실은 무슨 뭐 이게 몸이 어떠느니 막 구단에서 막 좀 약간 지저분하게 막 그래가지고 상처받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주마등처럼 하나 봐요. 그러고 또 어제 38도였다고
0: 그러니까요.
1: 그러면서 고맙다고 저를 이렇게 케어해 주는 근데 뭐 잘은 모르지만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아, 육체보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큰일일 수도 있었겠으나
0: 예.
1: 정신보건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한다. 그리고 그 투혼에 있어서 아, 이게 보면은 누가 그렇게 비유하더라. 옛날에 그 보면은 차두리 네,
0: 네.
1: 선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차두리 선수 이렇게 쫙 뛰어나가는 거
0: 네.
1: 보고 막 짜릿했잖아요.
0: 아, 네. 정말 독일 전체.
1: 그렇죠. 플러스 뭔가 약간 뭔가 황선홍 막 이렇게 좀 붙여놓은 것 같다. 막 고정훈 선수도 막 떠오르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0: 저토마 그러니까. 고정훈. 야.
1: 맞아요. 아, 그거 생각나시면 네. 이제 건강 좀 조심해야 될 거 아니죠.
0: 4767님. 우리 태극전사들 정말 수고했습니다. 황인범 선수 골 때는 체코 선수에게 잡히는 줄 알았다.
1: 맞아.
0: 정말 아슬아슬하다. 이동수 대표님. 지금 황인범 선수 그 골이 이게 월드컵 이번에 골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멋진 골이었다고 해요. 그 마지막에 칩샷까지 뭐 접는 것도 물론이고. 황희만 선수 골 어떻게 보셨어요?
2: 그 저는 어떤 선수가 떠올랐냐면은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끝나고 이제 이영표 선수랑 박지성 선수가 그 히딩크 감독 따라가지고 아인토벤이라는 팀으로 갔었잖아요. 네, 네덜란드에. 네. 그 아인토벤의 그 에이스 공격수 중에 캐즈만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가 이렇게 골키퍼가 뭐 나오거나 이런 상황에서 칩슛해가지고 이렇게 톡 쳐서 이제 넣는 골을 많이 넣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좀 보여줬던 것 같고 확실히 이제 우리 선수들이 월드 클래스 반열에 올라가고 있구나 그게 좀 느껴졌습니다.
0: 황희만 선수도 이번에 그 부상 때문에 할 수 있을까 정상 컨디션 될까 말까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큰 회복한 것 같아요. 이번에 골도 넣고 도움도 했고 그죠? 네. 중원 사령관으로서 진짜 역할을 톡톡히 한 것 같아요.
3: 그러니까요. 그 사실은 약간 원래 포지션이 조금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었는데 골 넣을 때는 왼쪽으로 가로질러 가가지고 공을 받아서 그렇게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정말 말도 안 되게 선수들을 제치고 칩슛까지 저는 안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두 번째 골 어시스트 하는 것도 그 바로 받아서 그렇게 정확하게 사실은 오영규 선수도 굉장히 잘 들어갔는데 일단 아주 그 배달을 정말 정확하게 한 게 좀 아주 그 폼이 진짜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0: 역시 우리는 배달의 민족.
3: 하나, 네. 하나도 덧붙이는 저는 그 이강인 선수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0: 이강인 선수. 예. 그
3: 사실 두 골에 모두 다 이제
0: 관여를 했죠.
3: 네. 그
0: 킬패스.
3: 공격의 물꼬를 트는 공격의 그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어떤 그런 역할을 정말 잘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저기 그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그 좋은 기운이 있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기운이 우리 대표팀에게까지 지금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게 지금 이강인 선수의 참 놀라운 퍼포먼스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분 전 생각도
1: 들어요.

0: 황인범 선수는 예. 그 뭐 두 가지 기억이 있는데 하나는 그 뭐야 기성용 선수 있잖아요. 네. 천재 미드필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느 그 영상을 보니까 기성용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한 명 누구를 이렇게 꼽아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황민범 선수를 꼽더라고요.
1: 아,
0: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뭐 그레이드가 좀 다를 것 같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옛날에 인터뷰할 때 이렇게 봤는데 왜 선수들 보면 이렇게 뭐 징크스도 있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떻게 했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 황민범 선수는 그냥 의미가 그런 거예요. 뭐 어떻게 했어요. 그냥 했어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징크스가 뭔가 없는 듯한 약간 미드필더가 뭐 뭐뭐뭐 그러거나 아니면 긴장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네.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한번 확 꺾는데 또 한번 확 꺾으니까 거기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 명이 전부 다 이렇게 쓰러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무슨 뭐 그 맨 오브 더 매치 뭐 이렇게 그렇죠.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침착하고 예. 정확하고 참 나오기 힘든 어떤 그런 강대하고. 천재 미드필더다라고 참 엄청난 자원인 것 같습니다.
1: 그 황인범 선수가 칩슛을 하고 공이 들어가는 게 통통통 뛰는데 아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막 두근두근두근 했었단 말이죠.
0: 맞아요, 맞아요.
1: 결국에 골을 넣었습니다. 아까 그 우리 이강인 선수 말씀해 주셨고 또 눈에 띄었던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승규 골키퍼가 좀 눈에 들어오는데 이동수 대표님 혹시 또 눈에 띄는 선수가 있었나요?
2: 저는 이번에 그 꼭 선수가 눈에 띄었다기보다는 예. 이번 멕시코에서 이제 치러지는 경기들이 고산지대에서 치르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근데 선수들 인터뷰를 쭉 보면은 확실히 이제 평지에서 할 때보다 고산지대에서 하면은 공의 속도도 조금 더 빠르게 느껴지고 공이 날아올 때 막 좀 이렇게 흔들리는 경향도 있다고
1: 맞아요.
2: 해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가 주로 쓰는 이 전술이 본인들의 홈그라운드에서 하면 본인들은 익숙하니까는 그냥 좀 중거리 슛을 때리기 어려운 거리 막 30m 이런 데서도 그냥 뻥뻥 때리는데 그게 이제 잘 들어가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해요. 제가 이걸 생각하고 봐서 그런지 뭔가 이번에 뭐 이강인 선수도 그렇고 네.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꽤 이제 중거리 슛 비슷한 거리에서 이렇게 때리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 양상이 앞으로 좀 더 흥미진진하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좀 기대되더라고요.
1: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오늘 경기했던 데가 한 1300거지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따지면 덕유산 정상이 좀 비슷하다고 해요. 우리 또 아까 복원을 하셨으면 이번에는 이 교수님은 또 물리학을 전공하셨죠. 고지대에서 할 때 왜 공은 더 멀리 날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왜 숨은 더 찰까? 두 가지 좀 듣겠습니다.
3: 아니 안 그래도 그 SNS에서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 고지대에서 하면은 뭐 점프력에 이득이 있느냐.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점프력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예. 지구 중심에서 조금 더 멀어지니까 아. 중력이 그만큼 약해지기 아주 미세하긴 하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고지대면은 공기 밀도가 좀 낮아서 공기의 저항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지고 야구에서도 그래서 미국의 그 코스필드 경기장에서는 투수들이 굉장히 애를 먹다 그러잖아요. 이게 변화구가 이제 잘 듣진 않죠. 변화구가 생기는 게 공기하고 여러 상호작용을 해서 이제 크게 생기는 건데 그게 예. 없으니까 아무래도 변화구에서 좀 손해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타구가 이제 뻗어나가는 것도 이제 뭐 공개 저항을 좀 덜 받으니까 그래서 코스필드가 이제 투수들의 무덤이라고 맞아요.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영향인데 축구도 마찬가지. 축구는 게다가 이제 여기 축구공이 보이는 예, 예, 야구공보다 훨씬 커서 그렇죠. 공개 저항을 훨씬 더 이제 많이 받는 거니까 예, 그 효과가 꽤 크다고 볼 수 있어요.
2: 이게 제가
3: 예. 이제 산소가 아무래도 좀 부족할 테니까 그게 그 선수들의 신체적인 어떤 활동에는 굉장히 이제 큰 부담이 되겠죠 아무래도.
2: 예, 저도 이제 축구 커뮤니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는 예. 농담이겠지만은 이제 체코 선수들이 평균 신장이 한 190cm 정도 돼요.
1: 네.
2: 우리보다 거의 한 10cm 이상 큰 그렇죠. 거잖아요. 이 친구들은 우리보다 10cm 더 높은 곳에서 숨을 쉬기 때문에 산소가 더 부족했을 거다.
1: 제가 평생 그 기분을 못 느끼겠어요.
2: 저도요.
1: 항상 아래에 있는 공기만 마시고 있는데 이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지금 이제 보건 의료 쪽 분야 또 물리학 쪽 분야에 또 전문가분들께서 축구를 좀 다각적으로 또 분석해 주고 계십니다. 1389님 황인범 오현규 나이스 월드컵 결승 가자고 하셨고 0184님 아 홍명보호 여러 말들이 많았는데 저는 잘 되리라 믿었다. 태극전사들 침체된 분위기였을 텐데 다시 활력이 생기겠다라고 또 말씀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 얘기 나온 김에 참 우리 수비 진용이 3백일까 네. 뭐 4백일까 뭐 여러 가지 궁금했는데 3백을 일단 썼어요. 유 교수님 이 대표팀 수비력 이번에 뭐 한 골 뭐 내주고 또 한 골은 먹었다가 또 옵사이드로 취소되긴 했습니다만은 수비 좀 어떻게 좀 보셨나요?
0: 아주 일반인의
1: 예, 관점에서
0: 그냥 일반인의 관점에서 네. 그냥 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 우리가 몇 주 전에 홍명보 감독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사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막 비판도 하고 좀 그랬었잖아요. 아 오늘 좀 죄송합니다. 그런 기분이 좀 들어가지고 예. 그걸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그 제 그냥 나름대로 막 오늘 어땠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3백은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오늘 조금 체코가 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린 팀에서 그러니까 아까

0: 키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키가 큰데 뭐 이렇게 막 멕시코처럼 뭐가 그렇게 빠르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팀에 있어서는 3백이 굉장히 좀 강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3백이라는 게 3명 있고 그다음에 좀 왔다 갔다 빨리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그게 좀 잘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리고 또 김민재 선수 보니까 소리도 잘 질르시고 또 이거 보니까 그런 팀을 만나면 이 3백은 또 유효한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서 큰 경험이 많다 보니까 양쪽에 있는 맞아요. 수비진들에게 후배들한테 소리도 치고 정신 차려하면서 초반에 아주 뭐 다잡는
3: 근데 이 포백이냐 뭐 쓰리백이냐 하는 논란이 이제 얼마 전에 그 대표팀의 아로소 코치가 자국 언론이랑 인터뷰할 때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2: 그게 예.
3: 근데 그때 나왔던 워딩 중에 하나가 이 포백으로는 강팀 못 막는다 이거거든요. 근데 역대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지역에서 예선을 치를 때 만나는 팀의 클래스랑 월드컵에서 만나는 팀의 클래스랑 많이 차이가 났잖아요. 맞아요. 사실 아시아권에 있는 국가들은 아무래도 이제 축구가 좀 상대적으로 뭐 인프라도 좀 부족하고 피파 랭킹도 낮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월드컵 예선을 치를 때는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 월드컵에 올라가서 유럽 팀들 만나면은 이게 이제 수비가 항상 문제더라 해서 그 고민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쭉 보면은 포백이냐 쓰리백이냐 하는 논란이 진짜 이게 문제인 게 아니라 사실 홍명보 감독이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의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일단 이 홍명보 감독의 이 감독 선임 과정 네. 그리고 이제 협회가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 이거에 이제 팬들이 뿔나다 보니까는 이제 쓰리백 까지도 같이 이제 좀 비판의 대상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 월드컵 때 성과로 보여주는 것만이 그걸 좀 해결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또 뭐 오늘은 또 홍 감독이 적재적소에 네, 또 교체팁도 하고 그러니까. 명장으로 또 잘 이끌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좀 박수를 맞습니다. 좀 쳐주고 뭐 네, 그렇죠.
3: 총명해졌다고 총명보라고 하더라고요.
2: 총명보라고 해요?
3: 네, 총명보.
2: 홍명보 감독이
0: 대단한 결정이었어 사실은. 네.
4: 그래서 약간 좀 쓴소리를 하자면 그 체코팀이 장신 선수들이 많고 네. 그리고 득점 루트가 세트피스에서 이렇게 그 롱볼이나 공중볼 해서 헤딩 경합으로 골 넣는 게 많다. 이게
2: 맞죠.
4: 워낙 많이 알려진 그 성공 방정식인데 그거를 다 알고도 사실
2: 당했죠.
4: 선제골 그렇게 당했고 그 뒤에서 달려 들어오는 그 선수를 미처 이제 커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옵사이드 판정이 나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 상황에서도 보면은 사실 그 일자 수비를 굉장히 잘 써서 옵사이드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그런 좀 위협적인 상황들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왜 좀 자꾸 이제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됐을까 그거는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태연봉님께서 짜릿한 축구 경기였다. 멕시코 상대할 때 전략은 무엇이 중요할까? 이것도 잠시 후에 말씀 나눠보고요. 우리 경기보다 앞서서 새벽에 열렸던 그 개막 경기 우리와 같은 조에 속한 멕시코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과의 경기력 좀 엿볼 수 있었는데 결과는 2대 0으로 멕시코의 승. 뭐 이거 많은 전문가들이 멕시코가 뭐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했는데 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멕시코가 그렇게 경기에

0: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굉장히 빨라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일부는 멕시코전은 좀 포기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좀 쉬어가고 그런 것도 괜찮다 그랬는데 오늘 게임을 보니까 이거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또 이제 홈 경기고 막 이러면은 아무래도 이 흥분도가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쌀쌀 조금 더 드셨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좀 그랬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명이 또 이제 퇴장당했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남의 불행이 우리 행복이라고 어 이분이 빠지면 이분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한국에 약간 김민재 선수 같은
1: 맞아요. 네.
0: 그래가지고 이 사람 빠지면 어 우리가 약간 쓰리백도 이거 할 만한데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나쁜 마음이지만 야 이거 멕시코에다 굳히기로 들어가서 이거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해봐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굉장히 정말 어 꿈은 이루어진다 아. 막 이런 느낌이 좀
1: 아니
0: 들었습니다.
1: 그 축구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신 그 퇴장당한 선수가 어 중앙 수비수 선수인데 키가 195였어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이 퇴장돼서 다음 경기에 못 나온 게 무슨 의미냐 했더니
0: 우리
1: 김민재 없는 멕시코라 보면 된대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 선수들 전체는 어떠냐 했더니 박지성이 11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오. 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많이 뛰는 축구인가 봅니다.
0: 아,
1: 멕시코가 폐활량 있게.
2: 아, 그 아무래도 이제 네. 그 홈팀이다 보니까
1: 어드밴티지가.
2: 그, 네. 그리고 그 경기가 열리 우리하고 이제 경기를 하는 경기장이 과달라하라.
0: 맞아요.
2: 우리가
0: 오늘 했던데
2: 네. 같은 경기장에 있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동해 하지 않아도 돼서 좀 약간 이점은 있는데 멕시코 대표팀에는 그 과달라라 구장을 이제 홈 구장으로 쓰는 선수들도 이제 꽤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가장 큰 경기 외적 변수는 역시 그 홈 관중들의 아. 열광적이고 일방적인 응원 이거는 정말 무시하지 못할 엄청난 변수일 것 같은데 저 그 왜 BTS가 멕시코 가서 이렇게 그 공연할 때 보면은 그 대통령궁 앞에 광장에서도 뭐 5만 명 이상 모이고
1: 예.
0: 그 열정
2: 예 그 실제 콘서트에서도 그 공연장 밖에도 사실 수만 명일 때 기본적으로 모여서 그 열정이 그 축구 경기장 안에 한번 다 모여서 터진다라고 네. 했을 때 아 이거는 원정팀이 정말 좀 감당하기 힘든 어떤 그런 어떤 응원이 되지 않을까
1: 그런 이점
2: 네 저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그 멕시코 선수들도 약간 개인기도 뛰어나고 조직력도 뛰어나지만 예. 이번에 봤듯이 이렇게 지금 그 첫 경기에서 여기서 퇴장이 세 장이 나왔었잖아요.
1: 네.
2: 그 남아공 두 개하고 멕시코 한 명. 그래서 이런 것들 그 자체적 관중들의 아주 열광적인 응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경기 계속 과열됐을 때
0: 아,
2: 그때 정말 예기치 못한 어떤 그런 뭐 경고나 퇴장이나
1: 변수들
2: 이런 돌발적인 변수도 좀 생길 수 있다.
1: 사람이 이렇게 막 흥분하면 네. 막 안 하던 행동하고 그래서 네. 막 경고도 받고 네. 퇴장도 받고
2: 그럴
0: 하섭주 선수.
2: 예.
1: 듣다 사실 하섭주장 놀라시겠네요.
0: 트라우마.
1: 트라우마.
2: 우리가 정말 그 첫 골 어마어마한 첫 골을 놓고 굉장히 우리도 다 이기겠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좀 약간 좀 오버페이스가 된 것 같은데
0: 네.
2: 그런 요소들을 좀 우리 좀 조심하면
3: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조사를 좀 해보니까는 네. 역대 월드컵에서 3명 이상 퇴장당한 경기가 6경기밖에 없었대요.
1: 그밖에 없어요.
3: 네. 그리고 심지어 근데 사실 3명이나 퇴장당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개막전에서는 아예 처음인데 전 이번에 보면서 멕시코도 멕시코인데 남아공 선수들이 생각보다 거칠게 축구를 한다. 예를 들어서 남아공에서 이제 두 번째 퇴장된 지완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몸에 마음에 안 드니까 뺨을 그냥 때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수들이 이제 우리가 뭐 32강, 16강, 8강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몸 다치는 건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아니 그 손흥민 선수 뭐 골 못 넣어서 아쉽지만은 그래도 뭐 캡틴으로서 역할을 좀 톡톡히 했는데 멕시코 경기에서는 어때요 이 대표님 좀 손흥민 선수가 골 맛을 좀 볼 수 있을까?
3: 뭐 봐야 되지 않을까요?
1: 아무래도 좀 네. 아쉬운 거는 손흥민 선수가 뭐 여담이지만은 LA로 이적을 결정한 것도 네. 이 북중미 월드컵을 염두에 두고 미국 리그에서 적응을 했는데 경기가 다 멕시코에서 열려요.
3: 그러게요. 근데 뭐 멕시코긴 하지만은 네. 근데 저는 그거 같아요. 예전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강렬하게 그 임팩트를 남겼던 장면들 보여줬던 것들 중에 우리가 뭐 예전에 요즘도 이런 표현 쓰는지 모르겠는데 빨랫줄 같은 슛이다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1: 좀 옛날 표현.
3: 근데 그런 슈팅 되게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경기 치러지는 데가 훨씬 더 이번 경기 치러진 데보다 훨씬 더 고지대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중거리 슛 같은 것들이 잘 먹힐 수 있는 환경이 아닐까. 그 점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나 뭐 손흥민 선수 한번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오늘 경기에서도 골은 못 넣었지만 슈팅 꽤 많이 때려 섰고 과감하게. 그리고 그게 그렇게 뭐 아주 품질이 아주 나빠 보이진 않은 것 같아서 저는 기대해 봅니다.
1: 손흥민 선수는 또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긴장감

0: 있는 경기가 더 될 테니까 맞아요. 그때 이제 그 캡틴으로서 또 큰 무대에 쓴 서본 경험이 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 하석주 선수만 얘기를 했는데 멕시코랑 98년도 붙었습니다만 네. 2018년 러시아 조별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도 만났었다. 그때는 1대1로 그때도 좀 졌다. 근데 그때는 이제 퇴장 같은 변수는 없었고 이번에는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까? 역시 이 교수님 이 수비 그 195의 장신 중앙 수비수 세사르 몬테스가 퇴장당한 부분 여기를 좀 우리가 좀 집요하게 좀 파고드는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1: 네, 그 아무래도 이게 좀 결국은 저는 좀 체력이
0: 체력
1: 네 체력이 좀 문제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 멕시코는 어쨌든 자기네 홈팀이고 그렇죠. 우리는 적응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올라올 때까지는 또 시간도 좀 걸리기 때문에 체력 안배를 좀 잘하는 게 좋지 않을까.
0: 그래도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 네. 일주일 정도 우리가 좀 쉴 수 네. 있잖아요.
2: 네. 이제
0: 그때 좀 비축을 해야 되고.
1: 네네. 네. 그 실제 경기에서는 멕시코 선수들이 이게 사실 개인기도 굉장히 사실 좀 좋은 팀이고 그리고 이게 그 조직력도 남미 팀인데 그 사실 그 조직력도 사실 좀 만만치 않은 팀이고 그래서 저는 아 객관적으로 봐서는 좀 쉽지 않은 경기가 좀 될 것 같아요. 네, 냉정하게 봤을 때.
3: 예. 네, 근데 저는 우리가 멕시코에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어서 그렇지 꼭 그렇게 겁먹을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멕시코랑 경기했을 때 우리가 당했던 그 임팩트가 너무 크거든요. 말씀하신 백태클도 있지만은 저는 뭐가 기억나냐면 97년
0: 하석주 백태클 얘기하는 네.
3: 그거 제가 안 하겠습니다.
0: 수 선수 네. 여기로 오겠어요.
2: 그러니까
3: 여기 아니, 근데 저는 그것보다 어떤 게 더 기억에 남아 있냐면 네. 그 과테모크 블랑코라는 선수 네. 있었잖아요.
2: 아, 그 중간에
3: 펄짝 펄짝 다리 사이에다 공을 좀 펄짝 뛰어가지고 네. 이제 그게 임팩트가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근데 30년이 다 돼가는 경기인데도 얼마 전에 보니까 한 그 일간지에서 그 선수를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0: 정말
3: 우리가 얼마나 임팩트가 크면은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경기 보고 나서 다음 날부터 초등학생들 축구할 때 다 그 기술 쓰고.
0: 동네에서.
3: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멕시코한테 지레 이제 겁먹는 게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1: 이런데 한 가지 좀 그 약간 위안이라 그럴까요?
0: 위안, 네.
1: 우리 마지막 상대가 이제 남아공이
0: 남아공이죠.
1: 최약체 팀이죠.
0: 네.
1: 뭐 만약에 이제 마지막 경기가 그 좀 강팀 있고 이러면은 그럼 두 번째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그런 부담은 좀 덜하지 않을까.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에 임하게 되면은 또 긴장하고 부담감이 상당히 커지는데.
0: 네.
1: 그래도 마지막 경기가 남아공이면은 좀 이제 그런 부담 없이 그냥 좀 이제 좀 상대적으로 편한 마음으로 그렇죠? 멕시코랑 경기하면 의외로 선전할 수도 있겠다.
0: 어때요, 교수님? 저희가 아프리카 팀하고 월드컵에서 붙어본 적이 몇 번 있죠. 저는 아프리카요? 토고전이 그 안정환 선수였나요?
3: 그렇죠. 아, 그 이천수 선수랑 안정환 선수가
0: 골랐던 네. 기억이 나는데.
2: 이렇게 하시는 거.
0: 네, 아프리카랑 맞아. 우리가 좀 붙었을 때 어떻습니까?
2: 저는 그 이제 아까 우리가 쓰리백 얘기 좀 했었는데 네. 저는 뭐 아프리카 아마 네 번인가 뭐 이렇게 붙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이게 보면은 막 이렇게 수비가 촘촘하거나 그랬던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스타일대로 한번 이렇게 공격에 불이 붙으면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갑자기 오. 다가 보면 한 골 먹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쓰리백이나 이런 것들이 먹힐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차라리 좀 낫겠다라는 이게 촘촘하게 뭔가 쓰리백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공격 위주로 뭔가를 하겠다라기보다는 수비로 좀 이렇게 재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회를 보겠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프리카도 충분히 오늘 보니까 약간 그분한테 그렇지만 흥분 많이 하시더라고.
0: 아 그래요? 네. 남성수도 네.
2: 흥분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0: 측면. 네.
2: 그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가 그런 네. 거 관리 잘해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느낌이. 그래서 요 지금 제 그냥 생각에 시작하기 전에는 조금 좀 그랬지만 아 이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우리가 세 게임 다 먹을 수도 있겠네.
0: 아 그래요?
2: 아이고 네.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길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0: 예. 역대 월드컵 본선에서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팀하고 붙었을 상대 전적이 4전 1승 1무 2패. 뭐 그리고 8득점에 17점. 근데 모든 경기에서 골을 넣어봤다. 아, 우리가 골 맛은 좀 반나옵니다, 이 대표님.
3: 네, 일단은 근데 그 상대들이 보면은 이제 이긴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에 토고전에서 이겼고요.
0: 네.
3: 2010년에 나이지리아랑에서 2대2 무승부. 그리고 이제 2014년에 알제리한테 졌고 22년에 가나한테 졌는데요.
0: 아,
3: 근데 일단 우리가 이번에 만나는 남아공이라는 상대가 그동안 만났던 아프리카 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네.
3: 근데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가 뭐 상 전 전력상으로 우위에 있지만은 또 항상 이렇게 자만하고 방심하면 맞아요. 또 일격을 당하잖아요.
0: 그러니까 이게 월드컵이랑 또 무대가 일반 친선 경기할 때랑 또 다른 느낌이
3: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방심만 안 하면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우리 수확해야 됩니다. 네. 아, 그러면 또 안 됩니다.
0: 싫어요, 싫어요.
1: 근데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좀 마지막 경기에서 좀 초반에는 수비에 집중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0: 아,
1: 아무래도 뭐 객관적인 전력이 우리가 앞서고 그래서 좀 5백을 좀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밀집 수비를 어떻게 뚫을 건지. 그래서 선제골을 이런 데에서는 사실 선제골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우리보다 약체인 팀이 이렇게 막 밀집 수비를 했을 때 그거를 못 뚫는 그런 좀 경험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잘 뚫어내면서 선제골을 빨리 넣느냐. 그래서 그걸 뚫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윙백들이 얼마나 이렇게 또 그 오버래핑을 맞아요. 많이 해줄 것인지 상대적으로 남아공이 좀 그나마 좀 역습에 좀 능하다고 하더라고요.
0: 역습에 능해요.
1: 네, 역습에 능하면은 그러면은 또 이 윙백들이 이렇게 그만큼 또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네. 그 역할이 좀 그 첫 경기보다는 중요해질 것도 같은 그냥 제 느낌으로
0: 체력 부담이 좀 있겠네요. 네.
1: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보면은 네. 그 굉장히 그 킬패스 황희범 선수하고 네. 그 중원에서 전방으로 찔러주는 정말 기가 막힌 패스들이 수비 조직력을 좀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좀 잘해주면은 그러면은 의외로 쉽게 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자 그러면 유 교수님, 이 대표님, 이 교수님 순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대표팀의 조별 예선 결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1승은 했어요.
2: 저는 16강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0: 16강까지. 네,
2: 기본적으로 아까도 뭐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바램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뭐 한 3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0: 3승으로 예, 예, 조 1위.
2: 저는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예. 약간 운명은 우리 편인가? 아, 그 멕시코 선수한테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분도 좀 이렇게 없어져 주고 막 이러면은 약간 우리가 그 3백이나 지금 갖고 온 걸로 보면 이게 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 제가 좀 기분 좋았던 건 뭐냐면 네. 그 홍명보 감독 예, 보면은 전반전에 그 손흥민 빼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황희찬 선수 들어가고 막 이랬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러니까 상대 팀 입장에서 보면 뭔가 경우의 수를 만들어 놨는데 그 경우의 수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댓글 보니까 장난처럼 막 얘기를 했는데 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정신없이 몰아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힘 빠졌어요. 그런데 황희찬이 들어오네.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체코말은 모르겠지만 자기들끼리 그렇게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예. 좀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홍명보 감독이 그동안 뭔가 이제 뭐 선임과정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 시나리오는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오늘 이렇게 뭐 나오는 거 보면 네. 이게 맞아떨어지고 또 운명도 우리 편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16강에서 네. 일본 만나서 또 이기 막 이런 정말 너무너무 막 이렇게 덜덜 떨릴 정도로 기도를 하고 싶은 이런 시나리오 네.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0: 유 교수님은 3승 조심스럽게 예상하셨고 이 대표님은요?
3: 저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 2승 1패 정도 해서 조 2위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0: 2승 1패.
3: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1위로 32강을 진출을 하면은 다른 조에서 3위를 한 팀이랑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붙게 되거든요. 근데 그 예비 후보군이 뭐 스코틀랜드, 모로코, 사우디, 에콰도르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근데 2위로 이제 32강을 올라가면은 예. B조 2위랑 붙게 되는데 B조의 구성 자체가 캐나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카타르, 스위스 이러거든요.
0: 갑자기 기분이 확
3: 네, 오히려 2위로 가는 게 저는 16강을 가는 데 있어서는 훨씬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그래서 예. 2승 1패. 아니 물론 우리가 축구를 할 때 지자고 하진 그렇죠. 않겠습니다만은 바람이 있다면 이제 향후를 내다봤을 때 2승 1패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시고 이 교수님은요?
1: 저도 이동수 대표하고 같은 생각인데 네. 냉정하게 봐서 멕시코 홈팀하고 해서 좀 이기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지더라도 우리 너무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응원해서 2승 1패로 조 2위로 32강 진출할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조 2위가 이번 대회에서는 나쁘지 않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도 있고 이제 32강 조 2위로 가면은 32강 경기장 LA래요.
0: 네.
1: LA는
0: 홈이네요.
1: 우리나라 홈이죠. 손흥민 같은 경기장은 아니라고 하는데 네.
0: 거기다가 또 한국 교민들도 많이 계시니까
1: 그렇죠. 그냥 홈 경기죠. 그렇게
0: 홈 경기로
1: 홈 경기가 되고 상대 팀도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나마 다른 강팀들보다는 좀 이렇게 해볼 만한 그리고 저는 최종적으로 뭐 한 16강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왜 축구 그 얘기 중에 뭐 지장보단 덕장이고 예. 덕장보단 운장이 있는 얘기인데 홍명보 감독님이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실 감독 선임된 것도 참 운이 많이 작용한 것 같고 경기 풀어나가는 것도 보면 참 여러 가지 좋은 운들이 따라 붙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운을 한번 믿어보고 16강 내지는 더 이상 플러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0: 참 우리가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 좀 간사할 수 있는 게 1승을 해놓으니까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의 나를 펼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나갔을 때 이런 팀 만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아주 행복한 상상도 해보고요. 그건 어땠어요? 이번에 새로 생긴 룰 있잖아요. 22분하고 3분 쉬는 거. 요거는 저는 걱정했었거든요. 이거 우리가 잘 될 때 흐름 끊기면 네. 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뭐 별 변수가 안 된 것 같다는 사람도 있고 축구가 그냥 45분 내리 쫙 뛰어야 되는데 흐름 끊긴다는 분도 있고 요 말씀 하나 좀 들어볼게요. 유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2: 근데 뭐 저는 이게 그 완전히 그냥 뭐 그냥 아마추어겠지만 네. 중간에 살짝 이렇게 하면 뭐 물 마시고 이렇게 좀 얘기하고 그러면 긴장도 풀어지기가 좋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렇게 보니까 그때 이제 뭐 하고 그다음에 홍명보 감독이 뭐 얘기했다 뭐 이러는 거 보니까 선수들도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뭔가 되는 것 같아서 그 전에 왠지 좀 그랬잖아요.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 룰을 몰랐던 거 아니냐 뭐 이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뭐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0: 22분하고 3분 쉬는 거 나쁘지 않았다.
2: 나쁘지 않아.
0: 어쨌든 우리는 16강에 오르면 일본과 맞붙을 가능성까지 좀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일단 한일전 일본이 굉장히 많이 축구 수준이 올라온 상황에서 이게 뭐 붙었을 때 좀 부담스럽지 않은 면이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일전이라고 하면 좀 받아들이는 좀 느낌이나 또 선수들이 임하는 자세가 또 달라지잖아요. 이 교수님 그 한일전이 열리면 차라리 나을 것 같다. 아니면 좀 아 요새 좀 잘하는 좀 피해가면 좋을 것 같다.
1: 아 그 일본이 이번 예. 대회 나가면서 자기네 목표가 우승이라 그러더라고요.
0: 그래요?
1: 예. 근데 우리가 보면은 좀 어이없는 목표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서 보기에는 뭐 우승은 좀 약간 그럴 수 있지만 이번에 일본이 굉장한 다크호스라고 평가하는 걸 제가 좀 많이 봤어요.
0: 그렇게
1: 평가하는구나. 예. 근데 최근에 우리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면 여러 급에서 사실은 우리가 다 졌고. 그리고 그냥 진 결과뿐만 아니라 경기 내용을 놓고 봐서도 네. 사실 만족스럽지 못한 일본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 준비를 해온 것들이 이제 빛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선수층도 굉장히 두껍고 네.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도 많고 조직력이나 특히 이게 정말 이렇게 좀 기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듯한 그런 어떤 엄청난 조직력 거기서 나오는 위력이 상당히 좀 위협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쉽진 않다. 쉽진 않은데 그래도 한일전은 그걸로만 설명될 수 없는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지금 우리 선수들 어디다 내놔도 저는 꿀리지 않는 네. 팀 구성이라고 보거든요. 다만 그 선수들의 뛰어난 역량들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조직력 전술 이런 것들이 받쳐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좀 폼이 올라간다면은 이게 큰 대회일수록 경기를 할수록 이게 내부적으로 조직력이 더 강화될 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예, 파이팅도 넘쳐나게 되고 그럼 우리 선수들이 충분히 이제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16강에서 만약에 이제 만난다고 하면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전력으로 보서는 쉽지 않은 경기지만은 그래도 우리 선수들 기량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 싶습니다.
0: 이 대표님께는 네.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경기도 중요하지만은 네. 월드컵 지구촌 축제니까 네, 주목하는 선수나 네. 주목하는 팀의 경기 있으세요?
3: 저는 주목하는 경기 하나 있는데요.
0: 어떤 경기요?
3: 지금 조별 예선은 아닙니다. 조별 리그는 아니고 네. 본선 갔을 때 D조에서 미국이 있어요. 근데 미국이 D조에서 2등을 하고 네. 그리고 G조에 이란이 있거든요. 근데 G조에서 이란이 2등을 하면은 이제 32강에서 맞붙게 돼요. 예. 근데 저는 미국이랑 이란 한번 붙는 거 보고 싶습니다.
0: 오, 지금 전쟁의 네.
2: 시사 프로그램이 되는데요.
3: 저도 보고 싶네요. 뭐 선수 이런 거 떠나서 한번 이 국가들끼리 좋네요. 축구하면 어떤 그 반응들이 나올지 한번 네. 보고 싶더라고요.
0: 아, 미국과 이란전이 그 성사되는 네. 그 그림 한번 꿈꿔본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스페인에 소속된 그 레민 야말 선수가요? 이름이 제가
2: 잠깐만.
0: 그 바르셀로나 소속의 야말. 19세. 네. 네. 그 선수가 너무 쉽게 축구를 하고 골 넣으니까 지금 프랑스, 스페인 이 순서대로 우승 후보가 강력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스야 뭐 은바페도 있고 뭐 잘하는 선수도 많은데 스페인 아 그래 라민 야말 이름이 좀 헷갈렸습니다. 라민 야말 선수의 이 활약상 한번 좀 기대해보고 그러면 이제 한번 좀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구촌 축제 월드컵은 어쨌든 손흥민 선수를 필두로 한 11명의 태극전사들이 힘차게 응원하면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중계는 KBS와 함께 하시면 더 즐거우실 것 같고 세 분의 우리 대표팀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한 말씀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종필 교수님부터 네.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1: 네. 그 닥치고 공격이란 말 있잖아요. 닭공. 네. 지금은 뭐 지금까지 뭐 홍명보 감독이나 뭐 축구협회나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이제는 닥치고 응원할 시간이 아닌가 우리 모두가 닥응하면서 네. 예, 그리고 저는 예전에 그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때서 이렇게 막 이제 울고 이런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픈 기억이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캡틴 손흥민이 예, 웃으면서 네. 예, 월드컵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이 대표님요.
3: 네, 저도 이제 오늘 이제 경기 이기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월드컵 기간만큼은 이제 또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유 교수님 드리겠습니다.
2: 아, 저는 네. 그 느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 꿈은 아저씨가 꿀게. 삼승 막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이팅.
0: 예, 다치지 마시고 남은 경기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로고 듣고 2부 찾아뵙겠습니다.
4: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0: 자, 문자 몇 개 좀 읽어드리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 2305님. 아 저를 기억하시는군요. 와우 사사건건 앵커님 반갑습니다. 열톡 패널들도 너무 재밌어요. 오현정님 다들 본업이 의심스럽다. 어떻게 이렇게 축구에 대해 잘 아시냐 하셨고 6409님 역시 축구 얘기할 때 불꽃이 튄다. 요 근래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열변입니다 하셨고 6824님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아 오늘 열린 토론 축구 이야기를 화해기해야 하나요? 1793님 토론 분위기가 매일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2부도 이런 분위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취자분들의 많은 문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부는 역시 이동수 대표님, 이종필 네. 교수님, 유현재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젠슨 황,
5: 네.
0: 엔비디아 CEO. 이 4박 5일 동안 뭐 콘서트를 한 것도 아닌데 굉장히 화제였고 많은 일정을 분주하게 소화했습니다. 이 대표님, 이 네. 말 그대로 뭐 동해본 척 서해본 척 하면서 여러 사람 만나고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 뭐 어디를 주로 다녔나요?
3: 뭐 핵심적인 것만 예. 먼저 이제 찝어보자면요. 6월 5일 날 입국을 했습니다. 근데 첫 일정으로 홍대에 가서 T1, 그러니까 게임 프로게임 구단이죠. 네네. T1의 베이스 캠프 방문해서 프로게이머 이상혁 선수 만났고요. 그 뒤에 이제 홍대 인근의 한 삼겹살 집에서 뭐 최태원 SK 회장, 구강모 LG 회장, 예. 또 이해진 네이버 의장 이런 분들 만나가지고 같이 좀 논의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다음 날부터 뭐 예능 프로그램 유키즈 온더블럭 녹화도 하기도 했고 또 잠실 야구장 가서 시구도 했고요.
0: 시구도 하고.
3: 예, 그리고 서울대학교 방문해서 학생이나 연구진들 만나기도 했죠.
0: 네.
3: 그리고 이제 주요 기업 인사들을 만나고 9일 날 출국을 했는데요. 이 만난 기업들도 보면은 뭐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같이 이렇게 보통은 이제 뭐 엔비디아 회장이 왔으니까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하드웨어 기업 만나겠지 생각했는데 네네. 이분들도 당연히 만났고 뭐 네이버나 NC소프트, 크래프톤 같이 또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두루 만나고 갔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젠슨왕 CEO의 방문이 뭐 공식 행사가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정말 이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려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원하고 있구나를 보여준 장면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0: 젠슨왕 그 회장이 온다고 해서 참 기대했는데 검은 월요일 맞으면서 주가가 폭락했다가 이제 다시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행보였습니다. 뭐 PC방도 갔었고요. 그죠?
3: PC방도 갔죠.
0: 네, 그리고 뭐 삼겹살에 소주 할 때는 또 구강모 회장이 왜 삼겹살을 가로로 자르냐, 비계를 왜 잘라내서 많은 또 얘기가 또 있었는데.
1: 오너리스크라고.
0: 오너리스크. 이 교수님은 젠슨왕 CEO의 그 행보 중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요?
1: 저는 페이커하고의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0: 페이커 만남.
1: 네. 그 젠슨 황 대표가 옛날에 이렇게 그 용산 전자상가 와가지고
0: 90년대
1: 네, 그래픽 카드 팔고 아. 이제 그 저도 그 시절 젊은 시절 그래가지고 게임 많이 했었는데 그 자기네 회사가 이렇게 성장해온 그 옛날 과거를 잊지 않고 있구나. 그 초심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저는 좀 감동적이었고, 실제로 이제 여러 인터뷰를 보면은 이제 그때 이제 힘들게 좀 버텼던 이야기들, 그 뉴키스에서도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아, 정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좀 실패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회복하는, 버티면서 그런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 저런 멘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역시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0: 회복 탄력성. 유 교수님은

0: 뭐 어떤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으시나요?
1: 근데 저는 이제 뭐 그 좋게 봐요. 예. 좋게 보는데 이제 그걸 전략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따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 따님이 이제 이런 그 한국에 있어서 뭔가 일정도 이렇게 막 짜고 막 그러는데 그분이 굉장히 유능한 마케터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친따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이제 그 마케팅 제가 이제 그런 거 공부를 좀 하고 뭐 회사도 그런 데를 다니고 막 그랬으니까 이게 소비자를 정의를 하는데 예. 어디 하나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클래스의 기업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어떤 소비자 그러는데 정말 요번에 그 방문한 곳을 이렇게 보면 예. 정말 속속들이 모든 소비자를 다 잡아요. 그러니까 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T1에 가서 페이커 만나고 이거는 진짜로 본인들이 만든 제품이 최종적으로 어디 가서 누구를 기쁘게 하는지에 대한 소비자. 그리고 처음에 그 뭐 총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그 필립 코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필립 네. 코틀러가
0: 필립 코틀러
1: 이 사람이 이제 그 마케팅과 관련된 연구자인데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제 사랑받는 기업만 살아남는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 사람이 실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또 특히 이런 건 약간 글로컬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뭔가 헤드쿼터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데 예. 한국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이렇게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 서사 이런 거잖아요. 돈 많은 사람도 좋아하지만 네네. 돈 많은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건 돈 많은데 어떻게 벌었는지를 그렇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고생해서 벌어야 돼요. 네네. 그런 서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막 통닭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마케팅을 하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명불허전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그 뭐 4박 5일인가 그랬잖아요. 네. 이 4박 5일을 어떻게 짰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약간 마케팅 교과서처럼 저도 그래 수업에서 그런 얘기들을 조금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는 말씀.
0: 아니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명한 그 토크쇼 유퀴즈에도 지금 출연 예능 출연을 처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유 교수님도 출연 경험 있으시잖아요. 뭐 젠슨하고 같은 지금 반일이시잖아요.
2: 예능, 영광입니다.
0: 예능까지 나왔다. 이거는 어떤 소비자층을 좀 노린 마케팅이에요.
1: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능에 나왔다는 게 이게 네. 보면은 뭐 그런 거잖아요. 이게 매스컴에서 보면 소비자들 하나하나 뭔가 내가 뭔가 물건을 파는 그런 직접적인 소비자도 있죠. 보통 보면 피플이 컨슈머가 되고 커스터머가 예. 되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기업들이 제일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건 컨슈머에서 피플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제가 나가서 그렇겠지만 그 프로그램이 지금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애써서 무슨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좋게 보일 수 있는 굉장히 판을 깔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구나.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뭔가 멘트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 조금 계산된 느낌은 있었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런데 기업가잖아요. 네. 우리가 무슨 그분이 뭐 어떻게 뭐 해가지고 무슨 소셜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도 굉장히 좋지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0: 아니 이 대표님 네. 왜 이렇게 젠슨 황을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2: 일단은 그 소탈한 모습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보통 우리가 뭐 재벌 기업 거대 기업의 CEO 이러면은 만날 수 없는 사람 평소에 좀 생각을 들어보기 힘든 사람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젠슨 황 CEO 같은 경우에는 가죽 잠바 입고 치킨이랑 맥주 먹으면 이제 몰려든 시민들한테 막 바나나 우유 나눠주고 이러잖아요. 이런 소탈한 모습이 일단은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좀 전에 유현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저는 이 엔비디아가 그리고 이제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딸인 그 매디슨 황 CEO 수석이사 네. 네. 매디슨 황 이사가 한국인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깐부치킨 행사도 이분이 기획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깐부치킨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도 그렇고 사실 그날 이제 깐부치킨에서 이제 그 회동이 끝나고 인근에 이제 무대로 올라가가지고 예. 이 젠슨 황 CEO가 주변에 막 몰려 있는 청년들한테 막 인사를 하고 이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뭐 PC방 문화라든지 스타크래프트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이런 한국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만큼 컸다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날 밤에 엔비디아 그 유튜브 채널에 한국 영상. 헌정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제 또래 게임 좋아하는 20, 30대, 40대까지 남성들 난리가 났거든요. 예, 예. 전 이걸 보면서 엔비디아가 과거에는 물론 그래픽 카드를 파는 소비자가 중요한 회사였지만 지금은 사실 그래픽 카드보다는 데이터 센터에 GPU 파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는 거를 놓치지 않고 있구나. 정말 좀 무서운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이 교수님, 그 젠슨 황이 그런 표현을 했죠. 지금은 한국의 시간이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SK, 현대차, LG, 네이버, 두산, 삼성 여기에 게임업계

0: 스타트업까지 다 만났어요. 지금 뭐 그 일정이 좀 미뤄졌다고는 하지만은 곧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도 뭐 방한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IT 분야 이런 글로벌 기업 CEO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 싶습니다.
1: 네. 그럼 뭐 많이들 이제 얘기하시는 예. 게 그 이제 피지컬 AI 때문이다라고들 하시잖아요. AI가 이제 발전하는 궤적을 보면 생성형 AI를 거쳐서 지금 에이전틱 AI 지금 이제 막 그 사람들이 많이 막 쓰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피지컬 AI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AI가 어떤 물리적인 실체와 결합이 되는 거죠. 이제 로봇이나 자율주행 같은 거.
0: 네.
1: 이거를 가장 실현하기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지. 중국하고 한국 정도인데 중국은 지금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좀 장벽이 있고
0: 예.
1: 한국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보면 정말 이 조그만 나라에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방산, 석유화학, 전력 뭐 안 하는 게 없잖아요, 사실. 뭐 이만큼 방대하게 그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는 뭐 그 관련된 생태계까지 이렇게 예.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서 피지컬 AI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다. 그 사실은 이 피지컬 AI 관련해서 작년에 이미 왔을 때 이제 현대차 그 회장도 만났었고 네네. 그리고 그 올해 그 CES인가 거기서 이제 그 현대차 그룹의 그
0: 로봇
1: 예. 예. 그 보스턴 다이너스 로봇이 나오면서 굉장히 아틀라스가 나오면서 아틀라스. 상당히 주목도 받았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번 방안에서 또 이제 화두로 들고 나온 것이 예. AI 팩토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AI 팩토리가 이게 결국 말하자면 정말 그 AI 연산만 전용으로 하는 공장을 하나 차리자라는.
0: 그게 그 AI 데이터 센터랑 다른 네. 거예요?
1: 그 전에 데이터 센터는 이제 이것저것 다 하는 네. 그 범용에다가 이제 AI 연산까지 추가를 이렇게 해서 했던 거라면 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AI 연산만 전용으로 해서
0: 네.
1: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는 그 AI 추론의 결과물만 계속적으로 찍어내는 네. 그 전용 어떤 공장을 짓자 데이터 넣고 전력 투입해가지고 네. AI의 추론 결과물 요것만 이제 전적으로 계속 뽑아내는 어떤 대규모 공장.
2: 예. 뭐 토큰 공장이 되 이런 네, 말도 있더라고요.
1: 토큰 공장. 그 이제 추론 결과가 토큰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쓰는 건데 이게 이것 때문에 아마도 그 뭐 이제 네이버랑 또 만난 게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제조업도 잘하는데 네. 네이버가 지금 독자적인 IT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 말고도 거의 없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말하자면 AI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풀스택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 중국 빼고는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어서 그래서 아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마 국방 우리나라 방산도 지금 잘하고 있는데 국방 분야에서도 네. 아마 좀 같이 연결을 하지
0: 방산까지.
1: 않을까라는 네. 개인적으로는 어떤 지금 워낙 이쪽에 잘 나가고 있으니까
0: 네네.
1: 그래서 지금 AI로 지금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어떤 그 단계로 넘어가는데 한국만큼 이걸 그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0: 네.
1: 예, 엔비디아도 이렇게 굉장히 우리에게 애정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예, 저희가 그 아까 축구 얘기할 때 상당히 많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들 다 계시죠? 저희가 좀 전문적인 얘기하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샵 9730으로 젠승강 얘기도 좋으니까 문자
3: 축구 얘기할까요?
0: 많이 보내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유 교수님 그 아까 약간 무섭다고 표현하셨나요? 그 젠승강 행 뭐가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엔비디아의 한국 쇼핑이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이게 왜 젠슨 황이 그냥 뭐 이렇게 홍보할 거리를 가지고 온 것만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지 싶어요.
3: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종필 교수님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막 이렇게 분석을 하거나 뭐 그러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네. 이게 이제 그 예전에 보면 주로 마케팅은 누가 하냐면 B2B 기업이 있고 B2C 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것도 이제 더 나가시겠네. 근데 보통 마케팅은 B2C 기업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B2C였지만 지금 B2B란 말이에요. 그런데 B2B도 B2BC만큼 지금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게 트렌드인데 이 사람이 몸소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사실은 일반 무슨 소비자나 이런 사람들이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HBM이 뭔지 GPU가 뭔지 TSMC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자리 광장에 모인 사람들한테 그 막 사진 찍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젠슨 황이 왜 좋아요? 그러면 그냥 좋아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애정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쵸? 왜 좋은지 한번 써봐라 그래가지고 쭉 쓰면 그건 뭐 진정한 사랑 아니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것은 이렇게 뭔가 전략을 짜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분도 분명히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장이 여기서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네. 우리가 아까 뭐 깐부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그 이제 무슨 데이터도 교환하고 뭐도 하고 뭐 그런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거기 현대도 있고 삼성도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네. 그 전에 그들끼리 좀 깐부하면 안 됐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젠슨 왕이 와서 이러이러한 걸 좀 코디네이팅을 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무섭다고 한 표현이 그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 이분이 오니까 네. 뭔가 코디네이팅을 하니까 뭔가 일이 될 것처럼 막, 물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좀 깐부도 먹고, 그 다음 데이터도 뭔가 좀 교환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제가 경계하는 건 딱 그거예요.
0: 예.
3: 이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플랫폼이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생기면 거기다가 뭔가 나중에 요구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유튜브 보세요.
0: 네네.
3: 이거 이 플랫폼이 뭔가 강력해지면 중간에서 뭔가 수익을 이렇게 이렇게 해도 우리가 뭔가 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보기에는 엔비디아의 가장 큰 목적은 향후에 플랫폼처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가 조금 겁난다.
2: 근데 그 좀 전에 네. 한국 쇼핑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쇼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떠올리는 인상이 양손에 이제 쇼핑 잔뜩 해가지고 쇼핑백 들고 있는 그런 걸 떠올리게 마련이잖아요. 지금 젠슨왕이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제 젠슨왕이 엔비디아 사업하는 데 있어서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거기를 직접 가가지고 계약 체결하고 이런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보여줬어요. 일례로 이제 일본의 니토방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유리섬유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기판이 GPU가 워낙 뜨거워가지고 열을 못 버틴대요.
3: 그렇죠.
2: 근데 이제 여기 유리섬유가 들어가면 그걸 좀 버틸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달라서. 그러다 보니까는 발열을 좀 이렇게 막아주니까는 이제 버티니까는 이게 이제 병목이 생긴 거예요. 부족 그 공급이 부족이 생긴 거예요.
0: 네네.
2: 근데 젠슨왕 CEO가 이 회사까지 찾아가가지고 막 우리 좀 더 달라 이런 식으로 계약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난해에 이제 한국에 온 것도 사실은 이제 이 AI가 추론 단계로 넘어가면서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기 시작하던 그 초입이었잖아요.
0: 네.
2: 그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분들 한테 아 우리 좀 메모리 좀 더 달라 이렇게 요청하기 위해서 온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굳이 이렇게 4박 5일 동안 한국에 와서 여러 기업들을 만났다는 거는 향후 이제 엔비디아가 나아갈 그런 방향에 한국 기업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를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0: 아니 그 말씀들 들어보니까 약간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드는 게 어쨌든 우리의 산업 전체를 좀 조망하는 자리에 국내 기업이 아니라 해외 빅테크가 앉게 되는 상황을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1: 이게 아무래도 그 한 업체에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회사들이 다 엮여 있으면 그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0: 아, 그래요?
1: 그 자체가. 네. 그거는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거 대안이 있느냐.
0: 그렇죠.
1: 그 여전히 좀 약간 뭐 돌이켜보자면 우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굉장히 잘하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예, 그렇게 높지는 않고 그래서 아, 참 비메모리 분야도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비메모리 분야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0: 예.
1: 그런데 그래 그나마 다르게 생각하면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메모리라도 잘해서
0: 있어서.
1: HBM이라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이렇게 지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젠슨왕이 이번에 와서도 이제 겉으로 얘기하면 뭐 HBM 이 얘기만 하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서로가 이제 상보적인 어떤 관계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엔비디아 종속되기도 하지만 엔비디아도 사실은 이제 한국의 HBM에 사실은 어느 정도 종속이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 여러 그 제조 그 기반에서 나오는 그 뭐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대체가 불가능한 거라서. 근데 그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걱정이 많긴 합니다만 그나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활용하는 플랫폼 기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그 우려를 조금 덜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이지 않을까. 엔비디아는 그냥 AI 연산 인프라를 제공한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칩, GPU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쿠다라는 어떤 그 소프트웨어 그 생태계를 굉장히 이제 꽉 잡고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전 세계 AI 관련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 그 중요한 개발자들이 그 생태계 안에 뭐 90% 이상 이렇게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사실 뭘 하려고 하더라도 그 생태계를 벗어나서 한다는 게 이게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고 이게 그거를 이제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는데 이제 뭐 수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예, 뭐 서로가 이제 윈윈할 수밖에
2: 저도 그 네. 이종필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시는 게 이제 우리나라가 엔비디아가 원청이 되고 우리나라는 하청에 머무르는 거 아니냐. 이 AI 시대에 미국이 1등하고 우리 2등 아니냐 이건데 저는 사실 지금 위치만 해도 굉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럽 같은 나라들은 제조업 기반 완전히 붕괴되면서 지금 AI 시대에 하나도 못 올라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 적어도 우리는 이제 빅테크에게 가장 가까운 파트너는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근데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빅테크들이 AI 사업한다고 막 데이터 센터 막 여기저기 짓고 이러는데 그걸 넘을 수 있느냐 전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요. 4대 빅테크 있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구글 이 회사가 올해 투자하는 돈만 우리 돈으로 한 10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2년 뒤에는 50%가 더 늘어나요. 여기서. 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과연 이 비용을 감당할 기업이 있을까. 아. 저는 그래서 그냥 1등은 그냥 미국이 해라. 그 대신 우리는 바로 아래에서 2등이라도 따라가겠다는 전략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아니 유 교수님 근데 뭐 이 업계의 동향을 좀 조사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기업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해외 빅테크 여기에다가는 데이터를 엄청 활발하게 제공하는데 정작 우리 기업끼리는 영업 비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공유를 극도로 꺼린다. 진짜 그런가요?
3: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보면 네. 이게 그 서로 배타적이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3: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아시겠지만 무슨 우리는 항상 이렇게 뭐 업계 서열을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제 경우로 보면 어느 국가를 가도 이렇게 막 뭐 재계 서열이 어떻고 뭐 1위가 어떻고 2위가 어떻고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에도 여러 번 시도를 하죠. 왜 시도를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가 이쪽에도 많고 이쪽에도 많고 그다음에 뭔가 뭐 인프라도 있고 그러면 그 정보와 관련돼서 뭔가 그 공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시너지를 뭔가 얻어내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 그거에 있어서 배타성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면 뭔가 영업비밀을 준다라고 준다.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사고방식이 약간 좀 그런 거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노력을 안 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예. 그런데 뭔가 이걸 공유를 하고 뭔가 또 다른 어떤 사업 기회를 하게 되면 복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또 비판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뭐 지금 이제 얘기가 되는 그 각 사업에 뭐 강의 때문에 좀 가봤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그 뭔가 그 체크가 보안이 군대 뺨쳐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벽을 이렇게 쌓아놓은 걸 지금 요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 이렇게 제스나왕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다 내준단 말이에요. 그걸 다 내주고 막 이렇게 하면 물론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도 아는데 제가 그냥 바람은 과도한 짝사랑은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깐부처럼 이렇게 러브샷 했던 그 총수들 그분들이 조금 더 영악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분위기 좋고 우리가 젠슨왕이나 엔비디아랑 친하다는 걸 보여주고 막 이러면은 기업의 어떤 가치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훨씬 더 그 사람보다 영악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냥 일반 국민에서 하면 이걸 러브샷을 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0: 2305님께서 저는 그래도 행복 회로를 돌리게 됩니다. 불확실한 시장 경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서요라고 하시고 3000님 3000번 젠슨 황은 미래 먹거리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네요 하셨고 7563님은 젠슨황 한마디에 주가가 휘청여서 저한테는 젠슨황 방안 그렇게 좋게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수님 그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좀 협력을 통해서 AI 생태계 편입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도 현실적인 좀 생존 전략이 되는 건 뭐 부정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1: 예, 예.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엔비디아 생태계에서 가장 큰 이제 해자라고 하죠. 그게 예. 쿠다 생태계라고 쿠다 생태계. 하는데 이게 이제 GPU 병렬 컴퓨팅을 하는 플랫폼, 즉 프로그래밍하는 모델인데. 지금 여기 이거를 벗어나서 뭔가를 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생태계 안에서 사실 할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GPU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네. 떨어지더라도 쿠다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하고 엮일 수밖에 없는지 이런 상황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그 뭐 이틀에서 벗어난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이잖아요. 지금 뭐 얼마 뭐 8천조 엔비디아 돈으로 그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하지만 그 우리 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상황이 사실은 또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고 이게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상황. 언제 어떻게 나와서 뭐 중국의 딥시크가 맞아요. 한번 이렇게 나와서 이제 충격을 줬던 것처럼 거기에 대한 플랜 B는 당연히 준비해야 하는데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그 엔비디아 말고도 뭐 AMD나 인텔이나 구글이나 이런 업체들하고도 사실은 또 협력 관계를 지금 맺고 있기 때문에 아마 플랜 B들은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우리나라가 어쨌든 엔비디아의 좀 파트너, 단순한 파트너, 뭐 아까 뭐 하청 이런 비유도 했습니다만 그런 관계를 좀 넘어서 정말 AI 시대에 좀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정부 또 기업도

0: 각각 좀 면밀한 전략을 다각적으로 좀 세워보는 부분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26년 6월 12일 금요일에 준비한 KBS 열린 토론인가요? 열띤 토론인가요? 하여튼 우리가 준비한 순서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종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님, 유현재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교수님, 그리고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님 세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자,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시민농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KBS 열린토론 김용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이제 막 300일을 지난 루은이의 엄마 정다운이라고 합니다. 엄마 이마 꿍 하면은 이마를 갖다 대요. 그리고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와가지고 배에다가 자기 얼굴을 비벼요. 지금 서랍에 있는 건 전부 다 꺼내고 있어요. 옷도 다 꺼내고 식기류도 다 꺼내서 지금 서랍을 다 막아놨거든요. 루은이가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아빠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은 현관 앞으로 빠르게 기어서 가요. 루나 이러면서 아빠 돈 벌고 왔어 하고 애기 안아주고 현관에서 안아요. 둘이서 현관 앞에서 노느라고. 그런 모습 보면은 이게 진짜 가족인가 싶기도 하고 그냥 너무 행복해요 지금 현재 삶이. 저도 원래는 밖에서 친구와의 술자리를 즐겨하는 편이었는데 루니를 낳고 나니 루은이나 뭐 남편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더 행복하고 소중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바뀌게 될 줄은 몰랐어요.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체코에 2대1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앞선 개막전에서 남아공을 2대0으로 격파한 개최국 멕시코에 이어 조 2위에 올라 32강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을 높였는데요. 북중미 월드컵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일본 축구대표팀의 주장 엔도 와타루가 왼발 부상의 여파를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북중미 월드컵 무대를 밟지 못하게 됐습니다. 일본 축구협회 야마모토 마사쿠니 기술위원장은 일본 대표팀 베이스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엔도의 대표팀 탈락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엔도는 자신의 SNS를 통해 소감과 더불어 대표팀 은퇴 소식을 함께 전했습니다. 네, 새로운 대진으로 주말 3연전을 시작한 프로야구 상황도 정리하겠습니다. 잠시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두 LG가 주중 3연전을 수입하고 롯데를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로드리게스 대 토러스트 대 선발 맞대결로 시작된 오늘 경기 토러스트가 무너졌습니다. 롯데에게 7점을 헌납하면서 마운드를 내려왔고요. 로드리게스는 7회까지 LG의 타선을 단 1점으로 막아내면서 현재 롯데가 7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2위 KT는 삼성과의 주중 3연전을 마치고 NC와의 홈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이 부진했었는데요. 현재 SSG와의,

KT와 NC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KT와 NC의 대결 현재 7회 초가 진행 중이고요. NC가 2대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4위로 올라선 하나는 안우진 선발의 키움을 만났습니다. 현재 양팀 모두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4회 초 하나가 먼저 2점을 선취했고요. 6회 말 키움이 한 점 추격하면서 7회 초 현재 2대1의 스코어를 보내고 있습니다. 5위로 떨어진 기아는 두산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두산의 방망이가 오늘도 뜨겁습니다. 2회 1점 그리고 5회와 6회 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7회 초 현재 4대1 3점차 리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타선 침체로 주춤하고 있는 삼성은 SSG와의 주말 3연전을 시작하는데요. 이 경기 현재 7회 초가 진행 중입니다. 팽팽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고요. 4대3으로 한 점차 리드를 SSG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프로야구 이용규 키움 히어로즈 플레인 코치가 결국 불명예 은퇴했습니다. 키움 구단은 이용규 코치가 책임을 통감하며 프로 생활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구단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KT는 어깨를 다친 보실리의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로 지난 시즌 NC에서 뛰었던 로건 앨런을 영입했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뭔가 레알 마드리드가 조제 무리뉴 감독과의 3년 계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프리시즌이 시작되는 7월 13일 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 회장이 재선에 성공해 2030년까지 임기를 이어가게 됐고 IOC 위원과 집행위원 자격도 유지하게 됐습니다.

0: 스포츠 스포츠 금요일 저녁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게 시작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축구 전문 매체 히든K의 류청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류청 기자는 내일 멕시코로 가신다면서요. 바쁘시겠어요?
1: 네. 오전 11시에 멕시코 시티로 출국하는데 네. 마지막 일정으로 축구장 가는 길 왔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짜 축구장 가는 길에서 좋은 소식 전해주시고 또 네. 저희한테 좋은 기운 받아서 이 기운을 그대로 우리 대표팀에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자, 북중미 월드컵 우리나라의 첫 경기가 있었습니다. 체코와의 경기 제가 단신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주 기분 좋은 2-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먼저 두 분의 총평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2: 저는 한 줄 평을 하자면 네. 준비의 힘 징크스를 날렸다. 우리가 이제 일찌감치 고산지대 적응 그리고 이제 현지에 대한 적응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이제 미국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과달라로 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 경기에서 위력을 잘 발휘했다고 보여지고 또 홍명보 감독이 그런 준비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연령별 대표팀부터 해서 국제대회 나가서 첫 경기에서 홍명보 감독이 승리를 거둔 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섯 번째 도전 만에 네. 국제대회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1: 너무 전문적인 한 줄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40대 중반의 축구팬으로 네. 한 줄평을 하면 첫 승은 몰라도 첫 승은 배부르다로 하겠습니다.
0: 아, 괜찮네요. 두 분 다. 예. 네. 오늘 좀 처음에 방송 전에 뵀는데 표정이 밝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도 내심 사실 걱정 많이 하셨죠.
2: 그렇죠. 이제 네.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너무 분위기가 처진다. 네. 관심들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4년 전에 카타르 월드컵 때도 이제 첫 경기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패를 까기 전까지는 좀 분위기가 좀 뜨뜻미지근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 이 대표팀 경기라는 게 좋은 내용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 오면 참 이 사람의 피를 끓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0: 네. 뭐 경기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주도권을 계속 잡았던 경기였습니다. 전반에도 그랬고 후반전에도 그 기세를 이어갔는데 후반에 선제골을 내주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6분 만에 황인범 선수의 골이 나오면서 한숨을 돌렸고 이어서 오현규 선수의 역전골이 터지면서 완벽하게 승기를 잡았습니다.
1: 네, 일단 경기를 정말 잘 풀었고요. 기회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체코가 사실은 많이 뛰지 못하고 전술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한 골만 먼저 들어가면 다득점 승리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여기던 전반전이었는데 네. 우리가 만든 슈팅들이 사실은 살짝살짝 빗나가면서 그 기세를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후반에 이제 체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이때부터 롱스로인 그러니까 하프라인 넘어오면 골대 앞으로 던지는 롱스로인들이 상당히 무서웠는데 네. 후반 14분에 롱스로인을 한 것을 크레이치 선수가 정말 다이빙 헤더로
0: 그렇죠. 달려들어가면서 네.
1: 누가 보면 발로 찬 것 같은 네. 그렇게 골을 내주면서 한순간 아 어려워지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황인범 선수가 그 왼발로 공을 잡아놓고 오른발로 살짝 공을 뭐 수저로 뜨는 것 같은 네. 그런 킥을 날려서 동점을 만들었고 오영규 선수도 사실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려운 각도에서 정말 툭 공 방향을 바꾸면서 대단한 막을 내렸고요. 사실 이 두 장면 빼놓고서는 물론 이제 오프사이드로 상대의 골이 취소되긴 했지만 한국이 역대 월드컵에서 거둔 승리 중에서 거의 완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경기력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아마 보시는 많은 팬들도 기분이 좋아하셨을 텐데 오현규 선수가 월드컵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아 정말 이 오현규 선수의 투입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는 분들이 많아요.
2: 네, 오영규 선수가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그러니까 2025-26 시즌에 벨기에 그리고 튀르키예 무대에서 뛰면서 컵 대회 합쳐서 20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 골 감각이 가장 좋은 선수였었고 대표팀에서도 3차 예선 최다 득점자였었거든요. 이런 기세가 월드컵 본선에서 분명히 이어질 거라고 봤는데 오늘 정말 중요한 득점을 터뜨렸고 거기다 오영규 선수는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의 27번째 멤버였죠. 그러니까 26명의 스쿼드에 들지 못하는 훈련 파트너로 가서 당시에 우리의 이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오영규 선수가 가슴에 등번호 가슴과 등에 등번호 없는 유니폼을 입고 같이 사진을 찍었다가 공식으로 제출해야 되는 이제 사진에서는 빠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오영규 선수가 본인의 일기에 쓴 그 내용을 보면은 4년 뒤에는 반드시 내가 저 무대에 가서 정말 설 수 있도록 죽기 살기로 해보자 현규야 이런 이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뤄낸 정말 대단한 골이었다고 봅니다.
0: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꿈을 이뤘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정말 플레이메이킹 굉장히 잘해줬지만 사실 아쉬운 장면도 좀 있긴 했어요.
1: 사실 손흥민 선수가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이나 뭐 경기를 풀어주는 것들 그리고 정말 때리는 척하면서 밀고 들어가서 그 각도를 내는 것들 이런 걸 상당히 못 줬는데 아마 그 수비를 떨쳐내고 들어가는 순간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골이다 네. 라고 생각했던 장면이 적어도 두세 장면은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오늘 골을 넣지 못했어요. 움직임은 네. 상당히 좋았지만 결정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을 겪었는데 일단 홍명보 감독도 손흥민 선수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손흥민 선수가 빠지고도 골이 두 골이나 나왔기 때문에 저는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뭐 휴식을 갖고 재상전을 해서 나오면 뭐 2차전은 문제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우리 대표팀의 수비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평가전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뭐 친선 경기다 여러 모습들에서 보여줬던 3백에 대한 논란 그리고 수비 불안 이런 부분들이 항상 대표팀의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지가 꽤 됐거든요. 오늘 경기의 수비는 어떻게 보셨나요?
2: 네, 오늘 홍명보 감독이 이제 김민재 선수를 3백 중앙에 세우고 왼쪽하고 오른쪽엔 이기혁, 이한범 젊은 센터백들을 세우는 선택을 했는데요. 이게 이전에 이제 미국에서 진행됐던 평가전에서도 마지막 경기에서 나왔었던 선발 조합이었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조유민 선수가 미국 사전 캠프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그 조이제 선수 교체가 됐고 또 이번에 멕시코로 건너와서도 김태현 선수가 발목을 다치는 바람에 지금 경기를 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도 상대 높이에 대한 의식까지 해야 되는 이 이중고 속에서 과연 홍명보 감독이 기존에 테스트했던 조합을 쓸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추측들 예상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기존에 한 경기라도 제대로 이제 가동했던 조합을 내세웠고요. 이 세 명의 조합이 큰 문제 없이 했는데 특히 이 김민재 선수가 저는 정말 그 나폴리 시절에 보던 그 벽에 몬스터의 어떤 힘을 다시 느꼈는데 이 체코의 에이스라고 하는 파트리크 시크 선수가 이날 중앙 공격수 나왔는데 같은 리그에서 뛰고 있거든요. 파트릭 시크 선수 레버쿠젠에 뛰고 있는데 오늘 교체대 나갈 때까지 존재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0: 맞아요.
2: 그리고 이제 후반에 교체대 들어온 홀이라는 2m 2cm 장신 공격수도 네. 김민재 선수에게 완전히 지워졌어요. 오늘 제가 볼 때 숨은 MOM은 김민재 선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0: 자 그리고 경기 전 이제 첫 번째 상대인 체코를 이야기하면서 높이에 대한 걱정 그리고 세트 피스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말 선제골을 보면은 아 이거는 알면서도 당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1: 지금 KBS에서 해설을 하고 있는 김신욱 해설위원이 네. K리그

0: 부분들이 조금 위협적이었고, 뭐 체코가 발로 만든 것들은 거의 없는데 정말 공중전에서는 이 190 넘는 장신들이 거의 10명에 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1: 아, 근데 진짜 그 TV 화면으로 보는데도 육안으로도 그 키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2: 최근에 이 어떤 세트피스 전략에서 코너킥보다 더 위력적인 게 스로인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스로인은 코너킥이나 프리킥과 달리 오프사이드가 적용이 안 돼요.
1: 아.
2: 예, 그 부분이 정말 어렵고, 그리고 요즘에 각 팀들이 보면은 뭐 NFL 코치를 데려와서 스로인 부분에 대한 전술 전략을 준비한다던가, 굉장히 어깨가 강한 이제 투석기 같은 네. 그런 스로인 던질 수 있는 선수들을 각 팀들이 이제 한두 명씩 두는 그 케이스가 있는데, 체코가 사실은 유럽 예선에서 우리 12골을 세트피스로 득점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말씀하셨지만 역시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 근데 중요했던 건 우리가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빠르게 동점골 만들고 또 그다음에 역전까지 했다는 점, 그게 이제 그 의미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확실히 분명히 이제 그분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했고, 뭐 알고도 한 골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대비를 충분히 잘했다는 느낌은 확실히 들었어요.
0: 맞습니다. 대비를 잘했던 것 같고, 사실 크로스도 많이 올리긴 했지만 아주 뭐 위험한 베이스라인까지 내준 다음에 내줘서 올라오는 크로스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고, 코너킥도 사실은 좀 많이 내줬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이런 부분들을 방어를 잘한 것은 한국 수비가 준비를 잘했고, 사실 이기혁 선수하고 이한범 선수가 잘하는 선수들이지만 월드컵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도 실점을 할 수 있다고 봤고 실점도 했는데 그 뒤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1: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했던 지점이 이제 우리에겐 생소한 고지대 경기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대비를 충분히 잘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대비와 또 실전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했던 지점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지대에 대한 대비는?
2: 네, 우리가 이제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그러니까 과달라하라하고는 100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고지대에서 미리 적응을 하고 들어왔고, 반면에 체코는 늦게 이제 본선행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고지대 베이스 캠프를 선점할 수가 없어서 이제 댈러스에서 준비를 하다 들어와서 이제 고지대 여파를 최소화시키겠다는 전략으로 경기 이틀 전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선택이 옳았다는 게, 뭐 저는 이제 보여지는 느낌으로 이제 추측하는 거지만 전반 한 30분경부터 체코 선수들의 표정이 너무 힘들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얼굴이 붉게 상기되면서 점점 좀 호흡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거기다 체코 선수들이 시온 횡패스를 굉장히 미스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고지대에서 기압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패스라든가 크로스의 높낮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적응이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체코는 짧은 시간 머물면서 좀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을 한 것이 오히려 결국 이 결과를 봤을 때는 판단 미스가 된 것 같고, 한국은 초반부터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한 적응, 특히 중거리 슛도 굉장히 낮은 탄도로 계속 구사를 하면서 상대 골키퍼를 조금씩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뭐 결국은 오늘 경기에도 분명히 영향을 줬다라고 보여집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의 북중미 월드컵 첫 번째 경기 즐겁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체코전 MVP를 선정해 볼 텐데, 아까 이제 숨겨진 MVP는 김민재 선수라고 하셨는데 숨겨진 말고 드러난 MVP 한 명씩 한번 꼽아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0: 저는 황인범 선수 꼽아야 될 것 같고, 저는 숨겨진 MVP로 두 사람 정도 뽑으면 많지만 이재성 선수와 네. 김승규 선수를 좀 꼽고 싶어요.
1: 아, 김승규 선수의 세이브도 대단했죠.
0: 네. 네.
2: 저는 지금 스탯으로 굉장히 큰 찬사를 받는 선수가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오늘 그 통계 전문 기업인 옵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벨기에의 에덴 아자르에서 한 경기에서 5번의 드리블 성공과 이제 4번의 탈압박 성공을 한 유일한 선수로 지금 기록을 확인됐다고 하거든요. 사실 전반전에 보면은 이 이강인 선수가 본인의 위치인 측면보다는 중앙으로 많이 이동하면서 체코 선수들의 그런 압박을 다 벗겨내면서 경기를 풀어준 것이 우리의 네. 어떤 시발점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 점, 그리고 이제 황인범 선수의 동점골 장면도 정말 멋진 어시스트 이런 걸 봤을 때 숨은 MVP, 대놓고 MVP, 저는 황인범 못지않게 이강인도 지분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1: 아마 근데 지금 두 분 말씀드리면서 드는 생각인데, 축구 기자분 두 분 계셨으면 이 두 분도 다른 두 명을 또 MVP로 선정하지 않았을까. 그만큼 우리 선수들 골고루 잘했다라는, 정말 좋은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우리나라와 체코의 경기가 있기 전에 이제 개막전이었죠. 우리와 같은 A조에 묶인 개최국 멕시코와 남아공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도 당연히 우리가 앞으로 맞붙어야 할 상대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죠.
0: 맞습니다. 사실은 멕시코는 개최국이고 한국에게 월드컵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줬던 나라이기 그렇죠. 때문에 조 1위 혹은 조 1위를 노리더라도 멕시코 경기가 중요했어요.

0: 있었고 남아공은 약하다는 평가는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봤을 때 본선에서는 잘하는 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경기였는데 일단 결과는 멕시코가 2-0으로 남아공을 제압을 좀 했고요. 경기 내용 자체는 박진감 넘치진 않았지만 멕시코가 조금은 결정력에서 앞서면서 두 골을 넣었고 좀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퇴장이 세 장이나 나왔습니다.
1: 네.
0: 그 멕시코에서 주완의 시톨레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 남아공에서 멕시코는 이제 중앙 수비수인 몬테스 선수가 퇴장 당했는데 네. 이걸 보면서 저는 좀 판정의 경향을 느낀 게 예전에는 그 최종 수비수들이 드리블 돌파를 당하더라도 잡아채거나 다리를 걸었을 때 누군가 막을 수 있다고 하면 옐로카드 정도를 줬는데 이번 주심들은 단호하게 모두 레드카드를 주는 걸 보면서 이 부분에 좀 오히려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1: 네네.
0: 네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훌리안 키뉴네스 그리고 라울 히메네스가 골을 넣었는데 이게 골을 넣어준 선수들이 골맛을 본 건가요?
2: 네. 훌리안 키뉴네스 선수 같은 경우에 사우디아라비아 알카다시아에서 뛰고 있는데 호날두를 제치고 사우디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주로 자국리그에서 뛰었던 이제 콜롬비아 국적의 선수인데 멕시코 리그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멕시코 국적 대표팀으로 이제 네네. 옮긴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상대의 빌드업 미스를 이용해가지고 선제골 넣었고 라울 히메네스 선수는 이제 황희찬 선수와 함께 올바햄튼에서 뛰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린 선수인데 역시 장신, 파워, 헤더 이런 것들 이용해서 추가 골 넣었는데 우리 입장에서 체코에게 또 당했기 때문에 멕시코전 때도 라울 히메네스 선수를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퇴장이 석 장이 나왔는데 그중에 한 장이 이제 멕시코의 센터백 몬테스 선수입니다. 이제 이 선수는 우리 경기에서는 출전을 못하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이날 퇴장당한 세 선수는 모두 다이렉트 퇴장이었기 때문에 네. 한국 경기에 못 나옵니다. 예, 못 나오게 됐고 그리고 멕시코 전력이 예전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있고 센터백까지 퇴장당했기 때문에 분명히 호재는 맞습니다만 오늘 멕시코 경기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골을 넣으면 정말 천둥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이 열광적인 멕시코 팬들 앞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준비는 좀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멕시코와 남아공의 경기를 통해 본 두 팀의 전력도 자세하게 짚어볼게 합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축구 전문 매체 히든케이 류천 기자,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멕시코와 남아공, 이제 우리에게는 두 팀과의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팀의 대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뭐 저희가 간략하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팀의 경기를 보면서 강하게 들었던 생각, 어떤 게 있었을까요?
2: 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력적으로 이전에 황금 세대들이 많이 물러나면서 약해졌다. 골 결정력이 좀 아쉽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키뉴세스나 라울 히메네스의 그런 결정력을 보면서 우리가 경기해야 될 부분 확인이 됐고, 그리고 공격 전환 시에도 양 측면을 통한 빠른 트랜지션이 또 눈에 띄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과 우리 대표팀이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 후방에서 골키퍼를 중심으로 한 빌드업이 너무 불안했어요. 먼저 실점했던 장면에서도 이제 그게 문제가 드러났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수비 라인이 흐트러지는 원인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강한 압박을 통해 가지고 또 남아공과 경기 때도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1: 네. 자, A조 조별리그 1차전 이렇게 두 경기를 펼쳐졌는데 멕시코와 대한민국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가 이제 조 1위,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승리한 두 팀이 32강 가능성 한 몇 분 응선을 넘었다고 봐도 될까요?
3: 제가 오기 전에 다양한 기사를 봤는데 5부, 6부, 7부, 8부까지 봤는데 저는 한 7부 정도는 네.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48개국 체제가 되면서 32강에 조 3위도 상위 8개 팀이 나가거든요.
1: 그렇죠.
3: 네. 근데 사실 2무를 해도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승점 3점을 거뒀다는 거는 상당한 수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 7부 정도로 네.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체코전에서 기분 좋게 역전승 거두고 나니까 좀 더 욕심이 나는데 멕시코전도 어떻습니까? 해볼만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2: 저는 뭐 이미 작년 9월에 우리가 미국에서 멕시코하고 경기를 했는데 상당히 대등한 승부를 펼쳤었고 지금도 이제 드러나는 전략상으로는 아마 비등비등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제 우리 경기가 된 거는 멕시코 아기레 감독이 굉장히 좀 지능적이고 경기 운영 면에서 좀 노련한 그런 부분이 있는 감독이라는 점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 1위와 조 2위의 진출 가능성을 놓고 이제 시나리오의 유불리를 많이 따지고는 있는데 조 1위를 하면은 우리가 또 그 기세를 굉장히 강하게 밀고 나갈 수가 있고 조 2위는 또 우리 교민들이 많은 미국 쪽으로 가면서 이제 경기를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이점에 차이가 있는데 뭐가 됐든 우리가 안정적으로 좀 조 2위 이상을 확정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1: 이제 뭐 1위나 2위로 간다면 좋겠지만 이제 3위로 갈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확실히 이제 1위와 2위로 32강을 갔을 때와 3위로 32강 갔을 때가 좀 차이가 있을까요?
3: 길에 밑에 뭐가 깔려있냐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1, 2위는 일단 좀 꽃길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일단 조 1위는 멕시코가 개최국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고 싶은 이 왕도를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 조별 이 A조 1위는 멕시코 시티에서 32강 경기를 합니다. 그것도 C조, E조, F조, H조, I조 3위 최상위 중에 한 팀이기 때문에 물론 뭐 강한 팀이 올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약한 팀과 만나게 되고요. 조 2위를 하면 B조 2위와 만나는데 B조에는 캐나다, 보스니아, 스위스, 카타르 이 조가 그렇게 강한 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조 3위가 됐을 때 32강 가면 뭐가 문제냐면 일단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1: 아, 그래요?
3: 네. 그러니까 한국이 조 3위 중에서 몇 위로 또 올라갈지 모르기 그렇죠. 때문에 3개 정도의 선택지가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좀 불리하고 상대는 또 조 1이나 조 2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적어도 조 2를 사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번 월드컵부터는 순위 선정 방식도 달라졌잖아요.
2: 네. 월드컵이 이전에는 승점, 그다음에 골득실을 따졌는데 이제는 승자승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멕시코가 승점이 같다 이러면 우리와 멕시코의 맞대결 결과를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득실, 다득점 순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뭐 최근에 유럽에서도 그렇고 많은 이제 연맹 산하 대회 경향인데 이게 최근 들어서 각 팀 간의 어떤 전력 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회 규모를 키워야 상업성이 커지다 보니까 약한 팀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특정 경기에서 점수 차가 확 날 수가 있죠.
1: 그럴 수 있죠.
2: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골득실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이전보다는 조금은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봐서 승자승 상황으로 먼저 확인을 합니다.
1: 네. 자,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꽃길을 걷기 위해서는 조 1, 2위, 최소한 2위를 사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주 일주일 후에 맞붙을 멕시코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합니다. 멕시코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대비해야 될 거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3: 사실 일단 결정력을 좀 가다듬어야 될 것 같고 멕시코 오늘 뭐 체코 같은 경우에는 한 골을 한국 선수들 넣긴 했지만 한국이 이제 골을 못 넣은 전반전에는 별다른 상황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마 멕시코를 상대로도 이 정도의 기회를 만들고 골을 넣지 못한다면 분명히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기 때문에 결정력을 좀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압도적인 홈 관중과 어떻게 대결할 것인가. 제 기억은 서우정 기자하고 저하고 2014년에 샌안토니오에서 멕시코와 한국 경기를 같이 봤거든요. 네. 그 당시에 멕시코가 아니었는데 정말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정도의 소음과 좀 위력이 있었어요.
1: 근데 거기 이제 네. 그 멕시코 교민들이 있으니까 네. 예, 멕시코 사람들.
3: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도 아마 한국을 이기면 조 1위를 확정한다는 네. 생각 때문에 이 상당히 팀도 팬들도 강하게 나올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도 확실합니다.
2: 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그니처 응원이 있습니다. 멕시칸 웨이브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파도 타기 네. 응원인데 사실 오늘 경기에서도 우리를 좀 응원을 했죠. 멕시코가 네. 한국을 더 좋아하니까. 근데 이게 멕시코와의 경기에서는 완전히 우리 반대쪽을 우리를 조금 이제 분위기를 누르는 그런 작용을 할 거라서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잘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A조 1차전 일정은 끝이 났고요. 내일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개막전이 예정돼 있죠?
3: 네, 맞습니다. 캐나다는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와 경기를 치르고 미국은 파라과이를 부르는데 이 두 팀은 경기를 치르기 전에 모두 각각의 개막식도 치르게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가수들이 온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주말에 있을 경기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서 오늘 방송은 정리하도록 하죠.
2: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캐나다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미국과 파라과이 경기가 토요일 날 열리고요. 일요일에 네 경기가 있는데 카타르와 스위스, 브라질과 모로코, 아이티와 스코틀랜드, 호주와 터키의 경기가 있습니다. 브라질과 모로코가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격돌을 하는데 이 경기가 이번 주말에 가장 빅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습니다.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월드컵 KBS와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네, 주말 스포츠는 저녁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반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주말 동안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맑은 하늘에서 내리쬐는 뜨거운 볕에 한낮 기온이 서울과 대구 31도, 광주 30도, 강릉 29도 등으로 오늘보다 그리고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을 전망입니다. 아침에는 서울 17도, 대전 15도, 부산 19도 등으로 전국 23도에서 19도 분포를 보이며 오늘과 비슷해 선선하겠습니다.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말 동안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라도 내륙을 중심으로 모레 일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양은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30mm 정도가 되겠고 대기가 많이 불안정한 지역은 천둥번개와 돌풍이 동반되거나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이 맑아서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요. 강한 볕에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까지 오르는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조금 더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특집 KBS 9시 뉴스입니다.
0: 전율이 느껴지는 역전승이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체코를 꺾고 북중미 월드컵 순풍에 올라탔습니다.
1: 월드컵 첫 경기 승리는 16년 만입니다. 먼저 짜릿한 승리 장면 함께 보시죠.
2: 2016 FIFA 북중미 월드컵 첫 번째 경기가 펼쳐질 과달라라 스타디움 잔디를 받겠습니다.
3: 열렸어요.
4: 이강인!
2: 골키퍼 터칭!
3: 약간 멀기는 했지만 이 돌아서자마자 이강인 선수가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왼발.
2: 손흥민
3: 차수 열렸어요.
2: 손흥민 왼쪽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3: 정확도 있는 인프런트로 말아차는 슈팅을 시도했었는데.
2: 자, 조우팔이 또 한 번 롱슛! 체코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1-0으로 체코가 앞서갑니다. 자, 이강인 살짝 찔러줍니다. 황희범이 전진입니다. 증명합니다. 새로운 스트라이커가 탄생합니다. 국가대표 스트라이커 오현규입니다. 깊게 올라옵니다. 김성규의 슈퍼세이브.
3: 자, 경기 끝났습니다.
2: 대한민국이 체코를 상대로 역전승을 가져갑니다.
0: 네, 한국 축구 역사를 빛낼 멋진 경기였습니다. 대표팀은 부상을 극복한 황인범과 고열에도 몸을 불사른 오현규 선수의 연속골로 32강 진출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박선우 기자입니다.
5: 마치 홈경기를 연상시키는 뜨거운 분위기 속에 대표팀은 점유율을 높이며 체코의 뒷공간을 노렸습니다. 주장 손흥민이 기회를 놓친 뒤 찾아온 위기에서 긴 스로 인해 허를 찔려 크레이치의 헤더에 먼저 실점했습니다. 대표팀은 비록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22분 황인범이 절묘한 개인기를 뽐내며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3: 골키퍼의 각도를 피하기 위해서 살짝 볼을 띄우면서
6: 이영표 KBS
3: 당하지는 않았지만 정확한 곡선으로 정확한 궤도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5: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을 빼고 오현규를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게 통했습니다. 오현규는 후반 35분 황인범의 크로스를 짜릿한 역전골로 연결하며 자신을 향한 믿음에 화답했습니다. 경기 막판 골키퍼 김승규가 결정적인 선방으로 2-1 역전승을 지켜낸 덕분에 우리나라는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무려 16년 만에 월드컵 1차전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7: 우리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승리를 거뒀다는 점은 저희 팀한테는 굉장히 더 큰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해요. 우리 선수들한테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5: 과달라라를 약속의 땅으로 만든 대표팀은 다시 이곳에서 펼쳐질 2차전에서 개최국 멕시코를 상대로 또 한 번 기적에 도전합니다. 과달라하라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0: 네, 탁월한 개인기를 보여준 중원사령관 황인범 선수는 두 번째 골까지 도우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생애 첫 월드컵에서 결승골을 터뜨린 오현규 선수는 4년 전 다짐을 실현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8: 패스 가장 긴 중원의 사령관 황인범은 체코전에선 슈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상대 골문을 두드리며 예열을 하던 황인범은 위기의 순간 마침내 팀을 구했습니다. 발재간을 뽐내며 상대 수비와 골키퍼를 무너뜨렸고 재치 있는 슈팅은 절묘한 곡선을 그리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사랑의 하트 세리머니를 뽐낸 황인범은 이번엔 장기인 정확한 크로스로 오연규의 득점까지 도왔습니다. 체코전에서 자신의 월드컵 통산 첫 골과 첫 도움을 모두 올린 황인범은 경기 최우수 선수에도 선정되며 기쁨이 두 배가 됐습니다.
9: 동료 선수들도 제가 슈팅할 때마다 많이 비웃고
6: 황인범 선수
9: 슈팅하지 말고 패스만 해라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제가 형들이랑 선수들한테 보여준 것 같아서 다행이고.
8: 활용 정점은 오연규가 책임졌습니다. 첫 월드컵 출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오연규는 교체 투입된 지 단 11분 만에 역전 결승골을 폭발했습니다. 4년 전 등번호도 없던 예비 선수가 화려하게 날아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연규는 4년 전 일기장에 꼭꼭 눌러쓴 다짐을 완벽히 현실로 만들었는데 여전히 꿈만 같습니다.
4: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제가 어떻게 골을 넣었는지
6: 오현규
4: 어떤 상황에서 골이 들어갔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서 영상으로 보고 알았습니다.
8: 황인범이 살리고 오연규가 끝낸 짜릿한 역전승이었습니다. 16년 만에 월드컵 1차전을 잡은 대표팀은 32강 진출에 청신호를 켜며 쾌조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과달나라에서 KBS 뉴스 이준입니다.
0: 이렇게 골을 넣은 선수들 못지않게 수비진도 체코의 거센 공격을 틀어막으며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골키퍼 김승규 선수는 놀라운 선방쇼로 승리를 지켰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후반 36분 역전골 직후 맞이한 동점골 위기. 첫 실점의 악몽이 되살아나려는 순간 들어갈 것만 같던 공이 골라인 앞에서 튕겨 나옵니다. 수문장 김승규가 집중력 있게 쫓아가 반사적으로 공을 걷어낸 겁니다.
11: 맞았어! 맞았어!
12: 김승규 슈퍼세이브!
11: 와!
12: 우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10: 동점골을 노리는 체코의 공세는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거세졌지만 김승규 중심의 효과적인 후방 빌드업으로 체코의 공격을 무력화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좋은 코스로 날아온 낮게 깔린 슈팅도 김승규 옆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12: 조심해야 돼요.
11: 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12: 자, 김승규! 김승규입니다.
10: 조현우와의 치열한 주전 경쟁 속 선발 장갑의 이유를 증명한 김승규.
13: 월드컵이 어떻게 될지가 조금 이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첫 경기를 꼭 이기고 이제 다음 경기 준비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이나마 역할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뭐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10: 두 차례 무릎 수술을 이겨내고 돌아올 정도로 강인한 정신력을 갖춘 김승규는 체코전 숨은 MVP로 손색이 없는 완벽한 선방쇼를 선보였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0: 대표팀의 중심 손흥민과 이강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는 근성과 투혼으로 경기장을 누볐고 이강인 선수는 패스 성공률 100%란 경이로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보도에 하무림 기자입니다.
1: 응원단을 향해 손뼉을 치며 더 큰 호응을 유도한 손흥민. 과감한 중거리 슛으로 체코의 골문을 위협한 데 이어 수비수를 따돌리고 회심의 왼발 슈팅을 날렸지만 아쉽게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이재성의 기막힌 침투 패스를 받아 절호의 기회를 잡은 순간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힌 장면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2: 자, 손흥민 선수가 좋은 움직임과 이 원터치 패스로 지금 상대의 수비 조직을 깨고 있거든요.
3: 네.
1: 이후 오영규가 교체돼 한국 선수 최다 골 신기록은 다음 기회로 미뤘지만 양팀 최다 6번의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3: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잘 실행해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득점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앞으로도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요.
1: 중원의 핵심 이강인은 패스 성공률 무려 100%로 거리와 높이를 가리지 않는 재능을 뽐냈습니다. 특히 황인범의 선제골을 도운 송곳 같은 패스가 악골이었는데 겸손한 모습까지 돋보였습니다.
4: 너무 움직임이 좋았어요. 너무 움직임이 좋아서 뭐 인범 형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흥민이 형이 나오면서 끌어주고 그런 모든 부분이 팀에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1: 험난한 승부가 예상되는 멕시코와 2차전은 대표팀의 중심 손흥민과 이강인의 발끝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0: 오늘 선수들이 뛰는 그라운드에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심판이 바라보는 장면을 그대로 전하는 레프리캠 영상을 통해 좀 더 역동적으로 경기를 즐겨보시죠.
2: 자, 지금 레프리캠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와, 저것을 반대쪽 대각선으로 슈팅을 했다라면 자, 뒤쪽에서 뛰어들어오는 이 크레이치 선수를 순간적으로 놓치면서

0: 네, 이번 대회에선 전후반 중간에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휴식 시간이 새롭게 도입됐죠. 홍명보호는 사실상 작전 타임인 이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역전극을 펼쳤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1: 경기 시작 22분이 지나자 휘슬이 울리고 선수들이 벤치로 향합니다. 전반 22분, 후반 22분쯤 각각 3분 동안 주어지는 의무 휴식 시간,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입니다. 북중미 더위를 고려한 조치인데 선수들에겐 물을 마시면서 숨 돌릴 시간이, 감독들에겐 사실상 작전 타임이 생긴 셈입니다.
2: 이 시간 전후로 경기력이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1: 전반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홍 감독은 이강인과 서령우 등 오른쪽 측면 라인에 세밀한 지시를 내려 경기 흐름을 바꿨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후반 수분 보충 타임에 열변을 토하듯 선수들과 의사소통을 나눴고 한편의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3: 충분히 골 넣을 수 있으니까 계속 우리 플레이를 하도록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포지션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어서 포지션을 지키면서 좀 더 볼을 잃지 말라고.
1: 미국의 포체티노 감독이 노트북을 꺼내들고 작전을 설명하는 진풍경을 연출하는 등 농구와 같이 4쿼터 축구가 된 월드컵 수분 보충 타임이 새로운 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0: 고지대 적응에 온 힘을 쏟은 전략도 통했습니다. 고지대 준비에 정반대 전략을 선택한 한국과 체코. 결과는 우리 대표팀의 경기 장악이었습니다. 김기화 기자입니다.
2: 고지대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마지막 4쿼터가 됐습니다.
4: 후반에 접어들며 체코 선수들은 눈에 띄게 움직임이 늘어졌습니다.
5: 체코가 고지대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후반전 70분 혹은 75분 이후에 상당히 집중력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4: 실제로 사실상 4쿼터인 후반 중반 이후 우리 대표팀이 체력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습니다. 골 점유율도 꾸준히 절반 이상을 유지했고 결국 2대 1, 한편의 역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해발 1570m에 위치한 과달라하라 경기장. 한국 대표팀은 3주 전부터

0: 고지대 적응에 주력했지만
1: 나만 힘든 것 같아.
0: 고지대를 최대한 회피한 체코는 하루 전날에야 들어왔는데 한국의 전략이 적중한 셈입니다.
2: 체코 선수들이 후반전에 조금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도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했었고 저희 선수들은 반대로 굉장히 그 시간대에 체력적으로 더 상대를 몰아치고 그다음에 더 공격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번 고지대의 훈련이 저희들한테는 아주 큰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유비무환의 자세로 착실하게 준비한 홍명보호 32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며 상쾌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3: 이렇게 운명의 1차전을 이긴 건 짜릿한 승리를 넘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 월드컵에서 1차전을 승리로 장식했을 때 한국 대표팀은 새 역사를 써내곤 했습니다. 문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대한민국의 역대 월드컵 성적을 보면 1차전 결과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번 대회전까지 우리 대표팀은 역대 월드컵 1차전에서 3승 3무 5패를 기록 중이었는데 1차전 승리가 새 역사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한민국은 폴란드와의 1차전에서 48년 만에 월드컵 본선 첫 승을 거두며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후 히딩코는 파죽지세로 16강에 진출했고 결국 월드컵 4강 신화라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써내려 갔습니다. 2010년 남아공 대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를 상대로 2-0 승리를 거둔 대표팀은 사상 첫 원정 16강이라는 또 하나의 이종표를 세웠습니다. 반면 1차전 패배 시 100% 토너먼트 라운드 진출에 실패했을 정도로 1차전 결과가 대회 최종 성적을 좌우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했던 1차전에서 승리했기에 선수단의 사기도 크게 올랐습니다.
5: 승리한 좋은 흐름대로 그리고 겸손하게 네 멕시코 홈인 만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상대 분석 잘해서 100% 그 이상 쏟아낼 수 있도록 네, 준비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6년 1차전 승리 후 16강 진출에 실패한 경험도 있지만 지금과는 규정이 달랐습니다. 48개국 체제의 이번 대회는 다음 라운드가 32강이기에 설사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지더라도 32강에 진출하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1차전부터 최고의 성적표를 받아든 홍명보호가 또 한 번 한국 축구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6: KBS 이영표 해설위원은 이번에도 명불허전이었습니다. 핵심을 짚는 해설과 함께 승부 예측도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인기 방송인 이경규 씨도 족집게 예언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김보담 기자입니다.
7: 한 달 전 체코전 2-1 승리를 예측한 이영표 의원.
8: 만약에 우리가 이기게 된다면 한 점차 정도, 한 2-1 정도의 승리가 나지 않을까.
7: 경기 후반 체코가 선제점을 얻자 이번은 역전승을 예언합니다.
9: 대한민국이 이 월드컵 역사에서 지금까지 선제 실점을 하고 난 이후에 역전승을 했던 기록이 딱 세 번 있습니다. 오늘 경기가 그 네 번째 경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0: 그렇습니다.
7: 후반 동점 상황, 득점 찬스가 찾아오자 선수처럼 긴장했던 이영표 의원은
11: 태어나서 청심환을 한 번도 안 먹었는데 네. 지금 갑자기 청심환이 확 땡기네요.
7: 대표팀이 역전을 이뤄내자 선수들과 한마음으로 뒤늦게 기쁨을 만끽합니다.
12: 저희 직전에 만나서 와 우리 대화 나눴잖아요. 골 넣을 것 같다 너. 넣고 말게요. 와 그 약속을 지켰어요.
7: 그라운드에 나타난 인기 예능인 이경규 씨도 유쾌한 농담으로 경기 전 월드컵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13: 너무 긴장하지 말고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승패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안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4: 정말 승패를 떠나도 됩니까?
13: 아닙니다. 이겨야죠.
7: 경기 전 이경규 씨가 콕 집은 주목해야 할 선수는 누구였을까?
14: 오늘 경기 키플레이어 누구로 예상하시나요?
13: 미드필더의 황인병 선수. 네. 중거리슛 오늘 장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5: 대한민국 파이팅!
7: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6: 우리 상대였던 체코 대표팀엔 경기 전 악재도 있었다고 합니다. 버스 이동에 문제가 있었고 단 한 번뿐인 현지 훈련에 차질이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배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멕시코 사포판 스포츠 아레나 입구에 꽉 낀 채 멈춰선 버스 한 대. 대형 버스가 도로 한복판을 막아서자 뒤따르던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이 뒤엉키며 일대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이 버스엔 한국과의 경기를 앞두고 현지 훈련에 나섰던 체코 대표팀 선수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ESPN 멕시코 등 해외 매체는 운전기사가 버스를 빼내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0: 대표팀은 버스에서 내려 훈련장까지 걸어서 이동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가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훈련 시작이 10분 정도 늦어지며 일부 차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베이스 캠프를 둔 체코 대표팀에겐 이날 훈련이 한국전을 앞두고 이뤄진 처음이자 마지막 현지 훈련이었습니다. 3주 전부터 현지 적응에 돌입했던 한국 대표팀과 달리 비교적 늦게 현지 적응에 나선 데다 예상치 못한 악재까지 겹친 셈입니다.
1: 그렇게 일정과 이동 계획이 짜여졌고 물론 우리도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로슬라프 쿠베크 체코 감독입니다.
0: 여기에 4개 나라 중 우리나라가 이동 거리가 가장 짧은 일정이어서 여러모로 호명보호의 순항엔 운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2: 우리와 같은 조인 멕시코와 남아공은 개막전에서 맞붙었습니다. 멕시코가 2-0으로 이겼습니다. 골을 넣은 키뇨네스와 히메네스, 이 두 선수가 우리의 경계 1순위로 떠올랐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201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알리는 첫 골의 주인공은 멕시코의 키뇨네스였습니다. 전반 부분 남아공의 수비 실수를 틈타 키뇨네스가 때린 오른발 슈팅이 골키퍼 다리 사이로 지나가며 골망을 가렸습니다.
4: 키뉴네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호날두를 제치고 득점 왕을 차지한 그런 골 결정력 있는 선수입니다.
3: 이후 남아공의 퇴장을 유도해 수적 우위를 점했지만 답답한 흐름을 이어간 멕시코. 일부 홈팬들의 야유와 조롱 속에서 이번엔 후반 22분 라울 히메네스가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히메네스의 발끝에서 시작해 키뉴네스와 알바라도를 거쳐 다시 히메네스의 머리로 이어지는 완벽한 득점. 자신의 네 번째 월드컵에서 첫 골을 터뜨린 히메네스는 석 달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기리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 팀 합쳐 무려 3명이 퇴장당하는 개막전 진기록 속에서 2-0 승리를 따낸 멕시코. 멕시코의 김민재라고 할 수 있는 주장 몬테스의 퇴장은 5-7로 남았지만 전체 슈팅의 절반 이상을 책임진 키뉴네스와 히메네스의 위력을 확인하며 자신감을 채웠습니다.
1: 4-0이면 더 좋았겠지만 2-0 승리도 만족스럽습니다. 어쨌든 월드컵의 첫 단추를 끼웠고 긴장감도 털어버렸습니다. 소중한 승점 3점을 땄다는 게 중요합니다. 멕시코 감독의 얘기입니다.
3: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기분 좋은 개막전 승리를 거둔 개최국 멕시코는 곧바로 2차전 우리나라와의 맞대결을 준비합니다. 멕시코시티에서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0: 한편 월드컵 개막식에서도 한국의 존재감이 드러났습니다. K-POP 대문헌터스로 전 세계 인기를 끈 가수 이재가 무대에 올라 한국어 가사가 담긴 월드컵 공식 주제가를 열창했습니다. 이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경기장에 월드컵 참가국의 국기를 든 기수들이 한 명씩 입장합니다. 지구 모습의 무대를 48개국 국기가 에워싸고 이어 월드컵 공식 주제가 DNA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가 먼저 포문을 열자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로 글로벌 스타덤에 오른 가수 이재가 이어 부릅니다.

눈길을 끈 건 우리말 가사,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담은 건데 가수 이재가 직접 작사에 참여했습니다. 월드컵은 단순한 경기를 넘어 전 세계인을 하나로 연결하는 DNA라는 점을 강조한 노래입니다. 노래는 이재의 우리말 가사로 마무리됩니다.

0: 이외에도 블랙핑크의 리사가 LA 개막식에 오르는 한편 BTS는 다음 달 월드컵 결승전에서 사상 최초로 열리는 하프타임쇼 무대에 오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1: 멕시코 현지에선 태극전사들과 함께 붉은 악마도 같이 뛰었습니다. 또 멕시코 축구 팬들도 한국의 승리를 응원했는데요. 붉은 함성으로 가득했던 과달라하라 경기장, 이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경기 시작 전부터 과달라하라 경기장 주변은 코리아 외침으로 가득 찼습니다. 코리아! 코리아! 태극기를 든 붉은 악마들이 멕시코 연주에 맞춰 흥을 돋우고 초록 옷을 입은 멕시코 팬도 한마음으로 한국을 응원합니다. 황희찬 선수 가족들도 힘찬 응원으로 승리의 기운을 더합니다.
3: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희찬이 파이팅!
4: 다치지 말고 후회 없는 경기하길 바랄게. 파이팅!
2: 멕시코 팬도 한국 승리를 확신합니다.
5: Today the game, I think it.
6: 오늘 게임 2-0으로 한국이 이깁니다.
2: 경기가 시작되자 붉은 악마의 함성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황인범의 동점골에 이어 오현규의 역전골이 터지자 멕시코 과달라하라 경기장이 붉은 악마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축구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한 오늘 뜨거운 함성과 함께 12번째 선수로 뛴 붉은 악마의 축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1: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도 열띤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시민들은 더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응원전을 펼치며 첫 승리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붉은 물결, 유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4년 만에 다시 찾아온 월드컵.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응원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8: 북도 치고 애국가도 들리고 약간 심장이 뜨거워지는 느낌입니다.
7: 후반전 체코의 선제골을 내주자 탄식이 터져 나왔지만 기다렸던 동점골이 나오면서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던 역전골이 터졌고 2-1 역전승이 확정되는 순간 현장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9: 첫 1차전 승리! 에이! 너무 기분이 좋고 2차전, 3차전 다 잡고 조 1위로 올라갑시다!
7: 업무 시간은 평일 오전부터 치킨에 맥주, 치맥이 등장했습니다.
10: 회사 단체로 이렇게 응원 왔는데 한국이 이겨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 선수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7: 기분 좋은 승리로 첫 경기를 마친 대한민국.
11: 고산 디지대에서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집중해서 투혼을 발휘한 선수들이 너무 고생했고
12: 32강, 16강에서 높이 높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 화이팅!
7: 오늘 하루 도심 곳곳이 월드컵 열기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1: 이런 붉은 물결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전통시장부터 기차역까지 뜨거운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현경주 기자입니다.
13: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공연장으로 들어서는 시민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태극전사들에게 힘을 보탭니다.
14: 좋은 경기력 보여주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3: 선취점을 내줬지만 동점골에 이은 짜릿한 역전골에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15: 대표팀의 극적인 승리로 끝난 이곳 응원장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13: 전통시장 한쪽도 붉은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형 태극기가 응원단을 타고 흐르고 시민들은 온몸으로 응원봉을 흔들며 태극전사들에게 힘을 실어보냅니다.
16: 그때 그 끈끈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 길거리 응원 정말 너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13: 역 대합실도 응원장으로 변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붉은색 옷을 맞춰 입고 치맥 응원을 펼쳤습니다.
17: 저희 6년 전에 중학교 강당에서 황인범 선수랑 단체로 영상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또 황인범 선수가 골을 넣어줘서 정말 좋았고
13: 조규성 선수의 모교인 광주대 등 대학가에서도 열띤 응원이 펼쳐졌습니다. 전국을 달군 응원 열기, 19일 멕시코전에서도 시민들의 뜨거운 함성이 넘쳐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1: 세계 곳곳의 교민들도 태극 전사들에게 열띤 응원을 보냈습니다. 가슴 철렁했던 실전 위기부터 짜릿했던 승리의 순간까지 교민들도 함께 호흡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이 전합니다.
18: 체코전이 열린 멕시코 과달라하라는 경기 시작 전부터 교민들의 축제장이 됐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날아와 32강 진출을 손꼽아 기원합니다.
19: 오늘 한국이 꼭 이길 것 같아요. 네, 이겨가지고 미국의 LA에서 노는 거 우리 미국에서 다시 만나요.
18: 월드컵 결승전의 도시 뉴욕에선 밤늦은 시각에도 교민들이 한데 모여 응원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가슴이 철렁하는 순간엔 탄식을 쏟아냈지만 동점골에 이어 역전골까지 터지자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20: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비상기업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적죄를 모두 인정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중동전쟁 종전 기대감에 코스피가 급등하며 사흘 만에 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24거래일 연속 주식을 팔던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개장 직후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에 대한 중동전쟁 영향 평가를 하방 위험 대신 불확실성으로 언급하며 넉 달 만에 표현을 다소 누그러뜨렸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월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고용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청년 고용 상황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은행권이 신용대출 문턱을 일제히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증시 호조에 따른 투자 열풍이 B2, 즉 빚내서 투자하기로 이어져 신용대출 잔액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좋은 학교를 나와서 육체노동을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시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편하고 번듯한 직장만 선호한다는 편견도 있죠. 그런데 실제로 건설 현장에는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진지하게 일하는 청년들이 꽤 많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배윤술 씨는 보다 오래 일할 수 있고 나만의 기술을 갖기 위해서 도배일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도배일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지만 자신이 도배한 멋진 공간을 보며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는 청년 도배사 배윤술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배윤술 씨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0: 네, 네. 아, 저는 텔레비전에 예전에 한번 출연하신 것도 보고, 예,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뵀습니다. 이제 도배 경력이 몇 년 되신 거죠?
1: 제가 올해로 횟수로는 8년차 도배사입니다.
0: 와, 그러면 이제 그 정도면 베테랑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할만하세요? 어떠세요?
1: 일단은 일 자체에는 그래도 많이 익숙해져서 네. 일을 하면서 막 아주 힘들다거나 뭐 몸이 너무 힘든 거는 없지만 이 도배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새로운 영역들이 생겨서 그런 것들은 끝없이 배워가고 예. 기술을 익혀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0: 저는 그냥 도배는 옛날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냥 그 맨 처음에 뭐 풀 쓰고 바르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것도 좀 기법이 좀 달라지나 보죠?
1: 네, 아무래도 벽지도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새로운 벽지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집의 형태도 달라지고 네. 또 소비자들의 눈도 높아지면서 그런 예. 것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배우고 연습해야 되더라고요.
0: 이제 8년 되셨으면은 이제 독립할 그 여건이 주어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이제 사업체를 하나 내셨습니까?
1: 네, 제가 작년 5월에 사업자를 네. 내서 지금은 때로는 이제 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네. 또 때로는 다른 일에 지원 가는 또 일당 받는 사람으로 일을 하기도 합니다.
0: 그러니까 자영업자이기도 하면서 또 어디 소속돼서 또 일을 하기도 하면서 자유롭게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1: 네, 맞습니다.
0: 그렇군요. 이 도배도 아무래도 성수기 비수기 있을 것 같아요. 이사철을 그 직전이 좀 제일 바쁘지 않을까 싶은데.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면 도배는 대부분 필수이기 때문에 네. 이사를 많이 가는 경우 도배 일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사를 많이 다닐 때는 집이 이제 활발하게 네. 집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도배 일도 많아지고 그런 게 조금 줄어들 때는 도배 일도 줄어드는 편입니다.
0: 네네. 근데 이제 저도 편견이 좀 있나 봐요. 이게 도배 하시는 분이 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했던 이미지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젊은 청년 이렇게 딱 들어오시니까 사실은 사무실에서 일하시던 분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네 어떤 일 하셨었죠?
1: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는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네. 2년 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0: 아 사회복지사 요즘 많은 분들이 그쪽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1: 네.
0: 예. 근데 그쪽 일의 전공도 그쪽이고. 네. 아마 좋은 대학도 나오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뭔가 자기 장래 희망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언제부터 이렇게 도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1: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사회복지사를 꿈꿔서 네. 사회복지학과에 진학을 했고 대학교를 다니는 4년 내내도 저는 계속 아, 복지 현장에 꼭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노인복지관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0: 예.
1: 그래서 사실 어르신들께 도움드리고 어르신들이랑 소통하는 일 자체는 제가 되게 좋아했고
0: 예.
1: 보람도 많이 느꼈는데 아무래도 이게 조직 생활이다 보니까 조직에서 저에게 요구하는 것과 제가 어르신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것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
0: 네.
1: 또 조직의 순응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에서 조금 답답함을 느끼면서 제가 정말 어르신들께 해드리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해드리지 못하는 거에서 이 직업의 좀 이상과 현실을 깨닫고
0: 네.
1: 그때부터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이성적으로 고민을 해보게 됐었습니다. 네.
0: 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해보니까. 네. 근데 왜 도배였어요?
1: 그래서 이 직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예. 고민을 시작을 해봤는데 어떤 직업을 가져야 제가 조금 더 지속 가능성 있게 오래 꾸준히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고 네. 그랬을 때는 제가 어떤 부분에서는 가치를 느껴야 되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어떤 조직이나 어떤 분야에서 저를 좀 필요로 해주기를 바랬고 또 제가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네. 기준으로 좀 여러 직업군들 그 외에도 조금 더 세세한 기준들을 두면서 여러 직업들을 좀 탐색하고 찾아봤을 때 기술직, 기술을 배우고 싶다. 기술을 예. 가지고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이 직업을 찾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요즘은 콘텐츠가 되게 많잖아요. 직업 관련된. 그 당시에는 그런 콘텐츠는 많이 없어서 이렇게 인터넷에 좀 많이 검색을 해보니까 도배사 중에는 여성 기술자분들이 많다라는 네. 걸 접하고 한번 뛰어들게 됐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도배사로서 베테랑이 되고 책도 냈잖아요. 몇 년 전에 청년 도배사 이야기 출간해서 이 책도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런 거 보면은 글도 잘 쓰는 것 같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 좋은 학교 나온 우리 예쁜 딸이 좀 편안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좀 걱정하시거나 이러지는 않는지 예
1: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사회복지사를 그만두고 도배를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릴 때 사실 어떻게 보면 다 큰 성인이었기 때문에 뭐 허락을 받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이거를 좀 잘 말씀드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퇴사 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퇴사하는 이유와 도배를 시작하고 싶은 이유와 그런 내용들을 좀 나름대로 고민해서 적어서 부모님께 보여드렸더니
0: 야 그냥 말로 때운 게 아니네요. 아 이러면 진짜 내가 부모라도 좀 믿음이 가긴 하겠네요.
1: 네. 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그 당시에 도배라는 일을 잘 모르시지만 제가 좀 진심으로 해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를 알아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봐라 응원하고 지지해 주겠다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걱정은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전혀 모르는 분야이고 어떤 사람들이랑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는지가 부모님도 상상이 잘 안 되시니까
0: 그렇죠.
1: 걱정을 많이 해서 맨날 너 일할 때 옆에 누구 있니? 무슨 일 생기면 누가 와줄 수 있니? 이런 거 물어보시고 그런 거 걱정 많이 하셨고 지금까지도 사실 몸이 많이 상할까 봐 그런 네. 걸 제일 많이 걱정을 하기는 하시더라고요. 네.
0: 도배하고 나서 굉장히 일의 성취도나 만족감이 크다면서요?
1: 네. 그 우선은 제가 일한 결과물이 제가 작업한 결과물이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 오는 어떤 1차적인 보람이나 뿌듯함이 있고 또 지금은 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집 전체를 하나를 맡아서 딱 예쁘게 완성을 했을 때 정말 내 노력의 결과로 누군가가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네. 보람이 큽니다.
0: 혹시 그 식구들, 가족들 저기 도배도 해준 적 있으세요?
1: 네, 해준 적 있는데 그때 네. 제가 초보일 때 해가지고
0: 그때 네. 좀 원성을 샀나요?
1: 좀 부모님이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제가 했다고.
0: 지금 하면 완전히 너무너무 잘할 텐데.
1: 네, 지금 하면 훨씬 더 예쁘게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저도 막 잘 모르고 막 붙였더니 막 들뜨기도 예. 하고 막 이래가지고.
0: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 초보의 시절, 시행착오의 시절을 겪어서 또 베테랑이 되는 거겠죠. 8년째 지금 도배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만족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결론부터 여쭤봐서 그런데.
1: 예. 우선은 제가 처음 이 직업을 다시 생각했을 때 세웠던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 정말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0: 아, 일단 수입은 사회복지사 때보다 훨씬 좋은가 봐요. 제가 지금 보니까.
1: 약간 들쭉날쭉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일을 한 날수만큼 일당으로 받는 거다 보니까.
0: 일한 만큼.
1: 네. 네. 그렇지만 저는 그게 정당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그런 네. 거에서 만족을 하고 있고. 또 한켠으로는 이 도배라는 일은 이렇게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진행이 잘 되지는 않거든요. 네. 이게 뭔가 변수도 많고 이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어떤 그 작업 내용이나 작업 순서를 계속해서 바꿔가야 되는데 그게 저의 성향에 아주 잘 맞지는 않아요. 아. 저는 계획 세우고 그 계획대로 딱 진행되는 거에서 안정감을 느끼는데
0: 완전 T 같아요. 제가 보니까
1: 완전 J.
0: 아 예, 아,
1: 네,
0: 예.
1: J.
0: 아, 죄송합니다. J 완전 네. J. 예.
1: 근데 이 도배라는 일은 도배뿐만 아니라 집을 만드는 여러 공정들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변수도 많고 변화도 많고 당황스러운 상황도 되게 많아서 처음에는 이런 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0: 네.
1: 그리고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저의 성향이나 성격을 또 좀 더 유하게 유동적으로 바꿔주는 예. 것도 있어서 저는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수입은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이 따른다. 업무 강도는 어때요? 업무 강도.
1: 업무 강도는 아무래도 이게 사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세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무조건 뭐 약하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0: 그럼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네. 좀 얘기해 보통은 주신다면
1: 저희 네. 같은 경우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출근을 하고요.
0: 네.
1: 보통 12시까지 일을 쭉 합니다. 중간에 한 10시쯤에 한번 쉬고
0: 네.
1: 12시까지 오전 일과를 하고 점심을 1시간 먹고 또 1시부터 대여섯시까지 쭉 아. 오후 일과를 하고 있습니다.
0: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1: 쉬는 시간은 한 번씩 가죠.
0: 뭐 커피 타임?
1: 네, 커피 타임 가집니다.
0: 가지고 그래도 아침 한 7시 뭐 이렇게 출근을 한다는 게 아침잠 많은 사람은 일단 안 되겠어요.
1: 네, 저도 네. 좀 그럼 안 되는데 지각을 안 하는 게 매일매일의 다짐이에요.
0: 지각하지 말자. 네. 그러면요, 이 사실 육체노동이기 때문에 체력이

0: 체력이나 주어진 신체 조건에 맞추어서 하는 요령을 터득하게 되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어때요? 도배 현장에 젊은 여성들은 좀 많이 있습니까?
0: 사실 제가 처음 도배를 시작하던 8년 전만 해도 정말 많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도배를 하러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되게 저를 궁금해하고 좀 특이하게 보는 시선이 많았다면 근 몇 년 사이에는 정말 많아졌어요. 젊은 청년들 그리고 특히나 여성들이 도배라는 일에 뛰어드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예.
1: 그게 배은술 씨가 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0: 제 생각에는 이 직업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나 패러다임이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AI도 그렇고 이제 평생 직업이라는 게 없기도 하고 직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고민을 많이 하는 청년들이 저랑 비슷하게 정말 내가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실력도 쌓고 또 그냥 보상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기술, 도배 말고도 기술을 배우는 청년들이 많아진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 AI가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넘볼 수 없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도배는.
0: 네, 아직까지는 그렇죠? 미래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이 손발 노동을 정교하게 하기에는 어렵긴 합니다.
1: 그래서 이런 노동과 기술에 대해서 요즘 좀 새롭게 조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가치가 좀 인정이 되고. 이제 사장님도 하시면서 직접 팀도 꾸리고 또 가서 또 이제 일당 받고 일도 한다고 그랬는데 직접 팀 꾸려서 가면 비용 책정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0: 보통은 이 총 비용으로 제가 저에게 일을 주는 고객에게 청구를 하게 되는데 뭐 사람이 4명이 들어가냐, 뭐 6명이 들어가냐, 10명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인건비와 또 벽지를 제가 만약에 구입해서 가져가면 벽지 비용이랑 그 외에 필요한 풀, 실리콘, 본드 같은 부자재 비용을 합산해서 청구를 하면 제가 그 총 금액을 받아서 이제 나눠주는 구조입니다.
1: 아무래도 사장님 할 때가 수입이 더 낮겠죠?
0: 근데 이게 많이 더 일당보다 더 벌 때도 있지만 때로는 손해를 봐서 마이너스일 때도 있습니다.
1: 오히려.
0: 네.
1: 예, 어떨 때 그래요?
0: 주로 사람을 가르쳐야 될 때. 이제 완전 초보인 친구가 왔을 때 저희가 그 친구를 가르쳐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그 팀원들의 인건비를 청구하기가 또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1: 네.
0: 그냥 제 일당에서 이렇게 일당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 아, 이게 후학양성을 위해서 조금 희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0: 네.
1: 근데 8년째 계속 하는 걸 보면은 적성에 맞나 봐요. 그리고 이 직업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속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0: 네, 어려움도 있지만 상당히 매력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배도 멈춰 있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저도 계속해서 그걸 따라가면서 실력도 이제 기술 다 배웠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계속 새로 생겨나는 새로 발전하는 기술들 배워야 되고 더 꼼꼼해져야 되고 몸도 계속해서 이 동작들을 더 익숙해지기 위해 연마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되게 힘들면서도 이 뭔가 한 단계를 넘어섰을 때 주는 그 보람이나 매력이 있습니다.
1: 예, 그 요새 트렌드는 뭐예요? 도배 트렌드는?
0: 요즘에는 그 아파트나 아파트에 보면 이렇게 몰딩이랑 걸레바지라는 게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런 거를 없애서 벽과 천장이 하나처럼 보이고
1: 아 옛날에는 다 그 경계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걸 없애버리는 거군요.
0: 그래서 문도 이렇게 보면 문 틀이 있는데 문 틀도 없애고 다 도배로 하고 또 더 넘어서는 문까지 도배로 해서 약간 이 집이 좀 넓어 보이고 약간 일체감이 느껴지는 그런 게 조금 유행입니다.
1: 도배 영역이 더 넓어졌네요.
0: 네, 맞습니다.
1: 예. 저희 때는 한참 뭐 띠벽지, 포인트벽지 유행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저 집에서 한번 해봤는데 네. 진짜 어렵더라고요. 여기를 막 누르면 저쪽이 뿔룩 튀어나오고 이쪽을 막 열심히 누르면 저쪽이

0: 태어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걸 느꼈었거든요. 초보 때 좀 실수 같은 거 많이 안 해보셨습니까?
1: 초보면 사실 실수를 안 할 수가 없고 예. 실수를 해서 사실 많이 혼나기도 하고 되게 주눅들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이걸 수습할 수 있지 막 고민하기도 하는 시간을 저도 가졌습니다.
0: 제일 큰 실수는 어떤 거였어요?
1: 제일 큰 실수는 이게 저의 잘못 또 있었지만 그때 제가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였는데
0: 예.
1: 거기에는 이제 난방 시설이 없거든요. 뭐 히터나 보일러가 없이
0: 아직 완공 전이니까
1: 네. 그래서 겨울에 날이 엄청 추운데 이제 벽지를 저는 붙이라는 지시를 그런 작업 지시를 받고 벽지를 붙였는데 붙이고 퇴근한 사이에 그 풀이 다 얼어버린 거예요. 밤사이에. 그래서 아침에 왔는데 벽지가 다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0: 아니 그렇게 추울 때는 그러면 공사를 하지 말아야죠.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1: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하도 이런 건설 현장의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좀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제 보일러가 깔려 있긴 하거든요. 보일러를 약간 약하게
0: 예.
1: 틀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열풍기나 이런 좀 온열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좀 그렇게 얼지는 않게끔 만들어주긴 하는데 그 당시에는 좀 그런 게 미비했었는지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0: 그 배윤수 씨 잘못은 아니잖아요.
1: 근데 제가 그거를 만약에 제가 조금 더 경력이 있고 상황 판단이 됐으면 이거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저는 그냥 붙이고 퇴근을 해버렸던
0: 거죠. 그렇게 경력이 있었으면 헌일을 안 했을 텐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혹한기 혹서기에 도배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1: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는 네. 당연히 겨울에는 난방기구가 없고 여름에는 냉방기구가 없고 제가 요즘에는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나와서 가정집을 도배를 하고는 있지만
0: 예.
1: 그래도 여전히 사실 에어컨을 켜고 도배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0: 그렇죠. 그거는 아닌 것 같네요. 네. 예.
1: 그래서 겨울에는 그래도 몸을 움직이면 덜 추운데 여름에는 몸을 움직일수록 덥잖아요. 저는 되게 많이 지치고 또 이제 팀원들끼리도 더우면은 서로 또 신경이 날카로워지니까 그런 분위기도 잘 봐야 되고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도 잘 살펴야 돼서 이런 계절에 어떻게 뭔가 좀 잘 대응하지 못하고 무조건 그 있는 그대로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야 한다라는 게 좀 어려움입니다.
0: 뭐 여름에 35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은 뭐 다른 문제들도 좀 생기지 않나요?
1: 사실 도배 작업에 있어서는 추울 때 조금 더 문제가 많이 생기고
0: 네네.
1: 이제 사람 컨디션은 더울 때 조금 더 많이 지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0: 예전에 집에서 도배하고 그럴 때는 풀 다 쓰고 그랬거든요. 네. 요즘은 이렇게 제품이 잘 나오죠?
1: 네, 나와서 이제 네. 풀이 나오면 이제 그거 완전 되직한 풀로 나오면 이제 물에 개서 사용합니다.
0: 용도는 조절을 해서 옛날에는 사실 도배일을 배운다고 하면 이게 따라다니면서 도제식으로 배웠었는데 요즘에 가르쳐주는 전문기관들이 있나요?
1: 요즘에는 학원이 있기는 해요. 도배 학원이 있지만 사실 저도 학원을 다녔고 학원에서 네. 아주 기초적인 것들
0: 학원은 몇 달 정도?
1: 저는 한 달 20일 다녔습니다.
0: 예. 짧게 다닌 거네요.
1: 근데 매일매일 가서 이제 20일 동안 배우는데 학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술을 가르쳐준다기보다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 뭐 원리라던가 앞으로 나가면 무엇을 하게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밑바탕을 깔아주는 곳이고 사실 어차피 시간을 들여서 몸으로 익혀야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학원을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아까 말씀하신 도제식처럼
0: 네.
1: 잘하는 기술자에게 그 기술을 좀 전수받고 배워서 기술자가 되는 방법을 아직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0: 그럼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들 데려다가 일만 하면은 오히려 막 신경 쓰이고 잘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어떻게 도전을 하셨어요?
1: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팀을 연결을 해주는 학원을 가서
0: 네.
1: 그 학원에서 연결해준 팀에서 3년 동안 도배를

0: 배웠습니다.
1: 3년?
0: 네.
1: 아, 그러니까 배우는 기간이 3년 되는 거네요.
0: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무조건 네. 3년을 배워야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다행히 처음 만났던 저 소장님 팀에 있었는데 소장님이 좋은 분이시고 예. 기회도 많이 주셨던 분이어서 그 밑에서 3년 배우고 독립을 했습니다.
1: 3년 동안은 인턴 월급인 건가요?
0: 월급이 이제 보조 월급부터 일당부터 시작해서 8만 네. 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1: 하루에 8만 네. 원.
0: 그렇게 해서 이제 실력이 늘어감에 따라 만 원씩 일당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그 단계를 밟았습니다.
1: 제가 이런 거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좀 기술이 높은 베테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0: 이것도 이제 회사가 아니어서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 요즘에는 뭐 27만 원, 28만 원 정도 하루에? 받고 있습니다. 네.
1: 오, 많은 분들이 나도 도배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사실.
0: 네, 그러실 수도 있어요.
1: 예.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0: AI라던가 이런 게 아직까지는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술을 잘 배워놓으면 그래도 먹고 사는 것? 정말 노력한 만큼 버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예. 정말 많은 도배사들이 생겼고 또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보니까
1: 경쟁이 이것도 치열한가요? 네.
0: 경쟁이 치열하고 이제 마케팅 경쟁까지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예. 열심히 하실 마음으로 뛰어드시면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팀에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요.
1: 젊은 친구들?
0: 네, 젊은 친구들인데 예. 저랑 10살 차이가 나는 03년생 친구가 들어온 거예요.
1: 이야, 진짜 젊은 친구들이 네. 이제 20대 초반에.
0: 네. 예.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시작했던 나이보다도 더 어린 나이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고민하고 찾고 또 용기 있게 도전하는 거를 보면서 저도 어떻게 보면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매너리즘에 빠졌다거나 아니면 그 생각이 예전에는 조금 더 새롭고 신선한 시선으로 이 일을 바라봤다면 지금은 맨날 반복해서 하는 일이지라고 바라보던 이 시선을 조금 반성하면서 네. 좀 초심이라고 할까요? 처음에 가졌던 그런 흥미와 열정과 의욕을 한번 되새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어때요? 앞으로 내 인생의 승부를 도배로 걸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꿈을 좀 꾸고 계시는지요?
0: 사실 이런 부분,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도 제가 종종 주변에서 물어보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회복지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도 전 정말 오랫동안 잘 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현실이 달랐고 도배라는 일도 지금은 만족하고 있고 성취감을 느끼고 있지만 미래에는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리고 요즘에는 평생 직업, 평생 직장이 없는 또 시대이기도 해서 뭐 미래 나는 그만둘 거야 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미래에 내가 이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라는 이 생각은 놓지 않고 늘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이제 인생을 출발하는 그런 청년의 나이시지만은 이제 요즘은 오래 살기도 하고 인생 2모작, 3모작을 해야 되는 시기니까 여러 가지 또 그 선택지 중에서 아, 이런 일도 할 수가 있구나 하고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멋진 도배사로 예, 뭐 예쁜 집도 많이 만들어주시고 예,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청년 도배사 배윤슬 씨와 함께 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구름 많겠으며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라권 내륙에는 돌풍과 천둥

홍번기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주변 도로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서해상과 남해상에도 바다 안개가 유입되겠으니 출근길 교통안전과 해상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7도, 전국이 13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전국이 26도에서 32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며 대체로 청정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4도, 현재 습도는 62%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요청에 따라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노 전 위원장 등 10여 명 중 일부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서울 송파구 잠실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가운데 한 개를 확보했다며 이를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오늘 투표소 봉쇄 시위 현장인 잠실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는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상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 7동 제2투표소에 있었던 것으로 서울 동부지법이 확보하지 못했던 상자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내부에서 직원이 골프 스윙 연습을 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 선관위에 따르면 촬영된 곳은 중구선관위 건물 4층으로 한 남성 직원이 개인 골프채로 스윙 연습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직원은 당일 점심시간에 한 차례 골프 연습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오후에 해당 장소에 다시 갔을 때에도 골프 연습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레미콘 운송노동조합의 휴업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공사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 레미콘 운송노동조합 수도권 소속 조합원의 집단 휴업으로 오늘 오후 5시 기준 25개 대형 건설사 공사 현장 117곳에 레미콘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휴업 사태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경우 일부 사업장은 전면 셧다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을 이끌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을 지원하기 위한 선발대가 유럽으로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11일 미공군 C-17 수송기 넉대가 유럽으로 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는 벤스 부통령이 제네바에서 열릴 이란과의 서명식에 참석할 경우를 대비해 관련 장비를 수송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보안감점 연장 적용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오늘 HD 현대중공업이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HD 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이 보안감점 조치를 올해 12월까지로 1년 연장한 데 반발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5일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HD 현대중공업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1.2점의 보안감점을 적용받아 경쟁사인 한화오션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사실상 낙점됐습니다. 2년 9개월 만에 정책금리를 인상한 유럽중앙은행이 다음 달에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인 요아힘 나겔 독일중앙은행 총재는 현지 시간 12일 블룸버그 통신에 다음 통화정책회의를 7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한 번 더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현대미술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가 현지 시간 12일 88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호크니의 홍보 담당자는 호크니가 89세 생일을 약 한 달 남기고 자택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호크니는 1937년 영국 브래드퍼드에서 태어났으며 대표작으로 더 큰 첨벙과 예술가의 초상을 비롯한 수영장 연작 그리고 클라크 부부와 퍼시 등이 있습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와 경북 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호남과 경남 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호남 내륙 지역에는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1.4도입니다.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 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성규입니다. 오늘 목 쉬신 분들 많으시죠? 옥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체코와의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2-1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황인범 선수의 동점골에 이어서 교체 투입된 오현규 선수가 후반 35분에 역전골을 넣으면서 32강 문턱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기분 좋은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봅니다. 요새 생성형 인공지능 AI 서비스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요금제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용자 모르게 무단 결제되는 피해가 속출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월드컵 소식과 함께 다양한 화제의 뉴스들 잠시 후 이 작가의 뉴스 한 입에서 알아보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명반기행 지계명기 오늘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4집 앨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보와 음악이 있는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6월 12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시아의 노래 Unstoppable.

0: 오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 한입 크기로 딱 정리해드립니다.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오늘 밤 일라디오 이병옥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까 9시 뉴스도 다 이 소식으로 네. 채워져 있던데 아무리 얘기해도 기분 좋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체코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일단 경기 흐름부터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1: 네, 우리나라 대표팀이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체코를 2-1로 꺾고 기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첫 경기라는 부담도 컸고요.
0: 네.
1: 또 상대가 조별리그 최대 고비라고 평가되던 체코였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이 됐는데
0: 실제로 어려운 경기였는데 역전승까지 해가지고.
1: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중반까지도 긴장감이 좀 컸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선제 시점을 네, 네. 허용하면서 끌려갔죠. 근데 경기 흐름을 놓치지 않고 반격에 나섰고요. 황인범 선수가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후반 35분에 교체로 투입된 오영규 선수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승부를 뒤집었는데요. 그러니까 선제골을 내준 뒤에 무너지지 않고 끝내 역전까지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대표팀의 집중력과 뒷심이 돋보였습니다.
0: 네.
1: 특히 조별리그 첫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대회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경우가
0: 그렇죠.
1: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담스러운 첫 단추를 승리로 끼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대표팀은 이번 승리로 승점 3점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고 남은 경기를 훨씬 자신감 있게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0: 네, 경기도 이겨서 기분 좋지만 또 KBS의 이영표 해설위원
1: 네.
0: 왜 이렇게 잘 맞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신기합니다.
0: 예측이 또 맞아떨어졌고
1: 네.
0: 또 오현규 선수와의 약속도 또 후에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1: 네. 네. 이 중계석에서도 이번 경기는 화제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8년 만에 월드컵 본선 중계석으로 복귀한 이영표 해설위원이 경기 전에 한국의 2-1 승리를 예상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결과가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후에 도대체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운이었다.
0: 이렇게 겸손하기까지.
1: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문어영표 너무 잘 맞춰서 예. 이런 별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운이었다 이런 답변을 듣고 팬들 사이에서 이제 겸손 문어다 뭐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영규 선수와의 1화가 또 화제가 됐었는데 오영규 선수가 경기 전에 이용표 위원에게 와서 아, 내가 들어가면 꼭 골을 넣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후반 교체 추천해서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용표 위원이 중계 중에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외친 것도 단순한 해설 멘트가 아니고 후배 선수를 향한 반가움과 감탄이 섞인 장면이었는데
0: 네.
1: 이제 뭐 첫 경기 승리를 물론 즐겨야겠지만 이제 다음 상대는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개최국 멕시코인데요.
0: 아, 멕시코 잘하잖아요.
1: 예. 그래서 이용표 위원이 말했듯이 조 1위와 토너먼트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위해서는 멕시코전이 사실상 진짜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
0: 네.
1: 매경기가 분수령이라고 이렇게.
0: 아, 그러니까요. 매경기 그냥 목이 터져라 다 응원하는. 전국의 국민들이 계십니다.
1: 네.
0: 예, 아마 축구 안 보신 분들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1: 거리에 사람이
0: 그러니까요.
1: 별로 없더라고요.
0: 전국이 들썩들썩한데 또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교도소나 구치소의 수용자들도 이걸 볼 수 있는 건가?
1: 네,
0: 네 어때요?
1: 실제로 이걸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오늘 좀
0: 네,
1: 많았는데
0: 네.
1: 법무부 관계자가 현재 월드컵 한국전 녹화 방송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안타고.
1: 예, 안타. 아. 그러니까 교정당국의 편성표를 보면 일단 오전 9시 30분부터 지상파 방송을 틀도록 돼 있지만
0: 네.
1: 오늘 오전 11시에 열렸잖아요. 한국과 체코의 월드컵 첫 경기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준은 전국의 교정시설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0: 예.
1: 그렇다고 해서 뭐 수용자가 아예 TV를 볼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예, 형 집행법상 수용자는 정서 안정과 교양 습득을 위해서 TV 시청이 가능하고요. 시설장이 하루 6시간 이내에서 방송 편성 시간을 정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월드컵 같은 스포츠 중계는 오락 콘텐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전을 볼 수 있느냐는 그러니까 별도 편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뭐 한국이 16강에 진출하는 경우라든지 이럴 경우 국민적 관심이 더 커질 경우에는
0: 네네.
1: 편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0: 이게 전례가 어떤가요? 과거에는 좀 월드컵을 보여줬나요?
1: 대표적인 사례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죠. 당시에는 네. 뭐 우리나라가 개최국이었고 국민적 관심도 워낙 컸기 때문에 주요 경기를 생중계를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경기 시간이 낮이나 저녁이어서 네. 일과 시간 안에서 시청이 가능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또 2006년 독일 월드컵 때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모든 경기를 생중계로 볼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 교정시설 각 방에 설치된 TV로 중계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0: 시차가 있을 텐데. 네.
1: 그렇습니다. 근데 밤에 했기 때문에 네. 축구를 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네. 수용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취침 장소를 마련해 주기도 했답니다.
0: 주무시라고.
1: 예. 그래서 이후 월드컵에서는 일부 경기만 생중계를 한다거나 심야 경기는 녹화해서 다음날 틀어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정시설 안에 TV 시청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서 뭐 처우 문제까지로도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한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장대호 씨가 TV가 없는 방에 수용된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낸 적도 있습니다.
0: 그런 게 있어요.
1: 근데 법원에서는 이건 과도한 권리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교정시설의 월드컵 시청 문제는 보고 싶다고 자유롭게 보는 건 아니고요. 교정시 질서와 처우, 국민적 관심 등을 종합해서 시설이 편성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0: 네. 요새 뭐 재미로 혹은 또 업무에도 많이 활용하고요. 챗GPT 이런 거, 챗GPT 프로 이런 거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이용자 모르게 무단 결제됐다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1: 네. 최근 챗GPT 유료 요금제인 네. 프로 요금제가 있는데 이게 무단 결제됐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 요금제 한 달 이용료가 무려 29만 9천 원입니다.
0: 오.
1: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이 챗GPT를 이용한 적이 없거나 뭐 내가 카드 정보를 입력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결제 문자를 받았다. 이렇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0: 네네.
1: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은 이달 들어서 국내에 결제된 프로 요금제가 약 1,368건. 금액으로는 4억 원 규모고요.
0: 어휴, 세상에.
1: 이 가운데 부정 결제로 의심되는 사례가 858건, 약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사례가 이제 800건에 넘어서면서
0: 네.
1: 금융당국과 카드 업계에서도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0: 프로요금제가 29만 9천 원이라네요.
1: 네.
0: 아, 저는 무료 버전만 써가지고 이렇게 비싼지 몰랐는데 오픈AI 측의 설명은 그렇더라고요. 도난당한 카드 정보가 무단 사용된 것이다.
1: 네.
0: 근데 일단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조치는 있어야 되잖아요.
1: 일단은 네. 해당 결제 수단을 즉각 비활성화했다고는 밝혔습니다. 그래서
0: 네.
1: 전문가들은 해외 온라인 결제의 경우에는 이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 뭐

0: 학년월일, 비밀번호 앞자리 이런 간단한 정보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점을 노려서 그걸 노린 범죄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유출된 카드 정보를 확보한 뒤에 실제가 이게 결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한다거나 이를 묶어서 유통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의 전자결제 대행사가 나이스 정보통신인데 이 부정결제 의심 사례 가운데 한 700여 건에 대해서 결제 취소 처리를 마쳤고요. 나머지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신규 카드 등록이나 추가 결제를 임시로 중지를 했고 앞으로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를 도입해서 보안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 네, 금요일 오늘 밤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시 19분 지나고 있고요. 이병욱 작가와 함께 이 작가인 뉴스한님 듣고 계세요.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는 부정행위 뭐 컨닝

0: 그렇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예, 예. 이제는 이게 AI 스마트 안경 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시험 부정행위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서 네. 서울시 교육청이 주의를 당부했다. 네. 좀 놀라운데요.
1: 그러니까 네. 이제 1학기 기말고사가 다가오는데 네. 교육청에서 관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핵심 내용이 뭐냐면 AI 스마트 안경을 야.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포함하라. 이런 네,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토익 시험에서 뉴스 보신 분들 알겠지만 토익 시험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이 됐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게 학교 시험에서도 아마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건데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시험 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AI 스마트 안경을 입다가 적발이 되면 무조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하라고 한 겁니다. 또 실제 적발이 될 경우에는 각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를 앞두고 이게 신종 전자기기를 통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좀 차단하겠다 이런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사실 시험장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거는 못 갖고 가거나 뭐 수거하거나 그렇죠. 그런 그러는데
1: 그쵸.
0: 이거 안경은 그 사람이 진짜 눈이 나빠서 썼는지 뭐 이렇게 부정행위 하려고 쓴 안경인지 이거를 구분이 안 될 것 같은데.
1: 그래서 네. 교육청에서 어떤 점을 살펴보라고 했냐면 네. 그 안경 다리가 지나치게 두껍다거나 아니면 시험 중에 자꾸 아. 안경 다리를 자주 만지면
0: 아 그럼 뭘 이렇게 보내는 건가요?
1: 네, 뭘 보내거나 조작하는 아. 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을 좀 눈여겨봐라. 이렇게 안내를 했고요. 왜냐하면 AI 스마트 안경이 이 배터리와 네. 제어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안경보다 안경 다리가 두껍고 뭉툭한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렌즈 주변에 또 초소형 카메라나 센서가 숨어 있을 수 있고 안경 다리 안쪽에는 뭐 LED 표시 등이라든지 뭐 터치 버튼 이런 뭐 충전 단자 이런 게 있으면 AI 안경일 가능성이 큽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카메라로 네. 시험 문제를 촬영해서 글자를 인식한 다음에 무선 통신이나 음성 기능으로 이 외부와 정보를 주고받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이제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이 AI 스마트 안경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0: 그러니까요.
1: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반입 금지 기준도 계속 앞으로 업데이트 될 수밖에 없어 네. 보입니다.
0: 열심히 공부한 사람 억울하지 않게
1: 그렇습니다.
0: 예, 이런 거 좀 잘 그 단속이 돼야겠네요. 다음은 좀 안타깝기는 한데 또 이치를 따져보면 조금 예, 더 이상한
1: 네.
0: 주차된 오토바이에 아이가 화상을 입었다면서 차주에게 연락을 요구한 메모가 공개됐다. 이게 논란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1: 이게 오늘 한 오토바이 차주가 SNS에 자신이 받은 손글씨 메모를 공개를 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메모 어떤 내용이 있냐고 보니까 오토바이 아래 그 뜨거운 세 부분에 네, 아이가
0: 안 식어가지고.
1: 그렇죠. 네. 화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으러 간다. 내가 부모니까 여기로 연락해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차주 입장에서 아니 정상적으로 주차를 해둔 오토바이였어요.
0: 네.
1: 근데 거기에 아이가 접촉을 해서 다쳤다는 이유로 연락을 요구해라? 이게 좀 황당함을 느낀 거죠.
0: 그렇겠어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누리꾼들도 아니 왜 남의 오토바이를 함부로 만졌는지부터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차된 오토바이가 아이에게 다가간 것도 아닌데 차주에게 책임을 묻는 게 맞냐? 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0: 일단 이제 아기가 다쳤다고 하니까 좀 많이 안 다쳤으면 좋겠고 안타까운데 이 책임 소재를 따지자치면 또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아서.
1: 그렇죠. 논란이 네. 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토바이는 운행 직후에 뭐 엔진이나 이런 배기구 같은 금속 부위가
0: 뜨겁죠.
1: 상당히 뜨겁잖아요.
0: 네.
1: 그래서 어린아이가 뭐 가까이 가거나 만지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데 그래서 보호자가 이제 일단은 아이를 잘 살피는 것이
0: 그렇죠.
1: 우선이잖아요. 네. 물론 주차 위치가 뭐 보행로를 막고 있었다거나 위험하게 방치된 상황이었다면 다른 판단이 필요할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주차된 오토바이에 아이가 접근해서 다친 거라면 차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아이의 부상은 안타깝지만 남의 물건에 이렇게 접근해서 허락 없이 접근해서 생긴 사고까지 무조건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는 좀 지나치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0: 네, 이 작가의 뉴스한입 오늘 여기까지 겠습니다. 이병욱 작가님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노래 보내드릴게요. 셰어의 노래 Believe.

0: 금요일 밤 촉촉한 감성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립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명반기행 지게명기 이미훈 음악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아티스트의 명반을 한번 들어볼까요?
1: 서태지와 아이들입니다.
0: 저의 네. 학창시절에 함께했던 네. 그들.
1: 기억을 하고 계시군요.
0: 그럼요.
1: 네, 동시대를 네. 사셨군요.
0: 아, 당연하죠.
1: 네. 이 최근에 정말 놀라운 뉴스가 전해졌는데 저도 이게 요즘에 하도 뭐 AI나 뭐 페이크 뉴스 이런 게 많으니까 네. 아, 이것도 누가 또 뭐 합성을 했나 이러고 진짜 몇 번을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최근에 영국의 전설적인 그룹이 핀란드에서 공연을 하면서 바로 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0: 오?
1: 그래서 정말 화제이고 저도 처음에 이거 정말 그 AI로 만든 페이크 네, 뉴스인 줄 알고 네, 네. 몇 번을 확인을 했어요. 외신도 찾아보고 SNS도 들어가 보고 맞더라고요.
0: 누가 부른 거예요?
1: 이 영국의 매시브 어택이라는 그룹입니다.
0: 아, 매시브 어택.
1: 매시브 어택은 이제 트립팝이라는 장르의 선구자이기도 하고 정말 세계 음악사에서 반드시 언급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룹이거든요. 네, 네. 그 트립팝이라고 하면은 트립합 그러니까 힙합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힙합의 어떤 묵직한 그런 비트 위에다가 몽환적인 그런 전자음악 같은 것들의 요소 같은 것들 이런 걸 좀 접목한 장르인데 이 매시브 어택 그 장르의 선구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세계 대중음악사에서 뭐 여러 가지 장르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그룹입니다.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런데 지난달 27일 현지 시간이죠. 핀란드 헬싱키의 한 공연장에서 열린 이 매시브 어택의 단독 공연에서 공연 시작한 지 다섯 번째 곡으로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 4집에 담겨있는 시대 유감을 직접 연주하면서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0: 세상에 대단한데요. 네.
1: 이게 이제 이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특히나 한국의 누리꾼들 중심으로 이게 실화냐 AI 합성 아니냐 라면서 그런데 진짜 싫어하더라 열광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그 대단한 지금 말씀해주신 매시브 네. 어택이 왜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를 부른 걸까요?
1: 그러니까 이 그룹이 뭐 특별히 한국하고 뭐 진득한 연결 그룹에 네, 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0: 영국이라면서요.
1: 영국이고 네. 심지어 핀란드 공연에서 네. 뭐 아시아 공연에서 뭐 특별 깜짝 이런 것도 아니고
0: 우리나라 공연도
1: 네,
0: 아니고
1: 그렇다고 해서 뭐 이번 공연 컨셉트가 뭐 아시아 주요 국가의 노래들을 하나씩 커버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 네, 뭐 네. 본인들의 노래 중심 그리고 뭐 커버곡이 한두 곡 있지만 뭐 미국 가수 곡을 하나 커버한다든지 스웨덴 DJ 아비치 곡을 커버한다든지 이런 것들 사이에 그냥 툭 하고 껴 있어요. 그래서 네. 더 궁금증을 자아내 건데요. 일단 매시브 어택은 1988년에 결성이 됐습니다. 네. 3D, 데디지, 트리키, 머쉬룸 이렇게 멤버로 영국 브리스톨에서 결성이 되었고요. 1991년 데뷔 앨범 블루 라인스부터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해서 94년 프로텍션 3집 메서나인까지 역사적인 명반으로 꼽히고 있고 이 시기에 발표했던 Unfinished Sympathy라든지 그 Teardrop 이런 곡들은 아주 세기말 그리고 트립합 장르를 대표하는 명곡으로 지금도 꼽히고 있습니다. 이 음악도 음악이지만은 독특한 영상 같은 것들을 활용한 멀티미디어적인 이런 공연으로도 아주 유명하고요. 특히나 이 그룹이 앨범에서 또 공연으로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는 것들로도 유명해요. 그리고 네. 특히 인권과 환경 대변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던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아주 진보적인 대표적인 유럽의 음악가입니다. 이 노래에 이 시대 유감 부르게 된 자세한 배경 스토리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쩌다 한번 헬싱키에서 시범 삼아서 불러본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5월 30일 스웨덴, 6월 1일 덴마크, 7일 독일, 8일 벨기에 공연까지 다섯 차례의 본인들 단독 콘서트에서 연속으로 이 곡을 불렀어요.
0: 네.
1: 그리고 한국어 가사로 된 시대 유감이라는 곡인데 일부는 한국어 가사 그대로 부르고 또 일부 구간에서는 영어로 또 번안을 해서 네네. 부르기도 해서 화제입니다.
0: 네, 방금 뭐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 인권, 환경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냈다.
1: 네.
0: 그래서 그럴까요? 이 곡 부를 때 뒤에 이제 스크린에 띄운 영상도 화제가 되더라고요.
1: 네, 이게 네. 영상이 5.18 민주화 운동,
0: 네네.
1: 노동 운동, 환경 운동, 뭐 학생 운동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요. 한국의 장면들이죠.
0: 네.
1: 그리고 K-POP도 언급이 돼요. 이제 특히나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장면들이 1980, 90년대로 추정되는 한국이 배경인 걸로 추정되는 시위대가 이제 전투 경찰들하고 맞서서 대치하거나 충돌하는 장면, 집회 여는 장면 이런 것들을 편집해서 이 노래 부를 때 뒤에 큰 스크린으로 이제 보여줬고요. 이 핀란드 공연에서는 핀란드어로 특별히 자막을 띄웠어요. 영상과 함께 본인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인데 이거를 우리말로 제가 한번 옮겨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K-POP은 정치적 저항으로부터 탄생했다. 1980년 미국은 대한민국 광주에서의 정부의 대학살을 방조했다. 600명에서 2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살해당했다. 저항운동이 태동했다. 1996년 새로운 형태의 음악이 그 운동에 새로운 원동력을 불어넣었다. 문화는 지난 30년의 시간 동안 그 정치적 영향력을 잃어버렸는가? 어디에 있는가? 낡고 부패한 권력에 맞서 저항의 불길을 점화할 그 새로운 음악은? 이런 문구를 자막으로 띄웠어요.
0: 그냥 뭐 우리나라 노래 중에 하나를 부른 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의 민주화 과정이라든지 네. 이런 그 현대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1: 네. 네.
0: 집중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 노래를 한 곡 들을까요?
1: 네. 네, 이 노래를 마치고요. 이 자막으로만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고 노래 끝나고 매시브 어택의 3D라는 멤버 로

0: What's the lie?인데 영어로 이렇게 코멘트도 덧붙였습니다. 이제 관객석을 향해서 역사는 우리에게 저항에 대한 탄압과 예술에 대한 검열이 궤를 같이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부분 영어로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다분히 의도되고 계획된 것이다.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박해받아온 모든 활동가들이 있는 것처럼 산업계 내에서도 똑같은 억압을 겪는 예술가들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시대유감이 이 1995년까지 우리나라의 그 가요 사전 심의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문화공보부였죠. 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신기업인데 여기 산하에 한국공연윤리위원회 공윤이라고 불리던 단체가 어떤 조직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가요 사전 심의를 했는데 이게 철폐가 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곡이 바로 시대유감이죠. 네. 물론 뭐 이 곡이 처음 문제제기를 한 건 아니고 정태춘 박은옥 씨가 의도적으로 이런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 음반을 내고 이런 사전심의제 폐지운동에 앞장서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특히나 이어서 서태지가 바로 이 시대유감이 사전심의를 넣었는데 이게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항의의 뜻으로 이 사집에 시대유감을 그대로 담기는 담때 노래 부분을 가사가 있는 부분을 다 빼버리고 연주곡 버전으로 담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사전심의제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화두를 던지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마침내 1996년에 가요사전심의제가 철폐가 되게 되는데요. 그걸 기념해서 서태지 아이들이 원래 노래가 그대로 담긴 버전을 또 다시 발표를 하게 되죠.
1: 네.
0: 오늘은 바로 그 온전한 형태로 노래까지 담긴 버전, 매시브 어택이 커버했던 그 버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1: 네, 서태지 아이들 시대유감 함께 듣겠습니다.

0: 서태지와 아이들 시대유감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곡을 그러니까
1: 네.
0: 그 최근 공연에서 뭐 다섯 차례나 불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1: 불렀고 심지어 네. 이 부분이 뭐 화제가 돼서 그런지 아니면은 이 부분만 또 떼가지고 네. 본인들 SNS에 또 게시물로 올렸어요. 올리면서
0: 진짜요?
1: 어떤 설명을 또 달았냐면은 네. 현대의 아이돌 모델 K-POP 장르는 수익화된 브랜드 상품을 창출하기 위해 고안된 전면적인 경영 통제가 이루어지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스템이다. 국가의 사전 검열은 대량 상품화의 지배력으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굉장히 날카로운 논평까지 달았습니다.
0: 야, 근데 이제 이 노래를 네. 그렇게 공연 이제 요즘 많이 하면서 또 부르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부르면
1: 네.
0: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네.
1: 그렇죠.
0: 우리나라에 오나요?
1: 옵니다.
0: 아, 와요.
1: 심지어
0: 올해요?
1: 곧 오는데요.
0: 아, 진짜요?
1: 네, 7월 31일부터
0: 네.
1: 그러니까 다음 달이네요. 8월 2일까지 인천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리는 펜타포트 락페스티벌 대규모 야외 음악 축제죠. 여기 두 번째 날 그러니까 8월 1일에 헤드라이너로 출연할 예정이에요.
0: 레스버텍이.
1: 그래서 이날 아마 시대유감을 서태지와 아이들 고국인 대한민국에서 이 세계적인 그룹이 다시 한번 부를지도 일단 관전 포인트이고
0: 네.
1: 깜짝 무슨 콜라보레이션 같은 거라도 일어나는 거 아닌지
0: 야.
1: 기대감을 많이 모으고 있고요.
0: 예.
1: 이 매시버텍이 두 번째 내한이에요. 2010년에 경기 이천에서 열렸던 지산밸리 락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한 번 또 출연한 적이 있어서 거의 16년 만에 내한을 하는 거거든요. 당시에도 이제 매시버텍 저도 지켜봤습니다만 굉장히 웅장한 음향, 의미심장한 그런 멀티미디어 아트 같은 것들 선보여서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던
0: 네.
1: 그런 퍼포머입니다.
0: 한동안 서태지와 아이들 잊고 있었는데 매시버텍 그렇죠. 덕분에 오늘 또 이렇게
1: 네.
0: 또 이렇게 가슴이 좀 벅찬 네.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1: 그렇죠.
0: 네, 오늘 어떤 앨범에 좀 집중해 볼까요?
1: 이 시대유감이라는 곡이 남겨 있었던 서태지와 아이들 마지막 정규 앨범이었어요. 4집이었고요. 1995년에 나왔고 뭐 서태지와 아이들 하면은 1집에서 난 알아요 환상 속의 그대, 2집에 하이어가 너에게, 3집에 교실이 되어 발해를 꿈꾸며 이런 곡들 내놓으면서 매번 가요계에 정말 충격파를 가져왔었고 바로 이 4집에서는 갱스터랩을 도입했던 컴백홈 그리고 독특한 얼터너티브 락 구사했던 필승 이런 곡들을 담아서 또 한 번 대중의 주목받았었고요. 92년 3월에 이 서태지와 아이들 데뷔했는데 이 정말 많은 뭐 문화 대통령이라고까지 불렸던
0: 맞아요.
1: 그런 분들인데 96년 1월 31일에 전격 은퇴 기자회견하고 이제 해체가 되죠. 이 시대유감이라는 곡은 그 은퇴 전에 마지막 앨범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주곡 버전으로 실렸고 은퇴 이후에 사전심의제가 철폐되면서 이걸 기념해서 또 온전한 버전으로 해체한 이후이지만 공개를 네. 또 따로 했던 겁니다.
0: 자 그러면 집중하는 앨범 40 가운데서 두 번째 곡은 어떤 거 추천해 주시겠어요?
1: 서태지와 아이들 뭐 앨범 발표할 때마다 또 이번엔 어떤 새로운 장르 어떤 새로운 스타일 춤으로 돌아올지 이게 정말 거의 전 국민 관심사였던
0: 그렇죠.
1: 네. 게 90년대 중반의 어떤 초중반의 모습인데 4집에서는 이 컴백홈이라는 곡 통해서 갱스터랩 그리고 서태지 씨 아주 독특한 그 랩 난이도 높은 그 힙합 댄스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신드롬을 일으켰고요. 특히나 이 컴백홈이라는 곡은 말 그대로 집으로 돌아오라는 얘기고
0: 네.
1: 이 노래를 들은 전국의 가출 청소년들이 실제로 하나둘 귀가를 하기 시작해서
0: 진짜요?
1: 네 이게 지상파 메인 뉴스에 이게 소개가 됐어요.
0: 야.
1: 이런 소식들이 뉴스로 긴급 타전이 됐습니다.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졌던 노래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컴백홈이라는 네. 곡.

0: 네, 스테이지와 아이들 컴백홈 함께 들으셨습니다. 방송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1: 네, 딴 데 세지 마시고요.
0: 세지 말고 집으로 네. 가야겠다 생각해봤습니다.
1: 네.
0: 아, 서태지와 아이들 그 은퇴할 때 기억이 나세요? 저는 너무 생생하게 네. 그 기자회견 하는 모습이 네. 아직도 눈에 선한데 막 네.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네. 났잖아요 그때.
1: 말도 안 되죠. 네. 뭐 영화 요즘에 뭐 아무래도 뭐 보헤미안 랩소디 퀸 영화도 나오고 마이클 잭슨 영화도 나오고 하지만은 네. 네. 이런 장면들이나 스토리는 별로 각색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대로 재현하면 네. 너무 영화적이어서 정말 수많은 팬들이 기자회견장 주변에 몰려들어서 막 오열하고 서태지 아이들 이 멤버들은 또 비밀 작전처럼 헬기 타고 공항으로 이동하고 미국 출국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은퇴 기자회견 한 지 한 10일 뒤에 굿바이 베스트 앨범이라는 앨범을 호련히 발매를 합니다. 이 사집에는 시대유감 말고도 원래 노래가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노래를 뺀 곡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바로 굿바이라는 곡이었었는데 이게 연주곡으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곡이 바로 이 굿바이 베스트 앨범에서 온전한 가사와 노래가 담긴 버전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팬들에게 보내는 작별의 노래였던 거예요.
0: 미리 준비를

0: 해놨네요.
1: 그렇죠. 네. 이걸 연주곡으로만 공개를 했었던 거고, 뭐 이 이후에 헬기 타고 날아간 이후에 서태지 씨는 뭐 미국에서 칩거를 하다가 98년에 이제 솔로 1집이자 통산 5집에 해당되는 이 서태지라는 앨범 국내 활동 없이 유통 판매만 했고요. 네. 마침내 2000년에 6집 울트라매니아 발표하면서 이제 다시 귀국을 해서 한국에서 음악계 활동을 시작을 했죠.
0: 네, 오늘 뭐 매시버텍과 서태지와 아이들 좀 교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뭐 네.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건드린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1: 네, 네. 맞아요.
0: 근데 이 매시버텍이 음악 뿐만 아니라 예술계에서도 네. 주목을 또 받는다고요.
1: 이게 엄청난 게 하나 있는데 뱅크시 아시죠?
0: 알죠, 알죠.
1: 네, 네. 막 세계 곳곳에 나타나서 벽화 그리고 이제 없어지고
0: 얼굴 없는
1: 얼굴 없는 네. 누군지 네. 아직도 정체를 모르는 네. 이 뱅크시라는 분이 누구냐에 대한 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매시브 어택 멤버란 설이 있어요.
0: 어?
1: 이 매시브 이번에 시대우가 부른 멤버, 부른 사람. 3D라고
0: 충격적인데?
1: 하는. 네, 로버트 델 라이어가 바로 이 뱅크시라는 설이 아주 유력하게 돌았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왜냐면은 이 매시브 어택이 월드 투어를 돌고 간 데마다 주로 뱅크시의 벽화가 나타났던 거를 어떤 탐사보도 기자가 밝혀낸 거예요.
0: 그러니까 공연을 하고 거기다가 네. 그 예술 작품으로 흔적을 남기고 간다?
1: 네. 그게 이제 뱅크시의 동선과 겹치는 겹친다. 것을 탐사보도 결과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유력하다는 설이 많았었는데 마침 최근에 로이터에서 새로운 탐사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뱅크시의 정체를 드디어 밝혀냈다라고 해서 로빈 거닝햄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0: 네.
1: 아울러서 매시브 어택의 이 3D라는 멤버는 이 사람의 조력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 사람이 뱅크시는 아니지만 뱅크시와 친분이 있고 실제로 몇 건은 같이 그렸다.
0: 네. 한 사람이 두 이름을 썼을 가능성은 제가 너무 나갔나요?
1: 아니요. 이제 뱅크시는 존재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도시전설 같은 미스테리고 그게 또 매력이기 때문에 네, 상상의 네. 나래를 또 펼 수 있죠.
0: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재밌는 수수께끼 같은 얘기들이 참 많네요.
1: 네,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또 마지막 곡을 소개를 받아야 될 시간이 됐어요.
1: 네. 서태지와 아이들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건드렸었어요. 가출 청소년 문제, 가요 사전 심의제에 대한 문제, 뭐 통일에 대한 염원, 입시 지옥에 대한 그런 뭐 문제 같은 것들,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또 건드렸는데 매시브 어택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뱅크시와의 어떤 협력이라든지 다양한 세계의 문제를 지적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한국 공연에서 혹시라도 어떤 깜짝 합동 무대 꾸미는 거 아닐까?
0: 아 서태지 씨도 나와서
1: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0: 상상을.
1: 네 아직까지는. 그리고 제가 참고로 너무 궁금해서 서태지 컴퍼니 측에 예. 관계자분한테 제가 여쭤봤었어요.
0: 아, 관계가 지금 있냐?
1: 매시브 어택의 최근 시대유감 커버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라고 네. 했더니 이제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쪽에 공식적으로 요청해온 거는 아니었습니다. 라면서 이제 말을 줄이셨어요.
0: 아니었다.
1: 네. 그래서 일단 8월 1일이 돼 봐야 할 것 같고
0: 네네.
1: 마지막 곡으로는 서태지와 아이들 4집 시대유감과 같이 담겨 있었던 슬픈 아픔이라는 곡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네. 그 곡 준비하고요. 이미윤 기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명반기행 지계명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윤 음악전문기자도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금요일 오늘 밤 일라디오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곡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슬픈 아픔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김승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구름 많겠으며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라권 내륙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주변 도로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서해상과 남해상에도 바다 안개가 유입되겠으니 출근길 교통안전과 해상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7도, 전국이 13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전국이 26도에서 32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순을 보이며 대체로 청정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0.7도, 현재 습도는 64%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장강명의 인생책,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에세이스트 김민철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작가님은 카페라이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광고계에서 20여 년 활약하셨고요. 오독오독 북클럽을 끌고 계십니다. 최근에 오독의 발견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독서 에세이를 펴내셨지요. 오독을 통해 책을 내 것으로 만들 때 비로소 독서가 완성된다고 말씀하시는 김민철 작가님. 그런 김민철 작가님의 인생책 오늘도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네, 또 인생책 이야기 듣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야기가 수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결혼 여름 이야기하다가 결혼도 얘기 제대로 못한 것 같고 여름도 제대로 얘기 못한 것 같고 뭐 죽음 뭐 어수선하게 좀 자유로드롬 얘기하다가 아, 얼렁뚱땅 네. 마쳤습니다.
2: 그런 거죠 뭐.
1: 네. 두 번째 인생책. 아, 지난번 인생책 소개도 약간 좀 재즈처럼 했던 것 같아요.
2: 아, 그러네요.
1: 그런 거죠.
2: 네, 그러네요.
1: 네, 그랬는데 네. 두 번째 인생책 제가 좀 부담스러워요. 저 못 읽었거든요.
2: 아.
1: 토니 모리슨의 재즈. 네. 어렵다는 얘기만 많이 들었습니다.
2: 맞아요.
1: 어떤 책인가요?
2: 아, 저는 이 책을 오래전에 추천을 받고 20대 네. 한 여러 번 읽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읽히더라고요.
1: 네.
2: 그랬다가 30대 어느 날 다시 펼쳤는데 이제 갑자기 쑥 빨려 들어가서
1: 네.
2: 책을 덮는 순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읽으면서 더 많이 놀랐던 경험을 준 책이에요.
1: 네.
2: 이 책은 1993년에 토니 모리슨이 여성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1: 네.
2: 노벨상을 받았는데
1: 네.
2: 1992년에 그러니까 바로 이 전해죠. 전해에 냈던 책이고요. 책 제목이 재즈이지만 그 안에 재즈라는 단어는 거의 눈치채지 못할 만큼 한번 그냥 쓱 그냥 지나가고 그 재즈란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책 자체가 재즈가 되도록 쓴 책입니다. 재즈 음악이 되도록.
1: 그 오독의 발견에서도 그렇게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2: 네네네네.
1: 이 책 자체가 재즈다. 무슨 뜻이에요?
2: 뭔 소리야?
1: 네. 이렇게 저기 네. 그 광고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만 멋있게 하면은 사람들이 잘 넘어가니까 좀 그냥 멋있게 하시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2: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1: 네.
2: 이 책은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시작하냐면.
1: 네.
2: 재즈 이제 보컬이 처음에 츳 하는 소리를 내는 것처럼 츳 나는 그 여자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여자의 남편은 50대인데
1: 네.
2: 이 사람이 18살짜리 소녀랑 사랑에 빠졌고
1: 유부남인데
2: 18살짜리 소녀와 사랑에 빠졌고
1: 네.
2: 이 사랑을 변치 않게 간직하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그 소녀를 죽여버렸다.
1: 나쁜 놈이네요.
2: 완전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진짜 천형에 처해야 되는 나쁜 놈이고
1: 그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도 이미 나쁜 놈인데
2: 그렇죠. 근데 네. 살인까지 저질렀고
1: 네.
2: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 남편이 소녀와 사랑에 빠졌다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이 바이올렛이란 여자가
1: 네.
2: 어떻게 생긴 앤지 보자라고 하면서 그 소녀의 장례식장에 찾아가요. 근데 그거를 칼을 들고 얘의 얼굴에 상처를 내기 위해서
1: 그분도 범상치 않네요.
2: 범상치 않죠.
1: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 그러니까요.
1: 비록 자기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그런 거라도
2: 자기는 몰랐을지라도 네. 근데 그러다가
1: 근데
2: 이제 사람들에게 쫓겨나는 네. 이야기예요. 쫓겨난 게 앞에 일곱 줄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앞에 일곱 줄입니다.
1: 지금 작가님 말씀해주신 거를 그대로 문장으로 써도 뭐 한 일곱 줄 나올 것 같은데
2: 그게 일곱 줄이고
1: 네.
2: 그러면 이게 그리고 책 내용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스포일러를 다 해버리면 어떡해라고 하지만
1: 네.
2: 이거는 심지어 그 초판본에는 표지에 적혀 있었던 문장에 일곱 줄을 써놨대요.
1: 네.
2: 네, 그렇게 말을 하고 배경이 1920년대 뉴욕이고요.
1: 네.
2: 그러니까 이걸 다 이야기해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재즈 공연을 가잖아요.
1: 네.
2: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먼저 메인 멜로디를 막 연주하잖아요. 합주로.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아 이제 이거는 이게 하이라이트고 이게 좋은 부분이야 라고 딱 메인 멜로디를 연주한 다음에 각자 자기 연주를 해나가죠.
3: 그렇죠.
2: 드럼은 드럼 연주를 하고 색소폰은 네. 색소폰 연주를 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바이올렛이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해나가다가 또 거기에 남자 주인공의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되고 또 그 18살 소녀의 이야기도 진행되고 이들이 과거에 어떻게 만났는지 이렇게 하면서 이 모두가 정말 재즈 공연을 하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그래서 한 3천짜리 피스의 퍼즐을 맞추는 기분으로 이 여러 가지 이 떨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주워가면서 읽다 보면 나중에 이제 3,000피스가 완성되었을 때 이런 책이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읽으면 이런 책이었어? 라고 하면서 정말 놀라게 되는 그런 마법 같은 책입니다.
3: 약간 왜 그 영화 중에 라쇼몽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원래는 소설인 그 왜 뭐 어떤 사건이 있는데
2: 다 이 다른
3: 사람 관점에서
2: 하는.
3: 하고 뭐 그런 식의 구성인가요?
2: 그러니까 라쇼몽은 보면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번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3: 네.
2: 2번 사람이 또 제가 본 건 그게 아니고 말이죠.
3: 그렇죠.
2: 이렇게 막
3: 예.
2: 이야기가 되잖아요.
3: 네.
2: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그러니까 1번 이야기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2번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그때 만났을 때 왜 그때 그거 기억하지 그거는 그렇게 돼서 막 이렇게 되면서 또 3번 사람이 아 근데 우리 옛날에 왜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3: 네.
2: 우리도 사랑했던 적이 있잖아 라고 하면서 또 이야기 그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막 여러 이야기들이 얽혀 들어가는데
3: 네.
2: 그게 결국은 어쨌거나 앞에 일곱 줄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이야기인 거고 그걸 읽고 나면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이 바람 핀 이 남자의 이야기도 아 너는 또 그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나쁜 놈이지만 이라고 하면서 또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3: 그래요?
2: 있습니다.
3: 아 그렇게까지 막 이해하고 싶지
2: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 않지만
3: 네.
2: 배경이 1920년이었다는 것 네. 그리고 막 도시로 몰려든 흑인들이 살아가는 사회였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읽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는 훅 빠져들어갈 거고 물론 어려워요.
3: 네.
2: 근데 이 책의 묘미는 다시 한번 덮자마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읽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면서 그제서야 아, 이 문장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 독서하는 기쁨 그러니까 꼼꼼히 읽어나가는 어떤 기쁨을 정말 많이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시 잘 영업이 안 되더라고요. 이 책은.
3: 라쇼몽만 해도 이제 그 이후에 약간 뭐 대중문화에서 하다못해 이제 TV 드라마에서도 뭐 가끔 뭐 그런 구성을 취하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뭐 나왔을 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지만 뭐
2: 이제는
3: 좀 익숙하잖아요. 아, 라쇼몽식 구성이구나. 하면서 아쿠타가 류노스케가 그런 소설 썼는데 구로사와 아키라가 영화로 만들고 라쇼몽이란 거 있어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구성인 것 같고
2: 맞아요. 그리고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지금 생각이 난 게 이 책과 비슷한 건 없는 것 같아요.
3: 아 그렇습니까?
2: 네.
3: 오.
2: 뒤에 후기라던가 아니면 다른 인터뷰집 같은 것들 통해서 토니 모리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쓰지 못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3: 아.
2: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아 내가 재즈 연주자라고 생각을 하자 라고 하면서 쯧 이거를 쓰면서 이제 그때부터 쑥 풀렸다고 하는데
3: 네.
2: 저는 어떤 뭔가 이만큼 쓸 수 있지 같은 그런 뽐냄을 느끼기보다는
3: 네.
2: 와 대가가 쓰니까 여기에 그냥 지나가는 인물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큰 재즈 밴드라고 쳤을 때
3: 네.
2: 관객들이 이걸 보고 났을 때 아 그래 저 밴드에 그 트럼본은 저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저 사람한테는 저런 이야기가 있지. 그러니까 잠깐 나오는 악기에도 다들 이제 마음을 줄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모든 캐릭터들이 다 자기만의 정합성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인물도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이분. 정말 그런 감탄만 나오게 만드는 이것이 거장이구나. 좋겠다.
3: 이 작품은 그 작품의 메시지든 아니면은 뭐 그 작품의 어떤 독특한 아름다움이건 그 구성하고는 뗄 수 없는 건가요?
2: 맞아요. 아예 뗄 수 없고 제목이 재즈인 것이 정말 이 책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꼭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떤 책도 주지 못한 네, 어떤 독특한 경험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쨌거나 그게 어렵 그 책이 어렵다는 걸 알아서 오독의 발견에 이 책을 읽기 좋도록 엄청나게 열심히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독의 발견을 좀 참고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심지어 재즈를 5번을 읽었어요. 재즈 때문에 아 오독이 5번 읽는다는 네. 개념이었구나라는 거를 저도 알게 되었거든요. 네.
3: 조금 전에 책 두 권을 동시에 영업에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2: 아, 그래요? 네,
3: 재즈와 오독의 발견. 네, 저는 지금 영업 당한 것 같습니다.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민철 작가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이제 조금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책입니다.
2: 네.
3: 아, 저도 이렇게 허리를 좀 더 펴고 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강 작가님의 히라버 시간인데요. 책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2: 이 책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소년이 온다를 발표하기 직전에 이제 출간하셨던 책이고요.
3: 네.
2: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 남자 주인공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남자 주인공은 시력을 잃어가고 있고요.
3: 네.
2: 길어도 한 2, 3년 정도만 더 볼 수 있다라는 선고를 받은 상태고 여자 주인공은 갑자기 말을 잃어버립니다.
3: 네.
2: 이 사람은 이제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교단 위에서 갑자기 말이 탁 막힌 거죠.
3: 네.
2: 그 사람이 언어를 되찾기 위해서 자기 입에서 뭐가 말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찾는 수업이 발성 수업 이런 게 아니라 병원이 아니라 히라버 수업을 찾아가는 거죠.
3: 네.
2: 그리고 이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남자가 히라버 수업의 선생님이고요.
3: 네.
2: 그래서 이 둘이 만나는 이야기인데 뭐 사랑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둘이 히라버라는 매개를 두고 만나게 되는 어떤 사건과 겪으면서 만나게 되는 이야기인데 이 두 명의 주인공을 생각해보면 짐작 가능하신 것처럼 소설인데 되게 기이한 침묵에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3: 뒤로 가면은 소설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2: 맞아요. 그죠.
3: 시처럼 돼요.
2: 맞아요. 네. 시처럼 돼요.
3: 네.
2: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았던 게 이 두 명의 주인공이 자신의 어려운 삶을 너무 팽팽하게 견뎌나가고 있어가지고 저는 한강 작가님 소설들 중에서 이렇게 견뎌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특히 너무 마음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3: 네.
2: 근데 이 주인공이 이들이 특히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주 사랑하는 책입니다.
3: 네. 뭐 책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강 작가님 뭐 대한민국에 이제 한강 작가님 모르는 사람은
2: 그렇죠.
3: 없겠지만 이 김민철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한강 작가님은 또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엄청 팬이시죠.
2: 맞아요. 엄청
3: 노벨상
2: 팬입니다.
3: 수상 훨씬 전부터 엄청 팬이셨죠.
2: 맞아요. 저 그래서 노벨상 받으신 날에
3: 네.
2: 제가 노벨상 받은 줄 알았어요. 하도 축하 연락을 많이 받고
3: 네.
2: 저 또 너무 울어버리고 근데 마침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서 친구들이 그거 다 영상

0: 얼어서 웃기고.
1: 작년에 저희 작은 서점이 한강 작가님 그 인생책 1주년 프로그램을 할 때 그때 김민철 작가님을 모셨었습니다.
0: 맞아요. 팬 네. 대표로서 제가 네. 왔었죠.
1: 네. 뭐 이런 거 이렇게 요청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요청할 건데 카피라이터 출신이시니까 네. 한강 작가님은 이런 작가님이다 한 줄로. 아,
0: 이거 진짜 사전 질문 받고 이거 빼달라고 그래야겠다라고 되게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아, 저는
1: 그 정도
0: 진짜
1: 수모는 겪으셔야죠.
0: 이 사랑을 공식적인 언어로 가지런하게 말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질문에도 막 카피라이터 출신으로서 라고 네. 하니까 아 잘해야 되는데 라고 아,
1: 오프닝 때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0: 저는 그래서 질문 정리해온 게 사력을 다해서 자신이 가진 질문에 끝까지 가버리는 작가라고 정리를 했어요.
1: 사력을 다해
0: 자신이 가진 질문에 끝까지 가버리는 작가. 네. 괜찮나요? 동의가 네. 좀 되시죠?
1: 네네. 네. 특히 자신이 가진 질문에 대해서 저한테 갑자기 좀 뭘 이렇게 열어주는 것 같은
0: 맞아요. 네,
1: 그런 기분입니다.
0: 사실 저도 한강 작가님을 좋아해서 저는 어느 정도로 팬이냐면 언젠가 제주도에 여행을 가서 거기서 라디오 주파수를 잡느라고 네. 막 넘겨보잖아요. 아무데나 막 넘기는데 남편이 이렇게 넘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한강 작가님 목소리 지나갔는데?
1: 진짜로 한강 작가님 목소리가 라디오에 나왔던 거예요?
0: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뭐가 나왔어? 그래서 내가 한강 작가님 목소리가 지나갔다니까? 라고 하면서 돌아갔더니 진짜 한강 작가님인 거예요.
1: 와, 저기 목소리만 듣고도 아실 수 있으세요?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에서도 작가님 목소리가 스치고 지나가면
0: 네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한강 작가님이 나오시는 것들을 다 잘 챙겨 보는데 언젠가 네. 인터뷰에서 작가님 뭐라 그랬냐면 이 어린 시절에 중학교 때 정도였다고 하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자신이 질문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모르겠어서 책을 보면 좀 알까? 왜냐하면 책 속의 작가들은 답을 다 가지고 있겠지 싶어서 책들을 막 많이 읽었대요.
1: 네.
0: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아, 답을 알아서 쓰는 게 아니구나. 다들 자신의 거대한 질문을 품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보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거구나. 그러면 나도 글을 써야겠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질문이 너무 많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1: 네.
0: 한강 작가님 이거보다 더 훨씬 더 잘 말씀하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옮기는 게 너무 불경하게 느껴지지만 어쨌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노벨문학상 그 강연에서도 작가님이 네. 자신이 이 작품들을 써나가게 한 원동력이 된 질문들을 언급을 하셨어요.
1: 네.
0: 그러면서 아 정말 작가님이 그때 인터뷰 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분은 이 질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분이시구나. 그 밀고 나가는 과정 중에 책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서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자신이 가진 질문에 끝까지 가버리는 작가라고 네, 정의를 하고 싶어요.
1: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쓰시는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들어요.
0: 맞아요.
1: 네, 약간 좀 뭐랄까 막 이렇게 꼭 작가가 아니더라도 무슨 일을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사람 앞에 가면 이렇게 되게 몸가짐이 좀 달라지잖아요.
0: 경건해지는.
1: 네. 네.
0: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노벨문학상이 결정되었을 때 제가 불안했던 것은 제가 오랫동안 멀리서 한강 작가님이라는 분을 이제 팬으로서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요한 이 단단한 어떤 세계가 있는데 이게 너무 깨트려질까 봐 왜냐면 모두가 인터뷰를 하려고 다 달려들 거고
1: 그쵸.
0: 모두가 이것저것 다 불러낼 텐데 이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이분이 거기에서 너무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왜냐면 너무 깨지기 쉬운 영혼처럼 저한테 느껴져서
1: 네.
0: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무 활동도 안 하시고 고요하게 자기 세계를 지켜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냥 글을 쓰시는 걸 보면서 역시 나의 작가님 같은 느낌을 더 받게 되었어요.
1: 네. 네. 히라보 시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봅니다. 네. 이런 건 어떤가요? 그 오독의 발견에서 이제 오독하는 기쁨에 대해서 많이 써주셨는데
0: 네네네.
1: 작가한테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작가에게 자꾸 결국에 인터뷰를 하면 묻게 되잖아요.
0: 맞아요.
1: 네. 주제가 뭐냐, 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뭐냐, 뭐 그런 걸 묻게 되고 뭐 어쩔 수 없이 또 거기에 응하게 되는 면도 있고 하다못해 뭐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에서도 말씀을 하시게 되고 그런 거는 어떤 독자 입장에서는요 어떤 오독의 기쁨이 좀 무너지는 그런 측면은 있나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한강 작가님이 쥐어주신 그 질문들이 어떤 실마리처럼 느껴졌지 정답처럼 느껴지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주셨기 때문에 답을 던져주신 게 아니라 질문을 던져줬기 때문에 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이 책에서 한번 찾아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작가가 지금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작가가 그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떨 때에는 어떤 인터뷰에서는 다른 작가,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해석의 여지를 좁혀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1: 네.
0: 그리고 그러면 내가 잘못 읽었나 싶은 그런 감정이 떠오를 때도 있는데 한강 작가님이 그런 답이나 해석을 주신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책을 쓰게 만든 어떤 질문 원동력 같은 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질문은 내 손 안에 갑자기 막 다 알겠는 후레쉬를 딱 지어주면서 자 이걸 가지고 다 하면 다 돼 이게 아니라 저 먼 곳에 촛불 하나를 은은하게 놔주고 아 저기 빛이 있구나 그럼 여기서 내가 내 길로 따라 내 길 나만의 길을 가면서 저 촛불로 나아가면 되겠구나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질문들이었다고 생각해요. 답이 아니었으니까.
1: 네.
0: 그래서 너무 고마웠죠 저는 사실. 그리고 그 던진 질문 자체가 되게 거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이 여자는 이 남자랑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여자는 왜 그렇게 말이 안 나오게 됐을까? 이런 작은 질문들이 아니라 되게 큰, 그러니까 뭔가 보면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면
1: 네.
0: 그때 말한 히라버 시간을 쓰게 만든 질문은 우리가 정말로 이 세계를 살아나가야 한다면 어떤 지점에서 그것이 가능한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뚜렷하게 답을 하기는 힘들죠.
1: 네.
0: 그리고 뭐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침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거라던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 더덥고 폭력적인 세계 가운데에서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도 어떤 답을 주는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해가 된다기보다는 훨씬 더 읽어나갈 어떤 힘을 새로운 원동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저도 사실 한강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어떤 질문을 계속해서 보는 것 같은데 그 질문을 조금 이따가 작가님께 한번 드려보려 그래요. 지금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그
0: 네.
1: 질문도 이야기 나누고 싶고요.
0: 네네네.
1: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청취자 여러분도 다독이님도 한번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0: 이번 곡은 제가 수시로 부르는 노래인데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곡이라서 가지고 와봤고 윤지영님의 우우우린 수시로 따라 부르고 특히 후렴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네.
1: 우우우린
0: 네.
1: 네. 윤지영님의 노래 듣겠습니다.

0: 윤지영의 우우우린 들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민철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작가님의 인생책, 한강 작가님의 히라보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우우린을 듣는 동안 김민철 작가님께서 굉장히 큰 발견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취향을 발견을 하셨어요. 오독도 발견하시고 취향도 발견하시고. 예. 어떤 거죠?
1: 아니 아까 전에 대답을 하다 보니까 문득 네. 아 까미도 그렇고 한강 작가님도 그렇고 아 나는 젊은 시절에 노벨상 받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구나 되게 네. 아 그냥 아 노벨상 받은 젊은 사람을 좋아하는 취향인 건가? 라는 그렇죠. 아.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0: 네. 40~50대 받은 작가들을
1: 아마 한강 작가님도 아주 그 이렇게 줄을 세어 보면 아주 젊은 날에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문학상 받은 사람들 중에 아주 어린 축에 든다고 알고 있어요.
0: 노벨 문학상에서요? 아, 그럼요. 네. 엄청 네. 젊은
1: 작가가 받은 네, 거잖아요.
0: 작가가 받은 거고 까미는 아마 두 번째일걸요? 최연소는 아니고?
1: 아 그런가요? 한 45 정도에 받았으니까 까미는.
0: 뭐 사실 이제 노벨 문학상 받는 분들 보면 다 뭐 80대.
1: 그렇죠. 네.
0: 특히 최근에 와서는 더 그렇잖아요.
1: 그런 네. 취향이군요, 저 제가.
0: 네, 그렇군요. 중년에 반짝반짝 천재 작가들을
1: 큰 상 네. 받는 사람들. 네.
0: 아마 한강 작가님은 이상문학상 받으실 때에도 그때 네. 기준으로 대상 받으실 때 최연소였을 거예요. 이후에 이제
1: 그렇구나. 네,
0: 김혜란 작가님이 받으시면서 아마 최연소 기록이 바뀌었을 텐데 네, 그러합니다.
1: 타이틀을 좋아하네요 제가.
0: 아 그렇군요. 아, 실망이에요 작가님. 사실은 이제 저희가 노래 나오는 동안에 네. 까미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었죠. 그 김민철 작가님이 조금 전에 소개를 해주신 한강 작가님이 붙든 질문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 수

0: 상 소감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 질문을 사실은 저는 이 시간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어제 1부의 까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한한 운명을 직시하면서 절망적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였던가요?
1: 네네네.
0: 네. 한강 작가님의 질문에 대해서 까미의 답으로 대답이 되나요? 어떤가요?
1: 아마 둘이 찾는 방향이 저는 좀 다르다고 느껴지긴 해요. 그러니까 까미도 그 거대한 질문 앞에서 까미는 내가 살아있음, 지금 내가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이 물과 땅의 결혼이 내 피부 위에서 일어나고 있고
0: 네.
1: 그리고 하루에 이 많은 것들을 보고 그리고 느끼고 살아냈는데 내가 어떻게 인생의 무의미에 대고 내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네.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오늘 행복했다는 게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할 일을 오늘 다 했다. 그러니까 더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나는 이렇게 오늘을 살아버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하다 같은 느낌이 강하다면
0: 뭔가 답변의 그 분위기가 되게 강건한
1: 맞아요.
0: 태도이고 약간 뭐 인생 쓴맛 술 한 잔으로 날려버리자 뭐 약간 뭐 그런
1: 그런가요?
0: 뜨거운 태양 아래서
1: 지금 뭔가 나의 살아있음을 이제 끝없이 인식하는 네. 자각하는 그런 유의 그러니까 내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게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거기에 반항을 하면서 자유를 만끽할 거야
0: 네.
1: 같은 느낌에 더 가깝다면 한강 작가님이 어떻게 계속 살아가는 게 가능한가라고 할 때 한강 작가님 그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라기보다는 지금 나와 저 사람이 맞닿아 있는 손 그리고 새의 심장이 이 가벼운 몸에서 심장 박동이 느껴지는 것
0: 네.
1: 그런 것을 두고 그러니까 이 거대하고 폭력적인 삶 속에서도 그래도 그렇게 따스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촛불이 켜져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보면서 그래도 계속 몸을 어둠이 아니라 빛 쪽으로 돌리려는 어떤 시도 안간힘 같은 거가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강 작가님한테서는.
0: 김민철 작가님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가끔 저희가 세상이 너무 무섭고 너무 폭력적이고 이건 진짜 뭐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잔인한 곳이다 라는 이유로 도대체 어떻게 살 수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반대로 다 허무하고 부질없다 이런 의미로 공허하다 이렇게 해서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생각할 때도 있는데 사실 전 모든 사람들이 그 두 가지 어떻게 살아야 돼? 왜 살아? 생각을 다 할 것 같거든요. 작가님은 그런 질문이 이런 식으로 달려오든 저런 식으로 느끼게 되든 닥칠 때 그래도 저희가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까미 그쵸. 말처럼.
1: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0: 네. 어떻게 답을 하면서 사세요?
1: 저는 되게 까미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막연한 불안에 시달린다기보다는 시달리거나 아니면 그런 거대한 어떤 무의미함, 허무함 같은 게 찾아올 때 되게 내가 손에 쥔 것들을 단단히 다시 이제 보려고 노력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냥 모르겠고 오늘 그냥 살자 같은 느낌으로 더 많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계속 까미의 빛 아래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게 저의 어떤 인생의 태도를 되게 많이 결정해 준 것 같아요.
0: 그래도 어떤 저희가 진짜 거대한 비극 같은 거 소년이 온다나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묘사되는 그런 비극 앞에서 당신들도 유한한 삶에서
1: 그렇게 말할
0: 수 보면서 사세요 이렇게 답하지는 못하시는
1: 거죠?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휩싸였을 때는 까미처럼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근데 타인이 그런 것에 휩싸여 있을 때는 내가 줄 수 있는 가능한 한 어떤 온기를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0: 네. 저는 히라보 시간이 저도 말씀 나누다 보니까 히라보 시간이 사실은 막 그 전에는 뭐 이렇게 소년이 온다나 채식주의자에 비해서 그렇게 각별하지는 않았었는데 히라보 시간이 조금 되게 각별하게 느껴집니다. 중간에 주인공들이 이렇게 좀 한강 작가님 작품 같지 않게 약간 대놓고 신의 존재에 대한 논증을 하잖아요.
1: 네, 맞아요. 네,
0: 뭐 제가 감히 뭐 한강 작가님 갖다 같이 한다 말할 것도 좀 웃기지만, 예.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이 되게 유명한 증명이죠. 신은 전지 전능 전선인데, 모든 그 할 수 없는 일이 없고, 예, 한없이 선하고 그리고 모든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왜 세상에 악이 있고 고통받는 거죠?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신은 선하고 슬퍼하는 신이다. 여자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답이 되나요? 어떤가요?
1: 저는 사실 뭐 정말 거대한 답이 되느냐라고 물으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답이 그냥 나온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강 작가님 믿고 있는 바가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기도 했는데
0: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소년이 온다나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한강 작가님이 그 답을 소설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1: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전능한 신을 믿지 않는 입장인 거고 그렇다고 신이 없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신이 있을 건 같은데 그게 유일신일까? 근데 그런 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는데
0: 네.
1: 근데 그 신이 전지전능한 신이다라고 말을 하며 공격할 만한 여지가 너무 많잖아요. 전지전능한테 왜 이런 악을 이 세상에 왜 이런 고통과 병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과응보대로 살지 않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데 왜 저만한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며 여러 가지 질문들이 계속 나올 수 있잖아요.
0: 네.
1: 근데 만약에 이 소설 속의 여자 주인공처럼 선하고 슬퍼하는 신을 믿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 세상에 고통을 받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너무 수많은 고통들이 존재하는 한에서 이 사람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선하고
0: 네.
1: 슬퍼하는 같이 울어주는 눈물을 닦아주진 않더라도 같이 옆에서 같이 슬퍼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슬픔을 좀 덜어주는 신이 있다고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고 믿어버리면 나의 고통을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도저히
0: 까미 같으면 신이 없다고 그냥
1: 아 그렇죠. 근데 저는 선하고 슬퍼 선하다는 그래 뭐 그럴 수 있, 그럼 선한 신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을 만들었어라고 할 수 있지만 슬퍼하는 신이라고 네. 하는 순간 또 다른 식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0: 저는 이제 히라보 시간을 읽으면서 좀 약간 묘한 아이러니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언어는 큰 쓸모가 없다.
1: 아.
0: 이런 얘기, 이런 주제가 담겨 있는 책인가? 그런 작품인가? 하는
1: 그러네요.
0: 생각도 했는데, 네. 네. 뭐 일단 여자는 실어증을 앓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그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거기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큰 감흥을 은강 작가님의 문장을 통해서 얻게 되지만 그게 이제. 뒷부분에 가면 그 문장이 일반적인 좀 소설 문장이 아니기도 하고 이 한강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어떤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감 같은 것이고 다 읽고 나면은 약간 언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언어
1: 아, 그쵸. 사실 언어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언어가 얼마나 많은 식으로 오염이 되고 서로를 찌르고 그리고 혼탁해져 있는지 같은 거를 저는 더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들을 히라보라는 고대 히라보로 피신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0: 네.
1: 이게 이들이 피신한 언어가 지금 그리스어 여행을 가기에 적합한 언어가 아니거든요.
0: 네.
1: 이 언어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책을 소크라테스의 플라톤이 쓴 책을 읽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언어고 그러니까 뭔가 진공관 안에 보존되어 있는 언어란 말이죠.
0: 네.
1: 근데 이 여성에게는 이 매일 생활 속에서 자기가 내뱉는 언어가 너무나도 아프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실어증이 걸린 건데 이 오래전의 언어, 실험실 언어, 그러니까 어떤 더 이상 사람들이 쓰지 않기 때문에 일상어가 아닌 것들을 하면서 자기가 말을 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열어보려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의 어떤 언어가 필요 없음이 아니라 언어의 어떤 한계를 다시 언어로 다른 언어로 한번 치유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처럼 느껴지긴 했었어요.
0: 작가님도 오랫동안 언어를 다루셨잖아요. 특히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언어를 다루셨잖아요.
1: 네네.
0: 가끔 아 말로는 한계가 있다. 말은 언어는 한계가 있다거나 아니면 언어 진짜 무섭고 폭력적인 도구다. 혹은 아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마스터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같은 거 해보셨나요?
1: 저는 그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면서 실은 살고 있고 그러니까 실은 광고 일을 하면서
0: 네.
1: 이 언어라는 게 그리고 전파를 타는 언어라는 것이
0: 네.
1: 돈이 이제 태워지는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쉽게 사람들을 물들이고 그리고 쉽게 힘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그 힘을 너무 여실히 느낀 사람이기도 하고요.
0: 네.
1: 동시에 저는 대학교 때 그 소통 불가능성이라는 거에 되게 골몰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는 소통을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엄마라고 말을 할 때 내가 생각하는 엄마와 너가 생각하는 엄마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같은 언어를 말할 수 없는 건 거야. 같은 이야기를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또 설득을 하려고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언어가 불완전하고 한계로 가득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언어로밖에 소통을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0: 네.
1: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폭력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얼마나 힘이 세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사이에서 되게 조심조심히 살아가려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지 않네요, 제가. 쓰게 된 것 같아요.
0: 저도 굉장히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그 기자일 때요. 어떤 현장을 가면은 그 현장이 언어가 없는 현장이잖아요. 이 현장에 뭐 아수라장인데 대체로 뭐 사회부 기자가 정치부 기자가 가는 현장이 아수라장인데 이게 뭐 해석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거를 기사를 쓰면 이후에 기사로 보는 사람들은 다 그 언어를 통해서
1: 맞아요.
0: 해석을 하게 되고 이 되게 처음에 언어를 붙이는 그게 되게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너무 책임이 이제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가끔은 또 막 환멸도 들고 하다가 뭐 나름 그냥 정리를 한 게 그냥 세상이 원래 그런 언어는 원래 그렇게 폭력적인 도구이고 그렇게 어떤 뭐 저널리즘 윤리라는 이제 껍데기 같은 것도 있으니까 틀 같은 게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니까 칼을 든 사람은 칼을 휘두르는 것이고 언어를 쓰는 사람은 언어로 그냥 그게 누구한테 상처가 되거나 다른 사람한테 어떤 해석에 영향을 미치거나 해도 그냥 그게 나의 일이다. 그거를 피할 길은 없다. 뭐 그런 식의 생각 결론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렸었어요. 작가님은 광고 언어를 하시면서 어떤 좀 이렇게 작가님 안에서 어떤 결론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1: 사실 어떤 기업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언어,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언어를 찾아주는 게 제 일이었거든요.
0: 네.
1: 근데 어떤 기업은 자기들이 이렇게까지 보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기업의 실체와 어긋날 때도 있고
0: 네.
1: 그리고 그렇게

0: 하고 그게 이 기업을 너무 과장되게 뭔가를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되게 오랫동안 갈등을 하면서 사실 답을 찾은 게 아니라 그냥 그걸 계속 고민하면서 무엇이 필요할까. 이 기업에는 그때그때 그냥 문제에만 골몰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너무 괴로웠는데
1: 네.
0: 너무 괴로웠는데 나중에는 그걸 괴로워하는 시간에 조금 더 내가 제대로 된 답을 찾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신 내가 쓰는 언어의 어떤 한계라든가 폭력성은 인지한 상태로 그렇게 쓰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일은 해야 되는 거였으니까요.
1: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민철 작가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히라보 시간으로 진짜 히라보 시간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작품이네요.
0: 너무 많더라고요.
1: 네.
0: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좋아하는 책이니까 할 말이 많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을 했는데 북클럽 한 달 그때 이 히라바 시간을 같이 읽으면서 제가 그렇게까지 수다쟁이가 되었던 적도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좋아하는 작가님을 잘 영업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지만 이 책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어떤 시적인 순간들이 너무 많고
1: 네.
0: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언어적인 순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결국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어떤 순간도 비언어적인 순간인 거고
1: 네.
0: 그래서 그거를 다시 말로 설명을 하는 게 되게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말이 가닿지 않는 어떤 아름다움을 되게 보존하고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1: 작가님이 뽑아주신 한 문장 어떤 걸까요?
0: 아, 저는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도 이 구절을 같이 읽고 싶어요. 읽어볼게요. 그 후 초등학교에 다니면서부터 그녀는 일기장 뒤쪽에 단어들을 적기 시작했다. 목적도 맥락도 없이 그저 인상 깊다고 느낀 낱말들이었는데 그중 그녀가 가장 아꼈던 것은 숲이었다. 옛날에 탑을 닮은 조형적인 글자였다. 피읍은 기단, 우는 탑신, 시옷은 탑의 상단. 숲이라고 발음할 때 먼저 입술을 오므라들고 그 다음으로 바람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새어나오는 느낌을 그녀는 좋아했다. 그리고 닫히는 입술, 침묵으로 완성되는 말, 발음과 뜻, 형상이 모두 정적에 둘러싸인 그 단어에 이끌려 그녀는 썼다. 숲, 숲. 네, 이 구절이 좋습니다.
1: 이 구절 읽은 다음에 숲이란 단어 볼 때마다 탑 생각나서
0: 그죠?
1: 네.
0: 아, 그리고 저는 이게 그 한강 작가님의 초등학교 때 실제 이야기라는 게
1: 네.
0: 너무 놀랍고 그러니까 이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감각하는 사람이 결국은 히라보 시간이라는 작품을 써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1: 네.
0: 네.
1: 저희 게스트에게 여쭙는 공통 질문인데요. 저희 다독이님들께 소개하고 싶은 좋은 습관 하나 말씀해 주세요.
0: 제가 이제 같이 북클럽을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해보시라고 말을 하는 것은 책을 읽고 나서 정말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자기의 느낌을 자기가 뭘 생각했든지 상관없이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다가 좀 써보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
1: 네.
0: 과정을 통해서만 이 책이 흩어지지 않고 나의 책이 되는 것 같거든요.
1: 네.
0: 그래서 한번 써보시라.
1: 한 네. 줄이라도
0: 한 줄이라도 써봐라.
1: 네. 알겠습니다. 저희 2부도 진짜 알찼습니다. 히라보 시간 한 시간 더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아쉽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마무리하는 노래 하나 추천해 주세요.
0: 마무리하는 노래는 작가님이랑 같이 계속 옛날에 좋아했던 이야기 20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이 곡을 가지고 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1: 네.
0: 켄트의 사커라는 곡이고요.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거고 그냥 오랫동안 좋아한 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래전에 아주 좋아했던 책 노래가 생각이 나서 이 곡을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0: 끝으로 김민철 작가님의 추천곡 켄트의 사커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이삭 티네슨의 소설 바베트의 만찬입니다. 요리는 오감의 예술이자 관계의 예술입니다. 향으로 먼저 다가오고 혀로 머물고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의 온도를 바꿉니다. 무엇보다 요리는 대개 함께 먹는 예술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아 같은 시간, 같은 향기, 같은 접시를 공유하는 예술이지요. 바베트의 만찬은 그래서 완전히 관계적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음식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를 다시 식탁에 앉힌 것입니다. 바베트의 요리는 아름다움과 선함이 만나는 지점, 그곳에서 탄생한 예술입니다. 누가 몰라본다고 해서 재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칭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진심이 무가치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깊은 자기 실현은 오히려 타인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자기 예술을 완전히 실현했을 때 기쁨을 느낀 것은 그녀만이 아니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모두가 변화했고 화해했고 조금 더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할 때 다른 삶을 포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 또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들도 우리가 거절한 것들도 모두 우리의 일부가 됩니다. 마르티나가 젊은 시절 거절한 사랑, 필리파가 포기했던 음악까지도 그것들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그녀들 안에 있습니다. 다른 형태로, 다른 방식으로. 삶은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신비롭게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위대한 예술가 바베트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도 다 알지 못하는 수고를 오래 해온 사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자기 몫을 묵묵히 감당해온 사람, 자기 안에 큰 세계를 품고도 말없이 살아온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 소설은 깊은 위로가 됩니다. 바베트가 차린 식탁은 저녁상이 아니라 오래 닫혀있던 영혼의 문을 여는 열쇠 같았습니다. 그녀가 사람들에게 건넨 것은 단지 수프나 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건넨 것은 존엄, 환대, 예술, 은총이었습니다. 부디 우리들의 마음에도 바베트가 차려놓은 식탁, 그 위에 작은 촛불 하나가 오래오래 반짝이기를 바랍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12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구름 많겠으며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라권 내륙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5에서 2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주말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인천과 경기, 강원 내륙과 충남권, 전북 동부를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서해안 주요 교량이나 강, 호수 주변 도로에서는 시야가 더욱 답답하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아울러 서해상과 남해상에도 바다 안개가 짙겠고 일부 섬 지역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와 함께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교통 이용객들은 사전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전국이 13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전국이 26도에서 32도입니다. 모레는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더욱 심해지면서 모레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북부와 경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특히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지름 0.5cm 이상의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며 대체로 쾌적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지금 기온 서울 17도, 인천 17도, 수원 16도, 파주 14도. 낮 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29도, 수원 30도, 파주 29도. 강원 영서 맑겠습니다. 지금 기온은 철원 13도, 춘천 14도, 원주 16도, 대관령 12도. 낮 기온은 철원 29도, 춘천 30도, 원주 30도, 대관령 24도입니다. 강원 영동 맑겠습니다. 지금 기온 속초 18도, 강릉 19도, 동해 19도. 낮 기온은 속초 27도, 강릉 29도, 동해 27도입니다. 충청남북도 맑겠습니다. 지금 기온 청주 16도, 충주 14도, 대전 15도, 세종 15도, 천안 14도, 보령 16도. 낮 기온은 청주 31도, 충주 30도, 대전 31도, 세종 31도, 천안 30도, 보령 27도입니다. 전라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지금 기온 전주 16도, 군산 16도, 광주 17도, 목포 19도, 여수 17도, 순천 16도. 낮 기온 전주 31도, 군산 30도, 광주 30도, 목포 28도, 여수 26도, 순천 28도입니다. 경상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지금 기온 대구 17도, 포항 18도, 안동 14도, 부산 19도, 울산 17도, 진주 15도. 낮 기온은 대구 31도, 포항 32도, 안동 31도, 부산 27도, 울산 29도, 진주 30도. 제주도 흐리겠습니다. 지금 기온 19도, 낮 기온 26도. 울릉도와 독도 맑겠습니다. 지금 기온 20도, 낮 기온 26도입니다. 서해도 맑겠습니다. 지금 기온 15도, 낮 기온은 19도. 북한 지역 맑겠습니다. 지금 기온은 평양 16도, 신해주 17도, 개성 15도. 낮 기온 평양 29도, 신해주 25도, 개성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0.2도, 현재 습도는 67%, 내일 서울 적게 뜨는 시각은 5시 10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자정뉴스입니다. 우리나라와 이탈리아가 AI와 바이오, 우주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사회연대경제 분야 협력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 4건에 서명했습니다. 또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의 관계를 개발협력 분야로 확대하는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나라는 2028년 대한민국의 G20 의장국 수임을 고려해 G20을 포함한 다자 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등을 위해서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법무부는 그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요청에 따라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노 전 위원장 등 10여 명 중 일부에 대해서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찰이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과 취재진을 대상으로 발생했던 강요와 폭행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핸드볼 대표팀 사건과 관련해서 대상자 중 한 명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고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사 기자 폭행 사건도 증거 자료를 확보해 피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고 이란 메흐르 통신이 현재 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14개 항으로 구성된 양해각서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중단과 30일 내 미국의 해상 봉쇄 완전 해제, 그리고 이란 주변 지역에서의 미군 철수 등이 포함됐고 30일 내 호르무즈 해협 재개 조항도 담겼습니다. 또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약속 재확인과 협상기간 미군의 증파 중단 등의 내용도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JTBC가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JTBC는 어제 입장문에서 일부 채권에 대한 지급 불능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이날 JTBC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BB 부정적에서 CCC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단기 신용등급인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 등급도 A3에서 C로 내려갔습니다. 이번 등급 조정은 JTBC가 유동화 차입금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JTBC는 이번 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방송 콘텐츠 제작과 방영은 정상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1950년 이후 가장 강력한 슈퍼 엘니뇨가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현지 시간 11일 미 국립해양대기청의 보고서를 인용해 엘니뇨 현상이 이미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엘니뇨가 슈퍼 엘니뇨로 발전할 확률은 63%이며 1950년 이후 가장 강력한 엘니뇨 중 하나가 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져 기상 패턴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으로 세계 곳곳에 폭염을 일으킵니다. 슈퍼 엘니뇨로 간주하려면 열대 태평양 수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아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광주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이 현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감찰반은 어제 광주광역시 하남동 광산소방서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조사에 나선 것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유가족 등이 제기한 과도한 회식과 음주 강요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에 대해서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감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중부와 전북 동부지방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법이든 관습이든 정해진 규칙을 지킨다면 서로 갈등이나 사회적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죠. 그 원칙을 무시하기에 대립하게 되고 갈등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요. 오늘 연극이야기에서 만나볼 작품, 운동장에서 운동할 때는 체육복을 입어야 한다는 당연한 규칙 때문에 생기는 갈등을 다룬 작품 원칙입니다. 칼럼니스트 장경진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시 이야기 이영주 시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최정철의 My Love.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오늘 공연 이야기 홍콩 극작가 궈윤캉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 작품 원칙 만나봅니다. 칼럼니스트 장경진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최근 우리 사회 학교는 아주 첨예한 가치관의 갈등 현장이 되었는데 연극 원칙도 교육과 정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요?
2: 네, 이 작품은 홍콩 작품입니다. 궈윤캉이라는 극작가가 2015년에 쓴 작품인데 당시에 대학교 과제였다고 해요. 그래서 2013년쯤에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이제 학교 안에서 있었던 인사 교체 갈등이 있었고 그것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제 조금 발전시켜서 2015년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제 홍콩에서 초연을 하고 한국에서는 이제 2024년에 처음에 낭독 공연으로 진행이 되었다가 지난해 이제 한국적 상황에 맞춰서 각색한 그 본 공연이 공연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홍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한국의 상황을 적절히 믹스매치해가지고 한국 관객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우리 시대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작품으로 완성이 됐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한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어떤 이제 신임 교장으로 부임한 사람이 있는데 이연조라는 여성 교장이거든요. 이 이연조 교장이 와서 이제 이 학교에 새로운 교칙을 이제 도입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교칙 하나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어떤 평교사와 학생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교장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그동안 이 학교에서 오랫동안 운영해왔던 교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달라요.
1: 네.
2: 이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돌하는 가치관들이 있고 결국에는 인사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이 일을 계기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간단한 하나의 교칙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안에 있던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여러 가지 가치관을 질문하는 그런 작품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1: 새 교칙은 어떤 거였나요?
2: 굉장히 심플한데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는 운동장에서 체육복을 입으라는 얘기였어요. 그 교복을 입고 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면 너무나 불편하잖아요. 당연히 이제 아이들이 어떤 체육 활동을 할 때는 이렇게 체육복을 입고 자유로운 움직임을 갖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애들이 운동장에 나가는 게 체육 시간에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2: 뭐 체육 시간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이니까 애들이 옷을 갈아입고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뭐 쉬는 시간에 나간다거나 점심 시간에 나간다거나 이러면 애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뭐 쉬는 시간 10분에 운동장에 나간다라고 하면은 10분 사이에 옷 한번 갈아입고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와서 교복으로 갖고 있고 그렇죠. 안 나가게 되죠. 체육복을 뭐 운동장에서 입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결국에는 또 어떻게 보면 교실 안에서 체육복을 입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어떤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치마 안에 그냥 체육복 바지 입고 있잖아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 교장 선생님이 너무 빡빡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운동장이든 학교 교실에서든 원칙에 이 교칙에 맞지 않는 복장을 하고 있는 애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그 교칙 위반이기 때문에 무조건 벌점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장은 이 원칙을 입각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또 있는 거죠. 근데 그쪽은 이제 강정구 교감이라는 분인데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갈등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1: 네.
2: 결국에는 이제 체육복을 입냐 마냐에 대한 것으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데 이 장면을 현장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3: 체육복 안 입었다고 점수를 까는 건 솔직히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4: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하고 체육 활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운동할 때는 체육복을 입으라는 교칙에 문제가 있습니까?
3: 아니요. 그냥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 교칙에도 유두리가 좀 있어야죠.
4: 원칙은 원칙입니다. 교칙을 만들어 놓고선 누군 단속하고 누군 안 하면 교칙을 지킨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공정하지 않죠.
3: 교장 선생님의 기쁜 뜻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4: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3: 상사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겠죠.
4: 선생님, 불만 있으면 얘기하셔도 돼요.
3: 불만 없습니다. 까라면 까야죠.

0: 오늘 논의는 여기까지만 하시죠.
1: 네, 학교를 대하는 교장과 교감의 가치관이 확실히 느껴지네요. 네, 다르다는 게.
2: 두 사람의 이렇게 목소리 톤도 굉장히 다르죠.
1: 네.
2: 그래서 이현주 교장이 중시하는 것은 법과 절차, 그리고 뭐 대학 진학률 같은 그런 수치화된 성과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반면에 강정규 교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사립학교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8년간 이 학교에서 재직하면서 학생들과 굉장히 단단한 유대감을 쌓아온 사람이고, 뭐 졸업한 이후 후에도 이 선생님을 찾아올 정도로 굉장히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선생님입니다. 보통 이제 자율성과 융통성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작품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학교에 등교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아이들이 오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는데, 애들이 등장하면서 뭐 거기 있는 그 교감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하고 뭐 농담 따먹기도 하고 막 하이파이브 하면서 막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현주 교장 이 오기 전에 학교는 너무나 이제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현주 교장이 오면서 이제 굉장히 독단적으로 학교 운영을 하게 되고, 당연히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가 이제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당연히 교장이라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던 찰나에 이제 학교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1: 네, 어떤 사고였나요?
2: 이 작품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동아리가 나오는데, 마라톤부가 있어요. 그 마라톤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강정규 고감이 이제 그 지도교사로 하고 있었는데, 이 마라톤부원이 훈련하던 도중에 이제 버스에 치이는 그런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학교 안에서만 훈련을 했으면 그런 일이 전혀 없었겠죠. 근데 이제 이 교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이 운동장과 뒷산을 다 애들을 뛰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운동장만 뛰는 건 이제 마라톤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일정한 규정으로만 지내다 보니까 이제 러닝하는 데 이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다양한 환경에서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10년간 유지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어떤 안전사고가 있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선생님이 뒷산까지 따라갔냐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도교사가 부재한 상태로 아이들이 달리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 몇 명이 이탈을 하면서 이제 교통사고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학생이 다쳤고 이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어야 할 선생이 거기에 같이 있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제 교감을 중학교로 전출시키려고 합니다.
1: 그 이후에 교장을 향한 주변의 불만이 더욱더 거세졌겠네요?
2: 네. 교장 선생님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편교사나 학생들에게 교감 선생님의 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감 선생님이 선택을 해서 이제 중학교로 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교장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를 계기로 이 이현주 교장이 하고 있는 학교 운영 방식을 이제 더 이상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나서게 됩니다.
1: 네.
2: 그래서 그 들어보신 말 중에 이제 까라면 까야죠라고 말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이 선생님이 이제 학생부장 천성일 선생님입니다.
1: 네.
2: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건 지시에 따르기는 하지만 할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감이 그 중학교로 가기로 선택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교장이 은근한 강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학교에서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동료 교사들과 같이 이제 사직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라엘이라는 학생회장이 있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거부에 앞장서게 되고, 심지어 이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실제로 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까지도 이 수업 거부에 동참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1: 뭐 천성일 선생이나 김라엘 학생 같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인물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2: 그렇죠. 이제 당연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 그래서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람이 이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라톤 부원이기도 하고 학생신문 편집장이기도 한 양준이라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준이도 이제 교장 선생님 하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신문에 이제 본인이 사설을 쓰게 돼요. 근데 그 사설에 이제 트럼프 정권을 비판하는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자기의 의견과 다르면 모두를 배제하는 이런 게 독재자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게 됐는데, 사실 이거는 트럼프를 비 빗대서 이제 교장이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낸 셈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교장 선생님이 배포되기 전에 그 신문을 먼저 받아보게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아침에 등교하는 그 양준이 앞에 나타나서 이 사설을 네가 썼냐 막 이런 식으로 묻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 혹시 마이클 샌달의 정의는 무엇인가를 읽어봤나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직 읽어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 책 안에 나와 있는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게 돼요. 이제 어떤 험지에서 한 명의 미군을 구출해야 되는 이제 미군 특수부대 부원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어떤 지나가는 양치기들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봤을 때 이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양치기를 살려둬야 되는가 죽여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이제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이제 교장이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양준이는 그동안은 그런 생각을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는 객관적으로 어떤 입장만 전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 이야기를 듣고 라엘이가 이제 수업 거부에 같이 동참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본인이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죠. 뭐 교장의 입장을 옹호하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수업 거부에 참여하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양준이가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어떤 갈등의 상황에서 이제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중립이라는 것은 한쪽이 더 치우쳐 있다라는 말이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양한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로 선택하는가 그것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작품이 이 원칙이라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교사와 학생들이 이런 여러 행동에 나선 이후에 교장이 좀 태도가 바뀌었나요?
2: 전혀 안 바뀌어요. 예, 끝까지 자기의 의견을 거의 감정적 동요 없이 계속해서 밀어붙이거든요. 그 천성애 선생님이 이제 사직서를 가지고 와서 동료 교사들도 이렇게 사직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그 모든 사직서를 받아서 수리를 하고 바로 교육청에 전화해요. 그래서 기간제 교사 채용해달라고. 그 보는 앞에서 바로 그렇게 하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이 교장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교사들이 이렇게 다 빠진다라는 거는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는 것이 박탈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향성은 다를 수 있지만 교장 역시도 학생을 본질로 삼고 있는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현조가 이제 이 학교에 부임한 것 자체도 이게 사립학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한국적인 상황으로 각색을 하면서 경기도 일기 신도시에 새로 만들어진 사립학교라는 설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립학교가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학교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립학교 안에서도 이제 이사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재단이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현주가 이 학교에 부임한 거는 이제 그 이사단 안에서 봤을 때 학교가 더 이상 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학생 수가 당연히 늘어날 수가 없고 그 과정 안에서 대학 진학률 역시 점점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학부모의 요구도 있을 거고 대학 진학을 해야만 어떤 사회생활이 가능한 우리나라의 현실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대 다수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교장은 자기의 뜻을 계속해서 관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잘 드러내는 부분이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학부모 간담회 장면이 있거든요.
1: 네.
2: 이 장면을 현장음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교육은 무엇인가? 진정 학생들을 위하는 교육은 무엇인가? 우리는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의견은 조금씩 달랐지만 방향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현조 선생님께서 교장으로 부임하시고 난 뒤 우리 학교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 학교가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그 학교가 맞습니까?
4: 우리 학생들은 이런 교장 선생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좋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한 차례인 것 같네요. 교사들의 항의성 사직도 학생들의 수업 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의 결정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떼법을 쓰면서 학교의 시스템을 훼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6: 교감 선생님은 저와 한결이가 둘레길을 벗어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치만 최종 결정은 저희가 했습니다. 만약 교감 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저와 한결이도 같이 책임지겠습니다.
1: 네, 각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보니까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네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인상적인 작품인 것 같아요.
2: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준호 연출이 이제 작품을 이제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데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균형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네.
2: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이현조 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의적으로 몰리기가 가장 좋은 인물이죠.
1: 그렇죠.
2: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작품이 너무 기울면 이제 교장은 완전한 악인으로 빠져서 이 사람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이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이제 이 다섯 명의 인물들이 각자의 처한 위치라든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행동 방식 같은 것들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대에서 무대의 어떤 디자인이 굉장히 특이하다거나 뭐 어떤 움직임이 많거나 그런 작품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우들의 대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 대사가 그 가치관이 굉장히 잘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현장음에서도 들어보셨겠지만 굉장히 딕션이 좋으세요. 연기를
1: 네,
2: 딕션 좋게 그 말이 하나하나 다 꽂히게 이야기를 해주셔.
1: 진짜 교장 선생님.
2: 네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 말이 약간 현혹이 될 때가 있어요.
1: 그러니까요.
2: 네. 그래서 그 이런 균형감이 굉장히 좋고 그렇게 여러 사람을 이렇게 깔아놓음으로 인해서 이제 관객들에게 누가 맞는지 틀린지 이런 걸 좀 생각하게 해보는 거죠. 이 교장 역시도 이제 학교 재단 안에서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이제 어떤 톱니바퀴 중에 하나라는 것이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이 없다면 또 학생과 선생 사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학교가 어떤 하나의 작은 사회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원칙이 없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1: 네.
2: 그런 것들을 잘 다루고 있는 게 이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제일 중요한 건 뭔가 문제라는 게 인식됐을 때 좀 질문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이 작품이 그 전에는 이제 이 이현조 교장이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자유롭게 질문하는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현조 교장이 오면서 선생님들도 더 이상 질문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결국에 이제 교칙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교칙을 잘 들여다보면 그 교칙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른 교사들의 어떤 의견이 들어간 게 전혀 없어요. 학생들의 의견도 당연히 들어간 게 없고.
1: 네. 그러니까
2: 결국엔 논의 없이 갑자기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또 이 원칙만을 내세우느라 원칙이 이제 보지 못하는 다른 사각지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있다라는 점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원칙이라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교육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사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치관들이 충돌할 때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공연은 어디서 언제까지 열리나요?
2: 네, 이 작품은 6월 14일까지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 111에서 계속됩니다.
1: 오늘 공연 이야기 단순한 규칙에서 시작된 갈등을 다룬 작품 원칙 함께했습니다. 공연 칼럼니스트 장경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샤키라의 Try Everything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재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모두가 시인을 꿈꾸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시의 이야기 오늘은 이장욱 시인의 시집 정오의 희망곡 만나볼게요. 이영주 시인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이영주 시인이 늘 시를 한번 일단 써보라고 자꾸 권유를 하시는데 시를 잘 쓰는 사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류의 사람들이 좀 시를 쓰더라 감각이 있더라 하는 사람이 좀 분명히 있긴 하죠.
2: 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본 결과 뭐 재능이라는 느낌까지 이야기할 건 아닌데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적 어법이 뭔지 좀 빨리 캐치하는 분들. 그러니까 수많은 또 독서가들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모두 글을 잘 쓰진 않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시집을 엄청나게 많이 읽은 사람들이 시를 썼을 때 다 잘 쓰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이 읽으면 결국은 잘 쓰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몇 권 안 읽었는데 아 시를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라는 걸 본능적으로 좀 빨리 캐치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만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게 환경이 조성되면 확실히 시를 좀 빨리 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최근에 제가 그 모자부사라고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드라마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2: 아 그러셨구나.
1: 거기서 이제 그 주인공 형님이 또 시인이잖아요.
2: 아 전 안 네. 봐서.
1: 보세요. 엄청 좋으실 거예요. 근데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네. 갑자기 이렇게 심각한 장면에서 그 형이 썼던 시를 이렇게 읊는 장면이 나와요. 옆에 심지어 자막이 같이 떠요. 시 이렇게 말할 때마다 한 줄씩 한 줄씩. 근데 아 시가 진짜 좋은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일상의 시가 이렇게 함께하니까 굉장히 각박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네. 시가 나오니까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2: 네. 위안이 되고.
1: 아마 이 그 드라마 보고 많은 분들이 또 시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예. 거기서 그 형님 보니까 네. 아픔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2: 시를 잘 그런 얘기를 할 거. 네. 상처와 고통이 네. 있는 사람들이
1: 깊으면 예. 깊을수록 시가 네. 너무 좋아요. 우리는 그 미안하지만 그렇더라고요.
2: 네. 맞아요.
1: 이장욱 시인의 시집을 들고 오셨다고요?
2: 네. 이장욱 시인의 정오의 희망곡이라는 시집인데요. 거기서 전선들 근하신년 정오의 희망곡 5회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1: 네. 정오의 희망곡이 KBS 프로그램
2: 지금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그쵸? MBC인 것 같아요.
1: MBC군요. 네. 어쨌든 굉장히 오래 했던 프로그램
2: 네,
1: 이름인데
2: 저도 기억이 납니다.
1: 아, 그걸 또 이제 시로 표현을 하셨군요. 네. 이장욱 시인은 어떤 작가인가요?
2: 이장욱 시인은 94년 현대문학을 통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시집으로는 내 잠 속의 모래산, 정오의 희망곡, 생년월일, 영원히 아니라서 가능한, 동물입니다. 무엇일까요? 음악집 이렇게 있고요. 소설도 쓰셨는데 소설은 칼로와 유쾌한 악마들, 뜨거운 6월의 바다와 중독자들 등등이 있습니다. 2016년 대산문학상, 2014년 김유정문학상, 2011년 문지문학상, 2005년 문학수첩 작가상 등을 수상하셨는데 네. 동국대학교 국문학과 소설 교수님으로 재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시인인데 네. 어느 순간부터 소설을 써서 소설을 엄청 많이 쓰셨어요.
1: 그렇군요.
2: 장편 소설도 많이 내고 단편집도 많이 내고 또 계속 뭐 이상문학상이라든지 이런 문학상 후보로도 오르시고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비평도 하십니다.
1: 뭐 팔방미인이시네요.
2: 네. 그래서 상당히 이 비평 시인이니까 비평을 만약에 예를 들어 시집 비평을 쓴다고 하면 저는 어떤 시집은 이장욱 시인의 해설을 읽고 다시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1: 예리하시군요.
2: 네. 그 정도로 비평도 굉장한 수준에 올라가 계시고 그러면은 이제 시, 소설, 비평을 다 하시는데 이분이 네. 결국 어떤 전공의 교수님이 될까? 모두 궁금했는데 소설 쪽이 되셔가지고 아마도 이장욱 시인을 생각하고 이 학교의 대학원을 많이 가실 수 있는데 소설이 전공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그렇군요. 또 그런 분이 쓴 시라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네. 어떤 시부터 만나볼까요?
2: 네, 전선들이라는 시입니다. 전선들, 이장욱. 우리는 완고하게 연결돼 있다. 우리는 서로 통한다. 전봇대 꽃대기에 올라가 있는 배선공이 어디론가 신호를 보낸다. 고도 8,000m의 기류에 메인 구름처럼 우리는 멍하니 상공을 치어다본다. 너와 단절되고 싶어. 네가 그리워. 터세 한 마리가 전선 위에 앉아 무언가 결정적으로 제 몸의 내부를 통과할 때까지 관망하고 있다.
1: 네, 아 요즘에 그러고 보니까 도시에서 전봇대 본 적이 참 오래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 네, 맞습니다.
1: 정말 이렇게 복잡하게 전선 연결된 전봇대처럼 서로 연결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좀 생각해보게 되네요.
2: 네, 이 시집이 두 번째 시집이시거든요.
1: 네.
2: 그래서 시집 자체가 나온 지가 좀 오래돼서 당시에 이제 전선들에 대한 감각이랄까? 이런 것들이 한참 시에 많이 나올 때예요. 지금 찾아봤는데 2006년에 나온 시집이
1: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뭐 전선을 통해서 연결되고 혹은 이것이 이제 뭐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런 것들을 시나 소설 안에서 굉장히 많이 표현하던 시기였고
1: 네.
2: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감각에 집중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서로 완고하게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감각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너에 대한 감각을 나와 자꾸 완고하게 연결돼 있다면 동일화시켜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너의 모습을 못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너만 있는 거고.
1: 너무 가까이 묶여 있어서.
2: 네. 친밀할수록 약간 상대방을 모르게 되잖아요.
1: 그럴 수 있죠.
2: 그 안에 나의 감정만 더 씌워지니까. 그래서 이 시에서도 보면 너와 단절된다라고 하는 감각이 결국은 너를 그리워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되기도 하는 이런 아이러니를 좀 많이 표현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1: 단절되고 싶을 만큼 그립다는 거는 그만큼 또 정이 있다 거겠죠?
2: 네. 그래서 너무 사실은 서로의 존재감 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 단절이 됨으로 인해서 너라고 하는 타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더 그리워할 수 있고 또 너와 나의 관계는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서 어쩌면 이 아이러니가 이장우 씨의 특징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또 바로바로 뒤집히는 역설의 방식이잖아요.
1: 네.
2: 단절되고 싶어? 그리워? 뭐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이런 어떤 재미있는 요소를 또 우리에게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1: 터세가 무언가 제 몸을 통과할 때까지 관망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걸 관망하는 걸까요?
2: 네. 터세 한 마리가 전선이 앉아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언가 결정적으로 제 몸의 내부를 통과할 때까지 이런 구절이 있어요.
1: 네.
2: 결정적인 게 뭘까? 그걸 알려주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적인 것은 이것이에요 라고 시인이 말해주면 편한데
1: 네. 각자 그거는 또 네. 해석하는 건가요?
2: 자기마다
1: 있는 사람의 뭐?
2: 다르니까 결정적으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다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결정적인 것이 통과를 했을 때 달라지잖아요 존재가 그러니까 그걸 관망하고 있는 새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은 어쩌면 결정적인 것이 내 몸을 통과하기를 기다리는 게 삶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두 번째 시 만나보죠
2: 네 근하신년이라는 시입니다 근하신년 코끼리 군의 엽서 이장욱 너에게 나는 소문이다 나는 사라지지 않지 나는 종로 상공을 떠가는 비닐봉지처럼 유연해 자동차들이 착지점을 통과한다 나는 자꾸 몸무게가 제로에 가까워져 밤새 고개를 들고 열심히 너를 떠올렸다. 속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물과 사물 사이에 거리가 있을 뿐. 나는 아무 때나 정지할 수 있다. 완벽하게 복고적인 정신으로 충만하고 싶어. 가령 부르주아에 대한 고전적인 적의 같은 것, 나를 지배하는 기압골의 이동 경로, 혹은 저녁 8시 홈드라마의 웃음. 나는 명랑해질 것이다. 교보문고 상공의 순간 정지한 비닐봉지. 비닐의 몸을 통과하는 무한한 확률들. 우리는 유리해지지 말자. 널 사랑해.
1: 네, 너에게 나는 소문이다로 시작이 되는데 너에게 나라는 존재가 그 정도라는 얘기인가요?
2: 네. 희미하죠.
1: 네, 그러니까요. 슬프네요.
2: 네, 이게 우리가 소문을 통해서 다가가는 게 훨씬 더 빠른 경우들 있죠. 그리고 나라는 실체를 너가 보기도 전에 소문을 통해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규정했다. 파악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먼저 시작인 것 같아요. 관계가. 실제로 만나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게 되는 케이스들이 꽤 있고 사실은 여기서는 화자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체성 자체가 이제 비닐봉지로 되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이제 뜬 소문처럼 이렇게 떠도는 존재여서 너의 옆에 딱 붙어있는 실체라기보다 계속 소문과 떠있는 비닐봉지 같은 이런 어떤 존재로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슬프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네. 그 너에게 비닐봉지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이제는 명랑해질 거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힘들다는 이야기겠죠?
2: 네. 이 비닐봉지가 공중에 떠있을 때 바람이 불면 막 날아다니는데
1: 네.
2: 그게 명랑한 어떤 운동성? 이런 게 좀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슬플수록 괜찮아. 웃어. 명랑하게 살 거야. 막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아이러니한 감각 이런 것들이 이장우 씨의 특징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시청자의 슬픔을 조금 더 강조하는 요소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이 명랑한 비닐봉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게 무한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1: 네.
2: 비닐의 몸을 통과하는 무한한 확률들 이런 것들이 또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보문고 상공의 순간 정지하잖아요.
1: 네.
2: 역시 하필 정지를 해도.
1: 시인의 정체성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2: 네, 그렇습니다.
1: 네,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근하신년 코끼리군의 엽서?
2: 이게 사실 그 근하신년이랑 엽서는 알겠는데 코끼리군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양한 상징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데이빗 린치의 엘리펀트맨이라고 하는 영화도 떠오르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보면 어떤 희귀성 병이 있는데 그 병이 외모를 기형으로 만들어서 코끼리맨으로 불렸던 사람에 대한 영화인데 그걸 보면 결국은 외모의 기형성보다 내면이 가지고 있는 깊이, 감수성, 아름다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술가의 기

0: 이장우. 우리는 우호적이다. 분별이 없었다. 누구나 종말을 향해 나아갔다. 당신은 사랑을 잃고 나는 줄넘기를 했다. 내 영혼의 최저 고도에서 넘실거리는 음악. 음악은 정오의 희망곡. 우리는 언제나 정기적으로 흘러갔다. 누군가 지상의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 냉소적인 자들은 세상을 움직였다. 거리에는 키스신이 그려진 극장 간판이 걸려있고 가을은 순조롭게 깊어갔다. 나는 사랑을 잃고 당신은 줄넘기를 하고 음악은 정오의 희망곡. 냉소적인 자들을 위해 우리는 최후까지 정오의 허공을 날아다녔다.
1: 네, 우호적이다. 또 분별력이 없었다. 당신은 사랑을 잃고 나는 줄넘기를 했다. 이렇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네요.
2: 네, 이런 그 시적 어법 자체가 좀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이장우 씨는 스타일인 것 같고 우호적인데 분별이 없고 그러니까 원래 우호적인 게 어떻게 보면 분별이 없을수록 우호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분별하기 시작하면 서로에게 우호적이게 되기보다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대립이 오히려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사랑을 잃었을 때 당신이 나는 줄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게 뭔가 나는 이제 조금 더 활발하게 일상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요소이고 당신은 슬픔에 빠져 있고 이런 건데 뒤로 가면 상황이 바뀝니다. 내가 사랑을 잃고 당신은 줄넘기를 했다. 이렇게.
1: 그러게요.
2: 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사실은 이 슬픔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고 또 슬픔이 전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생활을 유지한다는 건 이런 어떤 아이러니한 감각들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것 같기도 해요.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이랬다가 봄에는 이랬지만 가을엔 또 상황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기 보다 어떤 생활의 요소를 핵심적으로 딱딱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거를 또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1: 네. 냉소적인 자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또 냉소적인 자들을 위해서 최후까지 정오의 허공을 날아다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냉소적인 자들이 정말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서 좀 서글퍼지네요.
2: 네. 그렇기도 하네요. 사실 그 냉소적인 자들이라고 했을 때 여기 앞에 있는 부분 분별 없이 우호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1: 네.
2: 그런 의미에서는 냉소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무언가를 계속해서 분별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세상을 좀 바꿔가는 어떤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고 혹은 사랑보다는 냉소적인 어떤 태도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더 좀 우리가 끌어안기 힘든 힘을 또 가지고 네.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1: 감정에 또 휘말리다 보면 일하기 힘드니까요.
2: 맞아요. 네. 그래서 유명한 CEO들이 네, 상당히 공감력이 좀
1: 떨어지나요?
2: 약간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1: 글쎄 뭐 딴 거 모르겠지만 시를 쓰긴 힘들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1: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좀 아픔이 있어야 시가 나오니까.
2: 네, 상처와 고통이.
1: 맞아요. 한 편 더 만나볼게요.
2: 네. 오해라는 시입니다. 오해. 이장우. 나는 오해될 것이다. 너에게도. 바람에게도. 달력에게도. 나는 오해될 것이다. 아침 식탁에서. 신호등 앞에서. 기나긴 터널을 뚫고 지금 막 지상으로 나온 전철 안에서. 결국 나는 나를 비껴갈 것이다. 갑자기 쏟아지는 햇빛이 내 생각을 휘감아 반대편 창문으로 몰려가는데 내 생각 안에 있던 너와 바람과 용의자와 국제면 하단의 보트 피플들이 강물 위에 점점이 빛나는데 너와 바람과 햇빛이 참지 못한 나는 오전 8시 순환선의 속도 안에 약간 비스듬한 자세로 고정되는 중

0: 일생을 오해받는 자들 고개를 기울인 채 다른 세상을 떠돌고 있다. 누군가 내 짧은 꿈속에 가볍게 손을 집어넣는다.
1: 네, 처음에 오해라는 단어가 나오고 뒤에 이제 용의자에서부터 보트피플까지 뭔가 약간 초현실적인 느낌이 든다 했더니 뭐 꿈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0: 네, 꿈속에서 있는 장면같이 여겨지기도 하는데 뭐 앞부분을 보면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오해되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필립 로스라고 한 소설가의 작품의 구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면서 오해를 하고 필생을 다해 결국은 오해를 한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 네. 그 이해되는 과정 중에 오해가 어떻게 보면은 이해로 잘못 여겨지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해받기를 원할수록 더 오해되는 상황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꿈속의 꼭 장면만은 아니고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시인의 인식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당시에 또 뭐 국제면 하단의 보트 피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네. 또 신문을 읽으니까 용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보트 피플 얘기가 나오는 시대였던 것이죠. 요즘은 거의 없죠. 이런 그렇죠. 어떤 경우가 예. 대체로는 이제 뭐 국제 난민이 되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시대상도 좀 살펴볼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이 꿈속에 손을 넣었다 하나로 현실과 꿈으로 확장시키는 요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1: 네. 일생을 오해받는 자들 고개를 기울인 채 다른 세상을 떠돌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0: 아마도 앞에 나오는 용의자나 보트피플들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사회면에 실리는 이런 여러 좀 사회적 약자들 혹은 뭐 고향에서 자신의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러면 살고 있는 어떤 생활적 요소라기보다는 다른 세상을 계속 떠도는 느낌으로 평생을 그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좀 감각인 것 같기도 합니다.
1: 네, 오늘 시 이야기는 이장욱 시인의 시집 정오의 희망곡 만나봤습니다. 이영주 시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최유리의 바다 이어드릴게요.

해마다 6월이면 최승자. 해마다 6월이면 당신 그늘 아래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내일 열겠다고 내일 열릴 것이라고 하면서 닫고 또 닫고 또 닫으면서 뒷걸음질 치는 이 진행성 퇴화의 삶. 그 짬과 짬 사이에 해마다 6월에는 당신 그늘 아래 한번 푸근히 누웠다 가고 싶습니다. 언제나 리허설 없는 개막이었던 당신의 삶은 눈치챘었겠죠. 내 삶이 관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오만과 교만의 리허설 뿐이라는 것을. 오늘도 극장 문은 열리지 않았고 저 혼자 숨어서 하는 리허설 뿐이로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지켜봐 주시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나는 간다. 에고 에고 나는 간다. 뜨거운 6월 나무 그늘 아래서 잠시 땀을 식혀갈 수 있는 여유가 또 다른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겠죠? 최승자 시인의 해마다 6월이면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열린 토론 MC 황현희 씨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 진행을 맡게 된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0: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전에 진행된 월드컵 첫 경기에서 황인범과 오현규의 후반 연속골로 체코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게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에 16년 만에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이긴 거라고 하네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분주한 일정을 보낸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가죽 점퍼를 걸친 친근한 아저씨 스타일로 방한 내내 구름대 같은 인파를 몰고 다니면서 토스타급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젠슨 황의 소탈한 모습 뒤에 또 냉철한 사업가의 모습이 감춰져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열린 토론 속 토크 배틀 열톡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첫승 의미와 젠슨 황이 남긴 손익 계산서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분야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열린 토론 속 토크 배틀 열톡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유현재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유현재입니다.
0: 네,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0: 네, 이종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0: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 샵 9730,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또 라디오 한 2년 만에 여기 한번 왔는데 또 새롭고 반갑습니다. 이정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셨는데 저도 반갑습니다. 오늘 그 축구 얘기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세 분 그 우리 축구 대표팀 첫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체코가 좀 뒤로 갈수록 상당히 좀 힘이 빠지길래 아 역시 고지대 적응이 좀 안 됐구나 싶었는데 우리 뭐 유 교수님부터 좀 저희가 말씀 좀 들어볼까요?
1: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예.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는 오늘 스타일이었는데 근데 가는 데마다 막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뭐 월드컵 뭐 열기에 식었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뭐 저를 포함해서 전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막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막 예.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이 결국은 아 이겼구나라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예쁘고 감격스럽고 좀 그렇고 또 아 오형규 완전히 변했어요.
0: 그렇죠.
1: 아 완전히 반했어요.
0: 반했어요.
1: 네, 네. 너무너무 반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한테는 조금 이렇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아 이제 포스트 손흥민 누굴까라고 좀 궁금하고 막 그랬는데 예. 아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되게 훈훈했던 게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기자들이 막 이거 좀 인터뷰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예. 그 믹스 존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를 그냥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웬만하면 거기서 말씀하시고 가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후배들에게 그러려고 이렇게 살짝 그냥 가시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아 그 뒤에 누가 있을까? 영웅 뒤에 또 다른 영웅이 나타난 것 같아가지고 아우 정말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또 유 교수님께서 손흥민 팬들을 의식한 발언까지도 상당히 신경 써서 해주고 계신데 아니 저도 이번에 저기 소리치면서 막 환호하는 거 보니까 저번에 우리가 동계올림픽 때 아직도 동계올림픽을 했어? 그래서 모르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국가적인 이벤트 참 많이들 좋아하실까 싶었는데 관심을 되게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교수님.
3: 그러게요. 예. 그 최근에 참 우리나라가 이제 뭐 지방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짜증나고 갈등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0: 웃을 일 없다.
3: 예. 월드컵이 이제 시작되면서 첫 경기를 또 기분 좋게 이겨가지고 예. 온 국민이 그냥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일단 너무 기쁘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큰 대회 나가면은 첫 경기부터 져가지고 경호에서 따지고
0: 아니 왜 우리 대표팀들은 이렇게 드라마를 좋아하는
2: 항상 힘들게 해요. 항상
1: 아니 그 갑자기 수확을 해야 돼요.
3: 야구 대회 정말. 때도 그랬었잖아요. 뭐 굉장히 경호에서 많이 따졌는데 네. 깔끔하게 첫 경기 이겨서 뭐 그 미국의 그 애슬레틱인가요? 거기서는
0: 승부 비율 뭐
3: 32강 진출 가능성 93%
0: 그렇게 올랐어요.
3: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32강까지는 이제는 정말 뭐 큰 고비를 너무 잘 넘긴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제 또래의 그 축구 팬들은 예. 항상 한국 대표팀 경기를 보면은

0: 그 고질적으로 문전 처리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1: 왜 이렇게 떠냐? 네. 어, 문전에서 왜 이렇게 저냐? 네. 이런 게 좀 있었죠. 옛날에 가면.
0: 옛날에. 그런데 오늘 경기 보니까 황인범 선수의 첫 골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냥 한 번 젓고 골키퍼 수비수 3명 제끼고 칩슛으로.
1: 마지막에 네. 그런 여유와 그 배포가 어디서 나올까요? 네.
0: 그렇죠. 그 빠른 템포의 경기에서 예. 공이 천천히 굴러서 들어가는 게 너무나 예술적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오윤규 선수의 그 두 번째 골도 보면은 그냥 거의
2: 스피드로
0: 그 크로스 받아서 바로 타이밍. 그냥 발 갖다 대서 네네네. 저돌적으로 달려들면서 야 이거는 정말 옛날에 우리가 동경하던 유럽의 정말 탑티어 선수들이 예, 하던 맞아요. 그런 퍼포먼스를 우리 선수들 이제는 자유자재로 하는구나. 네.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1: 지금 말씀하니까 또 소름 돋네. 중간에 또 들으신 분들 중에 아니 뭐 무식한 거 아니야 무슨 32강이 하실 텐데 이번에 월드컵이 48개국이 맞아요. 출전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별리그에서 이기게 되면 잘 되면 32강 이렇게 시작하는 그 말씀 잠깐 또 드리고요. 이동수 대표님 네. 말씀 들어볼게요.
3: 그 저는 일단 그 이번 월드컵이 지난 동계올림픽이랑 다르게 그래도 열기가 좀 고조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동계올림픽은 종목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어느 한 종목이 압도적으로 인기 있다 이렇게 보기 힘든데 축구는 단일 종목인데 다 워낙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는 뭐 그런 것도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요. 네. 결정적으로 지난번 이 동계올림픽은 지상파에서 중계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또 마침 KBS에서 이렇게 중계를 해가지고 그게 또 이제 우리가 보편적 시청권 이런 얘기 맞아요. 많이 했는데
1: 중요한 부분입니다.
3: 아무래도 많은 분들 들에게 노출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1: 정확히는 우리가 동계올림픽 때 중계를 안 한 게 아니라 못 했었어요.
3: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패럴림픽, 네. 패럴림픽을 또 중계를 한번 했었고 이번에 또 월드컵 지상파에서는 단독 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KBS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많이 또 시청해 주시고요. 아, 뭐 여러 선수들 할 말 많습니다만 일단 우리 대표팀 첫 골은 황인범 선수가 넣었고 역전골은 오현규 선수가 넣었는데 저는 그 일단 오현규 선수부터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오현규 선수가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때는 이 등번호도 없었어요. 예비 엔트리였는데 야, 이 18번이라는 등번호가 옛날에 거슬러 올라가면 황선홍 선수부터 스트라이크의 번호잖아요. 이 번호를 달고 골 넣었다. 아, 교수님 굉장히 통쾌한 순간 아니었습니까?
0: 아, 그 이적 이슈도 한번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이제 뭐 맞아요. 무릎이 어떠니 막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네. 마음 고생도 많았을 텐데
1: 맞습니다.
0: 그 세팅 가서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있고 아주 월드컵 직전까지 폼이 좋았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오윤규 선수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저돌적으로 대시하는 그 능력이 이번 골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게 아닌가?
1: 아니 그 해설위원분들이요. 네. 힘이 장사래요.
0: 그러니까요.
1: 황희찬을 좀 능가할 수 있다. 막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힘이 정말 그 끝에서 끝까지 차고 올라가는 그 힘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0: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그렇게 문전으로 그냥 바로 감각적으로 대시를 하면서 네. 그 황인범의 크로스를 받아놓은 것이 골키퍼 맞고 들어갔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뭐 좀 재수가 없었으면 이게 안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네. 아, 아주 통쾌한 골이었습니다.
3: 아, 근데 오영기 선수 힘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최근에 이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게 한 추어탕집이 이제 월드컵 응원 가느라고 한 달 정도 쉽니다. 이렇게 이제 이 문을 닫은 거예요. 네네. 사람들이 아니 뭔데 이렇게 월드컵 응원 간다고 한 달이나 가까이 문을 닫느냐.
1: 그러게요?
3: 알고 보니까는 오현규 선수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였던 거예요.
1: 아~
3: 근데 방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이 오현규 선수가 추어탕 수저여가지고 힘이 그렇게 좋았나.
1: 아니 근데 그 우리 유 교수님 오현규 선수가 어제 열이 38도까지 올랐대요. 근데 오늘 후반에 교체해서 골을 넣은 거거든요. 우리 또 보건대학을 또 대학원에서 또 공부를 하셨잖아요. 보건의학적으로 고열 38도의 선수가 이렇게 펄펄 뛸 수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경기 끝난 이후에 보건의학적으로 또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2: 아, 저는 뭐 보건 정책 공부한 거라서 말 잘못했다가 제가 괜히 또 이렇게 네. 구속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진 않은데
1: 네.
2: 저 안 그래도 그 아까 인터뷰 했잖아요. 그 오영규 선수 그 끝난 다음에 인터뷰하고 그랬는데 왜 사람이 너무 기쁘거나 아니면 이러면은 이게 막 말이 안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1: 그렇죠.
2: 이게 아주 이렇게 막 멋있게 이게 퍼지가 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어보니까 한번 이렇게 한숨하고 또 한숨하고 한숨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막 복받치나 막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막 네. 이적 때 사실은 무슨 뭐 이게 몸이 어떠느니 막 구단에서 막 좀 약간 지저분하게 막 그래가지고 상처받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주마등처럼 하나 봐요. 그러고 또 어제 38도였다고
1: 그러니까요.
2: 그러면서 고맙다고 저를 이렇게 케어해 주는데 뭐 잘은 모르지만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아, 육체보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큰일 일 수도 있었겠으나 예. 정신보건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한다. 그리고 그 투혼에 있어서 아, 이게 보면은 누가 그렇게 비유하더라. 옛날에 그 보면은 차두리
1: 선수. 차두리.

0: 선수 있었잖아요. 네. 우리가 차두리 선수 이렇게 쫙 뛰어나가는 거 네. 보고 막 짜릿했잖아요.
1: 아, 네. 정말 독일 전체.
0: 그렇죠. 그렇죠. 그래 플러스 뭔가 약간 뭔가 황선홍 막 이렇게 좀 붙여놓은 것 같다. 막 고정훈 선수도 막 떠오르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1: 저토마 그러니까. 고정훈. 야.
0: 맞아요. 아, 그거 생각나시면 네. 이제 건강 좀 조심해야 될 아니죠.
1: 4767님. 우리 태극전사들 정말 수고했습니다. 황인범 선수 골 때는 체코 선수에게 잡히는 줄 알았다. 맞아. 정말 아슬아슬하다. 이동세 피님. 네. 지금 황인범 선수 그 골이 이게 월드컵 이번에 골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멋진 골이었다고 해요. 그 마지막에 칩샷까지 뭐 접는 것도 물론이고. 황인범 선수 골 어떻게 보셨어요?
2: 그 저는 어떤 선수가 떠올랐냐면은 네.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끝나고 이제 이영표 선수랑 박지성 선수가 그 히딩크 감독 따라가지고 아인토벤이라는 맞죠. 팀으로 갔었잖아요. 네, 네덜란드에. 네. 그 아인토벤의 그 에이스 공격수 중에 캐즈만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가 이렇게 골키퍼가 뭐 나오거나 이런 상황에서 칩슛 해가지고 이렇게 톡 쳐서 이제 넣는 골을 많이 넣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좀 보여줬던 것 같고 아. 확실히 이제 우리 선수들이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라가고 있구나. 그게 좀 느껴졌습니다.
1: 황인범 선수도 이번에 그 부상 때문에 할 수 있을까 정상 컨디션 될까 말까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큰 회복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골도 넣고 도움도 했고 그죠? 네. 중원 사령관으로서 진짜 역할을 톡톡히 한 것 같아요.
3: 그러니까요. 그 사실은 약간 원래 포지션이 조금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었는데 골 넣을 때는 왼쪽으로 가로질러 가가지고 공을 받아서 그렇게 정말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정말 말도 안 되게 선수들을 제치고 네. 칩슛까지 저는 안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아~ 네. 그리고 그 두 번째 골 어시스트 하는 것도 네. 그 바로 받아서 그렇게 정확하게 사실은 오영규 선수도 굉장히 잘 들어갔는데 일단 아주 그 배달을 정말 정확하게 하는 게 좀 아주 그 폼이 진짜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1: 역시 우리는 배달의 민족.
3: 하나, 네. 하나도 덧붙이는 저는 네. 그 이강인 선수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1: 이강인 선수. 예. 그
3: 사실 두 골에 모두 다 이제 관여를
1: 했죠. 네. 그 킬패스.
3: 공격의 물꼬를 트는 공격의 그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어떤 그런 역할을 정말 잘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저기 그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그 좋은 기운이 있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기운이 우리 대표팀에게까지 지금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게 지금 이강인 선수의 참 놀라운 퍼포먼스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분 전 생각도
0: 들어요. 네, 황인범 선수는 예. 그 뭐 두 가지 기억이 있는데 하나는 그 뭐야 기성용 선수 있잖아요. 네. 천재 미드필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느 그 영상을 보니까 기성용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한 명 누구를 이렇게 꼽아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황민범 선수를 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뭐 그레이드가 좀 다를 것 같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옛날에 인터뷰할 때 이렇게 봤는데 왜 선수들 보면 이렇게 뭐 징크스도 있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떻게 했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 황민범 선수는 그냥 의미가 그런 거예요.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했어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징크스가 뭔가 없는 듯한 약간 미드필더가 뭐 뭐뭐뭐 그러거나 아니면 긴장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한번 확 꺾는데 또 한번 확 꺾으니까 거기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 명이 전부 다 이렇게 쓰러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무슨 뭐 그 맨 오브 더 매치 뭐 이렇게 그렇죠.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침착하고 예. 정확하고 참 나오기 힘든 어떤 그런 담배하고. 천재 미드필더다라고 참 엄청난 자원인 것 같습니다.
1: 그 황인범 선수가 칩슛을 하고 공이 들어가는 게 통통 뛰는데 아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막 두근두근두근 했었단 말이죠.
0: 맞아요.
1: 결국에 골을 넣었습니다. 아까 그 우리 이강인 선수 말씀해 주셨고 또 눈에 띄었던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승규 골키퍼가 좀 눈에 들어오는데 이동수 대표님 혹시 또 눈에 띄는 선수가 있었나요?
2: 저는 이번에 그 꼭 선수가 눈에 띄었다기보다는 예. 이번 멕시코에서 이제 치러지는 경기들이 고산지대에서 치르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근데 선수들 인터뷰를 쭉 보면은 확실히 이제 평지에서 할 때보다 고산지대에서 하면은 공의 속도도 조금 더 빠르게 느껴지고 공이 날아올 때 막 좀 이렇게 흔들리는 경향도 있다고 맞아요. 해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가 주로 쓰는 이 전술이 본인들의 홈그라운드에서 하면 본인들은 익숙하니까는 그냥 좀 중거리 슛을 때리기 어려운 거리 막 30m 이런 데서도 그냥 뻥뻥 때리는데 그게 이제 잘 들어가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해요. 제가 이걸 생각하고 봐서 그런지 뭔가 이번에 뭐 이강인 선수도 그렇고 네.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꽤 이제 중거리 슛 비슷한 거리에서 이렇게 때리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 양상이 앞으로 좀 더 흥미진진하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좀 기대되더라고요.
1: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오늘 경기했던 데가 한 1300거지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따지면 덕유산 정상이 좀 비슷하다고 해요. 우리 또 아까 복원을 하셨으면 이번에는 이 교수님은 또 물리학을 전공하셨죠. 고지대에서 할 때 왜 공은 더 멀리 날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왜 숨은 더 찰까? 예. 두 가지 좀 듣겠습니다.
3: 아니 안 그래도 그 SNS에서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 고지대에서 하면은 뭐 점프력에 이득이 있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점프력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예. 지구 중심에서 조금 더 멀어지니까 아. 중력이 그만큼 약해지기 아주 미세하게 나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고지대면은 공기 밀도가 좀 낮아서 공기의 아. 저항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지고 야구에서도 그래서 미국의 그 쿨스필드 경기장에서는 투수들이 굉장히 애를 먹다 그러잖아요.
1: 아,
3: 이게 변화구가 이제 잘 듣진 않죠. 변화구가 생기는 게 공기하고 여러 상호작용을 해서 이제 아. 크게 생기는 건데 그게 예. 없으니까 아무래도 변화구에서 좀 손해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타구가 이제 뻗어나가는 것도 이제 뭐 공개의 저항을 좀 덜 받으니까 그래서 코어스필드가 이제 투수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영향인데 아. 축구도 마찬가지. 축구는 게다가 이제 여기 축구공이 보이는 예, 예, 야구공보다 훨씬 커서 그렇죠. 공기 저항을 훨씬 더 이제 많이 받는 거니까 예, 그 효과가 꽤 크다고 볼 수
2: 이게 제가 예.
3: 이제 산소가 아무래도 좀 부족할 테니까 그게 그 선수들의 신체적인 어떤 활동에는 굉장히 이제 큰 부담이 되겠죠 아무래도.
2: 예, 저도 이제 축구 커뮤니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는 예. 농담이겠지만은 이제 체코 선수들이 평균 신장이 한 190cm 정도 돼요.
1: 네.
2: 우리보다 거의 한 10cm 이상 큰 그렇죠. 거잖아요. 이 친구들은 우리보다 10cm 더 높은 곳에서 숨을 쉬기 때문에 산소가 더 부족했을 거다.
1: 아, 제가 평생 그 기분을 못 느끼겠어요.
2: 저도요.
1: 항상 아래에 있는 공기만 마시고 있는데 이 얼마나 좋은 프로입니까? 지금 이제 보건 의료 쪽 분야 또 물리학 쪽 분야에 또 전문가분들께서 축구를 좀 다각적으로 또 분석해 주고 계십니다. 1389님 황인범 오현규 나이스 월드컵 결승 가자고 하셨고 0184님 아 홍명보호 여러 말들이 많았는데 저는 잘 되리라 믿었다. 태극전사들 침체된 분위기였을 텐데 다시 활력이 생기겠다라고 또 말씀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 얘기 나온 김에 참 우리 수비 진영이 3백일까 뭐 4백일까 뭐 여러 가지 궁금했는데 3백을 일단 썼어요. 유 교수님 이 대표팀 수비력 이번에 뭐 한 골 뭐 내주고 또 한 골은 먹었다가 또 옵사이드로 취소되긴 했습니다만은 수비 좀 어떻게 좀 보셨나요?
0: 아주 일반인의
1: 예, 관점에서
0: 그냥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냥 네. 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 우리가 몇 주 전에 홍명보 감독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사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막 비판도 하고 좀 그랬었잖아요. 아 오늘 좀 죄송합니다. 그런 기분이 좀 들어가지고 예. 그걸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그 제 그냥 나름대로 막 오늘 어땠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3백은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1: 네.
0: 오늘 조금 체코가 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린 팀에서 그러니까 아까 키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키가 큰데 뭐 이렇게 막 멕시코처럼 뭐가 그렇게 빠르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팀에 있어서는 3백이 굉장히 좀 강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3백이라는 게 3명 있고 그다음에 좀 왔다 갔다 빨리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그게 좀 잘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리고 또 김민재 선수님 보니까 소리도 잘 질르시고 또 이거 보니까 그런 팀을 만나면 이 3백은 또 유효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지금 말씀하신 것 좀 중간에서 큰 경험이 많다 보니까 양쪽에 있는 맞아요. 수비진들에게 후배들한테 소리도 치고 정신 차려하면서 초반에 아주 뭐 다잡는
2: 근데 이 포백이냐 뭐 쓰리백이냐 하는 논란이 이제 얼마 전에 그 대표팀의 아로소 코치가 자국 언론이랑 인터뷰할 때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1: 그게 혼났죠.
2: 네. 그때 나왔던 워딩 중에 하나가 이 포백으로는 강팀 못 막는다 이거거든요. 근데 역대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지역에서 예선을 치를 때 만나는 팀의 클래스랑 월드컵에서 만나는 팀의 클래스랑 많이 차이가 났잖아요. 사실 아시아권에 있는 국가들은 아무래도 이제 축구가 좀 상대적으로 뭐 인프라도 좀 부족하고 피파 랭킹도 낮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월드컵 예선을 치를 때는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 월드컵에 올라가서 유럽 팀들 만나면은 이게 이제 수비가 항상 관리. 문제더라 해서 그 고민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쭉 보면은 포백이냐 쓰리백이냐 하는 논란이 진짜 이게 문제인 게 아니라 사실 홍명보 감독이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의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일단 이 홍명보 감독의 이 감독 선임 과정
1: 네.
2: 그리고 이제 협회가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 이거에 이제 팬들이 뿔나다 보니까는 이제 쓰리백 까지도 같이 이제 좀 비판의 대상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 월드컵 때 성과로 보여주는 것만이 그걸 좀 해결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또 뭐 오늘은 또 홍 감독이 적재적소에 네, 또 맞아요. 교체 팁도 하고
0: 그러니까.
1: 명장으로 또 잘 이끌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좀 박수를
2: 맞습니다.
1: 좀 쳐주고 뭐 네, 그렇게 그렇죠.
2: 총명해졌다고 총명보라고 하더라고요.
1: 총명보라고 해요?
2: 네, 총명보.
1: 홍명보 감독이
0: 대단한 결정이었어 사실은.
3: 네. 그래서 약간 좀 쓴소리를 하자면 그 체코팀이 장신 선수들이 많고
1: 네.
3: 그리고 득점 루트가 세트피스에서 이렇게 그 롱볼이나 공중볼 해서 헤딩 경합으로 골 넣는 게 많다. 이게
1: 맞죠, 맞죠.
3: 워낙 많이 알려진 그 성공 방정식인데 그거를 다 알고도 사실
1: 당했죠.
3: 선제골 그렇게 당했고 그 뒤에서 달려 들어오는 그 선수를 미처 이제 커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옵사이드 판정이 나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 상황에서도

0: 보면은 사실 그 일자 수비를 굉장히 잘 써서 오프사이드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그런 좀 위협적인 상황들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왜 좀 자꾸 이제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됐을까? 그거는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태연봉님께서 짜릿한 축구 경기였다. 멕시코 상대할 때 전략은 무엇이 중요할까? 이것도 잠시 후에 말씀 나눠보고요. 우리 경기보다 앞서서 새벽에 열렸던 그 개막 경기 우리와 같은 조에 속한 멕시코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과의 경기력 좀 엿볼 수 있었는데 결과는 2대 0으로 멕시코의 승. 뭐 이거 많은 전문가들이 멕시코가 뭐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했는데 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멕시코가 그렇게 경계했던 것만큼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한테 그 멕시코의 이미지는 예.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두 번 했었는데 우리 다 아마 졌었던 걸로
1: 저는 머릿속에 팩트클밖에 없어요.
2: 그러니까 그 요즘에 하석주 선수 많이 나오던데 그 보면은 약간 좀 우리도 트라우마 느끼잖아요. 저게 뭐지 그러면서 저 아직도 기억나요. 저 테리오다가 그냥 멈췄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멈추고 막 그랬었는데 그 기억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그 누가 골을 넣었었냐면 제 기억이 맞으면 그 박지성 선수 친한 치차리토라고 있잖아요. 치차리토가 아마 그 추가 골을 넣는 뭐
1: 맨유에서 뛰었던.
2: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막 저는 너무너무 싫고 막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굉장히 빨라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일부는 멕시코전은 좀 포기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좀 쉬어가고 그런 것도 괜찮다 그랬는데 오늘 게임을 보니까 이거 할 만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또 이제 홈경기고 막 이런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흥분도가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쌀쌀 조금 더 드셨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좀 그랬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명이 또 이제 퇴장당했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남의 불행이 우리 행복이라고 이분이 빠지면 이분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한국 약간 김민재 선수 같은
1: 맞아요. 네.
2: 그래가지고 이 사람 빠지면은 우리가 약간 쓰리백도 이거 할 만한데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나쁜 마음이지만 야 이거 멕시코에다 굳히기로 들어가서 이거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해봐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굉장히 정말 꿈은 이루어진다 막 이런 느낌이 좀
1: 아니,
2: 들었습니다.
1: 그 축구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신 그 퇴장당한 선수가 중앙 수비수 선수인데 키가 195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퇴장돼서 다음 경기에 못 나온 게 무슨 의미냐 했더니
2: 우리
1: 김민재 없는 멕시코라고 보면 된대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 선수들 전체는 어떠냐 했더니 박지성이 11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많이 뛰는 축구인가 봅니다. 멕시코가 폐활량 있게.
0: 그거 아무래도 이제 그 홈팀이다 보니까.
1: 어드벤티지가.
0: 그리고 그 경기가 열리, 우리하고 이제 경기를 하는 경기장이 과달라하라.
2: 맞아요.
0: 우리가
2: 오늘 했던데.
0: 했더니 같은 경기장에서 뛰니까 우리는 이제 이동하지 않아도 돼서 좀 약간 이점은 있는데 멕시코 대표팀에는 그 과달라하라 구장을 이제 홈 구장으로 쓰는 선수들도 이제 꽤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가장 큰 경기 외적 변수는 역시 그 홈 관중들의 열광적이고 일방적인 응원. 이거는 정말 무시하지 못할 엄청난 변수일 것 같은데 저 그 왜 BTS가 멕시코 가서 이렇게 그 공연할 때 보면은 그 대통령궁 앞에 광장에서도 뭐 5만 명 이상 모이고
2: 그 열정.
0: 예, 그 실제 콘서트에서도 그 공연장 밖에도 사실 수만 명일 때 기본적으로 모여서 그 열정이 그 축구 경기장 안에 한번 다 모여서 터진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원정팀이 정말 좀 감당하기 힘든 어떤 그런 어떤 응원이 되지 않을까.
1: 그런 이점.
0: 네. 저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그 멕시코 선수들도 약간 개인기도 뛰어나고 조직력도 뛰어나지만 이번에 봤듯이 이렇게 지금 그 첫 경기에서 여기서 퇴장이 3장이 나왔었잖아요. 그 남아공 2개하고 멕시코 1명. 그래서 이런 것들 그 자체 관중들의 아주 열광적인 응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경기 계속 과열됐을 때 그때 정말 예기치 못한 어떤 그런 뭐 경고나 퇴장이나
1: 변수들.
0: 이런 돌발적인 변수도 좀 생길 수 있다.
1: 사람이 이렇게 막 흥분하면 막 안 하던 행동하고 그래서 막 경고도 받고 퇴장도 받고.
0: 하석주
2: 선수.
1: 듣다가 사실상
2: 놀라시겠네요. 그렇지.
1: 트라우마.
0: 우리가 정말 그 첫 골 어마어마한 골을 넣고 굉장히 우리도 다 이기겠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좀 약간 좀 오버페이스가 된 것 같은데 그런 요소들을 좀 우리 좀 조심하면 되잖아요.
3: 제가 이제 조사를 좀 해보니까는 역대 월드컵에서 3명 이상 퇴장당한 경기가 6경기밖에 없었대요.
1: 그거밖에 없어요.
3: 네. 그리고 심지어 근데 사실 3명이나 퇴장당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개막전에서는 아예 처음인데 전 이번에 보면서 멕시코도 멕시코인데 남아공 선수들이 생각보다 거칠게 축구를 한다. 예를 들어서 남아공에서 이제 두 번째 퇴장된 지원 교환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몸에 마음에 안 드니까 뺨을 그냥 때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수들이 이제 우리가 뭐 32강, 16강, 8강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몸 다치는 건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아니 그 손흥민 선수 뭐 골 못 넣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뭐 캡틴으로서 역할을 좀 톡톡히 했는데 멕시코 경기에서는 어때요? 이 대표님 좀 손흥민 선수가 골맛을 좀 볼 수 있을까?
3: 뭐 봐야 되지 않을까요?
1: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손흥민 선수가 뭐 여담이지만은 LA로 이적을 결정한 것도 네. 이 북중미 월드컵을 염두에 두고 미국 리그에서 적응을 했는데 경기가 다 멕시코에서 열려요.
3: 그러게요. 근데 뭐 멕시코긴 하지만은 네. 근데 저는 그거 같아요. 예전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강렬하게 그 임팩트를 남겼던 장면들 보여줬던 것들 중에 우리가 뭐 예전에 요즘도 이런 표현 쓰는지 모르겠는데 빨래줄 같은 슛이다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1: 좀 옛날 표현.
3: 근데 그런 슈팅 되게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경기 치러지는 데가 훨씬 더 이렇게 이번 경기 치러진 데보다 훨씬 더 고지대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중거리 슛 같은 것들이 잘 먹힐 수 있는 환경이 아닐까. 그 점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나 뭐 손흥민 선수 한번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오늘 경기에서도 골은 못 넣었지만 슈팅 꽤 많이 때려졌고 과감하게. 그리고 그게 그렇게 뭐 아주 품질이 아주 나빠 보이진 않은 것 같아서 잘 기대해 봅니다.
1: 손흥민 선수는 또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긴장감 있는 경기가 더 될 테니까 맞아요. 그때 이제 그 캡틴으로서 또 큰 무대에 선 서본 경험이 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 하석주 선수만 얘기를 했는데 멕시코랑 98년도 붙었습니다만 네. 2018년 러시아 조별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도 만났었다. 그때는 1대1로 그때도 좀 졌다. 근데 그때는 이제 퇴장 같은 변수는 없었고 이번에는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까? 역시 이 교수님 이 수비 그 195의 장신 중앙 수비수 세사르 몬테스가 퇴장당한 부분 여기를 좀 우리가 좀 집요하게 좀 파고드는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0: 네, 그 아무래도 이게 좀 결국은 저는 좀 체력이
1: 체력
0: 네 체력이 좀 문제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 멕시코는 어쨌든 자기네 홈팀이고 그렇죠. 우리는 적응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올라올 때까지는 또 시간도 좀 걸리기 때문에 체력 안배를 좀 잘하는 게 좋지 않을까.
1: 그래도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 네. 일주일 정도 우리가 좀 쉴 수 네. 있잖아요.
0: 네. 네.
1: 그때 좀 비축을 해야 되고.
0: 네네. 네. 그 실제 경기에서는 멕시코 선수들이 이게 개인기도 굉장히 사실 좀 좋은 팀이고 그리고 이게 그 조직력도 남미 팀인데 그 사실 그 조직력도 사실 좀 만만치 않은 팀이고 그래서 저는 아 객관적으로 봐서는 좀 쉽지 않은 경기가 좀 될 것 같아요. 네, 냉정하게 봤을 때.
3: 네, 근데 저는 우리가 멕시코에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어서 그렇지 꼭 그렇게 겁먹을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멕시코랑 경기했을 때 우리가 당했던 그 임팩트가 너무 크거든요. 말씀하신 백태클도 있지만은 저는 뭐가 기억나냐면 97년
1: 하석수 백태클 얘기하는 네.
3: 그걸 제가 안 하겠습니다.
1: 하석수 선수 여기로 오겠어요.
2: 그러니까
3: 저는 그것보다 어떤 게 더 기억에 남아 있냐면 네. 그 과테모크 블랑코라는 선수 네. 있었잖아요.
1: 아, 그 중간에
3: 폴짝 폴짝 다리 사이에다 공기 좀 폴짝 뛰어가지고 네. 이제 그게 임팩트가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근데 30년이 다 돼가는 경기인데도 얼마 전에 보니까 한 그 일간지에서 그 선수를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임팩트가 크면은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경기 보고 나서 다음 날부터 초등학생들 축구할 때 다 그게
1: 쓰고 동네에서
3: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멕시코한테 지레 이제 겁먹는 게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0: 한 가지 좀 그 약간 위안이라 그럴까요?
1: 위안, 네.
0: 우리 마지막 상대가 이제 남아공이
1: 남아공이죠.
0: 최약체 팀이죠.
1: 네, 뭐
0: 그럼 만약에 이제 마지막 경기가 그 좀 강팀 있고 이러면은 그럼 두 번째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그런 부담은 좀 덜하지 않을까?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에 임하게 되면은 또 긴장하고 부담감이 상당히 커지는데 네. 그래도 마지막 경기가 남아공이면은 좀 이제 그런 부담 없이 그냥 좀 이제 좀 상대적으로 편한 마음으로 그렇죠? 멕시코랑 경기하면 의외로 선전할 수도 있겠다.
1: 어때요 교수님? 저희가 아프리카 팀하고 월드컵에서 붙어본 적이 몇 번 있죠. 저는 토고전이 그 안정환 선수였나요?
3: 그렇죠. 아, 그 이천수 선수랑 안정환 선수가
1: 골렀던 네. 기억이 나는데.
2: 이렇게 하시는 거.
1: 네, 아프리카랑 맞아. 우리가 좀 붙었을 때 어떻습니까?
2: 저는 그 이제 아까 우리가 쓰리백 얘기 좀 했었는데 네. 저는 뭐 아프리카 아마 네 번인가 뭐 이렇게 붙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3: 맞습니다.
2: 이게 보면은 막 이렇게 수비가 촘촘하거나 그랬던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스타일대로 한번 이렇게 공격에 불이 붙으면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려요. 갑자기 오 하다가 갔다가 보면 한 골 먹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3백이나 이런 것들이 먹힐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차라리 좀 낫겠다라는 이게 촘촘하게 뭔가 3백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공격 위주로 뭔가를 하겠다라기보다는 수비로 좀 이렇게 재워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기회를 보겠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프리카도 충분히 오늘 보니까 약간 그분한테 그렇지만 흥분 많이 하시더라고요.
1: 아 그래요? 네. 남원 선수도 네.
2: 흥분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1: 측면. 네.
2: 그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가 그런 거 관리 잘해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느낌이. 그래서 요 지금 제 그냥 생각에 시작하기 전에는 조금 좀 그랬지만 아 이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우리가 세 게임 다 먹을 수도 있겠네.
0: 아 그래요?
2: 아이고 네.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길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1: 예. 역대 뭐. 월드컵 본선에서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팀하고 붙었을 상대 전적이 4전 1승 1무 2패. 뭐 그리고 8득점에 17점. 근데 모든 경기에서 골을 넣어봤다. 아, 우리가 골 맛은 좀 반나옵니다, 이 대표님.
3: 네, 일단은 근데 그 상대들이 보면은 이제 이긴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에 토고전에서 이겼고요. 네. 2010년에 나이지리아랑에서 2대2 무승부. 그리고 이제 2014년에 알제리한테 졌고 22년에 가나한테 졌는데요.
1: 아, 근데
3: 일단 우리가 이번에 만나는 남아공이라는 상대가 그동안 만났던 아프리카 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네.
3: 근데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가 뭐 전력상으로 우위에 있지만은 또 항상 이렇게 자만하고 방심하면 맞아요. 또 일격을 당하잖아요.
1: 그러니까 이게 월드컵이랑 또 무대가 일반 친선 경기 할 때랑 또 다른 느낌이
3: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방심만 안 하면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우리 수확해야 됩니다. 네.
1: 아,
2: 그러면 또 안 됩니다.
1: 싫어요.
0: 근데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좀 마지막 경기에서 좀 초반에는 수비에 집중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1: 아,
0: 아무래도 뭐 객관적인 전력이 우리가 앞서고 그래서 좀 5백을 좀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밀집 수비를 어떻게 뚫을 건지. 그래서 선제골을 이런 데에서는 사실 선제골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우리보다 약체인 팀이 이렇게 막 밀집 수비를 했을 때 그거를 못 뚫는 그런 좀 경험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잘 뚫어내면서 선제골을 빨리 넣느냐. 그래서 그걸 뚫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윙백들을 얼마나 이렇게 또 그 오버래핑을
2: 맞아요.
0: 많이 해줄 것인지 상대적으로 남아공이 좀 그나마 좀 역습에 좀 능하다고 하더라고요.
1: 역습에 능해요.
0: 네, 역습에 능하면은 그러면은 또 이 윙백들이 이렇게 그만큼 또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1: 네.
0: 그 역할이 좀 그 첫 경기보다는 중요해질 것도 같은 그냥 제 느낌으로
1: 체력 부담이 좀 있겠네요.
0: 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보면은
1: 네.
0: 그 굉장히 그 킬패스 황희범 선수하고
1: 네.
0: 그 중원에서 전방으로 찔러주는 정말 기가 막힌 패스들이 수비 조직력을 좀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좀 잘해주면은 그러면은 의외로 쉽게 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자 그러면 유 교수님, 이 대표님, 이 교수님 순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대표팀의 조별 예선 결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1승은 했어요.
2: 저는 16강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1: 16강까지.
2: 네, 기본적으로 아까도 뭐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바램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뭐 한 3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1: 3승으로 예, 오, 예, 조 1위.
2: 저는
1: 오.
2: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1: 예.
2: 생각이 들어서
1: 예.
2: 약간 운명은 우리 편인가? 아, 그 멕시코 선수한테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분도 좀 이렇게 없어져 주고 막 이러면은 약간 우리가 그 3백이나 지금 갖고 온 걸로 보면 이게 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 제가 좀 기분 좋았던 건 뭐냐면
1: 네.
2: 그 홍명보 감독 예, 보면은 전반전에 그 손흥민 빼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황희찬 선수 들어가고 막 이랬잖아요.
1: 예.
2: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보니까.
1: 아.
2: 그러니까 상대 팀 입장에서 보면 뭔가 경우의 수를 만들어 놨는데 그 경우의 수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댓글 보니까 장난처럼 막 얘기를 했는데 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정신없이 몰아쳤단 말이에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힘 빠졌어요. 그런데 황희찬이 들어오네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1: 아.
2: 체크하라 모르겠지만 자기들끼리 그렇게 안았을까라는 생각이
1: 예.
2: 좀 들어서
1: 아.
2: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홍명보 감독이 그동안 뭔가 이제 뭐 선임과장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 시나리오는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오늘 이렇게 뭐 나오는 거 보면
1: 네.
2: 이게 맞아떨어지고 또 운명도 우리 편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16강에서 일본 만나서 또 이기 막 이런 정말 너무너무 막 덜덜 떨릴 정도로 기도를 하고 싶은 이런 시나리오
1: 네.
2: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1: 유 교수님은 3승 조심스럽게 예상하셨고 이 대표님은요?
3: 저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 2승 1패 정도 해서 조 2위로
1: 1패.
3: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1: 2승 1패.
3: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1위로 32강을 진출을 하면은 다른 조에서 3위를 한 팀이랑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붙게 되거든요. 근데 그 예비 후보군이 뭐 스코틀랜드, 모로코, 사우디, 에콰도르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근데 2위로 이제 32강을 올라가면은 예. B조 2위랑 붙게 되는데 B조의 구성 자체가 캐나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카타르, 스위스 이러거든요.
1: 어,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네.
3: 근데 오히려 2위로 가는 게 저는 16강을 가는 데 있어서는 훨씬 유리하지 않나 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오, 그래서 예. 2승 1패. 아니 물론 우리가 축구를 할 때 지자고 하진 그렇죠. 않겠습니다만은 그렇죠. 바람이 있다면 이제 향후를 내다봤을 때 2승 1패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시고 이 교수님은요?
0: 저도 이동수 대표하고 같은 생각인데 네. 냉정하게 봐서 멕시코 홈팀하고 해서 좀 이기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아, 그래서 지더라도 우리 너무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응원해서 2승 1패로 조 2위로 32강 진출할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조 2위가 이번 대회에서는 나쁘지 않다. 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도 있고 이제 32강 조 2위로 가면은 32강 경기장 LA래요.
1: 네.
3: 오. LA는 홈이네요.
0: 우리나라 홈이죠. 손흥민 같은 경기장은 아니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1: 거기다가 또 한국 교민들도 많이 그렇죠. 계시니까
0: 그냥 홈 경기죠. 그렇게
1: 홈 경기로
0: 홈 경기가 아. 되고 상대 팀도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나마 다른 강팀들보다는 좀 이렇게 해볼 만한 아. 그리고 저는 최종적으로 뭐 한 16강까지는 가지 않을까. 아. 그래서 이게 왜 축구 그 얘기 중에 뭐 지장보단 덕장이고 예. 덕장보단 운장인데 홍명보 감독님이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실 감독 선임된 것도 참 운이 많이 작용한 것 같고 경기 풀어나가는 것도 보면 참 여러 가지 좋은 운들이 따라 붙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운을 한번 믿어보고 16강 내지는 더 이상 플러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1: 참 우리가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 좀 간사할 수 있는 게 1승을 해놓으니까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의 나를 펼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서 나갔을 때 이런 팀 만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아주 행복한 상상도 해보고요. 그건 어땠어요? 이번에 새로 생긴 룰 있잖아요. 22분하고 3분 쉬는 거. 요거는 저는 걱정했었거든요. 이거 우리가 잘 될 때 흐름 끊기면 네. 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뭐 별 변수가 안 된 것 같다는 사람도 있고 축구가 그냥 45분 내리 쫙 뛰어야 되는데 흐름 끊긴다는 분도 있고 이 말씀 하나 좀 들어볼게요. 유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2: 근데 뭐 저는 이게 그 완전히 그냥 뭐 그냥 아마추어겠지만 네. 중간에 살짝 이렇게 하면 뭐 물 마시고 이렇게 좀 얘기하고 그러면 긴장도 풀어지기가 좋거든요.
1: 아,
2: 그러니까 저는 그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아까도 이렇게 보니까 그때 이제 뭐 하고 그다음에 홍명보 감독이 뭐 얘기했다 뭐 이러는 거 보니까 선수들도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뭔가 되는 것 같아서 그 전에 왠지 좀 그랬잖아요.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 룰을 몰랐던 거 아니냐 뭐 이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뭐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1: 22분하고 3분 쉬는 거 나쁘지 않았다.
2: 나쁘지 않다.
1: 어쨌든 우리는 16강에 오르면 일본과 맞붙을 가능성까지 좀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일단 한일전 일본이 굉장히 많이 축구 수준이 올라온 상황에서 이게 뭐 붙었을 때 좀 부담스럽지 않은 면이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일전 이라고 하면 좀 받아들이는 좀 느낌이나 또 선수들이 임하는 자세가 또 달라지잖아요. 이 교수님 그 한일전이 열리면 차라리 나을 것 같다. 아니면 좀 아 요새 좀 잘하는 좀 피해가면 좋을 것 같다.
0: 아 그 일본이 이번 예. 대회 나가면서 자기네 목표가 우승이라 그러더라고요.
1: 그래요.
0: 예. 근데 우리가 보면은 좀 어이없는 목표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서 보기에는 뭐 우승은 좀 약간 그럴 수 있지만 이번에 일본이 굉장한 다크호스라고 평가하는 걸 제가 좀
1: 역시
0: 많이 봤어요. 그런데
1: 아,
0: 네, 최근에 우리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면 여러 급에서 사실은 우리가 다 졌고 그리고 그냥 진 결과뿐만 아니라 경기 내용을 놓고 봐서도 네. 사실 만족스럽지 못한 일본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 준비를 해온 것들이 이제 빛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선수층도 굉장히 두껍고 네.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도 많고 조직력이나 특히 이게 정말 이렇게 좀 기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듯한 그런 어떤 엄청난 조직력, 거기서 나오는 위력이 상당히 좀 위협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쉽진 않다, 쉽진 않은데 그래도 한일전은 그걸로만 설명될 수 없는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지금 우리 선수들 어디다 내놔도 저는 꿀리지 않는 네. 팀 구성이라고 보거든요. 다만 그 선수들의 뛰어난 역량들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조직력, 전술 이런 것들이 받쳐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좀 폼이 올라간다면은 이게 큰 대회일수록 경기를 할수록 이게 내부적으로 조직력이 더 강화될 수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 파이팅도 넘쳐나게 되고 그럼 우리 선수들이 충분히 이제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16강에서 만약에 이제 만난다고 하면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전력으로 보서는 쉽지 않은 경기지만은 그래도 우리 선수들 기량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 싶습니다.
1: 이 대표님께는 네.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경기도 중요하지만은 네. 월드컵 지구촌 축제니까 네. 주목하는 선수나 네. 주목하는 팀의 경기 있으세요?
3: 저는 주목하는 경기 하나 있는데요.
1: 어떤 경기요?
3: 지금 조별 예선은 아닙니다. 조별 리그는 아니고 네. 본선 갔을 때 D조에서 미국이 있어요. 근데 미국이 D조에서 2등을 하고 네. 그리고 G조에 이란이 있거든요. 근데 G조에서 이란이 2등을 하면은 이제 32강에서 막 오.

0: 게 돼요. 예. 근데 저는 미국이랑 이란 한번 붙는 거 보고 싶습니다.
1: 오, 지금 전쟁의 네.
2: 시사 프로그램이 되는데요.
1: 저도 보고 싶네요.
0: 이거 뭐 선수 이런 거 떠나서 한번 오, 이 국가들끼리 좋네요. 축구하면 어떤 그 반응들이 나올지 한번 네. 보고 싶더라고요.
1: 아, 미국과 이란전이 그 성사되는 네. 그 그림 한번 꿈꿔본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스페인에 소속된 그 레밍 야말 선수가요? 이름이 제가 잘 까네. 네. 그 바르셀로나 소속의 야말. 19세. 네. 네. 그 선수가 너무 쉽게 축구를 하고 골 넣으니까 지금 프랑스, 스페인 이 순서대로 우승 후보가 강력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스야 뭐 음바페도 있고 뭐 잘하는 선수 많은데 스페인 아 그래 라민 야말 이름이 좀 헷갈렸습니다. 라민 야말 선수의 야말. 이 활약상 한번 좀 기대해 보고 그러면 이제 한번 좀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구촌 축제 월드컵은 어쨌든 손흥민 선수를 필두로 한 11명의 태극전사들이 힘차게 응원하면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중계는 KBS와 함께 하시면 더 즐거우실 것 같고 세 분의 우리 대표팀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한 말씀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종필 교수님부터 네.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3: 네. 그 닥치고 공격이란 말 있잖아요. 닭공. 네. 지금은 뭐 지금까지 뭐 홍명보 감독이나 뭐 축구협회나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이제는 닥치고 응원할 시간이 아닌가 우리 모두가 닥응하면서 네. 예, 그리고 저는 예전에 그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때서 이렇게 막 이제 울고 이런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픈 기억이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캡틴 손흥민이 아. 예, 웃으면서 네. 예, 월드컵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 대표님요.
0: 네, 저도 이제 오늘 이제 경기 이기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월드컵 기간만큼은 이제 또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유 교수님 드리겠습니다.
2: 아, 저는 네. 그 느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 꿈은 아저씨가 꿀게. 삼승 막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이팅.
1: 예, 다치지 마시고 남은 경기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로고 듣고 2부 찾아뵙겠습니다.
4: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1: 자, 문자 몇 개 좀 읽어드리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 2305님. 아, 저를 기억하시는군요. 와우, 사사건건 앵커님 반갑습니다. 열톡 패널들도 너무 재밌어요. 오현정님, 다들 본업이 의심스럽다. 어떻게 이렇게 축구에 대해 잘 아시냐 하셨고. 6409님, 역시 축구 얘기할 때 불꽃이 튄다. 요 근래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열변입니다 하셨고. 6824님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아, 오늘 열린 토론 축구 이야기를 화해해야 하나요? 1793님. 토론 분위기가 매일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2부도 이런 분위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취자분들의 많은 문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부는 역시 이동수 대표님, 이종필 네. 교수님, 유현재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젠슨 황, 네. 엔비디아 CEO. 이 4박 5일 동안 뭐 콘서트를 한 것도 아닌데 굉장히 화제였고 많은 일정을 분주하게 소화했습니다. 이 대표님, 이 네. 말 그대로 뭐 동해본 척 서해본 척 하면서 여러 사람 만나고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 뭐 어디 어디를 주로 다녔나요?
0: 뭐 핵심적인 것만 예. 먼저 이제 찝어보자면요. 6월 5일 날 입국을 했습니다. 근데 첫 일정으로 홍대에 가서 T1, 그러니까 프로게임 구단이죠. 네네. T1의 베이스 캠프 방문해서 프로게이머 이상혁 선수 만났고요. 그 뒤에 이제 홍대 인근의 한 삼겹살 집에서 뭐 최태원 SK 회장, 구강호 LG 회장, 예. 또 이해진 네이버 의장 이런 분들 만나가지고 같이 좀 논의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다음 날부터 뭐 예능 프로그램 유키즈 온 더 블럭 녹화도 하기도 했고 또 잠실 야구장 가서 시구도 했고요.
1: 시구도 하고.
0: 예, 그리고 서울대학교 방문해서 학생이나 연구진들 만나기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주요 기업 인사들을 만나고 9일 날 출국을 했는데요. 이 만난 기업들도 보면은 뭐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같이 이렇게 보통은 이제 뭐 엔비디아 회장이 왔으니까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하드웨어 기업 만나겠지 생각했는데 네네. 이분들도 당연히 만났고 뭐 네이버나 NC소프트, 크래프톤 같이 또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두루 만나고 갔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젠슨왕 CEO의 방문이 뭐 공식 행사가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정말 이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려고 온 거잖아요. 정말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원하고 있구나를 보여준 장면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1: 젠슨왕 그 회장이 온다고 해서

0: 자기네 회사가 이렇게 성장해온 그 옛날 과거를 잊지 않고 있구나. 그 초심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저는 좀 감동적이었고, 실제로 이제 여러 인터뷰를 보면은 이제 그때 이제 힘들게 좀 버텼던 이야기들, 그 뉴키즈에서도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아, 정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좀 실패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회복하는, 버티면서 그런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 저런 멘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역시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1: 회복 탄력성. 유 교수님은 뭐 어떤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으시나요?
2: 그 저는 이제 뭐 그 좋게 봐요. 예. 좋게 보는데 이제 그걸 전략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따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 따님이 이제 이런 그 한국에 있어서 뭔가 일정도 이렇게 막 짜고 막 그러는데 그분이 굉장히 유능한 마케터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친따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이제 그 마케팅 제가 이제 그런 거 공부를 좀 하고 뭐 회사도 그런 데를 다니고 막 그랬으니까 이게 소비자를 정의를 하는데 예. 어디 하나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클래스의 기업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어떤 소비자 그러는데 정말 요번에 그 방문한 곳을 이렇게 보면 예. 정말 속속들이 모든 소비자를 다 잡아요. 그러니까 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T1에 가서 페이커 만나고 이거는 진짜로 본인들이 만든 제품이 최종적으로 어디 가서 누구를 기쁘게 하는지에 대한 소비자. 그리고 처음에 그 뭐 총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그 필리코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필리코틀러가.
1: 네. 필리코틀러.
2: 이 사람이 이제 그 마케팅과 관련된 연구자인데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제 사랑받는 기업만 살아남는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 사람이 실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또 특히 이런 건 약간 글로컬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뭔가 헤드쿼터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데 예. 한국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이렇게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 서사 이런 거잖아요. 돈 많은 사람도 좋아하지만 네네. 돈 많은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건 돈 많은데 어떻게 벌었는지를 그렇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고생해서 벌어야 돼요. 네네. 그런 서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막 통닭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마케팅을 하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명불허전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그 뭐 4박 5일인가 그랬잖아요. 예. 이 4박 5일을 어떻게 짰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약간 마케팅 교과서처럼 저도 그래 수업에서 그런 얘기들을 조금 했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는 말씀.
1: 아니 그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명한 그 토크쇼 유퀴즈에도 지금 출연 예능 출연을 처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유 교수님도 출연 경험 있으시잖아요. 뭐 젠슨하고 같은 전... 지금 반일이시잖아요.
3: 예능, 영광입니다.
1: 예능까지 나왔다. 이거는 어떤 소비자층을 좀 노린 마케팅이에요.
2: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능에 나왔다는 게 이게 네. 보면은 뭐 그런 거잖아요. 이게 매스컴에서 보면 소비자들 하나하나 뭔가 내가 뭔가 물건을 파는 그런 직접적인 소비자도 있죠. 보통 보면 피플이 컨슈머가 되고 커스터머가 예. 되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기업들이 제일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건 컨슈머에서 피플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제가 나가서 그러겠지만 그 프로그램이 지금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애써서 무슨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좋게 보일 수 있는 굉장히 판을 깔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구나.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뭔가 멘트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 조금 계산된 느낌은 있었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그런데 기업가잖아요. 네. 우리가 무슨 그분이 뭐 어떻게 뭐 해가지고 무슨 소셜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도 굉장히 좋지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1: 아니 이 대표님 네. 왜 이렇게 젠슨 황을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3: 일단은 그 소탈한 모습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보통 우리가 뭐 재벌 기업 거대 기업의 CEO 이러면은 만날 수 없는 사람, 평소에 좀 생각을 들어보기 힘든 사람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젠슨 황 CEO 같은 경우에는 가죽 잠바 입고 치킨이랑 맥주 먹으면 이제 몰려든 시민들한테 막 바나나 우유 나눠주고 이러잖아요. 이런 소탈한 모습이 일단은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좀 전에 유현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저는 이 엔비디아가 그리고 이제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딸인 그 매디슨 황 CEO 수석이사. 네. 수석이사. 매디슨 황 이사가 한국인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깐부치킨 행사도 이분이 기획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깐부치킨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도 그렇고 사실 그날 이제 깐푸치킨에서 이제 그 회동이 끝나고 인근에 이제 무대로 올라가가지고 이 젠슨항 CEO가 주변에 막 몰려있는 청년들한테 막 인사를 하고 이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뭐 PC방 문화라든지 스타크래프트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이런 한국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만큼 컸다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0: 서 끝난 게 아니라 그날 밤에 엔비디아 그 유튜브 채널에 한국 영상? 헌정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제 또래 게임 좋아하는 20, 30대, 40대까지 남성들 난리가 났거든요. 예, 예, 예. 전 이걸 보면서 엔비디아가 과거에는 물론 그래픽 카드를 파는 소비자가 중요한 회사였지만 지금은 사실 그래픽 카드보다는 데이터 센터에 GPU 파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는 거를 놓치지 않고 있구나. 정말 좀 무서운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이 교수님, 그 젠슨은 그런 표현을 했죠. 지금은 한국의 시간이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SK, 현대차, LG, 네이버, 두산, 삼성 여기에 게임업계 스타트업까지 다 만났어요. 지금 뭐 그 일정이 좀 미뤄졌다고는 하지만은 곧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도 뭐 방한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IT 분야 이런 글로벌 기업 CEO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 싶습니다.
2: 네. 그럼 뭐 많이들 이제 얘기하시는 게 그 이제 피지컬 AI 때문이다라고들 하시잖아요. AI가 이제 발전하는 궤적을 보면 생성 AI를 거쳐서 지금 에이전틱 AI 지금 이제 막 그 사람들이 많이 막 쓰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피지컬 AI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AI가 어떤 물리적인 실체와 결합이 되는 거죠. 이제 로봇이나 자율주행 같은 거. 근데 이거를 가장 실현하기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지. 중국하고 한국 정도인데 중국은 지금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좀 장벽이 있고 한국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보면 정말 이 조그만 나라에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방산, 석유화학, 전력 뭐 안 하는 게 없잖아요, 사실. 뭐 이만큼 방대하게 그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는 뭐 그 옆 그 관련된 생태계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서 피지컬 AI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다. 그 사실은 이 피지컬 AI 관련해서 작년에 이미 왔을 때 이제 현대차 그 회장도 만났었고 네네. 그리고 그 올해 그 CES인가 거기서 이제 그 현대차 그룹의 그
1: 로봇
2: 그 보스턴 다이너스 로봇이 나오면서 아틀라스. 굉장히 아틀라스가 나와서 아틀라스. 상당히 주목도 받았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번 방안에서 또 이제 화두로 들고 나온 것이 AI 팩토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AI 팩토리가 이게 결국 말하자면 정말 그 AI 연산만 전용으로 하는 공장을 하나 차리자라는
1: 그게 그 AI 데이터 센터랑 다른 거예요?
2: 그 전에 데이터 센터는 이제 이것저것 다 하는 그 범용에다가 이제 AI 연산까지 추가를 이렇게 해서 했던 거라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AI 연산만 전용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는 그 AI 추론의 결과물만 계속적으로 찍어내는 그 전용 어떤 공장을 짓자 데이터 넣고 전력 투입해가지고 AI의 추론 결과물 요것만 이제 전적으로 계속 뽑아내는 어떤 대규모 공장.
0: 예. 뭐. 토큰 공장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2: 토큰 공장. 그 이제 추론 결과가 토큰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쓰는 건데 이것 때문에 아마도 그 뭐 이제 네이버랑 또 만난 게 아닌가. 우리나라가 지금 제조업도 잘하는데 네이버가 지금 독자적인 IT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 말고도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자면 AI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풀스택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 중국 빼고는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어서 그래서 아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마 국방 우리나라 방산도 지금 잘하고 있는데 국방 분야에서도 아마 좀 같이 연결을 하지 않을까라는
1: 방산까지?
2: 네. 개인적으로는 어떤 지금 워낙 이쪽에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AI로 지금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어떤 그 단계로 넘어가는데 한국만큼 이걸 그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이렇게 굉장히 우리에게 애정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저희가 그 아까 축구 얘기할 때 상당히 많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들 다 계시죠? 저희가 좀 전문적인 얘기하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건데 샵 9730으로 젠슨강 얘기도 좋으니까
3: 갑자기 축구 얘기할까요?
1: 많이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유 교수님 그 아까 약간 무섭다고 표현하셨나요? 그 젠슨강의 행보가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엔비디아의 한국 쇼핑이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이게 왜 젠슨왕이 그냥 뭐 이렇게 홍보할 거리를 가지고 온 것만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지 싶어요.
3: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종필 교수님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막 이렇게 분석을 하거나 뭐 그러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 예전에 보면 주로 마케팅은 누가 하냐면 B2B 기업이 있고 B2C 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것도 이제 더 나가시겠네. 근데 보통 마케팅은 B2C 기업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B2C였지만 지금 B2B란 말이에요. 그런데 B2B도 B2BC만큼 지금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게 트렌드인데 이 사람이 몸소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사실은 일반 무슨 소비자나 이런 사람들이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HBM이 뭔지 GPU가 뭔지 TSMC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자리에 광장에 모인 사람들한테 그 막

0: 사진 찍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젠슨 황이 왜 좋아요? 그러면 그냥 좋아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애정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쵸? 왜 좋은지 한번 써봐라 그래가지고 쭉 쓰면 그건 뭐 진정한 사랑 아니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것은 이렇게 뭔가 전략을 짜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분도 분명히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장이 여기서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네. 우리가 아까 뭐 깐부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그 이제 무슨 데이터도 교환하고 뭐도 하고 뭐 그런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거기 현대도 있고 삼성도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네. 그 전에 그들끼리 좀 깐부하면 안 됐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젠슨 황이 와서 이러이러한 걸 좀 코디네이팅을 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무섭다고 한 표현이 그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 이분이 오니까 네. 뭔가 코디네이팅을 하니까 뭔가 일이 될 것처럼 막, 물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좀 깐부도 먹고, 그 다음 데이터도 뭔가 좀 교환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경계하는 건 딱 그거예요. 예. 이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플랫폼이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생기면 거기다가 뭔가 나중에 요구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유튜브 보세요. 네네. 이게 이 플랫폼이 뭔가 강력해지면 중간에서 뭔가 수익을 이렇게 해도 우리가 뭔가 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보기에는 엔비디아의 가장 큰 목적은 향후에 플랫폼처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가 조금 겁나네요.
1: 근데 그 좀 전에 네. 한국 쇼핑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쇼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떠올리는 인상이 양손에 이제 쇼핑 잔뜩 해가지고 쇼핑백 들고 있는 그런 걸 떠올리게 마련이잖아요. 지금 젠슨황이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제 젠슨황이 엔비디아 사업하는 데 있어서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거길 직접 가가지고 계약 체결하고 이런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보여줬어요. 예. 일례로 이제 일본의 니토방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유리섬유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기판이 GPU가 워낙 뜨거워가지고 열을 못 버틴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유리섬유가 들어가면 그걸 좀 버틸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발열을 좀 이렇게 막아주니까는 이제 버티니까는 예. 이게 이제 병목이 생긴 거예요. 부족 그 공급이 부족이 생긴 거예요. 네네. 근데 젠슨황 CEO가 이 회사까지 찾아가가지고 막 우리 좀 더 달라 이런 식으로 계약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난해에 이제 한국에 온 것도 사실은 이제 이 AI가 출원 단계로 넘어가면서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기 시작하던 그 초입이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분들 한테 아 우리 좀 메모리 좀 더 달라 이렇게 요청하기 위해서 온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굳이 이렇게 4박 5일 동안 한국에 와서 예. 여러 기업들을 만났다는 거는 향후 이제 엔비디아가 나아갈 그런 방향에 한국 기업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를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 아니 그 말씀들 들어보니까 약간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드는 게 어쨌든 우리의 산업 전체를 좀 조망하는 자리에 국내 기업이 아니라 해외 빅테크가 앉게 되는 상황을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3: 이게 아무래도 그 한 업체에 예.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회사들이 다 엮여 있으면 네네. 그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2: 아, 그래요?
3: 그 자체가. 예. 저 그거는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거 대안이 있느냐.
2: 그렇죠.
3: 그 여전히 좀 약간 뭐 돌이켜보자면 우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굉장히 잘하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예, 그렇게 높지는 않고 그래서 아, 참 비메모리 분야도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비메모리 분야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2: 예.
3: 그런데 그래 그나마 다르게 생각하면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메모리라도 잘해서
2: 있어서.
3: HBM이라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이렇게 지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젠슨황이 이번에 와서도 이제 겉으로 얘기는 뭐 HBM 이 얘기만 하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서로가 이제 상보적인 어떤 관계에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엔비디아에 종속되기도 하지만 엔비디아도 사실은 이제 한국의 HBM에 사실은 어느 정도 종속이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 여러 그 제조 그 기반에서 나오는 그 뭐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대체가 불가능한 거라서. 근데 그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걱정이 많긴 합니다만 그나마 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활용하는 플랫폼 기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그 우려를 조금 덜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이지 않을까. 엔비디아는 그냥 AI 연산 인프라를 제공한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칩, GPU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CUDA라는 어떤 그 소프트웨어 그 생태계를 굉장히 이제 꽉 잡고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전 세계 AI 관련해서

0: 뭔가를 하는 사람들, 그 중요한 개발자들이 그 예. 생태계 안에 뭐 90% 이상 이렇게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사실 뭘 하려고 하더라도 그 생태계를 벗어나서 한다는 게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고 이게 그거를 이제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는데 이제 뭐 수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예, 뭐 서로가 이제 윈윈할
1: 저도 그 이종필 네.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시는 게 이제 우리나라가 엔비디아가 원청이 되고 우리나라는 하청에 머무르는 거 아니냐. AI 시대에 미국이 1등하고 우리 2등 아니냐 이건데 저는 사실 지금 위치만 해도 굉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럽 같은 나라들은 제조업 기반 완전히 붕괴되면서 지금 AI 시대에 하나도 못 올라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 적어도 우리는 이제 빅테크에게 가장 가까운 파트너는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근데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빅테크들이 AI 사업한다고 막 데이터 센터 막 여기저기 짓고 이러는데 그걸 넘을 수 있느냐 전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요. 4대 빅테크 있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구글 이 회사가 올해 투자하는 돈만 우리 돈으로 한 10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2년 뒤에는 50%가 더 늘어나요. 여기서 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과연 이 비용을 감당할 기업이 있을까. 저는 그래서 그냥 1등은 그냥 미국이 해라. 그 대신 우리는 바로 아래서 2등이라도 따라가겠다는 전략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2: 아니 유 교수님 근데 뭐 이 업계 동향을 좀 조사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기업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해외 빅테크 여기에다가는 데이터를 엄청 활발하게 제공하는데 정작 우리 기업끼리는 영업 비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공유를 극도로 꺼린다. 진짜 그런가요?
3: 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보면 네. 이게 그 서로 배타적이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2: 그래요?
3: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아시겠지만 무슨 우리는 항상 이렇게 뭐 업계 서열을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제 경우로 보면 어느 국가를 가도 이렇게 막 뭐 재계 서열이 어떻고 뭐 1위가 어떻고 2위가 어떻고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에도 여러 번 시도를 하죠. 왜 시도를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가 이쪽에도 많고 이쪽에도 많고 그다음에 뭔가 뭐 인프라도 있고 그러면 그 정보와 관련돼서 뭔가 그 공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시너지를 뭔가 얻어내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 그거에 있어서 베타성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면 뭔가 영업 비밀을 준다라고 준다.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사고방식이 약간 좀 그런 거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노력을 안 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예. 그런데 뭔가 이걸 공유를 하고 뭔가 또 다른 어떤 사업 기회를 하게 되면 복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또 비판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뭐 지금 이제 얘기가 되는 그 각 사업에 뭐 강의 때문에 좀 가봤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그 뭔가 그 체크가 보안이 군대 뺨쳐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벽을 이렇게 쌓아놓은 걸 지금 요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 이렇게 젠슨왕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다 내준단 말이에요. 그걸 다 내주고 막 이렇게 하면 물론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도 아는데 제가 그냥 바람은 과도한 짝사랑은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깐부처럼 이렇게 러브샷 했던 그 총수들 그분들이 조금 더 영악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분위기 좋고 우리가 젠슨왕이나 엔비디아랑 친하다는 걸 보여주고 막 이러면은 기업의 어떤 가치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훨씬 더 그 사람보다 영악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냥 일반 국민에서 하면 이걸 러브샷을 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2: 2305님께서 저는 그래도 행복 회로를 돌리게 됩니다. 불확실한 시장 경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서요라고 하시고 3000님 3000번 젠슨 황은 미래 먹거리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네요 하셨고 7563님은 젠슨황 한마디에 주가가 휘청여서 저한테는 젠슨황 방안 그렇게 좋게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수님 그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좀 협력을 통해서 AI 생태계 편입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도 현실적인 좀 생존 전략이 되는 건 뭐 부정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0: 예, 예.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엔비디아 생태계에서 가장 큰 이제 해자라고 하죠. 그게 예. 쿠다 생태계라고 쿠다 생태계. 하는데 이게 이제 GPU 병렬 컴퓨팅을 하는 플랫폼, 즉 프로그래밍하는 모델인데. 지금 여기 이거를 벗어나서 뭔가를 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생태계 안에서 사실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GPU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네. 떨어지더라도 쿠다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하고 엮일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그 뭐 이틀에서 벗어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이잖아요. 지금 뭐 얼마 뭐 8천조 엔비디아 돈으로 그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하지만 그 우리 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상황이 사실은 또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고 이게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상황. 언제 어떻게 나와서 뭐 중국의 딥시크가 한번 이렇게 나와서 이제 충격을 줬던 것처럼 거기에 대한 플랜 B는 당연히 준비해야 하는데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그 엔비디아 말고도 뭐 AMD나 인텔이나 구글이나 이런 업체들하고도 사실은 또 협력 관계를 지금 맺고 있기 때문에 아마 플랜 B들은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네. 우리나라가 어쨌든 엔비디아의 좀 파트너, 단순한 파트너, 뭐 아까 뭐 하청 이런 비유도 했습니다만 그런 관계를 좀 넘어서 정말 AI 시대에 좀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정부 또 기업도 각각 좀 면밀한 전략을 다각적으로 좀 세워보는 부분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26년 6월 12일 금요일에 준비한 KBS 열린 토론인가요? 열띤 토론인가요? 하여튼 우리가 준비한 순서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종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님, 유현재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교수님, 그리고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님 세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자,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시민농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KBS 열린 토론 김용준이었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자 정부와 유통업계가 소비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돌려주는 환급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30%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환급 행사에 이어 오는 17일부터는 대형 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6월 수산물 특별 할인전도 열리는데요. 명태와 고등어 등 주요 수산물은 물론이고 전복과 장어 같은 여름 보양식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먹거리 물가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으면서 가계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통시장 환급 행사와 다양한 할인전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침체된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디바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여러 경제 현상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가는 빅데이터 경제 시간입니다. 인사이트 K 연구소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2: 네, 뭐 디지털 시대, AI 시대 대세가 되고 있죠.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디지털 시대, AI 시대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아날로그 감성을 더 희망하고 또 소비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AI 시대가 심화될수록 오히려 아날로그 감성은 커진다. M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지난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000명을 웹 조사한 내용이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결과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 결과 살펴보면 다수의 응답자들이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감성이 더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응답했단 말이죠?
2: 그렇습니다. 무려 10명 중 7명, 오. 69.9%가 디지털 기기 사용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아날로그 활동이 더 필요하다. 디지털 콘텐츠보다 아날로그 콘텐츠에서 더 큰 감동을 느낀다. 이런 응답도 뭐 절반이 조금 넘을 정도에서 53.8%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 뭐 말 그대로 휴대폰도 사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응답하라 1988, 응답하라 1994 전화번호로 잘 외웠었어요. 아마 이전에 그도 이제 전화번호 많이 기억 못하실걸요.
1: 맞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2: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이 디지털 시대의 상황이거든요.
1: 네.
2: 그러면서도 왠지 시 한 편을 잘 외울 수 있는 누군가가 더 감성적으로 보이는 것이거든요. 시몽, 너는 아느냐,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그게 뭐 윤동주의 이 별 헤는 밤인가요? 이런 사람의 감성을 촉촉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분명히 디지털이고 AI를 이야기하고 할 것 같고 뭐 에이전트 AI, 피지컬 AI 이런 이야기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 주변은 이런 아날로그 감성을 더 필요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일종의 이 역작용.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으면은 오히려 반대를 원하는 그 현상이 지금 AI 시대, 디지털 시대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인공지능 시대의 아날로그 감성에 더 목말라 하는 이유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뭐 그런 것들일까요?
2: 그렇죠. 이제 피로감인 것 같아요. 이번 조사에서도 보면 AI 디지털 피로감이 좀 키운 아날로그 감수성.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커지게끔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왜냐하면 뭐 온통 주변이 다 그렇거든요. AI, 냉장고도, 뭐 청소기도. 어떨 때는 정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대나무 빗자루를 들고 살인문 바깥을 이렇게 쓸면서 그 정말 날리는 먼지를 마시면서 에휴 그래. 이 애들이 좀 돌뿌리에 채이면 안 되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감성인데 현대에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왜냐면 다 기계가 해주고
1: 네.
2: 급청소도 AI 청소기가 해주다 보니까 뭔가 이럴 때 오히려 그런 아날로그 감성은 전혀 다른 어떤 차원에서 접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로감이죠. 뭐 온통 왼쪽도 오른쪽도 앞도 뒤도 아 AI라고 이야기를 나누죠. 뭐 심지어는 에어컨도 AI 에어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오히려 부채를 이렇게 휘적휘적거리면서 바람을 쐬는 것도 어떻게 볼 때는 힘든데 왜 그렇게 그냥 에어컨 틀면 되지 생각할 텐데 그 이 손으로 부채질하는 그 바람이 어떨 때는 더 시원한 것 같고 그게 말 그대로 디지털 피로감에서 오는 디톡스 현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AI나 뭐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이후의 감정 상태는 어떻다고 말하던가요?
2: 이게 참 흥미로운 게
1: 네.
2: AI가 만든 것인지 사람이 만든 것인지 구분이 안 돼서 혼란스럽다. 요즘 이야기하시는 분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하게 영상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 AI야 실제 영상이야 그런 게 참 많거든요.
1: 맞아요.
2: 또 실사와 거의 비슷한 AI 영상도 어떨 때는 화들짝 놀라면서 공포감도 느껴져요. 앞으로 세상은 연인도 그러면 AI 연이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1: 네.
2: AI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 좀 야단쳐주고 에이 입 다물어 치아 치료받을 땐 그러면 안 돼. 하여튼 그 이 의사 선생님의 꾸지람이 더 정겨운 그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닌가. 디지털 기기 없이는 불안하고 의존하는 느낌이 든다가 또 그 다음 순서로 나왔고요. SNS 알고리즘이 나를 조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노트북을 보더라도 항상 보는 그 영상만 봐야 되거든요. 아니, 물론 뭐 우리 KBS 경제로 통일로만 계속 보는 건 뭐 좋은 거긴 합니다만
1: 네.
2: 정보가 너무 많아서 또 피로하고 지침을 넣어요. 어떨 때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이제는 이 뉴스 인터넷에 있는 그걸 다 읽어 내려가는 것도 피곤할 지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좀 가려서 나한테 뉴스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 KBS 뉴스도 그냥 나한테 필요한 것만 좀 뽑아서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많은 거죠.
1: 뭐
2: 그린을 오래 보면 눈이 피로하고 두통이 온다. 하루 종일 이렇게 뭔가를 볼 수밖에 없는 정말 어떤 분들은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잠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니면은 휴대폰에서 돌려 나오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잠드는 분들도 많다고.

0: 보니까 시작도 AI, AI 알람. 그다음에 끝나는 것도 하루에 일과가 끝나는 것도 AI, 디지털.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AI가 나 대신 생각해 주는 것이 불안하다라는 응답도 있어서 일단 물론 이건 이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는 굉장히 너무 편리하고 너무 좋은데 놀라죠. 네. 이것도 돼.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는 정말 이 AI 이 셰프 로봇이 내가 원하는 요리도 다 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셀리 널 먹던 엄마 맛 미역국 좀 꺼내줘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게 그냥 과연 반가운 일일까. 그래도 엄마 손길이 있어야 되는데 음식은 손맛인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최근에 2030 세대들은 뭐 보드게임이나 LP 레코드샵을 찾으면서 아날로그 감성에 심취한다고도 하던데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20대 같은 경우에 정말 디지털 세대죠. AI 세대인데 이들이 오히려 보드게임을 하면서 화면으로 보는 게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보드게임을 하고 공예를 합니다. 또 레코드샵에 가서 사장님 LP판 있어요. 사장님도 한참 놀라는 거죠. 아니, 이 친구들은 어머니 세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무슨 LP판을 찾고 CD도 사라진 지 오래잖아요. 근데 이 레코드샵에 가서 아날로그 감성으로 듣고 싶은 LP판을 고른다? 015B? 뭐야? 이렇게 되는 그 오히려 이제 레트로 감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레트로가 뉴트로가 된다 그러는데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20대, 30대가 핸드메이드 공예를 하고 레코드 샵을 방문하고 요즘에 또 필름 카메라 현상소가 상당히 또 유행이라는 거예요.
1: 네.
0: 이런 걸 보면은 말 그대로 왠지 이 사진을 좀 만져봐야 되는 실물 사진을 만져봐야 되고 또 흑백 사진이 그렇게 유행이라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은 오히려 다른 세대보다는 2030 세대에서 불어닥친 이 아날로그 감성 열풍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1: 그러면 이런 아날로그 콘텐츠가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의 감각적인 취향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요. 이게 뭐 어르신들이 볼 때는 이 철부지 감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더 깊이 빠져들거든요.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튜브를 보면은 2030 세대가 7080의 음악, 7080 시대의 음악을 막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LP라든지 레코드, 마치 이제 아이유가 과거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정말 이런 감성이 자극되는 거죠. 종이 다이어리 요즘 쓰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오래 게임 아까 말씀 필름 카메라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좋아해서 이런 것들을 즐기게 되고 접촉하게 되는 거 오히려 정말 이 디지털 시대의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 감각적인 감성적인 취향이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출시되는 뭐 이런 아날로그 제품들도 좀 기능보다는 감성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말씀대로 뭐 이제는 자율주행 차량이 대세인데 그냥 미래형 차를 만들어내는 걸로는 아날로그 감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요즘에 뭐 미국은 이미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미지만 상당히 그게 하나의 어떤 문화로 자리 잡은 게 클래식카, 뭔가 복고풍의 자동차. 이거 정말 70년대 차량 같은데 80년대 차량 같은 게 깜짝 놀랄 정도. 그게 후원을 못 가거든요. 오히려 이제 내부는 지금으로서도 자동차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해냈는데 그 바깥에 이 자동차의 외관을 보면은 야 이거 90년대에 정말 판매했을 법한 그런 차량들 80년대 이런 차량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기능보다는 오히려 이 최근에 나오는 그런 제품들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LP 플레이어도 그렇고 이런 아날로그적 감성을 더 부각시키면서 강조하는 쪽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러니까 뭐 손글씨, 보드게임, 필름 카메라, LP 같은 이런 감성 소비가 네. 앞으로 뭐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0: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는 완전히 멸종이라는 이야기를 쓰잖아요. 이제는 송골 씨도 거의 안 하겠지. 보드 게임 같은 거라 에이 뭐 정말 전설의 고향이야. 그다음에 필름 카메라 말도 안 돼. 그다음에 LP판 이렇게 영했는데 오히려 이게 더 고급 제품이 되고 더 오히려 감수성이 강조되면서 하나의 시장으로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송골 씨 같은 거를 예쁘게 쓸 수 있는 그런 팬들이 또 전용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잉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그냥 타이핑을 해준 편지는 보관을 할까요?
1: 근데 굳이 안 하겠죠.
0: 아니 그럼요. 송골 씨로 이렇게 해서 경제로 통일로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정말 특히 그 코너 중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코너가 나오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감동을 자극하기 때문에
1: 네.
0: 앞으로 하나의 정말 넘볼 수 없는 오히려 독보적인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좋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경제 현상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가는 빅데이터 경제 인사이트 K연구소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자가 부릅니다. 버스 안에서.

0: Bon appétit.
1: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2: 관련 소식을 비롯해 주목을 끈 경제 뉴스 전해드리는 디지털 세상입니다. 임종윤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네.
2: 그 뭐 저희가 네이버나 카카오톡 같은 것들을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플랫폼들의 서비스 매출이 160조 원을 넘는다고요?
3: 예, 이게 사실은 우리가 너무 일상에서 그냥 쉽게 접하고 누리고 이용하고 뭐 활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뭐 그렇겠지 싶을 생각이 드는데 얘네 산업, 그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그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라는 거를 좀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했고요. 이게 전제를 미리 말씀드리면 작년이 아니고요. 24년입니다.
2: 아, 네네.
3: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160조가 아니라 아마 2025년이면 거의 300조, 아니 200조 가까이 되지 않을까 하여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그러게요.
3: 뭐 그거는 뭐 수치로 확인한 게 아니니까
2: 네.
3: 그 정도로 우리가 이 디지털 플랫폼에 많이 노출돼 있고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고요. 일단 2024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5% 정도 이게 증가한 매출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검색은 네이버, 메신저는 카카오톡, 생성형 AI는 ChatGPT 이렇게 많이 쓴다. 2024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아마 올해 2026년 올해는 이 ChatGPT를 많이 쓸지는 몰라도 비중은 상당히 좀 줄어들 거다. 얼마 전에 제가 본 기사로는 60%대까지 줄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2: 그렇군요.
3: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들 디지털 플랫폼 이용 경험을 조사해보면 검색, 메신저, 지도 검색, 전자상거래 등에서 90% 이상의 높은 이용률을 나타냈다라는 거고요. 특히 생성형 AI 이용률이 78%로 전체적으로 낮았는데 이게 20대는 이용률이 92%까지 나타나서 결국은 이 생성형 AI도 이제는 남녀노소가 계속 많이 쓰고 있고 물론 아직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아마 글쎄요. 아마 2025년 올해 기준으로 하면 이것도 역시 다른 디지털 플랫폼들처럼 90% 이상의 평균 전체가 이용률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매일 이용하는 빈도로 보면 메신저가 91%인데 네. 카카오톡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검색은 네이버를 얘기할 테고 85%. 동영상 공유 69%. 동영상 공유는 유튜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3: 이런 순으로 해서 우리나라 이런 플랫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상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이제 확인해 준 자료다. 근데 깊이 자리를 잡고 있던 게 2024년이고 지금은 뼛속까지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더 아마 활용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이미 놀라운 매출 규모인데
3: 맞습니다.
2: 아마 지금은 그걸 훨씬 뛰어넘었을
3: 그러니까요.
2: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좀 분야별로 어떤 플랫폼 쓰고 있던가요? 좀 자세히
3: 예.
2: 볼까요?
3: 앞서 뭐 어느 정도 뭐 아마
2: 네.
3: 상상을 하실 텐데 일단 검색은 네이버가 여전히 아직 잘 1위입니다. 67%. 수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네이버 관련돼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AI 검색으로 이제 판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 구글 이 검색 이 부분을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우리가 봐야 될
2: 네.
3: 거다. 이거는 염두에 두시고 이 67% 현재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앞으로도 계속 제가 팔로우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2: 네.
3: 그다음에 메신저는 뭐 카카오톡이 92%.
2: 그렇죠.
3: 이건 뭐 압도적입니다. 그다음에 SNS를 보니까요. 의외로 인스타그램이 제일 높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페이스북이 조금 주춤한 그 자리를 인스타가 차지해서 그런 게 아니냐 생각이 좀 되고 확실히 이제 비주얼 쪽에 그 관심들이 많으신 게 아닌가
2: 네.
3: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 비중이 35%라는 거를 봤을 때는 아직 이 SNS 부분은 이제 경쟁자들이 여전히 치열하다. 네.
2: 네.
3: 그런
2: 네.
3: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상거래에서도 쿠팡이 53%로 이게 1위였는데요. 이것도 역시 2024년 기준으로 생각하면 지금도 쿠팡이 1위인 거는 맞는데
2: 네.
3: 이 비율은 변화의 조짐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플랫폼을 좀 바꿨던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 쓰던 플랫폼을 이제 바꿨던 경험에 대한 질문을 한 거에서는 음식 배달이 제일 많았고 전자상거래가 또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음식 배달 쪽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2: 그런데요.
3: 서비스가 조금 더 뭔가 좋거나 아니면은 뭐 할인을 많이 이러면은 이거 쓰다가 갑자기 B로 A 쓰다가 B로 간 이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고
2: 네.
3: 이거는 이제 전자상거래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쿠팡이라든가 이런 기존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변화가 지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앱마켓, 메신저 이런 것들은 뭐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일반적인 것들은 웬만하면 잘 안 바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자상거래 멤버십 구독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게 뭐냐면 쿠팡의 와우 회원 같은 거, 네이버의 플러스 같은 거,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보니까 쿠팡 와우, 네이버 플러스, 신세계 이런 순이어서 뭐 이것도 역시 전자상거래 전체 매출 순위, 이용 순위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쿠팡은 빠른 배송이 가장 큰 매력인 것으로 응답자 응답을 했어요. 네이버는 가격 합리성과 연계 서비스 이걸 강점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네이버가 이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버랑 같이 해서 배민을 인수 추진을 한다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국 왜 네이버가 뜬금없이 배달 서비스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에 백그라운드 스토리.

0: 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그렇죠. 있는 모양이고요. 예. 다음 소식 볼게요. 그 북유럽의 선진국으로 알려진 노르웨이에서는 신차 판매의 거의 대부분이 전기차라면서요.
0: 저도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습니다. 많이 팔린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이 정도까지는 몰랐는데요. 뭐 수치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달에 노르웨이에서 신차가 등록된 게 15,000대 정도 됐는데 이 중에 전기차가 15,200대. 그러니까 15,500대가 팔렸는데 15,200대가 전기차여서 97.8%였습니다.
1: 거의 다. 예.
0: 네. 그리고 이게 5월 달만 그 무슨 저 이란 전쟁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올라서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1월에서 5월까지 누적으로 98%.
1: 와.
0: 그러니까 그냥 5월 달은 그냥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냥 평소대로 팔렸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는 이미 작년부터 전기차 전환이 사실상 마무리된 국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1: 그래요.
0: 있는데 2025년 기준으로 노르웨이 신차 전기차 비중이 95%, 2024년에는 88%. 88%인데도 글로벌 탑일 텐데 네. 이건 뭐 95%, 7%까지 갔으니까 대단한 거고요. 참 여기서 국내랑 비교를 하는 게 조금 저도 수치가 너무 낮아서 좀 그렇긴 했는데 우리나라는 최근도 아니고 작년 8월 기준으로 18% 정도였습니다. 신차에서 전기차 판매 기준이.
1: 차이가 크네요.
0: 근데 아마 올해 상반기에 조금 올해 1분기에 그 이란 전쟁 이후에 1분기에서 늘기 시작해서 2분기에 조금 늘고 있다고 했으니까 20%포인트 정도 2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노르웨이 면 사실 비교 대상은 아니죠.
1: 그러네요. 네. 아니 그래도 전기차가 그 내연 기관차보다는 비싸잖아요.
0: 아유, 예.
1: 그런데도 이렇게 전기차 비중이 노르웨이에서 높은 이유는 뭐예요?
0: 노르웨이에서 아마 그 예능 프로그램 보셨던 거 기억해 보시면 햄버거 하나 먹는데 우리 돈으로 한 2만 몇천 원 하고 그냥 무슨 저 맥도날드 같은 일반적인 햄버거 우리나라보다 한 서너 배 비싸다는
1: 그런가요?
0: 그런 거 보셨던 기억이 나실 거니까 그만큼 노르웨이는 물가가 엄청나게 비싼 나라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전기차는 얼마나 더 비쌀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1: 네.
0: 근데 노르웨이에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비용을 다 했을 때 그냥 차값만 놓고 하는 게 우리가 차를 살 때 차값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1: 그쵸.
0: 이런저런 부대비용이 들어가잖아요.
1: 맞아요.
0: 세금도 많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훨씬 싸다라는 겁니다. 이 이유가 이제 노르웨이의 정책, 이 노르웨이가 이 전기차를 빠르게 보급하기 위해서 세금 문제를 이제 바꿨기 때문인데요. 전기차에 대해서는 등록세, 부가가치세 이걸 면제를 하고 그다음에 반면에 휘발유랑 디젤 차에는 더 높은 세금과 연료 부담에 대한 그런 세금들을 부과를 하고 뭐 이런 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를 사는 거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차량을 살 때부터 운행할 때가 살 때도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는데 사서 굴릴 때도 계속 혜택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르웨이가 이 전기차가 판매가 이렇게 늘어났던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뭐 통행료, 주차요금 감면이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들이 어느 누구든지 바보가 아니랄 바에는 가뜩이나 유럽 사람들이 특히 북유럽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비싸도 전기차를 타겠다는 사람들한테 전기차를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세금부터 통행료 뭐 등등등까지 심지어 뭐 그 에너지 요금까지 다 이렇게 감면을 해주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전기차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1: 네.
0: 이 올해 노르웨이가 2025년까지 이제 신차를 다 무공해차로 전환한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1: 네.
0: 작년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게 95.9%였으니까 사실 거의 다 달성을 한 겁니다. 이 엄청난 정책이. 이렇게 노르웨이에서 전기차가 잘 팔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현대차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뭐 테슬라, 도요타, 폭스바겐, BMW 등등등 심지어 중국 브랜드까지 뭐 노르웨이에서 이 전기차 팔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 그렇겠네요.
0: 그렇게 경쟁 또 심해지면 가격도 싸지잖아요.
1: 아~
0: 뭐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제가 그거는 확인 못해봤습니다만 그 정도로 노르웨이가 이 전기차에서는 엄청난 선진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럼 이렇게 모범적인 노르웨이 사례를 좀 다른 나라에서도 써먹으면 전기차를 이제 네. 늘려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0: 그렇죠.
1: 같은데요.
0: 저도 사실은 그게 제일 큰 관심사여서 내용을 좀 쭉 봤는데
1: 네.
0: 일단 노르웨이가 다른 나라보다 좀 차원이 조금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면 노르웨이가 이 국가 재정이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노르웨이 국가 재정이 탄탄해? 지금 유럽이 다들 지금 재정 그 저 이슈가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은 나라들
1: 맞아요.
0: 아니야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노르웨이에서 석유가 나는 나라더라고요.
1: 노르웨이가요?
0: 예, 그 북해산 브렌트유. 그거에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노르웨이라고
1: 그렇군요.
0: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르웨이는 원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뭐 원래 세금도 많이 내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 확실히 기름이라는 기름 판매 석유 판매 대금이라는 이런 확실한 그런 소득이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겠고 그다음.

0: 다음에 뭐 자동차세 또는 뭐 전력 그리고 노르웨이가 그 수력도 굉장히 강합니다. 네, 이 피오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래 수력 발전도 워낙 오래됐고 석유도 나고 가스도 나고 수력으로 해서 또 전기
1: 가진
0: 땡기고
1: 게
0: 뭐 하여간 지금 가진 게
1: 많네요.
0: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노르웨이가 이제 이런 기반이 좀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강력하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면서 전기차 정책을 끌고 가고 있는 거긴 한데 근데 노르웨이 내부에서도 아니 그렇게까지 감면을 해주면 세수가 줄잖아라는 그런 뭐 우려의 목소리가 없잖아 있다라고 얘기는 좀 하는 건데요.
1: 네.
0: 제가 이제 이 기사가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물론 우리랑 다르죠. 노르웨이가
1: 상황이.
0: 상황이 다른 건 맞는데 중요한 거는 노르웨이가 어떻게 해서 전기차 보급 신차에서 전기차 보급률을 이렇게 늘렸느냐 그거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있는데 소비자들이 알아서 전기차를 살수 있게끔 정책 인프라를 만들어놨다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당 나라가 다 자기 나라만의 사정이 있다라는 건 있고 그럼 그 나라가 이 전기차 정책을 펼때 그게 꼭 보조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이 아유 그래 나는 이것저것 다 감안했을 때 전기차를 사는 게 나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뭐 환경에도 도움이 되겠어라는 생각이 갖게끔 만들어줘서 전기차를 살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노르웨이 정책에서 배워야 되는 거지. 노르웨이가 뭐 석유가 나고 뭐저 수력 발전이 돼서 돈이 많아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1: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정책의
0: 맞습니다.
1: 흐름을 배워야 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디지털 세상 임종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0: 네,
1: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정보를 살펴보는 부동산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먼저 한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부터 살펴봐 주시죠.
3: 네. 6월 1주차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 살펴볼 텐데요.
1: 네.
3: 5월 12일부터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이 됐는데 시행 전보다 이제 상승폭이 확대가 되다가 주춤주춤했잖아요.
1: 네.
3: 그래서 6월 1주차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0.15에서 0.31%까지 올라갔다가 5월 4주차가 0.25% 상승폭이 축소가 됐거든요.
1: 네.
3: 그래서 6월 1주차가 어떻게 나올까 저도 궁금했는데
1: 그러게요.
3: 똑같이 나왔습니다. 0.25%. 그러니까 상승폭이 확대되지도 않고 축소되지도 않는 상황이니까 저는 이 정도 분위기에서 이제 속도 조절, 보합 흐름 그냥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집주인들은 일단 매물을 회수하고요. 호가를 올렸는데 이게 반응을 보잖아요. 호가를 올렸는데 집을 사려는 분들, 매수자들이 막 붙어주면 신나게 호가를 더 올릴 수는 있는데
1: 그쵸.
3: 매수자들이 없습니다. 다 관망을 합니다. 대출도 안 나오고 세제 개편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나 모르겠으니까 일단 지켜보겠다. 세제 개편안 나올 때까지 그럼 7, 8월까지는 지켜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이대로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중에서 그래도 0.25% 상승이라는 얘기는 그래도 살 사람은 있잖아요. 나는 모르겠는데 난 그냥 필요한데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5억 이하 구간에서는 이제 전세난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있고 고가 아파트 시장 또 가끔 신고가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진짜 돈이 많으신 분들, 그냥 필요하신 분들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가 아마 다음 주도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 네.
3: 서초구는 0.2에서 0.21% 별 차이는 없고요. 송파구도 0.28, 0.28이니까 큰 변화는 없습니다. 노원구도 0.24에서 0.23%니까 전체적으로 좀 조용한 서울은 그냥 이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경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경기도는 좀 변화의 흐름이 있습니다. 온도 차이가 좀 있는데요.
1: 네.
3: 눈에 띄는 거는 과천시가 좀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0.19%. 과천시가 빠진 얘기는 과천은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1: 그래요.
3: 그런데 이제 서울하고 비슷한 분위기긴 한데 지금 분위기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 셔셰권이라고 제가 여러 번
1: 네,
3: 말씀드렸는데
1: 맞아요.
3: 성과급을 받거나 30대들 신혼부부들이 갈 수 있는 아파트 위주로 이제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 과천시는 이분들이 가기에는 여전히 높은 벽, 서울의 마포, 성동 같은 그런 곳이기
1: 느낌이요.
3: 때문에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1: 네.
3: 이천시가 여전히 마이너스 0.16%입니다. 차라리 성과급을 안 줬더라면 이천시에 살 수 있는 분들이 돈을 받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원래 이천시에 사려고 하다가 동탄 신도시, 용인 수지,

0: 0.29%로 살짝 올라갔기 때문에 전세 상승은 다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셔세권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 기업으로 가는 셔틀버스와 역세권의 합성어잖아요.
0: 네.
1: 이쪽 집값이 대체 얼마나 오른 거예요?
0: 제가 앞서서 이제 대표적인 동탄 신도시 네. 0.6%를 말씀드렸는데
1: 네.
0: 누적 상승률을 보게 되면 서울이 3.9% 정도였는데 동탄구는 5.11%니까 서울보다 상승폭이 더 높습니다.
1: 그러네요.
0: 이게 계속 이런 뉴스가 나와서 제가 임장을 다녀왔거든요. 동탄 신도시 한번 갔다 왔습니다. 며칠 전에 갔다
1: 어때요?
0: 왔는데 일단 동탄역 옆에 보면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백화점 위에 주상복합이 있어요. 롯데에서 지은 동탄역 롯데캐슬이라고 유명한 아파트인데 왜 유명하냐면 한 2년 전이었나요? 그 무순이 청약에서 사상 최고 200만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때 로또가 나왔기 때문에
1: 네.
0: 200만 대 1이 나왔는데 저도 넣었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200만 대 1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인데 전용 84 우리가 말하는 34평 아파트인데요. 지난달에 20억 8천만 원. 이 화성시 동탄
1: 와.
0: 20억 8천만 원이 거래가 됐고 부동산에 가보니까 최근에 22억 5천에도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1: 이야.
0: 아니 전용 84가 이게 대형도 아니고 20억 22억이면 서울에 한강벨트에 그래도 좀 견줄 수
1: 진짜?
0: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일단 깜짝 놀랐고요. 더 중요한 건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매물이 없답니다. 이 가격인데도.
1: 이렇게 비싸도요?
0: 저 같으면 얼른 팔 것 같은데 일단 매물이 없다는데 또 한 번 놀랐고요.
1: 주고 계시는구나.
0: 그러니까 이건 뭐 2021년에 지은 신축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좀 더 벗어나게 되면 동탄역에 가게 되면 아파트가 또 시범단지 아파트들이 있는데 우남 퍼스티빌 아파트가 있고요. 더샵이 있고 이제 하나 포레나 아파트가 있는데 우남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가 가끔 한 분기당 한 번씩은 임장을 가는데
1: 그러세요?
0: 1분기 때 한 3월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임장을 갔을 때 전용 84가 13억, 14억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됐고 작년에는 11억, 12억 정도 거래가
1: 네.
0: 됐는데 그때도 야 이렇게 올라서 돼? 부동산 사장님도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랐어 라고 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요. 15억 거래가 됐고요. 15억 9,800만 원 거래가 됐고요.
1: 거의 16억.
0: 16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고 매물은 18억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18억. 그런데 18억도 매물이 많이 없고요. 18억도 거래가 됐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어디서 거래가 됐는지 좀 웅성웅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달 전에 14억 가던 게 18억까지 호가가 올라가고 작년에 12억 가던 게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강남보다 더 많이 올라갔는데 도대체 어떤 분들이 사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 궁금해요.
0: 역시 성과급 받으신 분들. 부부가 한 분은 삼성전자 다니고 다른 배우자는 하이닉스 다니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1: 진짜요?
0: 와 진짜 너무 부럽습니다.
1: 와,
0: 진짜
1: 그런 커플이
0: 너무 부럽구나. 그런 분들은 올해도 성과급 받고 내년에도 받으니까 사실은 20억 아파트를 사도 전혀 부담이 없는 여유가 있습니다.
1: 와.
0: 그래서 보통 성과급을 한 번 받으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앞으로 더 받을 것 같으니까 용감하게 좀 사시는 것 같습니다.
1: 야.
0: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특징은 뭐냐면 동탄 신도시도 굉장히 넓잖아요. 10만 세대 정도. 분당보다도 더 넓을 수도 있는데 더 큰 신도시인데요. 역세권 주변 아파트는 이렇게 강세인데 지하철역에서 거리가 떨어지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 현상은 약간 전국적으로 본다면 서울을 바라보는 느낌이에요. 지방이 안 오르니까 나 서울이라도 가야지. 동탄 신도시도 외곽에 있는 분이 몇 년 살아보니까 우리 동네는 집값이 안 오르는 것 같아. 여기는 오르네. 역 주변에. 이번에 남편 성과급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사 가자라고 해서 내부에서 이렇게 상급지로 역 주변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다른 양극화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와 엄청나게 올랐네요. 이쪽 동탄 지역이.
0: 네.
1: 그 삼성전자 임금 협상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저금리로 5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 해주기로 한 거였잖아요.
0: 네.
1: 하이닉스 직원들도 이거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데 이게 이제 또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지 않나요?
0: 부추길 수 있죠. 왜냐하면
1: 그렇죠?
0: 성과급도 받고
1: 그러니까.
0: 대출까지 받으면 솔직히 좀 부럽긴 합니다. 요즘 대출이 안 나오는데.
1: 그렇네요.
0: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사내대출이잖아요. 네. DSR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그냥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출이 아닙니다. KBS도 좀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삼성이 1.5% 금리입니다. 이것도 부럽습니다. 1.5%로 5억까지 사내대출 해준다고 하니까 하이닉스는 지금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1: 있긴.

0: 있어요.
1: 있는데 1억까지만 해주니까.
0: 아, 차이가 좀 있구나.
1: 야, 우리는 1억인데 우리가 지금 돈 더 잘 벌고 있는데 이게 웬 소리야. 우리도 해줘라고 하는데 안 해주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분들은 안 해주면 그냥 경쟁회사로 가버립니다.
0: 이직이 쉽죠.
1: 이직이 쉽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걱정을 하는 건 야, 인센티브도 받고 대출을 받으면 이거 너무 레버리지가 큰 거 아니야? 이거 집값 자극할 수도 있잖아 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에서 지금 나오는 대안은 근저당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데 5억 대출을 해주게 되면 근저당을 120% 잡으면 6억이 잡히잖아요. 은행이 저당권을 6억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대출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중 대출은 못 받게 되고 그냥 은행에서 받을 대출을 회사에서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야 은행에서도 대출 받고 회사에서도 대출 받고 레버리지가 너무 큰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아, 이렇게 진짜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양극화 시대예요. 서울 집을 사는데 소득 5분위는 4.4년이 걸리는 반면에 소득 1분위는 29.3년이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1: 그렇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3월 기준입니다. 서울 소득 3분위. 3분위가 뭐냐면 이제 20%로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20%를 5분위라고 하고요. 하위 20%를 1분위라고 하는데 3분위라고 하면 이제 100으로 보면 40에서 60% 중간 구간 안에 들어가는 분들인데 소득이 이분들이 서울 3분위 그러니까 집값도 중간에 있는 집을 살 때 PIR이라고 하죠. Price to Income Ratio라고 하는데 돈을 모아서 한 푼도 안 쓰고 남편하고 부인이 돈을 모아서 집 사는데 몇 년이 걸리느냐 10.49가 걸린다고 합니다. 중간에 있는 분이 중간에 있는 아파트를 살 때 10.49가 걸리는데 결국에는 이거 5분위 상위 20%는 그럼 몇 년이 걸리느냐 4.44년. 중간 분들은 10년이 걸릴 걸 소득이 높은 20%는 4년 반 정도면 집을 살 수가 있고요. 근데 하위 20%는 몇 년이 걸릴까라고 본다면 이분들은 좀 슬픕니다. 29.36이니까 3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0: 네.
1: 이게 돈을 한 푼도 안 써야 되잖아요. 30년 동안 돈을 안 쓰는 것도 말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하위 20% 분들이 아무리 절약을 하더라도 서울의 중간 아파트 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양극화의 한 단면으로 보여지고요. 두 가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위 20% 1분위에 있는 분들은 공공주택이라든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서 주거 안정을 좀 해줘야 되고요. 이분들의 소득을 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인 지원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마지막 소식 볼게요. 이 경기도 주택 매매 거래 3건 중에 한 건이 30대예요.
1: 네. 요즘 집 사는 분들 예전에는
0: 많이 젊어졌다.
1: 40대들이 주택 구매 연령이라고 했거든요.
0: 네.
1: 집은 일단 살아보고 애 넣고 애 학교 갈 때 그때 사면 되지 돈 모아서 이게
0: 없고.
1: 저희 세대 때의 공식이었는데 요즘 30대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기다려? 지금 전세도 문제고 집값도
0: 어떡해.
1: 올라가고
0: 네.
1: 대출 받아서 부모님한테 좀 빌려서 사야 돼. 아니면 꼭 서울을 아니면 어때? 그냥 주거 안정이 중요하니까
0: 아,
1: 나는 갈래라고 해서 지금 경기도 쪽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서 떠나서 이제 경기도로 가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경기도 주택거래의 3분의 1이 나이는 30대 때 30대 신혼부부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서울을 떠난 분들도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 15.69니까 거의 16% 경기도 집을 산 분들 중에 16%는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울에 계시는 30대 신혼부부들이 지금 주택 구매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결국에는 원인은 전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월세 주거가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0: 맞아요.
1: 정부 당국자들도 전월세 시장 안정에 총력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부동산 브리핑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경제로 통일로 안치환이 부르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전국 곳곳에 마음이 훈훈해지는 특별한 버스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는 학생 전용 통학버스가 있는데 이 버스에는 간식 바구니가 있어서 아침을 거르고 나온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경상남도를 비롯한 여러 농어촌 지역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장애인들을 위해 대형 세탁 장비를 실은 버스가 마을을 찾아갑니다. 또 버스 정류장이 먼 시골 마을에 주민들이 부르면 언제든 집 앞까지 달려가는 수요응답형 효자버스도 운행되고 있다고요. 참으로 고마운 버스들이죠. 자, 벌써 금요일인데 오늘은 추억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특별한 버스를 이용해 보시죠.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버스가 오늘도 여러분 계신 곳까지 찾아가겠습니다. 장유정의 노래입니다. 정류장.

네, 오늘은 이기헌 시인의 시 아내의 빨래 공식을 소개합니다. 아내의 빨래 공식은 늘 일정하다. 물 높이 중간에 놓고 세탁 10분, 헹굼 3번, 탈수 3분 후에 다시 헹굼 1번. 그러나 간혹 공식이 파기될 때가 있다. 남편 잘 둔 친구를 만났다던가 나의 시선이 그녀를 빗나갔다 싶은 날이면 아내의 빨래 법칙엔 발바 빨기가 하나 추가된다. 그런 날이면 나는 거실에 앉아 아내가 세탁실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린다. 잔소리가 어디서부터 터질 것인지 마음 졸이며 지켜보다가 거실을 정리하다가 하지도 않던 걸레질을 한다. 가벼운 마음으로 퇴근하고 온 날에도 아내가 빨래하는 시간만 되면 늘 긴장한다. 예정된 공식대로 세탁기가 돌아가면 그제서 오늘의 스포츠 뉴스를 본다. 네, 김세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네, 봄, 가을만큼은 아니지만 6월도 여행하기 꽤 좋은 시절입니다. 봄꽃이 지나간 자리에 짙은 초록이 차오르고 땡볕 더위는 아직 오기 전이어서 밖에서 시간 보내기에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행복한 여행지도 시간에는 이맘때 한번 다녀오면 좋을 만한 곳 강원도 동해로 가보겠습니다. 보통 동해 하면은 탁 트인 푸른 바다를 떠올리시겠지요? 하지만 오늘 소개할 곳은 바다가 아닙니다. 산속에 위치한 독특한 곳인데요. 바로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에 있는 무릉 별류 천지입니다. 최근에 동해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지요. 하늘 아래 가장 경치가 좋은 곳이라는 무릉계곡 암강문의 글귀에서 이름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곳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0년 가까이 석회석을 캐던 광산이었습니다. 채광이 끝나고 버려진 폐 광산을 동해시에서 복합관광지로 새롭게 꾸몄지요. 산을 깎아내면서 생긴 웅장한 석회암 절벽과 채석 과정에서 형성된 웅덩이에 지하수가 고여 만들어진 두 개의 인공호수 청옥호와 금옥호가 독특한 지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바위에 남은 석회물질 덕분에 물빛이 투명한 에메랄드빛을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곳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지요.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무릉 별류 천지 라벤더 축제가 열리기 때문이지요.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라벤더 축제에서 즐길 만한 것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금희의 노래 즐거운 데이트, 홍성원의 행복한 순간, 그리고 트윈폴리오의 축제의 노래 세 곡입니다.

네, 노래 세 곡 들으셨는데요. 이금희의 즐거운 데이트, 홍성원의 행복한 순간, 그리고 트윈폴리오의 축제의 노래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내일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강원도 동해의 무릉 별류천지 라벤더 축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 초에서 중순 무렵이 되면 호수 주변에 조성된 2만 제곱미터 규모의 야외 정원에 잉글리시 라벤더가 만개합니다. 하얀 석회암 바위산과 옥빛 호수, 그리고 짙은 보라색의 라벤더 밭이 아주 이국적인 풍경을 만들어내지요. 축제 기간엔 단순한 꽃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우선 호수 주변에서는 버블쇼와 꿈보라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들이 열리고, 나만의 라벤더를 그려보는 상상 드로잉, 라벤더 클래스 같은 체험 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밤 10시까지 야간 개장을 한다고 하니까요.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면서 달빛과 야간 조명이 어우러진 보랏빛 정원을 산책해 보시죠. 아주 낭만적일 것 같습니다. 걷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무료로 운영하는 무릉 열차를 이용해 보시지요. 열차를 타고 편안하게 호수와 라벤더 정원을 한 바퀴 둘러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짜릿한 경험을 원하신다면 호수 위를 날아가는 스카이 글라이더나 산등성이를 내려오는 알파인 코스터 같은 체험거리도 있는데, 축제 기간에는 이용료 30% 할인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먹거리 중에 특이한 게 있는데, 먹거리 존에 가면 다양한 푸드트럭이 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시멘트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눈에 띄더군요. 흑임자로 동해의 대표 생산품인 시멘트 색깔을 낸 아이스크림인데, 떠먹는 숟가락도 작은 삽 모양이라고 합니다. 깨알 같은 아이디어죠.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강원도 동해에서 열리는 무릉 별류 천지 축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는 선곡 추천 만나보시죠.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서른도의 보랏빛 엽서, 그리고 김상희의 관광열차.

0: 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받는 선물은 바로 이름입니다. 평생 그 사람을 상징하는 세 글자 내외의 이름. 어떤 이름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요. 저는 이분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신재동 단장의 선곡수첩.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단장님 성함의 뜻을 지난주에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겠어요?
1: 아, 그럴까요?
0: 예.
1: 그 제 이름에 동격동자가 있어서 예. 시작하는 해가 이렇게 쭉 한 장에 뜨잖아요.
0: 매일. 동쪽에서 뜨죠.
1: 그렇죠. 시작하는 마음으로 아. 늘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0: 제자는 그러면은 무슨?
1: 있을 제자.
0: 있을 제자. 있습니다. 네. 아, 동쪽에 존재하라.
1: 네.
0: 동쪽에서 오신 귀인이네.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1: 늘 깨어 있어라. 예. 정신 차려라.
0: 아, 멋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0: 본인 이름이 늘 마음에 들었습니까?
1: 예, 저는 마음에 듭니다. 조금은 제동아 이러면 애들 이름 같기도 하고 좀
0: 애들
1: 그래서.
0: 애들 이름 같은. 예. 우리 아이동자랑 네, 있잖아요. 네. 또. 예.
1: 우리 송인 선생님이 맨날 그렇게 불렀어요. 예, 제동아 예. 뭐 이래가지고 다들 그런데.
0: 그분한테는 아이죠.
1: 그렇죠. 예.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예. 너무 애 같지 않나. 근데 되게 좋아요.
0: 네. 부르기도 좋아요.
1: 네. 네.
0: 예, 몽글몽글하고 발음상.
1: 친근감 있고.
0: 예. 네,
1: 그렇습니다.
0: 제 이름은 받침이 많아가지고요. 하나쯤
1: 아,
0: 없어야 근데 되는데.
1: 좀 뭐라 그럴까.
0: 아니,
1: 가벼워 보이진 않아요. 이름이.
0: 가볍진 않죠.
1: 편 이러니까.
0: 네, 격하잖아요. 좀 느낌이.
1: 아니 격하다기보다는 장관이나 뭐 이런 정계나 아, 이쪽의 이름 같은 느낌.
0: 아 그래요. 예. 네. 연예계에도 뭐 그 유명한 석현 회장님도 계시고 물론 본명인지 모르겠지만.
1: 네. 예. 그렇지.
0: 정계에도 뭐 동명 2인까지는 아니고 성은 다른 네. 예.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만. 예, 저도 뭐 마음에 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멋진 예명을 쓰는 가수들의 노래들 선곡하신 거죠?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아무래도 뭐 가수들은 예명 쓰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1: 아, 뭐 대충 보니까 한 10명이면 진짜 거짓말, 한 6, 7명은 거의 예명이더라고.
0: 그렇죠. 그러니까 예.
1: 본명 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0: 예.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가수부터 말하는
1: 네, 오늘은 이제 우리 강진. 전남 강진 하면 생각나는 가수 있습니다.
0: 예, 예. 예,
1: 가수 강진 씨가
0: 네.
1: 예, 본명은 사실 이분이 강옥원 씨예요.
0: 아, 성 씨는 강 씨가 맞군요.
1: 네, 네. 옥자 원자.
0: 오, 예. 성함도 좀 아주 개성 있는 이름인데.
1: 네, 지금 강진 씨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강옥원 씨입니다. 이거 좀
0: 강옥원 발음하기 예, 좀 힘드네요.
1: 발음도 어렵고.
0: 예. 고향이 진짜 강진입니까?
1: 아니요, 이분은 저 전라남도 영암군이.
0: 아, 영암.
1: 뭐 전라도 분은 맞는데
0: 네.
1: 사실 강진으로 알아요, 그죠? 웬만한 사람들은.
0: 강진 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을까요?
1: 아마 그럴 거예요. 홍보할 때 제가 강진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 몇 번 들었어요, 제가.
0: 아, 네. 뭔가 고향이 강진입니다.
1: 득을 보기 위해서라든가.
0: 그렇게 멀지 않으면 뭐. 예.
1: 그렇죠, 뭐 거기서 거기니까.
0: 예. 아, 영암도 좋고 강진도 좋습니다. 체격이 참 우리 신재동 단장님하고는 비슷한 면모가 있는 게 아주 호리호리하고 날렵하고 군살도 없으시고
1: 그렇습니다.
0: 인물도 좋으시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여성 팬들이 참 많으시죠.
1: 관리 참 잘해요. 이분이.
0: 맞아요.
1: 네. 네. 이분이 그 1987년도에 나훈아 씨가 작사 작곡한 그 땡벌이라는 노래를
0: 아.
1: 리메이크를 하면서
0: 예, 예.
1: 2006년에 비열한 거리라는 영화에서 조인성 씨가 운전하면서
0: 예, 그 노래를 불러줬겠죠.
1: 이거 쫙 부른 다음에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0: 이 노래가 뭐냐 해가지고 뭐 예. 엄청난 역주행 히트를 했죠.
1: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예. 그 강진 씨 하면 가벼운 듯 하면서도 굉장히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0: 네.
1: 또 호소력은 뭐 역시 물론이고
0: 네.
1: 되게 섬세한 그런 노래를 하는 분이에요.
0: 또 귀에 쏙쏙 꽂히죠.
1: 그렇죠. 그리고 예. 되게 리듬감 있고 곡 초이스 할 때 엄청 까다로운 분이에요.
0: 아.
1: 글을 되게
0: 생김새와 비슷하시고
1: 네. 글을 되게 성정. 중요하게 여기고
0: 예.
1: 곡을 찾을 때 상황 엄청 까탈스럽게 하시는 아. 그만큼 또 음악적인 뭐 욕심이 있다는 거겠죠.
0: 그 그러니까 원칙주의자 같은 면모가 있으신가요?
1: 그런 거 좀 있어요.
0: 예. 네. 자기 관리도 철저하시고
1: 예. 그렇습니다.
0: 그런데
1: 예.
0: 이 곡을 받기 위해서 원곡자인 나훈아 씨를 직접 찾아가셨다고 들었어요.
1: 네. 찾아갔대요. 찾아갔는데 이제 그 전에 사실은 이 곡을 그 부인
0: 강진
1: 그분 원래 부인 가수 출신이잖아요.
0: 아.
1: 당신 이거 땡벌 해야 이 노래.
0: 아.
1: 근데 처음에는 뭐 당이 뭐야 이 노래가 땡벌이 아쉬워 막 그랬다는 거예요.
0: 품이 떨어져.
1: 어, 근데 이제 그 이 부인께서 아니다 이거 분명히 이거 있다.
0: 예.
1: 어. 그래서 가봐라 한번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뭐 이래가지고 가서 예. 한 게 기가 막히게 그냥 난리가 났던 거죠.
0: 그러면 이게 발표하자마자 인기를 좀 얻었던 겁니까? 아니면은 그 비열한 거리 영화에 나오면서 그때까지는 뭐
1: 사실은
0: 알려지지 않았던
1: 그렇죠.
0: 건가요?
1: 그렇죠. 그 전에는 그냥 나훈아 씨의 효과라는 것도 예, 사실 예, 있잖아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뭐 나훈아 씨한테 그걸 받았대. 뭐 이렇게 해서 그런지 약간은 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0: 예, 예.
1: 술렁술렁했는데 본격적으로 영화에서
0: 맞아요.
1: 그 영화가 또 누아르라 그러나요? 뭐
0: 그렇죠.
1: 그런 종류인데. 재밌었어요. 그런데 거기 조인성 씨가 그때 당시에는 또 탑스타니까.
0: 그 당시에 참 재밌게 봤죠.
1: 거기서 불러주니까 뭐 그런 복이 없죠.
0: 예. 예. 하긴 뭐 그전에도 인기가 있었으니까 그 곡을 초이스했겠죠. 영화에서도 말이죠.
1: 그럼요. 그럼요. 예.
0: 자, 그러면 이어서 준비한 노래 또 하나 있죠. 어떤
1: 네. 이 노래 제가 어렸을 때 참 좋아했던 노래인데 조용한 밤이었어요.
0: 소녀와 가루등.
1: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인데 나 너무 좋았어요.
0: 진미령 씨와 연배가 좀 어떻게 됐어요? 우리 단장님하고.
1: 저는 그분 나이를 잘 모르겠어요. 나 여자분들 나이를.
0: 실례죠.
1: 그렇게 실례기도 하고.
0: 알려고 하는 게 실례.
1: 저보다 아마 위지 않으실까요? 아니면.
0: 조금 위이신 것 같아요. 예, 예.
1: 근데 뭐 지금도 뭐 관리 잘하시고.
0: 이 노래 국제가요제 출전하면서 이제 부른 것인 건데 그 당시에 거의 소녀 같은 이미지였고.
1: 맞습니다.
0: 어리셨잖아요.
1: 그때는 이 진미령 씨 하면 생각나는 게 하얀 민들레라는 노래도 민들레. 있어요. 근데 네, 항상 나올 때 보면 그 정장을 입고 나왔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넥타이 매고 있는데 네. 그게 너무 저는. 멋있었어요. 딱 나는데 설레었어.
0: 치마 대신에 바지 정장.
1: 꼭 바지 정장을 입었어요.
0: 예. 네. 또 이 노래는 또 소녀와 가루등은 장덕 씨가 만든 거잖아요.
1: 천재죠, 천재. 예. 진미령 씨가 사실은 원래 그 김미령 씨더라고요.
0: 본명이 김미령 예. 예명이군요.
1: 그래서 그 외할머니 분이 성씨가 진 씨 성을 가지셨어요.
0: 외할머니 좋아하셨나 보다.
1: 할머니 성을 따서.
0: 네. 예.
1: 진미령으로 바꿔서 소녀가. 근데 정말 이 노래도 되게 크게 히트를 쳤었어요.
0: 그럼요. 예, 예.
1: 장덕 씨 오빠하고 그죠?
0: 네.
1: 같이 정말 천재.
0: 현이와 덕이.
1: 네. 천재 그 뮤지션들이에요. 사실은.
0: 비혼의 남매죠.
1: 이 노래를 네. 중학교 2학년 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요. 천재죠. 진짜.
1: 이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0: 장덕 씨가.
1: 그때 75년 작사 작곡을 다 해가지고. 서울 가요제 출품곡이에요.
0: 77년도.
1: 그러니까 77년도.
0: 그 어린 장덕 씨가 화가들이 쓰는 빵떡모자라고
1: 하죠.
0: 빵모자
1: 맞아요.
0: 쓰고 맞아요. 지휘했던 네. 장면이 아주 두고두고 회전됐던
1: 그러니까
0: 것 같아요.
1: 음악적으로 이런 쪽도 굉장히 뛰어났고
0: 네.
1: 오빠가 이름이 장현 현 씨인가요? 예. 좀 필요한 사람들은 일찍 모셔가나 봐요. 하늘에서.
0: 그러게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멋진 예명을 가진 두 가수 강진의 땡벌 그리고 진미령의 소녀와 가로등 들어보시죠.

0: 소녀와 가로등 진미령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강진의 땡벌이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멋진 예명을 가진 가수와 그 가수의 노래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단장님은 자녀들 이름을 직접 지으셨나요? 아니면 뭐 장명소에서 받아오셨나요?
1: 네. 제가 큰애가 딸이고 딸은 제가 직접 지었어요.
0: 돌림자를 썼습니까? 아니면 보통
1: 돌림자 쓰면서.
0: 아, 쓰면서. 아,
1: 직접 짓고. 예. 아들은 돈을 드리자.
0: 아들 이름은 투자를 하고.
1: 받아왔는데.
0: 아니, 좀 형평이 안 맞는 거 아, 그러니까. 아니에요?
1: 아, 집안에 이제 어른들이. 예, 예. 첫 번째 이름은 네. 집안에 어른이 지어주셨어요. 아~ 조금 뭐 이렇게 글을 이렇게
0: 한학을 하신 분이
1: 아시는 분이라서. 예. 근데 그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장명소에 가서 예. 다시 지었어요.
0: 그래서 보통 여러 개를 주죠, 이렇게 보면.
1: 네. 그래서 다시 지었는데 네. 저는 다시 지은 이름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름이 네. 어떨 땐 이렇게 불고 어떨 땐 저렇게 불고 그래요.
0: 어? 이름이 두 가지입니까?
1: 그러니까 본적에는 그렇게 올라가 있고.
0: 아, 집안 어른이 지어주는 아, 이름으로 본적에 올리고. 아, 네. 그렇군요. 주민등록상 이름은?
1: 이제 집안 어른이 지어준 이름.
0: 아, 그렇습니까?
1: 네. 그거 바꾸기 쉽지 않던데요.
0: 아, 그래요?
1: 뭐 막.
0: 그럼 본인은 헛갈리겠네요.
1: 이제 뭐 그렇게 개의치 않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아, 어려서부터 이제 그 불렀던 호적 이름을 예, 예. 지는 그냥 그렇게 알고 이제 저는 제가 지은 이름으로 장명소에 가서 부르죠.
0: 사회생활은 당연히 호적상 이름으로
1: 그러겠죠.
0: 할 거 아닙니까? 네. 예. 아, 참 우리나라 참 이름 참 중요시하니까 너무.
1: 맞아요.
0: 예, 맞아요. 예. 자, 그 작사 작곡가나 프로듀서가 신인 가수에게 예명을 그 선물해 주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단장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후배 가수들이나 신인 가수들에게 지어준 적이 있으신가요?
1: 저도 그 신인 가수들은 항상 좀 지어달라 그래요.
0: 아, 그래요?
1: 이제 근데 사실 제가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의 운명이
0: 가수의 운명
1: 그렇죠 걸린 문제잖아요.
0: 예, 예, 근데
1: 제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뭐 해봐 이렇게 갖고는 그게 그럴 건 아닐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0: 예. 아, 신중하게
1: 그래서 저는
0: 어제 웬만하면 좀 사양하시는군요.
1: 그냥 알아서 잘 해봐 뭐 예. 그냥 말죠.
0: 아. 뭐 그것도 뭐 적절한 예. 네.
1: 아니 괜히 해줬다가 예. 이름 때문에 안 됐다는 등 뭐 이러면 어,
0: 그렇죠.
1: 그 나중에 무슨
0: 잘 되면 좋지만
1: 원망 듣잖아요.
0: 예. 잘 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예. 예. 다음은 어떤 분입니까?
1: 네. 신유 씨입니다. 신유 씨.
0: 신유 씨.
1: 신유 씨의 꽃물이라는 노래인데
0: 예.
1: 우리 신유 씨는 또 본명이

0: 그렇죠.
1: 그런데 힘 있는 미성 보이스예요. 힘 있는 미성. 네. 힘이 없는 미성이 아니고. 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한결의 작사 정유성 씨가 작곡을 해서
0: 꽃물.
1: 그렇죠. 2012년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거 되게 그 좋아했었어요. 대중들이. 그래서 우리 노래자랑에서도 많이 불렀고 그랬던 곡입니다.
0: 네. 사랑이 가슴에 꽃물처럼 스며든다. 뭐 이런 시적인 비유가 있는 가사죠.
1: 그렇습니다.
0: 자, 그 노래 듣겠습니다. 신유의 꽃물.

0: 신유의 꽃물 들으셨습니다.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멋진 예명을 가진 가수들의 노래들 듣고 있는데요. 국민 MC 유재석 씨가 한때 잠깐 이벤트성으로 트로트 가수로 활동한 게 있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때 유산슬
1: 이런 예, 맞습니다.
0: 독특한 맞습니다. 이름을 썼는데 예, 예. 참 그 예명이 멋진 예명도 있지만은 좀 개성 있는 기억에 남을 만한 그 예명도 많이 짓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딱 들으면 딱 그러니까 각인되는.
0: 네.
1: 혹시 아나운서들은 예명 같은 거 안 쓰십니까?
0: 없죠.
1: 그래요?
0: 아나운서 중에 혹시 연예계 생활을 병행한다, 뭐 노래를 낸다 이러면은 예명을 쓰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본 적은 없어요.
1: 아나운서는 사실 본명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0: 아, 당연하죠.
1: 아나운서가 나와서 예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0: 아니 자기 이름이 있는데 왜 굳이 예명을?
1: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0: 아니 그 아나운서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전현무 아나운서도
1: 그 본명이
0: 본명을 쓰고 있잖아요. 굳이 연예계 진출에

0: 다고 예명을 달지 않고 자기 네. 이름을 잘 쓰고 있죠. 이미 그 생긴 인지도가 있으니까.
1: 그렇죠.
0: 전현무라는 인지도.
1: 이미 그 이름으로 떴으니까.
0: 그렇죠.
1: 굳이 쓸 네. 일은 없죠.
0: 네.
1: 그러네요. 괜한 걸 제가 물어봤습니다.
0: 네. 어쨌든 그 재미있는 예명도 참 많은데 오늘 마지막 그 골라오신 분은 평범한 예명 같아요, 좀.
1: 그렇습니다. 이제 한예진 씨인데.
0: 한예진.
1: 예.
0: 그냥 본명 같잖아요.
1: 그래요.
0: 예명이었어요.
1: 저도 본명인 줄 알았어요.
0: 예예예. 예, 예.
1: 근데 본명이 한명숙 씨라고.
0: 아, 그 원래 원로 가수가 계시니까.
1: 그렇죠. 옛날 아.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
0: 예,
1: 먼저
0: 예.
1: 그 불렀는데 그래서 사실 이름이 똑같잖아요.
0: 오.
1: 그래서 바꿨다고 합니다.
0: 이건 좀 어찌 보면 이제 후배의 예의죠.
1: 그렇죠.
0: 네.
1: 어쩌면 좀 얹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뭐 그렇잖아요. 그죠?
0: 본명을 네. 고집하면 괜히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1: 네.
0: 그 대선배 이름을 갖다.
1: 뭐 새로 들어온 아나운서가
0: 예, 예.
1: 원숙현이라든가 뭐.
0: 아, 그거 상관없어요.
1: 괜찮아요. 원삭현이라든가 뭐 이런.
0: 아니, 그 아나운서실에도 비슷한 이름 가진 분 네. 친구들이 참 많아요.
1: 그래요? 많아요?
0: 한때 그 지원이란 이름을 가진 아나운서가 네 명이에요. 지금 네 명. 4명. 네 명이요.
1: 아, 그래요?
0: 그 네. 성은 다 다르고.
1: 그냥 본명 드릴 거 아니에요, 그거는.
0: 본명이죠. 예.
1: 그러면 못 바꾸지, 아나운서니까.
0: 예, 예.
1: 아.
0: 다행히 성이 달라서. 물론 동명이인도 있고.
1: 그렇네.
0: 예.
1: 아, 그렇습니다. 원사켜는 좀 이상하다.
0: 아, 왜 그러세요?
1: 원숙이 아니 근데 이게 그 연예계 보면 많아요. 뭐 천록담 씨는 이정 본명 이정이고 마이진 씨는 뭐 김화진. 그죠? 애녹 씨는 또 뭐 고향이 충남 서산인데 어떻게 애녹 애녹한 어디 저 외국에 사는 줄 알았는데
0: 오늘 성서에 나오는 이름 같기도 하고
1: 충남 네. 서산이랍니다. 서산
0: 이 예명들은 이제 아주 기억에 딱 남는
1: 그렇죠.
0: 개성 있는 예명들이죠.
1: 네. 정용
0: 예.
1: 그래서 이제 한혜진 씨가 제가 이거 이 노래는 정말 이제 제 작품 중에서
0: 아.
1: 제가 굉장히 아끼고
0: 신재동 단장님의 작품이군요.
1: 네네 그 사랑스러워 뭔가 작아 이 노래는 그렇게 애정이 가는 작품이에요.
0: 제목이
1: 좋은 날.
0: 좋은 날.
1: 이게
0: 아.
1: 그 코로나 시기 굉장히 소상공인들 어렵고 이럴 때
0: 아, 예.
1: 이제 만들었던 거 윤율이라는 그 작사가가 만들었는데 이 한혜진 씨가 이 노래 부를 때 사비 부분만 가면 한 여섯 번을 녹음을 하다가
0: 사비가는 그 후렴구죠.
1: 네. 거기만 가면 울음이 터져나와 가지고
0: 아, 좋은 날인데 왜 울어요?
1: 아, 그때 이제 자기 어떤 그 배경과 뭔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0: 생각나서
1: 그런 것들이 이제 떠올랐던 거죠.
0: 예, 예.
1: 그래서 아마 그 글도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만 있자.
0: 네.
1: 반드시 좋은 날 올 거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니까
0: 예.
1: 그렇게 돼요. 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데 이걸 잘 안 해. 노래가 너무 어려워요.
0: 아, 어려우니까 많이 못 부르시는 거예요. 노래 교실에서 많이 불러줘야 되는데.
1: 거의 한 옥타브 정도 차이가 나서.
0: 아, 그래요.
1: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그게 좋은데 뭐 한 옥타브가
0: 일단 좋은데. 가수가 가창력이 되니까.
1: 그러니까.
0: 네, 그렇게 높이신 건데.
1: 예.
0: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따라 부를 수 있게.
1: 네, 조금
0: 쉽게 만들어 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한혜진의 좋은 날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려야겠네요. 신재동 단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과 선곡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숙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 판사복을 벗은 뒤에야 깨달은 것들. 정재민 지음, 성우 김용효 읽음. 가령 누군가와 대화하며 서로 주고받는 말들이 폭우에 불어난 계곡물처럼 늘어나 콸콸 소통이 될 때, 만나면 늘 30년 전으로 돌아가 장난을 걸고 싶은 고등학교 동창들과 여행을 떠날 때, 직경 6.6cm의 연두색 테니스 공을 향해 라켓을 휘두르며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 언제 그만둘지 모르지만 9년째 그만두지 않고 있는 독서 모임 엉그독에서 같은 책을 읽지 않았다면 동네 축구처럼 느슨했을 대화의 텐션이 책을 읽은 덕에 프로 축구처럼 올라갈 때, 허름한 동네 식당에서 별 생각 없이 먹은 자잘한 파가 촘촘히 박힌 따뜻한 계란말이와 묵은지를 듬뿍 넣은 김치찌개가 어릴 적 어머니가 집에서 해주신 것처럼 맛있을 때, 길 가다 처음 만난 강아지가 내 앞에 드러누워서 무방비 상태로 배를 내놓을 때, 내가 변호한 분이 내게 변호사님이 제 변호사라서 너무 든든해요 라고 말했을 때, 공직을 마치자마자 유튜버가 되어 첫 채널 서초동 아고라를 운영해보았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한 문장씩 써내려갈 때 나는 사는 듯 산다고 느낀다. 삶은 두 가지 국면으로 이루어진다. 혼자 사는 국면과 타인과 관계 맺으며 사는 국면. 혼자 살 때 사는 듯 살기 위해서는 자기 결정권을 주체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타인과 관계 맺으며 사는 듯 살기 위해서는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믿음이 있다. 자신을 믿어야만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타인과 믿음으로 연결되어야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 돌아보면 나도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며 살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 오디오 북.
0: 법대를 간 것도 판사가 된 것도 주체적인 선택이 아니라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남들이 좋다고 해서 간 길이었다. 좋다는 길을 따라간 덕분에 나이와 깜냥에 비해 좋은 대접을 받고 손해도 보지 않았지만, 그런 삶이 그리 만족스럽지도 자랑스럽지도 않았다. 그렇게 남은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 애써왔다. 그래서 불어 선배도 친구도 우근도 없는 낯선 직업 경로로 들어서서 혼자 힘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려 했다. 그 결과 포르쉐를 타는 삶을 산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내 돈 내산 자전거의 페달을 내 두 다리의 힘으로 밟으며 살아간다고는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걸로 족하다. 그러나 그 사이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은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 같다. 혼자 있으면 편할 뿐 행복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인데도 그저 편안함에 안주할 때가 많았다. 20여 년을 공직에 있으면서 사람을 가려야 한다는 이유로 다양한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사람들과 관계 맺고 그것을 오랜 세월 숙성시키는 일이 마감 바느질이 어딘가 매끄럽지 못한 옷처럼 어색하고 서투를 때가 종종 있다. 생각해보면 그중 가장 큰 서투름은 사람을 어떤 경우에 얼마나 믿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서투름이었다. 불행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타인을 믿지 않으면 불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상대를 늘 의심하고 경계하면 사랑을 주고받고 행복을 느낄 기회도 봉쇄된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듯 살기 위해서는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지인들에게 사람을 얼마나 믿냐고 물으면 답이 천차만별이다. 어떤 이는 아예 안 믿는다고 답하고 어떤 이는 7알, 어떤 이는 5알을 믿는다고 한다. 나는 공무원으로 일할 때까지는 8, 9알을 믿었던 것 같은데 법정 밖 관계에서 말이다. 변호사가 되어 사기 사건들을 많이 맡고 나 자신도 수차 속다 보니 이제는 3알도 안 믿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런 믿음의 정도가 사는 듯 사는 삶을 사는데 최선인 것인지 불신의 가드를 더 올려야 할지 아니면 타인을 더 믿어주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지난번 낸 에세이 혼밥 판사가 혼자 사는 삶의 국면에 대해 말했다면 이번 에세이에서는 타인과 관계 맺으며 사는 삶의 국면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한다. 특히 사람들 사이의 믿음과 불신의 양상에 대해 믿음과 불신이 전방위적으로 작동하는 변호사의 일을 소재로 삼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이 책의 사례들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하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쓴 것이다. 판사로서 재판을 할 때는 재판받는 사람들과 관계 맺는다는 느낌이 없었다. 그저 마지막에 선택적으로 한쪽을 신뢰하거나 불신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변호사가 되니 믿음이 의뢰인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라는 접착제가 없다면 의뢰인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과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고 나는 가족 못지않게 온 힘을 다해 그의 편을 들어줄 수가 없다. 대리운전하는 변호사는 그렇게 믿음의 접착제로 연결된 의뢰인을 뒷좌석에 태우고 경찰, 검찰, 법원을 돌아다니며 우리를 믿어달라고 호소한다. 한 곳씩 들릴 때마다 그들은 우리를 믿는다거나 못 믿는다는 채점지를 내민다. 이 책에서 작가로서의 나는

0: 를 타고 카메라를 들이대며 이 모든 믿음과 불신의 관계를 관찰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형성되는 신뢰 또는 불신의 기류, 또 신뢰로 한편이 된 변호사와 의뢰인이 경찰, 검사, 판사를 만났을 때 촉발되는 신뢰와 불신의 화학작용을 관찰했다. 이 글의 카메라는 변호사 사무실, 경찰서, 구치소, 법정을 비추지만 보다 깊은 층위에서는 법조계를 떠나 삶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언제 신뢰가 생기는지, 왜 믿거나 믿지 않는지, 타인과 세상에게 어떻게 신뢰받을 수 있는지, 그 결과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듯 살기 위해서는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를 말해보려는 것이다. 혼자서가 아니라 독자들과 함께. 오래된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듯 편안하게. 라켓으로 테니스 공을 칠 때처럼 집중해서 자잘한 파가 촘촘히 박힌 따뜻한 계란말이와 묵은지를 듬뿍 넣은 김치찌개처럼 맛있게. 서로의 말이 불신 없이 상대의 마음에 가서 닿으리라는 100%의 확신으로 그렇게 폭우에 불어난 계곡물처럼 콸콸 소통하면서 그렇게 사는 듯, 사는 듯이.
1: 그 녀석이에요. KBS 오디오북.
2: 역시 범인은 그자였어.
0: 어느 피의자의 긴급 체포부터 구속까지. 어느 날 오후 늦게 재판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분 좋게 저녁 약속 장소를 향해 운전하고 있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3: 정재민 변호사님이죠?
0: 젊은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3: 제 남자친구가 방금 경찰에게 긴급 체포되어서 잡혀갔어요. 남자친구가 자기가 혹시 잡혀가거든 변호사님을 찾으라고 미리 연락처를 주었거든요.
0: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위급할 때 펴보라고 장수들에게 남긴 비단 주머니 안에 내 연락처가 있었다는 것 같아 신기하면서도 남의 말을 쉽게 믿지 않으려는 이제는 뭔가 수상했다. 남자친구의 이름을 물었더니 그녀는 박중규라고 답했다. 모르는 이름이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저를 어떻게 알죠?
3: 그건 저도 몰라요. 남자친구 아빠가 평소에 변호사님 말을 많이 했대요. 믿을만한 분이라고.
0: 그녀는 이어서 체포한 경찰 수사관에 전화번호를 알려주겠다며 문자메시지로 연락처를 보냈다.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니 경상남도 창원에서 박준규를 체포해 경기경찰청으로 데려가고 있단다. 밤 9시부터 조사를 할 예정이니 변호인도 참여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난감한 상황이었다. 박준규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내게 도움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다. 수임료를 준다는 말도 없었다. 그날 저녁에는 간만에 옛 판사 시절 동료들과 식사 약속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박준규와 그 여자친구가 다급히 도움을 청하고 경찰도 당장 밤 9시까지 수원으로 오라는 것이다. 저녁을 먹으며 잠시 고민하다 결국 가기로 했다. 여자친구의 눈물 섞인 절박한 목소리도 한몫했지만 박준규의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었다는 말이 걸려서였다. 아버지와 자식이 그렇게 나를 믿어주었는데 나는 계속 의심만 하고 외면하는 것은 아무래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았다. 또 그의 아버지가 내가 잘 아는 분일 수도 있는데 도와주러 가지 않았다가 나중에 누군지 알고 나서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지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밥값을 내고 일어나 차를 몰고 수원으로 출발했다.

0: 가는 길에 긴급 체포처럼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다. 경찰에 도착해서 조사가 시작되기 전 나는 수사관에게 잠시 박준규의 단독 접견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사관이 가리킨 어느 방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문이 열리고 수갑을 찬 박준규가 양쪽에 한 명씩 형사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팔뚝과 목덜미, 반바지를 입은 다리에 용문신이 그려져 있고 조끼 100kg을 훌쩍 넘길 정도로 체격이 컸다. 수갑을 풀어준 형사들이 떠나고 책상 앞에 앉자마자 그는 나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말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송구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다며 부친의 이름을 말했다. 이름을 듣자 박준규와 닮은 그 부친의 얼굴이 기억났다. 고향 동네에서 어릴 적부터 알았던 10살 남짓 많은 형님이었다. 순간 그 형이 10여 년 전에 내게 연락해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오토바이 절도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며 도와달라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사정을 들어보니 억울한 부분이 있어 검사에게 내는 의견서를 일부 써주고 담당 검사에게 사정 설명도 해주었는데 기소유예를 받았다. 그때 그 아들이 바로 박준규였다. 준규는 그 당시 기소유예를 받게 도와준 삼촌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자기를 빼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여자친구에게 미리 내 이름과 연락처를 일러둔 모양이었다. 나는 준규에게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의 총책이 맞는지 물었다. 접견 직전에 수사관에게 준규의 혐의가 무엇인지 물어보니 그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준규는 손사래를 치면서 절대 사기 조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다. 내가 그런데 왜 경찰이 너를 총책으로 지목했겠냐? 무슨 근거가 있지 않겠냐고 물어보았지만 준규는 한사코 아무런 증거가 있을 수 없다.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는 경찰 단계, 검찰 단계, 영장 단계, 법원 단계마다 자백과 부인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면 불이익이 크고 변호사에게는 솔직하게 말해야 방어를 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준규는 사기 조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나로서는 더 할 말이 없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길을 조언하되 선택은 의뢰인이 하는 것이고 선택 이후에는 의뢰인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곧 조사가 시작되었다.
1: KBS 오디오북. 야.
0: 수사관은 이미 구속된 5명의 조직원들이 모두 박준규를 총책으로 지목했다고 했다. 특히 리더격인 L이 모든 지시를 준규에게 받았고 준규가 허락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준규의 지시를 받는 또 다른 인원을 통해 돈 세탁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마련한 돈은 준규가 지정한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준규가 가져갔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준규는 L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아도 긴급체포 이틀 전 L의 모친에게 연락이 와 자신의 아들이 적어도 상중하 중에 상에 해당하는 책임을 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적이 있어서 기분이 쎄해서 연락을 더 이상 받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준규를 긴급 체포할 당시 준규의 차에 1억 원 상당의 현금이 있었는데 조직의 금고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다른 조직원들이 준규가 한 번씩 포르쉐를 타고 와서 금고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준규는 자기가 포르쉐를 타고 다니긴 했지만 자신은 그 금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돈은 20살 때부터 했던 음식 장사로 모은 전재산이라고 했다. 경찰은 준규에게 휴대폰은 왜 두 개씩 들고 다니느냐, 긴급체포 당시에도 텔레그램 수신이 잦던데 조직원들의 연락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준규는 휴대폰 중 하나는 이미 경찰에게 비밀번호와 함께 제출했고 다른 하나는 주운 것이라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했다. 준규가 범행을 부인한 채 조사는 마무리되었다. 여러분은 지금 정재민 변호사의 에세이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김용효였습니다.

0: 뭐야? 왜 이래?
1: 웃어. 2층 올라가자, 효석아.
2: 란주는 얼굴이 새빨개진 효석과 꼭 팔짱을 낀 채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은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 조용했다. 운 좋게도 범초본의 계단과 복도에는 아주 많은 화분이 있었다. 란주는 효석과 함께 중앙 계단 말고 또 다른 계단이 있는지 찾아봤다. 범초본에는 총 3개의 계단이 있었다. 중앙 계단과 건물 양쪽에 있는 계단 2개. 란주는 효석과 함께 맨 오른쪽으로 향했다. 2층 맨 오른쪽에는 요원실과 방문객용 접대실이 있었고 거기서 작은 복도로 걸어 들어가면 본부장실이 있었다. 그 근처에서 헤매는 것은 크게 오해를 사지 않을 거라고 란주는 생각했다. 가는 동안 두 번 정도 요원들과 마주쳤으나 요원들은 효석과 란주의 목에 걸려있는 비지터 S 명찰을 보고는 고개를 돌린 채 자기 할 일에 몰두했다. 맨 오른쪽 계단을 타고 란주와 효석은 지하 1층으로 내려왔다. 란주는 사람들이 오가는 걸 볼 수 있는 모퉁이에 효석을 세워 망을 보게 한 뒤 자신은 그곳에 있는 화분에 손을 댔다. 누군가 오면 효석은 크게 헛기침을 하기로 했다. 란주는 커다란 화분 옆에 쪼그려 앉아 화초와 난과 나무들의 기억을 읽기 시작했다. 다리가 저릴 만큼 기억을 읽었지만 체령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0: 란주가 다리를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날 때였다.
1: 이거 학생.
2: 네?
1: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0: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인상을 팍 쓴 채 란주에게 다가와 물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란주는 말문이 막혔다.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다. 란주는 애먼 손가락만 만지작거리며 할 말을 찾고 있었다. 그때였다.
3: 저희 S인데요.
1: 뭐?
3: 저희 S라고요.
0: 어느새 란주 옆에 다가온 효석이 비지터 S 명찰을 자랑스럽게 남자의 얼굴 앞에 들이밀고 있었다. 남자는 당당한 효석의 모습에 기막혀 하다가 명찰에 적힌 S를 보고서는 휙 돌아섰다.
1: 잘 사는 집 놈들이란. 아, 애를 진짜 싫은데 좀 회사에 못 돌아다니게 할 수 없나? 아이고.
3: 아저씨, 그거 청형이거든요? 청소년 혐오라고요!
0: 효석이 가운 입은 남자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를 높이는 동안 란주는 길게 숨을 내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3: 네? 성란주, 왜 이렇게 쫄았어?
2: 생각해봐. 여기 채령이 끌고 가서 실험을 해버리는 곳이야. 안 떨리겠냐? 잘못 걸려나 싶어서 무서웠다고.
3: 에이, 걱정 마. 안 잡혀가. 내가 있잖아.
2: 너의 그 뻔뻔한 발랄함이 도움이 될 때가 다 있네.
0: 란주의 말에 효석이 해벌쭉 웃었다. 란주는 효석이 내민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3: 여기 돈 많은 집 애들은 견학 오면 그냥 S 준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진짠가 봐.
2: 돈이면 안 되는 게 없구나. 근데 안내표에는 지하 1층까지밖에 없는 것으로 적혀있는데 계단이 하나 더 있지 않았어?
3: 그러게.
0: 두 사람은 명찰에 S가 잘 보이게끔 목에 걸고 비상구를 열었다. 과연 한층 아래로 향하는 계단이 눈에 띄었다. 란주와 효석은 발소리를 죽이고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문을 열자 위층보다 어둑한 조명이 두 사람을 맞았다. 란주는 비상구 앞에 작은 복도에 있는 큰 아레카 야자를 봤다. 효석이 망을 봐주는 사이 란주는 아레카 야자 곁에 쪼그리고 앉아 손을 댔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 란주는 좀 더 오랜 기억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에 란주가 찾던 장면이 있었다. 지난번에 숲속에서 마주친 범쳐본 남자와 그 남자에게 질질 끌려가는 채령의 모습이. 남자는 채령과 함께 작은 복도 끝에 있는 문 너머로 자취를 감췄고 잠시 뒤 혼자 그곳을 빠져나왔다.
2: 효서가 저기야. 저 안에 채령이가 있어.
3: 어떻게 들어가지? 안에 지금 사람 있는 거 아니야?
2: 잠시만.
0: 란주는 다시 아레카 야자 위에 손을 얹었다. 채령이 사라진 문으로 누가 가장 최근에 오갔는지를 확인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 하나가 최근에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고 여자 한 명이 들어간 뒤 나오지 않았다.
2: 안에 여자 한 명 있어.
3: 들어갔는데 채령이 없으면 어떡하지?
2: 들어간 건 확실한데 나오는 건 못 봤어. 저기서 나가는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라면 채령이는 저 안에 있어.
3: 아, 야. 아, 이제 나도 떨린다.
2: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일단 들어가서 여자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할 수 있겠지?
3: 어떻게든 되겠지? 들어가 보자.
0: 두 사람은 작은 복도를 빠르게 걸어가 랩 제로라고 적힌 명패가 걸린 문 앞에 멈춰섰다. 란주는 문 손잡이를 잡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가장 떨리는 순간에 연휴와 유라, 현우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2: 세 사람이 함께 했더라면 더 자신 있었을 텐데.
0: 란주는 짧게 숨을 뱉었다. 그리고 문을 펄컥 열었다. 랩실 안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 한 명과 묶여있는 채령이 있었다. 두 사람을 알아본 채령의 눈이 커다래졌다.
4: 아니, 너희

0: 누구?
1: 여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란주가 여자에게 달려들었다. 란주는 연휴의 오빠들에게 배운 대로 여자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고 입을 막았다. 채령의 입을 막은 것과 똑같은 청테이프가 컴퓨터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효석은 잽싸게 청테이프를 뜯어 여자의 입을 막고 한 번 더 테이프를 뜯어 등 뒤로 돌려둔 여자의 두 손을 둘둘 감았다. 여자를 포박하는 두 사람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여자를 채령의 옆에 앉게 한 두 사람은 채령의 입에 붙은 청테이프를 뜯어냈다.
2: 세상에, 여길 어떻게 왔어요?
3: 말하자면 길어. 일단 얼른 나가자.
2: 아니,
3: 잠시만요. 저 컴퓨터 안에 중요한 거 있어요.
1: 두 사람이 대화하는 사이 효석은 낑낑대며 채령의 손에 묶여있는 노끈을 잘라냈다. 채령은 곧장 달려가 컴퓨터 앞에 앉았다. 뒤에 있는 여자가 안 된다는 듯이 입이 막힌 채로 소리를 냈지만 세 사람은 여자를 헐끗 쳐다보기만 하고 컴퓨터로 고개를 돌렸다.
3: 뭔지는 몰라도 기밀사항인가 보네.
2: 네, 여기서 다 봤어요. 실험할 때마다 일지를 적는데 그때그때 대기업에서 실험비 받은 거 장부에 기록하더라고요. 이거 다 불법일 거예요.
1: 채령은 책상 서랍을 뒤져 USB를 찾아냈다. 그것을 컴퓨터에 꽂고 실험 일지와 장부를 모두 옮기기 시작했다. 시간이 꽤 걸리는 작업이었다.
3: 넌 그걸 어떻게 다 알아?
2: 옆에서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거 다 들었어요. 자세한 건 나가서 이야기해줄게요.
3: 잠깐만, 무슨 소리 안 나요?
1: 세 사람은 숨죽인 채 밖에 귀를 기울였다. 정말로 저벅거리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오고 있었다. 란주와 효석은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채령을 바라봤다. 그러나 채령 역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얼굴이었다.

0: 만주와 효석의 이야기 두 번째. 잠깐 실험실을 둘러보던 채령은 이내 뭔가가 떠오른 듯 실험실 안쪽으로 달려갔다. 그러고는 작은 병에 담긴 혈액을 들고 와 바닥에 붓고는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포박당한 것처럼 등 뒤로 돌렸다.
1: 언니! 오빠! 거기 컴퓨터 책상 아래 숨어요. 거기면 안 보일 거야.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0: 란주와 효석은 자신들이 묶어놓은 여자를 잡아 끌고 문 뒤편의 컴퓨터 책상 아래에 숨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자 채령이 악을 쓰기 시작했다.
1: 안 돼! 들어오지 마요!
2: 왜? 또 무슨 일이야?
0: 남자가 문을 벌컥 열었다. 란주는 등 뒤에 바짝 붙은 효석의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자신만큼이나 효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남자가 문을 열자 채령은 고개를 돌리고 얼굴을 붉히며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는 듯 행동했다. 남자는 채령의 다리 아래 고여있는 붉은 피를 보고 꽤나 당황한 듯 했다.
1: 혹시 여성용품 좀 갖다 줄 수 있어요? 수건도 같이요. 그리고 배가 너무 아파요. 약도 좀 주세요.
2: 그래. 알겠다. 미안하다.
0: 말까지 더듬으며 대답한 남자는 문을 닫고 나갔다. 거참 하는 소리와 함께 걸음소리가 저 멀리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란주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효석과 란주는 컴퓨터를 보았다. 파일을 USB에 옮겨 담는 작업은 98% 정도 완료돼 있었다.
1: 효석 오빠, 응? 나 좀 도와줘요.
0: 채령은 종이 상자들이 쌓여있는 곳에 가서 효석을 불렀다. 상자를 치우자는 채령의 말에 효석은 상자를 들어 옮겼다. 대부분 빈 것이어서 두 사람은 순식간에 상자를 치웠다. 상자가 놓여있던 곳에서 문이 나타났다. 채령은 여자의 가운 주머니를 뒤져 열쇠를 꺼냈다. 그리고 잠겨있던 문을 열었다. 안은 거대한 창고였다. 이 창고에서 실험을 당하고 종종 갇히기도 했다는 채령의 말에 란주와 효석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
3: 아, 그 사람 네 친아빠 아니야?
1: 우리 아빠는 목표가 있으면 가족이든 뭐든 다 갖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도 여기에 넣으면 되겠죠?
0: 채령과 효석은 발버둥 치는 여자 연구원을 들어서 창고 안에 넣었다. 효석은 나오기 전 연구원의 목에 걸려있는 사원증을 빼앗았다. 크기가 방문객용 명찰과 똑같아서 쓸 데가 있을지도 몰랐다. 두 사람은 문을 닫은 뒤 상자를 다시 쌓아 올렸다.
1: 얼마나 남았어요?
3: 다 됐어! 나가자!
0: 효석은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다. 채령은 물티슈를 꺼내 무릎에 묻은 피를 닦아내고 두 사람과 함께 랩실 밖으로 나갔다. 랩실 바깥으로 나온 것까진 좋았지만 안전하게 채령을 데리고 범초본을 빠져나갈 일을 생각하니 란주는 눈앞이 캄캄했다. 효석은 자기 명찰을 채령에게 걸어주고 빼앗은 연구원의 명찰을 뒤집어 목에 걸었다. 세 사람은 종전걸음으로 비상계단을 타고 1층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1층 비상계단 출입구는 잠겨있었다. 란주는 효석의 얼굴을 쳐다봤다.
3: 어쩔 수 있냐. 2층에 가서 내려와야지.
4: 거기 다 특수부 사람들 아니야?
1: 특수부 사람이면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날 알아볼 거예요.
3: 하지만 그 방법밖에 없잖아. 지하 중앙 계단에서 올라가면 더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0: 란주는 한숨을 쉬었다. 라투스를 잡을 때보다 더 긴장되고 떨렸다. 채령이 옆에서 손을 꼭 잡았다. 며칠 못 본 사이 통통했던 채령의 얼굴은 여위였고 팔에는 주사 때문에 피멍이 들어있었다. 란주는 채령의 손을 맞잡아 주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효석의 뒤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효석은 손에 난 땀을 바지에 닦은 다음 조심스레 2층 문을 열었다. 그런데 고개를 내밀던 효석이 화들짝 놀라며 문을 닫았다.
4: 어? 왜 그러는데?
3: 본부장 아저씨랑 눈 마주쳤어. 본부장 아저씨 지하 랩실로 갈 생각인가 본데?
0: 란주의 입이 딱 벌어졌다.
3: 야, 지하 1층으로 가서 맨 왼쪽 끝 계단으로 2층까지 올라와. 나는 여기서 나가서 본부장 아저씨랑 대화하면서 시간을 좀 벌다가 그리로 갈게.
0: 란주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채령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다. 효석은 심호흡한 뒤 비상문 두 개를 차례대로 열다가 본부장의 가슴팍에 얼굴을 부딪혔다.
5: 내가 잘못 본 게 아니군요. 효석 학생을 본 것 같았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었죠?
0: 호랑이 같은 본부장의 눈빛에 효석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3: 화장실이 어딘지 모르겠어서요. 팀장님 기다리다가 찾으러 나왔어요.
5: 화장실은 저기 중앙 계단을 지나 반대편에 있어요. 오늘 윤 팀장 외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혼자 왔나요?
3: 아니요. 란주랑 둘이 왔는데 역시 유라를 설득해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5: 두 사람도 우리 범초본에 꼭 필요한 인재지만 유라가 범초본에 함께 와준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 같군요. 친구를 잘 설득할 수 있겠어요?
3: 네.
5: 만약 오지 않으면 범초본 조사 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친구에게 알려줘요. 좋은 친구라면 옳은 게 뭔지 알려줘야지. 안 그래요?
3: 네.
0: 효석의 대답에 양원혁 본부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리고 격려하듯 어깨를 툭툭 치더니 비상구 문 너머로 사라졌다. 효석은 제발 란주와 채령이 안전하게 지하 1층에서 2층까지 올라올 수 있기를 빌며 2층 맨 왼쪽 계단으로 걸음을 옮겼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2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13일 새벽 4시 발표 업 기상통보입니다. 각 해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3에서 7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흐리겠습니다. 서해 중부 안쪽 무원바다.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흐리겠습니다. 서해 중부 바깥 무원바다.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흐리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흐리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무원바다.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흐리겠습니다. 서해 남부 남쪽 무원바다.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흐리겠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흐리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무원바다.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흐리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무원바다.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흐리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을 0.5에서 1.5m로 흐리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오전 남해에서 남서의 서풍, 오후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흐리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는 오전 남서의 서풍, 오후 남에서 남서풍. 바깥 먼바다는 오전 남에서 남서풍, 오후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흐리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 오전 남서의 서풍, 오후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흐리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무원바다. 오전 남서에서 서풍, 오후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흐리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무원바다. 오전 남서의 서풍, 오후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흐리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오전 남서의 서풍, 오후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흐리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 오전 남서의 서풍, 오후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흐리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흐리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불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오전 남서에서 풍, 오후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불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 바다 오전 남서에서 풍, 오후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불겠습니다. 대화 퇴. 남에서 남...

남동에서 남풍이 주속 8에서 12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울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 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시내주 풍향은 남동풍, 풍속은 초속 1m, 기압은 1011헥토파스칼, 기온 20도. 평양 동풍 1m, 1011헥토파스칼 19.3도. 백령도 남동풍 3m, 1010헥토파스칼 16.9도. 해주 남동풍 2m, 1012헥토파스칼 17.4도. 서울 북서풍 1m, 1013헥토파스칼 18.2도. 인천 남서풍 1m, 1012헥토파스칼 18.4도. 서산 남풍 0.5m, 1013헥토파스칼 17도. 군산 남동풍 1.5m, 1014헥토파스칼 16.7도. 목포 남동풍이 3.5m, 1014헥토파스칼 19.5도. 여수 북서풍 2.5m, 1013헥토파스칼 19.9도. 제주 남풍 1.5m, 1012헥토파스칼 21.2도. 서귀포 서풍 1m, 1013헥토파스칼 21.4도. 통영 남동풍 1m, 1012헥토파스칼 18.4도. 부산 서풍 1.5m, 1011헥토파스칼 20.5도. 포항 서풍 2.5m, 1011헥토파스칼 21.1도. 울릉도 남동풍 1m, 1010헥토파스칼 22도. 울진 남서풍 1.5m, 1011헥토파스칼 16.6도. 동해 남풍 2.5m, 1011헥토파스칼 21.3도. 강릉 남서풍 3m, 1010헥토파스칼 23도. 속초 동풍 1.5m, 1010헥토파스칼 21.6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산 북동풍 6m, 1010헥토파스칼 23.9도. 나하 동풍 4.5m, 1012헥토파스칼 21.4도. 미나미다이토선 북동풍 3.5m, 1012헥토파스칼 20.6도. 나세 남서풍 1.5m, 1014헥토파스칼 21도. 카고시마 북서풍 2.5m, 1013헥토파스칼 20.3도. 후쿠오카 남동풍 1.5m, 1014헥토파스칼 20.9도. 이즈하라 남동풍 2.5m, 1012헥토파스칼 21.8도. 사이고 북서풍 1.5m, 1014헥토파스칼 16.7도. 마쓰에 남동풍 1m, 1014헥토파스칼 16.9도. 시미즈 북풍 2.5m, 1012헥토파스칼 20.5도. 쇼노미사키고 북서풍 2m, 1012헥토파스칼 20.4도. 오사카 북동풍 2.5m, 1014헥토파스칼 21.7도. 와섬 남서풍 3.5m, 1012헥토파스칼 15.9도. 아오모리 동풍 1m, 1012헥토파스칼 15.2도. 삿포로 남동풍 1.5m, 1011헥토파스칼 14.3도. 와카나이 남서풍 6m, 1010헥토파스칼 15.2도. 네모로 남풍 2.5m, 1012헥토파스칼 12.4도. 센다이 북서풍 1m, 1013헥토파스칼 15.6도. 도쿄 바람 없습니다. 1013헥토파스칼 17.8도. 하치오섬 남서풍 2m, 1013헥토파스칼 20.1도. 제치산 북동풍 2.5m, 1014헥토파스칼 23.9도. 하바로프스크 서풍 3m, 1014헥토파스칼 13.9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17.3도, 현재 습도는 76%. 오늘 서울 적해 뜨는 시각은 5시 10분입니다. KBS 기상 통보 염대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갱년기를 겪습니다. 여성과 비교할 때 증상이 좀 덜한 걸까요? 잘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호르몬의 변화는 나이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요.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생길 수 있는 몸의 변화, 또 그로 인한 증상들 세심하게 살펴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남성 호르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B.O.B의 Nothing on You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적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으로 불립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도록 자극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테스토스테론은 평생 생산되는 걸까요? 남성들에게도 갱년기는 있는데요. 호르몬에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걸까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 부인과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1: 네, 남성 호르몬의 대표적인 게 이제 테스토스테론인데요.
0: 네.
1: 이것은 이제 남성에게만 이제 고환의 그런 라이디 세포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네. 한 95%는 이제 고환에서 만들어지고, 또 이제 부신이라고 하는 신장 옆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 5% 정도 미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0: 네.
1: 또 이게 재밌는 게 이 여성 호르몬, 이게 여성에게도 이 테스토스테론이 네. 난소에서도 소량이 생성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어떤 방향화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만들고 또 여성 에스트라디올이라고 여성 호르몬에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변화를 하거든요.
0: 네.
1: 구조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성에게도 여성의 호르몬에 영향이 있는 거고 남성 여성에게도 남성 호르몬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면서 어떤 몸의 컨디션의 상태에 따라서 좀 변화를 하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0: 전신을 돌면서 작용하는 거죠?
1: 그렇죠. 기본적으로 호르몬의 작용은 물론 그 타겟하는 호르몬, 작용하는 호르몬의 그런 목표 지점들이 있지만 호르몬을 섭취할 때는 혈액을 통해서 전신을 순환을 하다가 그 타겟이 되는 뭔가 리셉터가 있는 호르몬에 그 잡아주는 그런 부위에 가서 뭐 또는 근육이 됐든 뭐 뼈가 됐든 뭐 중추신경계가 됐든 또는 피부가 됐든 지방 조직이 됐든 또는 어떤 뭐 성 전립선이나 뭐 여성 성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가장 많이 작용을 하는 거는 근육에 작용하면은 단백질도 합성하고 근력도 많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은 사람들이 근육도 세고 힘이 세지게 되는 거고요. 또 아무래도 뼈를 봐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이제 뼈도 굵고 골밀도도 더 치밀하게 유지가 되는 것도 또 테스토스테론이 가서 뼈에 작용을 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 조직이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성기나 성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용을 하는 것들은 다 해당 부위에 대해서 가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0: 사춘기가 되면서 남성 호르몬이 자극되기 시작하면 목소리부터 신체적인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1: 그렇죠. 이제 우리가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거는 이제 남성에게서는 여러 가지들이 뭐 나타날 수는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뭐 우리가 남자들이 뭐 변성기가 왔다. 목소리가 좀 변화됐다는데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좀 많이 가면서 이제 후두부에 있는 그런 모양이나 이런 근질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수염도 많이

0: 발달하게 되고 또 체형도 어떻게 보면은 골격근이 굉장히 발달하고 어깨도 넓어지고 뭐 키도 커지게 되는 부분들 또는 이제 뭐 성기의 그때 어떤 성숙이 되는 부분들이 뭐 음모가 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체모가 발달하는 그런 부분들도 나타나는 게 그런 남성 호르몬의 이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같은 나이라도 차이가 좀 있는데요. 남성의 2차 성징이 시작되는 시기는 개인차가 좀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은 유전자나 또는 이제 영양 섭취나 그리고 또 인종이나 또는 어떤 체중이나 또는 이제 스트레스나 환경 요인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요. 물론 정상적인 범위에서 2차 성징은 이제 뭐 9살 이후에서 한 14살 정도까지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게 되고 그 시기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뭐 물론 우리가 똑같은 우리나라 이제 그 아이에 따라서도 영양이 좋거나 또는 뭐 식생활이 좀 균일하게 되거나 잠을 또 잘 일찍 좀 규칙적으로 자는 친구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이제 영양도 좀 나쁘고 또 이제 밤에 잠을 못 자거나 또는 다른 질환 때문에 있는 경우에도 오히려 좀 이런 부분들이 성장이 좀 지연이 된다든지 오히려 이제 남성에게는 뭐 9살 이전에도 2차 성징이 나타나면은 오히려 뭐 그 성조숙증이 좀 왔다 뭐 이런 것을 좀 진단하기도 하는데요. 결국 이제 이런 것이 어떤 호르몬 변화나 또는 식생활이나 그런 생활 습관 이런 사춘기 여러 가지 그런 기능적인 부분의 차이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이제 좀 더 심하게 빠른 경우 나타나면은 어떤 다른 기질적인 원인에 따라서 성조숙증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또는 성장 지연이 나타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관찰하면서 남들 또래 집단에서 이제 성장하는 것과 비슷하게 잘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1: 뭐 목소리가 굵어지고 근육량이나 골격량이 증가하는 것뿐 아니라 성기능과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0: 그렇죠. 아무래도 남자애들에게 이제 2차 성징은 이제 뭐 목소리 성대가 좀 이제 바뀌어지면서 뭐 성대 길이나 두께나 이렇게 목소리가 굉장히 저음으로 갑자기 이제 바뀌는 거죠. 굵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뭐 근육도 어깨도 넓어지고 뭐 골밀도나 이런 것도 바뀌어지는데 당연히 또 이제 그런 뭐 체모 음모가 좀 생긴다든지 또는 뭐 고환이 발달을 한다든지 또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성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관심을 더 갖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발달하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한의학에서도 이런 때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정력이 좋아진다고 하는 그런 신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안정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기능이 좀 튼튼해질 때 2차 성징도 나타나고 체력도 이제 커지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테스토스테론은 평생 생산이 되나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 남성 호르몬은 이제 평생 생산은 되는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생산량이 계속 풍부한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유아기 때 뭐 이런 어떻게 뭐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많은 건 아니고 사춘기 때 이제 급증하다가 20대 초반까지도 이제 최고초에 달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30대 이후부터 매년 이제 1%씩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30대부터 서서 이제 체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70대 이상도 됐을 때도 완전히 제로가 되는 거는 아니고 20대 대비 한 30% 정도로 좀 감소된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남성 호르몬이 계속 유지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우리가 작용하는 그걸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또 이상이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체력도 있고 근력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점점 소실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것 어떤 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남성의 그런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한의학에서도 신정을 아껴라 어떻게 보면은 잘 보존할 수 있게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신허가 오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1: 이제 30대부터 이제 서서히 남성 호르몬 분비가 이제 감소한다고 하셨는데요. 언제부터를 남성 갱년기로 보면 될까요?
0: 그렇죠. 사실 여성들은 이제 폐경이라고 하는 여성 갱년기라고 하는 시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폐경이라고 하는 명확한 차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남성들은 뭐 그런 생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모호하게 어떤 시기로 잡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말씀드린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기본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이 어느 정도 좀 더 많이 감소를 하게 되고 이 역할들이 서서히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러한 역할들이라고 기능들이라고 된다고 하는 게 정말 병으로 인해서 뭐 제로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좀 피곤하거나 좀 일에 능률이 떨어지고 뭔가 좀 인지력도 떨어지고 우울감이 있는데 이게 뭐 15점과 10점 또는 뭐 20점, 30점 이렇게 매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요즘에 조금 그런 게 좀 떨어지나 이런 어떤 사건, 사고, 이벤트들에 의해서 느껴지는 것들이 되고요. 또는 어떤 이제 성적인 그런 뭐 쾌감이나 또는 성욕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도 다른 일과가 바쁘거나 하면 또 이제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이제 시기적으로 갱년기가 온 건지 아닌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서서히 점진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그렇지만 이런 것이 뭐 일상적인 생활에서 다른 질환과 연결되고 할 때에는 좀 검사를 해보고 요 시기 40이 넘어가서 50 전후 사이에서는 좀 한번 내가 이런 남성 갱년기는 아닌지 만약 어떤 다른 문제가 같이 올 때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거나 검사를 진료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그럼 증상으로도 남성 갱년기를 짐작할 수 있을까요?
0: 그렇죠. 남성 갱년기의 증상들은 이제 뭐 근육과 뼈의 밀도도 줄어들고 근력이나 지구력이 떨어지고 뭐 골다공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뭐 객관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잘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뭐 복부 비만도 오게 되고 또는 이제 체모도 감소하고 이럴 수가 있고 또 이제 정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또는 우울해지거나 결단력이나 집중력, 업무 능력이 굉장히 감퇴하면서 뭐 성욕이 좀 줄어들고 뭐 성행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 뭐 성기능 저하에 대한 자신감 결여 등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신체 전신적인 신체 변화들 저하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될 수 있습니다.
1: 네. 뭐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떨어지고 뱃살이 늘고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이런 증상들은 여성과도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줄고 남성 호르몬이 줄고 이 내분비계의 노화라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호르몬이 줄어들 때 호르몬 종류가 이제 남성과 여성이 다른 거지 이 내분비계통이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뭐 다 잠자는 거나 인슐린이나 도파민 스트레스 이러면 여러 가지 관련되는 것들이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여성 갱년기가 되면 이제 여성 호르몬 쪽에 에스트로겐이 저하되면서 상대적으로 남성 갱년기가 좀 늘어나면서 남성 호르몬이 좀 더 많아지는 것처럼 돼서 뭐 내장 지방도 생기게 되고 하는 거고 또는 남성에게선 원래 있는 남성 호르몬이 또 많았었는데 그게 줄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남성성이 좀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서 뭐 여성처럼 바뀐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팔다리에 있는 근력은 감소하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복부에 있는 내장 지방은 늘어나게 되는 게 남성과 여성의 똑같은 이제 그런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서 갱년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외모적인 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 공통적으로 근력을 키우고 근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장 지방이 쌓이지 않게 지방 대사를 잘 이제 좀 될 수 있게 오히려 식생활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꾸준히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1: 네. 근력을 키우고 근력을 유지하고 또 내장 지방이 생기지 않게 또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남성들도 건강하게 갱년기를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질환의 위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0: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갱년기가 오게 되는 남성에게 있어서도 남성으로 줄어든다는 게 내분비계 시스템의 변화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내분비계 남성 호르몬이 딱 남성 호르몬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보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있고 뭐 스트레스 호르몬도 있고 또 잠을 못 자서 오는 뭐 도파민이나 뭐 세로토닌이나 이런 우울증과 관련되는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지방 대사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호르몬들이 다 같이 시스템에 묶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가 부족해지면은 다 위험도들이 높아지는 게 내분비 질환의 특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남성 갱년기가 되면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이 생기거나 또는 심혈관 계통에서 뭐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혈액에 관련되는 질환들이 생긴다든지 또 우리가 대사진이라고 하는 비만이나 당뇨나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떨어지면서 인지 기능도 저하되고 우울증의 위험도도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근 감소증이라고 해서 근육량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그런 여러 가지 높아지면 악성 골절의 위험도 되고 체력도 떨어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남성, 여성 모두에게 있어서 폐경기 40에서 50이 되면은 평소에 건강검진을 좀 등한시했다고

0: 하더라도 이럴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내분비 질환이라든지 다른 근육량이나 골다공증이나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한 검사를 같이 하는 거 미리미리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1: 네. 뭐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과 같은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아지는 건 왜 그런 건가요?
0: 그렇죠. 바로 이런 질환들이 대사질환들, 내분비의 그런 균형도가 깨지는 면에서 내분비 시스템의 변화가 와서 더 위험해진다고도 볼 수도 있고요.
1: 네.
0: 또 약간의 그런 그 기초대사, 이런 비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근육량이 줄고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이게 또 기초대사량이 줄어드니까 또 지방은 잉여화되고 또 혈당 조절은 안 되고 그러니까 고지혈증도 오고 비만도 오고 또 심장 고혈압도 오고 이런 것이 그러면 또 다시 또 비만이 또 되고 또 어떤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또 에스트로겐이 좀 더 남성 호르몬이 좀 더 과속하게 되니까 줄어들고 계속 이런 악순환의 구조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런 게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그런 대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호르몬의 그런 균형 있는 간 균형성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남성 대사증후군의 위험성들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이 남성 호르몬의 변화에 대해서는 수치 변화로 확인하기도 합니다. 수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0: 네, 우리가 뭐 어떤 남성 호르몬을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테스토스테론을 이제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뭐 하루 중에서도 좀 수시로 변하는 게 남성 호르몬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오전에 7시에서 11시 사이에 이제 검사를 받는 거를 이제 권한다고 해서 그 시기적으로 그때 가는데 물론 요 수치는 이제 3.5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미만인 경우를 이제 남성 갱년기라고 해서 굉장히 좀 남성 호르몬이 저하되어 있는 그런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단순히 이제 수치만으로 진단이 되는 건 아니고 증상들이 또 이제 남성 갱년기를 나타나는 거하고 또 비교를 해서 맞춰보는 쪽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이제 그런 건강보험 심사 평가에 이제 진단을 할 때 이제 3.5 이하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럼 남성 갱년 호르몬을 무조건 높이는 것이 또 좋으냐? 테스토스테론을 이제 보충 치료하는 게 어떤 좋으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그 논란도 있고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미국 내과학회에서 기준에서는 이제 성기능 개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를 보이지만 뭐 남성 호르몬제를 복용한다고 해서 우울증이나 뭐 체력 증진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좀 그런 영향들이 좀 효과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생활 관리나 운동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딱 진단을 하고 수치를 보고 약을 복용해서 해결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내 생활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우선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뭐 수치와 증상을 함께 이제 보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30대 전후부터 해마다 약 1%씩 감소하면서 뭐 50대에서 70대에는 30% 이상 감소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생식 기능이 떨어지기는 해도 완전히 소실되는 건 아닌 거죠.
0: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여성 같은 경우는 폐경이 되면 이제 배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제 생식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게 되는데 이제 남성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70대가 넘어서도 뭐 한 20, 30%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성욕이 줄고 성식 능력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완전히 이제 소실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것은 단순히 이제 생식 능력이나 성기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남성에게 있어서 체력이나 근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도 이제 보정해라, 정기를 좀 보존해라 이런 것들이 좀 금욕적으로 살거나 또는 체력이나 규칙적으로 먹으면서 절제 있는 생활을 하면서 이 체력을 유지해야지 이제 건강하게 이제 그런 노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점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남성들의 갱년기 증상도 개인차가 클까요?
0: 그렇죠. 아무래도 내분비 질환과 관련되는 거는 개인들의 생활 습관, 뭐 잠이 규칙적이냐, 뭐 운동을 했느냐, 또는 수면이 부족하지 않느냐, 또는 당뇨나 비만이나 고지혈증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요. 또는 이제 뭐 음주나 흡연, 또는 이제 굉장히 복부 비만이 특히 심한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남성 호르몬이 또 감소되는 게 이제 아주 또 빨라진다고도 볼 수도 있어서 네. 이런 여러 가지 기존 질환이 있는지 아니면 생활 습관이 차이는 있는 거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운동도 꾸준히 하고 이런 대사 질환이나 다른 질환들을 유지하면은 네. 오히려 요즘에 뭐 60, 70대 되셨는데도 굉장히 뭐 청년이라고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이제 그런 건강하게 하면서 나는 갱년기 증상도 없고 여전히 활발하게 뭐 사회 활동도 잘 하는 것을 유지하는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뭐 생활 습관과 운동 이제 관리에 따라 서 개인차가 좀 있다고 하셨는데요. 남성 갱년기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런 호르몬 감소 외에도 다른 원인이 또 있는 걸까요?
0: 네, 기본적으로는 어떤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도 네. 남성 갱년기가 좀 심해지는데 특히 이제 고혈압, 당뇨 또는 이제 간 질환 이런 것들이 있고 네. 또는 이제 스테로이드나 또는 이뇨제나 무좀약이 약물들을 좀 복용을 했을 때 오히려 좀 갱년기가 좀 될 수도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당뇨가 심한 경우들은 오히려 이제 그러면서 비만도 심하다 그러면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더 낮아지는 그런 패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강한 그 노후를 보낼지라고 할 때 네. 복부 비만 주의하는 거 그러면서 네. 다이어트를 하는데 특히 이제 뭐 팔다리가 뭐 가늘어지는 것보다는 내장 지방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 시기들이 주로 밤에 주로 되기 때문에 숙면을 잘 할 수 있느냐. 네. 밤에 잠을 잘 자고 밤에 자고 일어나도 이제 개운하고 잘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좀 잘 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들도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나 우울감 이런 부분들도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즐겁게 하고 긍정적으로 하면서 이런 우울이나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네. 오히려 이제 굉장히 남성 갱년기에 좋고 또는 이제 만성 질환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개선을 시키고 관리를 잘 하는 것, 치료를 네.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는 어떤 이제 그런 나쁜 그런 흡연이라든지 뭐 음주 과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는 것이 남성 갱년기를 잘 지키고 남성 호르몬을 감소되는 것을 좀 천천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남성 갱년기가요. 여성과 비교할 때 진행 속도가 좀 느린가요? 잘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지 않나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런 남성들은 여성의 폐경과 다르게 네. 어떤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냥 아, 나 노화의 한한가 보다 어떻게 보면은 체력이 어제보다는 좀 떨어져 있나 또는 뭐 간헐적으로 뭐 좀 깜빡깜빡하는 게 좀 늘었나 이렇게 때문에 사실 남성 갱년기를 잘 관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렇다고 이제 뭐 남성 호르몬을 뭐 매년 검사할 수 있진 않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남성 호르몬 수치나 증상들을 보고 판단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자가 진단도 가능할까요? 점검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가 진단 표가 있는데 설문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꼭 이게 확실히 어떻게 뭐 진단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항목들이 있어서 좀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제 뭐 성욕감퇴가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력이 없습니까? 세 번째는 체력이나 지구력의 감퇴가 있습니까? 네 번째로 키가 줄었습니까? 다섯 번째로 삶의 즐거움이 줄었다고 느꼈습니까? 여섯 번째 울적하거나 괜히 짜증이 납니까? 일곱 번째 뭐 발기가 예상보다는 덜 강합니까? 여덟 번째 운동 능력이 최근에 떨어진 것을 느낍니까? 아홉 번째로 저녁 식사 후 바로 잠을 빠집니까? 열 번째로 일의 수익이 최근에 떨어졌습니까? 라고 하는 설문지 중에서 한 3개 이상이 좀 어느 정도 좀 되면은 갱년기 증상이 있다든지 앞에서 이제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정도까지가 어떻게 보면 좀 나타나면은 좀 갱년기에 좀 비슷한 증상이라고도 자가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1: 네. 좀 자가 진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성 갱년기로 일상이 힘들 때 한의학에서는 어떤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0: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한의학에서 전통적으로 좀 치료를 잘했던 부분이죠. 옛날로 따지면은 뭐, 아, 정력제, 뭐 어떻게 보면 보양약,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뭐 정력강화 또는 양생법, 늙지 않는 방법, 노화 방법, 이런 허증들 또는 몸에 이제 따뜻한 온기를 넣어주는 이런 우리 한약제로 따지면 이제 복, 간 기능을 좋게 하고 신기능을 좋게 하게 하는 그런 약제들이 들어가는데요. 보통 이런 뭐 두충이나 이지나 뭐 이런 약제들을 보면은 뭐 우울증이나 생식 능력이나 뭐 근육이나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약제들이 들어가는 처방들이 오히려 복용을 하면은 좀 뭔가 체력도 좀 올라가고 근육도 좀 튼튼하게 되는 그런 그런 약제들을 위주로 해서 그런 남성 갱년기에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네. 생활 습관도

0: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기본적으로 치료의 목적은 활력을 찾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뭐 성기능 쪽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근력도 좋아지고 심폐 기능들도 좋아지면은 네. 당연히 성적인 부분들도 좋아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골밀도도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일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저해하는 과음을 하거나 또는 흡연을 너무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규칙적인 운동을 굉장히 하는 것이 특히 네. 단순히 뭐 유산소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근력 운동도 좀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어떤 대사증후군이나 질환들 관리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불나방 스타 소세지 클럽의 석봉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석봉아.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를 책으로 살펴봅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착한 염증, 나쁜 염증입니다. 염증에도 착한 염증이 있나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1: 사실 저도 염증 그러면 뭐 약간 부정적인 의미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죠. 뭔가 병들었다라는 신호 같고요. 네.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염증에 대한 색다른 생각으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코너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뇌가 멈추기 전에 라는 책을 쓰신, 그리고 이 뇌졸중에 대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이승훈 교수가 이번 책 착한 염증, 나쁜 염증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모든 만성 질환의 근원이 염증이다. 근데 그걸 지금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전문의로 30여 년 동안 뇌졸중 그리고 뇌혈관 질환 분야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은 저자는 수천 명의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현장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그럽니다. 뇌졸중, 암, 치매, 당뇨 이런 치명적인 질병은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재앙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몸속에서 시작된 염증, 미세의 염증이 축적돼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0: 네.
1: 저자는 사실 염증은 그 자체로 고마운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염증은 우리 몸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면역 반응인 거죠. 그런데 이 염증이 나쁜 염증으로 바뀌는 이유는 사실 이제는 상황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 염증이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염증은 우리 몸이 외부 침입자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이걸 지켜내는 착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침입자의 경고가 끝났는데, 공격이 끝났는데 임무를 끝내야 되잖아요. 계속 임무를 하고 있어요. 만성화되는 겁니다. 그때 이 염증은 나 자신을 공격하는 나쁜 염증으로 돌변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0: 네. 저자가 신경과 전문이신데요. 뇌혈관 질환을 비롯해서 많은 질환들이 염증의 결과물이라고 하셨는데, 염증은 그 자체로 고마운 현상,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1: 그러니까요. 책이 염증을 우리가 제거해야 할 적으로 대하지 말고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방어 반응으로 이해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염증이 우리 몸을 살리는 염증이 있고요.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염증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꺼지지 않는 염증은 우리에게 보내는 절박한 신호를 알아차리고 또 염증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저자가 뇌질환 전문가지 않습니까? 특히 급성 뇌질환 전문가인데요. 이 환자들의 뇌를 살펴보면 우리 몸에 신비로움을 경험할 때가 많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뇌경색 환자들이 병원에 오면 처음 이틀이 고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뇌혈관이 막히고 뇌세포가 손상되고 반신마비나 언어장애가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2, 3일이 지나면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세균이 하나 침입하지도 않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갑자기 환자의 상태가 곤두박질 친다고 그럽니다. 이때 죽은 뇌 조직이 부어오르고 염증 세포들이 그 자리를 파고든다고 그럽니다. 근데 반전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데 7일에서 10일이 지나면 이번에는 망가진 조직을 다시 재건

0: 참 신기하죠.
1: 그렇네요.
0: 같은 염증인데 네. 어떤 염증은 파괴를 하고 어떤 염증은 치유를 하는 겁니다.
1: 네.
0: 참으로 역설적인 현상인데요. 염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보면 이 염이라는 한자에서 알 수 있듯이
1: 네.
0: 불난 상태입니다.
1: 그렇죠.
0: 그렇죠.
1: 네.
0: 저자는 이 불난 상태는 선천 면역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병균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불을 화염 방사기를 쏟아붓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1: 그렇군요.
0: 겁니다. 외부에서 세균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침입이 일어난 부분에 네. 불을 내서 침입자를 태워버리면서 우리 몸을 지키는 게 선천 면역이고 이 반응이 바로 염증 반응이다. 염증은 그 자체로 착한 존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네. 외부 침입자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면역 반응이 염증이라는 건데요. 파괴도 하고 또 치유도 하는 염증. 그렇다면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0: 그렇죠.
1: 아닐까요?
0: 예를 들자면 뭐 칼에 베이거나
1: 네.
0: 못에 찔리면 우리 몸에 상처가 나죠. 빨갛게 불어오르고 열이 납니다.
1: 네.
0: 이게 바로 염증 반응입니다. 또 통증이라고 하는 건 다친 부위를 사용하지 않게 하고 열이 나는 건 병원체의 활동을 억제하는 동시에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하는 현상입니다.
1: 네.
0: 염증인 거죠.
1: 네.
0: 붓기, 어디 막 붓잖아요.
1: 네.
0: 이거 역시도 면역세포와 치유물질이 손상 부위로 모이도록 돕는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염증은 적이 아니라 생존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1: 아, 그렇네요.
0: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서 예, 문제를 해결하고
1: 예.
0: 또 임무를 완수하면 깨끗이 회복되도록 원래 설계됐다고 그래요. 이게 면역세포입니다.
1: 예.
0: 근데 문제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1: 네.
0: 임무를 완수했어요. 그러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나쁜 염증이 시작되는 건데요.
1: 네.
0: 해결되지 못한 대사 노폐물,
1: 네.
0: 지속적인 자극이 우리 뇌와 심장의 혈관 속에 만성 염증을 고착화시키고
1: 네.
0: 결국 이 염증이라고 하는 면역 체계와 방어 기제가 나 자신을 공격하는 질병의 경로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자는 바로 이 결정적인 연결 고리를 추적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물지 않은 염증이 혈관 벽에 만성적인 손상을 입히게 되고 이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세포 손상과 복구의 오류가 유전자 변이를 유도하면 이게 바로 암이라고 하는 괴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1: 그렇군요.
0: 책에는 아주 자세하게 알기 쉽게 이 메커니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 네.
0: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알려졌었던 뇌경색, 뇌졸중, 심근경색, 암이 사실은 우리 몸속에 계속 쌓인 만성 염증 때문이다. 단 사실 이해하게 되면
1: 예.
0: 우리는 우리 몸속에 이 만성 염증 또는 미세 염증 꺼지지 않는 불씨를 어떻게 꺼뜨릴지 이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1: 네. 몸에 남아있는 만성 염증이 나쁜 염증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왜 염증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거죠?
0: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1: 네.
0: 면역 체계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만성 염증은 비만이라든가 잘못된 식습관이라든가
1: 네.
0: 스트레스, 흡연, 수면 부족 또는 환경 오염물질 이렇게 생활 속의 유해 요인에 의해서 장기간 노출되면 면역 체계가 고장나서 오히려 과활성화된 상태라고 그럽니다.
1: 그렇군요.
0: 이승훈 교수는
1: 네.
0: 우리 사회가 염증에 대해서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도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1: 네.
0: 뭐 웬만하면 다 염증 탓이에요. 피곤해도 염증 탓,
1: 네.
0: 살이 쪄도 염증 탓, 아파도 염증 탓.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보면 요즘 항염 식단이란 말부터 시작해서 항염 영양제,
1: 네.
0: 뭐 모든 건강 담론이 요즘 염증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실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1: 그렇군요.
0: 무조건 염증을 나쁜 것, 없애야 되는 것. 것으로만 여기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건데요. 염증의

0: 온질은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 기전입니다.
1: 네.
0: 세균과 바이러스를 격퇴하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아주 필요한 착한 염증 반응인 거죠. 문제가 바로 이 반응이 멈추지 않으면 발생한다라는 거죠.
1: 그렇군요.
0: 임무를 마치면 네. 염증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만성화되는 겁니다.
1: 아.
0: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나쁜 염증으로 돌변하게 되는 건데
1: 네.
0: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치명적인 질병들이 그 뿌리가 통제력을 잃은 염증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1: 네.
0: 이 염증이 우리 몸을 파괴하는 공격자로 돌변하기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나는지 이걸 포착해서 좀 치유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 네.
0: 무분별한 항염 처방 대신에 우리 몸의 방어군을 제대로 다스리고 균형을 찾는 법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네. 염증이 만성화되는 순간 나쁜 염증으로 돌변한다는 말을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조심해야 되겠어요.
0: 그렇습니다. 고통의 방어 기제가 급성 염증. 이게 이제 착한 염증이라고 하면
1: 네.
0: 꺼지지 않는 불씨, 만성 염증이 나쁜 염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생기는 미세 염증이 있다라는 겁니다.
1: 네.
0: 몸속에 장기 세포나 혈관 세포가 손상되거나 죽으면 면역 체계가 이 세포를 외부 침입자로 인식을 해요.
1: 아.
0: 그리고 이걸 태워 없애기 위해서 비정상적으로 작은 염증 반응들을 일으킵니다.
1: 네.
0: 이런 반응들이 정상 세포까지 손상시키고
1: 네.
0: 잠재된 노화 유전자, 암 유전자를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걸 나쁜 염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 네.
0: 착한 염증과 나쁜 염증이 이렇게 메커니즘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1: 그렇네요.
0: 이걸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몸이 피곤하고
1: 네.
0: 여기저기 쑤시거나 아픈 경험 또 명확한 외부적인 부상도 없어 보이고
1: 예.
0: 감기에 걸린 것 같지도 않은데 계속 몸이 무겁고 관절이 뻐근한 느낌이 있어요.
1: 네.
0: 또한 소화력도 예전 같지 않고 두통이나 근육통 같은 이상 증상이 가끔 찾아와요.
1: 예.
0: 근데 검진을 받으면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의사에게 가면 문제 없다고 해요. 바로 이런 분들이
1: 예.
0: 만성염증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하라라고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네. 검사상으로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데 내가 느끼는 증상들이 있다. 소화도 안 되고 몸도 무겁고 이런 흔한 증상들이 이어진다면 만성염증에 대한 의심도 해야 한다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급성염증은 우리는 딱 보여요.
1: 네.
0: 막 붓기라든가 상처라든가 급박한 증상처럼 보입니다.
1: 그런데
0: 우리 몸속에서 계속 미세한 염증들이 생기고 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러한 저강도의 염증들이
1: 네.
0: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상을 느끼면서도 원인을 찾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몸에 경고가 있지만 무시해버리기 쉽고
1: 네.
0: 그러는 사이에 염증이 계속 깊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이 나쁜 염증이 쌓이면 노화를 가속화하거나 각종 뇌질환을 악화시킨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자면
1: 네.
0: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도요. 단백질과 염증이 서로 얽혀 돌아가는 삼각구조가 특징이고요. 혈관성 치매 역시 혈관 손상과 염증이 반복되는 악순환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출발점은 달라도 두 질환 모두에 염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1: 그렇네요.
0: 그러니까 염증이 직접적인 요인이나 주인공은 아닐지 몰라도
1: 네.
0: 무대를 어둡게 만들고 결말을 파국으로 끌고 가는 되게 중요한 증폭장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자들은
1: 네.
0: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를 딱 잘라서 구분하기보다는
1: 네.
0: 결국은 만성염증이 배경에 깔린 하나의 치매 스펙트럼으로 이해하려는 흐름들이 최근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1: 네. 그럼 나쁜 염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도 책에서 알려주고 있나요?
0: 일단 염증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네.
0: CRP라고 하는 건데요. 반복적인 염증 수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피검사하면 이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 염증 공장입니다. 뜨끔하죠.
1: 네, 그렇네요.
0: 지방세포에서 염증 유도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계속 방출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1: 네.
0: 설탕, 액상 과당, 쌀밥, 가공육 역시 CRP 수치를 직접적으로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그럽니다.
1: 네.
0: 이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간 베리류, 견과류, 등푸른 생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CRP 수치를 낮추고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1: 네?
0: 특정 음식이나 하나의 습관이 아니라 생활 습관 전체, 이 반복된 생활 구조 전반에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자면 운동도 여기에 작용을 하는데요.
1: 네.
0: 운동이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항염 물질을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그럽니다. 운동을 하면 네. 근육세포에서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가 되는데
1: 네.
0: 이게 나쁜 사이토카인의 활동을 억제한다고 그럽니다.
1: 아, 그렇군요.
0: 스쿼트 같은 하체 운동이 특히 효과적이라고 그러고요.
1: 네.
0: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1: 네.
0: 이 만성 스트레스로 코르티솔이 계속 나오면 면역세포가 사이토카인 조절 능력을 상실한다고 그래요. 이 밖에도 책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염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면서
1: 네.
0: 만성염증, 미세염증, 나쁜 염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 네. 책 착한 염증, 나쁜 염증 소개해 주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빅마마의 체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13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구름 많겠으며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현재 아침 인천과 경기, 충청, 충남권과 전라권, 전남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에 위치한 주요 교량들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훨씬 더 짙게 깔리면서 시야가 극도로 답답한 것이 많겠는데요. 공항에서는 짙은 안개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주말 아침 이동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셔야겠으며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평소보다 속도를 크게 줄여 운행하시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안개는 대부분 사라지겠고 낮 동안 중부지방은 화창하겠지만 남부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광주와 전남, 전북 등 전라권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30mm 안팎의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며 도로가 미끄럽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차량들은 안전거리를 넉넉하게 확보하셔야겠습니다. 아울러 내일까지 서해상과 남해 서부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겠고 일부 섬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지며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항해나 주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 전국이 26도에 32도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는데요. 낮 동안 강한 햇볕에 의한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초여름 환절기 건강관리에도 계속해서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은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 예보가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북부와 경상서부 내륙에 소나기가 쏟아지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 모레부터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기간인 만큼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권역의 좋음에서 보통순을 유지하며 대체로 쾌적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1도, 인천 29도, 수원 31도, 파주 29도. 강원 영서 맑겠습니다. 기온 철원 29도, 춘천 30도, 원주 29도, 대관령 24도. 강원 영동 맑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27도, 강릉 29도, 동해 27도. 충청 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31도, 충주 30도, 대전 31도, 세종 30도, 천안 30도, 보령 28도. 전라남북도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기온 전주 31도, 군산 30도, 광주 29도, 목포 27도, 여수 27도, 순천 28도. 경상남북도 맑겠습니다. 기온 대구 32도, 포항 31도, 안동 31도, 부산 27도, 울산 29도, 진주 30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겠습니다. 기온 26도, 울릉도 덕도 맑겠습니다. 기온 26도, 서해오도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 20도, 북한 지역은 오늘 맑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평양이 28도, 신의주 25도, 개성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6.7도, 현재 습도는 73%, 오늘 서울 지역 해뜬 시각은 5시 10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대표팀이 황인범과 오연규의 후반 연속골로 체코를 제압하며 귀중한 첫 승을 거뒀습니다. 2차전 상대인 멕시코도 남아공을 물리쳤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이나 월요일 종전 서명이 가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동결 자금이 해제될 것이라는 이란 매체 보도는 가짜 뉴스라며 비난했습니다.
0: 투표소 용지 보관 상자를 입수했다며 전한길 씨가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법원은 상자들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반 이적죄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을 도발하는 군사작전을 꾸며냈다고 판단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주말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북중미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1차전부터 짜릿한 역전승으로 승전보를 울리며 새로운 드라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 황인범의 재치 있는 골과 고요래도 돌진한 오영규의 연속골로 32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박선우 기자입니다.
2: 마치 홈경기를 연상시키는 뜨거운 분위기 속에 대표팀은 점유율을 높이며 체코의 뒷공간을 노렸습니다. 주장 손흥민이 기회를 놓친 뒤 찾아온 위기에서 긴 스로 인해 허를 찔려 크레이치의 헤더에 먼저 실점했습니다. 대표팀은 비록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22분 황인범이 절묘한 개인기를 뽐내며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3: 골키퍼의 각도를 피하기 위해서 살짝 볼을 띄우면서
4: KBS 축구 해설위원 이영표 해설위원입니다.
3: 곡선으로 정확한 궤도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2: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을 빼고 오연규를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게 통했습니다. 오연규는 후반 35분 황인범의 크로스를 짜릿한 역전골로 연결하며 자신을 향한 믿음에 화답했습니다. 경기 막판 골키퍼 김승규가 결정적인 선방으로 2-1 역전승을 지켜낸 덕분에 우리나라는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무려 16년 만에 월드컵 1차전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5: 우리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승리를 거뒀다는 점은
4: 대표팀
5: 저희 팀한테는 굉장히 더 큰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해요. 우리 선수들한테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2: 과달라하라를 약속의 땅으로 만든 대표팀은 다시 이곳에서 펼쳐질 2차전에서 개최국 멕시코를 상대로 또 한 번 기적에 도전합니다. 과달라하라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0: 이렇게 중원사령관 황인범은 대표팀을 벼랑 끝에서 살리며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또 4년 전 예비 선수였던 오연규는 당당하게 대한민국 스트라이커 탄생을 알렸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이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 패스 가장 낀 중원의 사령관 황인범은 체코전에선 슈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상대의 골문을 두드리며 예열을 하던 황인범은 위기의 순간 마침내 팀을 구했습니다. 발재간을 뽐내며 상대 수비와 골키퍼를 무너뜨렸고 재치 있는 슈팅은 절묘한 곡선을 그리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사랑의 하트 세리머니를 뽐낸 황인범은 이번엔 장기인 정확한 크로스로 오연규의 득점까지 도왔습니다. 체코전에서 자신의 월드컵 통산 첫 골과 첫 도움을 모두 올린 황인범은 경기 최우수 선수에도 선정되며 기쁨이 두 배가 됐습니다.
7: 동료 선수들도 제가 슈팅할 때마다 많이 비웃고
4: 황인범
7: 슈팅하지 말고 패스만 해라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제가 형들이랑 선수들한테 보여준 것 같아서 다행이고
6: 활용 정점은 오연규가 책임졌습니다. 첫 월드컵 출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오연규는 교체 투입

0: 시작된 지 단 11분 만에 역전 결승골을 폭발했습니다. 4년 전 등번호도 없던 예비 선수가 화려하게 날아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연규는 4년 전 일기장에 꼭꼭 눌러쓴 다짐을 완벽히 현실로 만들었는데 여전히 꿈만 같습니다.
1: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제가 어떻게 골을 넣었는지
2: 오현규
1: 어떤
2: 선수입니다.
1: 상황에서 골이 들어갔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영상으로 보고 알았습니다.
0: 황인범이 살리고 오현규가 끝낸 짜릿한 역전승이었습니다. 16년 만에 월드컵 1차전을 잡은 대표팀은 32강 진출에 청신호를 켜며 쾌조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과달나라에서 KBS 뉴스 이준입니다.
3: 살리고 끝낸 선수만 있는 건 아니죠. 화려한 역전승 뒤에는 높은 신장의 체코를 틀어막은 수비진의 역할도 컸습니다. 김승규는 결정적인 선방쇼를 펼치면서 대한민국의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4: 후반 36분 역전골 직후 맞이한 동점골 위기. 첫 실점의 악몽이 되살아나려는 순간 들어갈 것만 같던 공이 골라인 앞에서 튕겨 나옵니다. 수문장 김승규가 집중력 있게 쫓아가 반사적으로 공을 걷어낸 겁니다.
5: 맞았어요.
6: 김승규 슈퍼세이브. 와, 9번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동점골을 노리는 체코의 공세는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거세졌지만 김승규 중심의 효과적인 후방 빌드업으로 체코의 공격을 무력화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좋은 코스로 날아온 낮게 깔린 슈팅도 김승규 옆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6: 조심해야 돼요.
5: 자, 조심해야 돼요.
6: 김승규! 김승규입니다. 와.
4: 조현우와의 치열한 주전 경쟁 속 선발 장갑의 이유를 증명한 김승규.
7: 월드컵이 어떻게 될지가 조금 이제 결정된 생각을 첫 경기를 꼭 이기고 이제 다음 경기 준비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이나마 역할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4: 두 차례 무릎 수술을 이겨내고 돌아올 정도로 강인한 정신력을 갖춘 김승규는 체코전 숨은 MVP로 손색이 없는 완벽한 선방쇼를 선보였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3: 우리의 캡틴 손흥민은 골은 넣지 못했지만 종횡무진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또 패스 성공률 100% 동점골을 합작해낸 경이적인 왼발의 이강인도 역전승의 숨은 영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무림 기자입니다.
8: 응원단을 향해 손뼉을 치며 더 큰 호응을 유도한 손흥민. 과감한 중거리 슛으로 체코의 골문을 위협한 데 이어 수비수를 따돌리고 회심의 왼발 슈팅을 날렸지만 아쉽게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이재성의 기막힌 침투 패스를 받아 절호의 기회를 잡은 순간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힌 장면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9: 손흥민 선수가 좋은 움직임과 이 원터치 패스로 지금 상대의 수비 조직을 깨고 있거든요.
6: 네.
8: 이후 오영규와 교체돼 한국 선수 최다골 신기록은 다음 기회로 미뤘지만 양팀 최다 6번의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10: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잘 실행해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득점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앞으로도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요.
8: 중원의 핵심 이강인은 패스 성공률 무려 100%로 거리와 높이를 가리지 않는 재능을 뽐냈습니다. 특히 황인범의 선제골을 도운 송곳 같은 패스가 악골이었는데 겸손한 모습까지 돋보였습니다.
11: 너무 움직임이 좋았어요. 너무 움직임이 좋아서 뭐 인범의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흥민이 형이 나오면서 끌어주고 그런 모든 부분이 팀에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8: 험난한 승부가 예상되는 멕시코와 2차전은 대표팀의 중심 손흥민과 이강인의 발끝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12: 이번 체코전 무엇보다 중요한 건 1차전에서의 승리를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1차전을 승리로 장식했던 2002년, 2010년 월드컵에선 우리 대표팀이 새로운 신화를 써냈는데요. 이번에 또다시 새 역사를 써내려갈지 주목됩니다. 문영규 기자입니다.
13: 대한민국의 역대 월드컵 성적을 보면 1차전 결과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번 대회전까지 우리 대표팀은 역대 월드컵 1차전에서 3승 3무 5패를 기록 중이었는데 1차전 승리가 새 역사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한민국은 폴란드와의 1차전에서 48년 만에 월드컵 본선 첫 승을 거두며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후 히딩코는 파죽지세로 16강에 진출했고 결국 월드컵 4강 신화라는 전무후무한 역사

0: 화살을 쏘내려갔습니다. 2010년 남아공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를 상대로 2-0 승리를 거둔 대표팀은 사상 첫 원정 16강이라는 또 하나의 이종표를 세웠습니다. 반면 1차전 패배 시 100% 토너먼트 라운드 진출에 실패했을 정도로 1차전 결과가 대회 최종 성적을 좌우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했던 1차전에서 승리했기에 선수단의 사기도 크게 올랐습니다.
1: 승리한 좋은 흐름대로 그리고 겸손하게 네 멕시코 홈인 만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상대 분석 잘해서 100% 그 이상 쏟아낼 수 있도록 네 준비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0: 2006년 1차전 승리 후 16강 진출에 실패한 경험도 있지만 지금과는 규정이 달랐습니다. 48개국 체제의 이번 대회는 다음 라운드가 32강이기에 설사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지더라도 32강에 진출하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1차전부터 최고의 성적표를 받아든 홍명보호가 또 한 번 한국 축구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문영입니다.
2: 네, 체코전 KBS 이영표 해설위원의 승부 예측이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인기 예능인 이경규 씨와 화려한 입담과 촌철살인 해설로 체코전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김보담 기자입니다.
3: 한 달 전 체코전 2-1 승리를 예측한 이영표 의원.
4: 만약에 우리가 이기게 된다면 한 점차 정도, 한 2-1 정도의 승리가 나지 않을까.
3: 경기 후반 체코가 선제점을 얻자 이번은 역전승을 예언합니다.
5: 대한민국이 이 월드컵 역사에서 지금까지 선제 실점을 하고 난 이후에 역전승을 했던 기록이 딱 세 번 있습니다. 오늘 경기가 그 네 번째 경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6: 그렇습니다.
3: 후반 동점 상황, 득점 찬스가 찾아오자 선수처럼 긴장했던 이영표 의원은
5: 태어나서 청심환을 한 번도 안 먹었는데 네. 지금 갑자기 청심환이 확 땡기네요. 아...
3: 대표팀이 역전을 이뤄내자 선수들과 한마음으로 뒤늦게 기쁨을 만끽

0: 직전에 만나서 와 우리 대화 나눴잖아요. 골 넣을 것 같다 너. 넣고 말게요. 와 그 약속을 지켰어요.
1: 그라운드에 나타난 인기 예능인 이경규 씨도 유쾌한 농담으로 경기 전 월드컵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2: 너무 긴장하지 말고 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승패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안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3: 정말 승패를 떠나도 됩니까?
2: 아닙니다. 이겨야죠.
1: 경기 전 이경규 씨가 콕 집은 주목해야 할 선수는 누구였을까?
3: 오늘 경기 키플레이어 누구로 예상하시나요?
2: 미드필더의 황인병 선수. 네. 아 중거리 슛 오늘 장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4: 대한민국 파이팅!
1: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5: 우리 대표팀과 같은 조에 속한 멕시코와 남아공의 맞대결에선 멕시코가 2-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득점을 터뜨린 키뉴네스와 히메네스의 활약이 특히 돋보였는데요. 2차전 우리나라와 멕시코의 맞대결이 더 주목됩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김하영 기자입니다.
6: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알리는 첫 골의 주인공은 멕시코의 키뉴네스였습니다. 전반 9분 남아공의 수비 실수를 틈타 키뉴네스가 때린 오른발 슈팅이 골키퍼 다리 사이로 지나가며 골망을 가렸습니다.
7: 키뉴네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호날두를 제치고 득점 왕을 차지한 그런 골 결정이 있는 선수입니다.
6: 이후 남아공의 퇴장을 유도해 수적 우위를 점했지만 답답한 흐름을 이어간 멕시코. 일부 홈팬들의 야유와 조롱 속에서 이번엔 후반 22분 라울 히메네스가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히메네스의 발끝에서 시작해 키뉴네스와 알바라도를 거쳐 다시 히메네스의 머리로 이어지는 완벽한 득점. 자신의 네 번째 월드컵에서 첫 골을 터뜨린 히메네스는 석 달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기리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 팀 합쳐 무려 3명이 퇴장당하는 개막전 진기록 속에서 2-0 승리를 따낸 멕시코. 멕시코의 김민재라고 할 수 있는 주장 몬테스의 퇴장은 5개치로 남았지만 전체 슈팅의 절반 이상을 책임진 키뉴네스와 히메네스의 위력을 확인하며 자신감을 채웠습니다.
8: 4-0이면 더 좋았겠지만 2-0 승리도 만족스럽습니다. 어쨌든 월드컵의 첫 단추를 끼웠고 긴장감도 털어버렸습니다. 소중한 승점 3점을 땄다는 게 중요합니다. 멕시코 감독입니다.
1: 기분 좋은 개막전 승리를 거둔 개최국 멕시코는 곧바로 2차전 우리나라와의 맞대결을 준비합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9: 이번 주말 더위가 다시 고개를 들겠습니다. 아직 습도가 높지 않아서 바깥 활동하기에 큰 무리는 없겠지만 햇볕 아래에서는 덥겠는데요. 오늘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가운데
8: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현재 PD입니다. 요즘의 한낮 같은 더위에는 나무 그늘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그늘 아래만 들어가도 더위를 좀 식힐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서울 안에서도 이런 더위의 격차가 생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별 녹지 면적 차이는 최대 21배, 이 녹지 면적에 따라 같은 날 지역별 온도차는 최대 6.6도까지 났다고 합니다. 1인당 녹지 면적이 가장 큰 자치구는 어딜까요? 종로구와 서초구, 강북구, 노원구 요 순으로 나타났고요. 반대로 녹지 면적이 가장 작은 곳은 동대문구,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같은 날 오전 기준으로 녹지가 가장 부족한 동대문구의 지표면 온도는 43도까지 올랐고요. 강북구는 36.4도를 기록해서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인데요. 녹지가 시민들의 안전망으로

함으로써 중요해지는 만큼 취약한 지역의 녹지를 늘리고 기후 적응력을 높이는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6월 13일 토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0: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1: 정원으로 인문학 여행 떠나는 나의 작은 식물원 네. 시간입니다. 가든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신 오경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지난번 오셨을 때 네. 이제 곧 영국 출장을 다녀오실 거다 이렇게 맞아요. 하셨는데 맞아요. 거기서 뭐 정원 박람회
2: 네.
1: 다녀오셨습니까?
2: 첼시 플라워 쇼라고 해서 매년 5월에 개최되는 쇼가 있는데요. 네. 저희 이제 작가님께서도 이거 매년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이렇게 이 개념으로 보시면 맞아요. 이렇게 런던이나 뉴욕에서 매년 그 패션쇼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쇼가 올해 가든의 경향이라든가 어떤 작가가 어떤 작품을 냈는지 그런 방향성 그런 것도 보여주고 또 제품도 계속 달라지는 걸 보여주고 신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출품되고 해서 거의 정원 관계자들은 매년 가서 체크하고 매년 보고 이런 네. 쇼고 저도 코로나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어서 못 갔고요. 올해 코로나 풀리고 나서 한 몇 년 만에 간 거여서 내심 기대를 많이 하고 갔다 왔습니다.
1: 오, 오랜만에 다녀오셨으면 뭔가 말씀해 네. 주실 거리가 이렇게 풍부할 네.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네. 사실 첼시 하면 제가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만은 네. 축구팀 첼시
2: 맞아요. 모든 분들이 네. 그 생각하시거든요. 네.
1: 거기 가슴에 그 팀 가슴에 삼성 이렇게 찍혀 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2: 그 네. 첼시 구단이 그 근처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풀햄이라고 해서 네. 첼시 바로 다음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 풀햄에다가 구단을 이제 축구장을 만들면서 구단이 탄생을 했는데요. 네. 이름을 근데 왜 첼시로 했냐 프레임이라고 안 하고 네. 프레임이란 구단이 이미 있었었고요.
1: 네, 프레임도 들어본 것 같은데.
2: 네, 그게 네. 먼저 있었던 네. 관계로 네. 그 조금 더 잘 사는 옆 동네인 아. 첼시 이름을 가져다가 지으면서 아. 지금의 첼시가 탄생을 한 거예요.
1: 아, 그럼 첼시라는 축구팀은 조금 첼시가 조금 더 잘 사는 동네인가
2: 맞아요.
1: 보죠.
2: 네, 프레임이 이미 있고.
1: 그래서 플라워쇼도 첼시 플라워쇼.
2: 맞아요.
1: 약간 그런 거구나.
2: 네, 첼시가 네. 우리로 치면 오래된 동네이기는 하지만 가장 잘 사는 지역. 런던 내에서도 가장 잘 사는 일존 내에 있는
1: 성북동 뭐 이런 느낌인가요?
2: 아니에요. 성북동보다는 오히려 뭐 광화문 아, 이런 광화문. 느낌이라고 아, 보시면 예.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오래된 동네이고요. 네. 그 안에 하스피탈 그 병원이 하나가 있어요. 네. 로얄 하스피탈 거기에 그 앞마당이라고 보셔야 되나요? 앞마당이라고 하니까 면적이 작아 보이는데 아, 그렇지 네, 않고 네, 진짜 네. 대공원이 하나가
1: 프론트
2: 있는데
1: 프론트 야드
2: 야드까지도 아니고 더 넓게 파크 개념으로
1: 아,
2: 있는데 예,
1: 파크 개념으로 예,
2: 그 개념의 장소에서 그래서 평상시에도 가실 수 있는데 평상시에 가면 쇼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냥 공원을 산책하시는 거고요. 거기가 딱 닷새 간만 네. 쇼가 펼쳐져서 다 바리케이트 치고 닷새 동안 5월 셋째 주예요. 5월 셋째 주에 수,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일요일 날 안 합니다. 이렇게 네. 돼서 이렇게 닷새간의 쇼가 펼쳐지는 거여서 진짜 많은 분들이 네. 그 해마다 패션쇼 경향 보러 오듯이 진짜 전 세계에서 많이 와요.
1: 일단 이름만 들으면은 플라워쇼이기 때문에 네. 꽃이 엄청 많겠다 이런 맞습니다. 느낌이 드는데 어떤 꽃잔치를 보여줍니까?
2: 거기는 이제 큰 카테고리를 세 개로 보셔야 되는데요. 네. 하나는 저 같은 가든 디자이너들이 올해에 그 디자인 쇼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네. 한 25개 정도의 디자인을 보여주거든요. 네. 현역에서 일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가든 디자이너들이 다 대거 동원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가든 디자이너들이 연출한 아름다운 정원의 모델을 보는 게 하나의 카테고리고요. 네. 나머지 하나는 이 쇼의 원래 정체성인데요. 식물들 중에서 좀 더 예쁘고 아름다운 식물을 인간이 만들어내요. 이거를 저희가 품종이라고 하거든요. 그 전 세계에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신품종을 선보이는 그레이트 파빌리온이라고 하는 원의 쇼관이 있거든요.

0: 예. 여기에서 식품종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이런 무역이 일어나는 곳. 예. 그래서 원이쇼를 하나 또 보셔야 되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진짜 즐김에 이제 즐김으로 가는 건데요. 가든 그 쇼퍼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쇼핑하시는 거예요.
1: 아, 굿즈 같은 거 사는 거죠?
0: 그렇죠. 굿즈라기보다는 정원 예. 용품이에요.
1: 용품.
0: 뭐 장갑이라든가 예. 장화라든가 예. 뭐 모자라든가 예. 아니면 정원 툴이 라든가 가방 뭐 이런 것들 파는 거 그런 거 이 세 개의 카테고리를 다 보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1: 네. 지난번에 그 매거진 문화가 되게 잘 돼 있다고 가든 네. 매거진 문화가 잘 돼 있다고 네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영국에 이런 정원 문화가 이렇게 잘 발달된 이유는 또 뭐라고 보세요?
0: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요. 가장 네. 많은 걸로는 기후가 너무 쇼를 하기에 가든을 그 가꾸기에도 좋고 쇼를 하기에도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저희가 갔을 때에도 서울이 그때 조금 뜨거웠을 때였거든요. 근데 네. 저희는 날씨가 이렇잖아요. 봄쯤에 조금 추위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가 여름에 엄청 맹렬하게 더웠다가 가을 되고 겨울 되고 이게 온도의 변화가 들쭉날쭉은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되잖아요. 영국은 사실 네. 1년 내내 네. 하루 안에 사계절이 네. 다 있어요.
1: 하루 안에 사계절이 다 있다고요?
0: 매일매일 사계절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코트 같은 걸 입고 나갔다가 네. 벗었다가 네. 반팔이었다가 그랬다가 다시 저녁에 들어올 때 코트를 입어야 되는 그 날씨의 반복이에요. 매일매일.
1: 감기 걸리지 않습니까?
0: 네, 적응이 잘 돼 있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그 사이사이에 비가 한 번씩 내려줘요.
1: 아이고.
0: 그러니까 정원을 하는 입장에서는요. 네. 뭘 심어도 영국에다 심으면 훨씬 더 잘 자라는 상황이에요.
1: 비가 이렇게 와주고.
0: 와주고 또 더울 덥지도 때 않고 네. 저희처럼 막 가뭄이 막 더위가 막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들이 네. 조금 덥다 춥다 해도 잘 견뎌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온도가 마일드하다 막 이 계절이 된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들 생각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건 조금 아픈 얘기기는 한데 제국주의 때 식민지가 많았었잖아요. 예. 근데 식민지에서 가져오는 식물들이 본인이 그 영국이라는 나라의 자체 자생식물보다 10배가 넘어요. 그 많은 식물들이 영국에 도착을 했고 그 식물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끌어오고 있기 때문에
1: 굉장히 다양성이 있겠군요.
0: 네. 종의 다양성이 어마어마한데 자기네 자생종만으로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 다 섞여가지고 정말 식물의 총망라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뭐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영국이 이렇게 쇼 문화, 그러니까 플라워쇼 문화 또 정원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해요.
1: 그렇군요.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도 정원 박람회 뭐 네. 이런 게 있을 텐데 우리나라하고 네. 비교하면 느낌이 좀 어떻게 다릅니까?
0: 비슷하기는 해요. 카테고리는 되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그 깊은 문화 자체가 굉장히 달라서 여기처럼 그 정원을 하는 컴페티션 정원 하나가요. 큰 정원 25개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큰 정원 같은 경우 우리로 치면 한 70평 정도 돼요. 근데 그 정원을 만드는데 닷새간 쇼 보여주는데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10억 정도.
1: 오, 70평 정원을 네. 다 만드는데
0: 그러니까 저 같은 디자이너가 디자인했어요. 다 완제품 만들었어요. 네, 네. 그리고 2년 전에 너서리라고 해서 식물 키우는 데랑 계약이 이미 들어가 있어야 돼요. 뽑혔다, 네. 계약 들어갔다, 시공사랑 또 한다 이래 돼서 진짜 완제품이 등장을 해요.
1: 아니 그럼 그 수지 타산이 맞나요?
0: 그래서 네. 중요한 거는 그때 그 쇼에 딱 들어간 10억짜리 디자인이요. 거기서 안 끝나고 딴 장소로 그대로 옮겨가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다 거쳐져야 되는 거여서 사실은 쇼 개념이 저희처럼 이렇게 존치한다도 아니고 예. 쇼는 쇼대로 보여주고 넘어가서 다른 곳에서 또 만들어주는 그런 쇼로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쇼의 완제품 느낌이 확연하게 진짜 너무너무 예쁜 그 정원이 앉혀져 있어서 그것도 좋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스폰서가 중요해요. 가든 디자이너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정원을 누가 돈을 대서 만들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1: 그러니까 그 10억 뭐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스폰서가 필요하겠어요.
0: 맞아요. 그래서 이 스폰서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가 분명한데요. 하나는 예를 들면 우리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어. 1번. 네. 그다음에 아니야 나는 자선을 하고 싶은데 여러 사람에게 이거를 그 체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0: 이렇게 돼서 돈을 투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정원의 경향을 보여주겠어. 이런 목적으로 기업이나 혹은 어떤 자선단체나 이런 데서 기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폰서십이 스폰서의 생각이 얼마나 올바른 최 씨가 원하는 올바른 방향성을 가졌느냐가 심사에 또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아,
1: 굉장히 문화가 뿌리 깊게
0: 되게 깊어요.
1: 크게 자리 잡아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0: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흉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어가지고 되게 깊고 오래되고 예를 들면 기업과 디자이너와 그냥 일반 사람들의 홍이 같이 어우러지는 거라 되게 좀 부럽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스타트는 했지만 이런 깊이보다는 그냥 모양새가 비슷하게 스타트가 된 셈이어서 그리고 특히 이제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여기서 무역이 일어나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신품종 사가려고 해야 되고 용품 사가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쇼에서는 이게 너무 적은 거예요.
1: 생태계가 만들어지기가 아직 조금 그렇다.
0: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생각한 거는 식물 시장, 그러니까 정원 시장이 좀 더 활성화돼야 그래 그 다음에 쇼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아무래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 박람회나 막 쇼 이런 거보다 조금 더 관이나 국가나 또 기업에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게 시장의 형성이에요. 원예 업체한테 좀 신품종 좀 많이 만들어라. 다양한 식물 좀 빼내라. 그리고 시장 만들어드리고 이게 좀 더 선행되면 이런 고급 정원 문화가 꼭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1: 이번에 다녀오셔서 드신 느낌 같은 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0: 좀 오랜만에 갔잖아요. 몇 년 만에 갔거든요. 그 경향이 조금 바뀐 게 보였어요. 그 예전부터도 좀 그 경향이 보이기는 했었는데요. 제일 강하게 들어오는 게 생태적인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쁜 정원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이게 도시에 넣어졌을 때 도시인들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벌이나 나비나 이런 애도 날아와 줄 수 있게 만들었느냐. 작은 야생동물들 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정원을 만들었느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더 쓰는 게 보였고요. 여전히 텃밭 정원이 강세예요. 먹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 집 베란다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내가 조그만한 정원이지만 가꾸어서 내가 먹을 것도 해결하고 즐김도 같이 하는 이거가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좀 더 매우 강화되어 있는 게 보였었어요.
1: 좀 더 실생활과 더 민족해졌다.
0: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첼시 플라워쇼 계속 거듭해서 보는데요. 예전에는 얼마나 예쁘게 만들었나 이게 좀 더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의 경향은 예쁘게보다는 얼마나 이게
1: 실질적으로.
0: 지구 환경에도 도움이 됐고 도시에도 도움이 됐느냐 이런 쇼로 가고 있어요.
1: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뭐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까? 가기 위해서?
0: 네.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어떻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쇼의 티켓은 쇼가 5월이잖아요. 3개월 전에는 거의 다 솔드 아웃이에요.
1: 아, 다 팔린다.
0: 네. 표가 없어요. 이 표 먼저 예약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쇼를 보러 오는 런던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숙박이나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전 내지는 6개월 전에는 결심하시고 등록할 거는 등록하시고 예약도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내년에 가보실 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가든쇼인 영국의 첼시 플라워쇼 지금 직접 다녀오신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가든 디자이너 오경화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주말이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데요. 술과 함께 떠나는 인문학 여행 주말 나들이 시간입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바리스타 앤 소믈리에 학과의 명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1: 오늘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책을 최근에 내셨다고요?
3: 아, 예. 책을 이번에 뭐 출간했는데요. 네. 왕과 술의 세계사 라는 제목의 책을 좀 출간하게 됐습니다.
1: 짧게만 소개해 주십시오.
3: 아, 짧게. 왕이 와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권력화시키고 그 안에서 벌어진 수많은 암투와
4: 아.
3: 결국은 와인이 성역화되어가는 과정을 네. 그린 인간의 심리와 투쟁과 전쟁과 이 모든 것이 망라한 책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4: 드라마다.
3: 아 드라마죠.
4: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시간 나실 때 한번 서점 가셔서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습니까?
3: 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4: 아 그렇죠.
3: 네. 호국의 네. 달인데 이 호국의 달에 있어서 과연 각국의 전통주들은
4: 네.
3: 어떤 역할을 했고
4: 아.
3: 또 어떤 호국에 또 기여를 했는가.
4: 아, 각국의 술들이 나라를 지키는데 어떤 역할을 했나?
3: 맞습니다.
4: 오,
3: 네. 그 부분을 예. 한번 조사해서 가져왔습니다.
4: 오, 알겠습니다. 6월이 호국의 달인 것은 사실 우리 전쟁이 있었고,
3: 그렇죠. 예,
4: 현충일도 있고,
3: 맞습니다. 예,
4: 그렇기 예. 때문인데 뭐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까?
3: 있죠. 일단은 되게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많았어요. 첫 번째로 임진왜란 당시에
4: 예.
3: 홍의장군 곽재우 장군이 의병을 일으킨 것도 양력으로 비유하자면 6월이고요.
4: 아,
3: 그리고 60만세 운동도 있잖아요.
4: 아,
3: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려시대에 요 6월 6일을 기점으로 망종이라 그래가지고
4: 오, 예.
3: 모내기를 하고 그전에 뭐 수확도 하고 하는데 예. 새로 약간 시작하는
4: 네.
3: 이 달이기도 했어요.
4: 네.
3: 그때 전사자분들의 유해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다는
4: 아 망종에 그런 것도 했다는
3: 네, 그런 기록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현충일을 6월 6일로 했다고 해요.
4: 아하,
3: 예. 또 약간 재밌는 거는
4: 네.
3: 약간 우연일치인데
4: 네.
3: 제2차 세계대전 당시
4: 네.
3: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4: 네.
3: 그게 6월 6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알아두면 좋은 상식 정도.
4: 네. 근데 이 호국이라는 게
3: 네.
4: 사실은 전쟁, 전투가 있으니까 이제 호국이 되는 것인데
3: 맞아요.
4: 여기서 늘 등장하는 게 술이다. 이렇게 네. 지금 원고에 써주셨어요.
3: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전쟁이라는 건 또 하나의 물자 싸움이거든요.
4: 네.
3: 식량과 배급과 그 다음에 요 식수. 식수 문제를 기가 막히게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4: 네.
3: 대부분 전쟁에서 패했던 이 병사들은 우물에 독을 타고 간다든지
4: 네.
3: 못 먹여 간단 말이에요.
4: 네.
3: 그때 늘 그 갈증을 풀어줬던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술들이죠. 그리고 술들이 이렇게 좀 더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4: 네.
3: 알코올이 있잖아요.
4: 네.
3: 알코올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음료보다 훨씬 더 길었죠.
4: 길었다?
3: 네. 저장기간이 길었다.
4: 아, 저장기간이 길었다.
3: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알코올이 더 발전하게 되면은 식초가 되는데
4: 네.
3: 그 식초에 있는 그 산미 그런 기운들이 다른 음식이나 다른 수분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섞어서 드시게 되면은 나름의 또 살균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홍초 같은 거 섞어서 드시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4: 그건 살 빼려고 드시는 거 아니에요?
3: 뭐 아닙니다. 그런 말고도 여러 가지 하여튼 네, 좋은 것도 있습니다. 네.
4: 예. 그러면 그 전투, 전쟁에서 술의 역할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3: 네. 이게 일단은 뭐 근대에 들어서
4: 예.
3: 특히 현대에 들어서 어떤 부분의 역할을 했는가 이게 대표적으로는 영국의 스카치 위스키.
4: 예.
3: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스카치 위스키죠.
4: 네.
3: 크게 공헌한 게 있습니다.
4: 스카치 위스키가 공헌을 한 부분이 있다.
3: 네.
4: 어디
3: 네.
4: 뭡니까?
3: 승리에 있어서. 뭐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제 공업용 알코올을 만들어서
4: 아, 1차 세계대전 당시에
3: 네. 그래서 연료로 쓰일 수 있는 그 알코올을 만든 것이 일단 컸고요.
4: 예.
3: 두 번째가 중요해요.
4: 뭡니까?
3: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4: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 위스키 증류소에서
4: 예.
3: 그러니까 위스키 증류소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공장을 만드는데
4: 예.
3: 무슨 공장이냐?
4: 네.
3: 약 공장이었습니다.
4: 약.
3: 약.
4: 약이라고
3: 치료제.
4: 하면, 아, 치료제.
3: 네, 예, 치료제.
4: 예. 예. 예.
3: 이게 무슨 치료제냐? 당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는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4: 예.
3: 총을 맞고 바로 즉사하기보다는요. 부상을 입고 오는 거예요.
4: 예.
3: 근데 여기 세균이 들어오잖아요.
4: 그렇죠.
3: 그러면 되면 폐혈증으로 한 70~80% 다 죽어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상 자체만 보면 살 수 있는데
4: 네.
3: 거기서 간염이 일어나서 폐혈증으로 인해서 죽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고자 각국에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4: 네.
3: 그 영국에서 해결을 해요. 근데 때마침 지을 공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력이 없었어요.
4: 네.
3: 근데 거기에 선택된 것이 위스키 전문가들이었어요.
4: 왜죠?
3: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세한 균.
4: 미생물?
3: 맞아요. 미생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4: 에.
3: 그러니까 필요하고 이걸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술 만들 때는 네. 효모라는 이 미생물을 활용하잖아요.
4: 그렇죠.
3: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가장 미생물을 잘 다룬 사람이에요. 귀하게.
4: 네.
3: 그리고 불

0: 위해서. 근데 이번 약이 뭐냐?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미생물을 이용한 최고의 약, 우리가 보통 푸른 곰팡이라 불리는 페니실린. 그 약이 위스키 증류소 관계자들이 나와서 만든 공장에서 세워진 겁니다.
1: 아, 위스키하고 페니실린하고 뭐 관계가 있습니까?
0: 그러니까 둘 다 미생물을 사용한.
1: 아, 미생물인데. 네. 네. 바로 뭐 페니실린이 위스키에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건 아니죠.
0: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은 그 미생물을 가장 잘 다루고 안정적으로 다루고 조심히 다루는 인물들이 결국 위스키 관계자였더니 있다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페니실린을 배양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약이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연합군에게 보급이 돼서 결국은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1: 예. 술 제조사들이 약을 만드셔가지고.
0: 네, 맞습니다. 네,
1: 도움을 주었다.
0: 네, 이런 케이스들이 꽤 많아요.
1: 또 뭐가 있습니까?
0: 일단은 이렇게 술 제조하는 곳에서 의약으로 간 곳들이 꽤 많고요. 그리고 우리 또 뭐 위스키 하면 또 하나 대표적인 서양의 술이 있죠.
1: 와인.
0: 그렇죠. 비싼 와인. 비싼 와인. 자, 와인은 그럼 어떻게 되냐. 네. 와인은 여기는 첫 보전이었습니다.
1: 첫 보전이요?
0: 첫 보전. 무슨 첫 보전이냐. 프랑스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침공당해서 북부는 완전 아예 직할령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네. 남부나 이 중부 쪽은 비시 프랑스라 그래가지고 괴뢰 정부가 들어와요. 근데 이 북부 같은 경우는 더욱더 나치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샴페인을 만드는 샹파뉴라는 도시는 북부에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네. 그래서 직할령으로 있었던 거의 그런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독일군이 워낙 프랑스 와인을 좋아해서 이렇게 수탈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수탈한 과정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샴페인 그 관계자들에게 뜨겁고 덥고 건조한 지역에서 터지지 않는 샴페인을 만들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 거기로 보낸다는 거잖아요.
1: 그렇겠죠.
0: 그렇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이거를 어디로 과연 보낼 것인가? 추적을 해보니 이게 북아프리카로 가는 거였어요. 자, 그럼 북아프리카에 뭐가 있냐? 전장이 있다는 거예요. 전장이 있고 새롭게 독일군이 어딘가 침공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영국군 첩보진이 알려줍니다.
1: 얘네가 이 샴페인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 보니까 얘네가 저쪽으로 가려는 것 같다.
0: 맞아요. 예. 그런데 거기 어디였느냐?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그리고 수에즈 운하를 딱 건너면은 중도 유전지대잖아요. 거기를 독일이 점령하려고 했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 소식을 미리 알자 빨리 가서 준비해. 그래서 독일군이 그 지역을 쳐들어오는 거를 감안해서 대비를 잘해서 수에즈 운하와 중동의 유전지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일이었죠.
1: 처음 들어보네요, 사실.
0: 그렇죠.
1: 네.
0: 우리가 언제 샴페인이 그 아프리카 전선에 승리에 도움을 줬다고 언제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1: 무슨 술로 이렇게 마셔가지고 막 예를 들면 예전에 삼국지에
0: 관우.
1: 예, 전쟁 할 때마다 이거 술 먹고 막 문제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0: 그렇죠. 관우가 과음해서 결국은 죽잖아요.
1: 관우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네.
0: 낭만만 나는데 이런 굉장히 예리하고. 또 결정적인 승리로 이끌을 수 있었던 이런 것들도 많았다는 거죠. 네.
1: 근데 그렇게 막 첩보를 막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약간 화를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0: 화를 당했죠.
1: 아, 진짜 그래요?
0: 네. 그래서 당시에 그 샴페인 협회 회장이 너지 그래서 끌려갑니다. 그 사형을 선고받아요.
1: 아이고.
0: 근데 같이 있었던 샴페인 동료 또는 조직 또는 거기 있는 협회 회원사들이 만약에 사용을 시키면 우리 와이너리에 있는 샴페인 단 한 병도 줄 수 없다. 단 한 병도 마시는 거 하지 말아라. 다 깨버리고 다 없애버릴 거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목숨을 구해요. 목숨을 구하고 포로 수용소로 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막 손가락 가서 괴사당하시고 막 진짜 너무 힘드신데 나중에 이제 연합군에게 발견돼서 석방이 되시고 풀어내시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샴페인 업계 가장 유명한 샴페인 모에샹땡.
1: 모에샹동 아닙니까?
0: 그렇죠, 맞아요. 모에샹동. 그리고 돈페리뇽. 요 라인을 만드는 세계 최고 라인의 샴페인을 만드는 그쪽 계열이죠. 그래서 나라를 구하니까 세계 최고가 된다.
1: 스토리가 입혀지고.
0: 맞아요.
1: 목숨과 맞바꾼 약간 그런 느낌에.
0: 맞아요. 예.

0: 그리고 역사도 있는 것이고.
1: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0: 그리고 네. 전쟁 중에 그렇게 막 또 막 연구 개발을 또 하게 되잖아요.
1: 맞습니다. 맞아요.
0: 그러니까 좀 더 양질의 와인을 만들 수 있게 되고 약간 그런 게 아니었을까.
1: 맞습니다. 네.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호국할 수 있는 것은 참 기회다. 네. 네. 물론 리스크도 어마어마하지만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0: 하지만 목숨을 내놔야 할 수도 있다.
1: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된다. 존경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잘 사드려야 된다.
0: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샴페인과 위스키에 관련된 호국과 또 관련된 말씀 나눠봤는데 다음에 오실 때는 우리나라 얘기도 좀
1: 아 우리나라 얘기하죠. 예. 이순신 장군이 나오십니다.
0: 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오실 때는 우리나라 얘기를 해주시는 걸로 하고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사이버대학교 바리스타앤소믈리에학과 명욱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올바른 건강 정보와 상식을 채워보는 내 몸 살리는 건강 이야기 시간입니다. 매년 건강검진에서 단골로 이렇게 딱 찍혀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지방간일 텐데요. 지방간 얘기하면 내 얘긴데 하실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귀 기울여서 그리고 눈을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봐주시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동훈 원장님 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방간 저도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일단 이따가 얘기를 하고 네. 내 간에 지방이 꼈다는 거 이게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3: 네, 이제 진료실에서 보시면 이제 건강검진 결과표 이렇게 갖고 오시는데. 네. 지방간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네.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그냥 평온하게 뭐 있네 이러면서 네.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면 막 엄청 겁을 내시거든요. 네. 근데 지방간은 뭐 감기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의학적으로 지방간이라는 것은 이제 간세포 내 지방, 정확히는 이제 중성 지방이 간 무게의 5% 이상일 때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네.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마트에서 이제 소고기 보면 막 지방이 많이 낀 그런 네. 높은 등급의
0: 맛있죠. 마블링
3: 같이 네 마블링이 있는 그런 고기처럼 이제 네. 간도 그렇게 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근데 지방간이라는 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통 오는 거 아닙니까?
3: 맞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 오신 분들이 나 술 한 잔도 안 먹는데 왜 이게 지방간이냐 잘못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충격적이게도 대한민국 네. 지방간 환자의 80% 이상이 네. 술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네. 술을 안 마시는데도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0: 예.
3: 원리는 간단한데요. 우리가 술을 안 마셔도 이렇게 몸이 이제 쓰고 남은 잉여 에너지 있잖아요.
0: 예.
3: 그 잉여 에너지가 남으면은 간이 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중성 지방 형태로 네. 변화시켜가지고 저장을 해둡니다.
0: 네.
3: 그러니까 알코올 성분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서 과도하게 섭취된 그런 것들이 우리 간을 기름 공장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그냥 네가 많이 먹어서 그렇다. 네. 약간 이런 네. 것 같은데 네. 간을 이렇게 기름지게 만드는 진짜 범인. 그럼 뭐라고 지목하십니까?
3: 건강을 위해서 이제 고기를 끊고 과일 먹었다 이런 분들이 갑자기 지방간 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0: 네.
3: 그러니까 의외로 지방간의 단골 손님은 과일이다. 왜냐하면은 과일 안에는 이제 과당이라는 게 들어 있는데요.
0: 당이 들어 있군요.
3: 네네. 우리가 밥을 먹어서 먹는 데 이제 포도당 그런 것들을 이제 온몸의 근육 세포들이 이제 나눠서 쓰는 머리도 네. 쓰고 그러는데 이제 과일 속의 과당은 치사하게 일단은 다른 세포로는 안 가고 먼저 간으로 먼저 갑니다.
0: 아 그렇구나. 예. 네.
3: 그래가지고 밤에 특히 이제 사과, 배, 포도 이제 자기 전에 많이 먹고 주무시는 분들이 그런 과당들이 다 간으로 몰려가서 과부하를 일으키고 이거를 이제 처리하다가 지쳐서 중성지방으로 만들어 저장을 해버리는 거죠.
0: 그럼 과일을 먹을 때는 낮이나 이럴 때 먹는 게 좋겠군요. 밤보다는.
3: 그렇죠. 네. 네. 좀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먹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과일 외에도 뭔가 당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이 또 안 좋은가요?
3: 맞습니다. 그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하죠.
0: 네.
3: 아침에는 이제 빵, 떡 네. 이런 거 드시고 점심에는 또 면 요리 드시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0: 네.
3: 이 정제 탄수화물이 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포도당으로 혈당도 올리고 네. 남은 포도당은 또 간으로 가서 기름이 또 되고 그런 식으로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액상과당. 액상과당도 액상으로 만든 과당이잖아요.
0: 예. 네.
3: 그래서 점심 먹고 이제 후식 드실 때 뭐 좋아 그런 거 좋아하시나요? 아이스 바닐라 라떼 이런
0: 예전에
3: 거.
0: 진짜 좋아했습니다.
3: 네, 그런 거 뭐 믹스 커피 아니면은 시판 오렌지 주스 이런 거 있잖아요. 만들어진 거 달달한 오렌지 주스 같은 것도 과당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0: 그리고 간 때문이야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한 네. 게 다 지방 간 때문이다. 뭐 그럴 수 있습니까?
3: 모두 뭐 간 때문은 아니겠지만 네. 일부 조금 연관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간이 한 역할이 결국에는 영양소를 가공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독소를 해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인체에서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기름이 거기 쌓여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잘 안 돌아가겠죠. 그래서 네. 영양소 대소도 안 되고 뭐 독소 처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몸이 이제 연료 부족 사태로 조금 피곤해진다거나 몸이 무거워진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주말에 막 잠을 많이 자고 많이 쉬었다. 그런데도 막 피곤하다.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간을 한번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마른 분들도 지방간인 분들이 꽤 있다면서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3: 네. 그것도 용어가 있는데 네. 비비만성 지방간이라고 부릅니다.
0: 비비만성 지방간.
3: 네, 그러니까 마른 비만형 지방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3명 중 1명이 겉보기엔 아주 날씬한 모습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날씬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은 일단 근육량이 매우 부족하시고요.
0: 네.
3: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배랑 장기 사이사이에 지방이 많으신 거예요.
0: 아하.
3: 네, 그래서 운동을 전혀 안 하시면서 뭐 빵, 떡, 면 이런 정제 탄수화물이나 액상과당 많이 드신다는 그런 분들한테 주로 나타나고요. 왜냐하면 이제 근육이 우리 탄수화물을 제거를 해주고 많이 써주는 그런 네. 역할을 하는데 이 근육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만 단 걸 먹어도 에너지가 과잉이 돼버리는 거죠. 쉽게. 그래가지고 남은 에너지 어디로 갈까요? 또 다시 간으로 가고 지방세포로 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체중계 숫자가 정상이라고 방심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0: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중증 지방간이라는 단어를 딱 보고 그때부터 제가 살을 좀 뺐거든요. 한 10kg 뺐는데 이 지방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렇게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3: 맞습니다. 처음에 단순 지방간 정도는 뭐 괜찮을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간세포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0: 네.
3: 그걸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이라고 지방간염이 먼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만성적인 염증들이 생기면 우리 몸은 그걸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막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 상처, 흉터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0: 네.
3: 피부에 상처 나면 이제 흉터가 남잖아요. 그런 네. 식으로 지방간도 이제 상처가 났다고 생각을 하면 회복되는 과정에서 딱딱해지는데 그걸

0: 은 중성 지방, 지방 지질 이런 것들이 네. 결국에 넘쳐서 피로 갑니다.
1: 아,
0: 피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끈적끈적한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심장으로 가면 심장 혈관을 막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부르는 거고 네. 뇌로 가서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되는 거겠죠. 통계를 보면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사망 원인 1위가 네. 간암이 아니라 네. 이런 협심증, 뭐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입니다.
1: 그렇군요. 네,
0: 그래서 지방간이 이제 간뿐만 아니라 혈관도 망치고 있는 주범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당연히 이렇게 당 같은 것들 많이 먹어가지고 그렇게 지방간이 됐으면 당연히 당뇨병하고도 뗄래야 뗄 수가 없겠네요.
0: 그렇죠. 네. 네네. 당뇨랑도 굉장히 연관이 깊은데요.
1: 네.
0: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이제 인슐린이죠.
1: 네.
0: 인슐린이 일을 하려면 간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에 이제 기름이 많이 차 있으면 네, 인슐린이 와서 이제 자극을 해도 네, 일을 안 해요. 그러면은 혈당 조절이 안 되고 계속 당이 올라가고 그럼 당뇨병이 생기거나 기존에 당뇨가 있던 분들은 더 심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도 그런 혈당 조절이 안 되고 그런 남아 있는 당들이 또 간으로 가고 그러면은 지방간이 또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말씀 듣고 나니까 간에 낀 기름을 좀 이렇게 좀 빼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이렇게 요즘 뭐 위고비 뭐 이런 것 약들도 있는데 네. 간에 낀 지방을 빼내는 어떤 그런 약 같은 것도 있습니까 혹시?
0: 직접적으로 뭔가 뭐 녹여낸다든지 뭐 뺀다든지 거기만 타겟으로 해서 하는 건 없고요.
1: 네.
0: 네. 왜 간장약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우루사나 뭐 이런 것들이.
1: 아, 관장약 아니고 간장약.
0: 네, 간장.
1: 아, 예, 예, 예.
0: 네. 간세포가 파괴되는 걸 좀 막아주거나 네. 해독을 도와주는 작용을 하지만 뭐 그런 중성지방을 녹인다거나 뭐 없애거나 할 수는 없고요.
1: 네.
0: 지방간 치료는 결국에는 내 자신의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뭐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네, 돈 한 푼 안 드리고 내 의지만 굳건하면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결국 먹는 습관으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짧게 좀 어떻게 먹어야 된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0: 네. 오늘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면 네. 세 가지를 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 네.
0: 액상과당,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과일. 특히 네. 밤에 먹는 과일.
1: 네.
0: 그래서 입으로 이제 마실 때 뭔가 좀 달달하다 이런 거는 좀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1: 아 쉽지 않네요.
0: 네네. 네. 그래서 대신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뭐 아니 차 이런 걸 드시면 게 훨씬 좋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밥이나 떡, 빵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다 정제 탄수화물이거든요.
1: 시리얼 같은 거예.
0: 아, 네 그런 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걸 좀 줄이고 대신에 야채라든지 뭐 두부라든지 뭐 생선 네. 이런 단백질이 조금 많은 그런 걸 좀 드셔도 좋을 것 같고
1: 네.
0: 과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낮에 조금씩 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활동을 해서 없앨 수 있으니까요. 네, 밤에 자기 전에 먹는 거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1: 그러면 지방간을 위한 운동이다 하면은 뭐가 좋겠습니까?
0: 여러 개가 있겠죠. 요새 러닝이 유행하니까 이제 네. 달리기도 많이 하시는데
1: 네.
0: 뭐 달리기만 이제 유산소라고 하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 무산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육을 키우는 그런 운동들을 말을 하는 건데
1: 네.
0: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포도당을 태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장기가 근육입니다.
1: 근육이다.
0: 네. 예. 그래서 우리 몸 전체 3분의 2가 이제 또 허벅지랑 엉덩이에 있기 때문에 그 허벅지랑 엉덩이를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헬스장에 가시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집에서 좀 스쿼트 같은 걸 하신다든지 예. 아니 그것도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출퇴근 이제 지하철 오르내릴 때 계단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1: 여러 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계단 오르내리기 내리기도 이제 네네. 천천히 하면
0: 맞습니다.
1: 몸이 좋다.
0: 네. 네 충격이 안 가게 하면 좋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를 계속 좀 끊임없이 소비해 줄 수 있는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보통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내 몸무게 어느 정도 좀 덜어내면 좋다. 요 수치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0: 네. 어렵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체중계 숫자에만 또 몰입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어쨌든 제가 기준을 좀 잡아드리자면
1: 네.
0: 5%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5%만 감량해도 관세포 내 지방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만약에 70kg 정도 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한 3.5k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욕심을 내서 7%에서 10%까지 감량하시면은 초기 염증이라든지 상처 아까 조금 딱딱해지는 간을 조금 되돌릴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그 정도 감량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1: 말씀 듣고 보니까 간에 좋은 것은 몸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0: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래 살게 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왔는데, 아프게 오래 사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지방간에 대한 건강 상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동헌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준비한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말 휴일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는 김진현 아나운서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KBS 정현재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신문 경제면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가운데 선물거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물이란 것은 장래 일정한 시기에 현품을 넘겨준다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거래의 종목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경제용어의 설명이 아니라 발음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물에서 첫 음절에 먼저 선자를 쓰고 선물이라고 짧게 발음합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선물이라고 길게 발음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남에게 선사하는 물건을 가리키는 것이고 첫 음절의 한자로 반찬 선자를 쓰는 선물이죠. 그런데 선물과 선물의 발음은 모음 길이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을 그냥 길게만 발음하면 선물이 되는데 이것은 선물과는 다른 발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발음은 단순히 모음 길이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발음할 때 혀의 위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와 어 그리고 의의 발음을 혼동해서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발음한다든지 어른을 어른이라고 발음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짧게 발음하는 것이 맞고 어른은 긴 어로 발음하지만 의와는 다른 발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강한 자외선에도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전국이 화창한 가운데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 특히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시고요. 양산이나 모자, 선글라스 등으로 볕을 잘 막아주셔야겠습니다.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 전주 31도, 춘천 30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고 평년보다도 조금 더 높겠습니다. 뜨거운 볕에 지표면이 가열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호남 곳곳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일요일인 내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호남, 영남 서부 내륙 곳곳으로도 적게는 5에서 많게는 5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요. 특히 내일은 수도권과 충남, 호남에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집중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 외출하신다면 양산과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상호 보완적인 양국의 협력 관계를 토대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함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저녁 한 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 기조 발언을 통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기술 인재 공급망 네트워크가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 전체의 산업기술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초과학 강국으로서 창의적인 공학 디자인 역량을 갖춘 이탈리아 그리고 첨단 제조 강국으로 기술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 두 나라는 그야말로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국 간 양해각서 타결이 가까워졌다고 밝힌 데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통화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힌 입장에 대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X에서 그 어느 때보다 종전 양해각서에 가까워졌다며 책임 있고 투명한 접근 방식에 발맞춰 모든 세부사항은 적당한 때가 되면 대중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이나 월요일에 MOU 체결 서명식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잠정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에 이란의 핵 프로그램 해체, 핵시설 폐쇄, 핵물질 폐기와 반출 등이 담겼다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현지 시간 12일 밝혔습니다. 또 이란의 핵 포기는 무기 아니며 미국은 이란의 MOU 이행에 맞춰 이를 검증하고 동결자금 지급과 제재 해제 등 경제적 보상을 단계적으로 준다는 내용도 잠정 합의된 MOU에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과 이란이 이 같은 종전 MOU에 합의했으며 서명식은 며칠 안에 유럽 등 적절한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현지 시간 12일 상장 첫날 나스닥에서 주당 $161.1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페이스X의 공모가는 $135로 약 19.3% 상승한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서 주당 $150의 거래를 시작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총 자산 규모도 1조 500억 달러, 한화로 1,594조 원에 이르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상장에 따라 스페이스X는 엔비디아,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 이어서 기업가치 6위 자리에 안착했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법무부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요청에 따라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노 전 위원장 등에 대해서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찰이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과 취재진을 대상으로 발생했던 강요와 폭행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핸드볼 대표팀 사건과 관련해 대상자 중 한 명의 신원을 특정해서 출석을 요구했고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사 기자 폭행 사건도 증거 자료를 확보해 피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기사 브로커와 현직 기자 등 두 명을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전현직 기자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입니다. 브로커 A씨는 호재성 기사 초안을 작성해 알고 지내던 기자 3명에게 보냈고 원하는 시점에 송구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와 전북 동북 지방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중부와 경북 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호남과 경남 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17.4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아나운서 오태훈입니다. 하나보다 하기도 했고 하는지도 몰랐던 분들도 많이 계셨죠.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어제 첫 경기에서 체코에 2-1로 승리를 거뒀고 그것도 후반 역전골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점점 올라오고 있죠. 다음 경기가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멕시코 상대로 그리고 25일 오전 10시 남아공을 상대로 조별리그 2차전, 3차전을 이어갑니다. 이번 월드컵은 우리 경기가 오전 업무 시간이다 보니까 일 멈추고 동료들과 함께 응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 동료와 함께 환호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러한 장면들 좀 앞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디오 매직 위크엔드 토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 알려드립니다. 생활 뉴스 브리핑 이연경 뉴스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월드컵 보셨어요 어제?
1: 아니요, 저도 어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네. 네, 내기를 했는데 네. 졌어요.
0: 아, 그러셨어요?
1: 네, 전 1-0에 걸었는데 2-1로 이겨가지고.
0: 스코어를 하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보죠.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조이고 있어요?
1: 네.
0: 왜요?
1: 요즘에 B2가 너무 급증한다 그래서 신용대출을 조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 증가 상황과 관련돼서 논의를 하고요.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니까 과도하게 차입을 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게 되면 개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0: 네.
1: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고액 연봉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좀 제한하고 있는데요.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이제 본인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조정이 되잖아요.
0: 예.
1: 그런데 연소득과 관계없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1억 원으로 제한을 무조건 하기로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을 연장할 때 미사용 한도는 감액을 강화하고요. 기존에는 일부 예외를 허용했습니다만 예외 조항도 금지하고 규정에 따라서 한도 감액은 이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신한은행은 좀 다른 방법인데요. 신용대출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10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합쳐서 신용대출 합산 하루 접수량이 일부 내부의 기준을 넘는다. 그러면 비대면 신용대출을 제한하고요.
0: 네.
1: 대신에 서민금융대출이나 상생대환대출 등의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상품은 이 접수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약정 금액이 3천만 원을 넘는 이제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약정 기간 및 만기 직전의 석 달 기준으로 한도 사용률이 10% 미만이다. 그러면 새로 만기를 연장할 때 한도를 줄이는 거예요.
0: 네.
1: 20% 최대에 감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은행도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출 비교 플랫폼들이 요즘 되게 많은데 그렇게 유입되는 모든 신용대출 접수를 막기로 했습니다. 예.
0: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주식이 많이 오른다고 하니까
1: 네.
0: 빚내서 대출금리 내는 것보다는 훨씬 이게 주식에서 이익이 많이 나니까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시면 많아지는데 최근에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워낙 컸었거든요.
1: 맞아요. 사이드카가 몇 번씩 발동되고.
0: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좀 조이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잠시 뒤에 경제 뉴스에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이 늘고 있다.
1: 네.
0: 이건 어떤 사례가 있는 거예요?
1: 모욕죄도 있고요. 명예훼손도 있고 이게 2014년에 집계 이래 최다 발생인데요. 잠정 지켓치를 보면 명예훼손 사건만 12,900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집계치인데 그 전해에 비해서 2.4% 늘었습니다. 검거 건수도. 그러니까 특정인을 향해서 욕설이나 비하를 하는 게 이제 모욕죄이고요.
0: 예.
1: 그다음에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할 때 이제 명예훼손이 됩니다. 근데 최근 5년간 모욕 사건이 매해 2만 건 이상 발생을 하고 하루 평균 60건 이상 발생하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댓글 다시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플랫폼도
0: 예.
1: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이 두 가지 범죄가 성립을 하려면 우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라는 공연성이 있어야 되고요.
0: 네.
1: 그다음에 딱 이름을 쓰지 않아도 누군지 알만한 누군지 특정 특정될 만한 뭐 닉네임이나 거주지로 유출할 수 있다는 특정성이 인정이 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온라인상에서 모욕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되고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데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제3자가 고발해도 되고 경찰 인지로도 수사가 가능한데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인정이 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음란물 유포, 공포심 유발 혹은 불안감 유발 행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통매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대표적으로 악성 게시물을 통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들입니다.
0: 예.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자 공무원의 숫자가 여성 공무원의 숫자를 앞질렀어요?
1: 네.
0: 남자가?
1: 예.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공무원 수가 이게 1994년에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처음으로 여성 육아휴직자를 넘어섰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이 19,105명이거든요.
0: 예.
1: 그중에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1,704명으로 56%, 여성 휴직자가 8,401명으로 44%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보다 남성이 많은 게 처음인데 10년 전에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요. 2016년만 해도 18.9%였는데
0: 네.
1: 꾸준하게 늘어서 2022년에는 46%,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56%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여성들도요. 육아휴직이 10년 전과 비교하면 2,000명이 늘었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7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공무원 중에서 여성 비율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 공무원 중에서 작년에 보면 49%거든요.
0: 네.
1: 2017년에 여성 공무원이 50%를 넘겼는데 남성 비율이 많은 소방 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0: 네.
1: 그러면서 통계상으로 좀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저는 좀 주목해서 봤던 건 고위 공무원들 중에서 여성 진출 비율입니다. 고위 공무원이 1,469명 명인데 그중에서 210명, 그래서 14.3%고요. 고위공무원 후보급이라고 해서는 3급 여성 공무원들도 913명 가운데 205명으로 22.5%를 차지하면서 처음으로 200명을 넘었습니다. 그 육아휴직을 일반 기업에서는 사용하기가 좀 눈치가 보이는 분위기도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면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또 여성들도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아이 키우는데 조금 낫지 않을까.
0: 예. 쓰라고 이런 만든 제도니까요.
1: 예.
0: 예, 이걸 뭐 쓴다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1: 네.
0: 해서도 안 되고.
1: 네.
0: 알겠습니다. 자, 5월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특히 청년층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보인다.
1: 예.
0: 이것도 좀 알려주시죠.
1: 요즘 반도체 호황 때문에 아까 저희도 주식시장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고용시장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2월하고 3월만 해도 취업자 증가폭이 20만 명대였거든요.
0: 예.
1: 근데 4월에 10만 명 대로 떨어졌어요. 근데 지난달에 오히려 감소세로 전환이 되면서 4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게 이만큼 많이 준 게 비상기업 여파로 일자리가 줄었던 2024년 12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0: 오.
1: 특히 이제 제조업 취업자 수가 반도체가 이렇게 호황인데도 14만 명이 줄었는데요. 이게 2019년 2월 이후에 가장 큰 감소폭인데
0: 예.
1: 제조업 취업자 가운데 반도체 산업 취업자 비중은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림업과 전문 과학기술업, 건설업 취업자도 줄었는데 건설업은 지금 25개월 연속 줄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취약계층의 일자리 부진이 걱정인데요. 15세에서 29세 취업자가 25만 5천 명이 줄어서 코로나 영향이 컸었던 2021년 1월 이후에 최대폭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우선 요즘에 신규로 채용을 잘 안 하잖아요. 경력직 채용 중심으로 채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어느새부터인가 대기업에서는 대규모 채용 시즌도 사라졌어요.
0: 이런 상시 채용 체제로 가고
1: 예.
0: 그렇죠.
1: 예. 그러다 보니까 20대나 특히 그 청년층들이 취업자 감소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제 긴급 고용과 관련된 회의가 열리기도 했었고요.
0: 예. 청년 빈곤층도 늘었다.

0: 나왔다. 이 뉴스는 어떤 겁니까?
1: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산 하위 20%, 그다음에 소득 하위 20%의 청년층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국가데이터처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순자산과 소득이 모두 다 하위 20%에 속하는 20, 30대 비중이 2020년에는 7.9%였는데 작년에 15.2%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유가 뭘까?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뺀 순자산의 지니 개수, 이게 이제 숫자가 크면 클수록 불평등 지수가 높은 건데요. 2017년에 0.584에서 지난해 0.625로 2012년 집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산이 너무 빨리 오르니까
0: 그러니까 부동산이 갑자기 급등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20, 30대가 자기가 번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거의 맞아. 불가능하잖아요.
1: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월급으로 자산을 모으기도 어렵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 비중도 작으니까 집값이 막 올라도 월급이 그걸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요. 집값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사다리가 지금 약해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소득 격차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왜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 형태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있었는데 최근에 소득 지니 개수가 다시 올라가면서 반도체 같은 IT 기업, 이런 제조업은 호황이나 성과금으로 입금이 오르지만 비-IT 기업은 임금 상승이 제한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산업별로 좀 차이가 나고 차이가 있다는 있고.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인공지능입니다. 소득 분위기가 낮고 연령이 어릴수록 업무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서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현재까지 현상적으로는 청년들의 고용이 줄고 오히려 50대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산의 소득이 이렇게 양극화되면 경제성장에 충분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120개 나라를 조사해보니까 자산 상위 10% 보유 비중이 1%라도 올라가면 2년 뒤에 총 요소 생산성이 0.16% 하락한다라고 하는 결과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상위 10%의 순자산 점유율도 2022년에는 10%가 43%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2025년에는 46.1%로 이제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0: 네. 7월부터 다음 달이네요. 네. 지하철에 보조 배터리를 못 가져간다고요?
1: 네. 그러니까
0: 그럼 이제 충전은 어떻게 해요?
1: 그러니까 작은 보조 배터리는 괜찮습니다. 근데 노트북 보조 배터리 큰 거 있잖아요.
0: 아, 큰 거.
1: 예. 예, 예. 예 그런 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7월 1일부터 스마트폰 노트북용 대용량 보조 배터리와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는 갖고 이제 못 하게 됩니다.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을 포함한 광역전철 다 포함인데요. 예를 들어 자전거 같은 경우에
0: 주말에는 쓸 수 있는
1: 맞습니다. 네, 반입이 가능한데 전기자전거는 예. 이제 요일과 상관없이 못 갖고 타시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반입이 금지되는 배터리가 160와트시를 초과하는 대용량 보조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충전하시는 거는 예, 예. 37에서 74와트시이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타실 수가 있고요.
0: 그런 건 가능하고 예. 예,
1: 그
0: 예.
1: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는 해당 안 됩니다. 예. 이런 규정이 만들어진 게 최근에 사고가 너무 많아서인데요.
0: 아, 그래요?
1: 지난 9월에 어제도 구로역에서 가지고 있던 보조 배터리에 연기가 나는 바람에 200명이 환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0: 예.
1: 9월에도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승강장에서 승객이 갖고 있던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에 불나가지고요. 승객들이 대피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어제와 같이 승객이 가지고 있는 보조 배터리에 연기가 나서 대피하는 소동들이 몇 번 있었는데 우선 단속은 역무원들이 합니다. 개찰구나 승강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 뭐 전기자전거나 대용량 배터리 반입 여부를 좀 확인하게 되는데 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방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정말 하루에 수백만 명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일일이 소지품 검사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곤 있습니다.
0: CCTV를 통해서 이제 확인한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뭐 7월 곧 다가오니까 여름 휴가 계획 세우고 계실 텐데 숙박비 할인 행사가 있어요? 국내 네. 여행?
1: 문화체육관광부랑 한국관광공사에서 7월 31일까지만 합니다. 2026 여름맞이 숙박 깜빡 세일 페스타를 하는데요. 네. 30만 장을 이제 할인권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방법은 선착순이고요. 7월 31일 오전 10시까지 선착순으로 발급이 되고요. 요 기간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7월 31일까지 가시는 숙박에 한해서만 요거를 쓰실 수가 있는데 네. 온라인 여행사 채널에 가셔서 한 사람당 한 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제 1박이냐 1박 이상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1박일 경우에는 7만 원 이상이면 3만 원. 7만 원 미만이면 2만 원이고요. 2박 이상이면 이제 14만 원 이상이면 7만 원. 14만 원 미만이면 5만 원 할인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하룻밤 8만 원짜리 뭐 그 펜션을 예약을 했어요. 예. 그러면 거기서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5만 원에 쓰실 수 있고 제가 이틀 밤 자느라고 16만 원 예, 숙박을 예약했다. 그럼 7만 원 할인돼서 9만 원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있는데 여기 그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혹은 숙박 세일 페스타 치시면 홈페이지가 뜨거든요. 거기 예. 보면 쓰실 수 있는 지역이 제한돼 있어요.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인구가 좀 감소한다라든지 아니면 많은 관광객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예. 확인을 해보시고요.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 지역 85군데 지자체 숙박 상품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발급권을 받는데 안 썼잖아요. 그럼 사라져요. 그 다음날. 그런데 내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거기 여력만 있다면 또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같은 국내 숙박시설 예약에 쓰실 수가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생활뉴스 브리핑 이현경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듣겠습니다. YB가 부릅니다. 오피스 인 코리아.

0: YB의 오피슨 코리아 들으셨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7시 24분 향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1: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주말 나들이 가기 좋은 아침인데요. 아직 도심은 한산하지만 외곽으로 나가는 고속도로는 이동량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동해안 쪽 가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1시간 30분 정도 더 걸린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차들이 몰리면서 정체 구간 길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역시 강일에서 남양주요금소 지나기까지 흐름이 답답하고요. 서종 부근에서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어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안산번기점에서 이동량이 늘고 있고 팔곡터널에서 용담터널까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두 건의 사고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수원 부근 2, 3차로에서는 추돌 사고 처리 중이고요. 충청권에서는 천안 호두휴게소 2, 3차로에 추돌 사고 발생했는데요. 일대에 혼잡한 모습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비영입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이 시각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2: 주말 동안에는 더위와 소나기, 강한 자외선과 오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고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한낮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주셔야겠고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오늘 호남 지역, 내일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 31도, 춘천 30도, 대구 32도까지 오르며 어제는 물론 평년보다도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그래도 습도가 높은 찜통 더위는 아니라서 그늘에서는 더위를 피해갈 수 있겠습니다. 뜨거운 볕에 지표면이 가열되면서 대기는 불안정해지겠는데요. 오늘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호남 지역에 5에서 30mm,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과 호남, 영남 서부 지역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요. 소나기가 내릴 때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이 동반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당분간 30도 안팎의 낮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0: 네, 경제뉴스 속풀이 시간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이번 주 주식하시는 분들은 좀 마음이 정말 엄청 힘들고 조마조마하셨을 것 같습니다. 급락하기도 했고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8천선은 회복을 했어요. 좀 정리해 주시죠.
1: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이 뭐 아니면 도 오로와 낫승입니다. 지금 뭐 국내 증시 하루하루가 뭐 천당과 지옥으로 가는 뭐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는데요. 주초 하루 만에 8% 넘게 폭락하면서 블랙 먼데이로 출발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만 이제 비상경보 장치 사이드카가 벌써 25차례나 발동됐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더 심하고요. 또 아예 매매를 20분간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가 올해 세 번째로 이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렇게 변동성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라는 것, 뭐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뭐 AI 투자 전망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다만 이제 주후반 들어서 미국과 이란 간 이 종전 합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네.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이 됐습니다. 특히 관심을 끌었던 건 외국인의 이 자금 유출이었는데요. 무려 24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던 외국인이 주말에 25일 만에 하루 만에 2조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일단은 이제 매도세가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대형주 중심의 강한 반등을 이끌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을 주도하면서 관련주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동반 강세였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8,123선에서 코스닥도 1,000스닥을 회복을 했습니다. 1,029로 주초에 무너졌던 이제 하락폭을 모두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다음 주가 이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미국 이제 캐비넷이 연준 의장이 첫 이제 FMC 회의를 주도하게 되는데요.
0: 네.
1: 미국의 물가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를 표현한다면 다시 한번 시장은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0: 예. 앞서서 생활 뉴스에서 이제 비투가 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규제를 강화한다더라 이런 뉴스도 들어봤는데 그 증권사에서 신용으로 주식 매매할 수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이거는 주식이 떨어지면 내가 안 팔고 있어도 그냥 회사에서 강제로 팔아버리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1: 맞습니다. 지금 비즐레스 투자하는 이른바 B2가 사상 최대치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시가 뭐 천당과 지옥을 오가자 개인 투자자들 계좌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강제 청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남짓 동안 발생한 반대 매매 규모가 1조 2,500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반대 매매란 이제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한 뒤에 정해진 기간 내에 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 발생을 합니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의 하한가 수준에서 매도하는 제도인데요. 이처럼 이제 최근처럼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주가가 급락하자 손실이 더 커지고 또 반대 매매가 또 다른 매도 물량을 만들어내다 보니 주가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현재 신용거래 용자 잔고가 38조 원 사상 최고 수준이고요. 이게 시장이 흔들릴 경우 반대 매매 압박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부 증권사는 이제 신용 한도를 좀 제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은행들 역시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좀 줄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동성 장세에서 무리한 투자보다는 좀 투자 비중을 좀 조절하는 위험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0: 예. 우리가 주식에서 투자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야 하는 거였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하나만 사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서 사게 되고 그게 이제 ETF라는 건데 요즘엔 그거 말고 레버리지 ETF 이런 이름의 뭐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이 드러난다는데 뭐고 뭔 문제가 있는 거예요?
1: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레버리지 ETF 투자 열기가 과열되다 보니 시장 가격이 실제 가치와 크게 벌어지는 이례적인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단일 종목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추종하는 ETF, 레버리지 ETF SK 하이닉스 주가가 7% 넘게 급락하게 되면
0: 예.
1: 이를 두 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는 구조상 15%가량 폭락해야 정상인데요.
0: 네.
1: 그런데 실제로 이 상품은 마감 직전 오히려 50% 가까이 폭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0: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게?
1: 맞습니다. 실제 펀드 가치는 16,000원인데 시장에서 두 배나 비싼 3만 원의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게 실제 거래 가격, 거래 괴리율이 85%나 발생을 한 건데요. 이건 바로 LP 제도, 유동성 공급자 제도 때문입니다. 이 레버리지 ETF처럼 변동성이 큰 상품을 매매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매도 물량이 적을 때 이런 유동성 공급자는 호가를 좀 촘촘하게 제공하면서 실제 가격과 괴리감이 커지지 않도록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장마감 직전 10분간은 동시호가 시간인데 유동성 공급자한테 이 유동 마감 10분까지는 10분 이후에는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이 10분간은 철저하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매도 호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0: 네.
1: 이 틈을 타서 눈먼 매수 물량이 갑자기 몰리다 보니 주가가 거꾸로 치솟은 겁니다. 결국 재가치보다도 훨씬 비싸게 산 개인 투자자들은 향후 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데요. 변동성에만 베팅하는 묻지마식 레버리지 투자가 시장 왜곡은 물론이고 개인의 큰 폭의 손실을 불릴 수 있는 만큼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이 ETF가 순자산 가치가 얼마이고 시장 가격이 얼마인지 괴리가 얼마인지를 비교하면서 철저한 투자의 주의가 요구가 됩니다.
0: 우리 주식이 오르다가 빠질 때 그런 얘기 있었어요. 미국에서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 회사에 전 세계의 많은 주식과학 관련 돈이 이 회사로 집중할 거다. 그래서 거기로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 거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여기 상장됐죠 지금?
1: 맞습니다. 전 세계 유동성의 블랙홀로 불렸던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오늘 새벽 뉴욕 증시에 이제 첫 데뷔를 했는데요. 그야말로
0: 예.
1: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공모 가격은 135달러였는데요. 출발할 때부터 두 자릿수 넘게 출발을 했고 장중한테 176달러까지 치솟았는데 결국 공모가 대비 19.2% 급등한 160.9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만 2조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00조 원을 돌파하고 있는데요. 알파벳, 아마존을 제쳤습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 6위에 랭크하고 있습니다. 이번 IPO를 통해서 스페이스X가 조달한 자금은 7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인데요. 공매매만 4배 이상의 돈이 몰렸습니다. 첫날 거래량 역시 5억 주를 넘어서면서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개장 직후 화상 인터뷰를 통해서 우주에 10만 기 이상의 통신위성을 배치하고 우주 기반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라는 커다란 성장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일부 누적 손실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링크의 견고한 수익성과 AI 기업 XAI 인수를 통한 시너지 기대감이 오히려 뉴욕 증시에 반영이 된 셈입니다.
0: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좀 우리가 이걸 안 다뤘었는데 이제 다시 나왔네요. 쿠팡 소식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막 얘기도 많았고 불매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그 6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어요.
1: 그렇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수집 문제로 역대 최대입니다. 6,2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기존의 최고 기록이었던 SK텔레콤의 1,348억 원보다 4배 이상 많은 금액이고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가장 큰 제재입니다. 일단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킨 데 대해서 또 이용자 동의 없이 다른 웹사이트의 앱에서의 활동 기록까지 수집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 부분 4,200억 원대 또 무단 수집 관련해서 2,000억 원대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은 겁니다. 과징금은 쿠팡 전체 매출이 아닌 이커머스 사업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이 됐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 피해 규모,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정인데요. 특히 개인정보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쿠팡이 일부 접속 기록을 삭제한 정황도 확인됐기 때문에 별도의 고발 절차도 진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물론 이에 대해서 쿠팡 측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서 네.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게 이제 쿠팡 쪽의 입장인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그 쿠팡이 지금 미국 기업이다 이러면서 막 그 백악관 관계자들에게 뭐 로비하고 이런 얘기 많았었어요.
1: 맞습니다.
0: 근데 이게 뭐 한미 통상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1: 맞습니다. 일각에서 지금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부 해외 언론은 미국 자본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대규모 제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제 사실 현재로서는 통상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게 바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인데요. 국적이 아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 나타났다. 그게 국적 게 아니라 개인 회사에 집중해서 아마 처벌을 내릴 겁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정보 수집과 같은 이제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적용한 사례다라는 점에서 특정 기업을 차별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미국과 유럽연합 역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강화하고 있고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쿠팡 행정소송에 나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역시 지금 로비 활동을 통해서 이미 미 의회에 이런 이제 이 한국 측의 조사에 대해서 이런 이제 제재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만큼 상당히 투자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 아마 계속해서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강한 압박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0: 예. 카카오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카카오 노조가 이제 회사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지난번에 한시 파업, 부분 파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또 파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카카오 노조가 지난 10일 이제 4시간 동안 부분 파업 벌인 데 이어서 이것도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오늘 29일 2차 파업을 예고하면서 이 노사 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인데요. 이번 파업에는 카카오 본사, 카카오페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등 주요 계열사 직원들이 참여를 했고 카카오 본사 직원 4명 가운데 1명이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올해 임금 인상 7% 수준, 영업이익 13%의 성과급 지원을 배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실 네이버가 AI 기대감으로 달리는 동안 카카오는 사법 리스크, 내용의 발목이 잡혀 있었거든요. 경영진이 납득할 만한 보상 원칙, 명확한 AI 비전을 제시 못한 것도 이런 이제 갈등이 저 봉합이라기보다는 어떤 확산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주요 서비스 이용에는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IT 업계 특성상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력은 유지되고 있고 카카오 측도 서비스 안정성 유지를 위한 대응책을 가동하고 있다라고 밝히고는 있는데요. 다만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파업 규모가 더 확대가 된다면 일부 개발 일정이나 업데이트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0: 네, 우리 주변의 장소지만 잘 몰랐던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공간, 윤우영 건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오늘은 어디를 가볼까요?
3: 자, 오늘은 그 서울 한양에 5대 궁궐이 있어요.
0: 서울에?
3: 그렇죠. 경복궁을 필두로.
0: 경복궁. 예.
3: 동쪽에 예. 창경궁, 창경궁, 창덕궁 있고,
0: 창덕궁.
3: 서쪽에 이제 덕수궁,
0: 덕수궁,
3: 경희궁이 있죠.
0: 경희궁.
3: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가장 낭만 넘치는 궁궐인 창덕궁으로 가볼 겁니다. 이 조선의 왕들이 가장 사랑한 궁궐이었어요.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궁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낭만이라고 하면
0: 예.
3: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일을 이제 낭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바로 창덕궁이 바로 그런 궁궐입니다.
0: 네. 서울에 있는 5대 궁궐 가운데 가장 낭만 넘치는 궁궐이 맞아요. 창덕궁이다. 네. 그리고 그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데
3: 네. 진심을 다해서
0: 사랑한 그런 그렇지. 궁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3: 창덕궁이 네. 이제 경복궁이 이제 태조 때 세워지고 나서
0: 예.
3: 불과 10년 만에 또 궁이 세워진 거예요.
0: 아 그래요?
3: 금방 세워졌죠. 그러니까 신하들도 많이 반대를 했고
0: 네.
3: 그때 이제 태종이 왕에 오르면서 왕권 강화로 해서 경복궁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사실은 경복궁에서 이제 태조 때 왕자의 난이 일어난단 말이죠.
0: 예.
3: 피비린내 가득한 장소였던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태종이 들어가는 게 좀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 압박감도 있고.
0: 예, 예.
3: 그래서 이제 풍수지리가 좋다고 해서 이제 창덕궁을 다시 세우게 되죠. 결국은. 그래서 창덕궁으로 들어갑니다. 경복궁에 안 들어가고.
0: 그러니까 경복궁을 멋들어지게 지었는데.
3: 그렇죠.
0: 거기서 나쁜 짓을 맞아요. 많이 했어요.
3: 맞아요.
0: 그러니까 거기 잠자기가 무서워.
3: 겁나는 거죠.
0: 그래서 창덕궁을 새로 만든 거예요. 10년 만에.
3: 10년 만에 새로 만들었고.
0: 네.
3: 그리고 나서 이제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0: 네.
3: 임진왜란 때 뭐 경복궁뿐 아니라 창덕궁 싹 다 불타 없어져 버리거든요.
0: 그랬겠죠.
3: 그럼요. 그래서 네. 광해군 때 한 20여 년 만에 네. 재건을 하는데 그때 경복궁보다 창덕궁을 먼저 재건을 해요.
0: 네. 아, 그랬어요.
3: 네, 그래서
0: 네.
3: 경복궁이 재건될 때까지 한 270년 동안
0: 예, 예.
3: 결국은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왕들이 진물을 보고 생활했던 곳이 됩니다.
0: 아, 네. 그런 역사는 모르고 있었네요.
3: 아, 그러니까 간단한데.
0: 알겠습니다. 근데 앞서서 유네스코 세계 맞아요. 문화유산이라고 하셨잖아요.
3: 네네.
0: 지금 다른 경복궁이나 덕수궁은 그럼 그 문화유산이 아닌 거예요?
3: 그렇죠.
0: 근데 왜 여기만 됐어요?
3: 되고 그 혹시 자금성 중국에
0: 예 알죠.
3: 자금성 가보셨거나 혹은 이제 사진으로만 봐도
0: 사진만
3: 자금성이
0: 봤죠, 뭐.
3: 네. 반듯하게 세워져 있잖아요.
0: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너무 크다면서요.
3: 일직선상에 딱딱딱딱 세워져 있는데
0: 네.
3: 그걸 보시면은 아 경복궁이 이 자금성을 이렇게 보고 지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실은 경복궁은 자금성보다 한 10년 일찍 지어진 궁궐이에요.
0: 예.
3: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궁궐 배치가 중국의 궁궐 배치의 지침을 따라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궁궐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권위잖아요.
0: 예, 예.
3: 권위가 있으려면 반듯반듯한 곳에 평지에 제대로 딱딱딱 세워져야 되거든요.
0: 예.
3: 창덕궁은 이런 권위를 위한 궁궐의 배치를 전혀 따르지 않고 우리나라 조선의 전통 건축 방식으로만 지어진 건물이에요. 완전히.
0: 아, 그래요?
3: 네. 그래서 달라요. 다르고 격도 다르고
0: 예.
3: 배치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창덕궁에 가면은 도나문이라고는 정문이 있단 말이죠.
0: 예.
3: 종로 그 대로변에.
0: 예, 예.
3: 근데 지금은 이제 보수공사 중이에요. 근데 이 문을 들어가면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들어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꺾어서 들어가야지만이 비로소 인정전.
0: 네.
3: 그러니까 국가의 주요 행사를 했던 인정전을 볼 수가 있는데
0: 예, 예.
3: 이렇게 여러 번 꺾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0: 예.
3: 인정전 앞에는 조정이라고 해서 이제 박석도 쫙 깔려 있고 신하들도 이제 쭉 줄을 서가지고 이제 보는 이제 그런 장소가 있긴 해요.
0: 우리 경복궁 입구에 나와 있는 그것도 창덕궁이 있어요.
3: 그 정전처럼,
0: 예.
3: 정전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0: 예.
3: 그건 네모 반듯해요.
0: 예.
3: 그런데 인정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정문이 있는데
0: 예.
3: 인정문 앞에 마당이 있어요.
0: 예.
3: 마당이

0: 찌그러진 사다리꼴 모양이에요. 꽤 큰데.
1: 반듯하지
0: 않고. 그러니까 예. 태종이 현장에 와보더니 노발대발 난리가 났죠.
1: 네.
0: 그래서 당시 건축가 박자청이라는 이제 궁궐 건축의 대가가 있는데.
1: 조선시대 때?
0: 네. 네. 박자청 옥에 가둬버립니다.
1: 너 왜 찌그러지게 됐어?
0: 말도 안 된다.
1: 예, 예.
0: 근데 박자청은 이제 결국 이제 건축주를 설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왕을 설득을 다 해서.
1: 내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어요.
0: 그럼요. 그래서 했던 거 보니.
1: 예.
0: 지금도 가보시면 이 사다리꼴의 앞마당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
1: 예.
0: 주변의 자연환경하고 그 잘 어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자연환경을 다 고려해서 하다 보니
1: 네.
0: 그런 모양이 돼버린 것이고
1: 예.
0: 실제로 그곳을 지나가면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가지고 너무 자연스러운 앞마당 공간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1: 이 마당을 자연적으로 예쁘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사다리꼴로 된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이렇게 얘기한 맞습니다. 거군요.
0: 네. 그러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고 편안한 그러니까 전통 건축의 핵심 개념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나라 또 마찬가지지만 공모 설계 공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짓게 되면
1: 네.
0: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위에 고위 공무원들의 말 한마디로 막 바뀌고 하거든요. 설계 변경도
1: 이런. 그렇죠,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이 그때 당시에 건축가 박자청을 생각하면 이 기계가
1: 네.
0: 진짜 존경스럽죠.
1: 그 왕이 받아들였어요.
0: 받아들였으니까 지어졌죠. 네, 그런 것입니다.
1: 경복궁은 반듯하고 질서 정연한 그리고 중국풍 중국의 영향을 풍은
0: 그렇죠.
1: 아니고
0: 네, 맞아요.
1: 영향을 받았다고
0: 맞습니다.
1: 한다 그러면 창덕궁은 더 자연스럽고
0: 그렇죠.
1: 조선시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
0: 맞습니다.
1: 어.
0: 그래서 이게 창덕궁은 이게 완만한 산자락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건물들이 다 1층인데
1: 예.
0: 1층이 조금씩 조금씩 그 층위가 다 다르고
1: 1단, 2단 이런
0: 그렇죠.
1: 식으로 올라가는
0: 조금씩
1: 식으로
0: 조금씩 그리고 한 건물도
1: 예.
0: 앞하고 뒤가 계단으로 이렇게 살짝 한 계층은 아니더라도
1: 예.
0: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1: 네네.
0: 게다가 완만한 경사란 얘기는 뭐냐면 북에서 남으로 이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1: 예.
0: 실제로 창덕궁에도 이제 그 명당수라고 불리는 금천이 있어요. 그 개울이 있어요. 그 다리도 있고. 그래서 그 금천이라고 하는 그 깨울이죠. 깨울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너무 편안해요. 그러니까 마을을 걷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1: 네.
0: 엄청난 그 권위 가득한 궁궐을 걷는 게 아니라 꽤 큰 마을을 잘 만들어진 마을을 산책하는 느낌의 궁궐인 것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런 자연 배수를 보면
1: 예.
0: 사실은 임진왜란이나 뭐 일제강점기에 이제 사람에 의한 인위적인 파괴가
1: 예.
0: 아니라고만
1: 예.
0: 한다면
1: 예.
0: 사실 600년 동안 너무나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건물들이 앉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이유.
1: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휘황찬란한 대규모의 네. 계획 도시가 아니고.
0: 네 맞아요.
1: 경복궁은 그런 풍이라고 한다 그러면.
0: 그렇죠.
1: 창덕궁은 이렇게 오밀조밀하고 자연스럽게 그렇죠. 무언가 하나둘
0: 맞아요.
1: 추가된 그런 마을처럼 생겼다.
0: 가장 한국적인 건축이라고 하시면 돼요.
1: 네.
0: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유도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1: 그러면 우리가 궁궐 가서 보면 경복궁도 보면 건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0: 그렇죠. 굉장히 많죠.
1: 네, 뭐 본전도 있고 본체도
0: 맞아요.
1: 있고 별채도 있고 뭐
0: 맞아요.
1: 이렇게 뭐 사랑채도 있고 막 이런 것처럼 창덕궁은 건물이 어떻게 돼 있어요?
0: 창덕궁에도 뭐 그 신하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장관들이 있는 것처럼
1: 예, 예.
0: 그렇게 업무를 보는 공간도 있고 권례각사라고 있고
1: 네.
0: 심지어는 뭐 선조들의 그 초상화인 어지를 모시는 제사를 지내는 공간도 있어요. 선원전이라는 공간도 있고
1: 예.
0: 이제 여러 공간들이 있는데 심지어 왕세자 교육 공간도 있어요. 자, 그런데
1: 예.
0: 이 도남문에 딱 그러니까 창덕궁에 들어가 보면 멀리서 보면 푸른빛 영롱한 푸른빛의 청기화 건물이 하나 보여요. 다른 기화들은 다 검은색인데.
1: 청기화.
0: 청기화.
1: 예.
0: 봤더니 그때 당시 청기화는 너무 비싸가지고
1: 예.
0: 완전 수입품. 비싸서 그 청교가 이쁘긴 한데 궁궐 전체를 할 수는 없고 이제 왕이 직무 보는 공간이 이제 선정전에만 그 기화를 얹었거든요.
1: 예, 예.
0: 그게 보면 금방 보여요. 청교가 그렇게 이쁜 모습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둘러보면 정말 신기한 건물이 하나 나오는데
1: 네.
0: 거기가 어디냐면 그 희정당이라는 곳이에요.
1: 신기한 건물이 희정당. 희정당.
0: 딱 입구에 가면
1: 예.
0: 옛날에 이제 거기서 편전 업무를 했던 곳인데 희정당인데 우리가 왜 호텔에 가면
1: 예.
0: 자동차를 타고 쭉 살짝 올라가서
1: 예.
0: 사람들 내리고
1: 예.
0: 다시 이제 자동차는 기사가 있으면 쭉 예. 다시 빠져나가잖아요.
1: 그렇죠. 주차장으로 가겠죠.
0: 그렇죠. 뭐. 위에 예. 이제 캐노피도 있고. 그런데
1: 예.
0: 여기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상한 거예요. 이거 뭐지? 조선시대에 웬 이런 모습일까 했는데.
1: 마차 타고 와서 거기서 내려다주고 가셨나?
0: 알고 보니까
1: 예.
0: 1920년에 이제 화재로 불이 타버리고 나서
1: 예.
0: 일제강점

0: 예, 성정각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1: 네.
0: 1층으로 해서 쭉 건물이 하다가 거기서 공부를 해요.
1: 예.
0: 맨 끝에 보면 2층은 아닌데 누각, 그러니까 떠 있는 공간. 붕 떠서 누각이 하나 있어요.
1: 네.
0: 맨 끝에. 그 누각의 이름이 기쁜 비가 내리는 누각이라고 해서 희우루라고 이제 이름이 져 있는데
1: 예.
0: 이제 왕사의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여기 나와서 좀 쉬는 거죠.
1: 아, 휴식 시간에
0: 발코니처럼 네. 쉬는 공간이고
1: 예.
0: 바람도 불고 내려다 보면 매화나무가 또 한 그루 있어가지고
1: 네.
0: 그러니까 풍류, 공부 모든 것들을 다 왕세자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정말 아름다운 공간이에요. 마당도 있고.
1: 아.
0: 그래서 꼭 여기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가시게 되면.
1: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려 그러면 이제 독서실 책상 같은 것만 놓을 줄 알았는데
0: 그렇죠.
1: 그게 아니고 중간에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잘 배치를 해놨다.
0: 너무 이쁩니다.
1: 알겠습니다.
0: 올라가서 저도 한번 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죠.
1: 희우루라는 누각이라고요.
0: 네네.
1: 정원은 어때요, 창덕궁에?
0: 아, 창덕궁 정원 개방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죠. 후원. 이 후원은 너무 유명해서
1: 네.
0: 사실은 가보시면 격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원이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을까요? 유럽.
1: 네.
0: 베르사유 정원도 있고. 혹은 뭐 일본의 정원, 중국의 정원, 유명한 정원들이 많이 있어요.
1: 예, 예.
0: 여기에 가면, 아, 걔들하고는 너무 품격이 다르구나, 우리의 정원이. 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실제로.
1: 예.
0: 가꾸기도 잘 가꿨지만, 가보시면 논과 밭이 있고.
1: 논이 있어요?
0: 뽕나무도 있어요. 근데 이 논밭은 이제 그때 당시 왕들이.
1: 예.
0: 백성들의 삶을 알아야 좋은 정치를 펼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1: 예.
0: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서 논과 밭에서 변호사를 했다고 해요.
1: 왕이?
0: 왕이.
1: 그거 처음 들어봤어요.
0: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고 뽕나무는 뭐냐면 왕비들이 뽕잎을 따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뽕나무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원을 가꾸기도 가꿨지만
1: 예.
0: 실제로 왕들의 그런 게 낭만이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왕들의 낭만이었던 것이죠.
1: 예.
0: 그래서 그 정원이 너무 잘 가꿔져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사람들도 많고 들어가는 시간도 딱 정해져 있어서 가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1: 동안 주로 덕수궁 경복궁들은 자주 쉽게 접하는데
0: 아,
1: 창덕궁은 굳이 네, 네, 그렇게 네. 왜 기억이 없지 해보니까 안 가본 것 같기도 하고 가봤는데 기억이 없을 수도 있어요.
0: 네, 다시 가봐야 되고요.
1: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정말 꼼꼼하게 챙겨보면 네. 참 예쁘고 의미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걸 또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0: 아, 이게 창덕궁 가보시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단어가 마당하고 지붕을 보셔야 돼요. 뭐냐면 창덕궁에 가면 이제 숱하게 많은 궁궐의 건물들이 있잖아요.
1: 예.
0: 그 많은 건물들에 다 마당들이 있어요. 숨겨진 마당도 있고 좀 낮은 마당도 있고.
1: 네.
0: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공통점은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마당처럼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1: 예, 예.
0: 자, 그럼 가서 비어있는 공간을 보실 때 이 마당이 왜 좋은지를 대본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1: 아, 근데 우리가 들어가면 그냥 가서 그 마당 앞에서 건물들을 주로 보지 마당을 볼 생각은 별로 안 하게 되거든요.
0: 우리나라 전통 건축은 건물을 짓고 남아있는 곳을 마당으로 쓰는 게 아니라
1: 예.
0: 마당도 건물처럼 구획을 해서 아 여기는 마당자라고 딱 정해져 놓거든요.
1: 설계할 때부터?
0: 그럼요. 그래서 예. 만약에 이 마당에
1: 네.
0: 일본 정원처럼 막 꽃도 가꾸고 바위도 있고 막 무성하다고 상상을 해버리면 건물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당이 비어있는 공간을 이렇게 쳐다보면 이 마당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상상을 해보면
1: 네.
0: 실제로 건물하고 조화로운 걸 금방 알 수가 있고
1: 예.
0: 또 하나는
1: 예.
0: 이게 언덕길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그만 산자락에.
1: 예, 예. 층층이 올라간다면서요.
0: 그 네. 말인 즉슨
1: 예.
0: 뒤를 돌아다 보면 지붕들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렇겠죠.
1: 아, 끝에 가서 뒤를 돌아보면?
0: 올라가면서 보면.
1: 예,
0: 그러면
1: 예.
0: 이 지붕들이 겹겹이 중첩되어 있는 선들이 보여요. 그냥 밑에서 위를 봤을 때의 지붕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의 지붕을 볼 수가 있어요.
1: 근데 뒤편은 우리가 잘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올라가는 데 바빠서
1: 예, 예.
0: 꼭 뒤를 돌아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미불로 화이불치라고 우리나라 전통 건축을 얘기할 때
1: 예.
0: 이제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라는 말을
1: 네.
0: 여기를 가면은 볼 수가 있죠.
1: 거미불로 화이불치라고
0: 이제 하고.
1: 그러니까
0: 제가 여기를 갔다 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평평하게 땅 골라서
1: 시간 세우면 다 됐어요.
0: 예, 좋은 곳입니다.
1: 창덕궁 고맙습니다.
0: 네.
1: 예, 윤우영 건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1: 예, 2부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청아입니다. 오늘은 준영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 준영이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숲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날이 좀 더웠지만 유명산 숲속은 시원해서 준영이의 웃음소리가 커졌어요. 턱이 없는 평탄한 데크길, 숲의 고요한 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에 숨을 크게 쉬었던 건강한 여행이었네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58분 날씨.
3: 화창한 주말 아침입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선선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오전부터 자외선도 강하겠고요. 또 대기 오염물질이 뜨거운 햇볕과 반응하면서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셔야겠고요. 양산이나 모자 등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용품도 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오존 농도가 높아서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야외 활동을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호남 지역에서는 우산도 필요하겠는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호남 지역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소나기가 내릴 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도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 31도, 춘천 30도, 대구 32도까지 오르며 어제는 물론 평년보다도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그래도 습도가 높은 찜통더위는 아니라서 체감온도가 기온보다는 높지 않겠고요. 그늘에 머무신다면 체감온도를 조금 낮출 수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지나겠지만 내일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 있습니다. 조하늘입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네, 갑자기 IOI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자,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2부 건강 관련한 정보 알려드리고 상담받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주치 가정의학 전문의 박민수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예, 방송을 들으시면서 건강 관련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샵 973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부과됩니다.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혈관 건강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들어온 질문 두 개 정도 답을 해드리고 진행을 하죠. 뒷번호 8898 쓰시는 분입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어 매일 약을 먹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잠들기 직전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절로 움직이고 기분이 무척 좋지 않습니다. 이 하지 불안 증후군 치료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1: 예, 하지 불안 증후군 이제 이미 이제 진단을 받으신 것 같고요.
0: 약 드신다고요.
1: 예, 예, 예. 네. 보통 보면 잠들기 직전에 다리나 허리 쪽이 좀 불쾌한 느낌이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더 심해지고 그래서 약간 움직여야지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인은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면 장애 중에 하나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0: 예.
1: 그래서 아마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진단을 하게 되면 이제 철분이 좀 부족하거나
0: 예.
1: 도파민 쪽에 좀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철분을 좀 교정을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여기 도파민을 정강시키는 이제 약 같은 거 아마 약도 드시고 계신 게 그런 약일 것 같아요. 최근에 나와 있는 이제 그런 약들이 굉장히 잘 개발이 돼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제 약을 끊으려고 이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아마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으면 수면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고 약을 끊으면 그런 수면장애 때문에 수면의 질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하루에 리듬이 좀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약을 먹었으라도 조금 이런 부분들 잘 조절하면서 안정을 좀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원인은 뭐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뭐 도파민이나 이런 신경계통의 문제라고 한다면 스트레스라든지 하루 일과의 리듬의 어떤 흐트러짐 그다음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지 혈액순환의 문제 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조금 이제 철분 결핍이 없는지 파악해서 철분 결핍이 있다면 그 약을 이제 복용해 준 게 중요하고 철분이 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 조절 잘해주고 그리고 이제 약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복용하다 보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치료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뒷부분.

0: 번호 1613 쓰시는 분입니다. 마침 또 혈관 관련한 질문을 주셨네요. 인터벌 워킹이나 인터벌 러닝이 혈관 탄력에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네. 주셨습니다.
1: 그래서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이 인터벌 워킹, 인터벌 러닝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건데 네. 인터벌은 간격입니다.
0: 네.
1: 워킹은 걷기고 러닝은 뛰기죠. 그러니까 간격을 두고 이게 강도를 다르게 한다는 거죠.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만약에 1시간을 운동을 하는데 10분은 뛰다가 예. 그다음 10분은 걷고 이렇게 하는 걸 인터벌.
1: 저는 이제 인터벌 워킹하고 러닝이 결합이 된 거고요. 예, 예. 인터벌 워킹이라고 하면 가령 이제 30분 정도를 걷는다고 한다면 예. 3분은 빨리 걷고 3분은 천천히 걷고.
0: 강약 중강약 이런 건가요?
1: 예, 예. 그게 예, 인터벌 예. 워킹이고 인터벌 러닝은 빨리 뛰고
0: 예.
1: 그러니까 한 1분 정도 전력 질주를 하고 전력 질주하면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좀 빠르게 뛰고 예. 뭐 한 3분 정도는 또 천천히 뛰고
0: 예,
1: 자기가
0: 예,
1: 이제 그걸
0: 예.
1: 정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인터벌을 두는 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좀 오래 할 수 있죠.
0: 예.
1: 왜냐하면 계속 빨리 뛰면 힘들 거잖아요.
0: 그렇죠.
1: 운동의 지속성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혈관에 이렇게 변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0: 혈관이.
1: 건강한 변동.
0: 예.
1: 그래 나쁜 변동을 싫어하죠. 갑자기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혈압이 확 올라간다든지 혈관이 수축된다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계획 하에서 변동을 주게 되면 혈관 내피세포에 뭐 산화지수라는 게 있어서 이거 혈관 내피세포의 어떤 탄력성을 증가시키고 재생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거를 자기 어떤 체력 수준에 맞게끔 그래서 무조건 이거 신봉하시지는 말고요.
0: 네.
1: 본인이 체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 인터벌 워킹부터 시작하시는데 꼭 30분을 채울 필요는 없고 뭐 2분, 2분, 2분, 2분 이렇게 하면서 15분 정도를 해도 돼요. 그래서 자기 체력 수에 맞게끔 서서 이제 조금 이렇게 강도나 지속 시간을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자, 혈관 건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건물 있잖아요.
1: 예.
0: 한 30년 된 건물을 보면 거기에 수도관이 있고 난방 배관 같은 게 있어요.
1: 예.
0: 처음에 지을 때는 그게 이제 배관이 아주 쌩쌩하니까 잘 순환도 되고 하는데 우선은 문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은 관 안에 노폐물이 끼잖아요.
1: 예.
0: 이게 문제가 되는
1: 예,
0: 거고.
1: 예.
0: 그리고 이게 관이 딱딱하게 굳거나 고무로 돼 있거나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게 예전에는 막 말랑말랑하고 탄탄했는데 오래되면 딱딱하게 굳고 깨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1: 예.
0: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혈관?
1: 예. 정확하게 금방 이렇게 묘사를 해 주셨는데요.
0: 예.
1: 저는 이제 혈관은 이제 간이긴 한데 간이라고 하니까 파이프처럼 약간 하나의 어떤 구조적인 간으로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혈관은 살아있는
0: 예.
1: 장기입니다.
0: 살아있는 장기다.
1: 예.
0: 혈관이.
1: 그리고 가령 예를 들면 위,
0: 예, 예.
1: 간,
0: 예.
1: 콩팥, 심장처럼 보셔야 되는 거예요.
0: 아.
1: 우리는 위 건강, 예. 간 건강, 심장 건강 그런 거 생각 많이 하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혈관도 하나의 살아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0: 예.
1: 혈관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보호를 해야 되는 거고
0: 예.
1: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혈관이라고 하면 하나의 이제 파이프이기 때문에 혈관 벽이라는 게 있겠죠.
0: 예, 예.
1: 혈관 벽이라는 게 있고 또 혈관 안쪽에는 빈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으로 이렇게 혈액이 흐르거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건강한 혈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 혈관의 끝에는 한쪽 끝에는 심장이 있고
0: 예.
1: 한쪽 끝에는 장기들이 있죠.
0: 예, 예.
1: 피를 받아서 그래서 산소와 영양소를 받는 장기들이 있고 이 피를 온몸으로 돌려서 다시 받아주는 또 심장이 있고
0: 예.
1: 그 심장에서 압력을 뿜어서 우리 몸으로 다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관이 어때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탄력성이 있어야 돼요.
0: 네.
1: 우리 파이프관도 오래되면 딱딱해지고 그러다 부서져 버리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혈관이.
0: 파스라져 버리죠. 그냥.
1: 탄력성이 있어야 되고.
0: 탄력이 있어야 된다.
1: 혈관 내부가 아무래도 혈액이 잘 흐르려면 그 혈관 내부가 이렇게 직경이 자유지 좁아지지 않아야 되죠.
0: 네.
1: 좁아지는 걸 우리가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걸 동맥경화라고 하거든요. 그
0: 아.
1: 혈관 벽도 두꺼워지자. 혈관 벽이 이제 결국에 나빠진다는 거는 두꺼워지면서 딱딱해지는 거거든요. 혈관벽도 적정 두께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유지하는 혈관이 굉장히 좋은 혈관이고 그러면 결국 그걸 또 이제 좌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혈관 내부를 흐르고 있는 혈액이
0: 네.
1: 이 부분을 좌우하는 거예요.
0: 어.
1: 혈관 내부를 흐르고 있는 혈액 중에 당이 너무 많으면
0: 예.
1: 이 당뇨 자체가 혈관벽을 계속 찌르거든요.
0: 예.
1: 찔러서 상처를 입히고 염증을 일으키고 딱딱해지게 되는 거고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으면 그 콜레스테롤이 끼면서 좁아지는 거죠, 혈관이. 어. 그래서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을 조절을 잘해줘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그거고. 그다음에 혈압을 또 잘 유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이 너무 많아 볼륨.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짜게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짜게 먹으면 혈관 내 혈액이 너무 지나치게 볼륨이 많아지면서
0: 네.
1: 혈관이 계속해서 압박을 받으니까 그래서 혈압, 당뇨, 고지혈증 잘 조절하자는 이야기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혈관 내 좋은 어떤 물질들이 많이 흐르게 하는 것들.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흐르게 하는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0: 하지만 오래되면 아무래도
1: 네, 맞습니다.
0: 사용도 많이 하고 예. 오래되면 이게 노후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 예, 예, 예.
0: 노후화가 되면 이걸 뭐 건물의 배관은 교체하면 되지만 예. 우리 몸은 교체할 수 없잖아요.
1: 맞습니다.
0: 혈관을 어떻게 교체를 하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럼 노후화된 거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그런 약이나 치료 방법이 있나요?
1: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0: 예.
1: 그래서 혈관의 어떤 노화된 부분을 수리하는 어떤 여러 가지 치료들. 그래서 뭐 혈관 황노화 치료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 아직까지 특효 치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0: 네.
1: 다만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혈관은 끊임없이 노화되지만 노화되는 속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0: 아, 뭘 먹느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1: 운동하느냐,
0: 따라서.
1: 스트레스 받느냐. 가령 예를 들면 아나운서님이 가령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0: 예.
1: 우리 인간의 이제 평균 수명을 보통 몇 살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0: 저는 이제 100세로 봅니다.
1: 그래서 100세에서 110세까지
0: 예.
1: 아무런 혈관 노화되죠. 노화되지만
0: 예.
1: 110세의 어떤 수명, 인간 수명, 건강 수명을 유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만큼 혈관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0: 예.
1: 그 혈관 노화의 속도의 차이죠. 60대부터
0: 아.
1: 문제가 생겨가지고
0: 예, 예.
1: 이미 굉장히 간당간당하게 위험하게 지내시는 분도 있거든요.
0: 아.
1: 그래서 혈관은 노화되지만 혈관이 노화되는 속도의 차이는 다르고 우리 집안에 있는 어떤 배수시설이라든지 하수관 관리도 그거잖아요. 집주인이 얼마나 잘 관리했냐에 따라서
0: 예.
1: 뭐 별 문제 없이 그러니까 뭐 20년 30년 지낼 수도 있지만
0: 아.
1: 중간중간에 그냥 심하게 막혀서 터져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0: 그
1: 혈관의 노화는 혈관 노화를 관리하는 사람의 어떤 능력이라는 거죠.
0: 배수구에다가 기름 버리지 말라고 하거든요.
1: 예, 예, 예.
0: 기름은 쓰레기통으로 버리거나
1: 예.
0: 그 장치를 통해서 버려야지 그냥 버리면은 그 막힌다,
1: 예.
0: 굳는다
1: 예.
0: 이렇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런 얘기인가요?
1: 맞습니다.
0: 어.
1: 그래서 기름을 많이 바로 부어버리면 딱딱해지잖아요.
0: 예, 예.
1: 콜레스테롤 관리를 못하면 똑같죠.
0: 아.
1: 그리고 거름망을 통해서 찌꺼기를 이제 걸러줘야 되는데
0: 네.
1: 거름망이 부실하거나 찢었는데 그걸 또 관리 안 하면 그 찌꺼기들이 결국 내려가서 나중에 쌓이고 고이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그런 또 역할은 우리 페이터 역할하는 대표적인 게 콩팥이나 간이거든요.
0: 예.
1: 콩팥이나 간 건강 관리 잘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불순물이 우리 혈관 속에 바로 쏟아지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배수관 안에 어쨌든 찌꺼기나 노폐물이 마르면 그게 막힐 확률이 높잖아요.
0: 예.
1: 그런 게 또 만성염증입니다. 염증 물질들이 혈관 속에 너무 안 뿜어나가게끔
0: 예.
1: 염증 관리 잘한다. 그럼 염증을 또 해결해 주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거든요.
0: 어.
1: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는 뭐 채소나 과일 그러니까 빠이즈노초 파란보 그다음에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근육에서 나오는 마요카인 물질이 또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기도 하고 우리가 좋은 유산균하고 식이섬유가 만났을 때 나오는 이제 단세지방산 같은 게 또 그런 걸 녹이기도 하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좋은 성분을 자꾸 늘리고 나쁜
0: 네.
1: 성분을 줄이면 결국 우리 몸의 생명줄이라고 하는 도로라고 하는 그 안에 이제 좋은 물질들이 많아지면 그런 노화가 늦춰질 수가 있는 거죠.
0: 그러면 지금 내 혈관이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이걸 지금 잘 관리하는 게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을지를 알아보는 뭐 건강검진 항목이라든가 뭐
1: 예.
0: 이런 게 있습니까?
1: 예.
0: 테스트가 있어요?
1: 일단은 혈관을 이제 구조적으로 보는 검사들이 있어요.
0: 예.
1: 혈관이 얼마나 딱딱해졌는지를 보는 거는
0: 예.
1: 맥파 전달 속도라는 거 있거든요.
0: 예.
1: 심장에서 어떤 압력파가 나오는데 그게 우리 말단까지 딱 전달되는 속도가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그 속도가 적정 범위가 되는데 혈관이 딱딱해지면 굉장히 빠르겠죠. 그런 어떤 맥파의 전달 속도를 보는 것도 있고요.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를 보는 것도 있어요. 팔에 있는 혈압하고
0: 예.
1: 발목 혈압의 어떤 상대적인 어떤 비율을 봐서 다리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0: 예.
1: 동맥경화를 보는 거겠죠. 혈관벽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직접 보는 방법도 있죠. 뭐 많이 보시는 방법 중에서 우리 경동맥 초음파잖아요. 경동맥 초음파를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혈관벽의 두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두께. 두께가 두꺼워졌다. 두께가 두꺼워졌다 하면 그거는 이미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생기 막히거나 예. 터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걸 보는 방법이 또 그러면 이 모든 인자를 만드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혈압, 혈당,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흡연, 음주, 운동 부족, 그다음에 복부 비만. 그다음에 또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게 또 가족력.
0: 예, 예.
1: 아버지 어머니의 뭐 뇌졸중이나 심장병 그 이런 것들 종합해서 보게 되면 우리 혈관의 어떤 상태 건강 상태라는데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혈관 나이라는 것을 산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건강 검진을 받으시면 혈관 본인의 혈관 나이가 놓을 거예요.
0: 네.
1: 그래서 혈관 나이를 항상 자기 달력 나이 그 주민등록 나이보다는 5세에서 10세 정도 젊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0: 알겠습니다. 자, 라디오 주치 가정의학 전문의 박민수 원장과 함께 오늘 혈관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청취자 질문에 대한 좀 답을 좀 갖는 예, 시간 예. 갖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이디가 DRBSH69 쓰시는 분입니다. 57세 남자입니다. 유산소 하루 50분, 근력운동 1시간, 주 5일, 주 1회, 풋살 2시간. 이렇게 합니다. 170에 65kg입니다. LDL 137이고 HDL 80. 혈압과 당뇨는 없습니다. 이런 운동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예, 보니까. 예, 예, 예. 고지혈증약을 복용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57세 남성.
1: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 ADL 콜레스테롤 자체는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험 요인에 따라서 평가를 하거든요.
0: 네네.
1: 나이는 뭐 나이가 아주 이렇게 고령이라고 볼 수는 없고
0: 없죠.
1: 예. 운동도 굉장히 꾸준히 잘하고 계시는데 예. A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37이면 우리가 130에서 160까지를 예. 조금 높은 상태라고 보거든요.
0: 딱 그 경계에서 올라갔네요.
1: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위험 요인을 평가해서 이 약을 복용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0: 예.
1: 판단하는 지표가 있고요.
0: 예.
1: 그래서 이거는 담당 주치의하고 좀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0: 네.
1: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응급하게 약을 먹어야 되는 상태는 아니지만
0: 예.
1: 130 이상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콜레스테롤이 점차 쌓이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0: 예.
1: 약 복용에 대한 어떤 고려를 해야 되는
0: 예.
1: 그런 시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최근에 나온 스타틴 같은 제재를 복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 스타틴이 덕이 많지만
0: 예.
1: 어느 정도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0: 스타틴이 고지혈증 약이에요.
1: 고지혈증 약입니다. 예, 예. 그래서 130 이하로 조금 낮출 수 있는 노력을 운동은 뭐 꾸준히 하고 계시고 아마 시기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고 계실 거는 같은데
0: 예.
1: 조금 더 주치하고 상의하시면서 위험 요인에 따라서 언제쯤 약물을 복용하는 게 좋을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더 나빠지면 약 복용하셔야 될 것 예, 같으니 예, 예. 지금 한번 잘 관리하시면
1: 지금도 이제 약물 복용에 대한 고려가 조금 들어가야 되는 시기이기는 해요. 예. 예.
0: 이것만 갖고 판단할 수 없으니 주치의와 예, 예, 상담하시는 게 좋겠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5748 뒷번호 쓰시는 분입니다. 갱년기가 오면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상체는 뜨거워집니다. 정맥이 순환이 안 된다고 해서 약국에서 마그네슘과 정맥순환제를 먹어보라고 해서 먹었는데 효과는 모르겠습니다. 정맥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산부인과에서 여성 호르몬을 처방받아야 할까요? 정맥 관련해 마그네슘 먹어보라서 먹었는데 효과는 모르겠고 여성 호르몬을 처방받아야 될까요?
1: 예, 갱년기가 이제 다가왔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혈관이에요.
0: 네.
1: 왜 그러냐면 이제 갱년기는 이제 자율신경계에 조금 무리가 오는 거거든요.
0: 네.
1: 자율신경계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혈액순환하는 건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혈액순환이 안 되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 부위는 뜨겁거나 한 부위는 또 차갑거나 그래서 손발이 차갑고 아마 수족냉증도 있고 이제 그래서 조금 힘드신 것 같은데
0: 네.
1: 일단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성 호르몬제를 드실 때는 갱년기 증상이 삶의 질을 굉장히 이제 떨어뜨린다. 그런 어떤 판단이 될 때 드시는데
0: 네.
1: 지금 이 증상 자체가 본인에게 어떤 그런 괴로움을 주는지 좀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맥순환 자체를 좋게 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거하고 이제 동일하거든요.
0: 네.
1: 그런데 갱년기 때 일시적인 증상이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본인 하실은 이제 루틴이 있을 거예요.
0: 네.
1: 아까 그 전에 말씀해 주셨던 남자분처럼 남성 이제 질문자 분처럼 운동을 조금 더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시.

0: 치면서
1: 네.
0: 그다음에 어떤 스트레스를 잘 조절해 주는 어떤 그런 어떤 역할 그런 어떤 상태를 조금 유지하시면서 조금 상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체 어떤 여성 문제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갱년기 증상이 삶의 질이 얼마나 어떤지를 조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맥순환제는 이제 마그네슘 자체가 도움이 도움은 줄 수는 있지만 이게 모든 걸 해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1: 네.
0: 더 근본적으로 그 또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스 조절이라든지 수면 관리 좀 하시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면서 혈액순환 좀 좋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1: 예. 예. 뒷번호 2222 쓰시는 분입니다. 우측 다리 종아리 쪽에 정맥류 때문에 혈관이 꼬불꼬불 울퉁불퉁하게 나와 보입니다. 20년 전에 레이저 시술을 해서 없앴는데 지난해부터 한 3, 4cm 정도로 부분적으로 이런 곳이 서너 군데 증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나온다는 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그래서 이제 하지 정맥류가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 정맥에는 이제 한쪽으로 흐르게 하는 이제 판막이라는 게 있어요.
1: 네.
0: 근데 판막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노화라든지 아니면 생활 습관의 문제, 판막이 고장나면 피가 이렇게 한쪽으로 흘렸는데 피가 흐르지 않고 역류가 되면서
1: 네.
0: 뒤로 역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혈관이 밖으로 조금씩 붉어지는 겁니다.
1: 예, 예.
0: 미용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1: 예.
0: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이렇게 역류된 혈액이 나중에 염증을 일으키는 혈관염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하지정맥류 클리닉을 방문을 하셔서 그냥 관찰해도 되는 상태인지
1: 예.
0: 아니면 치료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합병증이 생기거나 더 진행해서 악화될 수가 있는 상태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1: 예.
0: 그 정맥류 판막의 어떤 상태를 판단하는 거죠. 그 판단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치료나 옛날에 20년 전에 받으셨던 뭐 요새 뭐 레이저 시술이라든지 정맥류를 치료하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잘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태가 얼마나 심한지 앞으로 더 진행할 건지 아니면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있는지를 그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치료 방침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이번엔 두 질문을 제가 먼저 드릴 테니까 답을 한 번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438님은 84세 남자입니다. 40년간 혈압약 먹고 있습니다. 지금 혈압은 130에 70 정도입니다. 계속 혈압약을 먹어야 될지 끊어야 될지요. 그리고 롱다리 오사님, 남자 73세입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고지혈증으로 두 달 약을 복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1개월 약을 복용을 했습니다. 그 이후 고지혈 검사를 또 해야 되는지. 지금은 만보 이상 매일 걷고 주 3회 헬스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0: 예, 예.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 혈압약하고 고지혈증 약은 둘 다
1: 네. 계속
0: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고
1: 몇 번 얘기했었어요.
0: 조절하는 약이에요.
1: 예,
0: 특히
1: 예.
0: 이제 130에 70이라고 한다면 이게 약을 먹어서 적절하게
1: 예.
0: 약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1: 예.
0: 약을 끊으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죠.
1: 무조건
0: 그럼 굉장히
1: 돼요.
0: 위험할 수가 있어요.
1: 예. 예.
0: 만약 약을 끊으려고 한다면 110에 뭐 90에 60 정도 떨어지면 줄였다가 이렇게 또 줄였다가 끊어볼 수는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두 번째 고지혈증 약 그럼 3개월 정도 복용하고 계신데
1: 네.
0: 아마 그는 그 정도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거에 있어서 담당 주치의가 언제 다시 재검하자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재검하는
1: 예, 예.
0: 이유는 약이 먹으면서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용량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작용이 없는지를 보는 거니까 아마 그 부분은 언제쯤 검사하면 좋을까요? 담당 의사하고
1: 예.
0: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검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0: 예, 예, 예, 예.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디오 주치 가정의학 전문의 박민수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8시 25분 되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주말 아침 수도권을 빠져나가는 차량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벌써 충청권까지 정체 구간이 늘어났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신갈과 남사진이에서 속도 주춤하고 이후 천안 분기점부터 천안 호두 휴게소까지 차간거리 좁혀집니다. 목포 방향 서해안고속도로 비봉에서 화성휴게소 구간이 답답하고요. 같은 방향 평택시흥고속도로 역시 남한산부터 7km 정체입니다. 강원권으로 향하는 길목도 많이 붐빕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 추월터널 진입하기가 벌써부터 까다롭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강일나들목에서 시작된 정체가 서종까지 가다서다 반복

0: 시작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역시 마송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 많이 답답한 상태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이 시각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1: 오늘은 어제보다 옷차림을 더 시원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과 대전, 전주 31도, 춘천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며 어제는 물론 평년보다도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그래도 습도 높은 찜통더위는 아니라서 체감온도가 기온보다는 높지 않겠고요. 그늘에서는 더위를 피해갈 수 있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오전부터 자외선도 강하겠는데요. 특히 낮 12시에서 3시 사이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시고요. 양산이나 모자 등을 잘 활용해서 자외선 차단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야외 활동을 삼가는 게 좋겠는데요. 대기 오염물질이 뜨거운 햇볕과 반응하면서 오후에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호남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가 있는데요. 소나기가 내릴 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특히 내일은 수도권과 충남, 호남에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0: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1: 마음이 자라는 교실 시간입니다. 초등교육 전문가시죠. 유석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 오늘은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 주신 주제가 초등 아이들이 사고 나서 후회하는 아이템이란 얘기인데, 이 얘기는 네. 그러면 애들도 충동 구매해요?
2: 네, 그 어른들 못지않게 대범하게 충동 구매하고요.
1: 예.
2: 뭐 용돈으로 물건 샀다가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주된 이유가 필요한 물건보다 이제 친구들이랑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물건에 더 끌려서 그런 건데요.
1: 네.
2: 예, 제가 학교에서 보기에도 왜 저걸 샀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아마 어머님 아버님들도 집에 쌓여 있는 여러 이제 쓸모없어 보이는 아이템 물건들 이해가 안 가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나름 이유는 있고요. 오늘은 초등학생들이 실제로 후회하는 소비가 또 무엇이고 또 그걸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도 살짝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생각해보니까 학교 앞에서 팔던 병아리를 내가 왜 샀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2: 네.
1: 그 뭐 비싸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뭐 후회하는 게 뭐가 있어요?
2: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뽑기고요.
1: 예, 예.
2: 네, 제가 어릴 때는 100원 동전 놓고 이렇게 돌려서 나오는 품들이 좀 떨어지는 장난감 같은 거였는데.
1: 예, 예.
2: 네, 지금은 한 번 돌려서 뽑는데 가장 싼 게 1,000원 정도 하고요. 근데 그건 아이들이 거들떠도 안 보고요.
1: 네.
2: 그래도 친구들이랑 좀 교환하려면 한 번 이렇게 돌려가지고 뽑는데 3,000원 정도는 되는 걸 뽑아야 이제 보여주거나 할 수 있고요. 어떤 거는 한 번에 돌려서 뽑는데 10,000원 드는 것도 있어요.
1: 그거 저기 휴게소에 가면 있는 거 그거
2: 아, 예,
1: 돈
2: 예,
1: 그거 마운 그거예요.
2: 예. 네네. 예, 예. 네. 한 번은 교실에서 이제 상자 가득, 저는 처음 보는 무슨 캐릭터 조그만 장난감들이 가득 담긴 걸 들고 와서
1: 예.
2: 친구들한테 막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옆에 있던 애가 하는 말이 쌤 이거 하나에 10,000원짜리예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1: 오.
2: 얼핏 봐도 이제 30개는 넘어 보였는데 예. 좀 대충 계산해도 한 300,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걸 다 한 번에 뽑은 거야? 그랬더니 용돈 생길 때마다 이제 조금씩 모은 거라고 원래는 더 많았는데 이제 똑같은 건 팔고 이제 좋아하는 것만 남겨놓은 거라고요. 이제 한 번에 5만 원어치 뽑은 적도 있다고 했고요. 이제 원하는 게 안 나오고 이제 가지고 있던 것들만 나와서 이제 다른 아이들한테 싼 가격에 판 적도 있다고요. 그때는 좀 많이 후회했다고요. 그래도 몇 번의 성공 끝에 원하는 게 나오면 뭐 기분이 좋았다고 이제 이게 그거라면서 저한테 보여주었는데요. 이게 자기 용돈 갖고 뽑았다는데 뭐 훈육을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도 한 번에 이렇게 몇만 원씩 뽑는 건 좀 과한 것 같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1: 예예. 예.
2: 이제 그랬더니 이제 대답이 쌤 이건 10년 뒤에는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1: 재택한다고요?
2: 할 말은 없더라고요.
1: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예전에는 뭐 딱지라든가 구슬 같은 거 엄청나게 모아놓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2: 네네, 맞아요.
1: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주로 네. 남자아이들인 것 같고, 여자아이들은 어떤 아이템을 사요?
2: 여자아이들의 경우, 이제 랜덤 선물 박스를 사고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이 랜덤 선물 박스라는 게 뭐냐면, 예쁘기는 정말 귀엽고 예뻐요. 여자아이들이 혹할 만해요. 예를 들어서, 뭐, 지우개가 랜덤 박스 안에 가득 들어있어요. 이걸 이제 랜덤 지우개 박스 뭐 그렇게 하는데 종류도 엄청 다양해요. 이제 한 박스에는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한 60개 정도 지우개가 들어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먹지마 랜덤 지우개 뭐 이런 박스가 있어요.
1: 예.
2: 열어보면 진짜 무슨 젤리 포장된 것들이 한가득 들어있는데
1: 네.
2: 젤리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하나씩 뜯어보면 조그만 지우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뭐 만두, 햄버거, 뭐 초밥 뭐 그런 모양의 지우개가 나와요.
1: 예.
2: 예, 그런 걸 사서 친구들이랑 같이 열어보면서 이제 뭐가 나올지 예상도 해보고 뭐 나눠도 갖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이 결코 싸지가 않아요. 그 랜덤 지우개 한 박스에 뭐 2만 원, 3만 원 하거든요.
1: 예.
2: 뭐 아예 그냥 젤리 랜덤 지우개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젤리 모양의 지우개가 있는 것도 있고요. 아이들이 동물을 좋아하니까 뭐 동물 모양의 랜덤 지우개가 또 가득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뭐 탕후루 랜덤 지우개도 있고 이건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발바닥 랜덤 지우개라 그래가지고 다양한 동물의 발바닥들도 뭐 들어있고 하여튼 시리즈가 정말 많아요.
1: 근데 지우개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잖아요.
2: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는 사서 뜯어보는 재미, 뭐 친구들이랑 교환하는 재미는 참 좋은데 이게 또 모양만 예쁘지 실제로 지우면 잘 안 지워져요. 이런 걸 한 박스만 사도 한 60개가 들어있으니까. 근데 이제 한 박스도 아니고 친구들이랑 아무리 나눠 가져도 넘쳐나잖아요.
1: 네.
2: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예쁜데 이게 새로운 또 랜덤 박스 시리즈가 나오면 기존 게 또 이제 흥미가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또 엄마 몰래 버리고 이제 아깝고 이제 후회가 되는 거죠.
1: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이 정도면 그냥 충동 구매 정도로 하다가 뭐 버리고 끝나고 아쉽다 이 정도인데 그게 아니고 물질적으로 금액적으로 상당히 커진다거나 도박으로 이어진다거나 이러면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2: 네.
1: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게임 아이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커진다면서요?
2: 네 맞아요. 그 지금 말씀드린 건 어쩌면 이제 그나마도 좀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혹할 만한 거고요. 이제 게임 아이템으로 넘어가면 금액이 최소한 3-4만부터 시작해야 이제 저가고요. 문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게임 아이템을 엄마 몰래 사거든요.
1: 예.
2: 이게 또 가격도 가격이지만 게임을 목숨처럼 여기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3-4만 원 정말 뭐 싼 거라고 말하고요.
1: 예.
2: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정말 쓸모없고 또 게임에 더 빠져들까 봐 당연히 허락들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몰래 사고 그런데 사고 나서 막상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또 처음에는 친한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라서 같이 하려고 샀는데요.
1: 네.
2: 이게 또 친구들이 게임을 이제 다른 걸로 바꿔버리면 이게 비싸게 주고 산 아이템이 거의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결국 그 아이템이 좋아서 사기보다는 친구들이랑 같이 하려고 산 건데 이제 친구들이 다른 게임으로 갈아타자고 하니까 그때는 또 엄청 후회도 하고요.
1: 그 게임 아이템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카드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거? 입력해서 뭐 사야 되는 것 같은데?
2: 네, 그 게임 머니를 충전해서 사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필요하다고 하는 아이템은 이제 게임 머니로도 살 수 없는 게 많아요. 뭐 애들 말로는 최소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상 하면서 레벨업도 해야 되고 또 포인트도 모아야 이제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 그런 거는 상대방이 직접 주는 방법 말고는 없거든요. 이제 희귀 아이템인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게임할 때 엄청 좋다고 그럼 이제 현금을 주고 사는 거죠. 문제는 그게 부르는 게 값이라서 게임 아이템 하나에 몇만 원 주고 사는 경우는 아주 기본으로 시작하고요. 정말 큰 문제가 뭐냐면 초등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나 성인에게서 게임 이제 채팅으로 이걸 사고 싶다고 의사를 전해요.
1: 네.
2: 그 계좌번호를 받아서 이제 돈을 보냈는데 게임 아이템은 못 받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1: 사기잖아요, 그거.
2: 예, 맞아요. 이제 엄청 후회하고 이제 자기들끼리도 사기당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엄마한테 또 말도 못 해요. 이 그런 거 사면 안 된다고 이미 주의를 받은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말하면 혼날까 봐 말도 못하고 그런 걸 또 이용해서 초등아이들한테 이제 돈만 받고 이렇게 꿀꺽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끼리 정보도 공유를 해요. 이제 어떤 아이들은 조심해라. 이건 사기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사면 게임 아이템 속지 않고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공유하는 걸 보고 아 이제 게임 속 아이들 세상은 또 제가 알고 있는 세상과 참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1: 그리고 그 학생들 요즘에 등교할 때 보면은 가방에 있잖아요.
2: 키링. 예.
1: 뭐 달고 다니는 거.
2: 네.
1: 그리고 엄청 맞아요. 많이 달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것도 이런 거 아니에요?
2: 네, 이것도 사고 나서 후회하는 아이템 중 하나인데요. 이제 후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며칠 가방에 달고 다녔다는 참 좋은데 이게 아이들 사이에서 또 유행하는 게 정말 빨라요.
1: 아 키링도 유행이 있어요?
2: 아, 네. 그 이게 어떤 거 하나를 사면 정말 또 다른 귀여운 키링이 이제 마구 쏟아지듯이 나오거든요.
1: 예.
2: 그래서 이걸 가방에도 달고 필통에도 달고 또 더 이상 달 곳이 없어가지고 또 이제 새 것은 사고 싶은데 기존 것을 버리자니 아깝고 해가지고 계속 이제 가방에 한 5-6개씩 달고 다니는 거죠.
1: 아이들이 왜 이런 소비를 할까요?
2: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들 좀 과하다 싶은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또 이해가 되는 구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결국 그 아이템을 사는 것, 아이템 자체에 있기보다는 일종의 놀이 문화거든요. 이제 우리 어릴 때처럼 동네에서 다양하게 몸으로 놀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뭐 학교 쉬는 시간, 점심시간도 밥 먹고 나면 뭐 20분도 제대로 놀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그런 작은 아이템들을 가지고 서로 보여주고 뭐 교환하고 하면서 자기가 아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노는 거예요. 즉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제 그 아이들 세상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이제 관계성 유지를 위해서라는 이해의 여지가 있긴 한데, 근데 또 이게 공부 때문에 사는 아이템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희가 맘 먹고 한번 공부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다짐을 해요.
1: 네.
2: 그럼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공부를 해야 되죠.
1: 공부해야죠.
2: 예. 근데 필통을 바꿔요.
1: 아, 공부했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필통을 네, 바꿔요.
2: 예. 네, 네. 네, 필통을 바꾸고 그 안에 있는 뭐 샤프도 다 새 것으로 사서 넣고 색깔 있는 펜, 형광펜, 뭐 색연필 같은 걸로 예쁜 것들 마음에 드는 걸로 이제 가득 채워 넣어요. 그리고 한 이틀 공부하다가 이제 말아요.
1: 네.
2: 이제 애들 말로는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면 새 마음으로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아니라는 거죠. 이제 당연히 아니죠. 이제 필통을 새로 세팅하는 거랑 공부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건데 그걸 아이들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공부하는 애들은 이제 필통 같은 거 안 바꾸거든요. 그냥 도서관으로 가죠. 그리고 이제 책을 많이 빌려 읽고 도서관 쿠폰을 받죠. 이제 도서 대출을 한 번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쿠폰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뿌듯해 하죠. 그 공짜 쿠폰에 책을 더 많이 빌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또 연말 되면 독서왕 상도 받고 그럼 이제 독서왕 상품으로 또 도서관 상품권도 받아요. 그럼 이제 이건 소비가 아니라 이제 책값을 버는 거죠. 이제 공부도 잘하고 문해력이 높은 아이들은 다 또 이유가 있죠.
1: 네. 그러니까 뭐 충동 구매를 한다거나 여러 아이템을 사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산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2: 네, 그 부분이 무척 커요.
1: 이거를 좀 다른 방향으로 돌려줄 수는 없을까요?
2: 그 누군가 뭐 친하게 지낸다는 거 그 과정에서 소소하게 물건도 교환하고 선물도 교환하고 아이들 세계에서 참 좋아요. 괜찮아요. 문제는 그런 걸 정말 가끔이면 충분하고 대부분은 그냥 조건 없이 많이 놀면서 웃고 떠들고 땀도 흘리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이제 그럴 시간과 장소도 옛날 같지 않고요. 뭐 학교 끝나고 방과 후 끝나고 학원 갔다 오면 또 저녁이고요.
1: 네.
2: 학원 숙제하다 보면 또 하루가 다 가니까 그런 쉽게 살 수 있는 소비 문화를 공유하면서 노는 거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주문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가 사고 싶은 게 생기면 친구들이랑 그걸 사서 공유하지 말고 서로 비슷하게 만들어 보면서 공유하라고요. 뭐 팔찌도 만들어 보고 이제 캐릭터 그림도 직접 그려서 색칠하고 코팅해서 선물도 해보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또 그걸 가지고 정말 재밌게 또 잘해요. 그리고 학교 현장 체험도 그래서 저는 가급적 이제 만드는 체험으로 가려고 학교에서 계획을 해요. 우리 학교는 이제 봄 학기에 한 번, 가을 학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가는데 봄에는 우리 학년은 놀이동산 가서 한나절 친구들이랑 실컷 놀게 하고요. 가을에는 뭐 도장 만들기라든지 미니어처 만들기라든지 그런 걸 하거든요. 아이들 엄청 재밌어하고 또 잘 만들어요. 이 소비라는 것도 하나의

0: 문화잖아요. 어떤 소비를 하게 할지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문화를 만들어 주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음이 자라는 교실 유석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동요 듣겠습니다. 현음 중창단이 부릅니다. 숲속을 걸어요.

0: 네, 이번엔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를 합니다. 매거진 생활법률 이재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아르바이트 노동 분쟁과 법적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방학 동안 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많이 네. 있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돈 벌고 싶죠?
1: 네.
0: 근데 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1: 실제로 방학 기간 이제 아마 대학생들 지금 기말고사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끝나게 되면 단기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뭐 일을 해본 사람도 있지만 처음 해보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노동 관련 상담이 굉장히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0: 네.
1: 실제로 일을 해보면 듣던 거랑 다르게 임금이 다르네요. 근무 조건이 다르네요. 이렇게 되면서 분쟁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요. 수습이라서 뭐 예를 들어 수습이라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다. 아니면 실수했으니까 월급에서 까겠다. 그다음에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몰라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0: 뭐 이런 만큼 돈 받으려고 이제 하는 건데 네. 그러네요. 막상 말씀해 주신 그런 예를 들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좀 챙겨봐야 되겠다 싶은데 가만히 있어 보자. 아르바이트 학생도 근로계약서 씁니까?
1: 네, 기본적으로는 근로자라면
0: 예.
1: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누구나 원칙적으로는 사용자로부터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아야 돼요.
0: 네네.
1: 그런데 현실에서는 뭐 일단 며칠 해보자 뭐 이런 식이거나 우리 가게를 원래 안 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이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법에 맞지도 않습니다.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이제 근로자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뭐 사용자에게도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사실 당연히 근로자를 유리하게 만들어주게 한 것이지만요.
0: 그럼 첫 번째. 무조건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쓴다.
1: 네.
0: 반드시 써야 된다. 네. 안 쓰고 그냥 하자 그러면 하지 말아라. 말아라 그냥. 이렇게 예. 생각하면 되겠죠.
1: 예, 안 쓰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사실 더 높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무조건 씁니다. 자, 그리고 아니 아르바이트생은 당연히 수습이잖아요.
1: 네.
0: 그냥 그건 아무 관계없이 그냥 아르바이트 월급을 주면 되는데 수습이니까 시급을 적게 주고 나중에 더 준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까?
1: 실제로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0: 예.
1: 특정 사업주들이 그걸 되게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특히 경험이 없는 아르바이트생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0: 예.
1: 당연하게도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해놓은 최저임금이고
0: 예예.
1: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낮게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0: 예.
1: 그래서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그리고 법이 적용대상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습이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임금을 낮게 줄 수는 없습니다.
0: 아, 최저임금이 있어요.
1: 예.
0: 근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려고 하는 핑계가
1: 예.
0: 수습. 그러니까 예.
1: 너 잘 안 해봤으니까.
0: 이제 처음이니까. 처음에는 조금 예. 적게 주고 이제 제대로 줄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의미 없다. 무조건. 예.

0: 건 최저임금부터 시작이 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1: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단기 알바의 경우에는 수습기간 적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너무
0: 그러니까요.
1: 짧으니까요.
0: 예, 예. 네.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1: 그리고 알바니까 뭐 현금으로 줄 테니 조금 적게 받자 뭐 이렇게 말한다거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줄 테니까 뭐 계좌로 안 넣어줄게 너도 신고 안 해도 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0: 네.
1: 근데 그것도 사실 사업주의 같은 경우에도 현금으로 안 주고 뭐 지출 다른 방식으로 한 다음에 뭐 그러니까 근로자 안 쓴 것으로 하고 사실 근로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자기도 지켜야 될 것들이 생기니까
0: 네.
1: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0: 그러니까 굳이 기록을 안 남기고
1: 맞습니다.
0: 처리하려고 네. 현금으로 이제 주고받는 네. 경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 네.
0: 이거 안 된다는
1: 그
0: 거죠?
1: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것은 역시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최저임금은 주세요.
0: 근데 그만큼은 받을게요. 쌍방이 합의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되면 드러나지 않으면 사실 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0: 예.
1: 만약에 이제 뭐 본인이 동의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사업주 입장에서도
0: 네.
1: 권장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0: 아 사업주조차도 이게 예.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1: 체납이 차후에. 되고 나중에 문제를 삼으면 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0: 하기는 그렇게 예. 현금으로 다 동의를 해서
1: 예.
0: 그렇게 이제 그 아르바이트생과 합의를 했는데 이 아르바이트생이 나중에
1: 네.
0: 좀 시간이 쌓인 다음에 뒤에 가서 노동청에 고소해 버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또 문제 될 거 아니에요?
1: 실제로 반.

0: 하는 경우가 있다.
1: 예, 예.
0: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이게 사실 꼭 바람직하진 않죠.
1: 그러네, 어떻게 믿어 처음에.
0: 예.
1: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 또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꼭 지켜야 되는 게 예.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0: 맞습니다. 예. 일주일을 일을 하면
1: 네.
0: 이제 휴일에 대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거든요.
1: 예, 예.
0: 그 이 말이 어렵지만 생각해 보시면 이제 주 일주일 할 때 주자고 휴일 할 때 휴식할 때 주자겠죠.
1: 네.
0: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알바는 니네는 해당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 네.
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주간의 일을 하기로 한 시간 소정 근로시간
1: 예.
0: 미리 정해둔 근로시간인데요. 이게 15시간 이상이고 그리고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일주일 내내 출근하기로 할 수도 있지만 뭐 5일만 출근할 수도 있고 3일만 출근할 수도 있죠.
1: 예, 예.
0: 그걸 이건 개근했다는 걸 좀 중요하게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이 상당히 어느 정도는 되고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 모두 출석하는 이런 정도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적용 여부는 실제로 그 근무를 며칠 했는가. 예를
1: 예.
0: 들어 뭐 하루 나오는 사람이 하루 나와서 15시간 하는 사람이 주일에 하루 쉬는 뭐 일요일에 대한 수당을 주는 건 좀 이상하겠죠.
1: 예.
0: 그래서 며칠 나오기로 했는지 몇 시간 일하기로 했는지 그리고 결근을 뭐 피치 못할 사유 했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로 왜 했는지
1: 예.
0: 이것들을 따져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1: 주말에만 일하는 경우는요?
0: 주말에만 일하는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주휴수당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1: 예. 예,
0: 중요한 건 근무 시간이 근무 형태만이 아니라 일주일간에 일하기로 한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토요일 일요일 뚝 일하면서 8시간씩 풀로 일하면 16시간이 되니까 그런
1: 네.
0: 경우에는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1: 반대로
0: 주말에 일하더라도 주말에 이제 수당을 뭐 1.5배를 준다, 2배를 준다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질문일 텐데
1: 예.
0: 그거는 별개 없이 전체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1: 그렇다면 뭐 주말 알바면 안 된다 뭐 이런 건 잘못된 설명이네.
0: 네, 당연히 고용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시간, 근무 조건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일했고 몇 시간이나 일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1: 네. 임금 체불 이제 방학 끝나고 이제 좀 방학 기간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0: 네.
1: 이제 계약했으니까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근데 이거 나중에 입금해 줄게.
0: 네.
1: 바로 안 주고 이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0: 실제로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을 하고 줄게. 다음 달에 줄게. 뭐 퇴직금도 이렇게 안 주는 경우 사실 많이 있죠.
1: 네.
0: 이렇게 하면서 지급을 미루는 사례들이 있는데 임금은 사실 법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줘야 됩니다.
1: 예.
0: 이게 뭐 한 달 단위로 일하는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달을 넘기지 않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내에 주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임금 체불이 되는 것이고 이거야말로 되게 고질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되는 거죠.
1: 그럼 학생들이 왜 안 주세요?
0: 네.
1: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 가게를 가거나 근데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0: 일단은 내가 출퇴근을 제대로 했다라는 기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1: 기록. 예, 예.
0: 출퇴근 기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급여가 실제로 들어왔는지
1: 예.
0: 안 들어왔는지.

0: 네. 그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같은 거. 뭐 출근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오늘은 나오지 마. 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0: 뭐 실제로 손님들이 갑자기 너무 적거나 매출이 예상보다 너무 나오지 않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근무 일정을 갑자기 취소하는 경우가 있기는 할 수 있어요.
1: 예.
0: 알바생 입장에서는 이게 그 시간에 맞춰놔서 다른 일정을 비워놨으니까 상당히 좀 억울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근무 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를 봐야 되겠죠.
1: 그래서 그러니까 근로계약서가 만약에 필요한 거군요.
0: 당연히 그렇습니다. 에, 에. 그래서 근데 오늘 예를 들어 뭐 정규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손님 숫자를 보고 결정을 할게라고 미리 말해주고
1: 예.
0: 손님이 너무 적으면 못 부를 수도 있어라고 미리 말해준 상태에서 손님이 실제로 적어졌을 때 못 부르는 거는 사업주로서도 할 말이 있겠죠.
1: 예.
0: 그와는 별개로 뭐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오기로 되어 있고 너는 상시적인 노동에 근로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손님이 좀 줄었다는 이유로 그것들을 나오지 마라. 그리고 넌 돈을 못 준다라고 말하는 건 당연히 근로자가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겠죠.
1: 예. 일을 해요. 이제 예. 가게에서 뭐 카페에서 일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이제 잘 하면 되는데
0: 네.
1: 뭐 물건을 파손한다거나 네. 컵을 깨트린다거나 아니면 기계를 고장신댔다든가 이거 월급에서 까는 거 이거 어떻게 됩니까?
0: 뭐 카페에서 사실 일을 처음 해보면 음료를 잘못 만들기도 하고
1: 아, 하다 보면 당연히
0: 컵을 깨뜨릴 수 있고 예. 사실 저희도 일하다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1: 아, 그럼요.
0: 여러 가지 예.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1: 예, 예.
0: 그렇다고 해서 그 근로자들한테 모든 책임을 부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이유로 뭔가 사고를 쳐야
1: 예, 예.
0: 징계를 하기도 하고 책임을 묻는 것인데 사실 이런 알바생들에 대해서는 사업주들도 자기가 오너 사장이라는 이 관념이 좀 약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얘들이 상대적으로 약자이고 1대1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높아서
1: 네.
0: 그냥 너 컵 깼으니까 월급에서 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1: 네.
0: 기본적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월급에서 빼는 것이 당연히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겠죠.
1: 야, 그거 네가 망가뜨렸으니까 이건 월급에서 깐다.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0: 예,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닌 거고요. 당연히 예. 뭐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결국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사업장에 큰 손해가 있었는가 그리고 근로자의 책임이 어느 정도였던가 그리고 이게 통상적인 근로자들이 해야 될 주의 의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얼마나 큰 실수 고의가 있었는가
1: 예.
0: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와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뭐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알바생의 입장에서는 아 이게 뭐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거나 그리고 내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리고 뭐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미리미리 좀 준비해 놓는 것이 의미가 있고 중요하겠죠.
1: 아르바이트잖아요. 정규직이 아니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고용할 수도 있고 갑자기 해고할 수도 있는데 네. 갑자기 해고되는 거 이거는 뭐 문제 없을까요?
0: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손님이 줄어서 사정이 어려워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1: 예.
0: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 근로관계가 어떤 의미였고 어떠한 관계로 형성되어 있었는가가 결국 핵심이 될 것이라서 결국 근로기간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 실제로 내가 근속을 얼마나 했고 그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서 사실 좀 판단은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예처럼 시간이 되게 중요하고 기간이 굉장히 단기간이고 그다음에 손님의 변동 가능성에 따라 네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미리 고지되기까지 했다면
1: 네.
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바생이 따지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1: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고가 나는 경우 생길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경우에 알바생도 산재가 되나요?
0: 네, 뭐 당연히 알바생도 산재가 됩니다. 사람들이 정규직만 이게 산재가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아르바이트생도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당연히 예. 업무상 재해인 거잖아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기준법 그리고 여러 가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1: 예.
0: 이게 내가 알바라서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알아보시면 예, 법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근데 산재는 솔직히 일반 정규직들도 받기가 힘들잖아요.
0: 그거는 이제 산재 요건을 충족하는 게 어려운 것이지 네. 산재 대상이 아예 되지 않는다. 이거랑 또 다른 문제죠.
1: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아르바이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지금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또 학생들이 너무 영악해서
0: 예.
1: 사업장에서 오히려 예. 뒤통수를 다 맞는 예. 경우도 좀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0: 예.
1: 그런 부분은 다음에 한번 좀 예. 사업장 쪽의 입장에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런 이유에서라도 근로계약서 잘 쓰시고 사업주 예. 입장에서도 법을 최대한 지키면서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이재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자 라디오 매직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58분 날씨.
2: 주말 아침 맑은 하늘과 따사로운 햇볕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더워서 옷차림을 시원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한낮에 서울과 대전, 전주 31도, 춘천 30도, 남양주와 아산,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는 물론 평년보다도 1도에서 4도가량 높은 기온인데요. 그래도 습도가 높은 더위는 아니라서 그늘에서는 더위를 피해갈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오전부터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겠는데요. 특히 낮 12시에서 3시 사이에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시고요. 볕을 가릴 수 있는 양산이나 모자 등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후에 뜨거운 볕이 대기 오염물질과 반응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가급적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호남 지역에 5에서 30mm의 소나기 예보가 있고요. 내일은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9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피렌체를 방문해 양국 문화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후 르네상스 예술의 정수인 우피치 미술관을 방문해 국립중앙박물관과 우피치 미술관 간의 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모레 성 바오로 성당에서 특별 미사에 참석하고 기념 연설로 교황청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두 번째로 출석합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 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한 경우 비군인 신분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이란이 미국과 잠정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와 관련해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12일 전국에 생중계된 TV 연설에서 미국과의 합의가 최종 단계에 들어갔으며 최고 지도자와 국가안보회의를 포함한 이란 최고 지도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번 MOU가